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과학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네. 그래서 로그 성질까지 알아야 됐고요. 이제 59번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또 일정한 비율로 증가될 게 예상이 됐대요. 네, 등비수열 냄새 여기서 맡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어느 해 5월의 매출액이 그해 1월 매출액의 1.5배, 5배래요. 그러면 1월 기준으로 해서 2월, 3월, 4월, 5월 총몇 번? 네, 알이 4번 곱해진 거예요. 그래서 5월의 매출액이 1월의 매출액을 제가 A라고 설정을 한다면 5월의 매출액은 AR 4제곱. 그게 1월 매출액의 1.5배래요. 네, 1.5는 2분의 3이죠. 저 그냥 2분의 3이라고 계산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아래 4제곱이 2분의 3이다. 그 다음, 매출액이 그해 1월의 매출액의 10배를 처음 초과하게 되는 것은 1월로부터 그로부터 K개월 후이다라고 했으니까 1월이 지금 현재 A로 설정돼 있으니까 K개월 후면은 AR의 K제곱이죠. 그게 1월 매출액의 10배를 넘어서는 요걸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즉, 이 부분은 R의 K제곱이 10을 넘어서는 순간을 보고 싶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끝났어요. 우리 이제 요 R은 뭘로 쓸수 있을까요? 네, 4분의 1제곱을 그냥 써주면은 R은 2분의 3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R이 어차피 현재 양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음수인 것 선택해줄 필요가 없어서 그냥 바로 4분의 1제곱으로 써준 거고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2분의 3의 4분의 K제곱이 되고 그게 10보다 큰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 로그를 씌워줘야 되겠죠? 우리 이걸 가지고 계산해야 되니까 양쪽에 로그를 씌워주면 4분의 K의 로그의 2분의 3은 로그 10이니까 1보다는 크다. 그럼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로 계산을 해주면 되죠, 얘는.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 그럼 0.48에다가 0.3을 뺐으니까 0.18이 될 거예요. 즉, 100분의 18이죠? 그래서 4분의 K 곱하기 100분의 18, 그게 1보다 크다. 요식 정리할게요. 그러면 2 나누고 2 나눠서 9. 그러면 양쪽에다가 200분의 9K가 되는 거죠. 200분의 9K가 1보다 큰 상황. 즉, K가 9분의 200보다 큰 상황이고요. 200을 9로 나누게 되면 2, 9, 18, 또다시 2, 9, 18 해서 22. 얼마 얼마가 나와요. 그렇게 되는 자연수 K의 값을 이라고 했는데 처음 초과하게 되는 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23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기준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기준점 1월의 매출액을 그냥 A로 잡았어요. 문자로 일단 구체적으로 두시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몇 배가 되는지를 쓰시고 그다음 그로부터 7개월 후다라고 했으니까 기준점인 1월 1일부터 A로부터 공비가 K제곱만큼 곱해줘서 10배가 되는 순간을 찾으라고 하는구나 해서 R의 K제곱이 10보다 크다라는 숫자를 끌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R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고 나면 대입해서 계산해 주기만 하면 되고 여기에 로그를 씌워야 된다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는다? 네, 단조건을 통해서 얘가 상용 로그를 써야 되니까 미시 10인 로그를 양쪽을 취해서 계산해 줘야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59번,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실생활 활용 문제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문제들은 전체를 다 다뤘고요. 우리는 일반항을 다뤘으면 당연히 다음 타임으로 수열의 합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는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고 오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2027 수능완성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13번째 만남이고요. 자, 수능완성 교재 7회, 실전 모의고사 7회 1번부터 10번 선생님과 같이 풀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회입니다. 7회, 7회 중에 1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시대별 산업사회의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제시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고대 산업사회에서는 원료 산지에 가까운 지역에서 농업과 수공업 중심의 생산활동이 이루어졌다. 특히 물과 흙이 풍부한 지역은 토기 식량 생산 등에 유리하여 사람들이 모여 산업이 발달하였다. 자, 고대 산업사회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 중세 산업사회를 접어들면서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는 여기서부터 많이 나오죠.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술을 익히고 전수하는 체계가 생겨났고, 자, 이런 기술을 익히고 얘를 또 다시 전수하는 이런 체계가 생겨났대요. 경험이 많은 이 장인 아래 일정 기간 훈련을 받는 방식으로 기술 교육이 이루어졌다. 자, 장인 아래 일정 기간 훈련을 받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도제제도라고 합니다. 도제제도. 거기서 기술을 전수하는 거야. 장인이. 그래서 이때는 수공업자인데 최고의 기술을 가진 수공업자. 숙련된 수공업자, 장인이라고 하죠. 장인 밑에 도제가 있고 그다음 그 중간에 직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도제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우리 중세 산업사의 가장 큰 특징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면 이런 장인 밑에 있는 도제, 이런 도제 제도. 자, 장인은 수공업자들이라 합니다. 수공업이야. 손수.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를 손으로 만드는 수공업자들의 최고의 숙련된 장인, 장인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동업조합이 있었습니다. 그걸 또 우리가 길드라고 하죠.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근대 산업사회는 기계와 공장 중심의 대량 생산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자, 기계가 나오기 시작했어. 여기는 수, 손수, 손으로 만드는 거고 여기는 기계로 만드는 거라서 기계공업시대야. 자, 이러면서 생산설비와 건물과 같은 생산수단이, 생산설비, 이런 설비, 기계, 건물, 이와 같은 생산수단이 기업의 핵심 경쟁요소가 되어 공업이 발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억입니다. 고대 산업사회에서는 천연 자원이 의식주 해결의 핵심이다. 천연 자원 여기 있잖아. 물과 흙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렇게. 자, 이거는 국어적으로 우리 친구들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죠. 자,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중세 산업사회에서는, 이게 중세예요. 중세 산업사회에서는 도제 제도를 통해 장인이 기술을 전수하였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근대 산업사회의 공업 발달의 토대가 된 것은 무형자본의 축적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토대가 된 것은 이런 기계들, 설비, 건물 이런 것들이 이 기업의 핵심 경쟁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건 이제 기계들이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무형자본, 이것들이 무엇이냐? 자, 무형자본을 보면 우리가 자본을 알아야 돼요. 유형이냐 형태가 있을 유, 유형 자본이냐. 자, 그 다음 형태가 없을 무, 무형 자본이냐.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묻는 문항들이 또 나오잖아요. 형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기계나 공장, 그 다음 여기 있는 건물, 설비,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 그리고 형태가 있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한다? 유형 자본이라고 하죠. 유형 자본. 그런데 여기는, 여기서 말하는 이 무형 자본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기술, 특허. 그 기술로 인해서 특허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창작물로 인해서 저작권 같은 거, 이런 권리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지식재산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식이 재산이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것,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같은 것들 우리는 무형자본이라 한다. 자, 그럼 이런 근대 산업사회는 이 유형자본이, 유형자본이 축적이었다가 맞는 말이겠죠. 무형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의 조합이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2번은
선생님이랑 2번을 들어가기 전에 요거를 먼저 공부를 좀 한번 해보고 문항을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표준화의 원리야. 표준은 뭐냐면 어떠한 기준이나 규격을 정해서 일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수 있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표준화한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원리가 이제 이게 종종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원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6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다 우리 친구들 그냥 보면 알수 있어. 국어적으로 다 해석이 가능한 거야. 너무나 쉬워. 그런데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놓고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첫 번째 뭐냐면, 표준은 어떤 원리에서 예를 통해서, 표준화를 통해서 복잡성이 강조되고 예방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 단순화의 원리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하는 거야. 그죠? 이런 것들을 간소화시키고 이런 거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합의의 원리는 뭐냐면, 그냥 표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관련된 사람들끼리 서로 협력과 어떤 합의에 의해서 제정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합의의 원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 표준화를 하면서 다수의 이익 실현이 있다. 그래서 이게 다수 이익의 원리야. 그래서 다수 이익 실현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다수가 이익이 되면 이건 또 표준화하는 게더 좋겠지.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볼게요. 일정 기간 그 표준은 유지되는데 정기적으로 검토도 해야 되고 개정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의 원리 하에 제정되는 원리가 그냥 말 그대로 고정 및 재정의 원리다. 자, 그다음 객관성의 원리는 무엇이냐? 이런 계측값이나 시험 방법, 기구 등을 객관적으로 기록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객관성의 원리라 하고, 마지막. 자, 국가 규격의 법적인 강제성이나 보편적인 적합성을 확보하는 게 보편성의 원리다. 그래서 아, 표준화의 원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 수능 특강에서 표준 분야에서 수입이라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또 볼게요. 한국 산업 표준의 분류가 있습니다. 한국 산업 표준. 우리나라 한국 산업 표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지? KS. 이렇게도 나오죠. 예 분류가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제품의 형상 그 자체야. 제품 자체. 그다음 이 치수. 그다음 품질. 요런 것들을 규정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는 제품 표준이랍니다. 제품 표준.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이거 선생님이랑 너무 반복하면서 많이 하긴 했어. 자, 시험이나 분석, 검사, 측정, 방법, 작업, 표준 요런 것들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런 것들은 무슨 표준이냐? 얘는 방법 표준이야. 방법. 시험 문제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암기하세요.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용어, 기술, 단위, 수열 등을 규정하는 거야. 전달하기 편하잖아. 그쵸? 이런 어떠한 단위라던가, 이런 용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표준화하면 우리가 전달하기 편한다. 선생님,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전달 표준이라 한다. 전달 표준. 자, 그래서 표준의 세 가지 분류는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 요거를 조금 기억하고,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랑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가와 나사렛에서 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가부터 보도록 할게요. 인쇄물의 일관성이 낮아서 고객 불만과 반품이 잦자 표준 규격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관련자들의 협력과 합의로 표준화를 진행하였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관련자들의 상호 협력과 합의로 인해서 표준화를 한 거죠. 표준화. 그럼 우리 표준화의 원리에서 보면 여기까지 봤을 때 표준화의 원리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니은. 가에는 표준화의 원리 중 고정 및 개정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이런 게 아니라 뭐죠? 합의의 원리에 해당이 되겠죠. 선생님이랑 이거를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부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 여러 인쇄 기업에서 ISO 12,647을 적용해서 CMYK 색상, 잉크 점도, 용지 규격을 통일한 결과, 시안과 결과물 차이가 줄고 반품률이 감소하였다. 자,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요거.

ISO는 뭐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제 표준화 기구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국제 표준화 기구였다. 자, 요거를 적용한 거야. 국제 표준을 적용해서 여기 있는 CMYK 모드의 이 색상이라던가 잉크 점도 이런 것들을 통일했대요. 통일. 자, 그럼 볼게요. 가사类 기업이 적용한 표준은 뭐죠? 국제 표준에 해당한다. 뭐 때문에? ISO 때문에 이게 맞는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국제 표준을 한번 더 볼까요? 국제 표준에 ISO도 있어. 우리 국제 표준 많이 있죠. 그중에서 공업 일반에서 많이 다루는 세 가지 국제 표준, ISO도 있었고, IEC도 있었고, ITU도 있었다. 이것도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나번 볼게요. 나번. 의류 제품의 취수 체계가 다르고 품질 편차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자 제품의 형태, 품질, 기준, 이거를 통일하는 표준화가 추진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류 제조 기업들은 KS 규격을 적용해서 이런 공용 치수라던가 내구성을 설계에 반영한 결과 제품의 일관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만족도도 향상되었다. 이런 표준화로 인해서 이렇게 일관성도 높아지고 소비자 만족도도 향상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나에 대한 보기 한번 볼게요. 나사리 제품에 적용된 표준인 한국산업표준의 KSB로 분류되었다. 이건 뭐냐면 우리 분류법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 중에 우리 자주 나왔던 게 사실은 뭐냐면 자, KSC, KSD 이렇게 해서 우리 자주 나온 게 요거. 요게 지금까지 기출에서 정말 자주 나왔었어요. 그쵸? KSC 같은 경우는 전기 분야에서, 그죠? 전기 전자 분야에서 얘는 금속 분야에서 이렇게 전기 전자 분야 요거였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얘를 우리는 기본. 그다음 B는 기계야, 기계. 기계 분야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자, B는 기계. B 기계에 관련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 얘는 뭐죠? 의류 제조, 의류 제품이야. 그러면 얘는 섬유에 관련된 얘기다. 아, 그러면 KS에서 섬유에 관련된 것이 무엇이냐? K입니다. K. 너무 많지만 선생님 생각에 만약에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요거 두개 중에서 더 이상 다른 게 나왔다 그러면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에 한번 제시됐던 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KSB 기계, KSK 그다음 섬유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우리 친구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B에 분류되어 있다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리을. 나의 제품 설계에 적용된 한국 산업 표준은 나의 여기에 된 거, 형태나 품질 이런 것 씁니다. 그 제품 자체지. 제품 표준이냐, 방법 표준이냐, 전달 표준이냐. 이세 가지 중에서 구하는 거. 선생님이랑 전에 이거 2번 문제 바로 전에 개념 한번 봤습니다. 얘는 제품 표준에 해당되는 게 맞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리을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2번. 그쵸? 자, 그다음 이번엔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3번입니다. 다음은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개선 보고서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시문이 길지만 선생님이랑 읽어보도록 할게요. 생산성 향상 및 품질을 개선하는 보고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품질이 개선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볼게요. 신규 품질 관리 기법 도입입니다. 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 만족을 위해서 과학적인 관리 기법을 도입했다. 자, 그게 뭐냐면 품질 관리 기법 중에서 과학적인 관리 기법을 도입했는데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의 각 생산 단계에 무슨 기법? 통계학적인 이 원리와 기법을 활용하는 과학적 관리 기법을 적용하였다. 그럼 우리가 품질 관리 기법 하면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SQC, 통계적 품질 관리. 이거. 통계적 품질 관리 기법이야. 요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풀수 있죠. 자, 그 다음 TQC. 이거는 종합적 품질 관리입니다. 종합적 품질 관리. 그 다음 TQM. 자, 이거는 M, 매니지먼트, 경영까지 가는 거야. 품질 관리가 아니라 종합적인 품질 경영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통계적인 말이 나왔다. 통계적인, 그러니까 뭔가 옛날에는 QC였어. QC.

퀄리티 컨트롤이야. 품질 관리야, 이게. 품질 관리를 그냥 불량품이 나왔다.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품질을 관리했는데, 이게 점점점, 이것들을 발전하는 거야. 이렇게 과학적인 관리 기법을 하는데, 통계학적으로 어떤 이런 원리와 기법을 활용해서 과학적으로 통계를,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품질을 관리하자. 그게 바로 SQC였습니다. 이러다가 그러지 말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토탈, 종합적으로 관리하자. 이게 DQC고요. 그거와 더 발전한 게 뭐냐면, 기업의 뭔가 이 총체적인 품질 관리 기법, 이거를 TQM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야? 이거야, 이거. 그래서 우리가 품질 관리 기법 요세 가지를 알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쵸? SQC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자, 그다음. 개선사항 볼게요. 비효율적인 작업 방법 개선이야. 기존 작업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서 작업 표준 시간을 재산정함으로써 자, 정확도를 높이고 낭비하는 시간을 제거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작업 연구 중에서 작업 관리가 있잖아, 작업 관리. 어떤 작업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 작업의 관리를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불필요한 시간들을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관련돼.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걸리는 최적의 시간이 얼마냐? 이게 바로 시간 연구고요. 두 번째, 뭐가 있지? 동작 연구가 있었습니다. 동작을 연구하는 것들이 있어. 동작 연구. 자, 그 다음 방법 연구. 방법들 연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작업 관리에는 크게 시간 연구, 동작 연구, 방법 연구. 요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돼서, 이거 관련된 학자들도 나와. 자, 시간 연구는 뭐였죠? 우리 친구들. 시간 연구는 테일러. 동작 연구는 길브레스. 요까지 나왔습니다. 그쵸? 자, 얘는 뭐야? 시간을 재산정함으로써 낭비되는 시간을 제거해서 이건 뭐야? 시간 연구에 관련된 거. 시간 연구, 그쵸? 얘는 SQC, 얘는 시간 연구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자, 그다음 또 볼게요. 자, 고중량 배터리 운반 통계 분석을 보면 자재 운반은 수동으로 이루어져서 낭비가 발생하고 자, 주어진 결과를 스스로 운행하는 차량을 도입했대요. 그럼 주어진 경로를 스스로 운행하는 차량 이거 뭐야? 무인 반송 차죠. HEV. 너무 많이 나왔죠. 무인 반송차. 자, 그다음 기존에는 일부 제품만 검사였으나 이제는 모든 제품을 검사하는데 샘플링이냐 아니면 전수 검사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전수 검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전수 검사. 자, 그럼 기억 볼게요. 동작 연구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켰다가 아니라 우리 아까 여기 봤죠? 시간 연구였습니다. 틀린 보기. 자, 그 다음, 니은. 전수 검사를 통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여기 있는 전수 검사. 맞는 보기. 디귿. TQC를 도입해서 품질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했다가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건 SQC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입니다. 그 다음, 리을. 무인 반송차를 통해서 AGV가 무인 반송차 맞죠? 자재를 운반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맞는 보기. 그래서 니은과 리을의 조합이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볼게요. 4번과 5번의 세트형 문항입니다. 세트형 문항. 자, 다음은 학생의 기업 현황 보고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장소가 A 기업의 스마트 의료기기 생산 공장이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반은 오늘 스마트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A 기업을 방문해서 인공심장 제작 과정을 견학하였다. 그러니까 스마트 의료기기인데 이걸 가지고 인공심장을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자, 환자마다 필요한 인공심장의 형태가 달라서 환자마다 다 다른 거죠. 환자마다 다르죠. 심장의 그 형태가 다 다르잖아. 그쵸? 그래서 컴퓨터로 설계한 형상을 얇은 층으로 쌓아서 정밀하게 제품을 프린팅하는 3D 프린팅 중에 적층하는 거잖아. 이 적층형이 적층형. 자, 특히 인공신장의 밸브에는 특정 온도 이상에서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가는 특징을 가진 신소재가 사용되었으며, 이 밸브에 특정 온도에서는 그 형상을 기억하는 거야. 형상을. 기억하니까 그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지? 우리가 형상 기억학금이라고 하죠. 이 신소재를 사용한 거야. 이걸 해서 체온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는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생산 현장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자, 현장 벽면에 큰 화면에는 이큰 화면이 있어. 여기에 작업자의 출근 현황, 그다음

자재의 투입 시각, 그리고 장비 가동 상태의 불량 건수, 자재 이도 경로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이큰 화면에 어떤 현장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생산 정보 시스템 중에서 선생님이랑 공부한 거 있었잖아요. 어떤 현장, 그 공장에 큰 화면으로 모니터링 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모니터링 시스템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 그래서 이게 뭐죠? MES야. MES. 이거를 제조 실행 시스템에 해당이 되는 거죠. 현장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인해서 뭐, 모니터링 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작업 관리, 물류 내역 관리, 요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큰 화면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요런 것들을 실시간 표시하면서 이 제조 실행되는 것을 다 보는 거야. 이게 바로 제조 실행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출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인해서 나왔지만 수능 완성에서는 또 이런 말들이 나왔으니까 요것도 유심히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 도표 덕분에 고객의 수술 일정에 맞춰서 제품을 정확하게 납품할 수 있다고 담당자에 설명해 주었다. 자, 근데 이제, 이 도표가 뭐냐면, 여기 이 도표는 작업 계획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작업의 진척 상황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었대요. 계획 대비 실적. 이게 뭐지? 갠트 차트. 갠트 차트. 계획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도표였잖아요. 그죠? 자, 내가 생각했던 공장은 컨베이어 벨트와 산업용 로봇이 가득한 시끄럽고 복잡한 공간이었는데, 실제로 방문한 이 기업은 연구실처럼 조용하고 정돈된 분위기였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이야. 그쵸? 이렇게 환자마다 다른 인공 심장의 형태, 3D 프린팅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게 하니까 뭔가 다양한 다품종 제품으로 이루어진 거 맞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랑 이제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위 보고서에 사용된 신소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였죠?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가는 형상 기하학금 제시문에서 선생님이랑 공부 한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5번 들어가 볼게요. 5번. 위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A 기업의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기억. 생산 방식은 연속 생산 방식에 해당한다. 연속 생산 방식은 연속이니까 계속 같은 제품을 뽑아내는 거야. 대량 생산으로. 그래서 소품 중 대량 생산 체제예요. 근데 우리 제시문에서 보면 선생님이랑 한번 봤지만, 이게 환자마다 다른 인공 심장의 형태가 달로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얘는 개별 생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들림 보기가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생산 현장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은 SCM이 아니라 MES 제조 실행 시스템이에요. 큰 화면에 모니터링 한다고 되어 있어. SCM은 뭐죠, 그러면? 얘는 공급 사슬 관리였습니다. 공급 사슬 관리. 공급 사슬 관리는 뭐냐면,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생산 정보 시스템 공부 많이 해야 돼요. 한 기업에서, 자, 뭔가 제품을 생산하려면, 이런 제품을 어떤 이 원료를 공급해주는 공급 업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소비자까지 가는 게 이게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SCM 공급 사슬 관리입니다. 그쵸? 자, 이 체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야. 사슬처럼 공급 서플라이. 그래서 SCM 공급 사슬 관리. 요거는 제시문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들림 보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디귿. 제품 제작에 적층형 3D 프린팅 가공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가공 방식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적층형이냐, 절삭형이냐, 큰 입체 덩어리 가지고 깎아내는 거냐 하는데 요게 아니라 층층이 얇은 층으로 쌓아 올리는 거다. 그래서 맞는 보기입니다. 그다음 릴. 갠트 차트를 활용했다. 계획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차트를 활용했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의 조합이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자, 다음 사례에 나타난 A씨의 직업 의식과 이를 나타내는 행동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씨는 30년 넘게 한지를 만들어 온 한지장이다. 어릴 적 아버지의 작업을 지켜보며 기계가 아무리 발달해도 손으로 지은 한지는 다르다는 말.

나를 마음에 새기고 가해요. 매일 새벽부터 한지를 뛰며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기술의 명맥을 지켜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이 기술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죠? 장인 정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장인 정신. 그럼 장인 정신은 무엇이다? 가네, 가. 그죠? 가. 원문자 가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 최근 그는 현지가 해외 박물관 미술품 복원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손상된 작품을 보강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데 적합한 복원용 한지를 개발하고 있다.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화학적 안정성과 표면 처리 기법에 관한 최신 연구를 직접 공부하고 실제 작업에 적용하고 있다. 끊임없이 전문성을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버는 전문의식에 해당이 되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 그쵸? 자, 그 다음. 또한, 그는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면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대요.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후배 한지 기술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뭔가 상호 간의 그 믿음으로 서로 나누어 가지려는 의지. 그 있잖아요. 서로 의존하고 공동적으로 나누어 가는 거. 우리 잘해보자, 뭔가 해보자. 이게 뭐야? 연대의식이죠. 연대의식. 그래서 이 다는 연대의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대의식. 그쵸? 자, 다가 연대의식이야. 그럼 요거에 맞는 거 뭐죠? 전문의식, 나, 요거. 그쵸? 장인정신은 가고. 그죠? 소명의식 나타나 있지 않고, 평등의식 나타나 있지 않고, 연대의식은 다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 바르게 짝 지어진 거는 6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고 알수 있는 가나 다공업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게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여기 갑원을 보면 갑원은 철광석과 코크스, 뭐 강판, 후판 요 그림들이 나왔어. 그러면 가는 우리는 뭐알수 있다? 가 같은 경우는 철강공업이구나. 철강공업, 재선, 재강. 연주, 압연 공정을 통해서 이런 강판, 후판을 만들어내는 거야. 철강, 코크스를 원료를 수송해주는 거지. 여기를 수송해줘. 그래서 여기 안에서 제조를 해서 만들었으니까 다시 강판, 후판을 또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조선공업에 필요하잖아요. 자, 그럼 나보볼까요? 나. 나 같은 경우에는 도료나 합성 섬유 이런 것들을 제조를 공급을 하고 또 여기에서 원유 나프타들을 이렇게 원료를 수송해 주는 거. 원유 나프타를 여기다가 수송해 줍니다. 누가? 선박이. 원유 나프타 원료를 수송해 줘서 요걸 가지고 얘도 만들고 합성 섬유도 만드는 거야. 자, 요거는 우리가 무슨 공업이다? 석유 화학공업. 화학공업임을 알 수가 있죠. 화학공업이다. 자,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원유 가지고도 뭐할 수니까 여기는 화학공업 안에 석유 정제공업도 있고 그리고 석유 화학공업도 있고 정밀화학공업도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화학공업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답은 볼게요. 요거 있는 거 컨테이너 선이야. 다는 요거를 제조하는 거니까 이거에 관련된 공업 조선공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공업은, 철강공업은 다 조선공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한다. 맞죠? 여기에서 나열 있는 강판, 후판 이런 거 가지고 이 선박에 이 철판으로 사용될 수가 있잖아요. 기초 소재를 공급한다.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 니은 볼게요. 나공업의 화학공업은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따르면 제1차 산업에 해당한다는데 클라크는 어떻게 분류했죠? 1차, 2차, 3차. 산업을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1차는 농업, 임업, 수산업 이런 것들이야. 자연에서부터 채취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1차로 분류했습니다. 자, 2차는 뭘로 분류했냐? 2차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 요거를 2차로 분류했습니다. 요게 더불어 하나 더 광업까지 이렇게 클라크는. 그래서 요것들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광업. 어쨌든 이런 것들. 자, 이 화학공업은 우리 생활 필요한 거를 만드는 제조업이잖아. 2차로 분류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가와 다공업은 자본 집약적인 공업에 해당한다. 이것들 보면

우리 중화학공업 있잖아요. 이게 중화공업, 중공업, 얘네 화학공업 합쳐서 중화학공업이다. 중화학공업은 경공업에 비해서 가벼울 경공업, 중화학공업은 무거울 중이야. 무거운 거. 그러니까 뭔가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기술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야. 그쵸? 근데 경공업은 이 중화학공업에 비해서 노동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노동 집약적 공업이라 할수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자본 집약이다, 기술 집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자본이 많이 들어갔다. 자본이 집약적이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맞는 보기입니다. 자, 그다음 리을이에요. 가와 나공업의 입지 유형이라고 돼 있어. 입지 유형. 그 입지 유형에 뭐 이게 시장 지향적 입지 유형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선생님이랑 입지 유형을 공부하고 우리 보기 리을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입지 유형 한 번만 선생님이랑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입지 조건 세 가지도 나오고요. 입지 유형 요렇게도 나와요. 요렇게.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원료 지향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원료가 가까운데, 원료 산지가 가까운데가 바로 원료 지향형입니다. 왜 원료 산지에 가까운데 공장을 입지하는 게 좋은지 이유는 다 있어. 원료의 부패나 파손 위험이 큰 공업이야. 그 예를 들어서 생선이야. 그러면 그 원료 산지에서 바로 잡아서 이걸 통조림으로 만들어 놓고 가지고 오는 게더 낫잖아. 왜냐면 시장까지 오다가 부패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패 파손 위험이 큰 공업, 이게 바로 원료 지향형이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대부분 요것들이 사실은 운송비에 관련된 겁니다.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무게나 부피가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시멘트 같은 거, 바위를 채굴해서 얘를 분쇄해, 그걸 가지고 가공해, 고열해서 가공해서 시멘트를 만들어서 시멘트 가지고 오는 게 낫지. 바위를 들고 시장까지 가는 게 너무 그 운송비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쵸? 제조 과정에서 원료, 이게 바위야. 바위의 무게나 부피가 감소하지, 시멘트를 만드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원료 산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시장 지향은 뭐냐? 그러면 얘는 제품의 변질이나 파손되기 쉬운 거야. 변질될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시장에서 바로 하고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식료품 시장 지향입니다. 두 번째, 소비자의 직접 접촉이 필요한 거. 직접 접촉. 그러니까 접촉을 계속 빨리빨리 이렇게 소비자의 요구에 대해 요구에 맞춰서 빨리빨리 할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시장 지향형이죠. 자, 이세 번째는 얘랑 또 반대되는 개념이야. 제조 과정에서 제품의 무게나 부피가 증가하는 거. 예를 들어 가구 같은 경우는 나무를 가지고 와서 가구를 정말 멋지게 만들었어. 그럼 부피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은 운송비 때문에 시장 지향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노동 지향형이야. 단순한 노동력이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요런 것들, 경공업들이야. 그죠? 자, 그 다음, 적환지 지향형입니다. 대량의 원료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거야. 적환. 바뀔 환이야. 어떤 지점이, 이 지점이 바뀔 환을 써서 적환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바뀌냐? 이동수단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거다 해외 수입 대부분 뭘로 해? 배로 하잖아. 배로 해서 그 항구에서 다시 육상 수송수단으로 바뀌죠. 자, 육상 수송수단으로 바뀌는 거야. 여기에서는 뭐 해상 수송수단이다.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올 수도 있어. 어쨌든 그 지점에서 바뀌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제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제철. 철강석들 대부분 수입하잖아요. 제철 많이 쓰는 겁니다. 여기는 정유도 마찬가지야. 원유 우리나라에 없어요. 수입해와. 이 제분, 제당도 다 수입해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우리가 적환지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 직접 지향은 뭐냐? 많은 부품을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비슷한 것끼리 있는 거. 그래서 상호 관련성이 큰 공업이 어떤 지역에 다 모여 있다. 그래서 석유화학 같은 것들, 석유화학. 자, 그리고 입지 자용은 만들었는데 그거 자체의 부가가치가 너무 높아서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것들, 반도체, 첨단 산업 이런 거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 만들어놨을 때그 자체가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 볼까요? 여기에서 제철은 적환지,
정유나 석유화학. 정유는 적환지. 그다음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직접 지향이고, 여기는 조선공업은 직접 지향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볼게요. 가와나의 공업의 입지 유형은 다공업의 생산품의 원료 및 제품 이동에 의존하는 시장 지향형. 이건 시장 지향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7번인 기역과 디귿의 조합인 몇 번? 1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1번. 자, 그 다음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 자, 다음은 A 기업의 화재 예방 활동이다. 이를 통해 할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됐는 대로 고른 것은 입니다. 자, 제시문 보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 기업은 최근 잇따른 산업 현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생산 부서와는 별도로, 그러니까 기존의 생산 부서가 이게 없었던 거야. 그래서 안전관리부를 별도로 신설했던 겁니다. 신설. 그래서 이 부서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전 사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관리 조직이 자, 처음에 직계형이 있어. 직계형은 이렇게 경영자가 있습니다. 경영자. 우리 수능특강에서 공부해봤을 거야. 작업자. 이렇게 작업자 라인들이 있으면 생산과 안전을 생산 계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직계형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기존 생산부서와 별도로 뭔가 별도로 안전관리부를 신설한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참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있는 안전에 관련된 거를 요렇게. 이게 바로 참모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참모형.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참모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참모형. 아시겠죠? 자, 그다음. 특히 일부 공정은 유류를 사용하는 열처리 장비를 포함하고 있어서 안전관리부는 해당 화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대책이냐? 정전기 방지 장치 설치. 자, 그다음 이산화탄소 소화기 및 포말 소화 설비 설치, 유류 보관 창고 분리 설치 및 누유 감지 센서 운영, 소방 설비 산업 기사 자격 보유자 채용 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신설한 안전관리 조직인 참모형 조직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모형이 맞죠?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여기 보면 대책을 마련한 해당 화재 유형. 여기 대책을 마련한 해당 화재 유형이면 여기 보면 뭔가 유류를 사용하는 이런 장 유류 이런 것들이 있어. 누유. 자, 그럼 유류야. 그럼 우리가 요거를 알아야지. 자, 화재 유형 보면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갔을 때 A가 일반 화재입니다. B급은 유류 화재, C급은 전기 화재, D급은 금속 화재야. 그래서 보통 자 가연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화재의 유형을 구분을 합니다. 얘는 목재, 종이,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말해요. 얘는 유류야, 유류. 얘는 전기, 기기 자체에서 불이 나는 거. 이거는 금속, 뭐 칼슘,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럼 보자. 유류니까 얘는 몇 급이냐? D급이 아니라 B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다음 디귿. 정전기 방지 장치 설치. 이 정전기는 점화원을 제거하기 위함이다라고 됐는데, 점화원, 그러면 우리가 불이 나려면, 연소가 되려면 연소에 3요소가 있습니다. 그쵸? 연소에 3요소. 그게 세 가지가 있어야 불이 나는 거야. 첫 번째가 무엇인가 타야 되잖아. 그거를 우리는 가연물이라 한다. 그래서 이 가연물에 따라서. 그래서 종이가 타고 있다? 그러면 얘는 A급 화재야. 그쵸? 유류가. 어떤 불꽃이 유류에 튀어서 이게 화재가 발생했다. 유류니까 가연물, 유류. 얘는 이 가연물 B급 화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가연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불꽃이 있어야 돼. 열원, 점화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점화원. 또는 열원이라고도 합니다. 열원. 자, 그리고 요두 개만 있으면 안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산소가 있어야 된다. 이거 세 가지를 우리가 연소에 3요소로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정전기가 유류에 튀면서 여기에. 그럼 이 유류는, 그러니까 정전기는 점화원 열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점화원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거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다음. 자, 여기는 채용 우대의 국가기술 자격은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 있어.
산업기사 자격 보유자 채용 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이거를 알아야죠. 자, 산업기사. 그럼 맨 처음에, 맨 밑에. 최하위 자격은 기능사다. 선생님, 이거 정말 많이 하죠? 산업기사 있다. 그 위에. 그 다음 그 위에는 기사다. 그 위에는 기술사다. 자, 그 다음 요 위에는 뭐다? 기능장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보통 기능사

회사는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응시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산업기사에 응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기사는 4년. 그죠? 그 다음 얘 두 개는 실무 9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산업기사는 2년 이상이어야 산업기사 맞잖아요.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다. 응시하여 취득할 수 있는 거죠.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8번은 기억, 디귿, 리을의 조합인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자, 다음 A기업 신기술 적용 제안서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기술의 적용 제안서. 주력 제품이 연료 전지 생산의 효율성과 생산품의 내구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기술 적용 필요. 자, 그럼 연료 전지 생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료 전지. 자, 로봇 조립 적용 신기술이고 기대 효과, 물류 이동, 연구 개발 등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보기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보면 A기업의 주력 제품은 재생에너지에 해당한다. A기업은 주력 제품이 뭐였죠? 연료전지 생산이었어. 그럼 재생에너지냐, 신에너지냐, 우리가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재생에너지라고 하지. 요거를 나누어서, 요즘은 나누어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에너지는 신에너지. 신에너지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 친구도 꼭 알아야 돼. 수소. 그 다음 연료전지. 그 다음 석탄, 액화가스와. 우리 친구들 지금쯤이면 선생님 이렇게만 쓰면 이제 우리 친구들도 백제 쓸 줄 알아야 돼.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는 총 몇 가지가 있다? 8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보통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 태양, 열, 그 다음 태양, 광, 풍력, 바람, 그 다음 땅의 열, 지열, 그리고 해양, 그리고 수력, 소수력 에너지, 그리고 이제 바이오야. 바이오 폐기물. 자, 요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연료전지잖아. 이 연료전지는 무슨 에너지에 해당한다? 신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틀린 거죠. 재생에너지.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우리 공업에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 로봇 조립의 학습 제어 로봇을 적용을 제안하였다. 로봇 조립 볼까요? 작업 중에 위치 오차를 학습해. 그런 다음에 상황에 맞게 자세 조정을 제어하는 거야. 그게 바로 학습 제어 로봇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봇의 기능번별로 선생님이 한번 다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선생님이랑 볼게요. 자주 나오죠. 시퀀스는 그 순차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거야. 순서 위치 조건을 동작의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대로 나와요. 자, 그 다음 플레이백은 이걸 가지고 정보를 가르쳐서 필요할 때 빼내는 거야. 플레이백. 자, 필요할 때 재생하는 거다. 적응 제어는 어떤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해서 스스로 제어 기능을 갖는 거. 학습 제어는 어떤 경험을 계속 학습한다 생각하면 돼요. 이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제어 기능 하는 거. 이렇게 기능별 분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면 상황에 맞게 학습을 해서, 그러니까 학습을 한 걸 가지고 상황에 맞게 제어하는 거야. 그럼 학습 제어가 맞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티겟. 연구개발 분야의 나노기술 적용을 제안했다. 연구개발을 보면 여기 원자나 분자 크기의 수준으로 조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자나 분자 수준을 굉장히 작게 나노, 10에 마이너스 9승 미터 나노기술이라고 하죠. 맞는 보기. 그 다음 리을. 물류 이동에 무선 식별 시스템 RFID 활용을 제안하였다. 물류 이동 볼게요. 전자태그로 자재의 정보를 인식했다. 전자태그라는 말이 나왔어. 전자태그가 그 아이디야, 요 아이디. 그래서 리더기를 통해서 읽어내는 거야, 그 정보를. 리더기. 그래서 무선 주파수, 라디오 프리퀀시야, 무선 주파수를 통해서 이거를 활용한 제안하였다. 어때요?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9번인 니은과 디귿, 리을의 조합이 몇 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다음 땡땡기업의 혁신 사례를 통해 알 수

기업은 내용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땡땡 기업은 최근 제품 불량률 증가에 따라서 현장 근무자들이 자발적으로 소규모 그룹을 구성해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실행하였다. 뭔가 이 품질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소규모 그룹을 구성한 거야. 그걸 뭐라 하죠? 우리 이거 하나밖에 없어. 품질을 위해서. 품질. 품질 분임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품질 분임조 활동. 그쵸? 이 활동을 통해서 품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자 경영진은 생산, 영업, 재무 등 부서별 데이터를 통합해 전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랑 생산정보 시스템에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야. 땡땡 기업 있어. 땡땡 기업. 요 안에는, 모든 기업 안에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쵸? 여기 나와 있는 거. 생산부서 따로 있고, 생산부서 따로 있고. 영업부서도 있어, 영업. 그쵸? 영업부서. 그리고 재무부서. 뭐, 많이 있죠. 구매부서도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부서별 이 데이터들이 따로 있었어.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따로가 있었어.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거야. 이 데이터베이스가 하나하나 있는데 얘를 한꺼번에 운영하는 거야. 전사적으로 얘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야. 전사적으로 운영한다. 전사적 얘를 자원. 이게 하나의 자원이라고 하거든. 이 데이터베이스, 영업부서의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얘를 전사적 자원을 관리한다. 이게 뭐냐면 ERP에 해당이 되는 거죠. ERP. ERP죠. 그래서 이거는, 아, 이게 ERP를 하고 있구나. 이거 선생님, 요거. 그러면 우리 예전에 오늘 풀었던 문항 중에서 생산 부서에 대해서 이거를 모니터링 한다. 그럼 요거는 MES. 그렇죠? 자, 그다음 공급 부서에서 소비자까지 공급 업체가 있었어. 여기서부터 소비자까지 사슬처럼 엮어져 있다. 이거를 SCM 공급 사슬 관리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ERP에 해당되는 거다. 자, 그다음 이에 따라 품질 개선 활동에 참여한 인원 일부는 새로운 시스템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시적 전담 조직으로 재편되었으며 시스템이 안착되며 해당되면 다시 해산될 것이다. 이거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다시 원래 부서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걸 태스크 포스 팀이라고 그래. 그래서 얘를 프로젝트 조직이라 하는 거죠. 자, 그럼 볼까요? 기억.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한다? 맞는 보기죠. 그 다음, 니은.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프로젝트 조직을 운영한다. 태스크 포스팀이라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프로젝트 조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맞는 보기. 그 다음, 디귿. 현장 근무자들이 문제 분석을 위해서 수행한 활동은 이 품질 분임조 활동이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격과 니은, 디귿의 조합이 몇 번? 5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요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7회예요. 실전 모의고사 7회.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지금쯤이면 나왔던 문항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구나. 이제 다. 우리 친구들이 아마 예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해서 10번까지 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급 하나 정중영입니다. 우리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총 5번의 모의고사, 이제 드디어 대마의 마지막 5회차 모의고사입니다. 이 마지막을 함께하는 이 기분이 그래도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칭찬하면서 기쁜 마음에 여러분들을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5회차가 만만치 않았죠? 아마 앞선 1, 2, 3, 4회차에 비해 5회차 지금 해설 강의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대박이들 표정이 좀 어둡지 않을까 저도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디까지나 모의고사라는 건 예방주사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내가 조금 아프고 힘든 건 지금 우리가 나중에 더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갖기 위함이라고 했죠. 틀린 문제들이 날더 성장하게 만든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5회차에서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문항들이 있었다면 9월 모의평가 수능에서는 분명히 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5회차 총평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평이한 문항들이 많아요. 이 모의고사의 난이도라는 건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사실 한 3등급 정도 혹은 그 아래에 있는 친구들을 풀수 있는 문항이 많다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최상위권,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 고난도 문항들, 여기에서 15번, 21번, 22번, 이 고난도 문항만 놓고 본다면 전체 5회 모의고사 중에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 2등급 혹은 3등급 상단에 있는 친구들 15번, 21번, 22번 세개 중에 어쩌면 어느 것 하나도 만만치 않아서 이번 5회차 조금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걱정이 돼요. 기하적인 관찰, 그리고 대칭성, 이런 것들은 항상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대칭성,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직선.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는 직선, 미치 같은 지수 로그함수 보는 순간, 아하, 대칭성이구나. 이제 머릿속에 빡 각인은 되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마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21번, 22번, 15번 전부 다 어느 정도 관점들도 갖추어지고, 거기에 대수적인 계산력도 뒷받침이 되어야 해결할 수 있었던 문항. 21번, 22번 같은 문항들은 내가 풀어가다 볼까? 갑자기, 뭐야? 이렇게 푸는 게 아닌가? 계산 과정이 너무 복잡한데 내가 실수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풀다가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형태의 문항들이에요. 끝까지 풀어냈다면 수학 굉장히 잘한다라고 자신하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평가원에서의 시험들도 분명히 1등급 우리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친구들일 거예요. 자, 수학원에서는 구조적인 특징을 관찰하는 문항들 12번에서 수열, 그리고 20번도 수열, 수열에서 이 문항들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관찰할 것인가에 따라 계산량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21번 같은 경우에는 지수 로그 함수에서 대칭성만 기하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답이 뚝딱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꽤나 복잡한 연립방정식을 해결해야만 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수학2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추론, 그리고 변화를 관찰하는 것, 기울기가 변화할 때 어떻게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지, 그리고 이 기울기 함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그래프 개형들을 추론해내는 문항이 15번, 21번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평가원 문항들이 그러하듯이 이러한 그래프야 하고 특징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언가 스킬을 가지고 계산량을 확연하게 줄여내는 그러한 형태들이 아니고요. 진짜 순수하게 내가 어느 정도의 계산들을 해야만 했던 문항들입니다. 수학원부터 볼까요? 자, 수학원에서 고난도 문항은 14번과 22번입니다. 이 14번 사인 법칙 사용하는 문항, 그리고 도형의 문제에서 닮음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앞선 회차의 문제들을 풀어낼 때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닮음을 사용하는 것이 계산량이 가장 적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실전 모의고사에서 얻어가야 하는 관점들은 닮음인 도형들로부터 계산량들을 줄여나가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2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미치 같은 지수 로그함수, 그리고 이때의 대칭성, 기울기와 선분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좌표 설정하는 것, 각각을 놓고 보면 우리 전부 다 많이 연습했던 주제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함께 출제되고 복잡한 연립방정식을 해결해야 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불연 속에서 극대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느냐. 그리고 중근, 접하는 상황에서 식을 세우고 나면 이제 기울기 함수로서 이 상황들을 해석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3차 함수에서 접하는 상황들이 등장을 하고요. 자, 21번에서는 여러 가지 또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요. 갈아타기 함수, 우리 많이 연습했습니다.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미분 가능성, 이것도 많이 연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좀 있습니다. 아, 2차 함수와 직선이 접해요. 우리 일반적인 접선의 방정식 이야기로 가도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판별식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혹은 9번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차 함수의 관점을 가지고 우선 접점을 먼저 찾는 일들도 가능할 겁니다. 우선 다양한 방법으로 21번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과 21번, 22번 이 최고난도 문항 세 문항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을 5회차 모의고사 지금부터 한 문항 한 문항 샅샅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죠. 이제는 5회까지 왔으면 첫 페이지 조금 더 가서 쉬운 3점짜리 한 8번 정도까지 막히는 문항 없어야 되겠죠. 자, 1번 지수법칙 이야기예요. 거듭제곱근 있지만 거듭제곱근 성질 이용하셔도 되고요. 혹은 유리수인 지수로 넘어가도 되겠죠. 갑시다. 2의 몇 제곱? 3분의 1 제곱 곱하기 32는 2의 몇 제곱? 2의 5 제곱. 여기도 3분의 1 제곱입니다. 자, 뒤에서 거듭제곱에 거듭제곱 보이죠? 앞은 2의 3분의 1 제곱, 뒤는 2의 몇 제곱? 3분의 5 제곱이에요. 이제는 지수를 서로 더해주면 됩니다. 밑이 같은 두 수를 곱하면 지수의 합이 되어서 2의 몇 제곱? 2의 제곱. 정답 4 되겠네요. 1번이었습니다. 자, 2번으로 가시죠. 계속 회차마다 첫 페이지는 뭐 거의 고정으로 문항이 거의 바뀌지 않고 있어요. 2번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자, f(x)가 3차예요. 넣고 계산해도 되겠죠. 근데 0분의 0 꼴이잖아요. 0분의 0꼴 생각하면 우리 공통인수 약분하는 구조가 있고요. 또 미분계수의 정의 이용하는 구조가 있고요. 딱 보더라도 이건 미분계수의 정의 맞지? f의 prime a는 limit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때 h분의 분자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입니다. 위에 있는 거 보니까 a에 누가? a에 지금 1이 들어가 있는 구조 됐죠? 그러니까 나는 f 프라임 1을 구하는 거야. f 프라임 x 도함수 구해봅니다. 미분해 보세요. 시작. 6x 제곱 플러스 12x. x 1 넣으면 6 더하기 12. 정답 18 되겠습니다. 자,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항이고요. f 프라임 a 미분계수의 정의로부터 아하, a 자리에 그냥 1이 들어가 있는 가장 기본적인 꼴이구나. f 프라임 1을 구하라는 건 도함수에서 계수들의 합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정도쯤이야. 그냥 암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자, 2점짜리 문항 끝났고요. 3점짜리 문항 갑니다. 모든항이 양수인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에요. 우선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면 나는 첫째 항과 공비 가지고 노는 건 맞지. 첫째 항 A와 그리고 공비 R. 얘만 알면 등비수열 AN 전부 다 아는 거야. 근데 모든항이 양수라고 했으니 당연히 A도 양수, R도 양수 좋습니다.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봤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2항과 제3항의 곱이 6이야. 제4항과 제5항의 곱이 얼마야? 24야. 이 상황을 놓고 가장 초보적인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이런 일을 하겠죠. 첫 번째 방법. 첫째 항과 공비를 가지고 전부 다 표현 가능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제2항 AR이고요. 제3항 AR의 제곱입니다. 얘가 6. 제4항 AR의 세제곱. 제5항 AR의 네제곱. 얘가 24예요. 자, 모든 항을 첫째 항과 공비로 바꿔야지. 가장 교과서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우리 수열 문제 저렇게 풀지 않아요. 그지? 수열은 결국에 숫자들을 나열하는 거잖아요.
뭔가

복잡한 공식을 적용하고 뭔가 식 가지고 여기에서 복잡한 계산들을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봅시다. 두 번째 방법은 항과 항 사이의 간격을 이해하는 거죠. 아, 제2항과 제3항이 있는데 항의 번호를 보니까 항의 번호가 이만큼 커졌어요. 항의 번호가 이만큼 커졌어요. 그러니까 제일 딱 보더라도 제2항, 제3항 분의 제4항, 제5항 얘를 딱 보면 그럼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다? R제곱, R제곱, R의 4제곱이 24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공비는 양수잖아요. 6분의 24니까 4죠. 4. 그러면 R의 제곱이 2가 되고요. R은 얼마야? 루트 2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선생님, 그럼 R을 아니까 대입하는 순간 당연히 나는 첫째 항도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세련된 표현은 당연히 이렇게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박이들은. 얘들은 몽땅 다 곱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4개를 다 곱하면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얘를 다 곱한 것이 얼마야? 144잖아요. 근데 누굴 구하래? 제3항 곱하기 제4항. 아, 얘 둘을 곱하면 이게 얼마인지 궁금하대. 그럼 어떻게 올 거야? 여기에서 등비중항 제3항 곱하기 제4항을 제곱한 것이 144입니다. 근데 제3항도 양수, 제4항도 양수이니까 당연히 둘을 곱한 것도 양수겠죠. 곱해서 144, 제곱이 144, 그러니까 정답 1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와야 하지 않을까? 되나요? 자,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방법까지 전부 다 해결 끝. 4번으로 넘어갑니다. 함수 fx가 있어요. 근데 분수 함수예요. 여기 분모에 미지수가 있잖아요. 쟤는 원래 다항함수 분의 다항함수. 그러니까 다항함수를 다항함수로 나눈 거죠. 우리가 나눌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분모가 0이 되면 정의가 안 돼. 분모가 0이 되면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했으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이런 거야. 분모에 누가 있어요? 2차가 있어. 2차식이 있어요. 근데 저 2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는 0 이라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할까? 판별식으로 가면 되겠죠.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어때? 작아야 돼요. 그럼 끝났네요. 제곱해서 16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플러스 4보다는 작다. 자,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2 찾는 겁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까지 이 정도는 그냥 세어도 금방 찾아낼 수가 있겠죠. 정답 7 되겠습니다. 자, 분모가 0이 되면 함수가 정의될 수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분모가 0이 될 때 불연속이겠죠.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2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이 사고 과정 이해하셔야겠죠? 자, 첫 페이지 끝났습니다. 5번으로 갑니다. 5번. 간단하죠? 1이 아닌 상수 a와 그리고 fx가 몇 차예요? 3차예요. 근데 3차이지만 나한테 다루려고 하는 건 누굴 다루려는 거야? 도함수 f'x를 다루려는 거야. 그러니까 도함수 f'x 몇 차인데? 2차인데. 그럼 2차 가지고 놀라는 거죠. 2차에서 중요한 건 항상 대칭성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략은 다 짰어요. 스텝 1. 뭐부터 구해야 돼? 도함수 f'x. 불러보세요. 시작.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이렇게 했어요. 완전제곱으로 묶을 수도 있죠. 얘는 3배의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 나오니까 뒤에 이만큼 빼주면 돼. 중요한 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얘가 y는 f 프라임 x인데 어디에 대해 대칭이라는 거야? x는 마이너스 1에 대해 대칭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a일 때랑 1일 때랑 함수값이 같다고 한 거잖아. 도함수의 함수값이 같다고 한 거잖아. y는 k가 이렇게 있어서. 같은 높이. 오른쪽 당연히 얘가 1이겠죠. 그럼 왼쪽 얘가 a가 되겠네요. 오케이, 첫 번째 단계는 끝났습니다. 근데 대칭성을 생각한다면 a의 값도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대칭 평균이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이만큼 이만큼 가서 a가 마이너스 3인 것도 구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a의 값을 직접 구해 주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면 되겠지. 뭐야? a와 1의 평균 이야기하고 있네요. 스텝 2입니다. f 프라임 2분의 a 플러스 1은 a가 마이너스 3이야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a와 1의 평균을 이야기하고 있어.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만 알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 이걸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함수값이니까 정답 마이너스 2 되겠습니다. 자, fx가 3차 함수예요. 근데 나한테 3차 함수를 다루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도함수인 f'x 2차 함수에서의 대칭성을 생각해 주세요. 5번이었습니다. 자, 6번으로 갑니다. 로그의 정의와 로그의 성질. 로그의 정의와 로그의 성질. 이 정도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a가 1이 아닌 양수예요. 그리고 n도 양수입니다. a를 거듭 제곱해서 n이 되도록 하는 수. 이때의 지수, 얘가 주인공이야. 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log a의 n 하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지수의 표현과 로그의 표현 왔다 갔다 하는 것 우선 되어야 하고요. 로그에서 미치 같은 애들끼리 더하고 빼고 이런 건잘 하거든요. 근데 로그가 지수 자리에 있어. 로그가 지수 자리에 있어. 이런 걸 낯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로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 원래 로그는 자기 자리가 지수 자리야. x 얘가 로그라고 한 거잖아요. 무슨 말이야? a를 몇 제곱하면 로그 a의 n 제곱을 하면 얘가 n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a를 거듭 제곱해서 n이 되도록 하는 수. 그런 수를 내가 모르겠으니 로그를 가지고 정의하자라고 한 거예요. a를 거듭 제곱해서 n이 되도록 하는 수. 아, 로그는 원래 지수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야. 2의 로그 2의 3제곱이 있어요. 얘를 읽을 수 있나요? 2를 거듭 제곱해서 3이 되도록 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3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로그의 정의.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안 돼. 그러면 로그의 성질로 기억을 해둘 만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a의 로그 b의 c제곱이 있으면 a와 c의 자리를 체인지, 바꿀 수 있어요. c의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a제곱, 요렇게. 될까? 4의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제곱이 있어요. 위에 있는 지수 얘는 2를 거듭 제곱하면 3이 되도록 하는 수입니다. 정의를 그대로 이용하셔도 되지만 뭘할 수도 있다. 4랑 3을 자리 바꿀 수도 있다. 3의 로그 2의 4제곱 되고요. 3의 제곱 정답 9야. 이렇게도 할수 있겠지. 자,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기본 개념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1이 아닌 두 양수 AB가 있습니다. 스텝 1. 처음에 주어진 조건 얘 보이죠? 여기에서 조금 당황한 친구도 있었을 거야. 로그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근데 원래 우리가 지수에 있는 미수들을 비교할 때 지수 방정식 생각해봐. 밑을 통일하고 지수를 비교하죠. 밑을 통일하는 게 먼저 기본이라고. 그럼 밑을 통일할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yes. 가능합니다. 어떻게? 자리 바꾸면 되거든. b의 로그 2의 a제곱이.

얘가 B의 세제곱이야. 근데 B가 1이 아닌 양수이니까 위에 있는 지수들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로그 2의 A가 3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A는 뭔지 안다, 그쵸? A는 2의 세제곱입니다. 8이에요. 이 문제에서 막힌 친구들이 있었다면 첫 번째 스텝, 여기를 넘어가지 못했겠죠. 잘 체크해 두시고요. 이제 스텝 2. 두 번째 단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a분의 b가 2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로그의 정의 그대로 a분의 b는 2의 세제곱입니다. 3의 제곱이네요. 3의 제곱입니다. 9죠? 그러니까 b는 9의 2야. a가 얼마? 8이죠? 그러면 72 되겠네요. 따라서 a 플러스 b는 a가 8이고 b는 얼마니까? 72니까 정답 80 되겠습니다. 스텝 2에서 막힌 친구들은 없었을 거예요. 스텝 1에서 막힌 친구들이 있었겠죠. 지수에 로그가 있는 상황, 낯설어 하면 안 돼. 원래 로그는 지수에 있는 게 자기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수에 복잡한 모양이 있어요? 밑도 달라요? 밑을 먼저 통일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밑을 통일해야 지수들을 비교하니까. 자, 7번으로 가시죠. 예전에는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좌약한 우극한 함수 값을 읽어내는 이러한 그래프에서 극한값 읽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출제 빈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특히나 합성 함수의 극한이에요. 합성 함수의 극한은 나오지 않은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합성 함수의 극한 무슨 말이냐? 지금 모습을 보면 이런 거야. x가 0에 가까워져요. x가 0에 가까워져요. 그럼 누가 변해요? x제곱 더하기 1이 변해요. 아, x가 변하면 x제곱 더하기 1이 변하고, 그러면 f의 x제곱 더하기 1이 변하는 이런 구조구나. 그러니까 x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x가 아니라 복잡한 지저분한 식이 있으면, 이거 합성함수예요. 그치? 마찬가지로 x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 fx가 있어요. 그럼 x가 변하면 마이너스 fx가 변하고, 이때 f의 마이너스 fx가 따라 변하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럼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부터 같이 살펴봅니다. 스텝 1.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요, 이 중간 단계 얘들이에요. 중간 단계. 중간 단계. 중간 단계를 우선 치환할 거고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 기억해야 돼. 합성 함수의 극한에서 중간 단계는 중간 단계에서 얘는 결국에 오른쪽으로 한번더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번더 가는데 여기에서 아, 얘가 극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서 누구보다 조금 더 크다, 누구보다 조금 더 작다, 교육 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제가 무한소라는 용어를 한번 써볼게요. 얘들을 그대로 고려해서 큰지 작은지들을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x제곱 더하기 1이 싫어, 지저분해. 그럼 얘를 t라고 하자. x가 어디로 가면?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면 t는 어디로 갈까? x에 그냥 0을 톡 집어넣으면 얘는 1에 가겠지. 근데 x가 0보다 약간 작죠? 이거 굳이 2차 함수 안 그려봐도 되겠지. 0보다 약간 작아. 음수잖아요? 제곱하면 양수 되겠지. 그러니까 t가 1보다 약간 커요. 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럼 끝났네. 리미트 t가 1보다 큰 쪽에서 갈때 FT가 된다는 거예요. 얘를 T라고 하자 이랬잖아. 그럼 얘가 1보다 약간 커 라고 했을 때 결국에 1보다 약간 커. 아하, FT가 1에서의 우극한을 읽는 거구나. 1에서의 우극한 얼마? 2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 이제 스텝 2. 똑같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FX가 들어있잖아요. 마이너스 FX를 스몰 S라고 하자. X가 어디로 가요?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져요. 그럼 이때 S가 어디로 갈까? 이런 거야.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져요.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져요. 1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1보다 약간 작아요. 누가? FX가. 한번더 쓸까? X가 0보다 큰 쪽으로 가까워지면 FX는 얘는 1보다 약간 작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FX. 이젠 알수 있겠다. S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큽니다. 마이너스 1보다 약간 커요. 자, 마이너스 1에서의 무슨 극한? 우극한 읽어주세요. 짜잔! 둘을 더하면 정답 4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낯설어 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번 문제를 통해서 혹시라도 합성함수의 극한을 보게 된다면 기억하자. x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x가 아니라 지저분한 모양이 있어? 그럼 치환하는 거야. 근데 치환하는데 중간 단계에서는 그냥 1,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보다 큰지 작은지, 마이너스 1보다 큰지 작은지 그 무한소를 고려해 주자라는 거죠. 자, 8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7번에 비해서 8번은 어때요? 교과서에서 정말 많이 보던 형태의 예제입니다. 수능 개념 수능 특강 풀어왔으면 이 정도는 기분 좋게 풀어야죠. 7번보다 더 수월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우선 뭐부터 할까요? 함수를 통일하는 일부터 해야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각을 통일하는 문항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야? 각 변환.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런 꼴들이 있잖아요. 각을 통일하고 나서 함수를 통일하는 거죠. 함수를 통일할 때에는 상가함수 사이에 관계가 있잖아요. 여기에 사인, 코사인 섞여 있어요. 당연히 나는 2차인 사인 제곱을 고쳐줘야 되겠죠. 자, 4배의 사인 제곱. 어떻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7배의 코사인 x 빼기 2는 0이에요. 이제는 코사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굳이 이거 치환 안 해도 되잖아요. 우변으로 다 모으고 정리 불러보세요. 4배의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7배의 코사인 x. 상수항이 플러스입니다.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 되겠죠? 자, 인수분해 4배의 코사인 x 빼기 1과 코사인 x 플러스 2까지. 얘가 0이야. 자, 이렇게 인수분해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코사인 x가 누구 아니면 누구? 4분의 1이거나 또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 되겠죠. 에헤이. 야, 사인 코사인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쭉 지워주시고요. 코사인 x가 4분의 1이 되는 모든 해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특수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x 값들은 구할 수 있나 없나? 없어요. x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합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대칭성, 평균을 이용하면 합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스텝 2. 어디부터 어디까지 범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문제 따라서 0부터 2파이까지일 수도 있지만 0부터 4파이까지일 수도 있고 문제마다 다 다른 거야. 좌표 평면에 0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 함수 그려주세요. 자, 1에서 내려옵니다. 퉁 치고 다시 올라가면 여기가 2파이. y는 코사인 x. 자, y는 4분의 1. x축보다 살짝 위에 가로줄 그었어요. 교차 몇 개? 두개 생기죠? 왼쪽 알파, 오른쪽 베타. 나는 알파, 베타 각각은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뭘 알아요? 대칭축. 어디? x는 파이에 대해 대칭이라는 사실은 압니다. 끝났네요. 알파와 베타의 평균이 파이야. 나한테 구하라고 한건 뭐야? 두 근의 합. 그러니까 정답 2파이 되겠습니다. 자, 삼각방정식. 상황에 따라서 각을 먼저 통일하고, 그리고 함수를 통일하시면 돼요. 지금 코사인 x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들고

하면 0과 다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코사인 x 값을 택해야 되겠죠. 코사인 x가 4분의 1이 되는 순간 너무나 단순한 구조. 각각은 구할 수가 없지만 합은 구할 수 있다. 8번이었습니다. 3점짜리 문항 전부 다 끝이 났어요. 자, 이제 9번으로 갑니다. 9번 같은 경우에 사실 어느 정도 차함수에 대한 생각들이 들어 있으면 문제를 굉장히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은 귀찮은 일들을 해야 되죠. 자, 마이너스 1,0에서 2차 함수의 근두 접선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얘가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야. 뭐 대칭축을 찾아보면 대칭축의 약간 왼쪽에서 여기 마이너스 1,0 이런 애가 있다고 해봅시다. 접선을 그어요. 그럼 접선을 그으면 몇개 생길까? 하나, 둘, 이렇게 생기겠죠. 그때 이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야. 그럼 이런 문제들은 결국에 어디에서 접하는지, 이 접점의 x 좌표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x는 알파, x는 베타라는 게 나오면, 선생님, 마이너스 1을 경계로 왼쪽, 오른쪽이 다르니, 얘들을 따로따로 접근해서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접하는 상황을 생각을 하더라도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y는 f't에 x-t 더하기 ft. 접선이 누구를 지난다? 점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도 있을까? y는 m 기울기입니다. 여기 x 플러스 1. 얘를 2차 함수 fx에 딱 집어넣고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치? 얘랑 얘가 같다. 여기에서 직선과 fx 가지고 같다.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올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당연히 답은 나오겠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자는 거죠. 자, 개념 정리합니다.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한번 전개를 볼게요. 보통 우리가 차 함수라고 하면 빼남수잖아요. 근데 이거 그래프 개형 추론할 때 3차 함수 정도에서 4차 함수 정도에서 교점 가지고 식전개할 때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이런 2차 함수가 있다고 해봐. 얘가 fx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입니다. 직선이 있어서 얘가 접하고 있어요. x는 알파에서 y는 gx. 직선입니다. 얘랑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황이야. 선생님, 그러면 이 상황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까? x는 알파에서 접해요. x는 알파에서 접해요. 빼는 순간 얘가 x축이 되죠. 그럼 얘는 뭐야? y는 fx 빼기 gx야. 차함수. 알파에서 접하고 있는 2차 함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선생님, 최고차항의 계수는 안 변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야?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좋아요. 여기에서 조금 더 가봅니다. 여기 x는 p가 있어요. 여기 x는 p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알파부터 p까지, 이 간격, 얘가 l이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 간격이 l이 될거 아닙니까? 이건 괜찮죠? 차함수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럼 얘는 2차항의 계수가 a이니까, 대칭축에서 l만큼 떨어져 있어요. 여기에 알파 빼기 l 대입해 보셔도 되고요. 당연히 이때의 길이가 a 곱하기 l제곱 되는 건 맞지. 대칭축에서 멀어진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잖아, 원래. 그러니까 이 길이도 얘는 AL의 제곱되는 것, 오케이. 얘 자연스럽습니다. 이 상황을 잘 이해한다면, 그러면 이둘 사이의 간격만 보더라도, 어? 그럼 얘는 축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알수 있어요. 조금 더 확장을 해봅니다. 자, 확장을 했어요. 이번에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어요. 얘가 y는 x제곱하고 뒤에 1차 항상수항 몰라. 근데 이렇게 직선이 딱 접하고 있는데 그때 접점에 x 좌표. 얘가 x는 알파예요. 근데 왼쪽 x는 1에서 딱 끊었는데 여기 있는 이 길이가 4래.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이 모양을 차함수 가지고 와봐. 얘가 y는 gx. 위에 있는 애가 fx. fx 빼기 gx로 갑니다. 땅땅땅땅땅땅땅 여기가 알파에서 접하고 얘는 fx 빼기 gx라는 애는 누구야? 얘는 x 마이너스 알파의 그냥 전체 제곱이겠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x는 1에서 잘랐더니 여기에서 길이가 3이다 이런 거야. 어? 완전 제곱식이잖아. 최고차항 계수가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 이만큼 떨어진 거네. 그러니까 알파는 얼마야? 알파는 3이야. 이런 이야기들 할수 있겠지. 오케이. 조금 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더 가봅니다. 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얘가 y는 x제곱이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접선 한번 그어보려고 해요. 접선을 긋습니다. 접선을 긋습니다. 땅땅 그었어. 이렇게 그었어요. 근데 생각해봐.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1,1이잖아. 그럼 얼마만큼? 4만큼 차이가 나잖아. 분명히 여기 왼쪽에 접점이 있을 거고요. x는 알파. 오른쪽에 접점이 있을 거고요. x는 베타. 선생님, 접하고 접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떤 상황과도 같습니까? 라고 하면 알파에서 접합니다. 베타에서 접합니다. 누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근데 x는 마이너스 1에서 간격 얘가 4만큼 이렇게 돼 있으니 얘는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만큼 예스. 알파가 마이너스 3이네요. 베타가 플러스 1이네요.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나면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까? 넓이 S는 당연히 왼쪽, 오른쪽 넓이는 똑같을 거 아니야.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얘는 X 플러스 3을 제곱한 것을 적분하면 두배 하면 돼요. 근데 나는 이런 계산도 싫어요. 그럼 평행이동하면 되겠지. 여기를 0으로. 그럼 얘가 2가 되겠죠. 3만큼 더 하는 거니까. 그러면 두 배의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제곱 dx 이런 계산을 하면 되니까 오, 계산이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근데 물론 이러한 상황들까지 이해할 수 있으면 이 공식들이 필요가 없어요. 접하는 상황들 땅땅 하고 나니까 오, 뭐야. 당연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게 당연하잖아. 왼쪽 오른쪽에 가운데. 아, 마이너스 1이 등차 중앙이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이제 상황은 끝났습니다.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사실 9번과 같은 문항은 뭐 30초면 풀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서 2차 함수에서 두 접선이 만나서 생긴 도형의 넓이를 공식으로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시험 못 나옵니다. 공식 알면 10초면 푸니까. 한번 볼게요. 얘가 fx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여기밖에 점피가 있어요. 자, 접선을 긋고 접선을 그었어요. 왼쪽에 있는 접점 x좌표를 알파, 오른쪽에 있는 접점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그때의 넓이, 얘를 S2라고 할까요? 얘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가 한 가지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사실은 점피의 X좌표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등차 중앙이라는 것, 요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치? 이때 중요한 비율관계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땅 자르고 나면 위에 있는 S1과 아래에 있는 S2, S1과 S2가 비율관계, 얘가 2대 1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그럼 나한테 만약에 S2를 구하라고 했어요.
S2를 구해보세요.

라는 게 문제라면, 사실 선생님, 저는 따로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요, 비교관계를 알고 있으면 S1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빼면 되죠. 누구를? S1을. S1은 어떻게 구하는데, S1은 6분의 A의 크기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건 알고 있잖아. 됐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비율관계를 알고 있다면 S2는 2분의 1 곱하기 S1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이제 문제에 필요한 내용들을 전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추천드리는 건 차함수에 대한 관점. 그래도 이제 비율관계를 알고 있으면 문제를 조금 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도 된다. 자, 문제를 다시 봅니다. 멈춰놓고 이제 풀어야죠. 여러분들이 직접. 자,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설명은 드렸지만, 이제는 이게 자연스럽게 됐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넣고 나면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보이죠? 아, 길이가 1이네. 그러네. 그럼 이 상황을 만약에 차함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알파, 베타, 여기에 가운데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이가 1이잖아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이차함수. 왼쪽으로 1만큼, 오른쪽으로 1만큼. 와우! 알파는 마이너스 2야. 베타는 0이야. 이렇게 되겠죠. 교과서적인 방법은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당연히 해설지 보고 하시면 되고요. 방법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와 0이라는 접점 x좌표들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넓이 어떻게 구할 건데? 당연히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하면 좀 귀찮지 않을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얘는 뭐야? x 더하기 2의 제곱 dx. 플러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 제곱 dx. 얘를 이제 각각을 구하는 건좀 번거로운 일일 거고. 그래도 차함수까지 이렇게 왔다면, 에이, 한쪽만 구하면 되죠, 뭐. 두 배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 제곱 dx. 하면 얘는 두 배의 3분의 1 되니까 정답이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물론 공식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라고 한다면 12분의 최고차항 계수 얼마?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2의 세제곱 하니까 정답 3분의 2,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죠. 자, 교과서적인 방법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첫 번째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얘가 곡선이 이차함수라면 굳이 접선의 방정식 이야기 오지 않아도, 아, 기울기가 m이고 마이너스 1, 0을 지나는 직선과 이차함수와 접해 판별식이 0이다 해도 돼. 그럼 위에서는 뭐가 나올까? 우선 접점의 x좌표가 나올 거고요. 아래에서는 뭐가 나올까? 뭔가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교점의 x좌표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을 하고 나면 이런 모습이랑 똑같은 거거든. 차함수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파에서 접해, 베타에서 접해, 이런 모양이야. 아, 물론 지금 상황은 이런 거죠. 지금 상황은 얘가 이렇게 위로. 지금 상황은 얘가 직선이 위에 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0,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런 함수들인데, 당연히 여기에서도 상황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빼서 가더라도 위랑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넓이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정적분을 따로따로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빼 차함수 이야기 들어가고 해도 결국에는 완전 제곱식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이거 정적분 할수 있지만 당연히 대칭성 생각한다면 더 쉬운 식에서 한번 계산해서 두배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공식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뭐 비율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9번을 마무리해 봅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넘어가죠. 10번. 10번은 계산에는 없잖아요. 아, 근데 풀고 나서 뭔가 조금, 뭐야, 이상한 거 아니야? 좀 찝찝한 마음은 있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단위원이 있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입니다. 근데 여기 위에 점피가 있잖아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루트 2만큼, y축의 방향으로도 루트 2만큼 평행이동을 먼저 해요. 그럼 얘가 점 Q가 되지. 아, P'이라고 할까요? 점 P'. 근데 얘를 다시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하면 얘가 점 Q가 된대. 근데 여기에서 O, P, Q, PQ. 얘가 원 위에 있는 점이래요. 당연히 P'도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한 거니까 얘도 원 위에 있는 점이겠죠.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얘가 전부 다 얼마라는 거야? 얘가 전부 다 1이라는 거야.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근데 이 부분 좀 이상한데? 왜? 여기 점피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위로 루트 2만큼. 이렇게 해서 P'이 되는데 둘 사이의 거리를 재면 얘가 2잖아요. 선분 PP'. 얘가 2라는 거야. 기울기가 1이야. 오른쪽 위로 짠! 이만큼 옮겼는데 얘가 원 위에 있는 점이래. 뭐야? 그럼 원의 지름,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네. 여기 위에 점 P와 P'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P'을 다시, 어? 점P랑 점Q랑 똑같네? 이런 결론인 거야. 점P를 오른쪽으로 루트 2, 위로 루트 2만큼 평행이동 했는데도 원 위에 있어. 그런 상황은 딱한 번, 얘밖에 없어요. 근데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 했어요? 점Q가 땅 떨어지면서, 뭐야, 똑같은 자리로 간다고? 혹시 뭔가 잘못된 거 아냐? 하는 찝찝함은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돌이켜보니까 뭐 문제될 거 전혀 없죠. 제대로 생각한 거 맞죠? 자, 이때 세타는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얘가 세타입니다. 근데 세타의 정체는 뭐야? 그럼 세타는 얘는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잖아요. 따라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사인 세타 사인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고요. 뭐 각변 안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이점 정도는 알잖아요. 여기가 45도니까 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컴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야. 그러니까 R분의 Y좌표 하더라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냥 나오니까 이건 계산 과정이 전혀 없는 문제예요. 문제는 굉장히 깔끔하고 단순합니다. 평행이동했을 때도 원 위에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평행이동했을 때원 위에 있어야 돼. 대칭이동해도 원 위에 있어야 돼. 원 위에 있는 세점 이야기야. 근데 P와 P' 사이에 거리가 2니까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지름이 1일 수밖에 없잖아? 이 경우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첫 번째 방법으로 가면 너무나 깔끔하게 정답은 찾을 수 있는데, 선생님, 저는 이 상황이 떠올릴 수 없었어요. 이게 떠오르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대수적으로 계산을 해야만 되겠죠. 그럼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점피를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라고 하자. 이건 상관수의 정의니까요. 그러면 P'은 누구야? P'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2, 컴마 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입니다. 에헤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해도 점 Q, 얘는 문제될 거 없고요. 얘가 원 위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2의 제곱과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이 얼마? 1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나올 거고요. 그럼 1 더하기 두 배의 루트 2의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앞에서 2, 뒤에서 2 나와서 이런 모습. 이제는 찾았습니다.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1, 1 양변에서 빼주시고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찾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걸 찾는 거네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걸 찾는 거야. 선생님,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입니다. 그러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얘의 합은 1이잖아요.

이걸 만족하는지 톡 대입하면 끝나겠죠. 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똑같지만 여기에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자리에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얘가 전체 제곱이 되겠지. 그럼 얘는 두 배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루트 2의 사인 세타 플러스 2가 1이니까 넘어오면 이렇게 되네요. 뭐야? 얘는 루트 두 배의 사인 세타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0이니까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놓고 보니까 어떻게 사고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방법처럼 기하적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려고 노력하셔야겠죠. 근데 저 상황밖에 없는 게 확실한가?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아, 나는 저걸 떠올리기가 쉽지 않아. 뭔가 찝찝해 한다면 식으로도 한 번쯤 더 확인해보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체크용이었고요. 우리 첫 번째 방법을 우리 대화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좀 더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함께할 마지막 문항 이제 11번으로 갑니다. 두 점 PQ가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거고요.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 움직인 거리 혹은 두 점 사이의 거리. 아하, 이런 상황들 우리 많이 봤어요. 특히나 기역, 니은, 디귿에서 참거짓을 판단하는 문항 정도는 이제 겁먹지 않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9번과 10번 앞선 4점짜리 문항보다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은 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에서 중요한 건 두 점 PQ가 시각 T는 0일 때 처음 시작할 때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출발하는 위치를 알아야 돼요. 왜? 그래야 위치 함수에서 적분 상수를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점 A는 마이너스 3에서 점 B는 1에서 출발합니다. 수직선이 있어요. 점 A는 마이너스 3에서 출발. 점 B는 1에서 출발합니다. 얘가 왜 중요하다고요? 위치 함수. 점 P의 위치 함수 X1T는 불러보세요. 시작. t의 세제곱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7t 빼기 3입니다. 이번에는 점 q의 위치 함수 x2t 불러보세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되었습니다. 자, 이제 위치 함수까지 찾아놨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기역. 점 p는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 기역. v1t는 인수분해. 시작. 3t-7과 t-1로 인수분해 되는 거 맞죠? 3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7 되니까 y축, t축. 자,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1에서 만나요? 3분의 7에서 만나요? 아하! 얘가 y는 v1t인데 운동 방향 체크! 운동 방향은 누가 결정한다? 속도의 부호가 결정을 한다. t축과 두 번 만납니다 라고 하면 안 되고 속도가 두 번 부호가 바뀝니다 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t는 1과 t는 3분의 7이 되어서 기역 참입니다. 됐어요. 이제 니은과 디귿은 사실 같은 결의 문제거든요. 니은 가볼까요? 니은 출발한 후 점피와 점표는 두 번 만난다 이랬잖아. X1T와 X2T가 같아지는 그런 양수 T가 몇 개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얘랑 얘가 같아지는 거. T의 세제곱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7T 마이너스 3이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입니다. 얘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9T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요.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졸제법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1 넣어서 0 되는 거 알면 t-1 하나 찾고 그 다음 인수 들 3차항 t제곱 있어야 되고요. 2차항 되게 마이너스 5t 그리고 뒤에 상수항까지 맞춰줍니다. 이제 t-1의 제곱

0: T-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으니 끝. T는 1, T는 4. 두 번만 나는 거 좋아요. 니은도 참입니다. 결국에 마지막은 디귿인데 디귿에서 뭐라고 했어요? 두 점 PQ 사이의 거리래. 선분 PQ의 길이는 얘는 절대값 x1t 빼기 x2t 이렇게 오면 될거 아닙니까? 얘가 4가 되는 거. 선생님 안에 있는 알맹이만 톡 떼오면 이게 ft인데 얘가 절대값을 취해서 4가 된다는 건 얘가 4가 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4가 되는 순간 1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누구야? 얘가 x1t 빼기 x2t 얘잖아. 위에 있는 애. 얘가 x1t 빼기 x2t잖아요. 그래서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얘는 t-1의 제곱 t-4예요. 그럼 y는 ft 그려봐. 여기 t축, y축, 1에서 접합니다. 4에서 뚫고 지나갑니다. 그런 3차 함수예요. 쫙쫙쫙쫙 올라와 접하고 땅! 얘가 y는 ft예요. 에이, y는 4랑 한 번은 만나네요. 이게 언제인지 몰라도 교점이 한 번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는 교점의 개수. 교점이 한개 있어. y는 마이너스 4는 어디 있을까? 그럼 처음에 마이너스 4. 아, 얘가 마이너스 4네. 마이너스 4에서 이렇게 쫙 올라가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 비례 관계 생각하면 여기 3일 때잖아. 3 넣어보면, 아하! 얘가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y는 마이너스 4가 그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만났던 이 교점, 얘가 어디인지는 몰라. 어쨌든 존재하는지 몇개 존재하는지를 묻는 거니까요. 근데 t는 3일 때, 오,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맞지? 물론 절대값이 있으면 꺾어 올려 생각해도 되지만 그냥 y는 플러스 4, y는 마이너스 4 그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4와도 교점이 한개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가 4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개수는 1이 아니라 2가 되어야 되겠죠? 정답, 기억과 니은 되겠습니다. 자, 두점 PQ의 운동을 해석하는 것, 이제 어렵지 않아요. 속도 함수로부터 위치 함수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다만, 처음 위치를 신경 쓰자, 그래야 적분 상수를 결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 첫 번째 시간 11번까지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 우리 12번부터 남아있는 객관식 고난도 문항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헌 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공통 과목 같이 함께 해결해 보고 있는 저는 EBS 수학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우리 파이널 실무 강의로서는 이제 12번째 만남이 되겠는데요. 와, 우리 벌써 12번째나 만났다. 자, 우리 실전 모의고사로는 이제 우리가 4회분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번 시간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4회차가 전부 다 마무리되는데, 이제 당연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객관식 가장 어려웠던 15번 문항을 우리가 해결을 해봤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제 이 부분을 잘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고민이 맨날 드는 그 21번 문제와 22번 문제, 그 다음에 또 박스 채우기 문제로 등장했던 20번 문제, 도대체 내가 이건 언제 맞추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해결해 볼 부분으로 남아 있는데요. 저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이세 번째 시간, 12번째 시간이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에게 영양분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싹이 튀어나오기 위해서 흑덩이의 무게를 잘 견딜 수 있을지, 네, 의구심이 들면서 같이 함께 오늘 선생님과 함께 18번 문제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68페이지를 편 상태에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되겠거든요. 우리 18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둔각삼각형이라는 말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웬만하면 맞을 건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 둔각에 너무 꽂혀가지고, 아, 뭐지?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문항이 그래봤자 3점이고, 그래봤자 18번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넘어야 되는 산은 아니다, 그쵸?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선생님처럼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B가 3이고 BC가 4인. 그러니까 이말 때문에 둔각삼각형 ABC.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속으로는 막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봐봐요. 어디가 둔각이야? 야, 빨리 어디가 둔각이야? 된들 아나요? 그냥 해보는 거죠, 뭐. 그냥 선생님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림은 둔각삼각형을 그려야 되니까 그냥 둔각삼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이 그림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또 자막을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자 보세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A, B, C.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라고 가정? 그냥 A가 둔각이라고 가정. 뭐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18번 문제는. 그랬을 때 AB의 길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 아, 요 길이가 3이구나. 좋아요. 그다음에 BC의 길이가 4구나. 좋아요. 여기가 4라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나보고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얼마라고요? 5라고요? 나 이건 분명히 냄새가 딱 나는데 무슨 법칙스라는 냄새지? 사인 법칙스라는 냄새가 탁 드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나보고 뭘 물어봤는지 한번 볼까요? 코사인 ABC. 잠깐만. 가만. 코사인 ABC. ABC. 여긴데? 이 지금 세타라고 뒀을 때이 파이널 퀘스천이 뭐냐면 코사인 세타의 값이 얼마냐? 이걸 물어봤단 말이죠. 나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왜? 나안 그래도 사인 법칙을 어디서 써야 되는 건지 전혀 몰랐는데. 아, 너구나. 이 길이를 사인 법칙을 쓰라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만. 왜? 여기를 내가 L이라고 하는 순간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거든요. 저 이제 일하러 갑니다. 왜냐면 사인 세타는 2R 분해. 그러면 R이 얼만데? 2분의 5라며요. 아, 구르네? 그러면 2분의 5에다가 두 배를 하게 되면 5가 되거든요. 5분의 L이거든요. 누가? 저 L이. 아, 그럼 내가 여기서 L은 얼마라고 쓸수 있냐면 5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사인 세타. 아, 그럼 내가 여기서 알겠어요, 선생님. 제가 일단 여기가 5 곱하기 사인 세타인 줄 알겠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 밭에서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예요. 힌트 드릴게요.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한번더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할까요? 코사인 법칙이죠. 제 말이 어렵나요? 근데 이게 이제 제 말이 지금은 안 어려운데 풀 때는 어려웠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요게 알고리즘 1번이었어요. 왜? 하라는 걸 해야죠. 왜 저번에 반지름을 알려줬으니까. 아, 2번은 코사인 법칙을 쓰라는 거구나.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어디다가 써야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다 써야 되겠죠. 여기다가. 그럼 뭐의 제곱은? 25 사인 제곱 세타는 선생님 이렇게 쓸게 그냥. 여기서 S는 사인 제곱을 말하는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언제 이거를 다 쓰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데. 알겠다. 지금 화내는 건 아니에요? 화내는 건 아니에요. 강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는 9 더하기 16, 25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얼마예요? 24. 코사인 세타. 이게 되는 거죠. 이것도 C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럼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나 여기서 무슨 값을 찾아야 돼요? C 값을 찾아야 돼요. 여기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 아,

만약에 2분의 파이가 되면은 코사인 세타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아니고 이거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출제자가 나한테 둔각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했던 거구나. 이것이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 둔각삼각형은 실제 여러분들이 그 둔각을 어디라고 막 잡아라 이거에다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코사인 값이 0이 아니라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제 이 지금 장치를 둔 거예요. 아, 그러면 25분의 24구나. 요렇게 이제 우리가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고, 그럼 요거는 완벽하게 지금 현재 상태로서 우리가 기하분수가 된 거니까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P 더하기 Q를 구해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40 구했다. 요렇게 우리가 스무스하게 사실은 풀어줬었어야 되는 문제 였는데 여러분들 저 둔각이 만약에 꽂히게 된다 이러면 이 문제가 약간 산으로 갈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럼 도대체 이 그림은 어디가 지금 둔각이었을까라고 봤더니 A가 둔각인 게 맞긴 맞더라고요. 근데 그건 별로 지금 이 문제를 풀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가 둔각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세타의 코사인 값이 0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제한 범위 내에서 90도인 거를 말하는 거니까 세타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준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 이해되셨어요? 됐어요. 충분히 할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당황하지 않기.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의 선생님이 토파보기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낯선 환경에서도 우리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게 중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주어진 상황이 다소 익숙하지 않은 문안이 출제됐다고 얘기한 데가 이런 문제의 스타일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18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19번 문제. 아이고, 나 이거 너무 좋았는데. 어때요, 여러분? 이거 금방 풀었죠? 완전 선생님 스킬 쓰면 되는 문제인데. 자, 한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양수 A에 대해서 닫힌 구간 0부터 A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뭐 말을 어렵게 써놔서 그렇지. X가 0부터 A까지 해서 이 그래프의 최댓값을 라지 M이라고 하겠다. 아이고, 이 그래프요? 이거 지금 근이 0하고 A에서 중근 갖는 요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A는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나 이거 완전 배웠는데, 선생님이라고. 완전 진짜 기깔나게 내가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어요? 0에서 한번 끊고 A에서 중근 가지려면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한번 뭉개지고 올라가는 이런 모양일 것이다, 이거네. 근데 지금 내가 0부터 A까지 잘라야 된다면서요?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최댓값인 부분이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내가 구하는 것도 알려줬는데 이걸 뭐하러 미분을 해요? 그럼 여기가 지금 2대 1이 되는 거니까 여기와 여기의 비율이 1대 2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3분의 A가 된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X equal 3분의 A예요. 그때 함수 값이 라지 M이에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근데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A 값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3분의 A를 여기다 집어넣어봤죠. 그러면 3분의 A 곱하기, 여기다가 3분의 A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A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9분의 4A 제곱이 되는 거거든요. 괜찮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라지 M의 값이 27분의 4A의 세제곱이 라지 M이에요. 근데 그 라지 M에다가 27을 곱해라. 그러면 여기가 4A 세제곱이죠? 4A 세제곱을 A 세제곱으로 나눠라. 세상에 마상에.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완전 선생님의 이 훈스킬을 아주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는 문제.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금 우리가 벌써 실무 4회를 풀고 있고, 1회차부터 3회차까지 선생님이 너무나 심심치 않게 이야기했던, 심심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잘 얘기해 드렸어요. 제가 노트 정리까지 해가지고 학습 자료실에다 올려줬는데 선생님의 공은 어디 가서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진다. 근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모의고사 풀때 이렇게 한 번씩 맞춰주면은 뭐 약간 기억력 테스트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좋은 문제니까 한번 좀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정답은 4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만나볼 문제는 이제 20, 20번 문제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20번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차피 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한번 조절을 해보는 거죠.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실무 정도 되면 내 얘기를 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선생님이 또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얘기 다 해볼 테니까 들어주세요. 자, 일단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선생님은 도움이 되는 얘기밖에는 안 해요. 자, 보세요. 자, 세수열 AN, BN, CN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지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AN이 봤더니, 선생님 벌써 싫어요. 그쵸? 코사인 3분의 n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2n파이라고 하는 수열이 나타났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보다 아주 조금 수학을 잘하니까 에이린을 딱 보자마자 이거 주기수열인데?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주기수열. 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이 1호 계정 교육과정이고 지금 벌써 여러분들 후배, 1년 후배서부터는 우리가 2 계정 교육과정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수학이 계정이 되면서 수열이 좀 많이 축소됐습니다. 근데 수열 중에 이렇게 주기수열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주기수열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적절한 사이클을 갖고 주기를 갖고 반복되는 형태. 그러니까 뭐 1, 2, 3,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주기수열인데 저는 얘가 어차피 돌아갈 거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왜냐면 코사인은 주기가 있는 함수고 코사인도 주기가 있는 함수의 합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렇게 되고 bn이 an을 제곱했다고 했으니까 an이 어차피 주기수열이기 때문에 bn도 주기수열이고 여기도 어차피 bn이 주기수열이고 여기도 주기수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주기수열과 주기수열을 합한 거나 뺀거 주기수열에다 상수 곱한 거 주기수열 곱하기 주기수열 이런 것들은 다 주기수열로 남습니다. 이런 그냥 배경 지식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아마도 이렇게 제가 넘기면은 화면이 넘어갈 거라서 제가 한번 요것만 좀 잠깐만 적어 볼게요. 그래서 지금 an이 뭐가 되는 거냐면 코사인 3분의 n파이 그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2n파이. 선생님 요렇게 조금 적어서 써 볼게요. 그리고 bn은 an이라고 하는 수열을 제곱한 거다. 이렇게 선생님 간단하게 써보고요. 그 다음에 cn이라고 하는 수열은 마이너스 2의 b의 n제곱은 지수로 얹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n파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보면 알겠지만 cn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이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어딘지 모르겠지만 라지 n번째 항까지를 더했을 때2025, 2025년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n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이거는 지금 우리가 2026년에 나온 강의고 우리가 준비하는 수열은 2027년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왕이면 현실감 있게 2026이나 2027을 주셨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돼야지 예쁘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TMI였어. 자, 보세요. 자, 이제 자연수의 n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가 요 얘기예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의 n 플러스 k가 다시 n이 된다. 그때 그 자연수 k의 최소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주기다라고 불러요. 주기다. 이렇게. 주기다. 그래서 그 주기. 왜? 다시 반복된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am 플러스 2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1과 3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반복된다는 얘기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자연수 k의 최소값은 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n의 주기를 찾아라라는 얘기죠. 그게 가고. 그래서 an을 쫙 나열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2, 0, 그 다음에 1 이것 중에서 돌아가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일단 최소한 3개의 다른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주기는 3보다는 클 거라는 걸알 수가 있죠. 아, 그러네.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또 b도 주기수열인가 봐. 그렇게 되는 l의 최소값은 가이고 그러면 가가 지금 똑같다는 얘기는 bn도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an의 제곱만큼 도는 거기 때문에 an의 사이클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겹치는 게 없나 봐요. 그래서 bn이 가질 수 있는 값은 0일 사이다. 같은 방법으로 cn도 내가 구해봤더니 cn의 주기도 가가 된다는 거니까 내가 그냥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잘은 모르겠지만 가나다를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아 주기가 모두 다 같나 봐 an, bn, cn을 그랬을 때 요거하고 요거고 요거 나 그러니까 일단 주기를 찾아야 되겠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TMI가 뭐냐면 잘 봐봐요. 지금 여기에 이 식을 봤을 때 n이요. 만약에 6이 되면 2파이거든요.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6이 되면 2파이죠. 그러면은 7이 되면 n이 만약에 7이 되면 3분의 7파인데 3분의 7파이는 결론적으로는 3분의 6은 덜어내고 3분의 1이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결론적으로는 최대로 돌아봤자 6만큼밖에는 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6개 정도는 트라이를 해봐야 되겠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3이면은 어떻게 돼요? 6이 되죠. 그러면 그게 3분의 6이 되면서 2파이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6개까지 돌 필요는 없고, 여기는 3개 정도까지만 돌아봐도 그다음부터는 같은 수가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는 3개씩 돌고 하나는 6개씩 도니까 사실은 주기가 3 아니면 6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몰랐다 하더라도 일단은 먼저 우리가 가를 찾기 위해서 일단은 하나씩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A1을 한번 구해볼까요? A1? 제일 쉬운 것부터. 그러면 A1은 코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얼마죠? 3분의 4파이다.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도 계속 코사인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3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이렇게 계속 도니까 이왕이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알려준 스킬 적용해서 이렇게 코사인의 한 주기 그래프만 그려주면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 그 다음에 3분의 3, 3분의 4, 그 다음에 3분의 5, 3분의 6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요 지금 관계식.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선생님 말? 여기가 지금 함수값이 2분의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왜냐면은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120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도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먼저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여기니까 결론적으로 이 값은 2분의 1에서 3분의 4파이는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2분의 1이 되면서 1,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돼. 그러면 A1의 값은 1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A2를 구해야 돼. A2를 구해봐야겠다. A2는 코사인 3분의 얼마죠? 2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잠깐만. 아, 죄송해요. 여기 코사인 1을 넣게 되면 1이고 여기가 2죠? 큰일 났네. 2가 됐다. 근데 운이 좋게도 또 여기가 3분의 4도 똑같네요. 근데 값은 똑같아요. 왜냐면 요 값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그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오케이, 맞고. 요거는 맞았어요. 이상하다 했네. 자, 그럼 여기가 3분의 4파이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2를 넣은 거예요, 2를.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3분의 2파이는 여기가 지금 여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플러스 2분의 1이 되면서 여기는 0이 된다라는 걸 알게 돼요. 뭐가? A2의 값이. 그러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A3의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A3? 그러면 A3는 이번엔 여기다 3을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결론적으로는 코사인 파이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코사인 3을 넣게 되면 2파이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요 정도는 그러면은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 코사인 2파이는 1이니까, 여기는 그러면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써보면 마이너스 1에다가 이 값이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여기는 마이너스 2니까 일단 값은 1, 0,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여기만 오래 걸려요. 자, 그 다음에 A4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4. 그럼 A4는 코사인 3분의 4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8파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거든요.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은. 그러면 여기가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3분의 8파이는 뭘까? 1, 2, 3, 4, 5, 6, 7, 8이니까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플러스 2분의 1이 되면서 여기는 0이 된다라는 걸 알게 돼요.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 두개 남았거든요. A5는 그러면은 코사인 3분의 5파이 빼기 코사인 3분의 10파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지금 여기다가 5를 넣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면 코사인 3분의 5파이는 1, 2, 3, 4, 5니까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6, 7, 8, 9, 1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서 여기 2분의 1 더하면서 여기는 결론적으로 1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A6 가봐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코사인 2파이가 될 거고, 마이너스 여기다가 6을 넣게 되면은 여기가 2가 되니까 코사인 4파이가 되겠다. 그러면 코사인 2파이도 1이고, 코사인 4파이도 1이니까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여기가 1 빼기 1이 돼서 여기가 0이 되는 요런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A7은 다시 여기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 0, 마이너스 2, 0, 1, 0.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기가 3 아니면 6이거든요,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가 3개씩 잘랐을 때 반복되지 않고 6개를 다 와야지 끝나는 거네. 선생님, 혹시 주기가 4라고 하면 안 되나? 이거 5개념이 중요한데. 1, 0, 마이너스 2, 0. 그리고 만약에 주기가 4라면 1,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나와야죠. 그래야지 이게 4개씩 도는 건데, 여기 다음은 다시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주기가 6이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더라. 됐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럼 여기도 6, 여기도 6, 여기도 6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됐어요? 예. 네. 그러고 나서 뭐 나머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여기까지 왔을 때 한번 보면은, 그럼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A에는 1, 0, 마이너스 2, 0, 1,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B에는 얘네들을 제곱해서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1, 0, 4, 0, 1, 0 이렇게 6개가 반복되는 그 수열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주기가 6인 수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CN 같은 경우에는 CN은
2의 마이너스 bn에다가 코사인 엠파이를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이 CN도 주기가 6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일단 이 값을 하나씩 구해보면은 C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에 1이죠. 첫 번째. 그리고 코사인 파이예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는 2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2가 되는 거고, 2, 그다음에 C2는 마이너스 2에 이번에 0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1이라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C3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에 4제곱이 되는 거예요. 4제곱이 되고, 코사인 3파이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 3파이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에는 여기는 16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16이 되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C4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의 네 번째가 0이니까 다시 0이 되면서 코사인 4파이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네 번째 왔고. 그럼 다섯 번째 C5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의 1제곱의 코사인 5파이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게 되면 여기는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6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의 0제곱의 코사인 6파이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요렇게 6개가 반복되는 요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맞죠? 생각해 볼까요? 2 마이너스 1, 16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오케이, 됐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여기 한번 볼게요. 2의 bn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코사인 n파이를 곱한 게 나에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에 들어가는 되는 식은 마이너스 코사인 n파이가 바로 이 나에 들어가야 되는 식이거든요. 선생님이 한 가지만 조금 TMI를 하자고 한다면 여러분 코사인 n파이는요 마이너스 1의 n 제곱이라고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 제곱이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됐고. 그럼 이제 볼게요. 그래서 CN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 2, 16이다. 이쪽으로 잠깐만 와볼까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6이다. 이거 충분히 이해됐죠? 그 다음 봐봐요. 이쪽으로 와볼게요. 다시. 여러분, 2025는 119 곱하기 얼마 더하기 2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2025에서 2를 뺀 다음에 119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다를 직접 구해보시면 다가 얼마가 나오냐면, 다가 17이 나와요. 근데 나한테 왜이 나눗셈을 시키지? 라고 생각했을 때 보면, 이 17이 무슨 수냐? 내가 이 CN을 첫 번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 쭉 더할 건데, CN이, 봐봐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CN이 요렇게 반복되거든요? 이게 원 사이클이에요. 그럼 원 사이클, 투 사이클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원 사이클을 더해 보면 요렇게 없어지고 요렇게 미안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요렇게 없어지고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요게 17이에요. 그러면 17이 119개만큼 들어 있고 17이 그만큼에다가 이만큼을 더한 게 2025다 이랬으니까 요 세트가 지금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119개의 세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17만큼 더한 요게 119개의 세트가 있다는 뜻이 요 얘기예요, 요 얘기. 그러면 개수로 따지면 6개씩이 119세트가 있으니까 우리는 개수를 세야 돼. 라지 n을 세야 돼. 개수. 그러면은 이 17이라는 게 6개씩 119세트가 되어 있고 그다음번에 2를 더했다는 거는 딱이 하나만 남았다는 거잖아. 이거 119세트만큼 세고 그다음에 이 달랑 하나 남았다는 거니까 개수로 따지면 요게 된다라는 게 이제 이 문제의 파이널 퀘스천이었거든요. 좀 이해가 됐으려나? 됐어요? 그래서 라지 n의 값을 구해주시게 되면 선생님이 계산해 보니까 요 값이 715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때, 괜찮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라가 이제 715고 이 라에 들어가는 숫자를 R이라고 한다 이랬고요. 지금 앞에서부터 했던 거 조금만 좀 정리를 해볼까요? 가에 들어갈 이 숫자를 P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P는 6이 되는 거고. 가에도 6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Q에 들어가는 거가 이제 그 다에 들어가는 숫자였었으니까 Q는 17이 되겠고. 한 세트 크기. 그다음에 R은 715고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 나에 들어가는 요 Fn이라고 하는 식은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선생님이 소급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이널 퀘스천은 FQ. 그럼 FQ니까 여기에다가 Q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Q.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여기 마이너스 n 플러스 1 맞죠? 자, 그러면은 Q가 여기 있거든. 17. 그러면 17에다 1 더하면 18. 그럼 얘는 1로 나올 거고. 그러면 FQ의 값은 1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P 값은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715가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715에다 7만큼을 더하면 되니까 722가 됐던 요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722로 적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반적인 조금 계산 양이 또 적지가 않은 데다가 요게 뭘 하고 있는 건가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주기수열에 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기수열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잘 정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굉장히 좀 자주 나온 스타일의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한 번씩 정리해보면 좋은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 주기에 관련된 내용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722라고 하는 최종적인 정답까지 한번 찾아봤고요. 자, 우리 넘어가가지고 이제 우리 두 문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이번 회차의 하이라이트죠. 어려운 문제들 좀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또 생각보다는 결국에는 그래프 추론 문제가 되겠고, 그 그래프의 추론 문제 과정 중에서 내가 어떤 상황을 요구하는구나라고 잘 연출만 하면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좀잘 보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놓쳤는지 한번 얘기해보고, 아, 우리 같이 얘기할 순 없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한번 논해보고 우리가 한번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죠. 선생님은 되게 재밌게 풀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수 f(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모든 개수들이 정수, 그럼 이런 거 동그라미 쳐야 되겠다, 그렇죠? 정수인 3차 함수 gx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이렇게만 해놓으면 일단 되긴 돼요. 일단 정수 3개를 알아야 될것 같아. 개수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좀 여러 개가 나오나 봐. 근데 내가 이제 그 gx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건데, gx라는 게 아니라 보세요. 함수 f(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모든 개수가 정수인 3차 함수 gx예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gx가 3차 함수인 거죠. 근데 이 f(x)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그 개수가 정수인 3차 함수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의 오른쪽 부분에선 gx를 그리고 3차 함수. 마이너스 1의 왼쪽 부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포함해서 왼쪽 부분에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구해라. 알았다. 그런데 이제 요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 빼기 F2의 최소값을 구해라. 잠깐만, 근데 난 여기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이거 F 아니야. 3하고 2는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 F를 가장한 G죠. 그래서 우리가 G3 빼기 G2의 무슨 값을 구해라? 이거 아니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라. 결국에는 이게 G를 해석을 해야 돼. 그 3차 함수를 추론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껍질은 뭔가 fx가 중요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뭐가 중요하다? 3차 함수인 gx를 찾는 게 중요하다. 아, 어렵게, 이렇게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g3 빼기 g2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상수항은 필요가 없네요. 왜? 아니, 잠깐만, 이리 와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gx가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모든 개수가 정수인 3차 함수라면서요. 그럼 내가 일단 gx의 실루엣을 잡을 때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지금 여기서 a와 b와 c가 모두 다 뭐예요? 이게 정수인 고거잖아요. 근데 나보고 지금 문제에서 출제자가 구하라고 하는 게 G3에서 G2를 빼라면서요. 그러면 그 얘기는 즉슨 여기 있는 선생님이 밑줄 친 부분에다가 3을 넣고 2를 넣고 빼라는 건데, 그러면 CC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요거를? 뭐 요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9 더하기 5a 더하기 b,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다운그레이드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거의 미니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야. 아, 그러니까 A, B가 중요하네? 뭐야, 문자가 두 개로 줄었어. 이렇게. 일단 여기다 스타카토를 조금 해놓고서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가가 뭔 말일까? 그랬더니, 마이너스 1의 오른쪽 부분에서 여기 밑에는 빵! 이러고 찍어버리는 거죠. 빵! 어, 근데 이거 배웠다. 빵! 이렇게 찍는데, 이거의 값이, 우리가, 자체, 잘 들어봐. 잘 들어봐. Calm down. 잡아.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으려면, 우리가 오히려 존재한다라는 말을 하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잘안 하거든요. 존재한다라는 말은, 여기가 빵으로 갈때이 위에도 빵으로 가야지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어? 존재하지 않는다? 어? 그러면 위에가 빵으로 가지 않았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여기는 빵으로 가는데 요 위에가 빵이 아니었던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오케이. 가에서 뭘 알았냐? 그럼 선생님 조금만 약식으로 써볼게요. fx만 지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오른쪽이니까 쉽게 말하면 요 얘기죠. 요 얘기. 요.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 그냥. 여러분 이야기 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의 그 f의 극한이 에서

F-1을 뺐을 때 걔가 0이 되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얘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F-1은 확정값이에요. 왜 확정값이냐면 마이너스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아, 그러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요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얘가 뭐죠? F의 마이너스 1의 조금 오른쪽. 여러분, 마이너스 1의 조금 오른쪽은 GX 아닌가요? G에서 오는 값이야. 근데 GX 자체는 원래 연속이니까.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죠? GX 자체는 연속이니까 요게 원래는 G의 마이너스 1의 오른쪽 부분인데 그냥 이 G 자체로 봤을 때는 3차 함수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 왼쪽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G 마이너스 1이랑 똑같은 거죠. 지금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 알게 됐냐면, 그러면 현재 스코어. G라고 하는 3차 함수의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 값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런 뜻이야. 아, 이 얘기네. 이 얘기네. 이 얘기야. 나 일단 G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내야 돼. 계속해서 지금 G에 대해서. 일단 이해됐어. 가는 이해됐어.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함수 fx의 극대값은 존재하지 않고 극소값만 존재한다. 함수 절대값 f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값은 한 개뿐이다. 나 여기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거 fx 대충 그려야 돼요. 아, 나 이해됐습니다. 그려야 돼요. 나 이제 조금만 칠판 움직여 볼 테니까 여러분 같이 가보자. 자, 이리 와봐봐. 이리 와봐. 자, 2번 알고리즘 하시고. 자, 이제 나하고 다의 조건을 이용해서 내가 fx의 그래프를 추. 결국 fx의 그래프 중에서 왼쪽 부분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확정값이기 때문에 오른쪽 부분에 gx의 그래프를 추론해야 될것 같은데, 아, 나 잠깐만. 잠깐만. 나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추정만 잘하면 되는 거야. 잘 봐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왼쪽 부분에서의 함수가 뭐였냐면요. fx가 요렇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어디에서 x가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gx로 온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내가 이 그래프를 그려본다라고 하면 지금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거든 얘들아.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아까 전에 얼마의 값을 갖는다고 했다면 마이너스 1의 함수 값을 갖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니?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왼쪽에서는 확정적으로 그려져요.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를 채워요. 그리고 나서 나의 고민은 뭐냐면 이게 이 x 이퀄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요 오른쪽에 누가 와야 되냐면 저 gx가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저 gx가 분명히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고 이야기했고 3차 함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양이 대충 요렇게 생긴 애거든. 요렇게. 그냥 나 혼자서 지금 생각해 보는 거야. 이거를 적당히 잘라줘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여야 돼.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접합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게 가조건이야. 되셨어요? 그리고 나조건이 뭐였냐면 극대값은 있는데 극소값, 아니 미안해. 극대값은 존재하지 않고 극소값만 있다고 했는데 나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다라고 보냐면 다예요, 다. 잠깐만 우리 제시문 다좀 볼까요? 절대값 f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값이 하나래. 그럼 내가 일단 절대값 fx를 내가 추론을 할 때, 잠깐만 얘들아,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 봐봐. 이 부분은 확정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얘가 이미 꺾여요. 그래서 여기에 함수값이 얼마죠? 1이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러면 이미 벌써 여기 하나가 딱 이렇게 벌써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가 생겼는데, 그것 말고 이 오른쪽에서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랬거든요? 저는 문제가 뭐였냐면, 그러면 여기부터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그러면은 이어져 있으면서 동시에 미분이 불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 미안해. 아, 큰일 났어, 사실. 이어져 있으면서 동시에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내가 알게 된 거죠. 다시, 이해됐어요. 다시. 핑크 색깔을 꺾여 올렸어. 노란색이야. 근데 벌써 내가 지금 이 오른쪽 그래프는 추론도 못 했는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봤을 때 벌써 마이너스 2에서 지금 뾰족! 이렇게 하면서 저기서 미분 불가야. 근데 그 미분 불가능한 부분이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여기가 미분 불가능이거든요. 그럼 이런 데는 문제가 없어야죠. 그러면 여기 부분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맞아 떨어져요. 여기서 딱 이렇게 만나줘야 되고, 또 분명히 여기서 기울기도 그대로 1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런 모양이었던 거야. 봐봐, 여기 봐봐요. 아,

이해됐어.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내가 올라왔을 때 얘랑 만나줘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구나. 누가? G가 마이너스 1에서 여기서 선생님은 뭘 알게 됐냐면 G1의 값은 1이어야 되구나. G 마이너스 1의 값. 이걸 내가 일단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의 기울기도 1이어야 돼요. 왜냐면 얘가 올라가면서 기울기가 1로 바뀌거든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었던 게. 아, 일단 내가 이두 가지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를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로 갔거든요. 오히려 이게 좀 쉬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시문을 해석하는 순서가 가를 먼저 해석하고 나를 해석하고 다를 해석하고 보통 이렇게 되지 않니?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문제를 다를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나를 해석하니까 오히려 이 문제가 더 편하게 풀리는. 아, 됐다.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부터 내가 그림을 그릴 건데, 내가 이 그림을 여기서부터 그리잖아요, 요렇게. 그럼 내가 분명히 기울기가 1인 부분이 요런 부분 아니면 요런 부분이 기울기가 1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요런 부분이 기울기가 1이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요렇게 된다 그러면 얘가 까딱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내려가 버리면 여기서 꺾여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또 여기 위에서는 또 받쳐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요렇게 돼요, 요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밖에 될 수가 없어. 아니면 요쪽 부분에서 붙었다라고 한다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든지 뭐 요런 모양이어야 돼, 내 말은. 이해됐어? 그러면 얘가 뭐 내려오지도 않으니까 뭐 이렇게 꺾여 올라갈 때뭐 문제가 될 것도 없죠. 이어져 있고. 아, 생각보다 괜찮네? 요런 케이스 아니면은 요런 케이스밖에 안 되겠네? 요걸 내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fx가 나를 이제 내가 해석을 거꾸로 해보니까 극대 값은 없고 존재하지 않고라는 게 극대 값은 없고 극소값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 그러면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이 없으니까 요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네. fx의 극대값은 존재하지 않고 극소값만 존재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어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모양이죠,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프라임이 0이 되는 부분이 이 오른쪽에서 발생하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얘가 가다가 요렇게 프라임이 0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잘 보세요. 그럼 요 노란 색깔 요 그래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가 0을 찍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서 0보다 작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내려가 버리게 되면은 여기가 극대가 생겨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극소는 괜찮아. 왜냐면 문제에서 극소값은 있어도 된다고 얘기했거든. 근데 여기가 극대가 되면 안 되니까 프라임이 0이 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이 오른쪽에서 발생한다고 해서 요런 모양이어도 왜냐면 여기는 1에서 접합이 돼야 되니까 그래도 여기서 극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좀 어려운데, 불연속인 상태에서 뭐, 요렇게 되는 거 있잖아. 그래도 여기는 극소값이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오픈 구간을 잡아주게 되면 여기가 가장 낮은 값으로 우리가 셀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 문제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였어요. 즉, 다시 말하면, 갖고 올게요. 요걸 이제 우리가 식으로 정리를 해보자. 그럼 보세요. G'X가 기울기가, 항상 여기 부분에서는 최소가 0인 거야. 그러니까 요게 0 이상이어야 되는데 어디서 0 이상이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때 요거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찾아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이제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요거구나. 요거를 인지하는 게요 2번에서의 가장 큰 알고리즘이었고 여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선생님은 보여진다는 거죠. 어때?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단순 계산이니까 이제 우리가 3번으로 알고리즘을 넘겨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요식을 가지고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여기 요 앞에 있는 요 GX 한 번만 비춰주시겠어요? 요 GX 1번의 동그라미에 있는. 자, 거기 보면은 GX가 있죠. 그거 한 번만 미분해 보실까요? 왜냐면 우리는 요거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G'X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3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X 플러스 B 여기까지만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자, 이제 여기 우리가 G'-1이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아까 전에 G'-1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럼 일단은 먼저 G'-1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먼저 넣어보게 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얼마나 얘기냐면 1이라는 얘기인데,
뭐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요 C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딱히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 사용하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C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조건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었고 오히려 요 정보가 조금 중요했다라고 보여져서 G 프라임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해보게 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거는 우리가 유의미하게 우리가 풀어지겠다. 그럼 여기가 3이 되겠고 마이너스 2

A가 되겠고 플러스 B가 되는데 얘가 1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문자를 좀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 B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A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아, 우리가 문자를 하나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이거 들고 이쪽으로 갈 거야. 2A 마이너스 2. 그럼 여기가 2a-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 결론적으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최소값은 어떻게 우리가 구해지는 거냐면, 결론적으로는 5a에다가 2a를 더하면 7a가 되겠고, 19에서 1을 빼게 되면 17이 되는 거니까, 7a-17, 요 값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나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에서, 이해됐어. 아, 플러스 17인가요? 아, 플러스 17이죠? 결국 이 7a 플러스 17에서 a 값만 최소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a와 b에 관련된 식의 마지막 정보는 얘가 아니라 여기에서 찾아줬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오른쪽 부분에서 얘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요거를 우리가 구해주는 게 가장 중요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키가 어디서 주어지는 거냐면 여기서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b를 갖다가 2a-2로 옮겨준 상태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게 되면 네,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좀 내적 개념이 나오면서 좀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봐봐.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G 프라임 마이너스 1이 1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1을 찍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1인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수가 없는 게 축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축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3분의 A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A가 요런 데 있는지 아니면은 요런 데 있는지 아니면 요런 데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3분의 A가 마이너스 3분의 A가 1까지 닿아서 마이너스 1까지 닿아서 여기보다 왼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그래프가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 마이너스 1의 오른쪽 부분에서는 0보다 큰게 성립을 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축이 있을 때, 그리고 여기에 축이 딱 올라와서 요렇게 돼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 경우가 마이너스로 곱해주게 되면 A가 3보다 같거나 클 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최소값인지는 모르죠. 왜냐면 그거보다 더 작은데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게 어떤 경우냐면, 축이 만약에 오른쪽에 와 있다. 그러면 그 축이 오른쪽에 와 있다는 거는 A가 만약에 3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축이 만약에 오른쪽에 와 있으면 이 축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여기를 닿아도 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의 값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용이 있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판별식의 값. 그럼 누구의 판별식이냐면 요거의 판별식이죠. 요거의 판별식. 그러니까 만약에 A가 3보다 작으면 판별식 자체가 0 이하여야 돼요. 요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4분의 D를 여기서 우리가 구해줄 때는 짝수 판별식 선생님 쓰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D를 구해주시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6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여기서 A 값이 아주 예쁘게 구해지지는 않습니다. 요거 우리가 근의 공식 이용해가지고 근을 구해주시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A가 3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같거나 크고 3 플러스 루트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다가 나오는데 요게 어디서냐면 A가 3보다 작을 때부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요거, 요 조건, 이게 지금 1.7 정도 되는 거니까 대충 1.2비리리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2비리리보다는 같거나 크고, 3보다 작거나 아니면 3보다 같거나 크거나 이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요, 우리가 이쪽으로 와보세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G'X가 0 이상이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하면 3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A가 같거나 커야 된다. 쭉다 되는 거예요. 원래는 3보다 작은 부분에서 끊겼다가 3 이상이어도 다 된다며요. 이건 아까 전에 OK 체크했어요, 우리.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 끄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이 조건은 우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뭐 중요한 조건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A하고 B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A하고 B의 최소값을 구하게 되면 이제 C값도 이제 여기에 관계식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거일 뿐이죠. 그럼 여러분 이게 1.7 어쩌고저쩌고 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에 1.7이 딱 됐을 때가 이제 우리가

1.3이잖아요. 근데 1.3보다는 삐리삐리, 그러니까 1.2삐리삐리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1.2보다 같거나 큰 이제 최소의 정수는 2가 된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여기서 A가 2예요. 이쪽으로 와서 A가 정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14에다가 17을 더해서 31. 요게 최종적인 정답이었다. 라고 보여지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잠깐만 가볼까요? 지금 선생님은 다의 조건으로 인해서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를 추론을 했고,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그래프의 상황을 수식적으로 정리하는 요 스탠스, 요 느낌, 요거가 조금 잘 돼야지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줬을 텐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거는 조금 인위적 표현이었고, 이 문제에서 필요한 정보는 요 조건과 요 조건이요. 이거는 해보지 않고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쓴게 사실은 복선이었는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의 어떤 뭐 조건을 만족하는 약간 축의 방정식에 따라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렇게 나눠봐야 되는, 다소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많이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A의 최소값은 2였고, 그 다음에 그거를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인 정답을 구해주면 31이었다. 이렇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도 여전히 극소값이 발생한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아둘 수 있는, 선생님이 사실은 불연속인 상태에서 극값에 대한 설명까지는 선생님이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에서 따로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면 잘 등장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요 정도까지는 극소라는 거 이해해줘야 된다. 요런 것도 극소라고 이해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게 극소가 된다라는 요런 것들을 물어봤다는 점이 다소 조금 특이하면서도 난도를 높게 만드는. 선생님, 이거 극소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 조건이 오히려 이 문제에서는 저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또 이번 회차에서의 가장 힘들었을 것 같은 문제 21번을 한번 풀어봤고요. 저는 오히려 이 22번은 작도만 잘했다 그러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어봤을 텐데, 여러분 이 문제도 알겠지만 그 다음에 그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요 이제 작도를 해가지고 이 문제에서 원하는 요 상황을 연출해낼 수 있느냐인데, 저는 사실은 이 문제가 처음 만났다고 그러면은 선생님처럼 푸는 게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3회차 때 선생님이랑 같이 22번 같은 문제를 풀면서 제가 9평 작년 것도 풀어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풀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혹시 역함수 아니야? 이러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이 문제를 충분히 잘 풀을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디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죠. 저는 생각보다 빨리 끝냈거든요. 1보다 큰 상수 a에 대해서, 그래야지 이 그림을 제대로 그리죠. y는 로그 a에 x-5-3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를 지나고, 이것 때문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내가 이런 행동을 어디서 했었지? 그쵸?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킬 때 썼는데, 잠깐만. 생각보다 정말 쉽게 해결됩니다, 이 문제가. 자, 일단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로그 a의 x-5, 마이너스 3, 입 아프다. 이제 어떻게 그린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진수 0 만드는 건 x 이퀄 5. 그래서 x 이퀄 5를 자신감 있게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여기 5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풀뿌리 하나인데, 풀뿌리를 위로 풀뿌리 할 거냐, 아래로 풀뿌리 할 것이냐, 그거는 a의 범위를 알아야 되는데, a가 친절하게 1보다 크다고 알려주셨어요. 따라서 요거는 요렇게 되겠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냐면 로그 a의 x-5-3이라는 그래프예요.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다면서요. 요 얘기거든요. 지금 요 얘기가 문제에서 시키는 게. 그리고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내가 이상하다고 했던 부분이 왜 그러냐면, 뭐하러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긋냐고요. 뭐하러. 뭐하러는 뭐하러겠어요? 이게 지금 분명히 역함수하고 관계가 있겠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내가 이거 의심의 눈초리가 아주 들어가지고. 잠깐만, 요거의 역함수 가봅시다. 여러분, 요거 역함수 어떻게 구하죠? X랑 Y를 바꿔봐요. 역함수 구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요거 넘어가면 X 플러스 3이죠. 그러면 A의 X 플러스 3제곱에다가 5를 더하면 그게 y가 된다. 요게 요거의 역함수예요. 지금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 그러면은 분명히 5가 어디 있을 거냐면, 나 이해됐어. 이게 분명히 이렇게 y 이꼴 5가 있을 거고, 5가 있을 거고, 요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내가 또 문제를 또 이렇게 자를 순 없으니까 여기까지 잘라볼게요, 여기까지.
어차피 이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됐어요? 나 지금 이 노란색 그래프가 뭐죠? 노란색 그래프가 A의 요거 X 플러스 3제곱 마이너스 아 미안해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아휴 5가 되는 거죠. 나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 초록 색깔의 역함수라고 얘기했어요. 나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그런데 출제자가 나한테 왜 내가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었냐? 왜 내가 이 그림을 안 그릴 수가 없었냐? 나 지금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얘가 아니야. 지금 근데 문제에서 또 다른 지수함수를 줬는데 비슷한데 아니야. 왜? 지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y는 a의 x-1제곱 플러스 1은 밑이 a인 지수함수인 것까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지금 플러스 3이 아니고 5가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는 아니에요. 걔는 오히려 지금 어디 있냐면 1이라고 하는 요런 부분에 뭐 대충 그릴게요. 그냥 선생님이. 여기에 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죠. 선생님 하늘 색깔로 한번 그려볼게.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지수함수가. 그러면 요건 뭐냐? y는 a의 x-1제곱 플러스 1이다. 요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나 근데, 아, 이거 냄새가 너무 나거든요. 여러분, 이 노란 색깔 그래프가 오히려 초록색한테 좋은 그래프예요. 근데 이 노란색 그래프를 여기로 만드는 행위가 뭐죠? x 플러스 3이 x-1이 됐다는 거는 x-4를 집어넣었다는 얘기고, x-4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할 때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x축 방향으로는 4만큼 이동했다는 뜻이고, 이 노란색 그래프에서 y축 방향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 4만큼 내려갔기 때문에 5에서 1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잠깐만. 이거 아까 전에 기울기가 얼마라고 했지?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자, 봐봐. 나 지금 아무 말안 했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 노란색에 있는 요점 있죠, 요점. 지금 요점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냐면, C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감독님, 여기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여기 봐봐. 여기서 이제 다 끝나요. 내말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봐. 지금 여기 집중을 해. 여러분, 21번이 어려웠다고 지금 이걸 포기하면 안 돼. 다른 얘기야. 다시 머리를 리프레쉬, 빨리.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다시. 지금 봐봐. 요 함수를 내가 그렸어. 근데 갑자기 출제자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그래. 내가 이런 거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거든요. 이거 분명 역함수 할때 했었거든. 내가 Y는 X도 그릴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너무 이 그림이 덕지덕지 그려지니까 내가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내가 역함수를 구해봤더니 요거야. 근데 그게 얘는 아닌데? 그래도 그 역함수에 딱이 Y절편이 C라는 거는 문제에서 줬다는 거야. 그리고 B가 어디냐면 여기가 B예요. 여기가 B. 그랬더니 출제자가 여기 봐봐요. AB 대 BC가 3대 2다. 봐봐. 봐봐. AB 대, 이게 봐봐. 원래는 여기가 3대 2라며요. 근데 우리가 내분점에 의해서 그럼 여기와 여기의 비율도 3대 2 아니니? 그럼 내가 여기를 2K라고 하면 여기를 3K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를 내가 2K라고 잡으면 여기가 3K니까 이 A의 X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5K라고 잡을 수 있는 거야, 일단은. 2대 3이니까. 근데 잘 봐봐요. 잘 봐봐. 이제 여기서 끝나. C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네칸 가고, 밑으로 네칸 가면 그게 기울기가 얼마니? 그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이 노란색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네 칸, 밑으로 네칸 내린다고 했을 때 C가 이동하는 점은 분명히 이 그래프 위에도 있으면서 동시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위에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B 아니냐, 이 말이에요. B 아니냐. 이해됐다. 그럼 자, 이제 선생님, 여기 봐. 그러면 2K가 얼마였단 얘기예요, 2K가. 2K가 4였단 얘기예요. 요게 4였단 얘기죠. 아, K가 2였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여기가 5K라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봐봐요. 5K, 여기가 몇 K예요? 여기가 몇 K예요? 여기가 3K. 그러면 여기도 지금 3K죠. 왜냐면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같아요. 그럼 여기가 원래는 2K, 얼마예요? 3K거든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끝났다. 아, 그러네. 그럼 여기는 5K니까 5K는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가 1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10,0이 되는 거기 때문에 10,0이 여기를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끝났어요. 아, 그러면 로그 A에 10을 넣으면 이건데 이게 0이어야 되는 거구나. 왜냐면 여기가 10,0을 지나야 되는 거거든요, A가. 여기 넣으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A의 세제곱이 5라는 건알수 있으니까 출제자가 그래서 나한테 물어봤구나. 이해되셨어요?

갑자기 그 관계시만 딱 알면.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간 거, 여기를 EK라고 하자. 그럼 EK 있는, 아, 여기가 4만큼 간 거네. EK가 4네. 이렇게 찾으면 금방 찾으실 수 있다고, 이 문제에서. 그럼 A의 세제곱이 5라는 건 금방 찾았고, OB의 제곱을 구해라? OB? 그러면 OB는 요거거든, 요거?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여기다 K가 2라고 했으니까 4,6이 되는 거니까, 루트 16 더하기 36은 얼마예요? 52가 되겠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52가 되는 거죠. OB의 제곱이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아시잖아요. 원래는 루트 52잖아요. 지금 여기는 X 값인 4의 제곱, 6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52, 루트 52. 루트 52를 제곱하면 52니까, 아, 결국에는 최종적인 정답은 5 곱하기 52가 돼서 26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21번처럼 선생님의 알고리즘 뭐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그렇게 갈 것도 없이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상황을 작도 딱 하면 딱요 안에서 끝나요, 요 안에서. 그래서 잘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맨 처음에 요 함수를 줬어요. 선생님 잘 봐봐. 브리핑하고 이제 나갈 거야. 아니, 다음 회차로 갈 거야. 요 그래프를 내가 그렸어요. 근데 왜이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냥 의심의 논초리를 같이 그냥 우리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약속하는 거. 자,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 나왔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었다. 자, 지금부터 시작. 무슨 함수를 떠올려라? 역함수. 한번 더. 역함수. 그래서 내가 심심한 게 아니라, 내가 분명 이거 3회차 때 이거 딱 스멜이 나는데? 뭔가, 맞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이거 역함수를 잠깐 구해본 거야. 우와. 근데 그게 얘가 아니야. 그래도, 아, 내가 얘랑 얘랑 분명히 연관이 있을 건데 4하고 마이너스 4. 이거 정확하게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아, 그러면 C가 이동해서 정확하게 B로 오는구나. 그럼 여기는 분명히 여기랑 대칭 구조니까 여기가 5K, 0이었다면 여기는 0, 5K였을 거거든요. 그럼 그걸 오른쪽으로 네칸 밑으로 네칸 내린 게 B인데 어차피 내가 이 관계식에 의해서 여기가 2K라는 걸알 수가 있으니. 왜냐면 여기서 지금 3대 2라고 줬잖아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가 3K고 여기가 2K가 아니에요. AB 대 BC가 3대 2. 문제는 잘 읽어야지. 그래서 여기가 2K고 여기가 3K라고 했을 때 바로 그 2K가 4가 되면서 K 값 하나 가지고서 그냥 줄줄이 비엔나 풀리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요거 4점짜리 문제거든요. NG. 그래서 4점짜리 문제로 좀 수정해 주세요. 요거 4점이었네요. 요거 마지막 어려운 문제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마지막 4점짜리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되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보다 조금 할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잘 슬기롭게 풀었길 바라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극적인 윤리와 사상의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은 바로 국가와 시민 첫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을 배우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파트예요. 바로 사회 계약론이 들어오는 파트입니다. 여러분들 힘든 파트가 나왔다고 해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힘든 파트 또한 제가 늘 말하지만 고등학생들이 풀 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수능을 출제하는 과정에서 이미 출제가 되었던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혹은 앞선 기출문제들을 많이 활용하여서 선지, 그 다음에 지문을 구성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대학

대학교, 대학원 수준으로 막 사회경영론을 파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잠깐 접어두시고요. 지금은 우리 수험생으로서 기출문제와 EBS 기본 개념들, 연계 교재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 모의평가까지 지문과 선지 잘 나올 겁니다. 그것들 꼼꼼히 다잘 체크하길 바라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자료가 최대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발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조금 피곤하고 힘들 수 있지만 조금 더 힘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여러분들 화이팅하고 시작할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수능 대표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항부터 약간 좀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한 명이 나온 문항인데 3점짜리야. 겁을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문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겁먹을 거 없습니다. 네. 하늘 아래 엄청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다 인간이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사회 사상가 나왔고요. 우리는 옳은 것만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전쟁 상태란 포인트 나왔습니다. 전쟁 상태 여러분들. 제가 사회경영론을 알려드리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전쟁 상태가 나왔다고 해서 홉스라고 단정 지면 안 된다. 로크의 경우에도 전쟁 상태란 표현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뒤에 맥락들을 더 보면서 누군지를 발견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돼. 일단은 전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인간의 화합은 신의 계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일단 신의 계약이라는 거는 제가 홉스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요 계약의 명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화합을 영속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이익에 맞게 행동하도록 지도하는 공통의 권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회 계약을 맺고 이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서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이행해줄 강력한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의 권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립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의 의지를 다수결에 의해서 하나의 의지에 결집하는 것. 모두의 힘을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양도받은 자가 그럼 바로 주권자이며 모두의 대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권자, 대리인, 전쟁 상태 이런 표현들 나와 있습니다. 신의 계약까지. 한 사상가를 향해서 다 향하고 있습니다. 누구 여러분들? 바로 홉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홉스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양도받은 주권자, 모두의 대리인, 바로 리바이어던이 절대 군주로서 절대 권력을 갖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리바이어던 여러분들 경우 여러분들, 제가 늘 이후에도 얘기하는 건데, 사회계약의 주체는 아닙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리인이란 표현까지 나오게 됩니다. 잠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 다수결에 의해서 하나의 의지로 결집한다는 거예요.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입니다. 이 전쟁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우리 전쟁 상태를 피하고 계약을 맺읍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의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신의 계약을 여러분들 맺는 과정에서는 누구에게 주권을 부여할까? 한 사람에게 줄까? 합의체에게 부여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야, 이 사람한테 주권을 주자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홉스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다수결에 의해서 이 사람에게 주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수결에 의해서 준 이후에는 난이 사람한테 주기 싫었는데라고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또한 이 계약에 따라야 됩니다. 이 얘기를 상군사 갑자기 왜 하시죠? 여러분들 리을 보겠습니다. 국가설례에 반대하는 자들은 이 다수결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계약에 종속되어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네. 이 여러분들 마지막 포인트가 이렇게 리을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많은 친구들이 홉스를 공부했을 때 조금 어려웠을 포인트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했었던 논리를 기억하면서 홉스의 관점에서는 국가설립에 반대하는 자들 또한 이 다수결에 의해서 주권자에게 넘기기로 약속했으니까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계약에 따라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리을 X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남아있죠. 리을 지어지니까 4번과 5번이 지어지고 1, 2, 3번이 남습니다. 일단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 기역입니다. 주권자가 시민에게 죽음을 명령하면 그는 복종해야 된다. 기역 여러분들 만만치 않습니다. 주권자라고 했고 주권자는 제가 리바이어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절대 권력을 지닌 존재라고 얘기했어. 그쵸? 이 절대 권력을 여러분 지닌 존재인 주권자가 시민에게 죽음을 명령해. 그럼 뭔가 맥락상 따라야 될것 같아. 그치? 그런데 기억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홉스의 사회계약을 공부할 때 말했던 우리 반복하는 포인트를 기억하면 돼. 홉스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사회

출제가 되었으니까 계속 연습해 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대비해야 될까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니은과 디귿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네, 자연 상태에 있는 한 자기 보존 노력은 자기 소멸 위험으로 이어진다. 자연 상태 속에 여러분 사는 사람들은 공통의 권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자기 보존의 욕구를 바탕으로 서로가 다툽니다. 전쟁 상태에 빠지게 돼요. 이 전쟁 상태는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자연 상태에 있는 경우, 이 전쟁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내가 살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여러분들, 주권자 여러분들 대리인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의 힘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주권자에게 우리 맡겨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권자 여러분들, 네, 나름대로 사회계약의 목적에 맞게 자신의, 네, 그런 힘을 사용하겠죠. 그렇죠? 그 포인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의 3번 되겠습니다. 한 사상가가 나왔던 문제이지만 굉장히 심화 포인트가 막 섞였던 문제. 이런 문제를 연습하면서 여러분들 홉스 개념을 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출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정말 가볍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홉스, 로크, 루소, 사회계약 원자들 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계속 반복 출제되고 있는 홉스의 경우에는 우리 오늘 풀었던 기출 정도까지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루소와의 비교, 마르크스와의 비교, 로크와의 비교 또한 가능해야 됩니다. 그 비교 포인트 빠르게 제가 또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문화의 경우엔 이렇게 주권자의 특징이 나왔다는 것도 잡아주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 핵심구조 판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구조 판서의 경우에는 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국가란 무엇일까? 국가는 어떤 역할을 갖고 있을까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왼쪽에 여러분 나와 있는 유교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연결 지어서 또 문항까지 풀 거니까 오늘은 넘어가고 오늘 여러분 시간의 경우에는 사회계약론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회계약론은 왕권 신수설과 잠깐 여러분들, 이게, 오케이. 왕권 여러분들 신수설과 그 다음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와는 좀 비교되는 관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만, 네, 보라색, 오케이, 됐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비교가 되냐?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우리 다 공부했지, 그치? 이 국가라는 게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자연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회계약론은 반대합니다. 뭔 소리입니까? 국가는 우리가 자발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공동체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 다른 포인트. 두 번째 여러분들, 왕권 신수설의 경우에는 왕의 힘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회계약론은 그것 또한 반대합니다. 뭔 소리입니까? 사람들이 동의했으니까 그 동의를 근거로 힘을 받은 거지 신에게 부여받은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한 비교 포인트들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 사회계약론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상, 사회계약론. 크게 여러분들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연 상태, 사회계약, 계약 이후의 모습입니다. 먼저 자연 상태, 이 계약 이전의 상태입니다. 네.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 이 자연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거꾸로 국가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물의 필요성, 물의 중요성을 알려면 물을 없애버리면 돼. 네. 이 산소의 중요성을 여러분 알려면 산소를 없애버리면 돼. 그런 거랑 비슷하게 국가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가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가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연 상태. 이 자연 상태 여러분들, 세 사상가 모두에게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평화로울지 몰라도 다 불안정한 상태야. 사상가들마다 미묘한 포인트 같이 한번 잡아가겠습니다. 먼저 홉스 보겠습니다. 자연 상태 여러분들, 전쟁 상태입니다. 얘는 평화로운 상태도 아니야, 심지어. 늑대들의 여러분, 다툼의 상태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싸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여러분들 홉스의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로서 정의 부정의가 없습니다. 네. 당장에 내가 나를 지키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정의입니까, 여러분들? 무슨 여러분 부정입니까? 정의라는 건 계약 이후에 약속을 지키는 게 정의예요. 따라서 계약 이전에는 정의 부정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이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여러분들 소유권이 없습니다. 모두가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 거야, 건들지 마, 이게 소용이 없어. 네. 또막 뜯기고 뺏기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홉스셀러의 경우에는 계약 이후에나 소유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받는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람

근데 이렇게 막 다투고 있어. 막 난리가 났어. 안 되겠다. 이러다 내가 죽겠다. 힘이 세든 약하든 죽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보존과 평화를 위해서 계약을 맺자고 약속합니다. 신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여러분들 생명권을 제외해서 모든 권리를 다 양도합니다. 양도하고 이 사회 계약을 강력하게 지켜줄 사람들이 다투지 않게 도와줄 절대군주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이 절대군주 여러분들 리바이어던 주권자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리바이어던 여러분 주권자가 이제 국가를 통치하게 될 거고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기 보존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홉스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두 번째 여러분들 로크입니다. 로크 여러분 따르면 이 자연 상태는 자연법의 지배하에 나름대로 평화로웠던 상황이에요. 나름대로 평화로웠어. 비교적 평화로웠어. 이 홉스의 자연 상태보다 훨씬 평화로웠어. 근데 문제가 생겨요. 왜? 바로 이 분쟁이 생겼을 때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 간에 여러분들 권리를 다투기 시작했을 때 난리가 나.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좀 안정적으로 살자 해서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자연권 여러분들 크게 중요한 포인트, 생명, 자유, 재산권 기억하면 되고, 특히나 이 재산권의 보호라는 게 로크에게서 자주 등장하는 포인트예요. 로크 여러분들, 재산권 딱 연결해야 돼. 뒤에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자연법을 집행했던 이 권리는 넘깁니다. 그래서 자연법 집행권의 경우에 넘겨서 일명 일부 양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생명과 이 재산에 대한 권리는 내가 갖고 있고, 이런 자연권들은 갖고 있고, 자연법에 따라서 처벌했던, 집행했던 권리를 넘기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상황에서 이 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국가 여러분들 탄생해서 로크의 경우에는 권력을 집중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고 봤어. 그래서 권력을 오히려 쪼갭니다. 분립시킵니다. 그래서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립시키고, 입법부, 집행부로 나눠서 운영하게 됩니다. 네, 권력 분립 여러분들, 로크가 이제 홉스와 비교되는 포인트. 이 로크 여러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가 자연권을 보장해 달라고 계약을 맺었어. 근데 만약에 입법부나 행정부가 이 약속을 안 지켜. 그러면 엎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저항권을 인정했다는 포인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수능 완성에서도 출제가 되었으니까 이 포인트 꼭 기억해야 돼. 자, 여러분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루소입니다. 루소란 경우에는 이 자연 상태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였습니다. 나름대로 평화로운 상태였어. 그런데 사유재산이 발생하게 되면서 예속과 불평등이 생깁니다. 얽매이는 상태가 생기고 평등하지 않은 상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상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 바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계약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계약을 맺게 되면 내가 자연 상태에서 누렸던 자연적인 자유는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통의 법에 따라서 살게 되는 이 시민적인 자유를 회복하게 되고, 내가 여러분들 여기 포인트 스스로 만든 법에 복종하는 이 도덕적인 자유 또한 얻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유가 변화하는 모습이 이번 수능 완성에 또 출제가 되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루스 여러분 경우에는 진짜 모두 양도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지의 명령에 따라서, 일반 의지의 지도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고칙 여러분들, 일반 의지의 지도에 따라서 살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의지 여러분 따라서 살게 된다라는 포인트 기억하면 되고, 계약 당사자 전체가 주권자가 되고 입법권을 갖게 된다라는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나 이제 홉스와 비교되는 포인트로 출제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뒤로 가서, 제가 이제 특히나 홉스랑 루소가 비교되는 포인트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공부할 때 편할 거예요. 같이 한번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일단 홉스의 경우입니다. 홉스 여러분 따르면 계약 당사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주권자, 절대군주, 바로 대리인이 있습니다. 계약을 여러분 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계약에 따라서 우리 평화롭게 살고 싶어, 자기 보존하고 싶어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 속에서 제3자인 절대군주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권을 제외하고 모두 양도하는 계약을 맺는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이 사람, 이 주권자는 대리인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여러분들 포인트, 주권자의 경우에는 사회계약의 주체가 아니다. 이 사람은 대리인이다. 이 주권자 여러분 경우에는 사회계약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절대 권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입법권, 사법권 등의 강력한 힘을 갖는다. 세 번째 여러분들, 계약을 맺게 되면 정의와 부정의가 생기게 됩니다. 사회계약을 지키는 게 정의고요. 어기는 게 부정입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없었던 정의와 부정의의 개념이 사회계약을 맺은 뒤부터는 생긴다라는 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드디어 소유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자연 상태에서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내 거야 건들지 마 이게 안 됐었는데 이제 요 절대군주화에서 비로소 제대로 된 소유권을 보장받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내려가서 루스입니다. 루스 여러분 경우에는 이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바로 이 전체와 함께 모두를 양도해서 바로 하나가 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제3자에게 넘겨주는 구조가 아니야. 모두가 하나가 되는 여러분 계약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모든 권리 자신까지도 모두 양도하는 계약을 맺는다. 이들은 일반 의지의 지도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계약을 맺은 당사자 전체가 바로 주권자가 됩니다. 그들이 입법권을 지니고 법을 만들게 됩니다. 홉스의 경우에는 입법권을 지닌 게 제3자, 바로 절대군주였고요. 이 루스 여러분 경우에는 입법권을 지니는 게 바로 계약 당사자 전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차이가 출제가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덧붙여서 루스의 관점에서는 정부는 주권자의 대리인입니다. 그들이 집행권을 갖는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마지막 여러분들 비교 포인트 잡고 이제 문제 본격적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포인트 이렇게 자연 상태, 목적, 특징으로 나눠서 갖고 와봤습니다. 먼저 이 자연 상태에 관련해서 홉스의 경우에는 전쟁 상태로 보았던 포인트, 이 로크의 경우에는 비교적 평화 상태라고 보았던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홉스의 경우에는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이 없었지만 로크의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도 재산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포인트가 비교되어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럼 루스의 경우에는 사회재산이 생기면서 예속 불평등이 생긴다는 포인트 잡아가시면 됩니다. 목적 여러분 경우에는 다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사실.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을 맺는다라는 구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루스 여러분 경우에는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다는 것도 심화 포인트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내려가서 홉스와 여러분들 로크에 딱 이렇게 대비되는 포인트예요. 홉스의 경우에는 절대군주로 권력을 집중시킵니다. 그런데 로크의 경우에는 권력을 나눕니다. 오히려 집중시키게 되면 이 사회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로크는 나눈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권은 입법부가, 집행권은 행정부가 갖는 구조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려가서 이 홉스 여러분 경우에는 저항권 대처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로크의 경우에는 저항권을 확실하게 인정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루스 여러분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전체가 주권자이고 입법권을 갖는다라는 포인트, 루스 이제 홉스와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요. 주권이라는 것은 일반 의지의 행사이며 나아가서 양도 불가, 분할 불가, 대표 불가다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정말 심화 포인트. 그런 포인트들의 경우에는 문제 풀면서 개념 노트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내려와서 여러분들 공통점 보겠습니다. 홉스, 루소, 로크 셋다 공통점이에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자유, 평등, 이성적 존재이다. 다음 여러분들 홉스, 로크 공통점. 자연 상태에서 양도 불가능한 권리가 있다. 홉스의 경우에는 자기보전 권리 떠올리면 되고 여러분들 로크의 경우에는 생명권과 재산권과 같은 자연권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홉스 여러분들 루스의 경우에는 인민의 동의가 국가 형성과 주권의 근거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사회계약론자들은 앞서 나왔던 사상가들과 다르게 사람들의 자발적 동의로 국가가 탄생한다고 보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소리 사회계약론 한번 쫙 훑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의를 쫙 들으면서 내가 머릿속에 대략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면 잘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들으면서 좀 막혔던 구석이 있다. 그러면 다시 복습하시면서 실력을 향상시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급하게 막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가고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수능 만점 대박 받기 위해서는 조금 오랜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 그런데 오랜 과정이라고 걱정하지 말고 하루하루 확실하게 끝내다 보면 언젠가 수능 끝내고 만점 받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너무나 초조해하지 말고 내가 좀 들으면서 조금 이거 잘 모르겠다 싶은 것만 개념 강의 혹은 특강 강의 들으면서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들, 나머지 문제들의 경우에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풀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계약에 좀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문제 풀겠습니다. 사회 사상가 갑과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갑부터,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넘긴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자연 상태에서 갖고 있었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넘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이
것들을 일부 넘기는, 양도하는 사상가가 떠오르면 좋아요.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이것은 사람들이 그 자신과 자유, 그리고 빨간 펜, 재산을 더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재산, 여러분들. 제가 특히 이 사상가가 나왔을 때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고 얘기했죠. 네, 바로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자연권 보장을 위해서 계약을 맺는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런 자연법 집행권을 넘긴다.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누구? 바로 로크가 되겠습니다. 로크 여러분들, 이제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 좋아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욕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국가에서 스스로를 구속하게 될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라는 건 전쟁 상태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하는 투쟁 상태야. 누가 떠올라야 돼? 바로 홉스가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홉스가 여러분들 취재가 되었을 때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다음 이제 그것은 자기 보존과 그것을 통해서 더 만족스러운 삶을 얻는 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보존하기 위해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사회 계약을 맺는다. 내가 살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다. 왜?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니까. 누가 여러분 떠올라? 바로 홉스. 따라서 을은 홉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두 사상가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네, 선지가 이렇게 지문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들은 또 선지로 활용되어 나올 수 있으니까 많이 보면서 연습하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이제 여러분들 내려가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은 최고 권력인 입법부의 자의적 권력 행사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다. B 틀렸습니다. 네. 로크 여러분들 사회 계약은 계속 말하지만 입법부와 우리가 입법부한테 여러분들 사회계약의 목적에 맞게 운영해달라고 맡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입법부가 그걸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시민들의 자연권을 네, 침해하고 훼손시키려고 한다면 그때는 저항권 발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번 여러분들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로크에 따르면 저항권 발동 가능하다. 입법부를 폐지 변경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돼요. 저항권 가능. 네. 2번 보겠습니다. 개인은 사회계약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2번 여러분들 별표. 로크 얘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는 생명자유 재산권에 관련된 자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권리, 자연법 집행권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권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자연법 집행권을 이 공동체에게 양도하고 그게 바로 이제 일부 양도하고, 그렇죠? 일부 양도한다는 표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자연권을 보장받는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로크의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면 로크의 관점에선 이 자연 상태에서도 재산권을 갖고 있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답 바로 몇 번? 2번이라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로크의 사상을 배울 때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이 자연권 갖고 있다라는 게 떠오른다면 바로 맞다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을 위해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불의이다. 뭐가 틀렸죠, 여러분들? 네. 자연 상태에서 홉스의 관점에 따르면 정의도 없고 불의도 없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사회계약을 지키는 것, 불의라는 것은 사회계약을 어기는 거예요. 즉, 사회계약을 맺기 전인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3번 같은 여러분 포인트도 꽤나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어떤 포인트로 틀렸는지가 기억이 나고 문제를 딱 확실하게 짚어줘야 되겠습니다. 네, 4번 보겠습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은 독점되기보다는 분할돼야 된다. 권력의 분립을 얘기하는 건 로크. 권력의 집중, 절대 권력을 얘기하는 건 홉스. 따라서 틀렸죠. 오히려 홉스의 경우에는 권력을 모은다. 절대 권력. 네, 기억하면 돼. 5번 여러분들, 사회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다. B 틀렸습니다. 다 자기들이 살려고 여러분들, 자연권 보장받으려고, 자기 보존하려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따라서 둘 다 자신의 이익 추구하는 데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5번은 깔끔하게 둘 다 지워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2번인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돼요. 로크의 기본적인 네, 개념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라고 합니다.

학생 답안의 기억과 미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네, 묻고 있습니다. 일단 지문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문이 긴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우리 많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지문을 좀 짧게 갖고 있는 걸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긴 것도 연습해야 되고 짧은 것도 연습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짧은 게더 어려울 때가 있어. 왜냐하면 긴 지문들의 경우에는 단서들이 계속 나와. 중간중간 막 나와. 그래서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일까? 이 사람이네? 라고 딱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이 짧게 딱 압축돼 버리면 정말 이 사상과 관련된 핵심 포인트랑 논리를 알아야 딱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많이 풀 때는 내가 진짜 이 사상가라고 특정할 수 있는 논리와 개념이 뭘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해야 돼. 좀 짧지만 포인트를 바로 잡도록 할게요. 네. 갑부터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적으로 모든 것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다. 이거 내 거야. 건들지 마. 이거 내 거다.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거 내 거야. 자기 보존을 여러분 위해서 막 싸우는 그런 상태를 떠올려야 돼. 네. 그래서 이 자연 상태에서 여러분들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네. 내가 안정적으로 이 공통된 법에 따라서 이거 내 거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세요. 이게 없습니다. 네.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없더라. 우리 아까 자연 상태 정리하면서 얘기했던 사상가 딱 떠오르죠? 네. 인간은 사회계약을 통해서 포인트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홉스할 때이 정도 포인트까지는 딱 기억을 해야 돼. 갑은 여러분들, 홉스.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다. 투쟁 상태다. 연결하시면 돼요. 갑은 바로 홉스가 되겠습니다. 갑은 홉스. 요 위에다가 적도록 할게요. 이 사람들 을을 보겠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어떤 좋음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모든 공동체 중에서 으뜸가며 다른 공동체를 모두 포괄하는 공동체야말로 바로 으뜸가는 좋음을 추구할 거다. 네. 으뜸가는 여러분 좋음, 가장 좋은 거, 우리 세 글자, 최고선. 이 사상가에게 최고선은 두 글자, 행복이 되겠죠. 그렇죠. 행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이 사상가에 따르면 사회적, 정치적 본성에 따라서 공동체를 꾸리고 가족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국가로 여러분들 공동체가 자연 발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국가라는 거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자연 발생한 것이라고 얘기했던 사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국가의 모습을 그렸던 누구?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홉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잡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또 지문들의 경우에는 좀 심층적으로는 다음 강의에 이어서 문제를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약속했던 것처럼 좀 사회계약에 집중해서 문제를 분석할게요. 네, 첫 번째 여러분들 답안 보겠습니다. 네, 기억입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부정의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기억 여러분들, 동그라미.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 부정의가 없고, 나아가 소유권이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니은 여러분들,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어서 이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홉스의 여러분들, 별표, 그리고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전쟁 같았던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이성과 정념에 의해서 안 되겠다, 우리 벗어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 상태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그런 정념 속에서,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평화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서 사회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관점에서, 네, 니은 선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이성적인 존재라는 건 홉스만이 아니라 로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디귿입니다. 국가를 인간의 정치 본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공동체라고 보았다. 네, 국가는 자연 발생한 거다. 따라서 그럼 디귿은 동그라미. 반면에 홉스와 같은 사회계약론자들의 경우에는 국가를 인위적인 공동체로 보았다라는 게 비교 포인트가 되겠죠. 다음 이제 리을 보겠습니다. 개인은 국가 안에서 영혼의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영혼의 탁월성, 말이 길다. 한 글자로 여러분들 덕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덕. 국가는

사회는 최고의 공동체로서 이 개인들이 덕을 잘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 정치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잘 덕을 키우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네. 됐죠? 네. 디귿, 리을, 동그라미. 마지막이 이제 정답 바로 5번 되겠죠. 정치 권력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개인들의 동의를 통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누구에게 여러분들 틀렸어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틀렸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는 이 국가에 대한 정치 권력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인간의 이 본성에 의해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정치적인 본성에 의해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을이 지워지고 정답은 5번이다. 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3번 문제 또한 풀어봤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와 사회계약이 비교되는 포인트는 기출에 자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자주 나왔던 기출들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고 복습까지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6번 문제입니다. 사회 사상가 가브레 입장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사회에 들어가는 것은 포인트 여러분들 빨간색 자신들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이제는 딱 떠올라야 돼.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들. 로크가 딱 떠올라야 돼, 그렇죠? 재산을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었다. 네. 입법부를 선출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목적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진 재산의 보호수단으로서 그 사회의 각 구성원이 행사하는 권력을 제한하고 지배력을 억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규칙을 만드는 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연권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를 만듭니다. 사회계약을 맺습니다. 사회계약 여러분 이후에 입법부는 법률을 만듭니다. 그 법률은 사람들의 이런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들이에요. 이 권리를 막 침해하려는 사람들을 제한하고 억제하는 그런 법률을 만듭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 법률의 지배하에서 다 같이 사회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입법부가 나쁜 생각을 갖고 사회계약의 목적을 어긴다면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사람들의 생명을 침해한다면 그럴 땐 저항권 발동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문 속에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로크가 되겠죠. 갑은 로크. 다음 이제 내려가서 여러분들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약에서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을 제거하고 말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대요. 나 지금 딱 핵심만 얘기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상가에게 정말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우리 각자는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요, 공동체에 넘겨 개인의 힘을 일반 의지에 최고 감독하여 둡니다. 사회계약을 맺기 전에 예속과 불평등에 의해서 괴로웠어. 안 되겠어. 못 살겠어. 그래서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반 의지의 지도에 따르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모두가 모두와 하나가 되는 계약을 맺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었던 불평등했던 상황이 생겼던 걸 방지하고 이제는 시민적 자유화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각자를 전체의 불가분의한 부분으로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의지 여러분들 나왔고요. 이 전체적인 맥락 나왔습니다. 모두가 모두와 하나가 되는 계약, 나아가서 일반 의지의 지도에 따르는 계약. 누가 떠올라야 돼? 바로 루소가 떠올라야 돼요. 루소. 이제 여러분들 홉스랑 로크는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홉스 루크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풉니다. 그런데 이 루소의 포인트가 나오게 됐을 때는 많이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안정적인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자주 나왔던 사상가들에 더해서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사상가까지 다 섭렵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루소까지 여러분들 확실하게 확보해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바로 한번 이제 1번부터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러분 갈게요.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자연법의 유한자를 처벌할 권리를 갖는다. 자연 상태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일명 자연법의 집행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연법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생겼을 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분쟁이 여러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자연권을 좀 안정적으로 누려보자.

보자. 나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존시켜 보자라는 마음속에 사회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 사회계약을 맺게 되면 로크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 자연법의 집행권은 공동체에 양도하죠. 요 그림까지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법 집행권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걸 일명 일부 양도란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1번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고 연결시키면 돼요. 2번입니다. 입법권은 신탁된 권력, 믿고 맡긴 권력이야. 사회계약의 목적에 맞게 너희들 법잘 만들고 사람들 함께 살수 있도록 해야 돼라고 믿고 맡긴 거야. 구성원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추구해야 되죠, 그쵸? 바로 생명과 재산 보호가 우리 계약의 목적이었잖아, 그치? 자연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해주세요 라는 목적에 맞게 입법권이 운영돼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2번은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네, 로크의 중요 포인트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다음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사회계약의 주체는, 달리 말하면 사회계약을 맺는 사람들은 일반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시민적 자유를 얻게 된다. 이전에 예속과 불평등의 상황에서 누군가의 횡포 속에서 억지로 막 끌려다니고 따라다니면서 나의 자유를 회복하지 못했다면, 누리지 못했다면, 일반 의지의 지도에 따르겠다라는 계약을 맺고 나서는 모두가 함께 만든 법에 모두가 따르는 바로 시민적 자유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3번은 별표 치고, 루소에게서 기억해야 될 선지로 가져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플러스, 사회계약을 여러분 맺게 되었을 때 시민들은 시민적 자유만이 아니라 도덕적 자유 또한 갖게 됩니다. 자연적인 자유는 포기하게 되지만 시민적인 자유와 도덕적인 자유를 갖게 되면서 자유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자유가 뭐냐, 여러분들. 바로, 스스로 만든 법에 복종하는 자유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연결 지어서 체크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3번 별표 치고 동그라미 됐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사유재산의 발생으로 초래된 불평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는다. 네, 루소에게서 기본적인 포인트. 정답 5번 되겠죠? 네, 5번 체크. 인간은 사회계약 이후에 비로소 자유와 권리를 지닐 수 있다. B 틀렸습니다. 왜? 사회계약 여러분 이전에도 자유와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5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5번 되겠죠. 5번 체크. 로크가 얘기했었던 자연권, 자유, 생명, 재산권 여러분 떠올리면 되고, 루소의 경우에도 얘기했었던 이 자연적 자유를 떠올리면 됩니다. 따라서 5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여러분들,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이 그들에게 소유를 가져다 주었는가? 결코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노동이 그들에게 소유를 갖다 주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본, 즉 임금노동을 착취하고 새로운 임금노동을 산출하여서 다시금 그것을 착취한 조건하에서만 증식할 수 있는 소유를 산출하였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인간 소외, 노동의 소외가 발생했다. 자본가들은 임금을 노동자에게 주고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노동을 사면서 잉여가치를 만들어내고 착취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의 소유는 자본과 임금노동의 대립 속에서 움직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 속에서의 문제가 사라지고 자본주의가 붕괴되고 공산사회가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상가가 되겠습니다. 답은 여러분들 마르크스가 되겠죠.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포인트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어서 통일되었을 때 그것을 커먼웰스라고 부릅니다. 특히 홉스의 원문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커먼웰스로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개인이 부여한 권한으로 이 지상의 신, 이 지상의 신이 누구야? 바로 리바이어던. 절대군주 주권자가 여러분들 탄생하는 거예요. 대내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대외적으로는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모두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만들어냅니다. 자기 보존과 평화를 위해서 사람들이 계약을 맺고 절대군주에게 잘 부탁해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런 절대군주 리바이어든의 경우에는 국내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고 바깥에서는 외적을 막는, 그쵸? 침입자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른 여러분들, 홉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사회의 국가는 모든 계급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존재한다. B 틀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공산사회에서는 국가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1번은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마르크스라는 관점에서 자본

민주주의 체제 속의 국가는 자본가를 도와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데 도와줬던 그런 존재야. 그래서 공산사회가 도래되면 이 국가는 소멸하게 됩니다. 이 포인트도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다음 여러분 2번입니다. 노동소외 극복의 유일한 방법은 노동자와 자본가가 연대하는 거다. B 틀렸습니다. 노동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엄의 혁명과 독재 시기를 거쳐서 공산사회가 도래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2번도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오늘 3번 보겠습니다. 네, 인간은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 자기 보존을 하고자 하는 사회 계약을 맺는다. 끝이요, 여러분들. 정답 깔끔하게 3번 되겠습니다.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기 보존하기 위해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다. 정답 3번, 홉스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절대 권력이 있는 여러분 상태예요. 달리 말하면 사회 계약을 맺은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이 사회 계약을 맺은 이후에 네. 사회 구성원이 자유를 지니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사회 계약을 여러분 맺은 이후에도 사람들은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자유를 가질 수 있냐? 제가 한번 옆에다가 여러분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량이 네, 될까 모르겠다. 잘 여러분 따라오세요. 홉스에게 자유입니다. 네. 홉스에게 자유. 사회계약 이후의 자유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볼게요. 사회계약 이후에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자유를 갖습니다. 1번, 자신의 몸을 지킬 자유. 여전히 홉스에게 여러분들, 사회계약에서는 자기 보존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다는 것과 연결지어 볼수 있겠죠. 앞에 있는 기출과 연결지어서 군주가 죽으라고 명령을 했을 때 도망갈 수 있다는 것도 연결이 가능하겠죠. 두 번째 여러분들, 요 자유도 있지만 좀 길어 여러분들. 2번, 주권자가 리바이어던 여러분들, 네. 그에 대한 별도의 법을 별도의 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와, 네, 오케이. 여러분들, 옆에다 쓸게요. 별도의 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물결치고 말로 할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이건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나가면 안될것 같아. 들어봐. 주권자가 그에 대한 별도의 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재량에 따라 행동할 자유를 이 사회계약 이후에 사람들은 갖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수업 때 이런 거예요. 선생님께서 이제 자율학습 시간을 줬어. 막 이제 공부를 할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조건을 건 거야. 너희들 스마트폰 이용해서 게임하면 안 돼. 이렇게 건 거야. 그럼 달리 말하면 스마트폰 이용해서 노래 듣는 건 되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우리가 주권자가 이거 하지 마라고 명시라는 건 하면 안 돼. 근데 그 외의 경우에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여러분들 홉스의 자유로, 사회계약 이후의 자유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기억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들 4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죠.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는 반드시 사라져야 된다. 여러분들 홉스에게 국가는 필요해요. 오히려 자기 보존과 평화를 위해서 홉스에게 국가는 필요합니다. 따라서 을 확실히 지워주고 5번 지워주면 되겠죠. 네. 정답은 몇 번? 네. 이렇게 3번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홉스의 자유 포인트 여러분들 재밌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도의 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네. 바로 자기의 재량에 따라 행동할 자유.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재산의 향유가 매우 불안하고 불확실해. 오케이, 또 나왔네. 로크 딱 되겠지, 그치? 근데 조금 더 뒤를 볼게. 이 때문에 개인들은 비록 자유롭지만 위험으로 가득 찬이 상황을 기꺼이 떠나고자 해.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개인이 이미 결합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 또는 그럴 생각이 있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서로 보존하기 위해서 사회를 결성하기로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들이 서로 그래서 계약을 맺는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로크가 되겠죠. 자연권의 보장을 위해서 계약을 맺는다. 이제 기억 보겠습니다. 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나눠야 된다. 권력 분립, 그쵸? 기억 여러분들, 동그라미. 홉스의 경우에는 권력 집중, 로크의 경우에는 권력 분립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비교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입니다. 인간은 자기 이익의 실현을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고 국가를 형성한다.

앞에 있었던 여러분들 기출과도 연결이 되죠, 그렇죠? 네. 엽서의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홉스 말고 얘들아, 로크의 관점에 따르면 사람들은 바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자연권 보장을 위해서 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로크. 디근 여러분 보겠습니다. 공통된 재판관이 부재한 상태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야? 바로 사회계약 상태라는 거예요. 사회계약이 아니라 얘들아, 바로 자연 상태라는 거지, 그치? 네. 사회계약을 맺기 전, 바로 자연 상태다라고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 B 틀렸습니다. 분명히 자연권을 갖습니다. 생명에 대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디귿 여러분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디귿과 같은 선지에서 배울 게 뭐냐면, 이런 공통된 재판관이 부재한 상태라는 게 로크에게서 자연 상태를 의미하는 거구나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표현들이 달리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자연 상태에 대한 묘사인지 혹은 사회계약 이후의 상태에 대한 묘사인지가 왔다 갔다 사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디귿 이렇게 파악하고 틀렸다고 지우시면 돼요. 분명히 로크의 관점에서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을 갖고 있다. 리을 보겠습니다. 개인의 자연법 집행권은 사회계약을 통해서도 양도될 수가 없는 권한이다. B 틀렸습니다. 뭔 소리야? 로크의 관점에 따르면 자연법 집행권은 공동체에 양도하지, 그치? 따라서 리을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깔끔하게 기역과 니은이고요. 몇 번에 있죠? 네, 1번에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지금 다섯 문제 사회계약 관련된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내가 더 알고 싶다, 아니면 조금 헷갈렸다 싶은 것들은 다시 복습해서 정리하길 바라고요. 우리가 사회계약 파트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실제로 배우고 문제를 풀게 되면 겹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걱정만 가득해서 네, 이 파트를 미루지 마시고 우리 한번 덤벼보고 싸워보고 공부해 보면서 여러분들만의 사회계약 노트를 잡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강의는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후기에 남겨주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효훈입니다. 오늘 인구 마지막 파트죠.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뭐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은 요새는 좀 잘 나오지 않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새 그럼 뭐가 좀 자주 출제가 되느냐? 다문화죠. 다문화가 좀 최근에 좀 와서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도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에서 배웠던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내용들이 다 중요했던 거야. 그거를 잘 여러분들이 쌓아놔야지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배울 부분도 여러분들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을 텐데 좀 핵심적인 부분을 잘 짚으면서 재밌게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자료 분석 1번부터 한번 넘어갈게요. 크게 뭐 제가 의미를 두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 뭐 수능에서도 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은 당연히 아니죠.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 저출산 고령화 이런 거는 진짜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나오면 오히려 땡큐지. 근데 그건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피라미드형 구조였기 때문에 유소년층 비중이 높았던 반면에 상대적으로 미래에는 노년층 비중이 점점점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거의 2015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이 이후부터는 이제는 유소년층하고 노년층을 비교했을 때 노년층의 비중이 이미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노년층이 유소년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고 가세요. 그래서 웬만한 시도들은 거의 다 노년층이 많았지만 유소년층 비중이 높았던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었죠. 그게 바로 어디였어? 계획도시. 세종, 세종,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촌락이었던 지역을 도시로 땅!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청장년층이 대거 유입하여서 유소년층도 같이 따라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유소년층이 노년층보다 유일하게 많았던 지역들. 되게 좀 자주 나오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죠? 네, 그런 부분들. 노년층 제일 많았던 곳 어디였어요? 노년층 비중이 제일 많았던 곳. 그 내에서, 지역 내에서. 바로 나와야 돼. 전남. 자, 그리고 청장년층 비율이 가장 높았던 서울. 이 정도, 그치. 좀 파악을 하고 갑시다. 넘어갈게요. 자, 자료 분석 2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민 현황 및 분포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어려워하지 않나 싶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요. 여기 보면은, 아니, 서울 많고, 경기 많고, 그쵸? 이것만 본다면 애들 어때? 우리나라에서 시도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았던 곳이 어디였어? 경기. 두 번째로 많았던 곳이 서울이었잖아요. 경기 몇 만? 1400만. 서울 한 900만 넘어갔었잖아요. 근데 외국인 주민 수도 따라서 많아지는 걸볼수 있죠. 이게 무조건 따른다 이건 아니지만요. 웬만하면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웬만하면은 그냥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외국인 주민 수도 똑같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외국인 수도 따라서 거의 정비례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맞는 건 아니야. 근데 대부분 좀 이렇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일반 시군보다도 훨씬 더 외국인 주민 수가 많아요. 왜?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럼 인구는 우리나라에 왜 많아요? 특정 지역에 왜 많겠어?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럼 외국인 중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가 왜 많겠어? 일자리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가 제일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것도 그냥 말이 나와서 정리를 하자면 얘들아,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지. 봐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 기타 빼고 보통 세 가지를 많이 비교하죠.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 이민자 이렇게 비교하잖아. 어떤 비중이 제일 높아요? 어떤 비중이? 근로자가 제일 비중이 높단 말이야. 뭐보다? 유학생이나 결혼 이민자보다도. 유학생하고 결혼 이민자를 보통 비교하진 않아요. 근데 외국인 근로자가 압도적으로 좀 많죠. 그럼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는 어떤 일자리가 제일 많아요? 라고 했을 때, 제조업하고 또 건설업이 서비스업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 특히 제조업이 그냥 압도적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 외국인 왜 들어와? 우리나라가 3D 업종을 기피 하니까. 그러면 3D 업종인 제조업, 건설업에 특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겠네? 그럼 남자가 많이 들어오겠어? 여자가 많이 들어오겠어? 아니, 당연히 서비스업 종사자는 여자가 더 많겠지만, 제조업이나 건설업은 남자가 여자보다도 훨씬 더 많잖아. 그 말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봤을 때 유학생, 결혼 이민자보다 압도적인 숫자인데 그중에서도 제조업, 건설업에 종사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 수는 성비가 대체적으로 더 높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외국인 성비가 대체적으로 좀 높다. 물론 이제 촌락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특성이 있었죠. 촌락이나 뭐 유학생 같은 경우, 특히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는요. 어때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로 봤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지. 그치? 그런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기도 했었잖아요. 남자보다는 여자 외국인이 더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만 보면은 여초이지만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남초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남초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 같은 경우는 남초인 경향을 띠어요. 근데 이게, 아, 이게 뭐, 새롭게 배우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기존에도 배울 때, 제조업, 주로 남자, 서비스업, 주로 여초, 나타났었잖아요. 뭐 이거 새로 배우는 거니? 아니지, 그냥 기존의 거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별다른 특성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비를 보면은 보통은 제가 인구 구조가 나오면은 국내, 특히 국내 사람들의 국내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냥 인구 구조를 봤을 때, 인구 구조와 성비가 나오면 무조건 인구 구조부터 제가 뭐라고 강조하잖아요. 근데 외국인 주민 수가 나왔을 때는요, 성비부터 보는 게더큰 특징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성비부터 보는 게, 네. 왜냐면 인구 구조가 뚜렷하게 잘 나타나지가 않아. 인구 구조가 문제

제대로 잘 출제가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성비부터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성비가 높은 곳을 본다면은 일단은 울산, 제조업 그냥 그 자체인지요. 성비가 굉장히 높죠. 또 성비가 높은 지역 보니까 전남 또 경남 이런 지역들도 굉장히 높은 것을 볼수 있어요. 그렇지? 전남, 경남 왜 높겠어? 아니, 여기도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들이잖아요. 특히 전남에서 어떤 지역에 특히 외국인 주민수가 많냐면은 영암, 여수 이런 지역들 되게 많아요. 영암하면 조선이잖아. 조선할 때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 이제 그런 특징들을 같이 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 외에도 해안가에도 되게 많아. 전남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어업하기도 하고 농사짓기도 하는 그런 농사일도 보통 남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좀 남초 현상을 띈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전남, 경남, 제조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구 대비 제조업 발달한 지역. 인구 대비. 그치? 그리고 농촌에서 일하는 그런 외국인 주민수도 남자가 많다 보니까, 남초 현상을 띠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특징이지. 그치? 그래서 성비입니다. 성비가 높아요라고 한다면요. 보통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제조업. 근데 성비가 낮아요 이런 지역들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아요 이런 지역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촌락이라든지 왜냐면 촌락 같은 경우는 주로 결혼 이민자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그런 거지 아니면은 이제 광역시인 유학생이 많은 그런 대도시 지역들 특히 특별시 광역시 지역들이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지역들 왜냐면은 유학생이 많아요 여기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성비가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비해서는 좀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외울 건 아니지만요. 유학생도 마찬가지야. 여자가 조금 더 많긴 한데 이게 막 크게 뚜렷하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여자가 조금 더 많긴 합니다. 네. 근데 근로자가 워낙에 압도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비는 무조건 남초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 남초 아니면 유학생이나 결혼 이민자가 있는 상대적으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여초, 상대적으로 여초. 알겠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세요. 항상 상대적인 거야. 절대적으로 막 100을 기준으로 두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지?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요.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봐봐.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이런 지역들 보면 상대적으로 낮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아, 여기도 100을 넘어가.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 수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그치? 근데 상대적으로는 낮잖아. 그래서 뭐 특정 지역인 뭐 화성 이렇게 비교를 했었어 봐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 그치? 상대적으로 더 낮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좀 발달 안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학생 비중이 되게 높아요, 여기는요. 그러다 보니까 성비가 좀 유독 좀더 낮은 그런 경향성을 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지, 그치? 상대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핵심은 이런 부분이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시도별, 유형별 외국인 주민 비율을 살펴보면요. 결국은, 봐봐요. 여기서도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 어디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라고 한다면은, 대체적으로 좀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물론, 하나씩 뭐다 이렇게 볼건 아니지만,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좀 발달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요세 개만 비교했어야 돼요, 세 개만. 요거는 보통, 이거는 논외로 합니다. 요거는 그냥 직접적으로 문제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 그치?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요세 개만 초점적으로 보면 돼요. 유학생 비중이 높은 지역들 보면은 다 특별시 아니면은 광역시 지역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치? 세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광주. 부산, 울산 빼고, 왜 울산은 그냥 제조업 그 자체인 지역이니까. 이제 이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좀 유학생 비중이 높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또 제조업에 발달한 지역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또 촌락 같은 경우는 어때? 결혼 이민자 비율이 또 상대적으로 높겠죠? 뭐, 그치. 여기 빗금진 부분, 상대적으로 좀 높잖아. 근데 그래서 이렇게 시도별로 보통 문제가 나오기보다는요,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좀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특정 지역을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접근하기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촌락은 결혼 이민자 비중이 높을 거고, 그쵸? 대도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유학생 비중이 높을 거고,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근로자의 비중이 높을 거고, 그 정도가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주민 성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아니요.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일수록 성비가 대체적으로 높아요. 그치? 서비스업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아니면은 그냥 대도시 유학생들의 비중이 좀 높은 지역일수록, 아니면 촌락인 지역일수록 성비가 대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부분만 좀 성비가 높은 지역들을 살펴보면은 성비가 좀 유독 좀 높은 지역들이 있어. 그치? 뭐 제조 발달 지역이라든지 거제라든지 아니면 뭐 구미 지역도 좀 마찬가지겠죠. 아니면 영암 이런 지역들. 아니면 그 외에도 막 이런 지역들, 그치? 제조업 발달한 지역들은요, 웬만하면 다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비가 높다.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연습을 하세요. 선생님, 왜 그럼 이쪽 지역들은 성비가 낮고 저쪽 지역들은 성비가 높아?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해하면 끝도 없어, 얘들아. 그치? 그냥 항상 큰 틀에 두고 딱 붙은 거야. 제조업 발달 지역이야? 촌락이야? 대도시야? 그러니까 요게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알겠죠? 일단 그거 딱세 개를 기본으로 풀되,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거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럼 수능 실전 문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서로 다른 두 시기의 인구 관련 자료라고 합니다. 아,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요. 그냥 결국 과거하고 현재의 상대적 특성을 비교하면 되는데요. 이거 뭐못 찾지는 못하겠지, 그치? 콩나물 교실을 아시나요? 제목만 봐도 뭔가 좀 약간 좀 옛날 느낌이 물씬 납니다. 물씬 나요. 그치? 학급당 학생 수가요. 60명에서 70명이래요. 아, 과거에는 진짜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높았구나. 이게 바로 1970년대가 되겠지. 가가 1970년대입니다.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2020년이 되겠지. 그치? 국민학교 막 이런 거 나오고. 여러분들 국민학교 아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국민학교 물론 저도 국민학교 세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네, 같은 세대 같은 세대. 알겠지? 자, 여기서 보면은 노치원을 하시나요 하면서 노인과 유치원에 합성을 해요. 노인들도 좀 교육을 이렇게 받고 있는, 아니면은 계획적으로 뭔가 좀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치? 자, 그럼 과거하고 현재를 비교했을 때요. 1번 총인구가 적다. 아, 근데 이게 좀 애매하긴 했어, 개인적으로는. 아, 왜냐면요. 이게 도시냐, 촌락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아, 촌락 같은 경우는요, 1970년대 때 이촌 양도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는 인구가 진짜 없어요. 1970년대보다 지금 인구가 더 많이 없다고. 이제 더 많이 없다고. 근데 흐름대로 본다면은 이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서 점점 또 죽는 사람들은 더 적어지고 하면 전체적인 인구는 늘어나겠지. 그치? 그렇게 비교했을 때는, 시기만 비교했을 때는 총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게 맞죠. 시기만 비교했을 때는. 그쵸? 그래서 200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기점으로 해가지고, 2020년대 초반에 기점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정점을 찍고, 그 다음 계속해서 좀 하락세이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최근까지 는건 맞아. 근데, 이게 비록 시기를 비교했기 때문에 1번이 무조건 정답이 아니긴 한데요. 만약에 촌락을 비교하는 문제였다면은, 이게 저게 좀 틀렸을 내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정답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맨 촌락은 인구가 또 적어지기도 하니까. 알겠죠? 어쨌든, 시기만 봤을 때는, 총인구가 많다라고 해야 되더라. 알겠죠? 자, 중위연령이 더 높아졌고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좀 나이가 들었죠. 유소년 부양비는 낮아지겠죠. 왜? 유소년층의 비중이 줄었잖아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낮아졌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치? 정답 4번. 확실한 정답. 그치? 물론 이것도 확실한 오답. 그렇죠? 확실한 오답이긴 해요. 미혼율과 평균 초혼 연령이 낮다라고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미혼율과 평균 초혼 연령이 더 높아졌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젊었을 때 결혼하는데 지금은 비교적 좀 나이가 들고서도 만혼이라고도 하죠. 나이가 다 차고서 결혼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졌으니까. 정답 4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수능 실전 문제 2번입니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차라리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 가에서 4는요. 그리고 A에서 C는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라고 나옵니다. 어떤 지역인지 보니까 여기는 용인, 이쪽은 세종, 여기는 부여, 군이 되겠네요. 부여군. 그렇죠. 촌락이고, 나머지는 좀 도시적인 성향이네요. 출생아 및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니까, 일단은 가나 다 중에서 좀 뚜렷하게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좀 진하게. 다입니다. 훨씬 잘 보이네요. 그리고 가하고 나를 봤을 때 전체적인 인구는 가가 더 많은 것 같고, 나 같은 경우는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높아요. 여기는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진짜 높나 보다. 유소년층 비중이 비율이 전국에서 시도별로 봤을 때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곳, 나가 바로 세종이고요. 가는 자연스럽게 용인이 되겠죠. 그렇죠? ABC도 찾아볼까요? 인구 구조입니다. 아, 노년층이 많아요. 노년층이 제일 적고 유소년층이 제일 많아요. 저 쉽죠? 나 그리고 다 그리고 가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 잘 짚어봤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들 되게 많이 등장했어. 지금 뭐 세종 같은 경우는 유소년층 비중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지? 인구도 얘들아 용인은 100만이 넘어가는데 세종이 40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요런 특징도 절대적인 수의 그런 차이도 나타나는 그런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가는 다보다 노년부양비가 높다. 자, 어디가 더 촌락이에요? 가하고 다 중에서 다가 더 촌락이에요. 그럼 다가 더 높아야지. 그치?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곳은 나하고 가 중에서 어디예요? 나가 되겠죠. 세종이 제일 높지. 그치? 유소년층 인구 수가 아니라 인구 비율을 물어보고 있잖아. 전국에서 제일 높잖아. 정답 2번이죠. 가하고 다는 충청권이 아니죠. 뭐가 아니야? 가가 아니죠. 그럼 나도 자연스럽게 틀렸겠다. 그렇죠? 네. A는 C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 뭐 보고 풀어요? 이거 그래프 보고 풀면 되겠지. 그렇지? A, C 촌락은요. C 도시보다 인구 증가율이 높을 수가 없죠. 물론 그래프 보고서도 다는 나보다 인구 증가율. 여기는 인구가 자연적 증가, 여긴 자연적 감소이니까요. 네, 증가율 높지 않습니다. B는 A보다 노년층 인구가 적다라고 돼 있는데요. B, A 비교했을 때 지금 인구에서 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게 많이 등장해요. 어떻게 등장해? 인구 수를 물어보느냐, 인구 비율을 물어보느냐. 이거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촌락은요,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거 맞지? 근데 인구 수 자체가 적잖아. 그래서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노년층 인구 수 자체는 적을 수 있어요. 인구 비율은 높지만. 그거를 여러분 좀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 B하고 A를 비교하는데, 노년층 인구 비율을 보니까, 요 정도 돼. 한두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그치? 두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인구는 몇배 차이가 나? A 인구, 기껏 해봐요. 10만이 안 돼요. 웬만하면은 군지역이다? 10만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10만이 뭐야, 얘들아? 그냥 5만 정도다? 5만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여가 한 5만 정도입니다. 인구가 5만 정도예요. 근데 용인은 100만이야, 얘들아. 그건 알잖아. 몇배 차이? 최소 10배가 넘어가야 10배가 넘어가. 대충 계산해도. 10배가 뭐예요? 거의 20배 가까이 됩니다. 20배 가까이. 그치? 노년층 인구 비중이 2배 높은데. 부여가 한 50만의 인구는 되어야지 이 용인의 비율과 좀 비슷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용인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인구 비율은, 노년층 인구 비율은 A가 높지만 B가 수 자체가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2번이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B가 더 노년층 인구 수가 많습니다. 자, 수능시험제 3번입니다. 어쨌든 그런 인구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냥 계산을 안 해도 충분히 풀려요. 그냥 비율이 두 배가 높은데 인구 차이는 거의 10분의 1이네. 그렇잖아. 자, 표는 세시계 우리나라 인구 특성. 이것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과거, 현재, 미래 요 정도 비교하는 건데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죠. 기대 수명만 보더라도 얘들아, 일로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잖아. 그치. 중위 연령만 보더라도 점점 늙어가는 게 보이죠. 사망자 수 점차 많아져요. 출생아 수는 역으로 거꾸로 올라갈수록 많아져요. 그치. 그럼 가가 가장 과거. 1982년이고요. 2022년이고요. 2062년이 되겠죠. 그치.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나시기는요, 인구의 자연적 증가가 나타날 시기다. 이거 어떻게 볼수 있어, 얘들아? 이렇게 볼수 있죠.

출생아 수하고 사망자 수를 비교했을 때 출생아 수가 더 적잖아. 그럼 자연적 증가가 나타나요? 자연적 감소가 나타나요? 자연적 감소가 나타나는 구간이지. 그래서 나시기는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나타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2번입니다. 가시기는요. 나시기보다 출산 장려 정책의 필요성이 큰게 아니라 출산 억제 정책, 산아 제한 정책의 필요성이 더 크겠죠. 2022년은요, 1982년보다 노령화 지수가 더 높을 것이다. 왜? 기대 수명은 높아지고 중위 연령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기는요, 가시기보다 합계 출산율이 높을 것이다. 합계 출산율은 과거일수록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에 낳는 아이의 수입니다. 5번. 다시기는요, 나시기보다 총부양비가 높을 것이다. 총부양비를 봤을 때, 청장년층의 인구 비중이 많을수록 총부양비가 낮아졌어요. 근데 다시기는요,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나에 비해서 적어지는 시기야. 그러다 보니까 총부양비는 점점점 높아지는 형태가 되겠죠. 정답 5번이었습니다. 물론, 가하고 달을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 같은 경우는 유소년층 비중이 높았을 때고, 다 같은 경우는 노년층의 비중이 높았을 때니까, 총부양비를 비교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가하고 다, 나하고 다, 요렇게 정도는 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치? 그 정도는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네. 수능 실전 문제 4번입니다. 다음은 인구 문제에 대한 온라인 학습 장면의 일부라고 하는데요.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가, 나는요, 각각, 고령화, 저출산 중 하나래요. 뭐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효포인트 제도, 탄소 중립 활동, 걷기 활동 등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서 효포인트 뭔가 했어요 처음에, 그치? 효도의 효인 것 같더라고요, 그쵸? 이를 본인 또는 부모 돌봄 서비스라고 하자마자 고령화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고령화. 고령화. 네, 고령화. 고령화. 되겠고요. 여기 노인 맞춤형 디지털 안내판인 것만 봐도 고령화인 거알수 있습니다. 나는 저출산이죠. 저출산. 이런 문제는 진짜 틀리면 안 된다, 얘들아. 그쵸? 뭐 읽어보면은, 유아와 보호자를 배려하여서, 아이를 좀 낳아야 돼. 그러려면 좀 배려해줘야 돼. 육아휴직 좀 많이 도와줘야 돼. 약간 좀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억부터 볼게요. 고령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의학기술 발달에 따른 사망률 감소 맞습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남아선호 사상의 심화. 남아선호 사상의 심화와는 좀 관련이 없죠. 남아선호 사상은요, 1990년대 이제 포스터로서 잠깐 나왔었죠. 왜냐하면 그때 출산 억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좀 적게 낳아야 되잖아. 그럼 낳는 김에 좀 남자를 낳으면 어떨까라고 그게 당시 유행을 했었어. 그렇죠? 그래서 내신으로는 그래 가끔씩 출제가 되는데 뭐 이렇게 관련은 없는 내용이죠. 저출산하고는요. 그렇죠? 디귿입니다. 저출산은 장기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와 총 인구 감소를 초래한다라고 되어 있죠. 장기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 장기적으로 미래에 일할 사람들의 비중이 적어지게 만드는 게 저출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의 총인구 감소를 초래하는 거 맞겠죠? 그렇지. 미래 생산 가능 인구, 그렇죠? 아이를 낳아야지 그게 많아지는 거니까. 리을입니다. 가와 나가 지속되면 노령화 지수는 점차 증가할 겁니다. 왜? 아이는 적어지고 나이 든 사람은 많아질 거니까. 저 유소년분의 노년층이니까 노년층이 더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노령화 지수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지금도 노령화 지수가 더 높은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 자, 수능 실전 문제 5번입니다. 그래프는 시, 도별, 유소년 및 노년 부양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는데요. 어떤 지역이 나왔는지 보니까 경기, 부산, 세종, 전남이 나왔습니다. 2022년 자료하고 2050년 자료가 나왔거든요. 저 여러분들이라면 뭐부터 볼래? 제가 항상 말하죠. 무조건 뭐부터 봐라? 현재 거부터 봐라, 현재 거부터. 그냥 과거 자료가 나오든, 미래 자료가 나오든, 현재 자료가 등장한 순간, 무조건 현대 거 기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저 최근 거. 2050년은 좀 미래잖아요. 그래서 2022년부터 보는 거예요, 그냥. 저것만 가지고도 풀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여기 보면은 유소년 부양비가 나와 있고, 노년 부양비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좀 감춰낼 줄 알았는데, 요거는 좀 그래도 보여줬네요. 그치? 왜 2050년 자료를 줬으니까, 노년부양비, 유소년부양비 이렇게 가려놔도 좀 풀어낼 수 있잖아. 왜냐면은 2050년이 됐다라는 것은, 노년부양비가 압도적으로 높아졌을 테니까. 그치? 네. 어쨌든 유소년부양비 압도적으로 많아, 얘들아. 이거 시, 도 없어도 풀수 있어야 돼. 압도적으로 높아요. 뭐가 돼요? 라는 세종이 되겠지. 세종입니다. 라, 세종. 그치? 자, 그럼 노년부양비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게 뭐가 돼요? 바로 가장 촉락적인 성향인 전남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다 적용한 내용이잖아. 1차 산업이 발달한 지역. 그치? 상대적으로. 그럼 나하고 다중에서 이런, 지금 제가 어떻게 찾았어요? 이거 1대 2대 1 이렇게 찾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찾는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것부터 찾고 나하고 다를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좀 이런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추천드립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나하고 다를 비교했을 때요. 물론 시, 도가 없다는 가정하에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유소년부양비는 다가 더 높으면서 노년부양비가 더 낮아요. 청장년층의 인구 비중이 더 높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겠죠. 그럼 다가 바로 경기가 되는 거지. 최근 서울에 살고는 싶으나 이제 서울에 살기가 좀 어려우니까 좀 경기도에 많이 거주하기도 하고, 또 이제 경기도에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기도 했으니까 경기도에 실제로 많이 살아가기도 하고요. 누가? 청장년층이. 반면 부산은요, 최근에 좀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가 상대적으로 적고, 노년 부양비는 상대적으로 좀 많은 곳, 청장년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경기에 비해 좀 적은 곳,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나는 부산이 되겠고요. 그래서 미래 것도 보니까 어때? 가는 노년부양비가 훨씬 더 많아졌고, 나도 많아졌고, 라는 그래도 여전히 유소년부양비가 좀 높은 그런 경향성을 보이죠. 그치? 결국 뭐 비슷하게 그런 흐름대로 가고 있네요. 저출산 고령화까지 같이 고려했을 때인 그런 그래프였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부산은 경기보다 2050년 유소년부양비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소년부양비, 부산하고 경기 중에서 어디가 더 높아요? 경기가 더 높네요. 크게 변화가 없네. 똑같네. 그치? 그래서 아니고요. 가는 라보다 2022년 총부양비가 높다라고 되는데, 가, 라, 2022년이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네요. 가하고 라를 비교했을 때 결국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합한 값이 총부양비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가 같은 경우는 그냥 더해봐. 이거 안 더해도 구할 수 있긴 해요. 안 더해도 얘들아 구할 수 있긴 해. 그치? 왜냐면은 그냥 라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계산해도 유소년부양비하고 노년부양비를 봤을 때 노년부양비 숫자가 훨씬 더 크잖아. 그치?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 에이, 가가 총부양비가 당연히 높겠다. 약간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계산하면은 뭐35 더하기 뭐15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한50 정도 될 거고요. 라 같은 경우는 한뭐15 더하기 한 25? 뭐한40 정도가 되네요. 그치? 벌써 누가 더 많아? 가가 더 총부양비가 높아요. 정답 2번이 되는 거야. 2번. 뭐 그냥 대충 계산해도 그냥 가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수치만 좀 조심하면 되겠죠. 나는 다보다 2022년 총인구가 높다라고 되는데, 총인구는 결국 인구수 파악하면 됩니다. 부산 300만 초반이고요. 경기 1400만 정도 됩니다. 총인구는 경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부산은요, 세종보다 2050년 중위 연령이 낮을 것이다. 뭐 이거 안 봐도 중위 연령이 높은 곳은 부산. 뭐 봐도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노년 부양비가 높은 걸 봐서 노년층 비율이 더 높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경기는요, 전남보다 2022년 노령화 지수가 높다라고 되는데요. 이것도 그냥 찾아볼게요. 네. 다는요, 가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라고 되는데, 유소년 부양비가 좀 비슷해요. 근데 그러면은 노년층 비율은 어디가 더 높아요? 전남이 더 높아요. 노년층 비율이 그냥 높은 것 자체가요, 노령화 지수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다못해 유소년 부양비가 비슷하다라는 것은요, 유소년 비율이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유소년 비율은 비슷한데 노년 비율은 전남이 더 높다라는 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걸 굳이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유소년 부양비가 10한7 정도 되잖아.
그치. 그냥 경기만 볼게요, 경기만. 봤을 때, 유소년 부양비가 한17 정도 되잖아. 그럼 유소년층이 그냥 17 정도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럼 노년층은 한16 정도 있다고 보셔도 돼. 노년층은 한16 정도 있어. 그럼 청장년층이 100이 있는 거야. 그쵸? 왜? 100분의 17, 100분의 16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가 요 정도이고, 청장년층이 100명일 때 유소년층은 17명, 약간 요런 의미니까 그냥 대충 계산해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계산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혹시 모르니까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네, 넘어갈게요. 자, 선행실전 문제 6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풀면서 에이 선생님 이거 너무 쉬웠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놀랍게도 이게 수능형이야. 이게 수능형이야, 이게. 그래서 원래 수능에서 이렇게 문제 출제가 이루어질 때는요, 안산, 영광, 화성이 지도로서 주어졌거든요. 근데 요새 좀 트렌드이기도 하잖아요. 지도가 안 주어지고 그냥 지역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럴 땐 여러분들이 지도에다가 어디 위치되어 있는지 좀 표시를 해두면 더 좋긴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그냥 대충 한번 보면은, 얘들아, 안산 영광군이죠. 영광군, 화성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냥 이렇게 그려봐. 그려봤을 땐 이렇게 그려봐요. 자, 영광 어디 있어요? 영광, 영광 한 요쪽에 있어요. 여기가 영광이야. 화성 어디 있어요? 화성, 화성 요쪽에 화성 있어요. 그치? 그리고 안산 어디 있어? 안산, 화성보다도 조금 더 위쪽 안쪽에 있죠. 여기 화성이에요. 안산이에요. 그치? 너무 좀 대충했나? 이거 안산이에요. 안산. 그치? 뭐요 정도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치? 네, 안산, 화성, 영광. 요 정도 위치가 좀 머릿속에 좀 그려졌으면 합니다. 그게 어려우면은 직접 그려봐요. 이거 얼마 안 걸립니다. 왜냐면은 여기에서 이 지도를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가 이제 등장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물론 여긴 아니긴 한데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가는요, 합계 출산율이 1.65로 시군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대요. 이렇게 보면은 마치 도시적인 성향 같기도 해요. 그치?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노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다. 노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다. 높다라는 것은요, 여기가 촌락적인 성향을 띈다라는 거예요. 항상 인구 구조가 먼저라고 해서 항상 늘. 그렇죠? 그래서 높은 합계 출산율에도 인구 증가율은 높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구 자체가 좀 적으면서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더 쉬운 것부터 찾아볼게. 인구 약 20만 명이 증가하였대요, 최근에. 이렇게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곳은 화성밖에 없어요, 얘들아. 화성. 화성. 나는 화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도시권에서 인구 증가율하면 이제 화성이 압도적이었잖아, 압도적. 20만 명에서 100만 명이 됐다니까요? 불과 10몇 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인구가 계속해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거의 화성이 딱 나오는 순간 그래프가 이렇게 막 하늘을 뚫고 가듯이 굉장히 급한 그래프를 보였었잖아요. 즉 그런 거 기출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출 꼭 같이 풀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뭐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요. 다문화, 특구하면은 안산이죠. 안산. 그래서 전국에서 시군구로 나눴을 때, 얘들아. 시군구로 나눴다라는 것은 조금 더 서울도 잘게 쪼갰을 때, 구로 나눴을 때. 그럴 때는 외국인 주민수가 어디 제일 많아요? 안산이 제일 많아요.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그러면서 다문화, 특구로 지정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가, 영광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서 영광군이구나. 그렇죠? 볼게요. 가는 나보다 총 부양비가 낮다라고 되는데, 총 부양비 어디가 더 낮겠어? 화성이 더 낮겠죠. 왜냐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여기 노년층 비중이 높잖아. 가는 나보다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결혼 이민자 비율. 자, 어디가 더 촌락적인 성향이에요? 가하고 다 중에서 가가 더 촌락적인 성향이네. 그러면은 외국인 주민 중에 결혼 이민자 비율이 어디가 더 높아? 촌락. 여기는 뭐가 더 높아요? 결혼 이민자 비율보다는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겠죠. 나는 나보다 2023년 총인구가 적다라고 되는데, 총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는 특례시입니다. 많아요. 특례시도 얼마 전에 지정이 되었지. 다는요, 가보다 지역 내 2차 산업 종사자 비율. 자, 2차 산업이라고 한다면 항상 뭘 생각해? 제조업 생각해야 되겠지. 성비를 물어보나?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을 물어보나? 똑같은 거라고. 안산하고 영광 중에서는요, 안산이 더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화성이나 안산이나 둘다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정답 4번. 그래서 제조업을 잘 알아내면은 결국 문제 풀기가 되게 쉬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조업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조업 발달 지역 같은 경우는.
소권이 아니죠. 네, 볼거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7번입니다. 그래프에 가, 나 지역을 지도에서 AS

그래서 C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이런 문제 좀 재밌긴 했었습니다. 먼저 지도부터 살펴보면은 여기는 정선군이 되겠죠. 정선군. 석탄 합리화 정책. 딱 생각하시죠? 여기는 대전. 광역시네요. 그리고 여기는 창원. 기계 산업이 발달한 도시네요. 제조업 발달 지역. 서비스업 발달 지역. 그렇죠? 촌락.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보여서? 뭔가 좀 성비가 떠오르면서 근로자가 많을 것 같고, 결혼 민자가 많을 것 같고, 유학생이 많을 것 같다.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그렇죠? 여기는 유학생. 이쪽은 근로자. 그리고 여기는 결혼 이민자.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요. 주민 수하고 딱 성비만 주어졌어요, 얘들아. 주민 수. 근데 주민 수가 나와서 여러분들, 선생님, 주민 수가 나오, 그럼 주민 수다 알아야 돼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제가 말했죠. 결국 인구가 많을수록 외국인 주민 수도 따라서 많아진다라는 게 핵심적인 거야. 근데 그 기준을 좀잘 모르겠죠. 그냥 기준을 제가 좀 정해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팁 중에 하나인데요. 외국인이 2만 명이 넘어간다라는 거는요. 2만 명이 넘어간다라는 거는 웬만한 좀 대도시급이라는 소리예요. 웬만한 대도시급. 그래서 인구 100만이 넘어가는 곳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도시의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외국인 기준에서 2만 명이 넘어간다? 2만 명 근처다? 이러면 여기는 원래 인구가 많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물론 이제 그걸 모르고 여러분들이 푼다고 가정을 해도요. 성비를 가지고 한번 풀어봐 볼게요. 성비를 가지고 풀면은 나는 성비가 굉장히 높은 반면에 가는 성비가 굉장히 좀 낮죠. 자, 여기서 성비가 높은 지역은 어디겠어? 성비가 높은 지역은요. 창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성비가 높고요. 성비가 높고 이쪽은 좀 낮겠죠. 상대적으로 좀 촌락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조금 비교적 상대적으로 낮거나 아니면 뭐 비슷하거나 약간 좀 이런 특성을 보이겠죠. 그럼 어쨌든 성비가 제일 높은 곳은 창원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나가 창원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나가 창원일 때, 나가 창원일 때 가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가는 애들아. 창원보다 인구가 많아야 되잖아. 그치? 대전밖에 올게 없잖아. 대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치? 나에다 정선을 넣든, 가에다 정선을 넣든 다 어색해요. 될 수가 없어. 그치? 딱 요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한 번씩 대입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얘들아, 정선 인구가, 얘들아. 정선 인구가 3만 명 정도일 텐데, 기껏해 봐야. 지금 여기 보면은 2만 명이 넘어가요. 아니, 내국인이 3만 명 정도인데, 외국인이 2만 명이라고 한 거기는 이미, 얘들아,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외국이야, 얘들아. 그거를 국내라고 볼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정선은 보통 이런, 제가 그냥 꿀팁, 하나의 또 꿀팁입니다. 이런 촌락 지역들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촌락 지역들은요, 외국인 수가요, 보통 1000명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1000명이 안 돼. 그치? 그만큼 인구 자체도 적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좀 어려우면은, 아, 2만 명 기준으로 봤을 때좀 대도시급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아, 촌락인 경우에는 1000명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구나. 요 정도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좀왜 줬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이걸 왜 줬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 같은 경우는 20대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일단 어쨌든 우리가 찾은 거는, 봐봐. 가가 대전이고요. 나가 창원인 건 알았어. 그럼 나는요, 상대적으로 한 30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근데 가 같은 경우는 어때? 20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이것도 이런 특성 아닐까 싶어요. 대전 같은 경우는 유학생 비중이 되게 높거든요. 대도시다 보니까. 그치? 제조업은 발달 안 했는데 대도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근로자 비중보다도 유학생 비중이 높은 곳이에요. 대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전은 유학생이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되게 많이 오겠지. 그럼 대학생 나이대의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반면에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좀 30대가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아, 근로자는 30대. 유학생은 한 20대. 그러겠구나.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은 작년 수능에 어떤 문제가 나왔어? 30대 여성을 콕 집어서 문제가 나왔었어요. 뭐 이렇게 안 나올 거라는 또 그런 확신은 없죠,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고 나왔을 때좀 대처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이, 할만하지 않니, 얘들아? 할만해, 생각보다. 네, 넘어갈게요. 자,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군에요. 외국인 주민 현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에서 다 지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는데요. 요새는 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중구, 종로구, 도심이죠, 도심. 구로구, 금천구, 여기 제조업이죠. 뭐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상대적으로. 그치? 가평, 양평, 상대적으로 좀 촌락이지 않나 싶어요. 가평군, 양평군이잖아요. 그치?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기타는 빼고 볼게요. 상대적으로 요 숫자만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숫자를 비교해 볼게. 이거 좀 어렵지 않았니? 왜냐면은 가하고 나는 외국인 근로자가 높아. 그럼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인가? 라는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확실히 찾을 수 있는 거는 다는 찾을 수 있었어. 유학생 비중이 높은 곳은 여기서 도심밖에 될게 없어요. 다예요. 네. 그렇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가하고 나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고 이 수치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비교해라라는 문제가 나왔겠어요? 아니, 그건 아니겠지. 여기 보면은 결혼 이민자라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 결혼 이민자가 상대적으로 좀 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 내에서. 저, 이, 이게 차라리 막대 그래프로 나왔으면 더 직관적이어서 여러분들이 더 쉽게 풀었을 것 같은데 수치로 나와가지고 오히려 더 어렵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가 촌락적인 성향이구나라고 볼수 있고요. 가가 상대적으로 오히려 이 안에서 봤을 때는 세개 중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수 있죠. 그렇게 봤을 때는 아, 여기가 구로구 금천구겠구나. 약간 이렇게 접근하면 좀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봤을 때요. 가는 나보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대요. 근로자 어디가 많아? 아이, 제조업이 훨씬 더 많죠.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자 수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성비를 물어보는 거는 사실 1번하고 똑같아요. 성비, 제조업체가 더 높겠죠. 그치? 왜? 주로 남자들이 근무하니까. 다는 주로 유학생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유학생은 보통 여자들이 남자보다 조금 더 많긴 한데 그게 아니더라도 제조업체가 훨씬 더 남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외국인 주민 수 어디가 많겠어? 촌락이 많겠어? 아니면 도시가 많겠어? 촌락이 더 적겠죠? 제조업 출하액은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 더 많을 겁니다. 나는 서울에 위치되어 있지 않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확실한 거 가지고 먼저 푸세요. 보통은 저도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먼저 보긴 하지만요. 외국인 근로자 보고서 풀기가 어려우면은, 아니, 유학생 먼저 보고서. 둘 중에서는, 아, 결혼 이민자가 그래, 상대적으로 더 많구나. 그럼 촌락이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면은 되게 좋다니까요. 자, 이런 것도 좀 비슷하게 문제 풀수 있었는데요. 서울, 경기, 강원, 울산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결혼 이민자 비율이 주어졌고요.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주어졌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는 거는 제조업이 발달했다라는 거고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다는 건 상대적으로 좀 촌락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민 수가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나눠니? 일단은 가하고 다는 경기 아니면 서울, 나하고 라는 강원 아니면 울산이 되겠죠. 왜? 주민 수 자체가 적고 많으니까. 그 중에서 외국인 주민 수가 더 많았던 곳은 바로 경기가 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가 되겠고요. 다가 서울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경우 제조업이 더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주민수도 외국인 근로자 비율도 높고요. 주민수도 인구가 더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라하고 라를 비교했을 때 나가 결혼 이민자 비율이 더 높기도 하고 라가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더 높기도 하죠. 라입니다. 여기가 나입니다. 이 찾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죠. 그치?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슷하게 좀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입니다. 경기는 울산보다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 그래프 보고 풀면 되겠다. 울산, 라죠. 그리고 경기, 다죠. 경기가 울산보다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더 적네요. 네. 자, 2번입니다. 서울은요? 경기보다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수중 유학생 비율이 높다. 맞는 말이죠.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는 상대적으로 유학생 비율이 높다라고 했어요. 뭐 제외하고 울산 정도 제외하고. 왜? 울산은 제조업 그 자체이니까. 정답 2번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배운 데서 계속해서 나온다니까요.
3번, 나는 다보다 여성 외국인 주민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율을

0: 물어봤으면은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은 나가 더 높을 수도 있어. 근데 수를 물어봤잖아. 그냥 수가 외국인 수 자체가 많은 곳이 어디예요? 다. 노년층 인구 비율은 당연히 나가 더 낮겠고요. 왜냐면 나는 상대적으로 촌락이 많잖아요. 행정구역 접해 있지 않죠. 네,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사실 내용이 되게 좋아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아까 나이대별로 이제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는지 약간 이런 것도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앞에서 봤을 때 유학생 같은 경우는 20대가 좀 많았고, 그렇지. 그리고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한 30대가 많았다. 상대적 뭐 이렇게 대학은 당연히 20대가 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여기서요, 딱 하나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되게 쉬웠습니다. 하나만 살펴보면요. 전남은요,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결혼 이민자보다 근로자 비율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전남 촌락적인 성향이잖아. 그럼 결혼 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아, 웬만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중에서 유학생, 근로자, 결혼 이민자 중에서 근로자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잖아. 그래서 모든 도는요, 다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아요. 그렇죠? 모든 시도까지 합쳤을 때 말고 모든 도만 봤을 때. 웬만하면 근로자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어려우면 그냥 건너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자, 어쨌든요, 여러분들 좀 핵심적인 내용 잘 정리를 하길 바라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완성 세계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자, 우리 14번째 강의이고요. 권역으로는 세 번째 권역입니다. 바로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지역인데요. 여러분들 수능 개념부터 수능 특강 지금까지 오면서 이 권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권역들에 비해서 경제 수준이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 흔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그런 국가들이 많이 분포하는 권역이고요. 이 권역에서는 다른 권역과는 달리 뭐 공업의 발달의 역사라든지 그리고 주요 공업 지역 그리고 도시 내부 구조 그리고 분쟁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전 문제 12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일단 그 전에 여러분들이 수능 완성에 수록되어 있는 주요 개념들 있잖아요. 정말 그한 페이지로 지금 각 장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미 다 수능 개념부터 차근차근 해왔던 개념들이겠지만 다시 한번더 마지막으로 잘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꼼꼼히 보시고 우리는 바로 실전 문제 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전 문제 1번은요. 이 권역에서 제일 처음으로 다뤘던 개념이죠. 그래서 유럽의 공업지역. 근데 유럽의 공업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이른 아주 빠른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시작해서 점점 유럽으로 번지고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지역으로 그 산업혁명의 물결이 이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역사가 긴 만큼 이 공업 지역을 시대별로 구분을 해서 그리고 특징별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문제로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문제를 보시면 가에서 다 공업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공업 지역은 전통 공업 지역, 그리고 첨단 공업 산업 지역, 그리고 해운과 하운 교통 발달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해운가 하운이 발달한 지역은 기존의 전통 공업 지역에서 이제 원료가 고갈되고 그리고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이 자원의 종류도 달라지죠. 그래서 석유라든지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도 늘어나고 그리고 공업의 종류도 중화공업으로 바뀌고 그 중화공업으로 만든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면서 해운과 하운 교통으로 바뀌는데요. 그 공업지역으로 공업의 중심이 바뀌는데 여기서는 방금도 언급했지만 중화공업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도의 분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자, 영국만 봐도 사실 답이 다 나오는데 영국의 고기 수콕산지 여기 약간 서부 쪽에 흐르는 맨체스터 이런 지역들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약간 내륙의 원료 산지 지역의 공업 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찾을 전통 공업 지역에 해당하는 게 가에 해당하고요. 자, 나를 볼게요. 나 같은 경우에는 공업의 입지가 좀 바뀌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어디로 바뀌었냐면 뭐 미들즈브러, 뉴캐슬, 그다음에 로테르담, 덴게르크 이런 항구 도시 쪽으로 공업의 중심지가 이전했습니다. 혹은 라인강의 하운을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도시들로 이동을 했네요. 그래서 해운과 하운 공업 지역이 바로 나의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라인을 따라서 중화공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을 보시면 이거는 입지에 엄청난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딱 하나로 한눈에 보이기보다는 지금 일단 런던 주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수도 주변에 우수한 대학들이 많이 모여 있는 편이죠. 런던도 그렇거든요. 주변에 캠브리지라든지 옥스퍼드라든지 이제 런던 주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런던 주변에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아주 대표적인 첨단 산업 지대입니다. 자, 그다음에 소피아 앙티폴리스. 그렇죠? 그다음에 파리 주변에도. 네, 파리 주변에도 우수한 대학들, 우수한 인력들 그들을 이용한 첨단 산업이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베네치아 주변 제3 이탈리아라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많이 다뤘던 첨단 산업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여기는 장인 정신, 한땀한땀 명품 만들어내는 곳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다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대표적인 첨단 산업 지역을 표시를 한 거다라고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산업혁명 초기에 발달하였다. 오, 이거는 맞죠. 이게 전통산업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1번은 정확하게 잘 설명했고요. 2번 선지를 보시면 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네덜란드 로테르담. 네, 유럽 최대 항구죠. 로테르담 정말 큰 항구인데요. 여기가 바로 요 포인트 선생님이 네덜란드 로테르담 찍은 거고요. 자, 그다음 3번에 보시면 다에는 즉 첨단산업 지대에는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여기 스웨덴의 남부 지역, 그쵸? 그 다음에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이두 지역이 언급이 됐는데, 우리 여기 표현된 지역들을 대표하는 첨단 산업 지역이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가는 나보다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하다. 여러분, 원료의 수입과 제품의 수출에 유리하다. 이거 한국 지리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봤던 선지겠지만, 우리가 이런 입지를 적환지라고 이야기하고요. 바로 항구가 이 조건에 딱 들어맞는 아주 유리한 그런 지리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항구가 표시되어 있는 바로 나에 대한 설명으로 바꿔야지 지금 거꾸로 이야기했으니까 옳지 않은 선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볼게요. 가는 다보다 공업 지역의 발달 시기가 이르다. 그쵸? 시기로 보면 여기가 우리 첫 번째 지역이 제일 오래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지금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공업 지역의 이동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북부 아메리카 지역이고요. 그 중에서도 공업이 가장, 네, 오래, 그리고 많이 발달되어 있는 국가, 미국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시된 거는 미국의 6주의 제조업 생산액을 표시를 해줬고요. 사실 이 6개 주를 여러분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신 있는 거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크게, 개념할 때도 했지만, 이 미국 북동부 지역, 여기가 오래된 공업 지역이잖아요. 미국으로 치면 전통 공업 지역이죠. 역사가 오래돼. 그래서 여기는

눈이 많이 내려. 그래서 스노우벨트라고도 하는 공업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미 녹슬었어요. 이제 역사가 오래돼서 공장이 녹슨 것처럼 녹슨 지대다. 그래서 러스트벨트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데오 연안과 뉴 잉글랜드 공업 지역을 표시를 해봤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남부부터 서부 이 일대를 표시를 하는데요. 여기는 딱 봐도 그쵸? 우리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남부 미국 이렇게 느낌이 어때요? 따뜻하죠? 썬벨트. 그래서 공업의 중심이 스노우벨트에서 썬벨트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썬벨트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들어봤던 지역 중에 하나는 바로 캘리포니아주 LA와 샌프란시스코가 위치를 하고 있죠. 실리콘밸리도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텍사스주, 석유화학, 우주항공, 네, 텍사스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함께 묶여져 있는 주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는 선생님이 여기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주는 캘리포니아주라고 했고요. 캘리포니아주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오리건주라고 있어요. 오리건주. 뭐 스포츠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미국 주들도 다잘 알기는 하는데, 이 오리건주 지금 문제에서 처음 보는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그냥 네,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요거는 정말 정말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텍사스주. 텍사스주. 네, 석유가 많이 생산되는, 멕시코만 연안에서 석유가 많이 생산되는 그 주이죠. 그리고 그 옆에가, 여러분들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뉴 얼리언스 주라고, 아니죠. 루이지애나 주죠. 선생님이, 네, 대표적인 도시를 이야기한다는 게. 루이지애나 주라고 과거에는 여기가 이제 이름에서도 느껴볼 수 있지만 루이의 땅. 그 루이는 프랑스 왕의 이름인데요. 프랑스령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미국이 사들인 거죠. 어쨌든 루이지애나 하면 여러분들 이 도시를 이 주를 대표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뉴올리언스라고 우리 재즈의 고장. 네. 여기에 포함되는데 마찬가지로 루이지애나를 우리가 제조업에서 다룬 적이 그렇게 상세하게 다룬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서부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가지고 풀면 되고요. 남부에서는 텍사스 주 가지고 풀면 됩니다. 그럼 동부도 마찬가지예요. 북동부 지역도. 지금 여기가 사실 이것도 잘안 들어봤을 수는 있는데 미시간 주거든요. 근데 미시간 주에서 디트로이트라는 도시는 들어보셨죠? 우리 디트로이트 그러면 한때는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자동차 브랜드가 여기 다 있었다. 공장이.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그 아래쪽에 인디애나주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곁다리로 함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꼭 봐야 될세 주를 지금 표시를 했고요.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미시건주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일단 가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높을 수 있는 생산액, 제조 생산이 가장 높을 수 있는 그런 산업 종류를 찾는 건데요. 자, 자동차, 석유, 컴퓨터가 있을 때 뭘까요? 그쵸? 실리콘밸리, 네, 샌프란시스코 생각하면서, 네, 컴퓨터 및 전자 제품이 될 거고요. 텍사스주. 여기서도 높고, 여기서도 높은데, 우리는 텍사스주만 보더라도 석유 및 석탄 산업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트로이트. 네, 선생님이 방금 자동차 이야기했었는데 지금도 자동차 부품 산업이 남아 있어서 이 지역의 중요한 산업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첨단 산업하고 결합해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식으로 산업 구조를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네, 요거도 한번 잘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찾고 나서 그러면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면, 오리건주도 지금 컴퓨터 및 전자 제품이 발달돼 있다 이거잖아요. 실제로 오리건주는 여러분들 그 스포츠 브랜드, 그쵸, 나처럼 생긴 거 있죠? 요거에 이제 본사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발달돼 있어요. 여기서도. 네. 그 다음에 여기. 네, 요거는 그냥 같이 텍사스 주와 마찬가지로 멕시코만 연안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가지고 이런 산업이 발달돼 있다고 유추할 수 있고요. 여기 텍사스주에 가도 꽤나 발달돼 있죠. 컴퓨터 및 전자 제품.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이 텍사스를 대표하는 도시들 중에 뭐 달라스도 있지만 휴스턴 있잖아요. 휴스턴. 우주항공. 우주항공 자체가 첨단 산업이죠. 컴퓨터 네, 발달돼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텍사스의 오스틴이라는 아주 또 첨단 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진출한 도시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것도 높고 이것도 높고 화학 제품 당연히 발달돼 있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3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방금 다 설명했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일단 지도에서 지금 지도를 먼저 쭉 한번 볼게요. A 포인트, B 포인트, 그다음에 C 포인트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A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좀 자세히 보시면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살짝 위거든요. 이게 미국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멕시코하고 국경이 상당히 가까운데 뭔가 주요 도시가 표시돼 있으면 거기는 LA예요. 네, LA고 약간 지금 위도가 살짝 올라갔잖아요. 여기가 실리콘밸리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네, 샌프란시스코가 있는 거고, 자, 반면에 B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디트로이트, 오데오 연안의 대표적인 자동차 공업 도시 디트로이트가 표시가 돼 있는 거고요. 자, C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공업과 관련해서는 뭐 나오겠어요? 첨단 산업, 소피아 앙티폴리스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위치인데 내용을 보다 보면 아, 이 위치겠구나라는 것을 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가를 보시면 과거 자동차 산업으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지역의 제조업 쇠퇴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자동차 산업이 급부상하면서 네, 신흥 공업도 도시, 신흥 공업 국가들이 생겨나면서 예,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러스트 벨트가 되긴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 도시를 도시 재활성화해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분야들로 네, 첨단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가는 그냥 바로 디트로이트로 연결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나는요. 여기 그냥 답이 적혀 있어요. 지혜의 도시입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 그쵸? 자, 그래서 여기도 대표적인 이런 첨단 산업을 이끌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도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와 C, 정답 4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 넘어갈게요. 4번 또 방금 봤던 우리 2번에서 다루었던 미국의 공업 도시가 몇 군데 주요 포인트들이 찍혀 있는데, 자, 이 4번 또 A 포인트를 보시면 선생님이 이 A 포인트보다 그 아래쪽에 찍혀야 여기가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A는 실리콘밸리가 위치하고 있는 우리 해설을 보시면 아마 여기를 뭐, 태평양 연안 공업 지역에 속하고 있는 뭐,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적혀 있는데, LA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살짝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샌프란시스코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일대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뭐 너무 포인트 기억하시지 마시고 크게 보시면 태평양 연안 공업 지역. 그러니까 최근에 선벨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면서 컴퓨터, 전자, 반도체, 첨단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B하고 D. 요쪽은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미국 내에서도 공업의 역사가 상당히 이르게 가장 일찍 시작한 곳이고요. 특히 D 같은 경우에는 유럽 사람들이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바로 D 주변입니다. 바로 뉴욕과 보스턴이죠. 그래서 D부터 이야기하면 이름도 뉴 잉글랜드예요. 뉴 잉글랜드 공업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뉴욕, 보스턴 이런 도시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도 과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인구를 이용해서 경공업이 발달했다가 뭐 그건 정말 옛날 이야기고요. 여기도 우수한 인력을 이용해서 첨단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다음 B 지역은 여기가 이제 시카고 같은 아주 중요한 도시들도 있고요. 여기 아까 뭐 디트로이트라든지 피츠버그 이런 철강 산업이 발달한 도시들 이런 도시들이 여기 오데오 연안 공업 지역 여기가 이제 오데오 연안이죠. 여기가 오데오 연안, 여기가 뉴잉글랜드 이런 지역에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네, 선벨트의 또 다른 지역인데요. 멕시코만 연안에서 석유화학 공업, 뭐 우주항공 이런 게 발달돼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바로 1번 선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A에 속한 주요 도시로는 자, A에 피츠버그하고 시카고가 있어요?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지만 여기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여기 연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피츠버그도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즉 전체적으로 오데오 연안에 있지 A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는 틀렸고요. 자, C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의 중심인, 네, C가 정보통신산업 발달이 안돼 있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지금 정확하게

실리콘밸리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실리콘밸리는 어디서 찾아야 된다? 그쵸. 샌프란시스코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네, 그 위치에, 우리 세너제이, 뭐, 산호세라고도 하는 그 위치에 있는데, 어쨌든 틀렸습니다. 자, D는 유전을 기반으로 한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했다. 여러분, 유전, 네, 석유, 이건 어디라고요? 네, C에서 언급을 하면 더 좋겠네요. 이거는 A, 요거는 B로 고치면 되겠고. 자, 그럼 4번 갈게요. A는 D보다 공업 지역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라고 했는데, 형성 시기는 어디가 이르고요? 그쵸. 북동부 지역, 동부 지역에서 이르고, 지금 서부하고 남부 지역으로 확산 이동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공업의 종류도 달라졌고요. 자, 그래서 4번은 틀렸네요. 자, 5번. 자, B는 러스트벨트. 그쵸. 녹슨 지대. 그 다음에 C는 대표적인 썬벨트. 정답 5번이네요. 그쵸.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정답 5번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넘어갈게요. 자, 5번도 지금 계속 뭔가 중복이 되고 있는데, 이 가나 도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가나 도시에서 핵심 포인트만 좀 잡으면, 미시간호. 미시간호 딱 들었을 때, 뭐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쵸. 5대호. 커다란 5개 빙하호 중에 하나에 미시간호가 들어갑니다. 왜냐면 그 5대호 주변에 미시간주가 방금 있었잖아요. 그쵸. 자, 근데 그걸 모르더라도 19세기 세계 최초로 철골 구조로 사용한 10층짜리 건물은 고층 건물 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건축물로 유명하고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미국 도시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저 사실 이런 거 보고는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수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이거 가지고 힌트를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도시가 선생님이 수능 개념 때도 몇번 언급을 했었는데,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다. 이 19세기 후반에 엄청나게 큰 대화재가 났던 그 도시예요. 시카고 대화재라 그래서 구도심이 거의 다 불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1900년대에 들어서 전 세계 유명한 건축가들이 이 구도심을 살리려고 현대 건축물의 실험장으로 막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그 시카고 건축물들은요, 정말 정말 개성 있고 독특하고 네, 멋진 경관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카고 나중에 한번 꼭 가보시면 여러분, 여기 건축물 투어라는 투어가 따로 있어요. 배 타고 쭉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시간호 주변도 이렇게 둘러볼 수 있고, 네, 멋진 이렇게 적혀 있는 건축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정말 멋있습니다. 네, 여기가 상당히 그 미국에서 고위도고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여름에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카고고요. 시카고. 자, 시카고. 가끔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다음 나를 보시면 나는 너무 쉬워요. 이게 모를 리가 없어. 그쵸? 계산문. 그리고 최근에 불이 났다가 화재 대화재가 났다가 다시 복원한 로틀담 대성당. 그리고 네, 라데팡스. 그리고 여기 에펠탑. 그냥 사진에서 보이죠? 여기는 파리입니다. 네, 파리. 자, 그러면 기억부터 가볼게요. 자, 나부터 나와요. 그쵸? 문제 잘 읽으셔야 됩니다. 기억이라고 가부터 나온다는 그런 선입견을 버리시고 문제 잘 읽고요. 나는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 네, 그쵸.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가 맞습니다. 기억은 맞고요. 가는 나보다 도심의 건물 평균 층수가 많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떤 개념이죠? 그쵸. 북부아메리카와 유럽의 대도시의 도시 내부 구조 비교하는 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북부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대륙, 그리고 개척한 대륙이면서 유럽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시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동차 교통이 발달한 이후에 만들어진 도시가 많다 보니까, 우리 그거 개념 정리할 때 뭐부터 했었냐면, 도로 폭부터 비교를 했었죠. 여기는 도시가 자동차 교통이 본격적으로 발달한 이후에 만들어진 도시가 많다 보니까, 북부아메리카의 평균적인 도로의 폭이 넓다라고 정리했었고요. 유럽 같은 도시들은 지금 또 대표적인 도시들이 역사가 엄청 오래됐어요. 몇백 년 동안 그 나라의 수도, 몇백 년 동안 어떤 왕조의 수도였던 곳들이 많기 때문에, 도보 교통 때부터 발달한 도시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골목에 도로의 그 폭이 어때요? 좁은 편이다. 이런 거 이야기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오래된 도시는 건물의 층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보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국가의 수도이고 아무리 그 국가의 대표적인 도시라도 엄청 스카이라인이 높게 조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펠탑도 처음에 조성할 때 파리 시민들이 흉물이라고 엄청 반대했었잖아요. 도시의 경관을 해친다 그래서. 근데 이

아메리카, 북부 아메리카에 있는 도시들을 보시면 특히 맨해튼 같은 곳은 그쵸? 연필처럼 뾰족한 그런 빌딩들도 아주 빼곡하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정도로 도심에서 스카이라인은 매우 매우 높게 조성되어 있고요. 주변으로 갈수록 또 급격하게 낮아져, 급격하게.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심과 주변의 건물 높이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니은 선지고요. 어려운 선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 개념을 떠올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니은 또 맞는 선지고요.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나는가보다 도시 발달 역사가 짧다라고 했는데 훨씬 길죠. 유럽이잖아요, 그렇죠? 구대륙. 자, 가는 유럽, 나는 아메리카가 아니라 거꾸로 됐죠? 정답은 기역과 니은만 맞는 1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6번은 네, 여기 나중에 여러분들 한 번쯤은 가볼 것 같은데요. 이 뉴욕의 그 브루클린 다리라 그래서 우리나라 뭐 드라마에서도 종종 뭐 비춰지던 아주 역사가 깊은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해튼 다리라는 또 상대적으로 최근에 지어진 다리가 있는데 이 덤보라는 지역. 여러분 이거 우리 그죠? SNS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여기서 막 사진 찍고 한거본적 있잖아요. 사실 선생님 사진도 있긴 한데. 네, 그냥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여기 넣었고요. 어쨌든 이 내용들을 보시면 맨해튼하고 브루클린 지역이 있어요. 네, 그걸 또 연결하는 그 다리들이 명시가 돼 있었고 포인트는 뭐냐면 이 맨해튼하고 브루클린 지역이 어디가 도심이고 어디가 상대적으로 주변 지역인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맨해튼. 그 맨해튼은 상업, 금융, 자, 뭐 예술, 문화, 어쨌든 뉴욕을 대표하는 중심지죠. 그래서 맨해튼은 중심 지역. 그러니까 여기 그 범내에서 도심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자, 반면에 브루클린은 도시가 커지면서 이 지역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공장이나 주택 등이 들어섰고 우리 한국 지리에서도 하지만 네, 전형적인 주변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기능이죠. 공장, 학교, 주택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주변 지역에 속한다라는 것을 그 글의 뉘앙스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별도의 공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다리의 건설 이후에 연결성이 좋아졌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이 됐고, 우리 SNS에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여기서 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있죠. 어쨌든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은 주변 지역보다 당연히 중심 업무 기능이 밀집되어 네, 있겠죠. 그래서 기역 선지는 맞고요. 주변 지역은 도심보다 건물층 수가 네, 낮겠죠. 그렇게 막 과밀화 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땅값이 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자, 그다음 디귿. 출근 시간대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네, 차량에 맞죠? 그쵸? 출근이니까. 주거 지역이 있는 주변 지역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그쵸? 요 방향성이 훨씬 더 교통량이 많겠죠. 그래서 기역에서 니은으로 이동하는 교통량이 그 반대보다 많은 게 아니라 네, 니은에서 기역으로 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정답 3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세 도시에 세계 도시 주요 지표별 순위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권역들이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흔히 이야기하는 선진국들이 밀집되어 있는 권역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계 도시 체계, 최상위 세계 도시, 상위 세계 도시, 하위 세계 도시라고 했을 때, 네, 당연히 최상위 세계 도시도 세계 중에 두 개나 보유하고 있죠. 런던하고 뉴욕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권역이잖아요. 그리고 상위 세계 도시, 하위 세계 도시 했을 때도 여기에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에 속하고 있는 도시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세계 도시 체계는 별로 어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한번 유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브뤼셀, 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계 도시 순위 가끔 보다 보면 파리가 그쵸, 막 4위, 3위, 어쨌든 막 5위 안에는 늘 들어가는 것도 보셨나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경제 부문에서 단연 1위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그 아침마다 눈 뜨면 이 미국 주식 종가가 어떻게 끝났는지 확인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요즘에. 네, 그만큼.

뉴욕에 사죠.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듣는데, 네, 이런 교통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하게, 네, 점수에 포함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 다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다의 점수가 좀 높죠. 순위가 높죠. 자, 그러면 우리가 브뤼셀하고 파리 중에서는 그래도 네, 좀더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파리입니다. 그리고 파리 같은 경우에는 또 문화의 또 상징적인 도시 아니겠어요? 그죠? 파리 하면 문화죠. 패션이죠. 네, 그래서 여기 파리를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있었고요. 브뤼셀 물론 중요해요. 벨기에의 수도면서 유럽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이후에 아주 핵심적인 그런 기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브뤼셀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 테러가 났을 때는 뉴스 타이틀 같은 게 유럽의 심장이 공격당했다, 유럽의 심장이 불탔다, 뭐 이런 타이틀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벨기에의 브뤼셀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엔에 유럽 연합의 본부가 있죠. 이게 너무 쉬운 지금 선지가 네, 바로 답으로 나와버려서 여러분들 약간 의심했을 수도 있는데, 7번의 그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 가장 많이 나왔던,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던 선지고요. 그럼 다른 것도 한번 편안하게 볼게요. 유럽 연합의 본부가 있는 곳은 어디죠?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브뤼셀에 있고요. 사실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통합까지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기관인 의회는 스트라스부르에, 그 다음에 사법기관 같은 경우에는 또 유럽의 다른 도시, 이렇게 다 나눠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는 브뤼셀에 있고요. 가는 다보다 도시 발달의 역사가 오래됐다 그러는데, 자, 역사는 파리가 더 오래됐죠? 자, 나는 가보다 도시, 세계 도시 체계에서, 나는 가보다 세계 도시 체계에서 상위 계층의 도시다 했는데, 네, 최상위 세계 도시가 뉴욕입니다. 뉴욕, 런던, 도쿄는 꼭 기억하라고 한 이유가 이렇게 비교하는 게 나왔을 때는, 네, 바로바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더 상위 계층은 뉴욕이라는 거 거꾸로 됐죠? 자, 그다음 요거도 선지에서 자주 출제가 됐어요. 이미 다 기출된 선지입니다. 뉴욕 가지고 자주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해당 국가의 수도. 근데 세계 지리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알고 있죠?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입니다. 그리고 브뤼셀은 벨기에 수도. 나는 맞는데요. 가에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8번이고요. 8번도 어렵지 않네요. 워낙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도시 브랜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도시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마케팅의 핵심적인 그런 이미지, 그런 느낌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실 텐데요. 헐리우드 적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그 영화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익숙하고요. 그쵸? 나중에 한번 꼭 가보세요. 날씨도 좋고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 산업이 발달하기에 쾌적한 지중해성 기후가 바로 이 로스앤젤레스의 기후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경제라든지 문화 산업도 함께 잘 발달돼 있는 도시가 로스앤젤레스입니다. 그 핵심에 영화 산업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아까 그 샌프란시스코 선생님이 상대적으로 조금 위에 찍혀 있다 그랬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남부에 있는 샌디에고, 이렇게 이게 3대 도시거든요. 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가 바로 A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템즈강과 도심에, 자, 템즈강 그리고 네, 타워 브릿지 뭐 이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여기는 런던이죠. 그쵸? 자, 그래서 런던은 C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B를 한번 보시면 B는 여기가 어떤 포인트죠, 여러분? 네, 여기가 휴스턴이에요, 여러분. 텍사스주에서 우주항공산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포인트 휴스턴이고요. 자, 그다음에 D는 많이 봤습니다. D는 파리죠. 네, 그래서 요거 살펴봤고요. 정답은 A와 C를 그대로 연결시키는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9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선지를 딱 봤을 때뭐 분쟁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EU, 그러니까 경제 블록, 유럽 연합과도 관련된 내용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조금 융합적으로 섞여져 있는데, 여러분들 백지도 이렇게 나온 김에 그때그때 한번 어떤 나라인지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유나이티드 오브 킹덤입니다. 영국이죠. 네, 월드컵 본 친구들 중에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올림픽 축구는 영국

강국이라고 나오는데 왜 월드컵은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가 따로 나왔을까? 궁금했던 친구들 없나요? 자, 그거는 이제 협회 기준으로 나오는 게 이제 월드컵이고 국가 단위 네로 나오는 게 올림픽이라서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은 그런 게참 궁금했는데 어릴 때, 그쵸? 자, 그다음 B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죠, 노르웨이. 자, C는 에스파냐입니다. 스페인, 에스파냐. 자, 그 다음에 D는 중립국, 내륙국 스위스고요. 그 다음에 E는 월드컵을 3번 연속 출전하지 못해서 슬픈 나라 이탈리아입니다. 1번 문제 볼게요. 자, 영국인데요. 영국에서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분리 독립 운동이 일어난다? 자, 영국 같은 경우는 그 방위. 로 이제 설명을 한다면 북아일랜드 분리 독립하려고 하죠. 그리고 스코틀랜드도 분리 독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전체로 봤을 때는 북부 지역이 분리 독립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선지에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분리 독립을 하려는 그런 지역은 남부 지역. 여기서는 딱히 남부 지역이 분리 독립한다 그런 지역은 없죠.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도 바스크하고 카탈루냐 이런 지역이 있고요. 이탈리아도 북부 지역이 분리 독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해당하는 지역은 이 국가들 중에서는 5개 국가들 중에서는 없네요. 자, 2번 갈게요. C에서는 바스크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 이 에스파냐에서 분리 독립을 원하는 대표적인 두 지역이 방금 언급했지만 카탈루냐, 바르셀로나가 중심 도시인 카탈루냐 지방, 그리고 빌바오라는 도시 아시죠? 구겐하임 미술관으로 엄청 유명한 빌바오. 여기가 바스크 지역인데요. 이두 지역이 가장 거센 독립운동이 있는 두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럼 바스크 치즈케이크 좋아하시나요? 이 지역에서 유리했다고 하는데 사실 바스크 지역은요. 분리 독립을 하더라도 충분히 잘살수 있을 만큼 중화학공업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구겐하임 미술관 덕분에 관광산업까지 엄청 발달을 해서 분리독립해도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민족도 다르고요. 그리고 언어도 별도로 있습니다. 바스크어 따로 있죠. 그래서 분리독립을 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스크 지방이라는 거. 자, 3번 또 확인해 볼게요. E의 북부 지방. 자,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은 자기들끼리 분리독립해서 부를 이름도 이미 만들어 놨죠? 뭐라고 불러요? 파다니아라고 부르죠.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탈리아가 전체적으로 북부 지역이 평균 소득 수준이 훨씬 높아요. 남부에 비해서. 밀라노 있죠? 베네치아 있죠? 그리고 공업이 발달한 제노바 있죠? 막 이런 등등의 도시들이 북부에 좀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남부로부터 북부가 분리 독립하려고 하는데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북부 지역은 주로 네덜란드어, 남부 지역은 주로 프랑스어? 갑자기? 여러분, 이탈리아는요, 이게 언어 갈등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 갈등 지역도 아니에요. 그냥 경제적 이유로 분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4번 선지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곳은 어디죠? 네, 벨기에죠. 자, 그래서 벨기에 북부 지역은 플랑드르 지역이라 그래서 네덜란드하고 붙어 있으니까 네덜란드어권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소득 수준이 훨씬 더 높은 지역입니다. 뭐에 비해서? 남부의 왈롱 지역에 비해서. 왈롱 지역은 프랑스하고 국경을 맞닿고 있죠. 그래서 프랑스 어권이고요. 상대적으로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랑드르보다 소득 수준이 낮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벨기에는 정말 안타깝지만 수백 년 동안 주변 국가,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돌아가면서 받았어요. 그래서 벨기에어가 없어요. 벨기에는 3개 언어가 공용어인데요.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그리고 인구의 아주 소수만 사용하는 독일어까지 이렇게 3개가 공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3번의 내용을 우리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하고 왈롱 지역에 대입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해봤고요. 어디가 분리 독립하려고 하죠? 보통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이 분리 독립하려고 합니다. 우리 에스파냐에서도 바스크 지방하고 카탈루냐 지방이 스페인 내에서도, 에스파냐 내에서도 평균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들이에요. 자신감 있는 거죠. 우린 따로 살아도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파다니아 마찬가지예요. 소득 수준 높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모두 유로화를 단일 통화로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영국은요, 가장 최근에 EU에서 탈퇴를 했잖아요. 원래 EU가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가 28개였는데, 영국이 탈퇴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27개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영국은 유럽연합 가입국일 때도 유로화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네, 사용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가 지금 B에 해당하는데요. 여러분, 아이스 놀이. 네, 얼음 놀이 아니고요. 자, 아이스 놀이. 자, 이게 아이슬란드, 스위스, 그 다음에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들어보셨죠? 네, 좀 작은 나라이긴 한데, 우표로 상당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아름답기도 하고요. 이네 나라는 자기들끼리 뭐를 따로 만들었다? 이네 나라끼리 EFTA. 네, 요걸 체결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네, 경제 블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네, 유로화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EU 가입 국가 아닌 국가들 중에서 가끔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가끔 있지만 어쨌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EU 가입 국가도 아니고요. 그리고 유로화 사용 국가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B와 D. 자, 노르웨이하고 스위스죠? 방금 아이스놀이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 설명. 4번, 5번 연결해서 이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유럽연합도 아니고 유로화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10번 문제네요. 자, 10번 문제는 아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모를 리가 없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 국가 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를 사용하지만 이 권역만 프랑스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 프랑스 식민 지배도 받고 영국과의 그런 충돌 전쟁 이후에도 프랑스계 주민들이 바로 이 A 지역에 여전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죠. 선생님도 이 지역 갔을 때좀 당황했던 게 생각보다 프랑스어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좀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기도 하고, 이 캐나다 여행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프랑스를 만난 느낌이라서 좀 신기하기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여전히 네, 프랑스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퀘벡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이 퀘벡 사람들이 1960년대 분리독립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이 독립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제로 두번 있었거든요. 한 번은 1980년이고요. 한 번은 1995년이었는데, 1985년 때도 부결, 1995년 때도 부결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독립을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았다는 건데, 이때 차이가 좀 줄었거든요. 네, 차이가 줄었는데요. 2025년에, 네, 두 번째 주민투표 30주년으로 또 물어본 거예요. 설문조사를. 2025년에 퀘벡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독립할 거야? 물었더니 이제는 반대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독립하지 말자. 이게 더 많아져 버려가지고 아마 독립이 조금 이제 멀어지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다음 나를 보시면 바르셀로나가 주도래요. 여기 모를 리가 없어요. 특히 뭐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바르셀로나 위치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가우디에 사그리다 파밀리아. 여러분들 가족 성당 들어보셨나요? 그게 지금 최고층 높이까지 십자가가 이제 완성이 되면서 막그 축제 같은 것도 했었잖아요. 정말 최근 일이거든요. 2026년 그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있고요. 근데 여기는 카탈루냐 지역인데, 카탈루냐 지역은 언어도 다르고요. 언어도 그 에스파냐, 표준어라고 할수 있는 그 언어랑 좀 다르고요. 그리고 민족도 좀 달라요. 민족성도 다르고. 근데 경제 수준은 높아요. 가우디 있잖아요, 가우디. 그쵸? 그것만 보러 오는 사람들이 1년에 관광객이 얼만데, 선생님이 또 바르셀로나 갔을 때 가우디에 푹 빠져가지고 막 일주일 있고, 그러면 머무는 동안 막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막볼게 많아요, 주변에. 자, 그래서 이 카탈루냐는 소득 수준도 높기 때문에, 분리 독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 축구팀이 맞붙는다. 우리가 그걸 엘 클라시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전쟁 못지않은 네, 뜨거운 경기가 벌어지죠. 그래서 분리 독립하는 곳이 바로 여기 D인데요. 여러분들 이 D가 카탈루니아인 거 찾는 거. 그래서 정답이 2번인 거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자, 그러면 B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B도 어디예요? B는 북아일랜드예요. 북아일랜드의 핵심적인 분쟁 내용은 뭐죠? 여기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수백 년, 거의 400년 이상 받으면서 지금까지도

독립을 못 해가지고 영국의 개신교와 그리고 아일랜드는 원래 가톨릭교였죠. 그래서 가톨릭교, 그러니까 같은 종교네. 같은 종교 무슨 종교? 그죠? 크리스교네 종파 갈등 지역이에요. 종파 갈등 지역. 뭐 최근에도 약간 충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지역이 바로 바스크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도 나올 때마다 잘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고요. 11번 문제는 네, 경제 협정, 경제 블록이죠, 여기도. 경제 블록인데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소속 국가. 요게 원래 나프타라 그래서 노스 아메리카 FTA. 이게 나프타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트럼프 1기, 정부 1기 때 이거를 US, 이거 미국이죠? 그리고 M, 멕시코죠? 그 다음에 C, 캐나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네, 근데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중에서 가나다가 어떤 나라인지 찾는 게 관건인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일단 총 수출액을 보시면, 이총 수출액은 어쨌든 그 나라 GDP, GDP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 GDP 단연 1위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죠. 그리고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말고도 세계 여러 나라하고 무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주요 수출국하고 수출액의 비율이 이 나와 다에 비해서 한 국가에 치중되어 있지 않죠. 그럼 무슨 말이냐? 캐나다, 멕시코는요, 미국에 상당히 경제 의존도가 높아요. 네, 미국에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다가 멕시코인지 캐나다인지를 뭐를 가지고 찾냐? 이거 가지고 찾아야죠. 이 내용, 뭐를 수출하냐를 가지고 찾는 건데요. 나 같은 경우에는 네, 천연가스 별표 치셔야죠. 그죠? 천연가스. 그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부품. 그쵸? 부품들. 약간 제조업이 발달돼 있는. 근데 뭐 자동차 완성 자동차보다는 부품에 조금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엄청 발달되어 있진 않고요. 대신 자원이 많죠. 그쵸? 인구 대비 자원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멕시코. 자, 그럼 멕시코 하면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바로 마킬라도라. 그쵸? 관세가 없기 때문에 면세로 부품을 들여와서 완성한 다음에 다시 재수출하는 구조를 우리가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에 그 멕시코 지대에 엄청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킬라도라 아주 중요하지만 이거는 다에 대한 설명으로 돌려주시고요. 나는 공용어로 에스파냐어가 아니라 이것도 여기 세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겠네요. 가는 다보다 국가 내 1차 산업 종사자율. 자, 1차 산업 종사자율은 그 국가의 산업 구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낮을수록 선진국이겠죠. 그쵸? 그래서 가나다 중에서 어쨌든 1차 산업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거는 멕시코일 거고요. 가다를 비교했으니까, 네, 당연히 미국이 낮겠죠. 네, 어려운 선지 아닙니다. 가가 낮다. 1차 산업이 낮다. 네, 상식적으로 이해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나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매우 낮습니다. 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제곱킬로미터당 한 3, 4명밖에 안 나와요. 땅덩어리는 정말 넓은데 인구 규모가 한 4천만 명밖에 안 되죠. 자, 그래서 인구 밀도 매우 낮은 나라가 캐나다, 뭐 호주 이런 게 있고요. 5번. 다른가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액이 많을 리가 없어요. 1인당 GDP는요. 미국이 6만 6천 달러, 캐나다가 4만 4천 달러, 멕시코가 1만 3천 달러 정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마지막 문제. 지도에 표시된 A에서 C 지역을 구분하고 있고요. 가나에 들어가 질문을 여러분 찾아주는 건데, 일단 A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스코틀랜드죠.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B는 자, 엄밀히 이야기하면 플랑드르 지역입니다. 자, C는 이탈리아 북부 지역 파다니아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 B가 지금 플랑드르 지역인데, 플랑드르 지역에 적합한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질문을 찾으면 되겠죠. 거꾸로 뒤에서 거꾸로 가는 게더 안전합니다. 자, 플랑드르 언어로 인한 갈등이 있습니까? 오, 괜찮죠. 기억 괜찮아. 영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합니까? 했을 때 플랑드르가 예스를 할 리가 없어요. 소속된 국가가 유럽 연합 회원국입니까? 오, 맞아요. 벨기에도 맞거든요. 근데 이 디귿 선지가 들어갔을 때는 C도 예스라고 해야지. 그쵸? 이탈리아 당연히 초기 멤버니까. 아, 그러면 디귿은 아니고 기억만 맞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0: B하고 C는 당연히 yes인데, 둘다 yes를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죠? B하고 C가 둘다 yes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그쵸? ㄷ이라고 했죠. 근데 영국은, 스코틀랜드는 EU 가입국은 아니잖아요. 검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ㄷ과 기역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우리 2번 권역, 유럽과 북부아메리카 다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권역입니다. 그래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내용 다시 잘 복습하시면서 문제 풀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고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시청 모의고사 5회입니다. 선생님이 29번, 30번 두 문제를 좀 남겨놓고, 네, 이렇게 저축을 하는 마음으로 남겨놓고, 네, 29번부터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6회는 1번부터 15번까지 풀어드려요. 자, 일단 포스터를 먼저 봅니다. 포스터의 네모 안에 들어갈 글자 조합하자. 그러면 일단 an, 동사의 활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 우가 이렇게 나오고 또 태가 나왔으면, 아, 얘는 지금 태형으로, 얘는 우, 요우형으로, 의직원형으로 바꿔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동사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디텐시아 까라, 이거 어떻게 돼요? 자전거에서 내리다는 오리루예요. 얘랑 헷갈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후루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현상 내리다가 후루. 얘는 오리루, 얘는 오라고 읽고, 똑같은 내릴 강자인데 뒤에 거는 후루라고 읽습니다. 여기서는 뭐로 읽어야 돼? 오리루죠? 그럼 아, 얘가 리가 들어가겠구나. 오리, 니, 오리떼. 이르 동사니까 오리떼. 디텐시아 까라 오리떼 와따로 이랬습니다. 와따루가 건너다 라는 표현인데요. 와따로 건너자 라고 의직원형을 썼습니다. 자, 의직원형 와따루가 와따루가 됐으면 여기에 힌트도 되겠네요. 마츠라고 하는 게 뭐야? 기다리다죠. 마츠 마또가 되는 거예요. 설마 차치추체 초라고 생각하진 않겠지. 타치추테 토니까 오단 토우 마또. 자, 그럼 토리가 되겠습니다. 토리는 뭐야? 새. 답은 3번이고요. 1번 오또 소리, 2번 아또 뒤. 이게 또 생각난 김에 알려주자. 이게 로가 있어야 우시로인 거야. 어? 이렇게 해야 우시로고, 얘만 나오면 뭐가 돼? 얘만 나오면 아또가야. 아또, 아또. 뒤후. 얘는 공간적인 뒤. 백. 그죠? 얘는 나중이라는 레이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소또 코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9번 풀어봤고요. 30번 마지막 문제 갑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문제는 이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A 토 B 해서 가정형을 얘기할 때 이 B에 오면 안 되는 것들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이야. 뭐 오면 안 되지? 의지, 의뢰, 권유, 희망. 그치? 의지, 의뢰, 권유, 희망 이런 것들이 이 뒤에 오면 안 된다 였어요. 왜? A는 일어나면 반드시 B가 일어나는 필수 조건입니다. 100%. 예를 들면 자연현상, 뭐 그 다음 매뉴얼, 뭐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쭉 가면 뭐 EBS 방송국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딱딱 정해져 있는 100% 일어날, A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100% B가 일어날 것 같은 필수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토인데, 이 B에 이 확 열려버리는 의지, 의뢰, 권유, 희망, 이거는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 그지? 봄이 오면 꽃이 핀다 하고 딱 확정적이어야 되는데, 의지, 의뢰, 권유, 희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는 의뢰가 됐잖아.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토를 쓸 수가 없다. 타라를 써야겠지. 네츠가 사가라나 깠다라.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자, 답은 2번인데요. 2번 5인데요. 자, 이샤와 다나카씨의 대화를 봅니다. 이샤가 얘기합니다. 또 오시마시다가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내용인데, 의사가 환자한테 노심하시다까라고 쓰는 거는 환자가 의사 그 진료실에 들어와서 착석을 하면 그냥 의사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노야떼 키마시다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 어색하죠. 그냥 이렇게 물어봅니다. 관용적이에요. 근데 어제부터 네츠가 될 때 열이 나고요. 예, 나이대 바깔이 이런 데스 열이 나서 나 울고만 있어요. 라고. 아,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아프니까. 네츠가 다까이 데스네. 너도 뭐 아까이씨. 그니까 목도 빨갛고 열이 나면 뭐, 그치. 감기일 수 있는데 뭐 힘들 수 있겠죠. 목이 아프면 일단 뭐 몸살기가 있고 막 그러잖아. 이따 그때, 예, 나이대 안 되셔오네. 아, 아파서 우신 거겠군요. 라고 이렇게. 이 의사 선생님이 F인가 봐. 공감해주고 있어. 소우 데스까? 가제 데스네. 감기예요. 예, 구슬이요 다시 데오키마스카라. 구슬이요 다스라고 하는 거, 약을 내다 하니까 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약을 처방해 둘 테니까 미카깡 3일간 조쿠지노 아토니 노마세테 그다사이. 자, 먹여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모시 모토 네츠가 타카쿠나루 요우 데시다라. 계속 열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아카이 쿠스리오 노마세테 쿠다세, 빨간 약을 다시 또 먹여주세요. 소레데모 네츠가 사가라나 깠다라.
나갔다 나이도가 아니라 나갔다라 그래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마다 에 쓰레테키테 크다사이 또 데리고 와주세요. 아 이제 알았다. 좀뭐왜왜 선생님이 왜 순간 당황했냐면 이거야 이거 여러분 눈치챘죠? 여기서 노마세테 크다사이 예또 그치 노마세테 크다사이 그 다음에 쓰레테키테 크다사이 이렇게 나오면 뭐야? 지금 아픈 사람이 누구? 다나카가 안고 있는 애기인 거야. 그지? 다나카가 지금 애기가 안 나와. 애기 말안 하고 지금 계속 울고 있다.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다, 어? 뭐, 나이도 있는데 이렇게 맨날, 저 맨날 울고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어색했잖아. 그러니까, 아, 어제가 열이 나갖고 애가 자꾸 울더라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먹이세요. 먹이세요. 데리고 오세요. 이런 거 보니까 의사 선생님은 아기의 증상을 보고 엄마한테 얘기한 상황이에요. 다나카가 엄마인가 봐요. 엄마든 아빠든. 하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상황 추정이 되겠죠? 자, 30번까지 실전모의고사 5회에 선생님 다못 풀어드린 거 풀어드렸고요. 이제는 6회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 P입니다. 37페이지 되겠어요. 1번부터 볼게요. 낱말 카드의 네모에 공통으로 들어갈 거 찾아본다. 카메라. 아니메, 메 들어가야 돼. 메 찾아봐. 어딨어? 5번입니다. 5번입니다. 5가 메가 되겠죠? 1번부터 한번 쭉 읽어보자. 이. 약간 그 안과에서 검사하는 것 같지 않니? 레, 르, 노. 이 정도를 모르면 안 되지. 가타카나 어떻게 해야 돼? 61개 외워야지. 외워야 되겠죠? 며칠 전 비문의 표기가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아, 1번이구나 하고 풀수 있어요. 부동의 어떤 그딱 확실함. 그런데 뭔가 아 헷갈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또 어디서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골라왔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출제자 정말 선생님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헷갈려하는 그 부분을 딱 집었어. 복구와 나는 카노조도 개콘시타이 데스.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요. 개콘 우리가 결혼인데요. 개콘인지 캐콘인지 막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결혼이니까 개콘 헷갈리는데 개콘이에요. 결혼이에요. 결혼 개콘이에요. 개콘. 자 고려신이 도끼 도끼예요. 두 번째 도끼 두근두근이 아니라 토끼 도끼. 도끼도끼라는 말은 수능 기본어이 아니지만 두근두근 내 가슴 두근두근 이게 도끼도끼고요. 이 도끼도끼가 아니라 토끼도끼. 토끼도끼. 때때로. 시시때때. 토끼도끼. 이렇게 써서 토끼도끼. 자주 전화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3번입니다. 마이토시 모리사니 넹가조 있습니다. 넹가조예요. 연하장 할 때, 연하장을 조가 아니라 조라고 읽어요. 선생님, 내가 네이티브가 아니잖아. 선생님도 이제 그 제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음을 못해. 이 소의 땡땡은 이 쇼의 땡땡 이것과 이 발음이 참안 되더라고. 이거 한국 사람 잘 못한다? 예, 못해요. 선생님도 이거 하려면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약간 거짓말처럼 우리나라 말 도를 이렇게 말해. 그다음에 거기에다 살짝 Z를 입혀. 이렇게. 왜냐면 이 단모음 O가 이중모음 요하고 좀이 사이가 우리나라 좀잘안 돼요. 그래서 저 이게 되는데 도로 해서 조 이렇게 된다고요. 코끼리가 잘안 된다고. 코끼리가 조잖아. 그래서 이 발음 되게 어려워요. 하여간에. 근데 어디서 이런 걸좀 찾아오셔가지고 냉가조입니다. 조이 우리가 발음 못하는 조가 아니야. 어려워 이거. 아직도 못하고 있으니까. 4번, 고노고로, 최근에 신붕입니다. 이거는 좀 쉽네요. 신붕. 신문을 요무히토가 헤테이마스. 읽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5번입니다. 자, 축구보다 수영을 배우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돼 있어요. 수영이죠, 수영. 수영인데 이 숫자를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 숫자. 물 숫자는 스이라고 읽어야 되죠.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 때문이냐면 수학할 때이 숫자에 숫자 있잖아요. 그게 스우예요. 그러니까 스이와 스우가 좀 헷갈리기 때문에 수요일 할때 스우요비예요. 스이요비예요. 스이잖아. 근데 스우 스이 저기 조그맣게 되게 막 혼란스럽거든요. 이것도 뭔가 되게 우리 친구들이 약한 그 부분을 싹 뽑아가지고 이번 문제 진짜 잘낸 것 같아요. 답은 1번입니다. 3번 갈게요. 박예수는 한자 읽기가 바탕으로 되어서 박까지도 세어보자 라는 건데, 박 세는 건 문제가 안 돼. 카노조예요. 카노조인지 조인지 막 헷갈리잖아?
카노조인지 카노조인지 이거 없어요. 카노조. 하나, 둘, 세 박입니다. 자, 카노조와 네코가 다이스키 데스. 그녀는 고양이를 매우 좋아해요. 카이기노 마쇼. 답 나왔다. 마쇼. 두 글자죠. 자, 회의 장소를 오실 때 그다사이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에서 이제 세 개인지 두 개인지가 판가름 나겠네요. 나츠야스미니 가족도 료코니 이키마시타. 여름방학에 가족과 여행을 갔습니다. 료코우. 료코우가 아니라 료코우. 이기 때문에 세 글자죠? 그럼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기 때문에 답은 2번 되겠고. 4번입니다. 페토노 샤심. 샤심. 이것도 한박 들어가요. 샤심. 세 박입니다. 미세테 크레마센까? 자, 애완동물의 사진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도우조 엔료 시나에 대해 답해 테 크다사이. 엔료. 엔료. 우 아니야. 엔료. 짧은 료. 엔, 응, 료. 엔료. 세 박입니다. 자, 사양하지 말고 드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3번 들어왔어요. 자, 이거 쿠라베떼가 답이야. 이게 한국과 비교해서 매운 음식이 적습니다. 어디가? 일본이. 자, 근데 이게 내용적으로 한국과 비슷하고 일본은 칸코쿠니니테 한국과 비슷하여 매운 음식이 적습니다라고 하면 내용적으로 좀 이상하고, 코노샤츠 와 아카이노 또 니테 닌키가 아리마스. 니타 내자인데라는 식으로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좀 있어요. 1번을 고른 친구들은 왜 틀렸어요라고 물어볼 텐데 뭔가 부족해. 코노샤츠와 아카이노 또 니테 니타 디자인데 니테이테 니테이테 비슷하고 또는 비슷한 상태이고 아니면 니타 내자인데 비슷한 디자인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좀 안정감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일단 내용적으로 틀리고, 그지? 이거 그럼 선생님 일본도 매운 음식 많은데요? 이렇게 부정하면 안 돼. 왜냐면 일본은 매운 음식 우리나라보다 적다라는 거는 그냥 기정사실이라고 우리가 좀 인정하고 문제 푸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매운 음식이 적다라고 봐야지. 그거를 아닐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안 풀리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바꾸고 결정하고 계속되고 다 어색하기 때문에 쿠라베떼를 쓰는 건데요. 자, 1번에 니루에 대해서 조금 보면요. 이두 번째 나와 있지? 선생님, 이거 한번 꽉 정리하고 싶었어. 되게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거든. 이거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와,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럴 거야. 왜냐면 이 진짜 좀, 약간 주요 동사는 아닌데, 나올 때마다 좀 자신 없는 그런 동사들만 모아놓은 거거든? 자, 니루 하면은 담따야. 치치니 니테이루. 아빠를 닮았다. 이 토가 아니라 니를 쓰면 이게 오리지널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유전자 원래 출원지죠? 아버지에게 닮은 거니까. 치치니 니테이루. 와타시와 치치니 니테이루. 나는 아빠를 닮았다. 오안 쓰고 니 쓰는 거. 자, 이 토를 쓰는 건 뭐냐면 대등한 관계.

우리나라 음식과 일본의 나또, 우리나라의 청국장 닮았다는 거야. 나또 또 니테이루 타베모노가 한국은 뭐 아는 데스요. 한국에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니루는 닮다라는 뜻이고요. 이 똑같은 사자, 닮을 사자, 우리 뭐 사이비 그러잖아. 닮을 사자 보면, 아우 만나다. 보시면 오비모 하루라시 가라데, 이 가라는 뭐냐면 그 모양 뭐색뭐뭐 이런 거죠. 네, 도테모 예, 니아테이루요. 매우 어울리다. 어울리다. 이거 선생님 다 어디서 찾아온 문장이세요? 이거 기출이나 관현도 수능 특강이나 완성해서 찾아와서 이렇게 좀 제시를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만들어 온거 아니고. 자, 마니아우는 시간에 맞게 되다는 거죠. 아노와토 넨샤 마니아이마시타카? 이후에 그 전철 당신 시간에 맞게 타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죠. 시간에 맞다, 되다. 자, 이 만나다 아우는 뭐 알테고, 이 합하다 아우도 이렇게 뭔가 들어맞는 모양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쿠치냐이마스카? 입맛에 맞으세요? 라고. 맞을 합. 합당하다 할때 합. 이 만날 회자예요. 자, 매일 만나는 사람이나 이쇼니 세이카츠스루 가족에게는,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게는 고니치와 곤방와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아우, 니루, 마니아우, 니아우 아니고 마니아우, 그 다음에 아우, 아우. 자, 원래 아우는 이렇게 쓰는 아우와 이렇게 쓰는 아우, 동음, 이의, 어인데, 하나는 만나는 거고 하나는 합하다, 이런 거예요. 들어맞는 거고. 이 아우를 여기다가 쓰면 어울리다, 여기다가 쓰면 시간에 맞게 되다, 그리고 니루는 닮다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 혼란스러워 하지 맙시다. 이번에 정리하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그 수능 포인트 조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카에르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본 건데, 이것도 좀 정리를 해보자라는 생각이에요. 이 카에르인데요. 이 수능 포인트 동사를 보면 일류동사, 이류동사에 그 자동사의 경우는 카와루가 있고요. 다 이게 카와루로 읽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건 카에루로 읽히는 거야. 근데 카와루로 보면요, 뭔가 체인지하는, 바꾸는 거죠. A가 B로 바꾸는 거는 또는 바뀌는 거고, 바뀌거나 바꾸거나 대신하거나 대신하거나인데, 이거는 사실은 타동사를 얘는 잘안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그냥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는 것 같아. 선생님 느낌상 그래. 그래서 얘는 잘안 나오고요. 얘를 거의 타동사처럼 해가지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출문제 뒤에 나와 있는 것도 좀 풀어볼 텐데. 자, 대체하는 거, 이게 여러분 영어 보면 알겠지만, 같은 그 기능을,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그 감독님 계시면 카메라를 대체를 할수 있는 또 다른 감독님이 오시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기능이 있는,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이 대체되는 게 이제 대체하는 거고, 변화는 완전 바뀌는 거지. 근데 교체는 뭐야? 교체는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카에루가 되는 거예요. 카와루, 카에루. 근데 반드시 그럼 이렇게 막 정말 막 철저하게 그렇게 쓰느냐. 그러면 이제 시험 볼 때는 철저하게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만, 사실은 조금씩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도대체 이게 뭐냐? 막 이것도 막 헷갈리고, 막 이것도 헷갈리고, 막 도대체 뭐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한번 시간 될때 정리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나왔을 때 옳거니 하고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봐, 했다, 공부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전해주고 싶어서. 자, 수능 포인트 동사 이거 좀 볼게요, 이거. 기세쯤이 어때? 계절에 따라서 개식기가 카와루 변한다. 그치? 뭐 여름에는 초록색이었던 게 가을이 되면 확 바뀌는, 낙엽, 집 단풍 이런 것처럼 확 바뀌는 거지. 자, 두 번째는 노요비노 약속은 한다 けど 요진이 카에 때 뭐이 4시로 확 바꾸는 거예요. 원래 뭐 1시였다가 4시로 확 바꾸는 거야. 자, 도나타가 와타시노 카와리니 대신하여서, 나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수행할, 뭐 이런 거죠. 스카테 이타다케마센카? 나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사용해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세요. 그 얘기죠. 히토리즈즈 오유오 카에르노와, 이거는, 이 카에르는 솔직히 선생님이 그 기출문제에서 찾아왔어요. 뭐 수능 특강이나 완성해서 잘안 써. 그래서 이거 쓴거 없나? 라고 찾아봤는데 기출문제에 나와 있더라고. 이게 목욕하는 거 지문에 살짝 나와 있는데, 새로운 물로 교체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욕탕에 딱 들어갔으면

이제 물이 새로운 물이 아니잖아요. 그 새로운 물을 아니, 더러운 물을 버리고 새로운 물로 바꾸는 교체하는 거죠. 예, 한 사람씩 물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같은 물을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러지 않죠. 그 가정용 욕탕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아빠 들어갔다가 나 들어갔다 그러지 않죠. 우리는 그냥 다 버리는데 마치 대중목욕탕처럼 일본은 가정에서도 그렇게 쓴다 그 얘기예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이거 완전히 그냥 끝내버려. 이게 2019년 6모야. 2019년은 절대평가가 아니었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있는 대로 문제, 지금은 안 나와. 옛날에 나왔다고. 이렇게 나와, 이렇게. 되게 어렵겠지. 자,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거야. 카와떼를 쓰는 거야. 이제 모라와나 있으면 안 돼. 에나이, 테모이, 이런 식으로 써야지 맞겠다고 했잖아. 근데, 뭐뭐 해도 되냐? 라는 형태로 물어봐도 결국엔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그 내용도 배웠습니다. 모라떼이 해 받아도 될까? 카와떼 모라떼이. 그러니까 교체 대신에 받아도 될까? 대체해 줄래? 그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시면 아키야 좀 내가 부탁이 있는데 괜찮다면 내 다음 주 수요일 아르바이트 시프트 그거 내가 바꿔도 될까? 좀 나랑 바꿔줘. 그 얘기예요. 나랑 좀 체인지 해줘. 그 얘기죠. 자, BC가 되는 건데 답은 4번이 되는 건데 이건 뭐라 에나 이를 쓰면은 뭐 틀리진 않겠지만 하여간에 카와류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BC가 답이 되는 정말 어려웠던 그런 문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카와류 카에류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정리하고 싶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렸다 그 얘기예요. 자, 5번 들어왔어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찾아볼게요. 이 레스토랑 요리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요리가 들어가면 일단 아마이 달다 우스이 연하다 간이 세게 되지 않은 상태에 그다음 카라이는 맵다 세 개는 다될수 있어. 그럼 셋다다 된다고 치고 그럼 두 번째로 들어가 볼게. 이책 읽었어? 아 무슨 책이기 때문에 스그니 요미왔다요. 자 여기서는 뭐뭐이기 때문에 이 원인으로 이 결과가 나온 거야. 바로 읽을 수 있어요. 자 완독하는데. 예,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야? 어떤 그 조건이 있으면 내가 빨리 완독할 수 있지? 다 읽어버릴 수 있지? 책이 얇아야지. 뭐 아마이혼 달콤한 책. 아, 뭐 되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뭐 아마이혼도 뭐 예, 또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 너무 책을 달달하게 읽는데 아마이혼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리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절한 거는 우스이혼이 훨씬 좋죠. 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이어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마이는 달다, 무르다 였어요. 단 커피를 좋아하고요. 아타시니 아마이, 사람에게 아마이 하다는 거는 무르다, 어머하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누가, 할머니는 나한테 너무 무르셔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너무 옹냐옹냐, 우쭈쭈 해주셔서, 난데 뭐 카떼그레로 뭐든 다 사주는 할머니가 좋겠다. 그지? 우세히 봅니다. 얇다와 연하다. 얇다는 이 두께감이 있는 게 이렇게 얇은 거야. 자, 어떤 게 얇을까요? 뭐또 우스이 카미와 아리마센까? 이렇게 봤더니 종이가 너무 두꺼워. 인쇄하기. 아, 좀더 얇은 종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고. 자, 아지가 우스이라고 하는 거는 맛이 연하고 간이 세지 않은 거를 아지가 우스이. 시오카케타 호우가 이 소금을 넣는 게 좋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카라이 호소이 야스이도 가볼게요. 지금 이두 개는 순특강이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순특강이 없는 거라서 자 이거는 대충 하고 이것부터 먼저 볼게요. 싸다 하기 쉽다 편하다 이거 했어요. 싸다는 뭐냐 가격이 저렴한 게싼 거야. 자 니모츠 오그르나라 짐을 보낼 거라면 콤비니오츠 카타 호우가 유빈쿄크 요리 야스이. 그러니까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이 우체국보다 싸다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마스형에다가 야스이를 쓰고 마스형에다가 야스이를 쓰는데 뭐뭐하기 쉽다 편하다로 많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노마치와 시즈카데 이 마을은 조용하고 살기 편한 것 같아요. 자 고노펜와 호소그떼 가늘어서 도테모 가키야스이 데스 쓰기 쉬워요. 쓰기 편해요. 쓰기 쉬워요. 이 얘기죠. 뭔가 용이한 그런 느낌인지 야스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한자를 씁니다만, 이렇게 맛형에다 붙는 경우에 한자 잘안 쓰죠? 뭐 이런 것도 조금, 뭐 수능에 나오기는 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상식선에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매울 신자 나왔습니다. 맵다, 엄하다. 자, 리크끈, 가라이모노 타베라레르. 매운 거 먹을 수 있니? 아노 센세와 시케노텐가 가라이노데.
시험 점수가 매워. 시험 점수가 달지 않아. 아마의 반대말이죠. 가라이노네. 그러면 되게 엄격한 거예요. 아, 이 사람 진짜 A 잘안 줘. 뭐 이런 얘기죠. 자, 호소이 갑니다. 간을 다 세자예요. 고노펜와 호소쿠데 도테모 가케야세. 똑같지? 자, 묘기노 아내가 호소이 꺼에 대해 묻고 온다. 자, 이게 좀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가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아까 가늘다라고 하는 건 약간 병색이 있는 그런 느낌이죠. 야, 걔, 나좀 봐. 뭐 이런 거. 가늘게, 기운 없이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문화 문제 들어왔습니다. 6번부터 쭉쭉 들어가는데요. 자, 쿠마 이야기입니다. 쿠마. 쿠마가 뭐야? 곰이야, 곰. 근데 이 홋카이도의 그 여러분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선생님도 그 홋카이도 쪽에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곰 때문에 난리래요. 그래서 뭔가 되게 얘기 들으면 옛날 이야기 같고 되게 귀엽잖아. 근데 아, 안 그렇다고 그러대. 굉장히 심각한 문제 무섭더라고. 생각해봐. 지금 1.5에서 2m가 된대. 2m 생각해봐. 여러분 진짜 반에서 제일 키 크네. 2m 개만큼 크고 막. 곰이니까 엄청 크지 않아? 엄청나게 크지 않을까? 걔가 막 다가와서 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해낼 수 있겠냐고. 곰도 생각보다 되게 빠르거든. 되게 무섭더라고. 자, 아무튼 하여간에 그곰 이야기예요. 야, 이게 수능 이 실전모의고사 수능 완성의 지문으로 나오다니. 자, 일본에서 곰이 제일 많은 곳은 홋카이도예요. 맞아요, 홋카이도예요. 그러니까 되게 각지에 다 있어요. 구마모토에도 그러니까 다 있어요, 다. 전체 다, 4개 섬에 다 있는데. 근데 홋카이도가 제일 많아. 홋카이도에 역시 북쪽 지방에 있는 곰이라서 크죠. 예. 왜 우리 대륙 그 추운 쪽으로 가면 곰들이 다 커지잖아. 자, 카라다가 오오키쿠 때 치카라가 지요이 데스. 오토나노 쿠마와 니때 1.5m から2m になることもありま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시쟁을 타노시무 다메니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홋카이도 되게 그막 거의 차 렌트해 가지고 가고 그러죠. 뭐 지하철 이런 거막 앙다는 막 엄청난 자연 보호 지역이 있으니까. 그리고 산에 오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때는 가나라즈 니 주의 시나케레바 나리마세. 뭐 하지 않으면 안 된대. 뭐에 주의해야 된대. 곰한테 모시 타라. 모시 타라. 만약에 곰이 나오면 자, 운동성을 가진 이 아이가 대류 하면 쿠마니 기가 츠카나이 키가 츠쿠 키오 츠케루 키가 츠쿠 눈치채다 알아차리다 알아 키가 츠카레루 하면은 알아차리게 되다죠. 그러니까 곰에게 알아차려지지 않도록 유꾸리 천천히 시즈카니 조용히 키타미치오 모도루누가 온 길을 이 돌아가는 것이 이 됐으니까 무조건 피해라 그 얘기죠. 아시떼 니게르도 막 달려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쿠마가 막 달려오는 거야. 쓰이떼 쿠르노데 쫓아오기 때문에 아브나이 데스 위험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천천히 천천히 조용히 내려올 수 있어요? 네, 뭔가 생각해 보면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 자, 1번입니다. 홋카이도에 곰을 보러 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 아니 이거는 내용이 없고. 자, 곰은 사람이 달리면 미끄리 시대 깜짝 놀라서 도망간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 쫓아온대잖아. 자, 홋카이도는 일본의 홋카노토코로 요리 구마가 오이. 그치? 제일 많대요. 이치반 오이. 그치? 도코로와 이치반 오이. 3번입니다. 자, 4번 뭐 틀렸지?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산에 오르는 건 당연하지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홋카이도의 곰은 오기게레도 크지만 치카라와 마리나요. 아니요, 치카라가 지요이라고 했어요. 야, 덩치가 크면 힘도 세겠지. 곰인데. 자, 7번 들어왔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그 홋카이도에 가면 렌트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렌트를 할때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우측통행이라고 하는 어디 갔어? 우측통행. 우측통행. 미기가와 쓰고 우측통행 아니라 일본은 히다리가와예요. 좌측통행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운전을 안 하니까 어느 쪽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장 자기가 익숙한 거리의 도로를 생각했을 때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들어오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 정문 막 이런 거 생각해봐. 우리는 뭐야?
우측통행이잖아, 차가.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일본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간다니까 되게 헷갈린다고요. 좌회전, 우회전 이런 거할때 진짜 헷갈린다고. 자, 보자. 아메리카나 한국, 아메리카야 한국 가라. 니혼에 키타 히토. 미국이나 한국에서 일본에 온 사람은 니혼 데 크루마니 노르토. 일본에서 차를 타면 이츠모토 지가우, 평소 때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요, 그르마가 미치노 히다리가와오 토오르카라 데스. 오 토오르, 이동 통과의 토오르. 그러니까 오른쪽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왼쪽을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니혼노 크루마와 일본의 자동차는요, 운텐세키가 운전석 어디 있어? 아빠 어디 타? 생각해봐. 아빠 왼쪽에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어요. 일본 자동차는. 네, 우리나라, 일본 자동차 우리나라에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한국화 해가지고 이제 들어 수입이 된 거고요. 일본에서 차는 거는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이 오른쪽에 앉아요. 조수석에. 우리나라의 조수석 자리에. 그래서 보통 세계에서는 세카이데와 그르마와 미기가와 쓰고 우측 통행이지만 운텐세키가 히다리가와니 아루 쿠니노 호가 오이 데스. 그 우리나라처럼 다카라 가이코쿠노 히토가 니혼데 운텐스루토, 외국 사람이 일본에서 운전을 하면 히다리가와 하시르 코토니 나레나쿠테 나니나니 니 나레루, 나니나니 니 나레루, 뭐뭐에 익숙하다. 나레나쿠테, 나레나이 나레나쿠테, 뭐뭐해서 원인이죠. 익숙하지 않아서 지고 코시테 시마우 히토모, 사고를 일으켜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글을 이해한 내용 볼게요.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차가 길에 오른쪽을 달립니다. 맞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뭐 1번 딱 나와버리네. 2번 갑니다. 사고가 있을 때만은 우측을 달려도 됩니다. 이런 말 없었고, 일본에서는 외국에서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됐었다. 일본에서는 아니라 일본인은 외국에서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됐다. 이거 무슨 소리야? 자, 4번입니다. 우측 통행인 나라가 대부분인데, 우측 통행인 나라는 스코시즈츠 즈코가 헤떼키테이루. 조금씩 사고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 없었고, 일본의 차의 운전석은 고래가라 앞으로 미기가와니 나루 요테이다. 이런 말도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자동차 주행 방향에 따른 그 운전석의 위치까지 해서 뭐 일본과 우리나라와 다른 점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네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8번 들어왔습니다. 글의 내용에 해당하는 그림 볼게요. 5번 노토끼니 미라레마스. 볼수 있어요. 미루가 뭐지? 보다인데 미라레마스는 볼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 동사죠. 자, 5봉이 언제야? 8월 15일 전후죠. 추석에 해당합니다. 자, 유카타오 키테이르 히토가 오이 데스. 유카타는 여름 옷이에요. 축제 때 많이 입습니다. 여름 축제 때. 자, 코도모모 오토나모 민나 이쇼니 타노시코 오도리마스. 오도리마스. 오도르가 뭐지? 춤추다. 딱 나왔어요. 5봉 오도르. 봉 오도리. 그치? 답은 5번 되겠고요. 1번 뭐야? 하츠모우데 1월 1일 정월에 참배하러 가는 거죠. 신사 참배. 그 다음에 여기는 희나 인형 3월 3일. 그 다음에 칠석입니다. 다나바다. 네, 7월 7일이죠. 자, 11월 15일입니다. 뭐죠? 시찌고삼. 시찌고삼, 여기 뭐야? 몽오더리. 답은 5번. 이렇게 해서 세시풍속. 선생님, 저는 아직 세시풍속 다못 외웠는데요. 빨리 외우세요. 이거 안 외우면 문제 하나 1점 날라갑니다. 자, 9번 들어왔습니다. 객관식에 관한 글입니다. 아, 이게 이제 그 선생님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결혼식 초대를 받았는데 지인이랑 같이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일본은 좀 그런 게안 돼요. 딱 초대받은 사람이 아예 지정석으로 이렇게 아예 팻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이름 권혜영이면 권혜영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거기에 그 자리에 앉아야 돼. 그러니까 그 되게 보통 보면 여기 50명 초대한다고 돼 있을 걸? 50명인데 보통 많아 한 70에서 100명 뭐 이런 게 보통이라고 해요.
자, 읽어봅니다. 일본 결혼식에 관한 내용이 우리나라 매우 다르죠. この間, 최근에 友達の 결혼식이니 招待 された, 초대되었다. 이모도 뭐 있다가 이모도도 이문화 교류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었을 수도 있지. 얘가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동생도 제3자이기 때문에 있다이라고 하지 않고 있다가 때이르 가고 싶었는데요. 일본では 普通 招待された 人だけが 行けるので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보통 초대된 사람만이 갈수 있기 때문에 여동생을 데리고 가는 것은 できなかった, 불가능했다, 이게요. 한국의 결혼식 때와 한국의 결혼식에서는 たくさんの 人, 많은 사람을 招待する 場合も 多いが, 초대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본의 결혼식과 일본의 결혼식은요, 50人 ぐらい 呼ぶそうだ, 50명 정도 부른다고 합니다. 자, 결혼식이나 또 결혼식 후에 고항을 탑에 나가라 밥을 먹으면서 오이와이오 시다리 축하를 하거나 민나데 모두 다 같이 해서 간단한 게임 오시다리 게임을 하거나 카이르 도끼니와 돌아갈 때는요 프레젠토 마데 모라떼 선물까지 받아서 비끄리시다 깜짝 놀랐어요. 한국 토와라 와는 결혼식의 습관과 습관이 뭐야? 습관이 지가 때 이때 달라서요. 어머시러이 또 어머다 재밌다라고 생각했다 이 얘기예요. 자, 일본에서는 축의금이 보통 한 3만엔 해. 3만엔. 3만엔 얼마야? 30만 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딱낼 사람 그 정도를 부담할 수 있는 관계인 사람들이 초대받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갈수 있는 거죠. 3만엔 정도 하고 정말 친하다. 엄청 상사, 막 직장 상사. 그러면 5만엔? 뭐이 정도까지. 그 다음에 친척이다! 그러면 10만엔까지? 뭐이 정도. 요런 정서예요. 근데 약간 우리나라 막,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뭐 3만원, 5만원, 뭐 이렇게 3, 5, 70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 보통 그렇게 내요. 한 5만원, 요즘은 비싸니까 10만원 뭐 이렇게 내는 그런 감각이 있는데 그런 감각처럼 일본은 3만엔. 약간 요런 느낌. 그리고 끝나고 뭐 되게 막 선물도 많이 받아가고 선물도 요즘에는 들고 가기 무거우니까 아예 카탈로그를 줘서 알아서 주문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1번 갑니다. 참석 안 했고, 그다음에 비슷한 점, 일본은 초대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다가 이게 지금 일본에서 식사하는 사람 선물,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돼 있지 않고. 일본어로 돼 있지 않고 한국어로 돼 있으면 되게 쉽죠. 그러니까 지문이 이렇게 일본어로 돼 있다 해도 선택지가 한국어면 되게 쉽습니다. 답은 4번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화 문제 갑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걸 골라보자. 자, 하나와 에리의 대화입니다. 39페이지. 네, 마야사 이누노 산보노 토끼 아우 히토가 토끼니 아우 히토가 사이킨 와타시니 도모 때 이은다 이랬습니다. 도모라고 말해. 내가 멍멍이 산책 가는데 맨날 만난 사람 있는데 매일 아침 만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도모라고 했어. 에 하나노카 오보에테 그랬단다네 했습니다. 오보에르는 외우다, 기억하다. 그러니까 아, 네 얼굴을 기억하시나 보다. 와타시 나니모 시테 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데 아까 뭐라 그랬어? 선생님 지난 강의 미완료. 그러니까 부정의 의지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하지 않은 상태인 거지.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그 사람한테 뭐 해준 게 없는데? 너뭐와 아리가또 때 것도 되셔? 이랬습니다. 아리가또라고 하는 것도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의미라고 쓰인 거야. 그러니까 도모라고 하는 건 너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의 축약이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사람한테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뭘 해줘야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데 고맙다고 말할 만큼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준 게 없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라고 도모라고 얘기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랬더니 소다께도 그렇지만 간단한 사츠 또 시데모로서지 로서도 사용한다. 아 기능이 여러 개 도모 진짜 많아요. 사실 하나가 몰랐던 거지. 知らなかった. 몰랐네. 자, 次から 다음에는 私も 도모데요. 나도 도모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보통 보면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면은 딱 타면은 그 일본 사람들은 되게 그런 거, 아, 눈이 맞지만 도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몰라도 그냥 인사 가벼운 인사.
우리나라도 요즘에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아파트나 이런 데서, 그죠? 근데 이제, 너무너무 하면서 이제 뭔가 내가 너한테 패키치면서 들어간다라는 느낌으로 인기척 같은 거, 인기척이란 말 아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 존재해라는 그런 느낌으로 말을 할때 그냥 도움으로 합니다. 꼭뭐 이렇게 얼굴

의사소통 기능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그럼 도우모. 선생님 정리하는데 까먹었네. 도우모의 어떤 뜻이 어떤 거냐라고 봤더니, 감사, 사과, 인사, 수고, 아무래도 어쩐지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감사했어요. 지난번에 정말 고마웠어요. 미안합니다. 도우모 하면 스미마셍 생략. 아, 모시모시, 다카시 데스, 건방와. 아, 다카시산, 도우모! 라고 하는 거예요. 도우모, 곤니치와. 응, 안녕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쿄와 도우모, 고크로우사마 데시타. 어우, 이거 수고 감사해도 쓰는구나. 쿄와 도우모! 라고 하는 거는, 아우, 수고했어. 또, 사실 감사의 느낌이 좀 있죠? 자, 요다, 도우모, 노우모, 미다이다. 이런 식으로 추측할 때도 있으면, 아무래도 어쩐지, 아무래도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아무래도, 시험 점수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도움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를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20강 보면, 수능특강이에요. 20강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진짜 맨 마지막 문제지. 수능 실전 문제 맨 마지막. 수능특강의 맨 마지막이야. 뭘로 장식했냐면, 인사말로 장식했어요. 일본인은요, 감사의 말을 자주 말하는데, 타토에바 히토니 나니가오 타논데 시테모랐따라 타눈다 이때와 아리가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 또,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를 받았을 때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감사 인사말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받고 바로 감사의 말을 말해도 다음에 그 사람을 또 만났을 때에도 재차, 또, 고나이다도 뭐라고 말한다. 라고 하는 식의 일본인의 어떤 특징에 감사 인사를 재차 말한다라고 하는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제 나왔었죠. 도우모라고 연관해서 한번더 리마인드 시켜봤습니다. 자, 11번 들어왔어요. 아래 마에다산자나이, 마에다시 아니야? 아, 완상! 이랬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나 봐요. 그래서 히사시부리니가 나왔어요. 아, 히사시부리니, 고나토코로 대우나한테 비끄리! 아,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깜짝 놀랐어!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우연히 만났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안녕, 건강해, 덕택에 이거보다 아 오랜만에 아 오랜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답은 4번 12번 들어왔습니다. 자, 사키카라 나니 뭐 타베테 나이 미타이다 けど 타베테 나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완료라고 지금 계속 나온다 그지? 타베테 나이 그러니까 먹지 않은 상태 내가 일부러 안 먹은 게 아니라 먹지 않은 상태 같은데 괜찮아? 너 진짜 공복인데 괜찮니? 졌더네. 이러면서 뭔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심파이다요. 나 걱정된다. 너 이렇게 안 먹고 기운 돋고 그래. 요 앞에 뭐 들어와야 돼? 배고파? 어딘가 불편해? 요지가 왔다. 일이 끝났어? 오까와리 타논다. 오까와리가 뭐야? 리필. 한 그릇 더 부탁했어? 노시대 타베나이노? 왜안 먹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도 있죠. 왜안 먹는 거야? 5번입니다. 그치? 답이 5번이겠죠? 왜안 먹는 거야? 걱정이야. 너뭐 머리가 아픈 거야? 배탈이 난 거야? 왜안 먹는 거야? 이렇게 이유를 물어보는 건데, 이런 형태의 문제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잠깐, 이게 답이 이게 맞나? 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이유를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황을 좀 봐야 돼요. 배가 고프지 않고 뭔가, 배가 고파? 걱정이야. 뭐, 리필 주문했어? 걱정이야. 좀 이상하지. 답은 왜안 먹는 거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가 딱 확실하지 않아서 문제 풀기 좀 애매했을 수도 있지만. 자, 13번 들어왔습니다. 동물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오지선다가 보면은 한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쉬운 그런 내용이에요. 그쵸? 그냥 이렇게 쫙쫙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 문제 풀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히카리 동물원에서, 예, 프레쉬라는 단어는 여기 나와 있고요. 동물을 만지지 말아주세요. 조사 니. 그지? 먹이는, 음식은 주면 안 됩니다. 큰 소리를 내지 말아주세요. 사진을 찍을 때는 후라쉬를 사용하지 말아요. 동물이 깜짝 놀랄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린이는 오토나토 이쇼님, 이때 마을이 마쇼. 보면서 돕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되고, 사진을 찍어도 되는데 후레쉬는 안 되고, 먹이를 주면 안 되고, 혼자서 둘러봐도 안 돼요. 어른과 함께라고 돼 있어요. 어른과 함께 있으면 동물을 만져도 되는 거 아니고, 동물을 관람할 때는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오키 코에요. 나사나이 데 크다사이. 큰 소리를 내지 말아주세요.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들어왔습니다.

0: 단조업이다, 요네. 라고 하는 거는 원래 알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는 듯한 말투. 지조, 뭐 이런 거죠. 자, 오늘 너 생일이지? 조, 소다요. 맞아. 스테키나 이지네니 나루토. 토이네, 토이. 뭐뭐 하면 좋겠다. 좋겠다라고 하는 위시. 빌어주는 거예요. 소다요.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 생일인 사람한테? 우리 뭐라고 하지? 생일? 그치, 축하해. 오메데또. 오메데또. 멋진 1년이 되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축하 인사를 하는 얘기입니다. 요 꼬소는 뭐였더라? 환영합니다. 두 번째,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4번, 고치라코소 저야말로. 5번, 오카에리나사이. 어서 오세요. 라고 집에 돌아온 가족에게 하는 보통의 표현이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5번, 이제 마지막 문제 들어왔어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했습니다. 아, 오나카 쓰이다네. 자, 아, 배고프다. 나니오 타노모우까? 뭘 주문할까? 타노무라고 하는 거는 주몬스르, 타노무. 부탁하다도 있지만 주문하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보크와코노 가츠돈니스르요. 니스르, 뭐뭐로 결정하다라는 거죠. 뭐뭐이지만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푸는데 이 캐도가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때 단서를 되게 찾아야 되는데, 뭐뭐지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래 그 흐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지만 이렇다라는 식으로 뭔가 아닌 거를 그동안, 오이시소 다카라 맛있어 보이니까, 뭐뭐지만 맛있어 보이니까 먹게. 다이어트 중이지만 맛있어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뭐뭐지만에 해당하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오면 좋겠죠. 자, 이네. 좋네. 자, 와타시모 소레니스루. 나도 그걸로 할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이시소다. 라는 걸 볼까요? 오이시이에 이떨어뜨리고 소다를 붙였어요. 조동사. 자, 어떤 거죠? 사람이 있을 때 눈으로 뭔가 봤어. 뭘 봐야 돼. 보고서. 놀랬어. 그지? 예, 어떤 거를 봤어요. 맛있는 어떤 음식을 봤어. 눈으로 보고 시각적인 거를 딱 보고서 와! 하고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죠. 직관적으로 뭐뭐해 보이다입니다. 뭐뭐해 보이다. 맛있어 보이다. 딱 보고서 해야 되는 거야. 그치? 확실한 거. 예를 들면 선생님이 입고 있는 이 흰색 티셔츠를 보고서 희어 보인다라고 하면 안 돼요. 희다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딱 보고서 확실하게 판단되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은 것에 해당합니다. 자, 이인에 자, 다시 뭐 소렌스를 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요. 캐도 앞에 들어갈게 볼까? 초또 다카이 캐도 좀 비싸지만, 비싸지만 맛있어 보이니까 내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 적절하죠. 오스쿠 네떼 키타 캐도 늦게 나왔지만. 오스쿠 네떼 크루라는 식으로는 쓴다고 한다면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이거는 뭐 바베큐 같은 거니까 뭐 걸리는데 조리 시간 40분 뭐 이러면 아좀 늦게 나올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는 뭐 쓰려면 쓰겠지만 여기는 과거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늦게 나왔지만이기 때문에 이츠모와 다베나에게도 보통 때는 안 먹지만 맛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가츠동 같은 경우에 일단 튀겨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통 때는 뭐 다이어트 하거나 그러면 안 먹을 수 있겠죠? 답은 AC가 되겠고요. D는 왜 틀렸을까요? 민나, 오나지모노, 다베떼 이르케도. 모두 같은 것을 먹고 있지만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좀 다른 걸 먹고 싶어. 모두 같은 걸 먹고 있지만. 뭐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쓰려면 쓰겠지만 누차 한 750번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서 끼워 맞히는 게 의사소통 기능의 빈칸 문제가 아니야. 여기 의사소통의 빈칸 문제는 어떤 문제다? 그 상황에 아 하고서 아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확실하게 그냥 그 적절하고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그걸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D번도 뭔가 뭐 같은 것을 먹고 있지만 맛있으니까라고 하는 거는 막 되게 이 사람의 어떤 취향이나 특별한 정황을 만들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립이 되는 걸 고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답이 뭐야? AC. 자,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모든 문제 풀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16번부터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상, 고구로사마데시다. 자, 마다!
1: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0: 되는 순간
1: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2027학년도 수능 완성 독일어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7회 실전 모의고사 이제 앞부분 문제부터 풀어볼 거고요. 지난 시간엔 우리가 어휘 영역에 조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6회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왔거든요. 이번엔 또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 팁스 통해서 조금 더 정리할 수 있을지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문항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 이라고 했고요. Was ist passiert? 이라고 했더니 Ich hatte einen Unfall 이라고 했네요.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라고 했더니 우리 자주 보지 못했던 명사가 하나 나왔어요. Unfall, 사고란 뜻이고요. 강세는 당연히 이름절에 있습니다. 강세 모음 뒤에 그러면 자음의 개수 일단 세어볼까요? 몇 개예요? 두 개가 나오죠. 이럴 경우는 짧은 우 발음이죠. 그래서 나 사고가 났었어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 지금처럼 저렇게 짧은 우 발음이 나려면 뒤에 자음이 두 개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X라고 하는 자음이 X라고 하는 자음이 사용됐을 때 앞에 모음을 짧게 발음하게 된다라고 하는 규칙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용해서 한번 볼게요. 쑥은 뒤에 자음이 하나죠. 우는 장음일 거예요. 무는 자음이 두 개죠. 그런데 선생님이 읽을 때 맞아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무라고 읽었죠. 모음의 길이가 깁니다. 예외로 길게 발음 났었던 단어예요. 책이라는 의미를 지녔던 이 아이도 장모음 우가 들어가 있었고요. 블루마는 지금 강세가 여기 앞에 이름절에 있죠. 강세 모음 뒤에 자음의 개수가 한 개인 거니까 앞에 길게 발음 나는 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슈르도 어떤가요? 강세 모음 뒤에 자음의 개수가 한 개여서 장음으로 발음 나는 우가 들어가 있었고요. 5번 봤더니 슈톤드 강세는 가지고 있어요. 우 모음이 하지만 자음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이죠. 방금 우리가 봤었던 운팔이랑 똑같아요. 자음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인 이 단어가 짧은 모음입니다. 지금 장단음의 규칙은 우리가 원체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 모음 같은 경우는 이런 똑같은 발음을 낼 수 있는 예외 발음들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기존의 규칙을 잘 적용을 하면 충분히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낱말과 강세 위치가 같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오랜만에 강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Tschüss, bis morgen. 그랬더니 Auf Wiedersehen 이라는 헤어질 때 하는 인사 두 개가 나왔네요. 안녕, 내일 만나자 라고 했고요. 다음에 또 봐 라고 하는 인사말이고요. 밑줄 친 Wiedersehen은 비분리 전철로 모두 다 활용이 될 수 있는 위더라고 하는 전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더가 만약에 활용되어서 분리동사로 활용이 되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전철인 위더의 강세가 갈 거고요. 만약에 비분리동사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전철 다음인 모음 첫 번째 단어 모음의 강세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전철 다음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모음에 들어갈지 잠깐 볼게요. 위다세안이 분리동사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파생된 명사인 거니까 다시 만나다 라고 해서 위더와 제엔의 의미가 그대로 살아서 해석이 되면 분리동사다 라고 했었죠. 위다 제엔은 재회라는 의미를 지닌 분리동사 파생 명사입니다. 그럼 강세가 어디에 있을까요? 위다진이라고 해서 이름절에 강세가 있어요. 강세 위치가 같은 거 찾으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름절에 강세가 들어가는 걸 찾으면 돼요. 보통은 이렇게 이름절 강세어를 찾으면 강세 위치가 다른 걸 하는데 강세 위치가 같은 걸 찾으라 라고 했다는 건 나머지 선지들이 맞아요. 강세 위치를 주의해야 하는 단어들이 구성이 되어 있겠죠? 볼게요. Apotheke, 약국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 단어는 삼음절에 강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테마틱 이렇게 이카로 끝나면 대부분 이카의 강세가 온다라고 했었죠. 그럼 마테마틱은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어요. 사음절 강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메디카멘트도 모음의 지금 개수가 4개인데 메디카멘트는 강세 여기 있어요. 동일하게 사음절 강세어이고요. 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트슈텔르 합성어이죠. 할텐이라는 동사랑 그 다음에 슈텔르 합쳐져서 할트슈텔르 정류장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고요. 합성 명사예요. 그쵸? 품사가. 그럼 합성명사는 첫 번째 단어의 강세 규칙을 따라간다 라고 했으니까 할텐이라고 하는 여기에 강세가 어디에 있었나 알면 돼요. 그러면 이름절 강세요. 동일한 거 그래서 몇 번이에요? 4번인 할트슈텔러였고요. 5번 강세 위치 어디인지 볼게요. Verabredung은 Verabreden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sich verabreden 이라고 하는 동사이고요. 얘는 비분리 동사이거든요. 그럼 비분리 동사였으니까 원래 동사였을 때도 강세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파생된 명사도 강세는 어디 있을까요? verabredung 이라고 해서 이음절에 강세가 있었겠네요. 그러면 약속이라는 의미를 지닌 verabredung은 이음절 강세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3음절 강세어, 지금 4음절 단어 중에서 2, 3, 4음절의 강세가 오는 경우들 사실 우리가 자주 볼 수 없는 어휘들이니까 눈여겨서 한번 봐주시고요. 정답 4번 확인했지만 앞에 분리, 비분리 전설 모두 다 활용될 수 있는 위더와 관련되어 있는 비분리 동사의 예시 하나만 그럼 우리 살펴보고 갈게요. 우리가 자주 활용하는 복습하다 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맞아요. wiederholen 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가 복습하다 일 때는 비분리 동사였고요. 무엇을 다시 가지고 오다 라는 의미로 쓰이면 분리 동사였어요. 그러면 wiederholen 이라고 하는 반복, 복습이라는 명사형은 강세가 어디에 있을까요? wiederholen 이라고 하고선 이렇게 생긴 만약에 명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반복, 복습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해석을 했네요. 그러면 강세는 wiederholen이 아니라 wiederholen 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동사 있어요. 즉 비분리 전철 다음 음절 여기에 나오니까 몇 음절 강세어? 얘도 3음절 강세어가 됩니다. 즉 wither는 분리 비분리로 모두 다 활용이 될 수 있는 전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단어가 어떤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는지를 잘 보고 여러분이 강세 위치를 구분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표적인 예시로 나오는 거는 wiederholen, wiederholen 1음절 강세어 그 다음에 반복하다, 복습하다 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wiederholen 이라고 하는 이 두 개 단어 그룹으로 나뉘어질 거니까 지금 선생님이 예시 들어준 이 단어들만 잘 기억을 하면 아마 전철에 따른 강세 위치 구분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그러면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의 의미는 이었고요. 이건 우리 자주 보던 유형이죠. 첫 번째 단어는 이 컵 안에 들어있는 음료수의 종류예요. 와사, 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켓이라는 의미를 지닌 야케의 모음 아, 글자 아가 빠져 있습니다. 샐러드라고 하는 단어에 글자 L이 빠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 반려견이라는 단어에 자음 D, 글자 D가 빠져 있어요. 자, 요거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순서대로 조합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선택지의 정답이 벌써 보입니다. 뭐냐면 Wald였어요. Wald가 혹시 여러분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숲이라는 단어였었거든요. 정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단어들은 그러면 어떤 철자를 갖고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벽은 Wand라고 하는 철자를 활용을 했었고요. 손은 Hand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세계는 Welt였었죠. 그렇죠? 그리고 포도주는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 했었던 건 위로 시작을 하고 대로 끝나는 단어였으니까 숲이라는 wild이라는 단어였구나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세계라고 하는 표현 태어나다 뭐 이런 거 할 땐 하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자주 못 보는 거여서 설마 이 단어가 어떤 철자였더라 잠시 헷갈렸던 친구들 있는 건 아니겠죠? 계속해서 4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Wie weit ist es? 라고 물어보고선 nur ein ist nicht weit 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멀어? 거리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nur 뭐뭐뭐였어요. ein 다음에 들어갈 명사 어휘와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거리를 의미할 수 있는 어떤 명사 어휘가 있는 거구나. 선지에서 찾으면 돼요. 멀지 않아? 라고 했어요. 봤더니 후스는 발입니다. 신체 부위. 탁은 하루란 표현이고요. 플라츠는 자리 또는 좌석, 광장이란 뜻이 있어요. 슈득은 조각이란 표현이 있거나 아니면 문학 작품들을 세는 작품이라는 단위 명사로 활용이 됩니다. 쉘터는 창구, 매표소 이런 표현 쓸 때 우리 쉘터를 쓰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활용이 되는 아이예요. 조금, 약간이라고 해서 거리상으로 얼마 멀지 않은, 거리상으로 근접한 이런 표현을 쓸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썼나요? Einstück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조각이 아니라 그래서 한 뼘 정도, 즉 얼마나 멀지 않은, 가까운, 조금이란 표현으로 이때 쓰는 단어가 Einstück이었어요. Wir müssen noch ein Stück zu Fuß. 우리 좀 걸어서 가야 해. 좀 멀지 않은 거리를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단어 의미에 Stück이 들어가 있었구나. 대신 걔는 항상 뭐랑 같이 써요? Ein이라고 하는 이 부정관사랑 같이 쓰는 용법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Wir müssen Stück weiter 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Ein Stück weiter 라고 우리가 활용을 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늘의 팁스는 여기 나왔던 단어들 중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휘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휘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스는 신체 부위로 발이란 표현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가구의 아래쪽에 해당하는 다리라는 표현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er hat sich den Fuß verletzt 라고 하면 그는 발을 다쳤어라고 하는 의미로 쓸수 있고 der Tisch hat vier Füße라고 하면 이 책상은 다리가 발이 네 개야라고 하는 표현으로 묘사를 할 때도 활용할 수 있어요. 탁은 guten Tag 하면 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할때 우리 인사말로 쓰는 그 탁이고요. 그 다음에 einen Tag 이라면 하루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die Tage werden immer kürzer라고 하면 겨울이 되면 이런 묘사를 많이 쓰거든요. 뭐예요? 낮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지네라고 해서 맞아요. 점점 더 저녁 시간이 길어져. 이런 표현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사실 문학 작품 등에서 많이 활용하는 구문이죠. Eines Tages, 어느 날, 언젠가 이런 표현으로 쓰게 되는 관용적 표현이 있습니다. 플라츠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했죠. 좌리, 좌석이란 뜻도 있고 광장이란 뜻도 있고요. 관용적 표현도 많이 활용됩니다. Das Buch hat keinen Platz mehr im Regal. 남성 명사인 이 플라츠를 활용을 해서 선반에 이 책이 들어갈 자리가 더 이상은 없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고요. 아니면 Korea steht auf dem ersten Platz이라고 해서 자리를 순위의 표현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한국이 현재 첫 번째 자리, 즉 1위에 위치하고 있어라고 해서 아웃선스랑 같이 써서 서수 표현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는 어떤 지명을 나타내는 표현 뒤에 플라츠를 쓰거나 아니면은 우리 합성어로도 많이 봤습니다. Sport Platz, Spiel Platz 하면 무슨 무슨 터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그 단어들이거든요. Ich möchte zum Potsdamer Platz, 저는 포츠담 광장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게 되고요. Aufzanzer와 함께 쓰였을 때 Auf dem Platz 하면 지금 바로 즉시라는 의미로 시간적 의미로 활용을 하게 된 관용적 표현이고요. Einseinen Platz bringen이라고 하면 어떤 자리로 가져다 놓자잖아요. 근데 그 앞에 sein이란 소유관사를 써서 본인의 자리로 가져다 놓다라고 해서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다. 사용했던 물건 제자리에 갖다놔 아니면 장난감 가지고 놀았던 거 치워 정리해 제자리에 갖다놔라고 했을 때 an seinen Platz bringen 이라는 관용적 표현을 쓰게 돼요. 스틱은 전체 중에서 한 조각이란 표현을 쓰여서 Kannst du mir bitte ein Stück Kuchen geben? 나에게 케이크 한 조각만 좀 전해줄 수 있어? 줄래? 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작품이란 표현을 쓰게 된다라고 했었죠. Es war ein sehr schönes Stück이라고 하면 매우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공연 작품이거나 예술 작품을 쓸때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Einstück이라고 해서 거리상으로 조금 약간의 의미를 쓸 수도 있어요. Wir müssen ein Stück zu Fuß gehen. 방금 했던 표현이죠. 우리 좀 걸어가야 해. 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조각을 내다 잘게 썰다 라고 하면 이 뒤에 에 라는 어미를 붙여요. 그래서 Einstück schneiden 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과거 기출문제 보시면 여러분 여기 뒤에 에가 붙어있는 형태를 볼수 있을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Stück은 단위명사를 활용을 하게 되면 복수형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Einstück, Zweistück을 하는데 Einstück해가 어떻게 나오지? 생각할 때는 이게 관용적으로 쓰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샬터, 자주 보지 못했던 표현이죠. 네, 여러분이 만약에 반호프라고 해서 기차역 등의 상황으로 가거나 아니면 매표소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이 샬터라는 명사를 보게 됩니다. Die Karten bekommen Sie am Schalter 3. 티켓은 매표소 3번 창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쉘터가 우리가 사실은 방에 있는 전기 스위치도 쉘터라고 해요. 요거를 키고 끄다라도 쉘텐이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기본 어휘에 동사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명사인 쉘터가 들어가 있어서 Machen Sie den Schalter an. Anmachen이 켜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스위치를 켜주세요. 전원을 켜주세요라고 할때 Schalter라고 하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의어적 의미가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Peter geht dem Haus라고 했습니다. Die Schule ist 12 Uhr 뭐뭐뭐 했고요. Die Wasserflasche ist Glas라고 했네요. 자, 봤더니 지금은 삼격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전치사를 찾아야 돼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선지가 모두 다 전치사이거든요. 참, 이 중에서 삼격이 안 되는 아이가 있나 봤더니 없고, 삼사격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삼격으로만 활용하는 전치사가 몇몇이 있네요. 아는 뭐 어디 어디에 면을 접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거나, 즉, 뭐뭐 가에, 아니면은 우리가 안전치사 쓰면 어디 어디 근방에 이런 표현으로 쓸수 있어요. 바닷가.
물가에 대해 안전이 썼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우프는 뭐뭐뭐 위에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쵸? 면을 접하고 위에 있다. 아우스는 안에서 밖으로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우스가 무엇무엇으로 만들어진 이라는 의미로도 쓸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fun은 어디어디로부터 이거나 아니면 이격의 대용용법으로 뭐뭐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1번은 면을 접하지 않은 상태로 뭐뭐 위에, 영어의 over 이란 개념이랑 똑같은 거고요. 또는 무엇무엇을 건너다라고 해서 맞은편에 라고 할 때도 저 über을 쓰게 돼요. 다리 저쪽으로 넘어가다 건너가다 할 때, über die Straße gehen, über die Brücke gehen 이란 표현을 쓰고요. 수치와 함께 쓰이면 무엇무엇 이상이라는 의미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볼까요? Peter는 집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gehen, 가다라고 했어요. 그럼 집 위로 가다 이런 거는 쓰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gehen 동사랑 함께 쓰이게 되면 자, 이 중에서 über 전치사의 같은 경우는 삼사격집의 전치사인데 이동의 힘이랑 쓰이면 몇 격으로 뒤에 사격밖에 못 씁니다. 안전치사도 삼사격집의 전치사인데 이동의 힘인 gehen을 쓰게 되면 사격을 쓸 거고요. 아우펜도 삼사격집의 전치사잖아요. 얘도 사격만 지금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 문법 규칙을 이해를 했었다라고 하면 이미 세 개의 전치사를 지울 수 있었거든요. 그럼 두개 중에서 고민을 할게요. 페이터는 집에서부터 왔다인지 집 밖으로 나갔다인지 봤더니 집 밖으로 나갔다. 페이터 Geht aus dem Haus, Peter geht von dem Haus에서 표현은 von은 안 쓰고 kommen 동사를 썼을 때 kommt von dem Haus 썼을 거예요. 동사 의미를 봤을 때 여기는 aus가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Die Schule ist um, 지금은 무엇이 종료되다, 끝나다라고 하는 auszeit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인 거예요. 여기도 그러면 aus가 들어갈 거고요. 세 번째 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답을 명확히 해줍니다. 이 유리, 이 Wasserflasche, 이 물병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유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무엇으로 만들어진 소재 등을 나타내는 전치사 뭐를 쓴다고 했나요? 아웃을 써요.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3번. 자, 격지배를 잘 이해를 했으면 지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동사를 조금 자세히 보면 두 개의 전치사가 하나는 출발점을 나타내고 하나는 안에서 밖으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였지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아, 이동하다인 가다인지 오다인지 동사를 통해 구분할 수 있었어요. 특수용법까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outside이라고 하면 끝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사소통 기능 영역 문제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뭐라고 질문을 했더니, 야, aber mein Heft liegt zu Hause. Oh nein. Frau Maya findet Hausaufgaben sehr wichtig. Ich hoffe, sie versteht das. 라고 했어요. 자, 봤더니 나는 나의 공책을 집에 두고 왔어. 어, 안 돼. 마이어 선생님은 숙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셔. 뭐뭐를 희망하고 소망한대. 어, 그녀가, 즉, 선생님이 날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좀 양해해줬으면 좋겠는데, 한 거죠. 너 숙제 했어? 이런 거 물어봤을 거예요. 왜냐면, 야하라고 대답했거든요. 너 공책 있어는 못 물어봐요. 그러면 야하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집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너 숙제 했니? 어, 했어. 근데 공책을 안 가지고 왔어. 이거든요. 그럼 어떤 표현인지 볼게요. Hast du dein Heft dabei? Dabei haben은 지니고 있다죠. 너 공책 갖고 왔어. 이건 물을 수 없습니다. Nein이라고 공답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Hast du dein Buch vergessen? 너네책 벌써 또 깜빡했니? 잊어버렸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책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요 2번 문장도 들어갈 수 없겠네요. Was machst du nach der Schule? 너 방과 후에 뭐 해? 라고 해서 활동을 묻는 거니까 지금 대화에선 적합하지 않고요. Kommst du mit mir zur Bibliothek? 너 나랑 같이 도서관에 갈래? 라고 하면 제안하는 거죠. 그러면 긍정의 응답인 ja gern, 싫으면 nein, ich möchte nicht. 거절하는 표현을 써야 하거든요. 지금 활용할 수 없는 표현이고요. 5번, Hast du die Hausaufgaben gemacht? 선생님이 딱 말했던 그거죠. 너 숙제했어? 어, 했지. 그런데 공책은 집에 있어. 인 거예요. 응답 표현 때문에 정답 중에서 사실은 1번과 5번 중에 고민을 했었다라고 하면 조금 꼼꼼하게 보셨어야 돼요. 이거 보지 않고 그냥 have에만 딱 꽂혀서 정답을 찾으면 너무나 쉽게 여러분이 실수할 법한 문제이긴 했거든요. 5번 정답 확인하면서 우리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던 fürstehen이 실제로 어떤 말을 이해하다가 아니라 내 상황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쓸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호텔 대화 상황이네요. Guten Tag, willkommen im Hotel Traube. Guten Tag, ich habe über das Internet ein Zimmer reserviert. Mein Name ist Paul Becker. Einen Moment bitte. 뭐라고 물어보고선, Ja, natürlich. Hier ist mein Pass. 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라우베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했고요. 안녕하세요. 라고 했고요. über das Internet 이라고 하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라는 표현이에요. 인터넷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라고 했으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방을 예약을 했습니다. 제 이름은 파울 베커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하고선 확인을 했죠. 그런 다음에 물론이죠. 라고 한 거예요. 상대방이 뭔가를 지금 부탁하거나 제안한 거예요. 하여튼 그걸 수락하면서 여기 저에 뭐가 있어요? 여권이 있습니다. 즉 신분증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어요. 신분증 독일어로 뭐라고 해요? Ausweis였을 거예요. 요 표현의 명사가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봤더니 Was ist in Ihrem Zimmer passiert? 방에 무슨 일이 있으신 거세요? 요거는 지금은 Ja, natürlich 하고 여권 주세요. 그래서 묻지 않겠죠? Darf ich bitte Ihren Ausweis sehen? 오, 나왔네요. 제가 당신의 신분증을 좀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여기 저의 여권이 있습니다. Passen Sie gut auf Ihr Gepäck auf. Aufpassen은 주의하다이고요. 무엇을 주의하다? Auf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대상을 주의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짐잘 챙기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4번, möchten Sie ein Zimmer reservieren? 방을 예약하고 싶으세요가 아니라 이미 예약을 했습니다. 5번, wie viele Nächte möchten Sie bleiben? 며칠을 숙박하실 예정인가요도 이미 예약을 다 끝나고 온 상황인 거니까 굳이 프론트 직원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하고 쓰는 표현이고요. 신분증은 Ausweis, Pass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명사 중에서 복수형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Papier에도 신분증이라고 하는 의미로 쓸수 있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라고 하는 표현에서 über 전치사를 쓰게 되면 그것을 활용하여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im internet이라고 하면 내가 인터넷에서 그 정보를 찾았어 또는 인터넷에서 무엇을 했어라고 할 때는 im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내가 이거 온라인으로 구입을 했지라고 하면 ich habe das im internet gekauft 또는 reserviert, bestellt 이런 표현을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전치사를 조금 다르게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im Computerraum. 컴퓨터실에서는이네요. 그럼 주의해야 하는 규칙을 정리한 내용일 거예요. 어떤 내용들인지 볼게요. Darf man nicht laut sprechen? Darf man keine Spiele spielen? Soll man den Platz sauber machen? Darf man nicht essen und trinken? Darf man keine Programme installieren? 이라고 했어요. 컴퓨터실에서는 시끄럽게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네요. 그 다음에, Spiele라고 해서 여긴 게임이에요. 여기서는 게임을 하시면 안 돼요. 즉, 컴퓨터 게임 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고요. Platz는 여기선 좌석 자리고, sauber는 깨끗한, 이고, halten은 유지하다예요. 즉,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세요. 인 거니까 와서 본인이 사용한 물건 다 치우고 가세요. 라는 표현이겠죠. 자신의 자리를, 뭐예요? 자리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먹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금지 표현이에요. 이곳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인스타리어는 설치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자, 볼게요.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크게 말해서는 안 된다. 있었어요. 그쵸? 요거 맞는 거고요. 게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Darf man keine Spiele spielen? 이라고 했거든요. 잘못 이해한 거 2번이고요. 음식을 먹고 마시면 안 된다.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4번 볼까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안 된다. 가 darf man keine Programme installieren 있었고요. 5번 자리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soll man den Platz sauber halten. 여기 halten 동사가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라고 하는 실제 그 의미 그대로 지금 활용이 된 거예요. 자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요세 번째 거에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컴퓨터실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들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m Freitag läuft ein neuer Film im Kino. Möchtest du mitkommen? 그리고 뭐라고 대답했더니, Schade, vielleicht später. Einmal? 하고서, Ja, gerne, danke. 라고 했네요.

금요일에 극장에서 새로운 영화가 라오펜 상영될 예정이야. 멜시데스도 및 커맨 너도 같이 갈래? 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일단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아가 거기에 대해서 샤드, 안타깝다, 아쉽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갈수 없다라고 거절을 한 상황인 겁니다. Vielleicht später einmal 이라고 해서 한 번이죠. 그렇다면 나중에 한번 같이 갈래? 라고 했더니 야, 게안해, 좋아 라고 하고선 고마워 라고 했네요. 다음에 또 가자고 제안을 해준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고맙다라는 응답 표현을 한 거예요. Ich bin dabei. dabei sein은 함께 하답니다. 즉, 동참해라는 표현이, 나갈 거야. 라는 표현인데, 지금은 거절하는 거라고 했어요. 정답 될수 없고요. Ich komme sicher. sicher는 명확한 확실한이에요. 나 당연히 가지.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꼭 함께 하겠다라는 표현인 거니까 1번이랑 같은 의미인 거잖아요. 이것도 쓰일 수 없고요. 3번. gerne, bis Freitag. gerne는 어떤 표현이죠? 기꺼이어서 수락하는 거고요. 심지어 본인이 제안도 했어요. 금요일에 보자. 라고 하는 거. 불가능하겠죠. 4번. prima. Ich freue mich darauf. Auf etwas freuen은 무엇무엇이 너무 기대된다. 기다려진다라는 표현이거든요. prima는 심지어 좋아요. 좋아. 벌써 너무 기대되는 걸. 이라고 하는 건그 영화를 볼게. 벌써 설렌다라는 뜻이에요. 정답이 될수 없고요. 5번. An dem Tag habe ich schon etwas vor. vor haben이 무엇무엇을 할 예정이라고 schon etwas. 이미 무엇인가를 할 예정이야. 즉, habe ich schon 아이는 체아민 이란 표현으로 바꿔 쓸수 있는 그거죠. 내가 벌써 다른 일정이 있어. 아쉽다. 다음에 그럼 한번 볼까? 좋아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정답은 5번이고요. 니셔라는 표현을 써서 당연히 할 거야, 기꺼이 할 거야, 수락의 의미를 쓸수 있다. 기억해 주세요. 얘 혼자 응답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 뭐뭐뭐 할까? 야, 지셔라고 하면 물론이지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지셔가 꼭 안전한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기능에서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고요. Entschuldigung, wo ist die Bushaltestelle? 그랬더니 Tut mir leid 이라고 했어요. 실례합니다. 버스 정류장 어디 있나요? 라고 했더니 죄송합니다로 끝났다는 건 얘도 사실은 이곳이 초행길이라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저도 이곳이 초행길입니다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면 될것 같아요. 봤더니 Ich bin nicht von hier 라고 해서 저는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했고요. Ich bin auch fremd hier 라고 해서 저도 이곳이 낯섭니다. 이게 우리가 자주 봤던 저도 이곳이 초행길입니다. 여기 처음이에요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주로 쓴다라고 했어요. Ich weiß es leider auch nicht. 저도 잘 모릅니다. 라는 표현 쓸수 있겠죠. 4번. Ich wohne gleich um die Ecke. um die Ecke는 코너를 돌아라는 표현이에요. gleich를 써서 저 여기 코너 돌자마자 살아요. 갑자기 길을 물어봤는데 자기가 어디에 사는지 얘기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 사는지 안다라고 하는 건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도 얘기해 줄수 있는 상황이겠구나. 즉, 뭐로 하잖아요. Tut mir leid를 쓰지 않겠구나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5번 볼까요? Fragen Sie bitte am besten den Polizisten dort. Fragen이라고 하는 동사가 사격, 지배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경찰관이라고 하는 명사를 사격으로 썼고요. 경찰관이라는 Polizisten은 특수변화 명사, 즉 뒤에 n 또는 an이란 어미를 붙여서 활용하는 그 명사여서 단수형임에도 불구하고 polices 뒤에 an이 붙은 거예요. Am best, 가장 좋은 방법은 저기 있는 저 경찰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즉 나는 모르니까 저 사람한테 물어봐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활용이 된 거네요. 모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모릅니다를 1, 2, 3, 5번과 같은 상황으로 답변을 할수 있는 거고요. 적합하지 않은 건 4번이네요. Das weiß ich auch nicht. Ich bin fremd hier. Ich bin nicht von hier. 그다음에 오, ich kann Sie nicht weiterhelfen. 이런 표현도 쓸수 있어요. 제가 큰 도움이 또는 더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 같군요라고 하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Du siehst nicht gut aus. Geht es dir nicht gut?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서 Gute Besserung. Soll ich dir etwas bringen? 그랬더니 Ja, einen Tee bitte. 라고 했어요. 너안 좋아 보인다. 어디 아파? 라고 한 거예요. Geht es dir nicht gut? 별로니? 잘 지내지 못하니? 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는데, Gute Besserung, 빠른 쾌유로 빌어. 라고 하고선, 내가 너한테 뭐좀 가져다 줄까? 라고 했더니, 차한 잔만 가져다 줘.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잘못 지내. 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돼요.
그쵸? 그런데 그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대화 맥락상 배는 아픈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픈 것과 관련이 없는 표현을 한걸 찾아야 돼요. 선지가 사실은 조금 까다로웠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Ja, mir ist seit gestern schlecht. Jemandem schlecht sein. 이라고 하는 이렇게 삼격 지배로 쓰게 되면 속이 안 좋은, 토할 것 같은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 어제부터 속이 안 좋아, 배가 아파 이런 표현이어서 질병 증상이니까 빠른 쾌유를 빌어 쓸수 있습니다. 오, 1번에 동그라미 해야 돼. 잘못했네요. Leider nicht, ich fühle mich krank. 2번은 안타깝게도 아니야라고 했거든요. 너잘못 지내? 안타깝게도 아니야 쓸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해요? 나 어제부터 어제부터는 없어요. Ich fühle mich krank. 나 지금 좀 아픈 것 같아라고 해서 sich fühlen은 뭐뭐라고 느끼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나좀 아픈 것 같아. 몸이 좀안 좋아. 이를 sich fühlen을 써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Ja, ich habe starke Bauchschmerzen이라고 했네요. 너잘못 지내?라고 했더니 나 매우 심한 복통이 있어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즉, 잘못 지낸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이것도 정답이 가능하고요. Mein Hals tut sehr weh und mir ist kalt. 나 목이 아프고, 그 다음에 너무 추워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봤더니 이번에는 Doch, aber alle sagen, ich sehe krank aus. 자, doch는 일단 부정의문문에 대한 긍정인 거죠. 너잘못 지내 라고 했더니, 잘못 지내 인 거죠, 지금. 봤더니 잘못 지내? 너? 하면 당시 뭐예요? 지금 너 그래서 썼다는 건잘못 지내가 아니라 반대 상황이죠. 웬걸 나잘 지내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나잘못 지내면 뭘 쓰죠? 부정 표현은 부정 짝꿍 나온다고 했으니까 나인으로 써야 돼요. 지금은 너 그래 썼으니까 잘 지내인 거예요. 그래 놓고선 그런데 다들 말하길 내가 아파 보인다고 하더라. 자, 응답 표현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부정 결정 의문에 대해서 너로 대답하는 거 맞는 거고, 뒤에 상황도 너에 대한 뭐로 진술로 타당하거든요. 문제가 뭐예요? 빠른 쾌유를 빌어라고 했다는 건 배가 아픈 거거든요. 즉, 나 완전 쌩쌩한데?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 5번이. 그럼 그런 표현을 쓸수 없는 거죠. 맥락상 지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문상으로는 5번이 가능한 거였는데, 이 구문으로 봐선 전혀 어색한 표현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앞뒤 대화 맥락으로 봤을 땐, 아프니까 빠른 쾌유를 빌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 너무 좋은데 근데 다들 나보고 아프냐 그러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5번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쭉 보면서 2번이랑 5번을 놓고선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응답 표현에서 부정결정 의문문에 대한 긍정응답이 나왔을 때 하는 답변, 그것에 대한 부정응답이 나왔을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금 나왔었던 거에서 잘못 지내, Du siehst nicht gut aus, was ist denn passiert, was hast du denn? 이런 건다 기억나시죠? 너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생긴 거야? 왜 그래? 이런 표현. 네, 같이 한번 정리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예보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봤더니, 함부르크는 일단 5도시이고요. 그 다음에 하노버 6도시이고, 베를린. 6도시고, 그 다음에 드레스덴 5도시고, 슈투트가트 1도, 뮌헨은 마이너스이네요. 영하네요. 뒤셀도르프는 6도입니다. 또 각각의 지역의 구체적인 날씨를 봤더니, 함부르크는 흐릴 예정이에요. 흐리다, 독일어로 뭐라고 하나요? bedeckt 하고서는 sein 이란 표현을 쓸 거예요. 뒤에 sein 동사. 하노버는 어때요? bedeckt 하지만 모두 하기도 해요. sonnig도 하기도 하네요. 그러면, sonnig 하고서는 그 다음에 bedeckt 두개다 나올 거예요. 하지만 구름이 빼꼼히 가려진 부분이니까, sonnig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마 흐리다라는 표현을 주로 썼을 것 같고요. 베를린은 비가 온다이니까 regnen이라는 동사로 이 날씨를 묘사했을 거예요. 드레스덴도 지금 봤더니 부슬부슬 비가 좀 내리긴 합니다. 그럼 여기도 regnen이라는 동사를 썼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München은 눈이 내려이면 뭐 쓰죠? schneien이라는 동사를 써요. 자, 그리고 슈투트가트는 bedeckt이라고 하는 표현 그대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düsseldorf는 sonnig, 화창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네요. 자, 기온이 나왔다는 건 어디가 더 춥고 어디가 더 따뜻하고라고 하는 형용사 비교급 표현이 활용이 되었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보고 가셔야 돼요. 자, 일단 볼게요. Hannover ist eine der wärmsten Städte. 부정대명사를 활용해서 심지어 설명했습니다. 하노버는 뭐뭐 중 하나이다라고 하면 이 똑같은 상황인 도시가 일단 하노버 외에 하나가 더 있다도 체크가 돼야 돼요. 볼게요. 하노버는 warm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최상급이 나왔습니다. 가장 따뜻한
도시들 중 하나이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 최고

기온인 도시를 일단 찾아봤더니 최고 기온이 6도씨예요. 그쵸? 6도씨인 그럼 도시가 어디에 있나라고 했더니 베를린, 그 다음에 하노버, 그리고 뉴셀도르프가 있네. 그러면 그러한 것들 중 하나이다라고 하는 게 맞네요. 그쵸? Eine von. 왜냐하면 am wärmsten이라고 하면 유일하게 가장 더운 곳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기온은 도시가 3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온 거예요. 하노버는 가장 따뜻한 도시들 중 하나입니다.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 그다음에 2번 Im Süden ist es wärmer als im Norden. 이번엔 비교급 써서 남쪽이 북쪽보다 더 따뜻하다라고 한 거예요. 즉 남쪽이 북쪽보다 더 따뜻해야 되니까 기온이 더 남쪽이 높았어야 하거든요. 볼까요? 남쪽은 München을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영하 2도였었고요. 북쪽의 최북단에 있는 함부르크는 봤더니 영상 5도였습니다. 그럼 어디가 더 따뜻해요? 북쪽이 더 따뜻했거든요. 그럼 Im Süden ist es wärmer als im Norden이 아니라 ist es kälter를 써야 되네요. 그쵸? 뭐뭐보다 더 추웠다라고 해야 되니까 일기예보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2번. 3번 볼까요? In München ist es kälter als in Stuttgart. 뮌헨은 일단은 뮌헨이 더 춥다는 무조건 맞을 거예요. 뮌헨 혼자 영하였거든요. 뮌헨은 어디보다는 춥다라고 했어요. 슈투트가르트보다는 춥다. 슈투트가르트는 그래도 영상 1도였어요. 이것도 맞는 내용이었고요. 4번. In Dresden und in Hamburg ist es gleich warm. 드레스덴이랑 함부르크는 모두 다 똑같이 따뜻하다. 즉 기온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함부르크와 드레스덴의 기온이 같은지 볼까요? 드레스덴은 5도씨였네요. 그러면 함부르크도 5도씨인 걸 확인해야 돼요. 자, 드레스덴 5도씨 맞고요. 그 다음에 함부르크도 5도씨가 맞아요. 그러면 Ist es gleich warm? 같다. 똑같이 따뜻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맞는 거네요. 5번. In München fällt Schnee und in Berlin regnet es. Schneien이란 동사를 쓸줄 알았더니 Schnee fallen이라는 명사 구문을 활용했어요. 눈이 내리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눈이 오다가 아니라 뮌헨은 눈이 내리고 그리고 베를린은 비가 온다라고 했어요. 자, 뮌헨은 눈이 내려요. 맞죠? 그다음 베를린은 비가 온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정답 지금 2번이에요. 잘못 이해한 건 2번이었어요. 그럼 함부르크는 흐리다는 어떻게 하나요? In Hamburg ist es bedeckt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드레스덴은 화창합니다. 아, düsseldorf는 In Düsseldorf ist es sonnig 또는 해가 쨍쨍 내리비칩니다. Scheint die Sonne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수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혹시 여러분 눈비가 내리다라고 하는 표현이랑 그 다음에 눈비가 내리지 않다라고 할때 쓰는 형용사 또 기억나시나요? 터켄 나스가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흐린 날은 뭐한 거예요? 눈비가 내리지 않는 거니까 bedeckt, aber trocken 이렇게도 쓸수 있네요. 눈비는 내리지 않아요. 하지만 흐립니다를 같이 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예보 나왔을 때 형용사 비교급을 활용한 기온의 차이도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그 날씨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기예보로 나와서 조금 복잡하고 어려웠었던 문제였습니다. 오늘의 팁스는 비교급의 활용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뭐 한 만큼 뭐뭐뭐 하다라고 하면서 원급 다음에 위에 쓰시면 돼요. Peter ist so groß wie mein Bruder. 페터의 키랑 나의 남자 형제 키랑 같아인 거고요. 뭐뭐보다 더 뭐뭐 하다라고 하면 비교급 다음에 als 씁니다. Mein Buch ist dicker als dein Buch. 내 책이 너의 책보다 두껍지인 거고요. 덜 뭐뭐 하다라고 하면 nicht so wie를 쓰거나 아니면 weniger 하고선 als를 써요. 자, 일단은 원급 쓰고 비교급 쓰는 건데 여기도 원급인데 왜 als인가 하면 앞에 weniger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 아시죠? Heute ist es nicht so kalt wie gestern. 오늘은 어제만큼 춥지 않아. Heute ist es weniger kalt als gestern. 여기가 달라집니다. 어제만큼 춥지 않아이고요. 비교급은 to 비교를 쓰거나 입말씀은 점증용법이라고 씁니다. Es wird immer kälter, es wird kälter und kälter. 이렇게 쓰는 그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1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Kann ich bitte mit Herrn Müller sprechen? 이라고 했더니 뭐뭐뭐라고 얘기하선 Verstehe. Dann versuche ich es später noch einmal. Okay, auf Wiederhören. 마지막 회화랑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보고서 이거 전화 통화 상황이구나 알수 있었어요. 뮬러 씨와 통화 좀할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고선 알겠습니다를 Verstehe를 쓴 거예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시도하죠라고 했거든요. Versuchen. 다시 한번 전화하겠습니다를 Anrufen이란 동사를 쓰지 않고 Versuchen 했었어요. 처음 나오는 형태이거든요.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통화하죠.인 거니까요. 뮬러 씨가 지금 현재 없는 거예요. 뮬러 씨 지금 없다라는 내용을 그럼 찾아볼게요. I'm

파가 무슨 뜻이죠? 접니다. 당신이 찾는 그 사람, 제가 전화 받았습니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어서 요거는 뮬러씨가 있는 상황이겠죠. 그럼 불가능하고요. Escort back, back sign은 떠난, 없는이죠. 잠깐 자리 비우셨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해보죠. Escalade nicht다, da sign 없다죠. 지금 방금 없는데요. 아, 제가 나중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그럼 가능한 거고요. Die einen Moment, ich hole ihn. 아,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라고요? 전화통화 상황인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건 적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고른 것은 B7을 선택한 3번입니다. 여러분 혹시 am 아파라트랑 바꿔 쓸수 있는 또 다른 표현들도 다 기억나시나요? 상대방이 누굴 찾았는데 그게 나예요. 그러면 am 아파가 쓸 수도 있지만 this expression이라는 표현도 쓸수 있다라고 했던 거 같이 기억하고요. 우리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Sprechen Sie English? 영어 할줄 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Ich spreche nur Deutsch. 저는 독일어만 할줄 압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영어 할줄 아세요? Genauso 라고 하는 표현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똑같아라는 표현이거든요. 지금은 똑같아라고 하는 것을 응답 표현으로 쓸수 없는 상황이고요. Leider nicht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Nur를 썼잖아요. 저는 독일어밖에 할줄 몰라요. 즉, 뭐를 못해요? 영어를 할줄 못합니다라고 하는 대화 상황으론 2번이 들어가야 적합할 것 같아요. Ein Verstanden는 알겠습니다라는 표현이고요. 4번 Kein Problem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언제 쓰냐 하면 사과하는 상황에서 괜찮아요의 표현에도 kein problem을 씁니다. Nicht zu danken 언제 쓰죠? 감사합니다라고 할때 천만에요에 대한 표현으로 쓰는 게 nicht zu danken이에요. 지금은 사과나 감사 인사 전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4번, 5번은 불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대화 나오면 저다할줄 알아요 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Leider nicht, ich kann nur Deutsch. 전 독일어밖에 못하네요 라고 하는 표현이었고요. Genauso 라고 하는 표현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 Ich denke genauso. 이런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랑 나랑 생각이 같아, 너랑 나랑 키가 같아, 뭐 이런 표현을 쓸때 genauso라고 하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아마 표현이어서 저거 어떻게 활용하는 걸까 좀 고민됐을 텐데, 아, 같다 이때 쓰는 거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15번 보겠습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묘사 상황이고요. Über dem Sofa hängt ein Bild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소파는 여기 있어요. 이거 위에 면을 접하지 않은 상태로 뭐가 있어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이거 맞는 거네요. Auf dem Tisch steht eine Lampe. 그 다음에 뭐 위에? 책상 위에는 테이블 위에 등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3번, The sofa steht an der linken Wand. 왼쪽 오른쪽이 났어요. 자, 봤더니 이쪽은 rechts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거고요. 여기는 links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방향을 제시하면. 그러면 뭐가? 소파가 왼쪽 벽면에 있다라고 하는 거 맞네요. The sofa steht an der linken Wand. 방에서 이 기준을 봤을 땐 왼쪽 편의 벽면에 있다라고 하는 건 맞는 거예요. 4번 볼까요? Der Fernseher hängt an der rechten Wand. TV가 오른쪽 벽면에 걸려 있다라고 했거든요. 동사가 들렸어요. 오른쪽 편에 있는 거는 맞는데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여기 지금 장식장 위에 있어요. Auf 뭐뭐뭐 이렇게 해야지. An der rechten Wand 행에니면 여기 벽에 걸려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4번. 5번 봤더니 Der Tisch steht in der Mitte des Zimmers라고 했어요. 테이블은 요 테이블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In der Mitte. 정중앙이죠. 뭐의? 방의 정중앙에 위치합니다라고 해서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혹시 여러분 창문의 위치를 한번 보면 Das Fenster 하고서는 ist auf der rechten Wand 쓸수 있겠죠.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만약에 regal 앞에 문이 없으니까 regal이라고 한다면 auf dem regal stehen 동사 써서 der Fernseher steht auf dem regal 이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코너에 뭔가 딱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에 혹시 나중에 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전등이 여기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면 혹시 코너에 무엇무엇이 있다라고 하면 내부 공간일 때는 어떤 전치사 썼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때는 in der Ecke를 씁니다. Etwas steht in der Ecke라고 해서 한쪽 구석에 한쪽 코너에 무엇무엇이 있다. 뭐, Die Lampe steht in der Ecke라고 쓸수 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위치하고 있지 않네요. 그래서 묘사적 표현을 쓰고자 할때 in der Mitte, in der Ecke 또는 어느 어느 편에라고 하는 전치사도 잘 보셔야지만 지금은 사실은

0: 전치사는 다 올바르게 쓰였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했나요? 동사의 활용이 올바르지 않아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태로 지금 있는 건지도 잘 보셔야 합니다. 가구 등은 세워져 있다이기 때문에 stehen 동사를 많이 쓰는데요. 책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눕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liegen이라고 하는 동사 써서 das Buch liegt auf dem Tisch라고 하는 표현으로 동사를 활용하기도 해요. 그렇게 동사를 통해서 위치, 어떤 사물의 지금 현재의 위치 상태를 구분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해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Der neue Lehrer ist nett und erklärt alles gut.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고선 Jetzt verstehe ich den Unterricht viel besser 라고 했어요. 새로 오신 선생님이 친절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하다죠. Erklären alles gut. 모든 것을 잘 설명해 주셔 라고 했더니 상대방도 어떤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그래 놓고선 나는 이제 뭐 해요? verstehen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고 수업을 viel besser 구세 비교급을 썼죠. 훨씬 더잘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한 거예요. 나는 수업을 이제 훨씬 더잘 이해할 수 있어라고 하니까 상대방의 말에 동의한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는 표현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Ich bin dagegen. 나는 반대해. 라는 표현이고요. 아, ich glaube kaum. 나는 거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Das sehe ich nicht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즉, das sehe ich anders를 nicht so는 anders의 표현으로 결국은 바꿨을 수 있어요. 나는 다른 생각이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즉, 반대한다 일때 쓰는 거거든요. 4번 볼까요? Ich bin deiner Meinung. 나 너랑 같은 생각이야. Das glaube ich auch. Ich denke auch so. 또는 das sehe ich auch so.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표현일 때쓸수 있는 그 아이가 나오면 되죠. 동의한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고요. Das ist nicht ganz richtig. 아, 완전히 맞는 표현은 아니야. 그러니까 네 말이 다 맞진 않아인 거죠. 그러면 요 뒤에는 약간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게 뭔지를 써야 돼요. 그래, 지금 그 선생님이 설명은 잘하시지만 뭐는 어떻더라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만 Das ist nicht ganz richtig 라고 하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말이 완전한 정답은 아니야. 다 맞지는 않아. 그 다음에 뒤에는 항상 반문하는 어떤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그 내용이 나오지 않고선 이 아이가 지금 이 상황에 활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지금 erklären 동사가 우리가 자주 보지 못했지만 실전 문제 안에선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의미로 활용이 된다는 건지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ch glaube, kaum을 언제 쓰는지 혹시 여러분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나요? 거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했는데, 거절하는 상황에서 주로 씁니다. 혹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 아, ich glaube, kaum. 이라고 하면 우리 거의 만날 수 없을 것 같은데,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쵸? 너의 말이 거의 맞지 않다고 생각해. 이게 아니라, 그게 나한테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렵겠어. 라고 하는 표현이 ich glaube, kaum.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대화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고요. Guten Tag, ich möchte eine Fahrkarte zweiter Klasse nach Frankfurt.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크푸르트행 2등석 열차표 한 장을 원합니다. Der nächste Zug fährt um 14:20 ab und kommt um 17:05 Uhr in Frankfurt an. 다음 열차는 4시 20분에 앞 fahren 해요. 출발하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 5시 5분에 도착합니다. Sie müssen nicht umsteigen. 환승하실 필요 없어요. Es gibt aber nur noch Fahrkarten für die erste Klasse. 문제는 1등석 차표밖에 없어요. Oh, wirklich? 정말요? Wie viel kostet eine Fahrkarte? 열차표가 얼만데요? Sie kostet 45 Euro. 45 유로입니다. Gut, dann nehme ich sie. Danke. 아, 그렇다면 괜찮아요. 제가 그거 사겠습니다. 즉, 1등석이라고 해서 비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겠죠. A의 목적지는 프랑크푸르트 맞고요. 그 다음에 A는 기차를 갈아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도 맞았어요. A가 구입할 기차표는 45유로도 맞고요. A는 2등석 기차표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1등석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동 시간은 계산하면 되겠죠. 쭉 봤더니 3시간 미만이죠. 그쵸? 20분 전에 도착을 하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인 17번 문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18번부터 30번 문안까지 이제 풀어볼 예정이에요. 문법 팁스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게 여러분도 문제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입니다. 2027 수능 완성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한자 마스터키 먼저 살펴볼까요? 자, 오늘의 한자 마스터키. 오늘은요, 기와 이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언뜻 보기에 굉장히 같은 글자처럼 보이죠? 우리 긴장된 시험장 속에서는 더욱더 언뜻 보기에, 같은 글자 아니야?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자는요, 몸 기자인데요. 자세히 보면은 이 부분이 뚫려 있어요. 우리 한글의 리을처럼도 생겼죠. 이 이자는요, 이니, 또 그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인데요. 약간 기자에 비해서 이 부분이 좀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비슷한 한자는요,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비교하면서 기억하시면 긴장된 시험 상황 속에서도 확실히 혼동하지 않고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스터키 한번 꼭 기억하시면서 시험장에서 나오시면 이걸 꼭 기억해서 문항풀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회 모의고사 1번 문항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모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우리 모의고사 항상 1번 문항은요, 이렇게 그림 문항으로 시작을 합니다. 대화가 쭉 나와져 있고요. 그림의 제목이나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 빠진 글자를 찾는 문항입니다. 자, 조선 중기 문인이자 화가인 김시의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나뭇가지 위에 새가 고개를 돌리고 꽃향기를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 나무의 핀 꽃은 매화인가요? 맞아요. 이 그림은 매화 나무에 앉은 새가 향기를 맡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고 해서 제목을 매조문 기역도라고 합니다. 자, 매자는요, 매화 나무죠. 조자는요, 새의 조자예요. 그래서 매화나무에 앉은 새죠. 이때 이 문자는요, 문문자의 기자, 들을 문자,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듣다가 아니라 향기를 맡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향기를 맡고 있다. 그러면 기역에는 뭐예요? 향기에 해당하는 한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매화나무에 앉은 새가 향기를 맡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향기에 해당하는 한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1번은요, 어때요? 이거 선비사자죠. 2번은요, 아래하자. 3번은 꽃화자예요. 4번은요, 이 글자가 바로 향기, 향자죠. 자, 이 글자는 깃털을 나타내는 깃우자입니다. 그래서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한자들을 묶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실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향기를 맡다라고 했기 때문에 향기 향자가 이 기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선택지에 나온 한자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택지에 나온 한자들을 통해서 어휘와 성어로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하자가 나왔는데요. 상반되는 한자, 윗상자죠. 이렇게 상반되는 한자도 묶어서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자, 막상막하 뭐예요? 위도 없고 아래도 없다. 실력이 막상막하하다. 실력이 비슷해서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더 못하다고 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막상막하라고 합니다. 자, 불치하문 할때이 아래하자는요, 신분이 낮거나 학식이 낮거나 또 어때요? 나이가 어리거나 이걸 뜻합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모를 때는 적극적으로 물어봐라. 배움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학상달이라는 성어도 있어요. 아래에서 배워서 위로 도달한다. 즉, 쉬운 내용부터, 일상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높은 배움의 경지까지 이르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학상달이라고 합니다. 자, 안하무인이라고 하는 성어도 있어요. 문 아래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안하무인이라고 하죠. 자, 아까 우리 선택지에 꽃화자 나왔죠. 꽃화자가 들어간 성어도 한번 찾아볼까요? 화무 11홍. 자, 꽃은 10일 동안 붙지 못한다. 즉, 아무리 좋은 일이나 권세들도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쁜 꽃도 10일 동안 붙지 못한다. 10일이 넘어가면 시들기 마련이다라는 의미죠.

상첨화. 비단 이에 꽃을 더했다라는 거예요. 비단도 좋은 건데 그에 예쁜 꽃까지 더했어요. 그래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자, 향자, 아까 향기 한국자였죠. 향기가 들어간, 향자가 들어간 단어를 살펴보니까 향신료. 어떤 요리에 향과 맛을 더하는 재료다라는 뜻이죠. 방향제, 좋은 향이 나는 약재, 뭐 이런 의미고요. 조향사, 자, 향을 조합해서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조향사라고 하죠. 향기, 향자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2번 문항도요. 같은 패턴으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되는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4개의 보기가 나와 있고요. 보통은 두 가지는 상반되는 뜻으로 짝이 지어져 있고, 두 가지는 유사한 뜻으로 짝이 지어져 있습니다. 기억. 자, 피자는요, 저 피자예요. 저것. 차자는요, 이것 차예요. 그래서 저것과 이것. 어때요? 서로 반대되는 거죠. 피, 차. 그래서 기억은 상반되는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된 거 맞고요. 자, 성자는 살피다. 얘도 살피다죠. 성찰. 얘는 유사관계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살피다. 얘는 아니고요. 자, 연습, 익힐, 연자예요. 익히다. 습자도 익히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훈련하다, 연습하다 했을 때두 가지 다 유사한 뜻이죠. 그래서 디귿도 아니고요. 자, 이는 원인의 인이고요. 과는 결과의 과자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상반되는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한 것은 기역과 리을.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 이거요. 한번 자세히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피는 저것이라고 했고, 차는 이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반되는 뜻끼리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또 짝을 지어서 많은 성어와 어휘에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어차피 피차 일반, 요런 말 되게 많이 쓰죠. 이때 이게 이것과 저것, 요 글자예요. 그래서 이것이나 저것이나 그게 그거야. 어차피 할 때도 이 피와 차가 들어가 있고요. 저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아 할 때도 피차 일반에도 이 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평소에 차일, 피일, 미루다 했을 때이 차자가요, 이날이에요, 이날. 피는 전날. 이날, 전날, 미룬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차일, 피일. 자, 지피지기. 저것을 알고 나를 안다 라고 했을 때이 피자는 저, 상대방이고요. 기자는 나. 에요, 몸기자. 그래서 저것을 알고 나를 안다 이럴 때 피와 차가 쓰였습니다. 자, 인과 과 볼게요. 이는 원인이나 까닭이고요. 결과는 어떤 일이 생긴 결과죠. 뭘 통해서 생긴 열매, 그리고 결과를 말합니다. 기인하다라는 말,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다. 자, 인과 응보는요. 원인과 결과가 응하고 같다. 즉,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그에 따라 생긴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루어진 결과, 성과죠. 자, 우리 경과로 할때 이때는 열매란 뜻이에요. 딱딱한 굳은 껍질이 있는 열매의 종류를 우리가 견과류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과자는 원래 열매란 뜻이고요. 거기에서 결과라는 뜻도 확장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 성자는요, 살피다란 뜻인데요. 똑같은 의미로 살피다, 찰자. 이 한자와 같이 묶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서 살펴보는 거 뭐예요? 반성이라고 하죠. 삼성오신. 자, 나를, 내 몸을 3번 살피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그래서 자주 반성하면서 나를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 삼성오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글자가 익힐 연자죠. 이 글자는 익힐 습자예요. 그래서 연습한다, 훈련한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익혀나간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수련의 련이기도 하고요. 숙련, 계속해서 연습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숙련. 자, 습득은 뭐예요? 연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습득. 자, 습작은요, 뭐예요? 연습 삼아 만들어 보거나 쓰는 걸 말하죠. 습작. 그래서 우리가 상반되는 거, 유사한 한자,
이렇게 묶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인. 자, 이 문항은 무슨 문항인가요? 조건이 주어지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글자를 찾는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요. 한자의 음은 이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 글자가 주죠, 주. 달릴 주자예요. 첫 번째 조건 나왔죠? 음이 주인 한자를 찾아야 한다. 2번. 부수는 이것과 같아라고 말했어요. 부수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모든 한자의 부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모양을 잘 보라고 했죠. 그래서 나무목이든 마디촌이든 요 모양과 비슷한 한자를 찾는 것이 힌트가 되겠다. 여기서는 우리 마을촌자는요. 나무목이 부수예요. 나무목이 들어간 한자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총액은 이 글자와 같아. 지킬 보자인데요. 총액은 쉬워요. 써보면 되거든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아, 구액이란 자를 찾는 거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은 구획이다. 이 우리가 찾는 한자가 구획입니다. 자, 그다음. 이 글자 앞에 이 글자는 뭐냐면요. 지예요. 지탱할 지자거든요. 물건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기둥을 뜻하는 말로 쓰여 그랬어요. 그러면 이 4번에 지주가 되겠죠. 지주. 그래서 어떤 걸 지탱하는 기둥이니까 아, 얘가 주라고 소리가 나는데 뜻은 기둥이야라고 하는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라고 소리 나면서 나무목이 들어가 있고 총액은 구액이면서 기둥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주의지만 이 글자는 나무목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 글자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 글자는 주이고 나무목도 들어가 있죠. 그런데 써보면 획이 10획이에요. 구획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 글자는요, 오, 주이면서 나무목도 들어가 있고, 1, 2, 3, 4, 5, 6, 7, 8, 9, 구획이면서 기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기둥주차죠. 오, 그러면 답이 4번이구나. 자, 5번은요, 여기에 마디촌자가 들어가 있지만 주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목에 주자가 들어간 기둥이라는 뜻을 가진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선택지에 나와 있는 한자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 선택지에 장이 나왔는데 이 장은요, 선생님 항상 언급하고 강조해도 또 시험에 나오고 중요해요. 장과 반대되는 게 짧다, 단자죠. 그런데 장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길다, 자라나다, 잘하다, 어른, 우두머리, 대표, 요런 뜻을 모두 다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하게 그만큼 쓰입니다. 장신일 때는 어때요? 키가 크다, 길다라는 의미죠. 긴 몸. 자라나는 것을 도와준다. 그래서 좋지 않은 분위기를 만든다, 부추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장이라고 하거든요. 이때는 자라나는 거예요. 장점은 뭐예요? 자라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뜻이 다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장유유서 할 때는 어른 장자예요.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차례, 순서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자, 학교의 우두머리 대표, 그래서 교장 할 때도 이 장을 쓴다. 그래서 장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고, 다그 옆, 그 단어마다 뜻이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항상 잘 꼼꼼하게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주자는요, 구루터기 주자예요. 그래서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수주대토의 주예요. 구루터기를 지켜서 토끼를 기다린다. 한번 우연히 일어난 일, 요행을 계속해서 바라는 걸 우리가 수주대토라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유망주라고 하죠. 어떤 것을 바라볼 만함이 있는 구루터기? 나무란 뜻인데, 여기서 나무는 인재라는 거예요. 무언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인재를 우리가 유망주라고 하죠. 이때 주자가 이 주자를 씁니다.
자, 아까 우리 답이었던 이 주자를 볼게요. 이 주자가 아까 뭐였어요? 기둥이란 뜻이었죠. 그런데 모양이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개수나무, 또

바다 왕자 요거 연결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섭자를 붙이면요, 돌기둥, 석주라고 하고요. 전기나 통신이 통하게 하는 그 기둥 있죠. 그걸 떠받치는 기둥 할 때도 전신주, 주, 기둥주자입니다. 자, 아까 우리 선택지에 봉자가 나왔는데 이 봉이 뭐냐? 우리가 봉은 봉하다, 그러니까 싸다, 막다란 뜻이에요. 봉지 뭐예요? 뭐 어떤 물건을 담아서 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밀봉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빽빽하게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봉. 자, 봉지 아까 말했죠? 뭔가를 싸서 담는 주머니. 봉합하는 건 뭐예요? 어떤 것을 싸서 딱 합치는 거죠. 그래서 이 봉자가 뭐 닫다, 막다 이런 봉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선택지에 나오는 성어들 그리고 한자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단어장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단어장 문항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뜻이 나와 있고 확장된 뜻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의 뜻으로는 직접적인 한자의 뜻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의 뜻을 가지고 한자를 한번 유추해 보고 그 단어가 이 확장된 뜻으로도 쓰이는 단어인지 한번더 검증하면서 접근을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원래의 뜻은요, 어떤 지역의 기후와 토지의 상태래요. 그러면 기후에 해당하는 한 글자가 들어가겠고, 토지에 해당하는 한 글자가 들어가는 단어다라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자, 1번부터 보면요. 1번은요, 입지예요. 서 있는 땅. 땅 지자는 맞는데요. 입지라는 건 뭐냐면 식물이 자라나는 환경 또는 사람이 생활하는 환경이나 장소를 말할 때 입지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기후나 토지는 있지만 기후나 그리고 이 확장된 뜻과는 맞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쵸? 자, 그다음 2번은요. 방식. 이 모방자가 여기서는 방법의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방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도나 조건이 확장된 뜻 때문에 나왔지만 원래의 뜻과는 전혀 한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 3번은요, 바람풍의 흑톡자예요. 풍, 토. 우리 바람? 기후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어때요? 간접적으로 풍자가 기후를 나타내고요. 이 톡자가 토지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풍토. 어떤 일의 바탕이 되는 제도나 조건? 우리 풍토가 조성되었다. 그죠? 서로를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된 학급. 또는 독서하는 풍토가 조성된 학교 이런 식으로 어떤 일에 바탕이 되는 제도나 조건, 풍토, 그리고 기후에 해당하는 풍과 토지에 해당하는 토, 그래서 풍토가 여기서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요, 법칙이에요. 법과 규칙이죠. 법칙. 아, 여기서는 전혀 원래의 뜻의 한자와는 맞지 않고요. 기운 기자에 나눌 군자 기분 어떤 일에서 느껴지는 마음의 기운이죠 기분 여기서는 기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답은 우리 풍토 3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 기억에 들어갈 것인 자, 두 개의 성어가 나오고 겹쳐진 한자를 찾는 문항입니다. 가로 열쇠와 세로 열쇠 한번 읽어볼게요. 가로 열쇠 겉은 화려하나 속은 빈곤하다. 자, 세로 열쇠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하게 보이나 속은 곧고 굳셉. 여러분, 어떤 성우가 좀 떠오르시나요? 가로 열쇠보다는 세로 열쇠가 조금 더 여러분 연상하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요. 겉으로는 부드럽다, 속은 곱고 굳세다. 그쵸? 그래서 외, 유, 내, 강이라는 성우가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 내자는요, 여기서는 속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겉은 화려하나 속은 빈곤하다라는 것도 우리 배웠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왜 화려하다 그리고 안은 빈곤하다 왜 화, 내, 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요 안 속에 해당하는 내자니까 여기서 우리 1번을 답으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안 내자죠. 자, 그다음 유자는요 부드럽다란 뜻이죠. 왜유

내강했을 때이 여기 들어가는 글자고요. 외자는 바깥이란 뜻이죠. 겉. 그래서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갑니다. 자, 이 화자는요, 화려하다라는 뜻이에요. 한자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활짝 핀 꽃을 좀 연상하시면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빛나다, 화려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자, 5번은요, 가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빈곤하다에 해당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1번 안내자를 답으로 우리가 체크를 했고요. 자, 앞에 나온 성어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볼까요? 자, 외, 화, 내, 빈이죠. 겉은 뭐예요? 화려하나, 화자. 속은 빈자, 빈곤하다. 그래서 겉은 화려하게 보이나 속으로는 빈곤하고 부실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내빈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외유내강은 우리 평소에도 언어 생활에서 많이 쓰이죠. 자, 왜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굳세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하게 보이지만 속은 곧고 굳세다 했을 때 우리가 외유내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조금 더 한자들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자는요, 아니고요. 외자는 바깥이에요. 서로 상반되는 거 항상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살펴봅시다. 내우외한, 안으로도 근심 웃자, 밖으로도 근심 한자, 안과 밖에 모두 근심 걱정이 있는 거다. 내우외한이라고 하고요. 문외한은요, 문 밖에 이 한자가 사나이 한자예요. 사람 한자입니다. 문 밖에 사람?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전문 분야에 지식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문외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클래식의 문외한이야. 그러면 나 클래식을 잘 몰라. 라는 의미죠. 그래서 문 밖에 사나이. 전문 분야나 지식을 잘 모를 때 쓰는 말입니다. 자, 유자는요, 부드럽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유약하다. 또 몸이 부드러운 걸 뭐라고 해요? 유연하다 이렇게 쓰이고 성어에서는 매우 부드러워서 결단하지 못한다. 우유부단이라는 말 쓰죠. 이때 유자입니다. 자, 빈과 부도 반대가 되죠. 빈이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부를 같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안빈낙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 가난을 편안하게 여기고 도를 즐거워한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도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안빈낙도라고 하죠. 부국 안민. 자, 부자. 나라를 부강하게 하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빈부, 내외. 이렇게 상반되는 것도 언제든 문항에 또 출제가 될수 있으니까 연결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역부터 리을 중 다음 리을 중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음 단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구색이라고 읽어요. 맞아요. 가출 구자에 빗색자예요. 자, 구색 기억 맞고요. 자, 여러 가지 물건을 고루 갖춤을 의미해요. 구색을 갖췄다. 구색을 맞추다. 맞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요. 원래 우리 한자를 그대로 해석해보면 색깔을 갖추다라는데 꼭 물건의 색깔뿐만이 아니라 종류나 모양을 모두 갖추었다. 갖추구자. 그래서 구색, 요 단어의 풀이가 맞습니다. 자, 유의어로는 생색이 있어요. 자, 생색. 생색을 내다 할때 생색인데 유의어는 아니죠. 구색과 색이 똑같이 쓰였지만 전혀 다른 단어예요. 생색은요, 원래 어떤 의미냐면 얼굴빛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자랑을 하거나 내보이는 걸 우리 생색낸다, 생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슷한 뜻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어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구색은 갖췄다와 같이 쓸수 있어요. 맞죠. 구색을 갖추다, 구색을 맞추다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 리을도 맞는 예문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르면 기역, 디귿,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과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그림처럼 생명의 기원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현상을 기역화라고 합니다. 이 화자가 무슨 화자죠, 여러분? 될 화자. 뭐뭐가 되다, 변화하다의 화자입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할까요? 한 글자가 들어가게 됐네요. 1번, 노화. 노화는 뭐죠? 늙게 변하는 거죠. 노화. 늙을 노자. 자, 진은요, 나아갈 진짜죠. 그래서 점점점 발전한 형태로 점진적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아갈 진짜. 여기서는 진화가 되겠고요. 순화는 뭘까요, 여러분? 순화는 순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불순한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 순화. 또는 특히 우리가 언어에서 거칠고 어떤 말들을, 거칠고 안 좋은 말들을 고치는 거, 순화한다라고 하죠. 그때도 이 순화입니다. 자, 변화는 뭘까요? 어떤 상태가 바뀌는 걸 말해요. 그래서 변화. 여기서는 점진적으로 변해간다 했기 때문에 변화가 정확한 뜻은 아니고요. 기화, 돌아갈 기자에 될 화자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해서 그 나라로 돌아가는 거 귀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현상이고 이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진화라는 거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일상용어를 묻고 있는 문항인데 단어장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여자친구가 말하는 건요, 한평생 살아 누린 나이라는 뜻이지, 요게 원래의 뜻을 보여주는 거라면, 맞아, 죽을 때의 나이를 말할 때 쓰는 말이야. 이 남학생이 하는 말은 확장된 뜻을 하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단어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요, 해년자의 해세자예요. 그래서 연세하면은 우리 나이, 어른의 나이를 높여 부르는 말이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의 높임말이다. 자, 광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광음이라는 단어는요, 빛광자의 그늘 음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햇빛과 그늘이라는 뜻인데요. 햇볕과 그늘. 해와 그늘. 자, 이거는요, 낮과 밤이에요. 광은 낮이고요. 그 다음에 그늘은 밤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낮과 밤이 계속 변하면 어때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간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광음은 시간이나 세월을 의미합니다. 자, 3번, 향년. 누릴 향자의 해년자예요. 그래서 한평생 살아 누린 나이라는 의미예요. 향이 누리다. 연자가 해년자,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죽을 때의 나이를 뜻해요. 그래서 향년 몇 세.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향년이라고 하고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 아니고 죽은 사람에게 쓰는 죽을 때의 나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어때요? 문항에서 요거를 물어보고 있었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우리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유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극할유자의 밝을 명자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둠과 밝음이에요. 이 유자가 극하다, 어둡다라는 뜻이에요. 명자는 밝다라는 뜻이고 이게 뭘 뜻하냐면요, 저승과 이승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을 달리했다, 죽음을 좀 완곡하게 표현할 때 유명을 달리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아니고요. 춘추는요, 한자를 그대로 해석해 보면 뭐예요? 봄이죠. 추는 가을입니다. 그래서 어른의 나이를 높여 부를 때 우리가 춘추라고 하죠. 그래서 연세, 춘추 이런 거는 나이를 높여 부르는 말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와볼까요? 네, 아까 우리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답을 향년 3번으로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다 중요한 어휘이기 때문에 언제든

문항으로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화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자, 그가 발표한 AI 프로젝트가 이번 대회에서 1등을 했다네. 게다가 유망한 업체가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대. 어때요, 여러분? 대화의 내용을 보니까? 오, 1등을 해서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생겼는데, 투자까지 받게 됐다. 오, 좋은 일에 더 좋은 일이 생긴 거죠. 그와 관련된 내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뭐예요? 비단 위에 꽃을 더하다. 금상첨화. 오,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딱 맞는, 상황에 맞는 성어가 되겠고요. 2번은 유유상종. 유자가 뭐예요? 물일 유자죠.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의 무리끼리 서로 따른다. 여기서는 관계가 없고요. 유명무실은 뭐예요? 이름은 있으나 실제는 없다. 그죠? 이름만 굉장히 유명하고 널리 알려져 있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우리가 유명무실하다라고 표현하죠. 자, 난형난제는요. 형이라 하기도 어렵고 아우라 하기도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막상막하처럼 어떤 실력이 너무너무 비슷해서 어떤 사람을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못했다고 할 수도 없다. 난형난제. 여기서는 알맞은 성어가 아니고요. 아나무인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 눈 아래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굉장히 방자하고 교만하게 행동할 때 우리가 아나무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9번 답은요.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여전히 이제 성어 문항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바람 불자 박태기 가지가 예쁘리를 슬퍼하는 것은 어버이께 재롱 피며 즐겁게 지냈던 마을이라서네. 도도히 흐르는 강물은 길게 흐르는 한이요. 아득한 천지는 보답할 길 없는 어버이 은혜로세. 그쵸? 어버이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를 그리워하면서 효도를 다하지 못한 후회와 쓸쓸함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글이고요. 그것과 관계 있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조삼모사. 아침에 3개, 저녁에 네 개. 간사한께로 남을 속이는 거, 우리가 조삼모사라고 하죠. 여기서는 간사한께로 남을 속이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날로 나아가고 달로 나아가다 어때요? 나날이 다달이 발전하고 성장한다 했을 때 우리가 일취월장이라고 하죠. 여기선 성장과 발전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고요. 자, 전무후무,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다. 전무후무라는 말은요. 어때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전무후무하다라고 쓸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전무후무하다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앞에도 뒤에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관계가 없고요. 풍수지탄, 그죠? 바람 부는 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탄식이죠. 이게 우리 무슨 뜻이었죠? 효도를 다하지 못하고 어버이가 돌아가셔서 슬퍼하는 것을 우리가 풍수지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때요? 어버이를 그리워하면서 효도를 다하지 못한 자식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4번 풍수지탄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면종복배 5번은요. 얼굴로는 따라요. 그쵸? 근데 배로는 등져요. 겉으로는 따르는 채 하면서 속으로는 배신을 한다라는 말이죠. 면종복배. 여기서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자, 친구들이요. 우리 그 풍수지탄 하면,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못한, 다하지 못한 자식의 슬픔. 이렇게 기계적으로 좀 조건을 하는데, 왜 바람과 나무가 효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요거 유래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풍수지탄은요, 원래 이 문장에서 유래가 된 성어입니다.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양이 친부대. 풀이해 볼까요? 나무는요, 고요하고자 하지만 바람이 그치지 않아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바람이 와서 계속 흔들어요. 그죠?

자식은요, 봉양하고자 하지만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아, 이제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봉양해야지 라고 하는데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고 돌아가셨죠. 나이가 많으셔서. 그래서 자식이 나중에 효도해야지 했지만 그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풍과 숫자를 따와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탄식이다. 그래서 풍수지탄이 효도와 관계 있는 성어가 된 겁니다. 이 원문과 함께 알아두시면 성어를 공부하는 데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추가로요, 효와 관련된 성어도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물어서 자리를 정리해드리고 새벽에 안부를 살핀다. 그래서 급진하게 부모님을 모시는 효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혼정신성이라고 하고요. 자, 반포지효도 많이 쓰입니다. 도리어 먹이는 효도다라고 하는데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고 해서 이 반포지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도와 관련된 성어도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고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자, 광고와 관련된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 광고의 문구에 들어갈 어휘를 찾는 문항도 있지만, 이처럼 약간 변형이 돼서 광고의 내용과 관계 있는 성어를 찾는 문항으로도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주름지고 굽은 것도 쓸모가 있습니다. 오, 요거 뭐예요? 주름 빨대죠. 오, 굉장히 이게 주름지고 굽었지만, 그래서 굉장히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 자, 연륜에서 나오는 삶의 지혜. 노인 고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 노인 고용의 필요성에 대한 광고인데, 우리는 이 문구에 주목하면 될것 같아요. 연륜에서 나오는 삶의 지혜. 왜 관련된 성어를 찾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름 빨대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아주 기발한 광고 내용인 것 같아요. 연륜에서 나오는 삶의 지혜와 관련된 성어 뭐가 있을까요?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성공 후사. 자, 공적인 것을 먼저 하고 사적인 것을 나중에 한다. 오, 관련이 없고요. 우공이 산을 옮겼죠. 불가능한 일도 꾸준히 노력하면 할수 있어. 여기서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자,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동상이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교학상장, 가르치고 배우면서 소로 성장한다. 가르침과 배움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노마지지. 노마가 뭐예요? 늙은 말의 지혜죠. 늙은 말이 가진 지혜. 저 여기에도 유래가 있는데요. 어떤 옛날에 군대가 전쟁을 끝나고 돌아오는데 눈이 엄청 많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게 되었죠.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늙은 말이 그 눈이 많이 온 상황에서도 길을 잘 찾아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늙은 말이 가진 연륜과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노마지지라고 하는데 연륜에서 나오는 삶의 지혜를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광고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우리가 5번 노마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부터는요, 단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위치자 부제 다언 고 역행하여이. 자, 치는요, 다스릴 치자예요. 정치입니다. 위자는요, 여러 뜻이 있죠. 하다, 위하다, 뭐, 여기다, 생각하다. 여기서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자, 다원이 뭐예요? 말이 많은 거죠. 많은 말에 있지 않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정치를 한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자, 역행. 역행은 뭐예요? 힘써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거죠. 자, 힘써 행하는 것이 하여 어떠한가에

어떠한가를 살펴볼 뿐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요. 위자가 하다 위자예요. 여기서는 정치를 하는 거죠. 어디 어디에 있다. 곧자는 여기서 돌아보다, 살펴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여는 어떠하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귀자는요, 뭐뭐 할 뿐이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데 있지 않고 힘써 행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다언과 이 역행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 정치라는 건 말을 많이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야. 힘써 직접 행하는 거,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해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나 협동, 집중이나 신의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실행해 보는 거, 역행을 강조하기 때문에 행, 실천해 보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역과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것은 이 문항 같은 경우에도 거의 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두 단문이 주어지고요. 보통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반대되는 거, 상반되는 뜻의 한자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속에서 어떤 글자와 상반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화로움을 구하다가 도리어 기억하고 친함을 구하다가 도리어 멀어진다. 자, 여기서는 구한다라는 거는 그것을 쫓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영화로움이다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인정받고 명예로운 상태를 우리가 영화롭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반자는 뭐냐면 되돌리다 반대 도리어. 여기서는 도리어 뭐뭐 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로움을 구하다 보면 도리어 기억하게 된다. 여기 기억에 들어갈 말이 뭐예요? 영화로움과 반대되는 글자가 들어가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친함을 구한다라는 건 가까워지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소원해지는 거죠.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친과 소가 반대되는 글자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아득 인필실, 아리 인필해. 아영 인필 니은. 오, 요것도 문장은 길지만 같은 구절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내가 얻으면 남은 반드시 잃고, 내가 이익이 되면 남은 반드시 손해가 된다. 내가 영화로우면 남은 반드시 니은한다. 어때요? 내가 얻으면 잃고 반대되는 글자가 나오고 있죠. 내가 이익을 보면 또 남은 손해를 본다. 그렇다면 내가 영화로우면 여기도 영화로움과 반대가 되는 니은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때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타인과 더불어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두 번째 문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화로움과 반대가 되는 글자가 뭘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좋다. 좋다, 나쁘다. 좋아하다, 싫어하다. 여기서는 영화로움의 반대는 아니고요. 자, 이 글자는 호자, 조로. 이 글자는 균이죠. 균은 고르다란 뜻이에요. 고르다? 여기서는 전혀 아니고. 이 글자는 복자죠. 행복의 복이에요. 여기서도 뭐, 재앙과 복? 이렇게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관련이 없고요. 이 글자는 욕이에요. 자, 이 글자는 욕되다, 치욕스럽다 할 때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영광, 영화롭다라는 말이 남에게 다 인정받고 명예롭게 되는 상태라면 이 욕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부끄러워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영과 반대가 되는 욕, 영욕, 욕자가 니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에. 자, 5번은요, 가깝다란 뜻이죠. 이거는 멀다, 가깝다의 반대가 되니까 여기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화로움의 반대인 욕자가 기역과 니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자, 24번은요, 좀 어렵죠. 네, 단문이 주어졌는데, 그와 관계 있는 주제의 단문을 또 1번부터 5번까지 찾아야 돼요. 우리 천천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졸토원 회 불부사. 내가 갑자기 말을 토해내다. 말을 갑자기 튀어나왔죠. 말을 갑자기 해버리면, 자, 후회한다. 다시 생각하지 않음을 후회한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갑자기 말을 하면 다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는 거죠. 아, 내가 그말 이렇게 할 걸, 또는 하지 말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어때요? 신중한 언어 습관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면 그와 관계된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신지연 기치열람. 자, 같은 마음의 말은 그 냄새가 향기롭다. 자, 같은 말, 요거는 아니고요. 부귀이득 명절 남복. 자, 부유함과 귀함은 쉽게 얻을 수 있지만 명예로움과 절개는 지키기가 어렵다. 그죠? 명예와 절개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요. 자, 행동할 때는 반드시 세번 살피고, 말할 때는 반드시 두번 생각한다. 이 다시 제자가 다시 두 번이거든요. 그래서 행동과 말을 할때 여러 번 살펴보고 생각해라. 앞에 나온 지문과 유사하죠. 그래서 우리 답을 3번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4번, 5번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욕지미래 선찰 2연.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이미 그러했던 것들을 살펴보아라. 자, 이리교자 리궁즉사는요, 이익으로서 사귄 자는 그 이익이 끝나면 흩어진다. 이런 문장이었죠. 근데 전혀 우리 관련이 없는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때요? 말을 할때 여러 번 생각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행동과 말을 할때잘 살펴보고 해라. 그러면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장 15번으로 가겠습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우리 성찰일지 문항은 풀이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글자를 매칭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래도록 그치지 않으면. 이 자가 그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치지 않는다. 그럼 기억에 뭐가 빠졌어요? 오래다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반드시 뭐뭐에 이르른다? 성공에 이르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오래다에 해당하는 한자는 2번이 되겠죠. 이 글자가 뭐예요? 구, 오래 구자예요. 그래서 오래도록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에 이르른다. 이렇게 문장을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문항 풀어보았습니다. 문항을 풀어갈수록 여러분의 실력도 쌓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수능완성 마스터키트 1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계 시그널은요, 바로 런던의 택시기사입니다. 자, 런던이라는 도시, 알잖아. 이 런던이라는 도시는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길이 어마무시하게 복잡하대요. 자, 근데 택시기사님들은 이 길을 전부 다 외워야 하잖아. 근데 이 길이 얼마나 복잡하냐면, 무려 2만 5천 개 정도의 구불구불한 도로가 이 런던 시내 안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택시기사님들은 어디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어떤 건물이 있고 어디에 어떤 랜드마크가 있는지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외우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외우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자 이게 이렇게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이 택시기사님들은요, 머릿속에 해마라는 부분, 즉 히포캄푸스라는 뇌의 부위가 더 발달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공간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을 공간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모두 이 공간 기억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을 수능 완성 지문은요, 이 히포캄푸스 그리고 이 공간 탐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 특강에서는요, 이 말벌, 인간이 아니라 동물의 공간 기억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실전 모의고사 부분에서 어떻게 이 부분들이 전개가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1회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3번부터 이어서 풀면 되겠죠?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the process of wildlife management is often misunderstood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과정인데 무엇에 대한 과정이냐면, 자, 야생동물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과정이 종종 misunderstood, 어떠냐면은 잘못 이해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 the term itself, 자, 이 wildlife management라는 자, 뭐 itself, 그 용어 자체가요, implies protection or manipulation of wildlife populations. 자, 무엇을 암시를 하냐면 protection or manipulation of wildlife population, 바로 이 야생동물의 개체에 대한 보호라던가 아니면은 조작을 의미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자, population 뿐만이 아니라 habitat, 서식지나 아니면 사용에 대해서도요. 예를 들어서 for hunting이라던가 trapping, 포획하는 거 아니면은 wildlife를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것은요, which leaves out much of what wildlife managers do in practice. 자, 무엇을 leave out 하냐면, 무엇을 놓치고 있냐면,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답니다. 어떤 것을 wildlife managers, 자, 이 관리자들이 실제로 하는 것을 많이 놓치고 있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우리 지금 주제 찾는 문제죠. 자, 주제 첫 번째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라고 봤을 때요, 지금 wildlife management, 야생동물의 관리, WM 이라고 써볼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요 misunderstood 라는데요, 자, 잘못 이해를 한대요.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왜냐면은 이 용어 자체가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 자, 그런데 이것은요 무엇을 놓치고 있냐면 실제로 하는 것의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아, 그러면 뭔가 많은 것이 missing, 놓쳐져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뭐가 놓쳐져 있다라는 걸까? Simply describing wildlife management in terms of activities aimed at animals and habitats further contributes an incomplete concept of enterprise.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simply describing, 자, 단지 묘사를 하는 거야. 뭐를? Wildlife management. 자, 이런 야생동물의 관리를 묘사를 하는 건데, in terms of라고 하면 무슨 뜻이지? 뭐뭐에 관해서라고 하는 거잖아. 자, 뭐에 관해서 묘사를 하는 거냐면 activities, 활동들로 묘사를 하는 거야. 근데 그 활동들이 어떤 활동들이냐면 aimed at animals and habitats further. 자, 그러면 이 동물들 그리고 서식지를 목표로 하는 활동들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거. 자, 이거를 묘사를 할 때 뭘로 묘사를 한다고요? 활동으로 묘사를 하는 것.
Habitats랑 animals에 대해서 활동으로 묘사를 하는 것은 further contribute, 더욱더 기여를 한대요. 무엇에 있어서 이러한 incomplete conception, 자, 완성되지 않은 개념이에요. of the enterprise. 자, 이러한 행위에 있어서 완성되지 않은 개념, 이러한 이 wildlife management에 대한 완성되지 않은 개념을 우리가 갖게 하고 잘못 이해하게 하는데 한층 더 기여를 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 자, 그런데 어떨 때 제대로 이해를 못하냐라고 했을 때 활동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묘사를 하면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라는 말이 일단 등장을 했어요. 자, 아직까지 사실 막100% 이해는 못하겠어. 그렇지만 그 다음으로 좀더 읽어가 볼게요. Yet, 역접의 연결어 나왔다. 그러면 중요한 얘기가 등장하겠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죠. Yet, descriptions of wildlife management tend to emphasize specific on-the-ground activities such as manipulating habitats through burning, influencing a wildlife population through hunting quotas, or introducing animals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new population. 아이고, 길어라. 자, 문장 긴데, 자, 이거를 묘사를 하는 거예요. 뭘로 묘사를 하냐면요. tend to. 자, 이렇게 이 wildlife management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것은 어떠한 측면이 있냐면, emphasize, 강조를 한대요. 뭐를? 특정한. underground라고 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활동에 집중을 하는, 강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이냐? 여기서부터는 예시죠. such as, 예를 들어서, manipulating a habitat through burning. 자, burning, 태워가지고 habitat 서식지를 관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influencing a wildlife population. 자, 이런 개체 수에 영향을 끼친대요. 뭐를 통해서? hunting quotas라고 하면은 할당량이거든요. 그래서 사냥을 하는 할당량을 통해서 개체 수를 관리를 한다던가. 다 예시죠? Or introducing animals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new population. 자, 무엇이냐면은 동물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Establishing a new population. 자, 새로운 개체의 establish. 새로운 개체를 설립을 하고자 그러한 목적으로 어떠한 동물을 도입을 하는 거, 새로운 개체군을 만들어내고자 동물을 도입하는 거 등등등등등 해서 예시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뭐예요? 지금 특정한, 그리고 현실적인,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야. 오케이. 자, 지금 이 활동, 실제 활동들에만 초점을 맞춘다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다음 볼게요. Wildlife management activities of these kinds. 이러한 종류의, 자, 이런 매니지먼트의 활동은, 야생동물 관리의 활동은 are necessary to achieve many of the outcomes. 자, 뭐를 할수 있냐면요. 자, 많은 outcomes, 사회가 바라는 outcomes, 결과에 도달하는 데 필요합니다. 라고 해. But, 그러나, Wildlife management includes. 자, 이런 wildlife management는요, 뭐를 하냐면, 포함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실제 활동들 필요하긴 해.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게 맞아. 그러나, 자, 여기가 별표, 그러나, wildlife management는요, 뭐를 포함하냐면, a broader range. 더 넓은 범위의 과정을 포함합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informative communication, negotiation, development of strategic partnerships, and decision making. 이렇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뭔가 communication, 정보적인 communication 한다던가, negotiation 협상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전략적인 파트너를 맺는다던가, 아니면 의사결정을 한다던가, 등등등. 자, 예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활동들, 현장의 활동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most of which have human dimension components. 자, 거기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인간의 차원의 요소들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 wildlife management라는 걸

그리고 연결을 촉진합니다. 뭐랑 뭐 사이에 연결된 인간 그리고 자연 시스템 사이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단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읽어보기 전에 주제가 뭔지 일단 우리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소재는 뭐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Wildlife Managemen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Activities만 생각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 인간의 요소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것까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게 주제잖아. 그러면 그 선택지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The diverse barriers to effectively implementing wildlife management in practice. 자, 다양한 장벽들이라고 해요. 자, 어떤 장벽에 대해서 나왔어? 아니, 일단 거기서부터 틀렸죠. 자, 근데 뭐에 대한 장벽인가 했더니, effectively implementing wildlife management in practice. 실제로, 자, 이런 야생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의 barriers, 장벽이라고 하는데, 왜 효과적으로 못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2번 볼게요. The potential risks. 자, 잠재적인 위험이라고 했어. 자, 어떤 위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 이런 위험이 있고, 저런 위험이 있고.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Associate with deliberately controlling wildlife populations. 자, 뭐지? Deliberately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통제하는 것. 이 개체군, 개체 수를 의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의 위험성이라고 하는데 얘도 틀렸고. 3번 볼게요. The necessity, 필요성.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어. The strengthening of current wildlife management, 현재의 매니지먼트를 강화시켜야 되는 필요성이래요. 뭐로? To address wildlife needs, 야생동물들의 필요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매니지먼트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 아니죠, 3번. 4번 볼게요. A recognition of wildlife management. 자, 인지하는 거예요. Wildlife management를 as involving comprehensive human engagement. 자, 포괄적인 인간의 개입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인지하는 것. 이거죠. 포괄적인 인간의 활동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 4번. 요렇게 볼수 있겠고요. 5번 볼게요. Positive outcomes of wildlife management. 자, wildlife management의 긍정적인 결과예요. 뭐를 통한 specific on the ground actions. 자, 뭐요? 특정한 어떤 실제 활동을 통해서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니죠.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는가? 그 결과.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23번 잘 풀었고요. 자, 요것도요, 보면은 우리가 보통 야생동물 관리는 서식지 관리하는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실제는요, 인간의 참여를 포함하는 것이다라는 구조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Human Dimensions Components라는 요세 개의 단어가 가장 결정적인 힌트가 된다라고 볼수 있고, 자, 요것도 일종의 통념반박이라고 볼수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통념반박 첫 번째 시간, 1회 모의고사 첫 번째 시간에서도 나왔었는데, 여기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6월 모의고사에도 나왔으니까 너무 기본적인 개념이다.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거 볼게요. The hippocampus evolved in humans and other mammals to help us find things. 자, 히포캄퍼스. 아까 제가 연계 시그널에서 잠깐 언급했던 거죠. 자, 대뇌 숙주엽의 해마래요. 뇌의 어떤 부분을 가리키는 게 히포캄퍼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목 찾으러 가볼게요. 제목이니까 마찬가지로 가장 메인 메시지, 주제를 찾으면 되겠죠. 자, the hippocampus evolved in humans and other mammals to help us find things. 자, 히포캄프스라는 것이, 해마라는 것이 진화를 했습니다. 인간에서 그리고 다른 동물들에서요. 포유동물이죠. mammals라고 하면 뭐를 하기 위해서 to help us find things. 뭐라고요? 어떠한 것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해서요. 자, 찾는다. Where's the water? 물 어딨지? Where's the food? 음식 어딨지? Where's the shelter? 그러면 서식지는 어딨지? 이런 거를 찾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히포캄프스라는 해마라는 부위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뇌의 해마라는 부위가 있는데, 자, 이것이

찾는 것, 찾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 자, 그런데 memory of where things are is extremely important. 자, 무엇이냐면은 어디에 무언가가 있는가에 대한 기억. 그러니까 where, 어디에 있는가, 위치에 대한 기억은 is extremely important. 아주 아주 중요하대요. 무엇에 있어서? To secure food and shelter. 자, 음식과 서식지를 자, 보존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히포캄퍼스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the hippocampus evolved for that. 자, 이것은요, 그것을 위해서 진화를 했고요. Not for remembering things like your pain or the lyrics to a song. 자, 이것은 사실 뭐를 위해서 진화한 것이 아니냐면 당신의 핀,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외우거나 아니면은 노래 가사를 외우기 위해서 발달한 것은 아니에요. 라고 해. 그렇지만 어쨌든 we use it for those tasks anyway. 우리는 이 해포캄퍼스, 해마라는 부위를 이렇게 비밀번호 외우거나 아니면 노래 가사 외우는 용도로 어쨌든 사용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해마 찾는 것이고, 자, 얘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걸 기억을 하기 위해서 발달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는 우리가 비밀번호 외워야 되고 노래 가사 외워야 되고 영어 단어 외워야 되는데 그 기억을 하는 용도로서 이 부위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런데 in just the last 5 years or so. 자, 아주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 한 지난 5년 정도의 시간에라고 하는 거죠. We've learned that. 우리는 배웠어요. 뭐를 배웠냐면 the best way to improve your general memory. 자, 최고의 방법입니다. 뭐를 할수 있는 당신의 general memory, 일반적인 기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is to exercise. 자, 뭐를 하는 것이냐면은 당신의 geo navigation skills, 이러한 지형지물을 이용한 길찾기 스킬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길찾기, 지형지물을 활용한 길찾기라는 뜻인데, 자, 그거를 활용하는 게 뭐를 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메모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야. 아,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억력을 향상시키려면 뭐를 하면 되냐면은 길찾기를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길찾기. 자, 그래서 because they make the hippocampus function better. 왜냐하면 이렇게 길찾기를 하다 보면은요. hippocampus function이 더잘 늘어나기 때문에 히포캄퍼스가 더잘 기능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Regardless of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what type of information you are wanting to store in it. 어떠한 종류의 정보를 당신이 그 히포캄퍼스 안에 넣고 싶은지랑 관련 없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영어 단어 외우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화학기호 외우는 건데, 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이 길찾기를 하다 보면은 히포캄퍼스의 능력이 더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기억력이 향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우리 주제 나온 것 같죠? 그리고요, go for a walk. 자, 명령문 나왔습니다. 자, 이거 예시예요. go for a walk in a place you've never been. 그러니까 가본 적이 없는 곳에 가보라. especially on an uneven surface. 자, 특히나 이런 울퉁불퉁한 곳에 한번 가보래요. Where you have to negotiate obstacles. 자, 거기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당신이, 자, 이런 지형지물들, 장애물을 이렇게 길을 찾아야 돼요. Like trees, roots, or holes. 자, 어떤 것이요? 나무 뿌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구멍이라던가, 이런 거 있는 데서 길을 찾아야 되는 곳에 가보라는 거죠. Or, to drive to place you haven't been before. 자,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한번 운전을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해요. If you're not in a hurry, 만약에 당신이 서두르지 않으면, turn off the GPS in your car. 자, GPS 끄고, 내비 끄고 한번 가보라는 거죠. All of this. 자, 이렇게 하는 것은요, 전부 다 strengthens, 강화시킵니다. 뭐를요? The functioning of the hippocampus. hippocampus, 해마의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 우리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해마는 기억력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기억력을 향상시키려면 길찾기 연습을 하면 된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그거를 담고 있는 선택지를 우리는 찾으면 됩니다. 해볼까? 자, 첫 번째. A neural shift from survival instinct to digital memory라고 합니다. 자, 뭐냐면은요. 신경의 변화입니다. 무엇으로부터? Survival instinct. 자, 생존의 본능으로부터 to digital memory, 디지털 메모리로. 자, 무슨 신경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았고요. 무엇에 뭐 생존의 본능? 이런 것도 얘기한 바가 전혀 없잖아요. 1번 아니고요. 자, 2번. How numbers and names redirected our memory systems. 자, 어떻게 숫자나 이름이 우리의 메모리 시스템을 다시 방향을 바꾸는가라고 했는데, 방향을 바꾼다라고 한 적도 없고. 자, 3번. Why our brains no longer prioritize spatial remembering? 왜 우리의 뇌가요, 더 이상 우선시하지 않는가? 뭐를요? 공간의 기억을 이라고 합니다. 공간 기억을 예전에는 우선시했는데, 이제는 우선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잖아. 그지? 자, 4번 볼게요. The technical influence on our brain's navigation process라고 합니다. 자, 기술적인 영향력인데, 뭐에 대한 우리 뇌의 내비게이션 과정에 대한이라고요. 자, 내비게이션 과정에 기술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아니죠. 자, 정답 5번입니다. 자, wandering through the unknown. 자, 알지 못하는 곳을 wandering around. 자, 헤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a route to better memory. 더 좋은 기억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하는 게이 글의 주제죠. 그러니까 얘가 제목 선지다. 정답 5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안 어려운 문제였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 선택지들이 그렇게 헷갈리지 않았기 때문에 잘풀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얘는. 3점이지만 충분히 풀수 있다. 아, 좋아요. 자, 해마는 원래는 그 기능이 아닌데 지금은요, 뭘로 기억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낯선 장소를 탐색을 하면 해마가 강화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환경을 탐험할수록 기억력이 향상이 되더라.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요거 정답 포인트 보시면은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힌트가 된다라고 볼수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시크릿 픽 보면은요. 자, 이렇게 evolution, evolved라는 단어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라 가지고 이번 육모에도 나왔거든요.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나 인간의 특정한 부분에 대한 진화는 너무 자주 나온다라는 것까지 한번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자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자, 이거 윤아의 오르트구름인데요. 워낙 멜로디가 신나서 내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란 말이야. 자, 근데 그 오르트구름이라는 것은요, 이 태양계 너머에 있는 어떤 행성들, 그 별들을 가리키는 말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직접 관찰한 적은 없지만, 과학자들이 어쩌면 저 너머에 그런 게 있을지 않을까? 라고 상상을 하면서 열심히 연구를 했고, 결국 이론에서 밝혀낸 것이 바로 오르트구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눈에 바로 보이지 않지만, 당장은 알수 없지만, 자, 그럴 것이다. 나는 성장할 것이다. 나는 가능성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언젠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결국 저 끝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으면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고요. 알았죠? 좋습니다. 노래 잘 들었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요거 도표인데요. 자, 도표 어렵진 않은데 시간을 많이 쓰기가 좋아가지고 시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문제죠. 자, the graph above shows advertiser spending on traditional TV advertising and digital video advertising in the United States between 2019 and 2024이라고 합니다. 자, 이첫 번째 문장은 사실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면 돼요. 읽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위에 있는 그래프가 뭐에 대한 설명인지 보여주는 건데요. 자, TV 광고와 디지털 비디오 광고에 미국이 얼마나 돈을 썼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9에서 2024년에요. 자, 그런데 between 2019 and 2024. 자, 이두 연도 사이에요. Spending on digital video advertisement. 자, 디지털. 그러니까 자, 요 빨간색 그래프는요.
Bruce Steadily 계속해서 발달을 했어요.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While spending on traditional TV advertising declined. 자, TV 광고는 줄어들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이 보라색 그래프는 계속 증가했는데 TV 광고는 계속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1번 선택지는 맞는 선택지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자, 2번 볼게요. 자, 2019년에 spending on traditional TV advertisement. 자, TV의 광고는요. 2019년 TV 광고는 was about twice as much as spending on digital video advertising. 자, 이 비디오의 두 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보면은 대충 한30 정도 되고, 대충 한 60이 좀 넘죠. 그러니까 한두배 정도였다. About이니까 두 배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 틀리지 않습니다. 약두배 정도였다. 맞는 게 되겠고요. 자, 3번 볼게요. 자, in 2023, 2023년에 spending on digital video advertising. 자, digital video advertising에 돈을 쓰는 것은 exit에 초과했습니다. spending on traditional TV advertising. TV에 돈 쓰는 거예요. by more than 10 billion dollars라고 합니다. 자, 2023년 볼게요. 2023년에 자, 이 둘의 차이가 어떤가 하고 봤더니 지금 60 그리고 80이 거의 다 되잖아. 그러니까 more than 10 billion이 맞고요. 2024년에는 the gap widened. 자, 이 차이가 더 커졌어요. 20 billion이 넘게라고 했어요. 자, 2024년에는 이 둘의 차이를 보니까 20이 넘죠. 그러니까 20 billion이 넘는다. 맞는 게 되겠어요.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during the given period. 자, 이 시기에 the gap in advertising spending between traditional TV and digital video. 자, 지금 이 갭인데, 요 사이의 갭들을 보면은요, reached its lowest. 가장 낮은 포인트를 기록을 했대요. 2022년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요 차이가 적을 때가 언젠가 보면 2021년의 차이가 더 적죠. 그러니까 얘가 틀렸다.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 내용 읽어보시면 Spending on digital video advertising began to surpass spending on traditional TV advertising. 비디오가 TV를 넘어서는 기간이래요. 자, 21년에 대한 설명이죠. 비디오가 TV를 넘어간 건 맞는데 연도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5번 볼게요. 자, between 2021 and 2024. 자, 여기 사이에 TV 광고와 디지털 광고는요, have annual spending of more than 50 billion dollars. 자, 둘다 50billion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봅시다. 2021년과 2024년 보면은, 여기 사이를 보면은 계속해서 50을 다 넘었죠. 모든 숫자들이. 그러니까 5번도 맞는 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25번.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봤고. 자, 26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죠. 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고요. 선택지 먼저 보시고, 선택지에 대한 내용을 위해서 찾는 식으로 푸는 게 가장 편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은 도버, 델러웨어에서 태어났고, 이 사람의 아버지는 스테이트 세네터, 자, 이 시의 위원이었고, 자, 그 다음에 어머니는, 이 사람이었는데, 애니에게 별자리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Young age, 어린 시절에. 자, 그리고 별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Ignited her interest in the stars. 별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선택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칼리지에서 물리학과 천문학을 공부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캐런은요, 이 대학에 다녔고, 거기에서 그녀는 물리학과 천문학을 공부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2번도 맞는 선택지고. 3번 볼게요. 자, 피커링스 위맨이라는 별칭의 천문학자 그룹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1986년에 보면은요, 캐런은요, was hired. 자, 어떻게 되었냐면은 고용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서? 조수로서. 자, 이 하버드 observatory 천문대에 고용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피커링이라는 교수겠죠. 이 사람 아래에 고용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캐논은요, group of female astronomers. 자, 이 여성 천문학자들의 모임인데, 그것의 닉네임은 Pickering's Women이었어요. 이곳에 가입을 했다라는 거 3번 선택지 여기 나왔네요.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팀은요, document and empirically classified stars. 자, 뭐를 했냐면은,

기록, 이 별들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empirically, 경험적으로 classify,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논의 역할은 was to study bright southern hemisphere stars. 자, 밝은 남반구의 별들을 연구를 하는 게 그녀의 역할이었어요. 자, 그런데 as she began working, 그녀가 일을 하면서 자, 캐논은요, 뭐를 했냐면요. 자, 여기 볼게요. 스펙트럼 분류 체계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캐논은요, 뭐를 보았냐면은 전통적인 이 분류 체계가 to be ineffective. 뭐라고요? ineffective.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걸 발견을 했답니다. 아이고, 여기 틀렸네. 정답 몇 번? 4번.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걸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미 알려져 있는 모델을 섞었어요. 자신의 이런 분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the simplified types. 자, 그것의 단순화된 타입. B, 뭐 O, B, A, F, G, K, M 이런 거였대요. 그래서 보시면은 the system은요 was adopted as a universal standard. 이게 보편적인 스탠다드로 채용이 되었고 채택이 되었고 그것은요 나중에 as summers for generation 수 세대 동안 계속해서 사용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확인만 할게요. 자, University of Oxford로부터 명예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자, 그녀는 첫 번째 여성이었죠. 명예 박사 학위를 옥스퍼드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맞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27번. 자, 요거 27, 28번 실용문이죠. 요것도 빨리빨리 풀어내는 게 관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치하지 않는 것 고르는 27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directly operated by the city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라는 게 맞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커뮤니팅 출퇴근을 하든 아니면 도시를 탐험을 하든 이러한 우리의 전기 자전거가 스무스하고 저렴한 이런 타는 경험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세 가지 결제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Choose from three payment options라고 하죠.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얘도 맞고요. 3번 볼게요. 월간 이용권은 1개월 5달러에 분당 5센트가 추가된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 세 가지 방법 중에 보시면 Monthly Pass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5 a month. 한 달에 5달러고, 플러스 5 cents per minute. 자, 1분에 5센트이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맞는 게 되겠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자전거는 지정된 구역에 주차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park responsibly in designated areas. 자, 여기 나오죠? 지정된 공간에 책임감 있게 주차를 해주세요라는 것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주행 속도가 시속 30km까지 허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your speed must not exceed 25km를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구나. 요렇게 고르면 되겠죠.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한국어 선택지 보면서 관련 정보가 어디 있는지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찾으면서 풀면 돼요. 됐죠? 자, 28번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filming activity. 저 어떤 뭔가 영화 찍는 그러한 행위, 활동에 대한 노티스인데 보시면은 배우와 제작진을 포함해서 약 100명이 현장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약 approximately라고 하면 약이죠. 약 50에서 60명이 여기에 참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틀린 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오후 시간대 드론을 활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드론을 사용할 것입니다. For a brief aerial shot between 9am and 10am. 9시에서 10시 오전이잖아. 오후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요. 자, 3번 보면 오전 경기 중 내내 교통 통제가 있을 것입니다. No traffic restrictions except 11시에서 1시. 11시에서 1시를 제외하고는 traffic restriction, 교통 통제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3번도 틀린 게 되겠고요. 4번 볼게요. 촬영 구역을 표시하는 임시 표지판이 세워질 것입니다. 자, temporary signs, 임시 표지판이죠. will be set up. 그것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To indicate filming zones. 자,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필ming 구역을
가리키기 위해서. 정답 맞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 4번. 올바른 게 4번이다.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자, 쓰레기와 자재는 행사 다음날 수거가 된다라고 했는데 end of the day, 그날 끝에 수거가 된다라고 나오니까 얘도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오케이. 아이고 쉬운 영역. 이렇게 빨리빨리 읽어봤고요. 자, 이제 29번. 자, 요거는 공부할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얘는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하나가 얘는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자고 했었지? 하나하나가 왜 맞고 왜 틀리는지를 확인하면서 읽자라고 했었죠. 자, 볼게요. 자, 해석하면서 가겠습니다. 일단, 자, 과학이라는 것은 it hardly needs saying. 자, 말할 필요가 없지만 it's a not a magical method. 어떠한 마법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That supplies an open window. 뭐를 제공하는? Open window. 자, 열린 창문을 제공하는이요. 자, 그런데 이 열린 창문은 어떤 것이냐면요. Through which. 그걸 통해서 we catch a glimpse of reality. 현실에 대한 어떤 힐끗, 볼 수가 있는, 힐끗 현실을 볼수 있는 그런 마법 창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Through which가 나왔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네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자, 그러면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는 앞에는 뭐가 있어, 일단은? 선행사가 있고요. 뒤에는 뭐가 오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완전한 문장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지? 자, 그런데 보니까 앞에는 an open window라는 선행사가 있고요. 자, 근데 그 뒤에 보니까 we catch a glimpse of reality.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앞에 선행사 뒤에 완전한 문장. 맞네. 따라서 1번은 오케이. 맞는 선지구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됐어? 좋아. 그다음에 it is rather. 그럼 이게 뭐냐? An organized discipline of theory making and knowledge collecting. 자, 이것은 조직된 학문이에요. 무엇에 있어서 이론을 만들고 지식을 모으는. 자, we pose questions and seek answers. 자,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답을 찾아요. 과학자들은 it's not like a sailor. 자, 항해사가 아니에요. A drift at sea. 자, 표류하는 항해사가 아니에요. 뭐를 하는? Discovering willy-nilly. That there is an island here or high seas that way. 자, 되는 대로 그냥 막 찾는 거야. 여기에는 섬이 있구나. 그리고 저쪽에는 파도가 높구나. 막 이런 것을 찾아내는 그러한 세일러, 항해사가 아닙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discovering에 밑줄이 쳐 있다. 그러면 얘는요, 지금 discovering이니까 현재 분사잖아요. 현재 분사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야. 그러면 일단은 얘가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 자리가 맞는지를 확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discover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 자, 여기에 문장을 보시면, 자, 과학자들은 이라는 주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is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동사는 이미 있네? 그런데 그 뒤에 전치사, 아니, 전치사를 미안해. 관계사라던가 아니면은 어떠한, 접속사가 나오지 않죠. 그러면, 더 이상 동사가 올 자리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얘는 준동사 자리가 맞아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해석을 해보면 주어가 과학자인데 과학자가 발견한다 이것을 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얘는 현재 분사 자리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 분사 구문으로서 잘 쓰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A scientist is like a competent navigator. 자, 그러면 과학자는 무엇과 같냐면은, 자, 능력이 있는 내비게이터와 같대요. 자, 항해사와 같대요. Using, 자, 뭐를 사용하면서 their maps and equipment. 자, 그들의 지도와 equipment, 도구를 활용을 합니다. 컴파스, 나침반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비슷비슷한 것들을 활용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 뭐를 하기 위해서 to arrive at sought after quarry. 자, 뭐를 하냐면은 추구의 대상, 그들이 찾아왔던 자, 추구의 대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투부정사.
to arrive가 맞는지를 봐야 돼.

있는데, 자, 이 해석상 어떻게 되냐면, 자, 과학자들은 자, 이런 내비게이터 같아.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추구의 대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도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내비게이터와 같다라고 하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되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서 사용이 잘 되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부사적 용법. 그래서 얘도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을까? 자, 그 다음에, the navigator. 자, 이 항해선은 may be wildly mistaken. 자, 어떨 수 있냐면요. 자, 완전 mistaken.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As Columbus did. 콜럼버스가 그랬던 것처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4번으로 가볼게요. 자, 요거 뭐야? 콜럼버스가 그랬던 것처럼이라고 하는 거. 두 대동사를 가리키죠. 자, 대동사예요. 자, 우리 대동사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가 오거나 아니면 비동사가 올 수가 있죠. 자, 근데, 자, 대동사가 동사를 대신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얘가 대신하는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두를 쓸지 비동사를 쓸지가 결정이 되죠. 자, 그러면, 대신하는 동사가 만약에 일반 동사야. 그러면, 두를 사용을 하고, 만약에 대신하는 동사가 비동사야. 그러면 대동사로도 비동사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 문장으로 와볼게.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자, 내비게이터가 be widely mistaken 할수 있다라고 해요. be widely mistaken. 완전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 콜럼버스가 착각을 했든.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did가 지금 대신하고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be widely mistaken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비동사를 대신하고 있잖아. 그러면 did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돼? was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정답이 4번이고 was로 고쳐주어야지 올바른 표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어? 오케이,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복습하세요. 알았죠? 자, 이거 퀵체크로 다시 낼게요. 뭐라고요? 자, 우리 언제 대동사로 do를 쓰고 언제 대동사로 be를 쓰는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꼭 이거 기억하세요. 너무 중요해서 그래. 꼭꼭꼭 알아가세요. 자, 그다음에 when he arrived in what he thought was India. 자, 근데 그가 언제 착각을 했던 거냐면은 그가 도달했을 때요. 그가 인디아, 인도라고 생각한 곳에 도달했을 때. 자, but their work. 그러나 과학자들의 연구는요, composed step by step on the basis of choice. 자,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step by step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on the basis of choice. 초이스의 기반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설을 기반으로, 그리고 기대, 열망, 그리고 희망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step by step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은 anything but idle or haphazard. 자, 요거 anything but 또좀 볼게요. Anything but 이라고 하면 요거는 무슨 의미냐? 이거 하나 더 내야 되겠다. 퀵체크. 다시 한번 볼게요. Anything but 하면은 결코 뭐뭐가 아니다 이거거든요. 자, 요거 anything but 방금 말했죠? 무슨 의미인지 적어놨다가 수강후기 게시판에 한번 더 쓰세요. 알았죠? Anything but의 의미 써주시면 돼요. 자, 그것은요. 뭔가 게으르다거나 아니면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far from being openness to the world 라고 합니다. 자, 뭐냐면은요, 이 세상에 대한 열린 것으로부터 거리가 멀고, science lets you. 자, 그러면 과학자들은 당신은 어떻게 하냐? learn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해서 배우게 해요. 어떻게 함으로써? by turning your attention away from it. 자, 그것으로부터 주의를 반대로 돌림으로써. 그리고, and to your own model of the domain in question. 그리고 주의를 어디로 돌리게 하냐면은요, 그 연구하고 있는 그 도메인의 영역으로 당신의 모델로서 주의를 돌리게 함으로써요. 자, the scientist learns about what is going on. 자, 그리고 과학자들은 배웁니다. 뭐를 배우냐면요. What is going on?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배웁니다. Around them. 그들 주변에서 by keeping their heads in their instruments and books. 그들의 머리를 도구와 책 속에 파묻음으로써. 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5번 볼게요. 자, 여기 what이잖아요. what은 뭐예요? what은요,
What is going on? 여기서 의문사

0: 기타로 사용이 되었고, 자, 요거 보시면은 앞에 아무것도 없죠? 선행사 없고요. 선행사 포함하고 있고, 뒤에 목적어도 없지요. 그러니까 뒤에 주어도 없지요. 그러니까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오고 있어요. 자, what은요, 앞에 선행사가 없어야 돼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자, 그런데 뒤에 주어가 없고요. 앞에는 선행사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도 맞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다. 됐어. 아이고, 잘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through which 뒤에 완전한 문장 맞고, 자, discovering 분사구문 잘 나왔고요. to 부정사 나왔죠?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did 대동사가 was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 우리 배웠죠? 내가 열심히 설명했으니까 꼭 기억해두고. 자, 그 다음에 what은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는 선행사가 없어야 되고, 또 관계대명사니까 뒤에는 뭐여야 돼?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방금 전 문장에서는 주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what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이다 라고 우리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열심히 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영자의 퀵 체크 풀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퀵 퀴즈. 자, 요거 secure이라는 단어 오늘 나왔거든요. 자, 요 secure이라는 단어와 paraphrase에서 쓸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 풀어봤고요. 자, 오늘은요, 실용문 같은 좀 쉬운 문제도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뭐 일치 불일치 이런 쉬운 문제도 풀어봤죠. 그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푸는 게 중요해? 밑에 한국어 선택지 읽고 그 해당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러 올라가면서 풀어야 가장 빠르게 풀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29번, 어법 문제였어요. 자,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섯 개의 선택지가 모두 다왜 맞고 왜 틀리는지를 너가 직접 설명할 수 있어야 그 문제를 완전히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을 맞았냐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이 문법 요소 다섯 개가 나온 것들 이것이 왜 맞고 왜 틀렸는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얘는 꼭 복습을 해주기를 바랄게요. 오케이?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시작할 때 나오는 저는 쌀떡이를 들고 허옇게 있었는데 뭔가 지금도 이렇게 약간 밑으로 모니터로 내가 흘끔 보인단 말이죠. 뭔가 허옇게 있는 느낌. 뭔가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있어요. 그쵸? 아무튼 그렇습니다. 실전모의고사 5회까지 왔어요. 벌써 이제 끝나간다는 이야기잖아. 그쵸. 근데 이 모의고사 문제들도 그렇고, 완성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쉬운 문제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보통 수특보다는 수능 완성이 좀더 쉬워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의 수능 완성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다뤄봤을 때, 수특의 레벨 2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주로 있었고, 레벨 3에 들어갈 만큼, 생각보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문제들도 유형에 있었듯이 실전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들도 28번, 30번에 있는 문제들 중에 이거 좀 어렵다 이렇게 느낄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5회는 제가 볼때 29번까지 크게 부담 없이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 편하던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 2, 3, 4위까지 지나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 모의고사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익숙해짐에 의한 실력업도 분명히 있거든, 내가 볼 때. 오엔 좀 편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작에 앞서서 티유빈 만나야죠. 그쵸? 귀여운 쌀떡이 유빈. 이 커다란 아이가 여기 하나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얼마 없어요. 그죠? 쌀떡이가 가발 쓴 쌀떡이. 가발 쓴 쌀떡이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시험 꿀팁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초콜릿. 초콜릿을 먹는다고 해서 뭐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상한 표현인데 합법적 초콜릿을 먹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수험생활이. 왜냐하면 나중에 되면은 초콜릿 먹으면서 약간 어쨌든 죄책감을 느껴. 뭐 내가 운동을 해서 초콜릿을 없애든 식사를 덜해서 초콜릿을 없애든 어쨌든 초콜릿은 막 영양가가 있는 건 아닌데 맛으로 먹는 거잖아. 내가 사실은 초콜릿이 들어있는 과자 같은 것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자들 먹을 때그 보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게 되잖아. 뒤에 보면은 막 열량 이런 거와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이때는 가능해요. 특히 시험 날은 내그 뇌를 위하여 내가 초콜릿을 먹어야 한다라는 그런 합법적인 사유가 생긴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초콜릿을 다양한 초콜릿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 진심으로 그 어떤 시험에 앞에 뭘 먹고 끝나고 뭘 먹을지 초콜릿 감별사 마냥 초콜릿들을 탐색하고 다녔어요. 진짜야, 진짜. 수학 시간 전에는 그 운동화 그 스니 있잖아. 그약 열량 꾸덕하게 높은. 왜냐하면 수학을 풀기 전에는 분명히 내가 에너지 많이 쓸것 같다. 그래서 수학 시간 전에는 그걸 먹어야 되고 국어 시간 전에는 시작에 앞서서기 때문에 좀 라이트하면서. 나도 학교 다닐 때 되게 내가 얌전하고 조용한 학생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속으로는 좀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어 시간 전에 먹는 초콜릿은 내가 그때 고르고 골라서 뭐였냐면 하나하나 까서 먹으면 알파벳 초콜릿은 소리가 나잖아요. 그냥 약간 그런 밀크 초콜릿을 먹고 싶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그 달들이라는 초콜릿이 있어. 지금도 가끔 보이던데, 그 빨간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판 안에 이미 이렇게 탁탁탁탁 까져서 들어있는 게 있어. 그래서 국어 시간 전에는 그걸 먹고, 그것을 서랍 안에 살짝 넣어놓고, 국어 문제 풀다가 중반부쯤 지났을 때 그걸 몰래 입에 하나 넣어놓고 문제를 풀었던, 뭐 이런 디테일들을 다 되게 생각했었거든요. 영어 다음에 탐구까지는 이제 기억은 안 나. 거기까지 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그 신발 운동화 초콜릿을 먹게 되면 입이 텁텁하니까 그걸 먹고 나서 물을 마시고 이런 디테일. 그걸 탐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편의점에 있는 초콜릿들을 먹어볼 수 있는 기회. 씹었을 때 소리가 나지 않아야 돼요. 그 페레땡처럼 막 이렇게 질감이 막 있어가지고 푸시럭푸시럭푸시럭 이러면 안 돼, 시험 전에는. 이게 좀 신경이 쓰인단 말이지. 까는데 적절하게 한 방에 까지고 먹었을 때 깔끔하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합법적인 기회. 알았죠? 같이 초콜릿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런 의미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왜냐? 들어오기 전에도 초콜릿을 먹었거든요. 아, 이게 기분이 좋아지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그죠? 최근에 제가 초콜릿 그 음료수 있잖아. 그 음료수. 그, 쉿하는 그거. 그거 나 별로 맛없다고 생각해서 안 마셨단 말이지? 근데, 집에 있는 거야. 가족이 그걸 사놨길래. 그래서 막 되게 아껴서 자기 거라고 막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놨길래. 또 그러면 되게 먹고 싶잖아요. 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굳이 자기 거래요. 이거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갖고 그래? 바로 출근할 때 돼가지고 나와서 먹었지. 당연하지. 원래 그런 거예요. 가족들 간에는 원래 그런 거잖아. 갖고 나와서 먹었는데 너무.

너무 맛있는 거야. 전화 왔죠. 초콜릿 음료 마셨어? 말하기에. 거기 있을 텐데 내가 먹었나? 말하면서 가족들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그것도 기분이 좋아지는 요소예요. 특히 가족의 것을 뺏어 먹는다 더 즐겁더라고요. 아무튼 갑자기 생각해. 자, 가봅니다. 23번으로 가보도록 할 거고 드디어 또 등장했습니다. 이제 5회까지 왔으니까 알겠죠? 이항정리 바로 풀게요. x세제곱의 개수기 때문에 우리는 ex가 들어있는 공과 마이너스 1이 들어있는 공, 그두 개가 들어있는 공, 저두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다섯 개 있는 거고요. 그 주머니들 중에서 x세제곱이니까 ex를 뽑을 주머니 몇 개가 필요해요? 세 개, 요것만 쓰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x세제곱이 완성되는 거니까 우리는 개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면 돼요? 다섯 개 중에 세개 고르시고요. 그러면 x세제곱이 나왔겠지? 그러면 2 곱하기 세제곱일 거고요. 마이너스 1은 몇 개? 나머지에 해당하는 두 개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면 10 곱하기 8 하니까 정답 80 끝. 2점짜리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좋죠? 그죠? 자, 끊임없이 24번은 이 아이들로 등장을 하였어요. 수능에 24번이 이 확률끼리끼리가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뭐 아주 간단한 수학적 확률 같은 거 등장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A, B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두 사건에 대해서 뭐 배반이든 아니면 뭐 독립이든 이런 한글로 적혀 있는 요소는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시면 되겠고 그 편안하게 가면 되는 문제의 유형일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건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세요. 진짜야. 저는 이미 이런 내용 다 아는데요 하셔도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것이 되게 눈에 잘 들어와요. 확실히 사람이 아는 것 같아도 눈에 직접 보여야 확실한 이해가 되더라고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 금방 그리잖아. 이거 그리고 보면 B의 확률이 3분의 2인 것은 쓰지 않아도 이미 알 거고요. 얘는 뭐예요? A인데 B가 아닌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야. 여기가 6분의 1이야. 그럼 여러분 눈치챘죠? 3분의 2, 6분의 1. 합집합에 해당하는 확률 물어보면 좋겠지? 물어보잖아. 그러면 이 문제의 키워드가 뭔줄 알아, 여러분?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B, 그러니까 B라는 사건과 A인데 B가 아닌 부분의 사건, 그두 사건이 배반 사건인데 그 둘이 합집합을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A 합집합 B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 안 해. 그림으로 그려놓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보니까 아, 그러네. 얘네 둘이 더하면 되겠네로 끝난다는 거죠. 키워드와는 무관하게 나는 문제는 되게 편안하게 풀게 됩니다. 안 그래? 그죠? 이게 좋죠. 정답은 얼마? 6분의 5, 답은 5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내가 문제 풀 때, 같은 곳이 있는 순열이 안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해설지로 이제 채점하다 보면, 아, 이 문제가 가디순이었네? 어머, 진짜 그러네? 이런 느낌 느낄 때 있잖아요.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그 문제에 필요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떠올리고 시작한다기보다는, 그냥 몸이 알아서 움직이고, 그냥 문제를 풀었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아, 이게?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구나라고 느껴지게 되는 게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그죠? 지금쯤 되면 여러분 점점 또 그렇게 느낄 겁니다. 자, 25번으로 넘어왔습니다. 25번에 위치하는 문제는 단순한 수학적 확률 또는 단순한 경우의 수 문제일 거구나라는 생각하시고요. 저는 그냥 문항 번호에 되게 얽매이는 스타일은 전혀 아닌데요. 그리고 문항 번호에 대해서 얽매이기 시작하면 내가 그런 고정관념을 느껴가지고 이 문제 쉬워야 되는데 어렵게 느꼈을 때 부담감을 느끼게 돼서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근데 대략적으로 예상을 했다가 아님 말고 하시는 정도? 이쯤에 이런 게 나오겠지. 아니면 말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한 것 같아. 어쨌든 수능이라고 딱 했을 때그 N수생들의 가장 장점은 경험을 해봤다인 거거든요. 제가 볼때딱 하나. 공부할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보다도 경험을 해봤다인 건데, 그 경험을 해본 것이 뭐냐면, 나 어디서 봤어? 이 느낌이잖아. 그치? 그 어디서 봤어?의 느낌 때문에, 이 문항에 이런 거 나올 거고, 내가 시험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뭐 어떤 초콜릿을 먹을 거고,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경험을 못 해봤잖아. 고3이면. 그러면,
내가 그냥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아, 이런 게 나오겠지? 아, 이런 게 나오겠지? 그럼 그 데자뷰 같은 느낌으로 시험 현장에 갔을 때 오히려,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네? 편안함을 느끼는데? 이렇게 될수 있거든. 아니면 많은 거지. 다른 문제 나오면 뭐, 그대로 또 풀어주면 되는 거고, 그죠? 자, 보세요. 대문자 A, B, 소문자 C, D가 있습니다. 그네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여섯 개를 나열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 가부터 볼게요. 둘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가에 보시면 양쪽 끝에는 모두 대문자가 오기 때문에 여기는 A거나 B. A거나 B여야 합니다. 끝! 그 다음에, 문자 C가 두번 이상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 끝을 결정하는 방법이 네 가지인 거고요. 거기에다가 뭐 하면 돼? 가운데 네 개를 결정하는 방법을 찾아서 곱해주시면 됩니다. 왜? 한 경우를 완성하기 때문에 나는 곱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간단하죠. C가 두번 이상이래. C가 네번 나오거나. 그러면 CCCC이니까 배열이 없죠. 한 가지. C가 세번 나오거나 이러면 어때요? 눈 여기 간지러움이 있어가지고 굳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자 어쨌든 C가 세번 나옵니다. 그러면 네개 중에서 C가 들어올 자리를 고르고 뭐 이러셔도 되고요. 아니면 CCC 그다음 누구 할 거야? A 할 거야? B 할 거야? D 할 거야?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A 할까, B 할까, D 할까? 세 가지에다가 이네 개를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가디순으로 적용할게요. 그게 더 깔끔하지. 그치? C가 들어갈 자리를 네개 중에 세개 고른다 보다 가디순 더 쉬워. 이 다음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4팩을 3팩으로 나누는 네 가지 해서 12가지. 이렇게. 어차피 동그라미는 해놓을게요. 더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뭐로 하면 돼요? C가 두 번인 경우. 그치? 이럴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저는 이럴 때라면 C가 들어갈 두 자리를 고를 것 같아요. 왜요? 아까는 가디순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때는요, 아까는 구성이 A거나 B거나 D지만, C가 두 번이 되면 CC랑 AA일 때의 가디순 구성이 다르고요. CC랑 DA일 때는 가디순 구성이 달라요. 이거는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야 되고, 이거는 4팩을 2팩으로만 나눠야 돼. 그러면 그렇게 케이스를 나누는 게 귀찮아진 저는 문제 바이 문제예요. 상황 바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야. 그래서 이번에는 C가 들어갈 두 자리를 먼저 고를 거예요. 얘는 가디순이라고 해놓고. 그지? 네. 네개 중에 C가 들어갈 두 자리를 먼저 고를 거고요.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여기에는 D 또는 A 또는 B가 들어가고요. 여기도 D 또는 A 또는 B가 들어갑니다. 세 가지, 세 가지. 3의 제곱으로. 그럼 이건 뭘로 한 거야, 사실상? 중복 순열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아, 이 문제는 중복 순열이야. 그러니까 A to Z 전부 다 중복 순열로 가야지가 아니고요. 상황에 맞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오, 그러네. 이게 낫네. 이렇게 가는 거죠. 6 곱하기 9 하니까 54. 그래서 셋을 싹 더하면 이게 결국 뭐예요? 가운데 있는 4개를 배열하는 방법이 되어 주겠습니다. 더하니까 67가지를 곱해주는 거예요. 정답은 268이 되어주고, 답은 1번, 요렇게 오는 겁니다. 뭐? 괜찮죠? 자, 근데, 출제의 의도는 여지법으로 가는 게좀더 좋다였어요. 눈치를 채기가 어렵잖아. 왜냐하면 두번 이상이니까 그냥 딱 보자마자 두 번, 세 번, 네 번.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그냥 바로 왔는데 생각해보면 두번 이상이 아닌 경우는 0번 또는 1번이라서 여지법으로 가는 게 케이스가 조금 더 적기는 해. 그래서 요네 개에다가 C, D, A, B를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4, 4, 4, 4, 4의 네 제곱이죠. 여기서 시작해서 뺄게요. C가 간지러워. C가 한 번도 안 들어가는 경우랑 한번 들어가는 경우. C가 한 번도 안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C를 제외한 DAB로만 세 개를 구성하면 되니까 3의 4제곱. 네 개를 구성하면 되니까 3의 4제곱. 그 다음에 C가 한 번이면 네 자리 중에 C가 어디 들어갈지를 고르시고 나머지는 다시 한번 DAB로만 구성하면 되니까 요렇게. 그래서 81가지와 108가지를 더해서 189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로 오실 수도 있어요. 얘가 얼마야? 2의 8제곱이니까 256이잖아.
빼면 똑같아.

똑같이 67가지가 되겠구나. 그래서 4에 곱해서 해결합니다. 혹은 보니까 그러네. 케이스가 조금 더 작아지긴 하네. 근데 첫 번째 풀이나 두 번째 풀이나 풀이의 양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진 않다 보니까 이런 거 여사건임을 빨리 눈치채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죠? 봤더니, 아, 그러네. 여사건으로 풀면 좀더 좋았네. 라는 거예요. 나중에 눈치를 채는 거지. 또 나왔습니다. 우리 수완 실전 모의고사가 이 좋아하는 것 같아. 얘를. 그죠? 실내 구간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최근 출제 빈도는 좀 올라갔던 편이기도 해요. 쉬운 문제로서 나오니까. 3점짜리로서 쉽게 봤을 때, 뭐,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형태. 그죠? 자, 대신에 요거는 잘 읽어주세요. 알파벳이 많고, 실내 구간 두 개씩 등장하니까. 상한계 당도가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요 길이로. 실내 구간 길이야. 그래서 실내 구간 길이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봐봐요. 나는 L1을 먼저 구해야지. 그럼 빗백이 A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니까 이거 먼저 찾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봐요. 필요한 것들에다가 동그라미 해볼게요. 표준 편차. 봐봐. N개에서 추출해서 표본 평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나왔어요. 괜찮아? 그죠? 오케이. 맞죠, 맞죠? 자, 그렇게 하면은 얼마라고 하면 되는 거야? 표본 평균을 굳이 내가 쓸 필요가 없네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L1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그죠? L1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10.4라는 표본 평균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2 곱하기 신뢰도에 의한 값. 신뢰도 얼마야? 95%. 그러니까 얼마라고 하면 돼? 1.96. 곱하기 표본의 크기. 몇 개? N개. 루트 N. 분의 표준 편차, 문제 속에 있는 시그마,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 거는 똑같이 또 실내 구간의 길이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치, 그치. 실내 구간의 길이가 맞더라고. 10 빼기 A니까. 굳이? 그래서 또 L2도 그렇게 적어볼게요. 어차피 L1에서 L2를 빼라고 했길래, 좋아, 좋아. 자, 갑니다. 뭐라고. 이번에는 또 다른 N개를 추출했기 때문에 물어봅시다. 표본 평균이 같아, 달라? 다르네요. 또 다른 N개를 추출했기 때문에 표본 평균 당연히 달라지겠지. 아주 우연히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같지 않잖아요. 내가 구할 때랑 얘가 구할 때랑 다르잖아. 그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갑니다. 이번에는 99%라고 했기 때문에 2.58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2 곱하기 2.58. 표본의 크기는 똑같이 N. 분의 표준 편차. 이렇게 했어. 맞아? 그지? 그러면 L1에서 L2를 빼야 되는데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내가 아는 게 없어요. 뭘? 이 부분을 아예 몰라요. 자, 구하고자 하는 거 아예 마무리까지 정리해 볼게요. L1에서 L2를 빼라고 했기 때문에 빼서 절대값 씌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건 똑같으니까 2.58에서 1.96만 그냥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 곱하기 1.96 빼니까 2, 6, 0.62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를 구해야 돼.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거든요. 근데 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당황스럽죠? 자, 힌트는 뭘까? 실내 구간의 길이로 왔죠, 우리가. 근데 굳이 표본 평균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건 길이 말고 실내 구간 그 자체를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봐요. 그리고 눈치를 채야 되는 게 여기도 A고요. 여기도 A예요. 그럼 그 값 서로 같다는 건데. 자, 첫 번째 실내 구간을 제가 한번 써보자면 표본 평균 10.4로부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고 더한 거예요. 그죠? 뒤엔 안 쓸게. 어차피 나는 A만 같다는 걸 이용하려는 거니까. 두 번째 실내 구간도 어때요? 이번에는 표본 평균이 10.7이라 그랬거든. 10.7로부터 2.58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고 더해서 추측하고 있는 건데. 너도 A면 얘네들이 서로 뭐라고?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겠어요?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야. 와우죠. 자, 아래에서 위로 빼겠습니다. 같은 거니까 0일 거 아니야. 아래에서 위로 빼면 10.4에서 10.7 빼니까 0.3. 빼기니까 여긴 더하기로 바꾸면서 마이너스 0.62.

그래서 다시 쭉 살펴보면서 온 거지. 그러면서 어떡하지? 뭔가 다른가? 보통은 AB, 실내 구간의 끝을. 그럼 여기는 CD로 줘야 되는데 A랑 C로 줬어. 어머, 둘이 똑같네. 이 둘이 똑같다는 걸 이용해서 내가 뭘 찾아야 되겠네.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찾아야지 하고 봤는데 계산이 좀 그래요. 좀 기다려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더라? 확인하시면 0.6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알고 싶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온 거죠. 자, 우리 중에서 계산을 가장 싫어하는 건 누구다? 나야. 계산을 싫어하는 제 입장에서도 매력적이었어요. 계산할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재밌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27번을 보고 쉴게요. 이번에도. 아니, 눈이 약간 꼬리 끝에 뭐가 들어간 거야, 지금 상황이. 그래서 깜빡깜빡 하면 사라지는데 제가 지금은 시력이 좋지만 옛날에 여러분들 나이 때 시력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얼마나 안 좋았느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잘 없어. 생각보다 잘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렌즈를 다 껴봤어요. 여러분들 나이 때. 소프트 렌즈를 꼈더니 산소 투과율이 안 좋아가지고 하드렌즈로 바꾸고 해서 하드렌즈를 꽤나 끼다가 나중에 결국 다시 안경으로 바꿨는데 안경 끼면 여기 코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드렌즈 꼈었거든요. 하드렌즈를 끼면서 좋았던 건딱 하나밖에 없어요. 눈이 진짜 아프거든요. 그 당시 하드렌즈는. 이제 발달했겠지. 정말 아파, 하드렌즈가. 그래서 하드렌즈가 그렇게 돌아가요, 자꾸. 그래서 어떤 능력치가 발달했느냐. 내가 내 눈알을 잘 조절할 수 있어. 필요하다면. 그 능력치가 발달하도록. 사람이 뭐든지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드렌즈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하드렌즈 끼는 주변에 사람들 보면 그렇게 안 아프대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 아팠거든요. 이게 약간 유리 같은 게 눈에 이렇게 있는 느낌이라 깜빡일 때마다 걔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왜 꼈느냐? 산소 투과율을 높여야 된다는 거지, 공부하는데. 근데 산소 투과율이 문제가 아니고 하드렌즈 낀 내내 울었어요, 맨날. 맨날 울어서 결국 안경으로 바꿨거든요. 지금은 아예 그 수술로 찾을 뿐이죠. 너무 나빠. 저는 눈이 너무 나빴어서. 어쨌든 가봅니다. 27번으로 가볼게요. 주머니에 자연수 1, 2, 3, 4, 5가 적혀있는 공이 두 개씩 들어있습니다. 되게 간단해 보이죠? 3점짜리니까 쉬울 것 같죠? 근데 여기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표 채우기에 난이도를 올렸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29번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쉬운 버전이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그저 나한테 평균만 구하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X가 뭐냐면, 서로 다른 자연수의 개수니까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확률 분포표를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근데 생각보다 그표 찾는 과정이 복잡해지는 거죠. 난이도 올리는 방법이야. 자, 두 개씩 두 개씩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릴 것 같으면 1, 2, 3, 4, 5만 적지 마시고 한 세트 더 적으세요. 자기 암시. 그지? 이렇게 두 개씩 있는 거야. 맞아. 그죠? 두 개씩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데에서 총 12개에서 6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겁니다. 그러니까 분모에 해당하는 건 12C6이겠죠. 12개 중에 6개니까. 아니, 왜 10이야? 10C6이. 10개 중에 누가 12개를 했어? 내가 그랬지. 아, 이거 뭔지 알아, 여러분? 주사위병이에요. 그 확통병 중에 진짜 유명한 병이 하나 있어요. 주사위병이라고. 자연수를 보면 자꾸 6까지 사용하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에요. 이게 걸리면 미리 예방주사로 주사위병에 속지 말라 이런 거 시험 볼때 써야 돼요. 다시. 10개야. 자, 10개 중에서 6개를 뽑는 거니까 분모는 10, 10, 6을 깔아놓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계산도 해놓을까요? 9, 8, 7, 600 사라지고 4, 3, 2, 슉슉슉슉슉슉 210 분모에 깔아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거기에서 서로 다른 자연수의 개수를 X라고 한대요. 자, 몇 개까지 가능해요? 아니, 최소부터 해봐. 내가 여기서 6개를 꺼내는데 서로 다른 자연수가 최소 몇 개겠어? 3개는 나오겠지. 왜? 세트, 세트, 세트로 꺼내도 서로 다른 자연수가 3개는 나옵니다. 4개일 수도 있고요. 최대 어디까지? 5개까지는 가능하겠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아. 그죠? 오케이. 그러면 나 이걸 가지고 하나씩 또 확률 확인을 해야 되는구나. 느낌 왔어요? X가 3일 확률은? 그러니까 표에다가 하기에는 칸이 부족해서 따로 뺀 거예요. 3일 확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류 중에서 세 종류를 택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왜요?
세종

종류를 택하시기만 하면 그세 종류에 두 개씩 가지고 와야만 하는 거니까 끝나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21분의 1 일단 킵해놓을게. 215로 쓰는 게더 나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써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4인 경우는 네 종류가 나온다는 건 어떤 식이에요? 아까처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만 골라야 되는 거잖아. 이를테면 여기다 쓸까요? 1이 똑같은 게두 개가 들어갔어. 2, 3, 4 종류가 있다고 치면 2도 똑같은 걸두개 넣는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까요? 예시를 먼저 일단 들어봐야 되잖아. 결국은 네 종류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여섯 개를 고르는 거니까 그렇지. 두 개씩 들어갈 것이 두개 필요합니다. 총 다섯 종류 중에서 두 개씩 들어갈 것이 두개 필요해요. 알겠지? 어떤 거? 그치, 오씨. 어떤 거 고를래? 한번 골라보시고요. 그래서 1, 2는 두 개씩 들어가기로 했어. 그럼 남은 건 누구야? 세개 있잖아요. 요셋 중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면 돼요? 셋 중에서 두 개를 골라. 3이랑 4로 골랐어. 맞아. 여기서 한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끝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중요한 건 1은 통째로, 2는 통째로였으니까 상관이 없었지만 3은 둘 중에 어떤 거, 4도 둘 중에 어떤 거를 물어봐야 돼. 여기서 실수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똑같은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10, 시, 6으로 골랐어. 총 서로 다른 6, 그러니까 10개 중에서로 생각한 거예요. 같은 종류의 종류가 표시가 되어 있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둘중 어떤 거를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15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21분의 3, 4, 12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괜찮? 여기까지 자신이 있으면 X는 5는 계산 안 해도 돼.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팁이긴 해요. X 3, 4, 5인데 여러분들이 확률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여기 21분의 1, 요건 쉬우니까 이거 고르고 21분의 12 구했잖아? 그럼 얘는 뭐겠어? 21분의 8이겠지. 이렇게 하셔도 된다. 우리는 확인은 한번 해볼게요. 다섯 종류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섯 종류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다섯 종류가 나오려면 어떤 식이어야 돼? 다섯 종류가 다 쓰여야 돼. 대신에 한 종류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한 종류만 여러분들이 잘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종류를 어떤 거두개 고를지를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서도 끝나면 안 되지. 둘 중에 어떤 2, 둘 중에 어떤 3, 둘 중에 어떤 4를 생각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또 2의 4제곱이 들어가지는 거겠습니다. 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5, 2에서 21 남기고 나머지 약분한 8. 맞잖아. 돼요. 끝! 이제 뭐 하면 돼요? 평균 구할게요. 곱해 곱해 싹다 더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슝. 3, 48, 40. 끝이요. 그래서 여기 51 더하니까 91. 21분의 91로 되어주는 건데 약분이 가능하죠. 3의 배수는 아닌데 7의 배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정답 3분의 13으로 오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괜찮아? 그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은 쉬지 않고 가겠습니다. 내 마음이에요. 28, 29에 시간 투자를 위하여 즐거운 문제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되게 잔인한 이야기다, 그치? 아유, 그럼요, 여러분. 자. 나는 근데 이 문제는 생각보다 되게 쉽거든요. 되게 쉬운데 되게 멋있게 묘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게 만들어 놓은 문제 같아. 내가 느낄 때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현혹되기 쉬운 유형으로 등장을 했어요. 잘 보세요. 한 개의 주사위를 다섯 번 던져서 i 번째 나오는 수를 ai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a1, a2, a3, a4, a5 이렇게 돼서 이걸 나열하는 거예요. 심지어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5자리 자연수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단 말이잖아. 근데 사실 여러분 다섯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면 첫 번째가 A1이잖아, 그치? 첫 번째 시도에서 나오는 주사위의 눈, 두 번째 시도 주사위 눈, 세 번째 시도 주사위 눈, 네 번째 시도 주사위 눈, 다섯 번째 시도 주사위 눈입니다. 얘를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2, 3, 1, 4, 5가 나왔다면 2, 3, 1, 4, 5라고 쓸수 없으니 숫자로 읽을 때 우리가 뭐라고 읽어요? 23,415요. 그 뜻이에요.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게 되어 있는데 문제를 만드는 입장의 고충으로 생각을 하면 숫자 써놨지. 읽는 방법은 23,415야.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라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사위를 5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하여, 일렬로 나열하여 5자리 자연수를 만들었다. 이거입니다. 끝.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말은 뭐야? 여기는. 자, 택한 5자리 자연수가 AO, A4, A3, A2, A1 크기 순으로 갑니다. 더 쉽게 선생님 썼으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1의 자릿수 보다는 10의 자릿수가 크고요. 100의 자릿수가 더 크거나 같고요.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로 연결돼서요. 그 다음에 1000의 자릿수가 더 크거나 같고요. 만의 자릿수가 더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한글로 적어 놓으면 되지만, 그걸 숫자 기호를 활용하여 쓰려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써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써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한데 입고 있는 옷이 멋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긴장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별거 없이. 그치. 자, 이렇게 했을 때 A1 곱하기 A2가 4의 배수일 확률이래요. 딱 문제상 어때요? 일단 나 분모를 먼저 찾고 조건부 확률이니까 그 다음에 분자에 해당하는 걸 찾겠습니다. 인 건데 분모는 크거나 같다예요. 크거나 같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중복 조화. 즉, 내가 나오는 눈의 수가 1, 2, 3, 4, 5잖아. 주사위니까. 6이잖아. 주사위니까. 여기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뽑기만 하면 크거나 같은 것부터 순서대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를 2개, 5를 2개, 6을 하나 뽑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65,533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정해졌고, 너는 뽑기만 해가 되어서 중복 조합임을 눈치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 몇개 가져갈 건데만 생각하면 돼요. 칸막이가 몇개 설치돼요? 6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칸막이가 5개 필요하고요. 몇개 뽑을 거라 그랬죠? 나는 5개 뽑을 거예요. 공이 5개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배열하면 10팩을 5팩 5팩으로 나눈다가 분모에 들어가지는 겁니다. 약분하면 10, 9, 8, 7, 6, 여기는 5, 4, 3, 2, 1인 거죠? 그 똑같이 한번 더 쓰면 약분할게요. 지울 거 지울게요. 10을 지울까? 일단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죠. 괜찮아? 의외로 분모에 해당하는 것들 계산은 간단하게 들어가 졌더라고요. 그래서 252가 되잖아. 36에다 7 곱하는 형태로. 분모에 해당하는 거252 여기다 깔아놓고 시작할게요. 선생님, H로도 풀어주세요. 네. 서로 다른 6개 종류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6, H, 5. 둘이 더하면 11, 1 빼니까 10, C, 5. 계산하면 이쪽으로 와야 되죠. 자,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이제 이들 중에서 이걸 만족시키는 값들 중에서 뭘 하라고 했냐면 이제 이건 지울게. 우리 이미 이제 말은 이해했으니까 A1과 A2의 곱이 4의 배수래. 자, 기억하셔야 되는 건 A1이 A2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지? A1과 A2의 곱이 4의 배수인데 A1이 무조건 크거나 같아. 그러면 곱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뭐 있을까?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그 다음에 A3, A4, A5까지 나는 골라야 돼요. 그죠? 이것까지 골라야 돼. 그리고 나는 순서 바꿔서 썼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A2보다는 이라는 거야. A2보다는. 자. 원래 보통 곱이 4의 배수인 거 하면 어렵지 않아요. A1이 4인 경우 얘는 자유로워. A2가 4인 경우엔 자유로워. 겹치는 경우는 제외해야 돼. 또는 26, 26 가능해. 그치?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 문제는요. 이 뒤에 있는 값들까지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A2가 결정이 되어야 그것보다는 작거나 같은 세 개의 숫자를 고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A2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야. A1과 곱해서 4의 배수도 돼야 되지만, 뒤에 크거나 같다를,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킬 수 있기도 해야 돼서 A2가 누군데가 먼저예요. 그래서 A2가 누군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A2가 1이면
A2가 2면, A2가 3이면, 4면, 5면, 6이면, 6가지로 케이스 나.

나눌 겁니다. 어쩔 수 없어. 자, A2가 1이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무조건 1이 되는 거예요. 고려할 필요가 없고, 대신에 그 둘의 곱이 4에 배수여야 되니까 A1도 무조건 얼마여야 돼요? 4여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건 그냥 한 가지예요. 이렇게 일일이 찾아야 돼. 보세요. A2가 2가 되면 어떨까? 이때는 여기부터 갈까요? A1은 2의 배수여야 합니다. 그리고 A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2거나 4거나 6이거나 세 가지가 가능한 상황. 그 다음에는요. A1, A4, A5는요. 2 또는 1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골라야 합니다. 공세개 칸막이 하나를 배열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3 곱하기 4 해서 얼마라고? 12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A1도 결정되고 나머지도 결정돼야 되니까. 괜찮아? 이거야. 서로 다른 뭐? 두 종류 중에서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건 서로 다른 두 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색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실까봐 저는 이렇게 칸막이로 써드리는 거지. 자, 똑같이 갑니다. 이쪽으로 넓게 쓸게요. 여기, 이거, 아니, 여기다 쓰지 뭐. A1, A2의 곱은 4의 배수고, A2는 다시 작거나 같다로 해서 A3 또 A4, A5를 줄줄이 갖고 있습니다. A5가 제일 작거나 같다니까. 그치? 이렇게 썼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A2가 3인 경우. 그럼 이들은 어때요? 3, 2, 1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하면 되잖아. 서로 다른 세 종류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누는 10가지. 곱할게요. 여기에는 해당하는 건 뭐야? 얘가 3이면 너는 무조건 누구여야 돼? 4여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4의 배수가 되니까 한 가지. 그래서 몇 가지? 총 10가지가 되어주겠습니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들을 다 더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2가 이번에는 뭐인 거? A2가 4인 경우로 갈게요. 그럼 이들은 자유롭죠. 대신에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4거나 5거나 6이면 되니까 일단 세 가지. 그치? 요거 세 가지. 그리고 여기는 뭐겠어요? 4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그럼 칸막이 하나, 둘, 세 개에다가 공세 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서로 다른 네 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 4H3으로 쓰셔도 좋고요. 저는 계산할게요. 칸막이 세 개, 공세 개여서 그냥 6팩을 3팩, 3팩으로 나누는 20가지로 가겠습니다. 그럼 요거 20가지에다가 A1 고르는 세 가지를 곱합니다. 몇 가지 총? 60가지. 동그라미 친거 더해가는 거예요. 지금 마무리는. 자, 그 다음에는요. 요 동그라미 좀 헷갈릴까봐 동그라미만 지울게. 자, A2가 5가 되면 어때요? A1은 무조건 4여야만 하는데. A1이 더 크거나 같다니까. 그래서 5인 경우는 안 됩니다. 6이 되면요. A1은 무조건 6보다는 크거나 같은 짝수. 6밖에 없어요. 한 가지고. 나머지는 어때요? 이제는 H로 써볼까? 서로 다른 여섯 종류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누구? 하나, 둘, 세 가지를 고르면 됩니다. 칸막이가 다섯 개고요. 공이 세 개겠죠? 8팩을 5팩, 3팩으로 나누는 거죠? 지울 거 지울까요? 그러면 8, 7, 6 남죠? 6 지울까요? 56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끝. 왜냐? 여긴 곱하기 할건 없으니까. 돼요. 싹 더해보도록 할게요. 1 더하기, 12 더하기, 10 더하기, 60 더하기, 56이 되고요. 13. 69에다가 70만 더하면 됩니다. 정답 139. 요렇게 오는 문제예요. 중복 조합을 살짝 잘 녹여놓은 스타일로. 대신에 그걸 위해서 A2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A2가 결정이 되어야 A1에 대한 이야기, A3, 4, 5에 대한 이야기를. A2가 지금 제가 이걸 잘 그려놓은 것 같은데 이때도 역할을 하고 이때도 역할을 하는 징검다리다 보니까 A2 값이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A2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A2를 기준으로 제가 케이스를 나눈 겁니다. 괜찮아. 해결이 되죠? 그죠? 중복조합의 유형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긴장했던 A1, A2, A3 얘네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이 문제를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은 구구절절 써야 돼. 뭐 만의 자리, 그러니까 뭐 1의 자리 곱하기 10의 자리가 4의 배수인 이렇게 한글로 쓰면 더 귀찮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29번은요. 풀이가 긴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계속 봤지만 뭐 정규분포와 관련된 문제는 뭐 길이가 길고 뭐 케이스를 많이 나누고 뭐 계산이 많고 이런 거보다는 뭐예요? 대칭성 활용하는 거. 그죠?

것들만 잘 알면 돼. 보세요. 자, XY가 각각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상수 A, 그 외에는 우리한테 설명이 없는데요. 가를 보시면 정규분포 따르잖아. 그럼 X에 해당하는 정규분포 아무렇게나 그려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겠지. 근데 3X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랑 정확히 30 빼기 X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가 서로 같대요. X가 더큰 숫자인지 30 빼기 X가 더큰 숫자인지는 몰라요. 그때마다 달라지니까 저는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그 둘이 서로 항상 넓이가 같으려면, 항상 같으려면 어때야 돼요? 평균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X와 30 빼기 X의 한 가운데에 누가 있죠? 15가 있게 되겠죠.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니까. 그 말은 뭐예요? X의 평균이 얼마다? 15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하, 이쯤에 15 넣어보면 15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랑 15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가 서로 같아요. 같은 정규분포 X 안에서. 평균이 15겠죠?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봐봐. 오! X 더하기 A보다 X가 작거나 같은 넓이는 X보다 작거나 같은 Y의 넓이랑 서로 같아. 일단, 스멜상 뭐예요? 이동. 이걸 느껴야지. 넓이가 항상 같대잖아. A 칸만큼 이동해서 만들어지는 넓이가 항상 같다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평균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요 값이 15가 될 때가 가운데 평균을 기준으로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그때의 X 값은 뭐예요? 15 빼기 A죠. 즉, Y가 15 빼기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넓이가 똑같이 0.5가 나온다는 거야. 평균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럼 얘가 뭐라는 거야? 평균이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N은 다시, X, 아니죠, Y는 다시,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얼마? 15 빼기 A. 표준 편차는 둘이 같으니까 똑같은 시그마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돼요. 모양이 서로 같구나. 이런 거 파악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건 뭐야? 11을 기준으로. 오, 똑같은 11을 기준으로야. 그럼 보세요. 생각해봐. 우리가 원래 하나, 하나잖아. 자. 다른 거는 몰라도요, A만큼 그냥 이동한 거예요. A가 어느 쪽에 오는지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눈치를 살짝 챘다면 알 텐데, X의 평균이 우리 지금 15잖아요. 2A부터 3A까지인데, 음수면 A가, 넓이가,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되는, 되게 멀리 가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A가 양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하기는 할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리고, 한번 더. 이렇게 둘이 서로 만나잖아요. 근데 정확히 똑같은 12를 기준으로. 똑같은 12를 기준으로. 그러면 X에 해당하는 것은 평균이 15니까 이쪽에 와야 되겠죠. 이게 X 거거든. 똑같은 12를 기준으로. X가, 즉 X가 12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면 요만큼이에요. 그 넓이랑 Y가, 얘가 Y여야 되겠죠. 12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가 서로 같으려면 요렇게겠죠. 그럼 여기 몇 칸? 세 칸. 여기 몇 칸? 세 칸. 그러니까 y의 평균 얼마? 9. 이런 식으로 흐름 파악하는 겁니다. y의 평균이 얼마? 9. 그러니까 a는 얼마? 6. 이런 거 확인을 해놓는 거죠. 어느 게 x고 y인지 몰라도 그림 그려보면 다 안다는 거야. 자, 끝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거 할 거예요. 이쪽으로 갈게요. 15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저한번더 똑같이 그냥 이건 이 B급만 지울게. 15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봐요. 여기까지 왔는데 굳이 지금부터 둘다 Z로 바꾸진 않으려고. 어차피 그래프가 똑같으니까. 자, Y가 얘죠? 15보다 작거나 같으니면 어디예요? 이전체예요. 우와, 꽤나 넓은. 여기까지. 그치? 거기서 뺀대요. X가 15보다 작거나 같으니. X가 15보다 작거나 같으니면 뭐야? 0.5잖아. 그러네. X하필 평균이 15니까. 그러면, 저거 줄여서 생각해봐요. y가 15보다 작거나 같은 이라는 것은 0.5를 더해서 0.341 이렇게 되어주는 겁니다.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이때 z로 바꿔야지. 조금이라도 줄여서 둘다 z로 바꿀 필요 없으니까. 자, 15를 기준으로 생각해봐요. y가 15, y를 z로 바꾸려면 y의 평균인 9 빼고 y의 표준 편차인 시그마로 나누었을 때입니다. 근데 요 넓이가 이만큼 나온다는 건0.341 나온 때가 언제예요? 1이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되니까 이 값이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표준 편차가 얼마라는 거야? 6이라는 거야.
하나씩 문제 있는 상황 그냥

0: 예 하면서 왔더니 정답까지 왔습니다. 자, 시그마가 6이라는 것까지 왔죠? 마무리입니다. A가 6이니까 6, 2A이면 1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5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를 구하래요. 그걸 K라고 할때1000 곱해서 정답 쓰라는 겁니다. 하, Z로 바꿔야 되겠죠? 이제 다 나왔어. 이거 6이라는 것까지. 얘만 있으면 돼요. 적용할게요. 11호부터 평균 15 빼시고 X의 평균. 표준편차 6으로 나누어주시고 평균까지니까 얘는 고민할 필요 없이 0이라고 바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얼마야? 6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5가 되어요. 그러면 0부터 마이너스 0.5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죠? 15. 아, 여기는 잘못 썼어. 18이야. 누가 15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겠지? 그죠? 여기다가 6 집어넣으면 18입니다, 여러분. 그럼 똑같이 가야 되네. 여기까지 계산해야 되네. 18에서 평균 빼시고 표준편차 나누는 거니까. 6이잖아. 그럼 이것도 0.5네. 어? 땡큐다, 오히려. 0.5를 두배 하면 되네요. 이 넓이 두 개잖아. 0부터 0.5까지, 0부터 마이너스 0.5까지니까. 그러면 이거 두 배에서 답 쓸게요. 정답 얼마야? 0.38이겠네. 이게 K란 말이죠. 그죠? 문제 안에서. 답은 뭘 구하라 그랬어요? 1000을 곱해서 정답 쓰래요. 382가 정답이 되어주는 상황입니다. 소수점 아래 세 번째까지만 쓴 이유 알아? 단답형 주관식으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1000을 곱해서 세 자릿수가 답이 나오도록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해서 29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 4, 1, 3 이런 거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고. 1, 9, 1, 5 이런 거 외우면 안 된다고. 이해되시죠? 상황 보셔야 되고 얘를 보시면 그래프 두 개가 같이 등장하지만 평행이동이라는 상황을 잘 이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되는 거 각각의 평균과 같은 표준편차겠죠? 그러니까 그 표준편차 총 3개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중간에 A가 살짝 들어가 있으니까 A 구하는 과정까지 집어넣은 거. 됐어요. 자, 요렇게 29번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뒤에 있는 30번들 어려워요. 그래서 1회부터 5회까지에 있는 30번과 제가 남겨놓은 29번 같은 것들을 편안하게 착착착착 풀면서 진행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기까지 복습 잘하고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열심히 달리 준비하고 오도록 하세요. 초콜릿 먹고. 알았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의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2: 따라옵니다.
4: 뭐야?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전국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건설업을 구조적 문제로 가득한 낙후된 산업 분야로 치부하면서 매서운 비판을 쏟아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 건설은 곧 산업화의 상징이자 아무것도 없던 맨땅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발판이라는 점이죠. 2025년 한국 건설업체들이 해외에서 따낸 수주액은 472억 달러였습니다. 11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같은 해 한국은 체코 듀코바니 원조

전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유럽 한복판에 한국형 원자로를 짓게 된 겁니다. 한국 건설이 다시 주목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발 전력 수요로 원전이 주목받고 있고, 중동은 멈췄던 대형 발주를 재개했으며, 탄소 포집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영역도 열리고 있습니다. 아무나 짓지 못하는 고난도 공사가 한국 건설이 강한 분야입니다. 세계 무대에서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나리 2025년 세계 250대 건설사 순위에서 한국 기업은 12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출발점은 초라했습니다. 광복 직후 한국에는 건설을 한국인이 주도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규모 있는 공사는 설계도 시공도 일본인의 몫이었습니다. 장비도 기술도 실적도 없었습니다. 오늘 던질 질문은 하나입니다. 경험도 장비도 실적도 없던 후진국의 건설사들이 어떻게 세계 최고에 올라설 수 있었는가? 한국 건설사들은 6.25 전쟁의 폐허를 복구하며 첫 실적을 쌓았습니다. 이 시기 가장 큰 발주처는 주한미군이었습니다. 군사 도로와 비행장 활주로 같은 미군 공사를 맡으면서 한국 업체들은 시공 경험과 장비 운영을 익혔습니다. 1960년대 들어 공업화가 시작되며 일감이 늘었지만 규모 있는 공사는 여전히 외국 자본과 기술의 몫이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일감을 찾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1965년 첫 해외 수주. 현대건설이 태국 남부 파타니에서 나라티와스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현대건설은 고속도로 건설 경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에 고속도로가 없었으니까요. 현장은 쉽지 않았습니다. 장비는 낡았고 새로 산 장비는 기능공이 다를 줄을 몰라서 몇 달 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토질도 한국과 다르고 비가 많아서 골재 건조에도 애를 먹었습니다. 결과는 적자였습니다. 약 3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공사비 산정부터 빗나간 겁니다. 하지만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익힌 경험이 1968년 착공한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집니다. 해외 현장은 돈을 버는 곳이면서 동시에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선진국 발주처가 요구하는 공법과 공정관리, 장비 운영을 현장에서 익혔습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은 한국에는 위기였지만 중동 산유국에는 기회였습니다. 이 막대한 오일머니를 쥔 산유국들이 도로와 항만을 짓기 시작하면서 한국 건설사들에게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역발상을 했습니다. 빠져나간 달러를 그 나라 건설시장에 진출해 되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의 중동 첫 대형 진출은 1975년 바레인 아랍수리조선소였습니다. 수주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울산조선소 건설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발주처였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공동 출자한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실적을 바탕으로 중동 전역으로 나아가는 교두보가 됐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1976년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공사를 따냅니다. 사우디 동부 해안의 주베일 산업항 계약 총액이 한국 한해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거친 먼 바다에 유조선 접안 터미널을 세우는 최고 난이도의 공사였습니다. 문제는 당시 현지에 제조 기반이 없었어요. 현대건설은 해상 구조물을 울산 조선소에서 제작한 뒤 사우디까지 운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무게 400톤짜리 철 구조물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한 것입니다. 1974년부터 1981년까지 한국이 해외에서 따낸 공사의 94%가 중동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중동 수주액은 한국 수출액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빠져나간 오일 달러를 건설로 되찾는다는 구상이 석유 파동을 넘기는 데 정말로 큰 몫을 해냈습니다.
송출된 건설 인력도

1979년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 건설의 경쟁력은 가장 싼 가격만은 아니었습니다. 온타임, 온버짓,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예산으로 공사를 끝내는 신뢰였습니다.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은 공사 기간을 8개월 단축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으로 수주에 성공을 했고요. 납기를 지켰습니다. 사우디 송변전로 건설도 야간 공사를 강행해 약속된 전력망 공급 기한을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이 신뢰와 기적을 이뤄낸 것은 악조건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소임을 다한 현장 엔지니어와 노동자들의 힘이 컸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밤에 일하지 않죠. 1980년대 한국건설은 또 하나의 대기록을 세웁니다. 바로 리비아 대수로입니다. 이 사막 지하수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중해 연안까지 끌어오는 공사였습니다. 문제는 물길보다 파이프였죠. 직경 4m에 달하는 초대형 송수관을 수십만 개 생산해야 했지만 사막 한가운데 이를 만들 공장조차 없었습니다. 동화건설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송수관 생산 공장부터 지었습니다. 단순히 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산업 기반까지 현장에서 만들어낸 것이죠. 발주처인 리비아가 세계 8번째 불가사의라 부른 이 20세기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였습니다. 동화건설이 1983년 1단계 공사를 38억 달러에 수주했습니다. 21개국 72개 업체를 제친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2단계 입찰이었습니다. 인도 업체는 훨씬 낮은 가격을 써냈습니다. 동화건설과의 차이는 무려 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가격만 본다면 동화건설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죠. 그런데 결과를 뒤집은 것은 가격이 아니라 실적이었습니다. 입찰이 진행되던 중 1단계 공사의 예비 통수식이 열렸습니다. 실제로 물이 공급되는 것을 확인한 리비아 정부는 공개 입찰을 무효화하고 동화건설과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제 물이 흐르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리비아의 성공으로 재계 10위권까지 올랐던 동화건설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기 대림산업은 이란에서 카룬댐을 지었습니다. 높이 177m의 수력발전댐으로 1994년 착공해 2001년 완공한 이란 최대 토목공사였습니다. 공사 도중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대림산업은 공사를 멈추는 대신에 발주처와 조건을 다시 협상해서 완공했습니다. 동화건설이 외환위기에 무너진 것과 달리 같은 위기를 협상으로 넘긴 것입니다. 건설사의 운명은 갈렸지만 현장에서 쌓인 경험은 한국건설의 자산으로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건설은 전략을 바꿉니다. 다른 회사들이 피하는 공사를 골라 맡기 시작한 겁니다. 표준화된 공사는 결국 가격 경쟁으로 수렴합니다. 반면 고난도 공사는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기술이 진입장벽이 되고 경쟁자가 줄어들수록 협상력과 수익성은 높아집니다. 한국 건설의 특징은 문제를 만나면 현장에서 해법을 만들어낸다는 점이었습니다. 1984년 서산 간척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 물막이 공사에서 조수 간만의 차가 워낙 커 흙과 돌이 계속 쓸려 나갔습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폐기 직전에 23만 톤급 유조선을 끌고 와 물을 채워 가라앉히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물살을 막아 공사를 마무리한 이 방식은 정주영 공법이라 불리며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1980년대 서울 지하철 건설 역시 중요한 자산이 됐습니다. 도심 지하를 대규모로 뚫는 공사를 반복하면서 한국 건설사들은 터널과 지하공간 시공 역량을 빠르게 축적했습니다. 국내 현장에서 쌓은 경험은 훗날 해외 난공사를 수주하는 밑천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입니다. 쌍둥이 빌딩을 삼성물산과 일본의 하자마 건설이 각각 나눠서 지었는데요. 삼성물산은 한 달 늦게 공사를 시작하고도 먼저 완공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후 초고층 건축 분야에서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웁니다. 바로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입니다. 높이 828m, 163층.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전 세계 최고층 건물이었던 타이베이 101 역시 삼성물산이 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최고 기록을 스스로 경신한 셈이었습니다. 초고층만이 아닙니다. 비정형 건축 분야에서도 한국 건설사들은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입니다. 이 카드 두 장이 서로 기대선 모습에 착안한 독특한 설계로 유명한 건물이죠. 문제는 그 구조였습니다. 건물 세 동이 최대 52도까지 기울어진 채 올라가고 그 위를 거대한 공중 구조물이 연결하는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일부 글로벌 건설사는 시공 방법을 찾지 못해 중도 포기했습니다. 쌍용 건설은 교란 공사에 사용하던 기술을 응용해 해법을 제시했고요. 결국 시공권을 따냈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한국 건설은 새로운 평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싼 회사를 찾을 때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공사를 맡긴 회사를 찾을 때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얘기가 시공 능력의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그 위에 무엇이 더해졌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한국 건설의 장점은 시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부가가치는 시공 앞단에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지을지 설계하고 자재를 조달하고 전체 공정을 통합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이 셋을 묶어서 설계, 조달, 시공, 즉 EPC라고 부릅니다. 한국 건설은 시공에서 출발해 EPC 역량을 갖추는 것을 다음 목표로 삼았습니다. 설계 역량이 빛난 사례는 대우건설의 거가대교입니다. 핵심은 바닷속에 가라앉힌 침매 터널이었습니다. 육상에서 만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바다로 옮겨 수심 48m 아래에서 연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깊은 침매 터널이었고 설계 단계에서 수많은 변수를 계산해 넣어야만 가능한 공사였습니다. 소재에서도 자립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은 일반 콘크리트보다 강도와 내구성을 크게 높인 고강도 콘크리트를 개발해 국제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쌓인 설계, 소재, 시공 역량이 모이는 분야가 바로 플랜트입니다. 발전소와 정유공장, 담수화 설비 같은 플랜트는 EPC의 전형이죠. 그 정점이 원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설계와 핵심 기자재, 시공이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어야만 완성되는 건설의 종합 결산입니다. 원전은 공기가 곧 경제성입니다. 한국은 정해진 기한과 예산을 지켜 짓는 능력을 실적으로 증명한 몇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면서 원전을 수입하던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도약했습니다. 빌린 기술이 자기 기술이 되고 수입하던 나라가 수출하는 나라가 된 60년의 결과입니다. 한국 건설은 흔히 넛크래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평가됩니다. 위로는 설계와 원천 기술에서 앞선 선진국 기업이 있고요. 아래로는 낮은 비용을 앞세운 중국과 신흥국이 추격합니다. 하지만 한국 건설의 역사를 돌아보면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잡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도로를 지은 뒤에는 항만에 도전했고 항만을 지은 뒤에는 초고층 빌딩에 도전했고 시공 역량을 쌓은 뒤에는 설계와 엔지니어링으로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빨리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안전 위에 서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로 짓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앞으로 한국 건설이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끊임없는 혁신의 질주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따라 정말 격하게 많이 많이 환영하고 싶네. 예, 왜 그럴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뭐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아 이거 한 문제를 위해서 내가 꼭 해야 되나? 이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어법을, 그쵸? 네, 하지만 여러분, 구문이 어법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어법 코드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사실은 수능이 정말 오래전부터 문장이 너무 길잖아요, 여러분. 그죠? 1학년 문제들도 굉장히 문장이 길게 나옵니다. 그럴 때 정말 그냥 딱딱 의미 단위로 끊어질 수도 있지만 그냥 봤을 때는 끊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문, 어법 꼭 챙겨두셔야 됩니다. 비단 이 한 문제를 위해서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좀 더 나의 독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단계다, 이렇게 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문제를 풀면서 아 이건 뭐지, 아, 내가 이거 좀 개념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모른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풀다 보면 아 이거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또 다시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중요한 건. 누구든 다한 번씩 시도는 할수 있어.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꺾이면서 그냥 꺾인 채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만 한번 구부러져도 그냥 그게 꺾이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반동을 이용해서 다시 탄력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후자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죠? 예, 선생님이랑 12개의 문제 쭉다 풀면서 총 3강에 걸쳐서 4개씩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른 강들에 비해서는 훨씬 이 문항수가 적다라는 건 여러분들과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선생님이 좀 콕콕 짚으면서 해석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 내신 공부를 위해서도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해석도 같이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구문의 이 문장 구조를 어떻게 바라봐야 내가 어떤 문제에서 꺾이지 않을 수 있는지, 이걸 토대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선생님이 일단 뭐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많은데, 정말 많거든. 근데 그 중에서 요것만큼 여러분들 요세 강에 걸쳐서 이거 잘 생각하면서 보자고. 그러면 나중에는 아, 쌤이 이 말이구나라는 걸좀 아실 겁니다. 지금 일단 발문은 여러분들 어법상 틀린 문제죠. 물론 이제 다음 파트 이제 어휘추론 문제인데, 어휘추론과 어법성 판단 문제는 예전에는 이렇게 두 문제씩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 문제는 이렇게 밑줄 어법, 밑줄 어휘, 1번부터 5번까지의 밑줄 어휘로, 어법으로 나오고, 나머지 하나의 유형은 세트형이라고 해서, 맞아요. 여러분들 가끔 기출문제 보시면 이렇게 세트형의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이렇게 A세트, B세트, C세트, 우리 문제 안에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아, 이런 유형이 나오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간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세트형의 문제든 혹은 이렇게 밑줄 어법이든, 발문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하나의 흐름은 똑같다.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일단 잘 봐야 된다라는 걸 당부하고 싶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장을 기본적으로 이루는 건 누구예요? 그렇지. 주어와 동사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주어, 동사 이두개다 중요하죠? 주어 문장에서 진짜 주인이 되는 말이니까 주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 그죠? 근데 주어와 동사 가운데서도 특히 이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문법 구조상 여러분들이 꼭 하나는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야 되는 건 누굴까요? 생각해 본적 없는데? 생각해 본적 없을 수 있어.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하지만 명령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령문엔 주어가 없어. 왜? 늘 해라고 하는 건 앞에 you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략이 가능하지. 하지만 누구는 생략하지 않아요. 그렇지. 동사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독해를 하면서 주어 동사 다 중요하지만, 어법 구조만에서는, 구조 그 면에서는 동사는 정말 주어도 중요하지만 동사가 뭐 자동사, 타동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뒤에 목적어를 쓰느냐, 안 쓰냐가 이제 자타동사가 되겠죠? 능동의 의미로 주어랑 동사를 봤을 때, 능동의 관계냐, 수동의 관계냐부터 시작해서,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예, 동사의 의미와 동사의 기능, 그리고 얘가 문맥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셔야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보시면 빈출어법 선생님이 정말 많은데 압축하고 압축해서 이렇게 네 가지 한번 써봤어요. 그중에서 이거 뭐야? 요 하나 둘셋넷요네개다 한꺼번에 선생님이 여기다 넣었어요. 왜? 동사 파트에 해당이 되니까. 왜 동사지? 일단 태도 능동태, 수동태도 동사, 그냥 동사냐, 비동사, PP의 수동태냐 이게 관건이 되겠고, 그다음 부정사 같은 경우에도 투담이 동사 원형이지. 동명사도 동사에다가 ing 붙이잖아요. 그 다음에 분사는 현재분사, 과거분사 다 동사의 변형 형태야. 그래서 여러분,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는 사실 그냥 동사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그 동사가 문장에서 본 주어에 맞는 수로로 본 동사 자리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동사에 가깝다, 동사에 준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준동사 개념 물론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준동사, 준동사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라고 정확하게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근데 준동사는 동사로 태어났지만 더 이상 본동사의 기능은 하지 않고, 예, 동사에 준하는 기능만 한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구사, 관계사, 접속사, 병렬구조 너무 하나같이 중요한데, 선생님이 이걸 그냥 설명하면 사실은, 아, 선생님도 그랬던 것 같아. 문법 개념은 사실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뭐 관계대명사가 뭐야? 불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가 뭐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달달달달 나와. 하지만 문장 내에서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선생님은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막 하기보다는 문장에서 실전으로 한번 문제로 부딪히면 여러분들이 훨씬 잘 이해가 될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 전 시간에 끝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이 문제가 1번이 말이야. 지금 출제자가 나한테 뭘 물어보는지 생각해보고, 얘는 왜 틀리는지, 얘를 뭘로 고쳐야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보면서, 물론 그냥 봤을 때 단순 지식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문법 문제, 어려운 문제에 3점을 달고 있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해석을 통해서 맥락상으로 파악하게끔 내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 거 한번 일단 문제를 풀이하기 위한, 일단 1번부터 5번까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쭉 해석하면서 의미도 한번 잡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but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첫 문장은 좀 앞부분이니까 살짝 보고 갈까요? 네. We, 우리는요, 인간이죠? We are exceptionally smart. Exceptionally라고 하면은 정말 이 exception이라는 표현이 except가 뭔가를 제외하고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제외적으로 다른 애들 말고 다른 애를 다 제외하고 독보적으로 맥락에 따라서 혹은 여기서는 대단히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대단히 똑똑해요. 그리고 this, 이렇게 똑똑하다는 건 help us, helps us, 우리를 뭐하도록 도와줘요? Adapt to a wide range of environments. Wide range of니까 다양한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폭넓고 그런 다양한 환경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굉장히 영리한 동물이란 말이야, 그죠? 네, 영장류의 영리한 동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양한 환경에 거기서 꺾이지 않고 잘 살아나고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란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but 하지만 we are not nearly smart enough. 우리는 충분히 똑똑하지는 않아요라고 나와요. 우리는 전혀 충분히 똑똑하진 않습니다. 뭐할 정도로 충분히 똑똑하진 않느냐? 그 뭐뭐 할 정도라는 표현을 enough to 부정사를 쓰게 됩니다. 해석을 해야 이게 조금 보여요. 자, as individuals,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는 개인으로서, 개별 주체로서 우리는 충분히 뭐할 정도로 똑똑하지는 않아요, 절대. To solve the adaptive problems. 방금 전에 우리는 다양한 환경들이 적응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적응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정도로 충분히 똑똑하진 않대요. 근데 어떤 적응의 문제냐가 어떻게 해결하냐고 문제가 되겠죠. 그 문제는 어떤 문제야? That confronted modern humans. 현대 인류가 직면한, 현대 인류에게 직면된 그 직면한 적응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정도로 충분히 똑똑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 지금 enough to 부정사를 쓸수 있느냐? 당연히 쓸수 있죠. 뭐뭐 하기에 충분한이라는 의미로 enough는 뒤에 to 부정사를 취하게 됩니다. to는 이때 전치사 to냐, to 부정사 to냐를 가끔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뭐뭐 하기에 충분히 뭐뭐한이라는 의미로 뒤에서 얘네들이 수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앞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그 수식의 의미를 받을 수 있는 여기서는 이제 smart라는 의미가 형용사가 지금 그 의미를 수식받고 있죠. 그죠? 충분히 똑똑하진 않습니다. 영리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뭔데? As it spread across the globe. 그것들이 그 세계에 우리가 직면한, 인류가 직면한 그런 문제들이 세계, 전 세계에 퍼져나감에 따라 현대 인류가, 여기서는 이 네가 가리키는 건 modern humans네요. 그죠? 현대 인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감에 따라서, 널리 퍼짐에 따라서, 이 현대 인류를 직면한, 현대 인류가 직면한 이런 다양한 문제들, 적응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히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그래서 뭐에 대한 거? 맞아요. enough to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봤더니 being의 밑줄이 그어져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 동명사예요, 현재 분사예요? 모르죠. 그래서 ing니까 일단 뭐 주변을 살펴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얘는 뭐는 아니야. 맞아요. 동사는 아닙니다. 자, 이때 얘는 동사냐, 준동사냐,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야? 준동사는 더 이상 문장 내에서 본동사의 역할은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 자리가 동사가 필요한 자리인지, 아니면 동사가 이미 있어서 필요가 없다면 이때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준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자리가 동사 자리는 아닐까를 한번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의심을 해보라고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주어를 먼저 찾고 그 주어에 맞는 수로 본 동사가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수렵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 어떤 수렵 채집을 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사용하는 이런 것들의 모음, 묶음은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올 차례야? 그렇지. 동사가 나올 차례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본 동사 자리가 동사가 아니네요. 그럼 동사가 될 만한 게 있는지 볼까? 쭉쭉쭉쭉 가면서, 선생님 여기 동사 있는데 to가 붙었잖아. 이 to 부정사는 준동사지 동사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자리는 누구 자리? 그렇지. 동사 자리가 되겠지. 답 나왔습니다. 이 자리는 been이라는 동명사든 분사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는 동사가 들어와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맞아 볼게요. 3, 4, 5번도 보겠습니다. and watch는 일단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예요. 뭐라고요? in이라는 전치사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여러분 이게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은 뭘 하니? 전치사랑 관계대명사 일단 나오면요. 저는요.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 구조를 봐요. 매우 잘했어. 그런데 어떤 문장의 구조가 나와야 되니? 그렇지. 이게 중요하지. 뒤에 성분이, 주요 성분이 하나도 빠지지 않은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문장의 구조 먼저 확인해 볼까요? We leave only because we acquire information from others. Only because는 오직 우리가 뭔가기 때문에 라는 부사절입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그죠? 여기서 그냥 쭉 날라가요. 선생님, 그러면 we live, 우리는 산다. 뭔가 너무 짧지 않아요? 짧아도 있지, 완벽할 수 있다. 해가 뜬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는 중요하지 않아요. 해 자체가 뜬다. 해가 떠오른다. 만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여기도 보세요. We live. Live라는 동사는 살다라는 자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으로 취하자는 게 자동사라고 부르죠. 더군다나 보어가 없어도 되는, 보충해주는 말이 없어도 되는 걸 우리가 완전 자동사. 혼자서 완전 쓰일 수 있어라는 완전 자동사. 일형식 동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산다. 괜찮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산다는 부연 설명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는 산다라는 일단 완전한 문장인 건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지도 한번 보시는 게 좋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다양한 환경에 각각의 환경에서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environment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그 원래 문장은 we live in the environment가 되겠죠? 어떤 환경이라는 설명은 붙여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원래는 in the environment라는 그 설명이 뒤에 있었던 in이라는 전치사가 environment가 앞에 선행사 동일하기 때문에 선행사가 빠지면서 관계대명사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뒤에 있었던 in을 관계대명사 앞으로 빼준 겁니다. 자신의 목적어가 들어있는 관계대명사 앞으로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in which가 된 거야.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은 아주 짧지만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괜찮은 문장. 다시 말하면 답이 아닌. 우린 이미 답을 구했잖아. 그죠? 4번, 5번도 보겠습니다. 자, 4번, 5번도. 지금 보시면 motivated라는 표현이 나와요. We are motivated. 자, motivate라는 동사는 동기를 부여하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기가 부여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네, 여기 전치사를 수반한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우리는 동기를 부여하면 뒤에 누구에게 뭐뭐 하도록 이라는 의미가 돼야 되죠. 근데 목적어가 없이 우리는 뭐 하도록? To learn from others.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도록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맞죠? 그래서 해석상으로 괜찮고, 얘는 부여하다, 동기를 부여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부여받다라고 수동의 의미로 해석이 되니까 수동태 좋습니다. 자, 5번은요, 얘는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형용사, 부사, 구분하라는 문제입니다. 5번이죠? 네, 5번. 형용사와 부사. 자, 4번은 뭐였어? 방금 전에, 네, 얘는 수동태죠?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걸 묻는 거였어요. 주어랑 동사의 관계를 보고, 주어가 이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얘가 수동태인 BPP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형용사냐, 부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형용사는 있지, 명사를 수식하거나 명사를 설명합니다. 보어로서요. 얘는 명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애야. 누가? 형용사는. 형용사는 명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애야. 그러면 부사는요? 명사를 뺀 나머지예요, 여러분. 명사를 뺀 나머지가 뭐야?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의미를 보충 설명해주면 얘는 부사들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도 한번 해석해 보시면 되겠죠? 자, 뭐야? This psychology, 이러한 심리는요, allows, 허락합니다. 가능하게 하죠. 누가 뭐 하도록? 우리 앞에서 이거 allow 투부정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전 시간에도. 그죠? 자, 인간의 집단이, 인간의 개체군이니까, 인간의 집단이 to accumulate, 축적하도록 가능하게 합니다. 뭘요? Pools of

adaptive information. 방대한 적응하는 적응적인 정보들을 축적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데, 근데 이 정보는 어떤 정보인데? Greatly exceed. 굉장히 뛰어넘는, 대단히 능가하는 정보가 되겠죠. 무엇을 능가해? The inventive capacities of individuals. 개별적인 개인들의 발명의 능력들을 대단히 능가하는, 굉장히 능가하는 적응적인 정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동사를 수식해 주는 건 누구야? 부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자입니다. 선생님, 왜 형용사라고 같이 썼냐면 대부분은 부사가 나오는 자리는 형용사가 아니니? 그리고 형용사의 밑줄에 그어져 있는 경우는 부사가 아니니? 이걸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또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어법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기출의 어법 코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정답은 2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앞부분부터 한번 해석 쭉쭉 하면서 1번 문제는 우리가 조금 공을 들여야 되겠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똑똑해서 이렇게 똑똑한 게 굉장히 광범위한, 아주 넓은, 폭넓은 광범위한 환경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로는 그렇게 똑똑하진 않아요. 개인들로서 문제를 해결할 만큼 어떤 문제? 적응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 적응적인 문제가 뭔데? 현대 인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그럼에 따라서 이 인류가 직면한, 인류에게 직면한 이런 적응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만큼 개별, 개체로서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개별로 모든 이 당면한 문제들을, 뭐, 이를테면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예요. 자, the package. 어떤 묶음이에요? 도구나, 아니면 이건 채집이란 뜻이죠? 채집 기술, 그리고 생태학적인 지식, 사회 설비, 시설. 근데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건데? 바로 수렵 채집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한 이런 것들의 한 묶음은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누가 들어와야 될까? was 정도로 해석이 되어야 되겠죠. 아니면 is라는 동사가 들어와줘야 되겠죠. 비동사가 들어와줘야 됩니다. Far more complex. 너무 복잡해서 to 구문입니다. 뒤에 것 하기에는 너무 못마다. 너무 못해서 뭐할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어떤 개인이, 이건 너무 복잡해서 그 어떤 개인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혼자 한 명이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런 뜻이 되겠죠. We are able to learn.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All the things we need to learn, to know.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알아야 되는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In each of the many different environments. 각각의 많은 다양한 환경들에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 모든 것들을 배울 수가 있죠. 근데 그런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우리가 사는 환경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할수 있죠? Only because we acquire information from others.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We are much better at learning from others.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학습하는 걸 훨씬 잘합니다. 누구보다요? Than other species are. 다른 종들이 그런 것보다요. 요 are라는 것 다음에는 good at. Are good at learning from others.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종들이 배우는데 잘하는 것보다 우리는 걔네들보다 훨씬 잘해요. 이런 의미요. 선생님이 이걸 왜 굳이 썼을까? 초록색으로도 되어 있지. 맞아. 얘는 대동사예요. 대동사 우리 다음 시간에 아마 문제로 나올 텐데요. 대동사는 명사, 대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는 거라면 대동사는 앞에 있는 동사구의 의미가 쭉 반복되니까 그 반복되는 걸 그냥 하나의 동사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때 동사로 받을 때 앞에 동사가 지금 비동사였죠? 그러니까 비동사로 동일하게 받는 겁니다. 앞에 동사가 일반 동사였을 경우는 do, does, did 중에 하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we are much better at learning from others라고 나왔으니 other species are good at learning from others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리고요 우리는요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워야지라는 그런 동기를 부여받아요. 심지어 어떨 때조차도요. We do not understand why our models are doing what they are doing.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것을 왜 하는지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 그럴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배우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려는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른, 특히 부모들의 행동을 따라하잖아요. 말로 따라하고. 왜저 부모가, 모델이 되는 저 부모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자꾸 그걸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심리는요, 인구 집단이 바로 뭐할수 있도록 해줘요? 막대한 적응적인 정보.

정보를 추적하고 싸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이 정보는 어떤 정보인데? 바로 개인들, 개체들, 개인들이 발명할 수 있는 개인들의 발명 능력을 훨씬 더 뛰어넘고 능가할 수 있는 적응적인 정보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축적하고 쌓이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의 하나의 풀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이렇게 2번을 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우리가 일단 문제를 풀면서 먼저 어법 코드를 먼저 상세히 살펴봤어. 이제 두 번째 2번부터는 쭉 해석하면서 맥락상으로 어법의 코드들도 한번 같이 보고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Honey에 관련된 거예요. 꿀입니다. 꿀. 자, 꿀은요. Can be eaten. 먹혀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섭취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요? Myself. 그 자체로 섭취될 수 있습니다. 꿀만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이렇게 섭취될 수 있고 And mixed with. 섞일 수도 있습니다. Other ingredients. 다른 성분이나 재료라는 뜻이죠. 다른 재료들과 함께 섞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 꿀입니다. 꿀. 그죠? Natural honey or pure honey. 이렇게 되겠죠? 자, 천연 꿀 혹은 pure니까 얘는 순수한 꿀이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섞지 않은. 천연 꿀이나 혹은 순수한 꿀은요. Can have had, has had no additive preservatives or synthetic ingredients added. 뭔가 첨가가 된 첨가물질 혹은 첨가물이나 preservatives 얘는 이제 보존제가 되겠죠. 보존제, 방부제 같은 그런 보존제나 or synthetic 합성 성분이 추가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순수한 꿀, 천연 꿀에는 다른 것들이 첨가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의미예요. 또한 뭐라고 일컬어지는 as undiluted. 자, dilute라는 단어가 물게하다라는 뜻이에요. 희석하다, 물게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희석되지 않은, 물게되어 있지 않은 이라고 일컬어 또한 지면서 그것은 is usually more expensive than diluted honeys. 물게 희석이 된, 물게 된 그런 꿀보다 더 비싸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바로 뭐예요? 여기 있는 지금 referred가 물어보는 건 지금 PP 형태잖아요. 근데 앞에 주어가 없이 마치 동사처럼 보이는 애가 나왔어요. 이럴 때는 동사가 아니라 분사죠. 분사. 그죠? 자, 분사는 그럼 종류가 무엇인가를, 뭐뭐가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분사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분사 구문에서는 문장 내에서 같은 문장의 주어와 동일할 때 생략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 referred에 주어가 없죠. 그랬다는 얘기는 같은 문장의 주절에 있는 주어인 it을 가지고 나오셔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어랑 분사와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즉, 다시 말하면 그것이 일컫는 건지 혹은 그것이 일컬어지는 건지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사의 주체가 되는지 혹은 대상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refer to는 일컫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refer to A as B. A를 B로 일컫다라는 뜻인데 목적어 일단 없고 자, 그것이 대개는 이렇게 물거지지 않은, 물게 되지 않은 이라는 그것은 즉 물거지지 않은 그 꿀은 묽은 꿀, 다른 거랑 희석돼서 묽은 그 꿀보다 더 비싸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일컬어지면서 라는 뜻이니까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이 대상이 일컬어지는 대상 얘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일컬어지는 대상이 돼야 되니까 referred가 적절하다. 즉 과거 분사 형태가 적절하다. 앞에는 being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 BPP 이렇게 됐겠죠. 보통은 being은 생략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분사 구문을 묻는 것이고 분사 구문에서 분사 형태를 물을 때 같은 문장의 주어를 찾아서 그 주어와 분사와의 관계, 동사의 관계를 먼저 보자. 능동인 경우에는 그래서 ing, 수동인 경우에는 과거 분사 형태를 취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Natural honey, 계속 이어서 볼게요. 천연 꿀은요, can also be called, 또한 불리웁니다. Blended honey, 섞여진 혼합 꿀이라고 불리울 수 있대요. 그러면 꿀들을 섞겠죠. 같은 꿀인데 꿀들을 혼합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자, 일단 뭐가 나왔어요? Which라는? 맞아요. 관계 대명사로 보통 우리는 위치를 많이 보죠.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뒤에 있는 문장이 어때? 가장 관계 대명사의 큰 특징은? 그렇지. 이거 관계 대명사의 가장 큰 특징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관계 대명사의 그 기능이 뭐냐? 얘는 관계,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요. 뒤에 있는 문장에 명사가 빠져서 그걸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어가 빠지면 우리가 주격관계 대명사라고 부르고요. 목적어가 빠지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지. 그리고 소유격 형용사가 빠지면 소유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부르지 않아? 그치? 그래서 명사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혹은 구조상으로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 다음에는 불완전 문장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행사의 의미를 제안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게 보통 일반적인 what을 뺀 나머지 who나 which나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의 전체의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which가 맞다면 어때야 돼? 뒤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요. 그럼 뒤에 있는 문장 보겠습니다. Honey is from berry sources. 다양한 출처에서 나온 꿀들이요. 아카시아 꿀도 있고 무슨 꿀도 있고 무슨 꿀도 있고 많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출처에서 나온 그 꿀은요. are blended together. 한데 섞이게 됩니다. 누구의 예서가 아니라? 벌들의 예서가 아니라 나래의 법입니다. by human processors. 인간 가공을 하는 사람. 그죠? 인간인데 가공을 하거나 꿀을 가공하거나 아니면 그 꿀을 유통하는 사람에 의해서 섞이게 됩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꿀은 어때? 섞입니다. 한대 섞이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지금 전치사 구는 다 빼버려도 꿀은 한대 섞입니다. 섞입니다. 까지만 해도 괜찮죠. 뭐야? 완전한 문장이네? 그죠?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건 관계 대명사가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 중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완전한 문장을 이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봐봐. 이 혼합된 꿀에서는요, 그 꿀이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출처에서 온이 꿀들이 섞이게 됩니다. 한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꿔주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in which 아니면 where 이렇게 관계 부사로 바꾸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 이렇게도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늘 1대1 공식처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자리는 where도 가능하다. 이 꿀에서는 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섞이게 돼요? 단계별로 섞이게 되죠. 단계적으로 섞이게 됩니다. 뭐한 후에요? 꿀이 has been collected. 수집된 후에. 꿀이 그 벌들에 의해서 채집이 되잖아. 그 후에 그 꿀들을 갖다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이걸 처리하는, 가공하는 가공업자나 아니면 그걸 유통하는 사람이 꿀들을 적당히 섞는다는 얘기야. 왜 섞지? 그냥 있는 그대로 그 꿀별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blending. 이렇게 혼합하는 것. blend가 혼합하다, 섞다. 이런 뜻이니까요. 혼합을 하는 것은요. is frequently done. 자주 되어집니다. 뭘 위해서요? as well as.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역시. 뭘 뿐만 아니라? marketing reasons. 마케팅 이유뿐만 아니라 맛을 위해서도 빈번히 행해집니다. 꿀을 왜 섞냐? 마케팅의 이유도 있고, 그리고 맛을 위해서도 섞는다. 이런 뜻이에요. 특히, 뭐 하기 때문에? Some consumers, 일부 소비자들이 꿀을 섭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find, 알기 때문이에요. 생각하기 때문이죠. 뭐를요? 더 어두운 색깔의 darker honeys, 더 어두운 색깔의 꿀들이 too strong, 어떻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아, 그래서 좀 향이 덜한 걸 같이 섞거나, 그죠? 아, 무향인 게 있어서 그냥 다른 향, 좀 향긋한 향을 섞거나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강한 것들을 다른 꿀들과 섞는 게더 낫다라고 생각이 될수 있으니까 이렇게 섞는구나, 혼합을 하는구나, 혼합의 이유가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 지금 strong이라는 뭐가 나왔어요? 그치, 얘는 품사로 봐야 돼. 형용사입니다. 아까 얘기했지? 형용사는 누구를 위해서 태어난 녀석이라고요? 그렇지, 명사를 위해서 태어난 녀석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목적어, 목적 보호죠?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다고 아닙니다. 목적어 목적 보호하다고 생각하다. 이런 뜻도 발전적으로 됩니다. 그죠? 그러면 목적어에 대한, 즉,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니까, 뭐야? 목적 보호. 즉, 명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형용사가 적절합니다. 이 자리는 부사가 들어오면 안 돼요. 얘는 필수 성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좋은 문제. 3번, 맞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맞는 어법이에요. 자, 계속 볼게요. Mixing different types of honey together. 자, 아까도 이게 혼합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이제 또 혼합에 대한 이야기 계속 볼게요. 다양한 유형의 꿀들을 한 대에 섞는 것은요, can make it more palatable. make라는 동사도 목적어 목적 보호를 쓰는 오형식 동사야. 어떻게 만들어요? 그 꿀을, 그렇게 믹싱한 그런 꿀들이 어떻게? palatable. 입맛을 좀더더 맞게 한대요. 소비자들이 더 좋아하게끔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한 also gives. 이렇게 만들고 또뭘 주죠? A more uniform flavor. 아, 좀더더 획일적인, 한결같은 그런 맛을 줄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고려 요인이에요. 늘 한결같은 맛, 그리고 사람들이 입맛에 더 맞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는요? For producers, 생산자들, 그리고 and retailers, 그걸 판매하는 판매상, 소매상들에게는 중요한 고려 요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군데요? 자, who를 쓴 걸로 봐서는 관계의 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선행사를 producers and retailers로 보고 그 다음을 봤더니 동사가 나왔어요.

여기는 주어가 없는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한번 이 producer와 retailers를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생산자와 소매자들은요, 뭐라고 생각하고 느껴요? The need to guarantee reliable. 뭐할 필요성을 느끼죠? Guarantee,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하게 할수 있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뭘 보장해? Reliable, 신뢰할 수 있고 놀랍지 않은, 일반적으로는 부드러운 맛을 보장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누가 느껴? 판매하는 판매상, retailer, 그죠? 소매상이나 아니면 생산자가 그걸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잘 팔리니까. 맞죠? 자, 그러면 주어가 뭐니까? 복수형의 명사구니까. 동사는 feel 이라는 동사구, 괜찮죠? 그죠? 이 자리는 동사가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스위치, 주어랑 동사의 스위치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번의 정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객들한테 늘 한결같은 그런 제품을 제공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Clover, 클로버 꿀인가 봐요. 우리나라에는 클로버 꿀이 맞나? 손님 잘 모르겠지만. 클로버는요, is one of the most popular honeys in the US.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중적인 그런 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부드러운 풍미와 맛은요, 이렇게 되겠죠? 그것의가 뭐예요? Clovers가 되겠죠? 그러니까 클로버는 복수 형태가 아니라 단수 형태야. 그래서 it는 여기에 there 복수형의 소유격이 와야 돼? 아니면 단수의 명사를 받아서 it가 와야 돼?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해석상으로 해서 누구를 어떤 명사를 받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clover 단수 형태니까 it가 괜찮죠? 그래서 그것의 클로버의 맛과 풍미와 그 맛은요, have become familiar too many Americans. 많은 미국인들에게 익숙해져 왔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가 답으로 고른 거몇 번이야? 그렇지.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관계 대명사인데 뒤에 있는 문장 구조는 완벽하더라. 그래서 얘는 in which or 맞아요. where 둘 중에 하나로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까요? 3번 문제도 한번 쭉 해석하면서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are 비동사네요. 비동사는 일단 동사 자리인지도 보고 비동사인 경우에는 특히 스위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비동사인 경우에는 주어랑 동사의 스위치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방금 전에 주격관계대명사 스위치 봤던 것처럼 주어 찾아서 동사의 스위치 시켜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real. 이번에도 뭐야? 형용사네. 그럼 이 자리가 형용사가 맞는지 혹은 그렇지, 부사가 맞는지. 아까 바로 전 문제에 make라는 동사가 오형식 동사라고 이야기했고 목적어 목적보호를 쓴다고 이야기했지? 그럼 이 자리에 목적보호로 really 나온 것 같으니까 really가 아니라 really 맞지 않을까?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뭘까요? 아, 이 자리는 동사 자리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동사인지 이 자리는 무엇인지 그렇지 준동사인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오 이거 뭐야? 방금 전에 이거 봤던 거야. 이 자리가 형용사야? 부사야? 이거 따져보면 되겠지. 5번은 앞에 뭐 있니? is removed. 비동사 PP지? 그러니까 이 자리가 능동인지? 그렇지. 수동인지?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이거 왜쭉쓴것 같아요?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뭘 묻는지 알아야 바로바로 체크하고 넘어갈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쭉쭉 해석하면서 가보자고요. Changes in the degree of closeness. closeness가 친밀함 정도가 되겠죠? 친밀함의 정도에 있어서의 변화는요. are, 자, changes are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의 스위치 어때? 오케이, 좋아요. 괜찮습니다. 자, 이것은 are quite important. 꽤 중요합니다. 뭐 하는데요? And managing emotional intensity. intensity 강도입니다. 강약의 그 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강도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꽤 중요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은 뭐야? 이 친밀함의 정도의 변화를 주는 거, 감정의 강약을 주는데,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take라고 하면, take an example처럼 어떤 것을 예로 들어보자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또 친절하게 for example이 나오긴 했어요. 자, 무엇을 예로 들어보죠? Emotions induced by television. TV에서 유도된. 얘가 유도하다라는 뜻입니다. TV에서 유도가 된 감정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closeness and familiarity, 친숙함과 친근함과 친숙함은요 are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 하는데요?
이메

게임 만드는데 the fictional environment 그 허구적인 환경을 어떻게 만드는데 보다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드는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make라는 동사가 5형식 목적어를 목적보호로 만든다. 허구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이니까 에이 저거 가짜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제 그걸 좀 더 사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그 친밀함이나 사람들에게 익숙함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TV 안에서요.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인물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면서 아 저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네. 저거 진짜 사실적이구나 이렇게 느낌을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에 따라서요. 그에 따라 따라서 most TV shows 대부분의 TV 프로그램들은요 are set 배경이 설정됩니다. In the present 현재를 배경으로 하거나 아니면 in a time within the memory of the viewers 시청자들의 그 기억 내에 있는 어떤 시간대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머릿속에 있을 수 있을 법한 어떤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야 익숙하니까 오 사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대부분의 이 등장인물들은요 are supposed to,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유형이 되기로 되어 있어요? With whom? 어떤 유형? We are familiar.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유형의 사람이 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Such closeness, 그렇게 우리한테 익숙한 친밀함 그리고 익숙함은요. Make it, 여기로 나왔죠. 그것을 easier for us, 우리에게 더 쉽게 합니다. 자, 근데 그것을이 뭘까? 뭘 더 쉽게 한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봤더니 for us, 우리가 뭐 하도록? Perceive the imaginary story to be the real one. 상상의 이야기를 뭐라고? 진짜 이야기로 인식하는 것을 더 쉽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make라는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나오는데 it이 나왔었어요. 이 경우는 뭘 의심해 봐야 되냐면 이 it이 가목적어인지 한번 형식상의 목적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가목적어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뒤에 초보정사 목적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물론 문장 전체 대절도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쓸 수 있는 진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퍼 코드이긴 합니다. 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일단 동사는 이미 있어요. 본동사가 이미 있다고요. 그럼 이전에는 동사 자리가 아니라 뭐야? 그치? 어떻게 됐든 얘는 그냥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의 형태가 들어와줘야 돼요. 준동사가 초보정사, ing, 현재분사, 과거분사. 요 셋 중에 뭐가 되느냐? 방금 전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가목적어, 진목적어, 진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초보정사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자리는 어쨌든 perceive라는 그냥 동사 원형은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o perceive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과 5번 마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In other circumstances, 방금 전까지는 그럼 무슨 내용이었어? 친근함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다 사실적으로 만들어야 사람들이 익숙하고 친숙하니까 야 이거 진짠가 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른 경우 한번 볼까요? 자 다른 경우 어떤 경우인데? Such as when violence 부정적인 겁니다. 자 폭력이 is shown on TV, TV에 보여지는 것과 같은 다른 상황에서는 the closeness variable 변인 변수라는 뜻이요. 친밀함의 그 변수는 사용이 됩니다. 자 이제는 가깝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 To reduce emotional intensity 감정적인 강도를 줄여주기 위해서요. 즉 뭐야? 나랑 좀 멀리 떨어지게 해야 되겠죠. 폭력이 나랑 가까이 있겠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사람들은 겁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보겠어요? 안 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감정의 강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볼게요. 자, television entertainment, TV 오락물은요. tends to place 이런 폭력성을 보여주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tends to place 설정을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 폭력 같은 게 사회적인 문제잖아. 사회적인 문제인데 어떤 문제? Involving violence in another time and place. 이 사회적인 문제가 관련된, 포함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어디다 놔요? 또 다른 시간대나 장소에 놓게 된대요. 이를테면은 현재가 아니라 조선시대 아니면 아주 먼 미래 뭐 이렇게 준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둬요. 그렇게 두면 어떻게 되는데? Letting us. Let이라는 사역동사입니다. 아까 make와 마찬가지로 목적 보호 자리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있죠. 자, 우리에게 뭐 하도록 하죠? Watch those fictionalized characters. 그렇게 허구화된 등장인물들이 뭐 하도록? Search for solutions to our problems.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보게끔 하면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상의 그 허구화된 인물들이 찾는 것을 보게 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얘는 왜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watch라는 지각 동사의 특징입니다. 사역 동사와 마찬가지로 지각 동사도 목적 보호 자리 이렇게 동사 원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찾는다라는 능동의 관계일 때 동사 원형을 이렇게 취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4번에 나온 거예요. 뭘 수식하는 걸 봐야 될까? 명사가 아닌 애만 수식하면 된다 얘기했어요. 자, in settings. 어떠한 배경에서요? safely distance from their own. 자신들이 우리가 스스로 있는 우리가 있는 그 상황에서 거리가 안전하게 거리가 있는 그런 배경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가상으로 설정된 허구로 설정된 그 허구 인물들이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걸 보게끔 하죠.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찾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 폭력은 나랑은 가까이 있지 않구나. 그래서 이런 친밀도를 낮출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동사. 여기서는 동사인데 PP로 바뀐 거죠. 과거 분사 형태로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므로 이 자리는 형용사 자리가 아니라 부사 자리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였으니까 형용사가 와줘야 되겠고요. 자, when violence occurs in a contemporary setting. 그럼 만약에 이게 현대 문제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폭력이 동시대의 배경에서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it is generally to the product. 이것은 누구의 산물이 돼야 될까? 우리의 산물이면 우리가 거기에 거부감을 느끼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산물? Of the interaction of police and criminals. 아, 우리와는 좀 다른 인물, 다른 대상인 경찰과 범죄자 사이의 상호관계에 있어서의 산물로 여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it is removed. 그건 제거가 됩니다. From the lives of the good citizenry. 훌륭한 시민, 즉 선량한 시민들의 삶에서 그것은 제거가 되죠. 자, 여기 지금 이시 두 개가 나왔어. 그죠? 뭐야? 그건 바로 이렇게 현대의 상황일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뭐의 산물일까? 그것이라는 건 violence가 되겠죠. 폭력이라는 건 바로 이둘 사이에서 나타난 산물이 되겠고. 그리고 그 폭력은 선량한 시민들과는 관계없이 그건 선량한 시민의 삶에서는 제거가 되는 상태로 봐줘야 사람들이 그걸 그 프로그램을 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시 가리키는 게 바로 뭘까요? violence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수동이냐 능동이냐는 뭐와의 관계를 보라고 얘기했어? 그렇지. 주어랑 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와의 관계를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폭력은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제거가 되죠. 뒤에 것으로부터 제거가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바로 뭐가 돼? 그렇지. 대상이 되는 수동의 형태가 되어야 돼서 is removed라는 과거 분사 형태가 적절하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5번은 맞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몇 번으로? 네,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방금 전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 형태는 ingpp. 이건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어법 코드들을 다 활용한 문제가 4번이에요. 역시 비슷한 문제 유형으로 한번 쭉 정리하는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Think of yourself.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When you decide to get up and get a drink of water, for example.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요. 뭐? 일어나서 물한 잔을 마셔야지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럴 때 you don't consciously organize or consider the host of steps involved. 관련된 단계, 그것도 여러 단계. 예를 들면 일어나서 물을 마시려고 저벅저벅 걸어가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몸을 일으켜서, 허리를 일으키고, 몸을, 머리를 일으켜서, 다리를 땅에 두고, 그 다음에 한발한 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관련된 그런 여러 개의 단계들을 조직하고 고려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고려하고 의식적으로 조직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자동으로 일어나서 그냥, 아, 목말라 하면서 가서 문 열죠. 냉장고 문 열잖아. 굳이 우리가 이걸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쵸? 계속 볼게요. Imagine, 상상해 보세요. 자, 어떤 경우를요? If, 만약에 we had to consider every single muscle that needed to be contracted or relaxed just to stand up and walk. 단지 우리가 걷거나 아니면 걷거나 stand up, 일어서기 위해서 필요되어지는, 뭐가 될 필요가 있어? 수축되거나 혹은 이완될 필요가 있는 모든 각각의 근육들을 고려해야만 한다라는 거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if는 바로 가정이 되겠죠. 여러분들 가정법에서 현재 사실의 반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러고 있지 않잖아. 이러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라는 건 현재 일어날 법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우리는 뭘 쓰죠? 그렇지, 가정법 과거를 씁니다. 그래서 이해는 가정법 과거의 시제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가정법 과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됩니다. 알겠죠? 1번 좋아요. 자, it'd be tiresome and very slow. 자, 그렇게 하는 것 앞에 모든 근육들 하나하나를 막 여러분들이 막 다 통제하면서 그걸 다 일일이 고려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tiresome, 성가시고 and very slow, 매우 느린 과정이 될 겁니다. 마치 뭐인 것처럼요, patient recovering from brain injury affecting the motor system, nose. 자, 일단 nose가 동사입니다. 그럼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를 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좀 의심해 볼 만한 게, 얘는 안다, 무엇을 안다,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답에 그냥 마침표는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지금 주어가 무엇이고 동사가 무엇인지, 일단 as라는 접속사, 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접속사가 만드는 절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 절 안에 주어랑 동사가 나와줘야 되겠죠? patient는 patient인데 어떤 patient냐? recovering from a brain injury. 뇌 손상으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환자예요. 근데 이 뇌 손상은 affecting the motor system.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motor라는 게 운동입니다. 운동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뇌 부상, 뇌 손상으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환자들은 알고 있듯이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무엇을 알고 있다는 내용은 뒤에 생략이 된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주어가 뭐야? patients. 동사? knows. 맞네. 그럼 넘어갈까? 안 되지. 뭘 봐야 돼? 주어동사 수일치를 봐야 되겠죠. 이렇게 길게 떨어져 있을 때는 주어동사 수일치를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patients는 복수형의 주어예요. 그러면 knows가 아니라 뭐가 될까? 그렇지. know가 돼야 돼요. 2번. 자, 이렇게 수일치 문제에서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knows를 know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어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성가시고 굉장히 느리게 될 거예요. autopilot, 자동 조종 장치, 그죠? 자동 조종의 그런 일부, 우리 뇌 자동 조종의 일부는요, do it for us. 우리를 위해서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그걸 해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다 일일이 생각하면서 일어났다가 걸어갔다가 뭔가 내가 짚기 위해서 팔을 근육을 들어 올리고 이거 의식적으로 다 하지 않아도 자동 조종 장치, 우리 뇌 한 부분이 그걸 자동적으로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주어랑 그리고 동사 뒤에 목적어까지 이까지 다 나와줬죠. 완전한 문장입니다. 문장이 하나 끝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freeing 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앞에 있는 문장 전체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식적인 정신이 for more important jobs, 더 중요한 일들을 하게끔 bring up, 자유롭게 해주면서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설명을 쭉 이어서 할 때 이렇게 분사 형태로, 현재 분사 형태로 bring up, 이러한 상황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서요 라는 의미에서 현재 분사로 적절합니다. 앞에 있는 상황이 이렇게 자유롭게 해준다, 이러한 여력을 우리에게 마련해준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사 형태 좋습니다. 의미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선생님 잠깐 시간을 줄게요. 이거 뭘까요? 보통 it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뒤에 that 나오나? 이렇게 봐요. 이때 가주어 신주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3학년 문제에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얘는 뭘까요? 일단 여러분들 이때 강조구문, 이때 가주어 진주어에서는 대절이 완벽한 문장이어야 돼요. 왜냐면 가, 주어, 진, 주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대절이. 그럼 주어 역할하는 건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을 이끄는 that은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뒤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볼까요? 자, 뭐야? 벌써 주어가 빠져있어, 얘들아. 그죠? 주어는 뭐한대요? support these automatic processes. 이러한 자동 과정, 이러한 자동적인 과정들을, 처리 과정들을 지지해줍니다. 이런 뜻이야. 누가 지지한다라는 걸까요? 얘 관계대명사 아니야. 이시 그것이라고 해석되지 않는 대명사가 아닙니다. 그렇지. 얘는 중간에 있는 it과 that 사이에 있는 이 초점, 가운데 들어간 the order parts of our brain이라는 이 초점이 실제 주어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맞아,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강조구문입니다. it과 that 사이에다가 이 x가 되는 이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the order parts of our brain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x예요. 이 강조가 되는 건 보통은 문장 내에 주어, 여기서는 지금 주어가 강조됐죠? 목적어나 부사구 혹은 부사절 전체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 전체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해석을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입니다. 이렇게 앞에 초점 부분을 나중에 해석하시는 게 좀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동적인 처리 과정을
지지해주고 뒷받침해주는 건 다름 아닌 우리의 뇌의 오래된 부분들입니다. 자, 이 과정은 바로 어떤 과정인데? Allow us to move, hear, see, and use many of our social skills. 우리가 움직이고, 듣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다양한 많은 사회적인 그런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자동적인 그런 과정들을 지지해주고 뒷받침해주는 게 다름 아닌 우리의 오래된 뇌의 부분입니다. 라는 얘기야. 옛날부터 우리가 해온 거란 이야기예요. 그 자동적으로 너무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잘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의 that 괜찮다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More recently evolved. 그러면 더 최근에 우리가 발달시킨 능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옛날부터 했던 능력이고 인류가 처음부터. 나중에 상대적으로 더 늦게 발달한 능력이 뭐가 있을까요? 말하고 언어가 이제 나오면서. 그죠? 읽고 쓰고 그렇지. 이런 것들은 아마도 비교적 좀 더 나중에 나온 최근에 발전된 그런 능력들은요 are far less automated 훨씬 덜 자동적입니다 그치 우리가 많이 신경 써서 봐야 무슨 의미인지 알고 그 의미를 또 쓰고 이렇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so 그렇기 때문에 most of time 대부분요 what you are perceiving, feeling or thinking 자, what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다음에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본동사로 보여지고 본동사 앞에 있는 건 그럼 뭐겠어? 그렇지, 주어가 되겠죠? 주어를 이끄는 what은 뭐냐? 자, 주어를 이끄는 what은 보통 이거죠. 관계대명사 what이고요. what은 뭐예요?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the thing that 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하는 것 이란 의미로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who나 that이나 which와는 좀 다르게 선행사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선행사가 없어요. 별도의 선행사가 없다는 건 명사인 선행사를 이미 품고 있는 거예요. the thing that. 그러니까 얘가 뭐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주어의 역할. 다시 말하면 명사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얘를 뭐뭐 하는 것이라고 왜 해석이 될까요? The thing이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니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관계대명사 공통 특징으로 뒤에 있는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접속사 대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완전한 문장을 이끌면서 명사절을 이끌죠. 둘 다 명사절을 이끈다라는 건 동일하지만 접속사 대신 뒤에 맞아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와. 관계대명사 what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품사로는 명사의 기능을 하는 건 동일하지만 뒤에 오는 문장의 구조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과 접속사 that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자, 계속 볼게요. 대부분이요.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Very crude and a fast analysis that happens completely without your awareness. 여러분들이 완전히 인식하지 않은 채로 일어나는 그런 very crude, 매우 투박하고 빠른 그런 분석을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이건 옛날부터 우리가 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투박하면서도 빠르게 팍팍팍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달된 능력이니까 덜 automatic, 자동화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강조 구문은 많은 학생들이 그냥 봤을 때 잘 찾아내지 못하는 구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눈여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it과 that 사이에 이 x 가운데 초점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걔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 주어일 수도 있고 뒤에 있는 원래 문장에서의 목적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 문장 전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막 when절이 전체 통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름 아닌 이럴 때 바로 이럴 때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예, 그럴 때 여기 자리에 that 이때 강조구입니다. 선생님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who가 올 수도 있습니다. 뭐일 경우에는 앞에 있는 강조의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는 여기서는 order parts라는 예, 사람의 한 신체의 일부이지 사람을 나타내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람이 강조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who도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어법 문제에서는 이렇게 that이 출연하지 who가 출연하지는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니까 한 번씩 쭉 살펴볼까요? 1번은 뭐였다? 가정법 과거였어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가정해 보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이렇게 우리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의미니까 가정법 과거로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나중에 나오면 맞아요.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그렇지. 멀리 주어가 있어. 그 주어와 동사 사이를 가로막는 애들이 굉장히 길어. 이럴 때 주어 동사 스위치가 문제로 나올 수 있다. 라고 기억해 두시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맞아.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which frees up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이제 선행사로 반.

는 which 문장 관계대명사 절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요? 우리가 우리의 의식적인 그런 마음들이 정신이 더 중요한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다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해서 신경 안 쓰게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문장 전체의 내용을 이어서 설명하는 분사 구문이다. 분사 구문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4번은 이때 강조 구문이 되겠고, 마지막에 5번, 너무너무 중요하죠? 관계대명사 what. 어떻게? 관계대명사 what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렇지, nothing that 이라고 대답하면 된다. 이 안에 얘의 성격이 다 들어와 있어. 선행사는 이미 품고 있는 관계대명사야.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명사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명사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행사가 이미 있으므로 선행사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와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온다라는 것까지 꼭꼭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답을 골라봤고요. 오늘의 똑똑복화, induce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쪽으로 이끌다, 야, 일로 와, 설득하다, 유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예요. inducement, ament를 붙이면 명사 형태가 됩니다. 요거 어디예요? 그렇지, 예쁘게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induce, inducement.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법 첫 번째 시간 어땠어요? 뭔가 정신이 혼미하고 어려워? 괜찮아. 정리 오늘 확실하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 역시 2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선생님이랑 잘 정리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어법 진짜 별거 아니구나라고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어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21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하고 있었냐면 구문의 활용 부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문의 활용 네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구문의 활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 배웠었냐면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한번 출제되면 어렵게 돼서 기출 문제로 한번 잘 다지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얘기 했었습니다. 자 오늘 얘들아 수업 들어가기 전에 미리 조금 말을 해주자면 오늘 다루는 문제들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차분히 오늘 좀 천천히 수업을 나가도록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첫 번째 풀 문제는요. 15번 문제입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Most historians of science point to the need for a reliable calendar 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과학 역사학자들은 point to라고 하면 무엇 무엇을 지적하다라고 지금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 대부분의 과학 역사학자들은 무엇을 지적을 해 주냐면요. The need for a reliable calenda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믿을 만한 그런 달력의 필요성을 지적한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믿을 만한 달력이 필요하냐면요. To regulate agricultural activ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농업 활동을 뭔가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달력이 필요했던 거야. 자, 그런데 as the motivation for learning about what we now call astronom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천문학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motivation, 동기부여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그래서 무언가 내가 농업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믿을 만한 달력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 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Early astronomy, 그 초기의 천문학은요, provid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 천문학은요, 무엇을 제공해줬대? Information about when to plant crops.

것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 작물을 심어야 할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요. And 또한 gave humans 인간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었냐면 their first formal method of recording the passage of ti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에게 어떤 것을 주었냐면 그들이 최초로 공식적인 방법을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공식적인 방법이냐면 of recording the passage of ti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간의 흐름을 기록할 수 있는 최초의 공식적인 방법을 제공해 준게 뭐다? 초기 천문학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문법 지금 there를 살펴보기 전에 뭘 하나 보고 싶냐면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 하나 보고 싶어, 얘들아.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두 개가 같이 대등하게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gave라고 하는 동사를 봤을 때이 gave가 어떤 다른 동사랑 연결되는지 그거를 찾는 게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웠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대등하게 연결이 되어지려고 하는데 gave라고 하는 두 번째 동사랑 연결지어지는 동사 어떤 거예요? 앞에 나오는 provided 이 동사가 지금 연결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초기 천문학은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천문학은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두번 해석됐다고 보면 되겠네. 자, 이거 왜 짚냐면 다음번에는 이때 there의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더라도 만약에 gave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어떻게 찾아야 된다? 아, 앞에 등위 접속사 있네. 얘가 어떤 거랑 연결지어지는지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보라고 일부러 한번 말해줬어요. 자, 그럼 우리 1번에 밑줄 그어져 있는 there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이때 there이 오는 거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해석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지. 초기 천문학은요, 인간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제공해 주었냐면, their first formal meth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시간의 흐름을 기록할 수 있는 그들의 최초의 formal method, 공식적인 방법을 제공해줬다 그랬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re은 누구야? 그들의 최초의 방법. 자, 이때 등장하는 there은 바로 앞에 나오는 human, 인간들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 복수 형태의 대명사, 특히나 소유격 대명사를 써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너무 괜찮다. 동그라미 쳐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Stonehenge라고 하는 지금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얘가 뭔지 잘 모르잖아. 자, 뭐라고 설명해주고 있냐면, 컴마 찍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Stonehenge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동격으로, The 4,000-year-old ring of stones in the southern Brita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영국의 남부 쪽에 있는 4,000년이나 된 고리 모양을 하고 있는 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대? Stonehenge라고 부른대. 자, 그랬을 때 이런 Stonehenge is라고 해서 어디에 밑줄 그어져 있어? 동사에 밑줄 그어져 있잖아. 자, 그러면 동사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우리 뭐 해야 된다? 주어 부분을 찾아봐야 돼. 자, 이 문장 전체에서 주어 부분 어딨어? Stonehenge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뒤따라 나오는 거는 동격으로 받은 거니까 여기서 진짜 주어는 Stonehenge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이 Stonehenge라고 하는 것은 is perhaps 아마도 the best known monument to the discovery of regularity and predictability in the world we inhab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 Stonehenge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잘 알려진 무엇이다? 기념비일 것입니다. 뭐에 있어서? 뭐의 발견에 있어서 가장 잘 알려진 기념비냐면요. 첫 번째, regularity, 어떤 규칙성, 그리고 predictability, 예측 가능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규칙성과 그런 예측 가능성의 발견을 나타내는 기념비적인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The Great Markers of Stonehenge라고 나오고 있어요. Great Markers라고 하면 표식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Stonehenge의 가장 큰 표식은요, Point 2. 얘들아, 우리 첫 번째 문장에 Point 2라고 하는 거한번더 있었거든? 살펴봤어? 자, 첫 번째 문장에 봤을 때 포인트 2는 무엇무엇을 지적하다라고 했지만 지금 네 번째 문장에 나오는 입대 포인트 2는 무엇무엇을 가르키다라고 해석하는 게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랬을 때 스톤헨지의 가장 큰 표식은요. 무엇을 가르키냐면요. The spot on the horiz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평선에 하나의 장소를 가르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where the sun rises, 해가 떠오르는 장소래. At the solstice and equinox.

이퀴넉스즈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와 동지 그리고 춘분 혹은 추분에 해가 떠오르는 장소를 누가 가르쳐 준대? 스톤헨지의 가장 큰 표식이 가르쳐 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해석은 다된것 같으니까 우리 where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 자, 얘들아, where 같은 경우는 관계 부사라고 알고 있지? 자, 관계 부사면 일단 뒤에 문장은 어때야 돼? 뒤에 문장은 완전해야 돼. The sun rises 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어. 그럼 일단 반은 조건이 충족이 됐고, 그럼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나오려면 앞에는 무슨 선행사가 나와야 돼? 장소의 선행사가 나와야지. 자, 그래서 the spot on the horizon 이라고 해서 장소의 선행사가 앞에 나오고 있고, 뒤에 문장은 완전하고 하니까 관계 부사 where이 나오는 거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자, 이때 그 스톤헨지의 가장 큰 표식은 어느 부분을 가리켰다고 했어? 그 지평선에 해가 하지와 동지, 그리고 춘분 혹은 추분에 해가 떠오르는 그 장소를 가리킨다고 했는데, 얘들아, 우리가 이 표현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설명해 줬어. 하지와 동지, 춘분 혹은 추분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는 날짜인데 어떤 날짜냐면 We still use to mark the beginning of the seas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절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사용하는 그 날짜이다 라고 설명을 해준 거죠. 자, 그랬을 때 The stones, 여기서 말하는 stone은 Stonehenge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 돌들은요, may even have been used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거 좀 익숙하지 않아? May have PP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우리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때 may have PP라고 하는 수거 표현 쓴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돌들은요, 아마도 심지어는 사용되어 졌을지도 모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그러면 뭐로 사용되어졌을지도 모르냐면 to predict eclips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일식 이라고 하는 월식과 같은 그런 식을 예측하는데 사용되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해석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들아, 4번에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볼까? 비동사 플러스 PP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 자, 그러면 수동태로 잘 쓰였니?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들아, 스스로를 쓰는 거야? 아니면 쓰여짐을 당하는 거야? 수동으로 쓰여짐을 당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수동태로 지금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그 돌들은 사용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뭐로? 아, 일식이나 월식을 예측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쵸? 그랬을 때 The existence of Stonehenge. 그 스톤헨지의 존재는요. 그 스톤헨지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built by people without writ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기록을 하기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스톤헨지의 존재는 자,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딨어? 이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본다면 bears 여기 부분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톤헨지의 존재는 무엇을 낳을 수 있냐면 silent testimon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조용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지금 볼수 있겠지. 자, 그런데 조용한 증언은 증언인데 어떤 조용한 증언을 보여주냐면 both A and B라고 하는 수거 표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와 뭐의 조용한 증언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첫 번째, to the regularity of nature, 그리고 두 번째, to the ability of a human mind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 여기 both A and B라고 하는 그두 개의 표현 사이에 똑같은 형태의 애들이 들어가 있는 거 보여? 아, 그치. 그래서 여기 등위 접속 사인 and를 기준으로 해서 to the regularity of nature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 그리고 to the ability of the human mind 이두 개의 표현이 아, 동등하게 들어가 있네라고 하는 것도 같이 봐주면 좋겠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이런 스톤헨지의 존재는 조용한 증언을 제공해준다고 했었어. 자, 무엇, 어떤 거에 대한 조용한 증언이냐면 to the regularity of nature. 자연의 규칙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언, 그리고 두 번째, to the ability of a human mind, 인간의 마음에 대한

한번 지금 해석어를 통해서 봅시다. discovers deeper meaning in the ev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건의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라고 해석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and는 누구랑 누구를 이어주는 거야? 그래서 쌤이 일부러 앞에 이 and의 세모를 치고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아, 형식이 똑같네라고 하는 거 강조해 줬잖아. 그치?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and는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켜 줄까? 자, 일단 discover는 맞는 것 같고 이 discover와 연결되어질 친구는 C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능력은 능력인데 뭔가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것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수 있는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그 사건의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discovers가 아니라 어떤 형식이 돼야 돼? discover이라고 해서 이 s를 떼버리면 되겠지. 왜? 이때 c랑 형식을 맞춰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 2022년 6월 모의평가 29번 문제는 5번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discovers가 아니라 discover이라고 써야 된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16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0학년도 사관학교식 9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Rules and incentives are an inevitable and necessary part of our social and political life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 Rules, 규칙이나 규율, 그리고 incentive는 보상이잖아요. 규칙이나 규율, 그리고 보상 같은 경우는요, 필연적인 것이래요. 그리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우리의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뭐가? 규율과 보상이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규율과 보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랬을 때 the banking crisis would have been far less seriou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banking crisis이라고 하면 금융 위기거든요. 그 금융 위기가 훨씬 덜 심각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금융 위기가 훨씬 덜 심각했을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더라면 덜 심각했을 수 있냐면 had depression era regulation not been remov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대공황 시기에 규제가 없어지지만 않았더라도라고 지금 해석되어지고 있어. 오케이. 자, 그리고 and had existing regulations been reinforc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 규율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만 시행이 되었더라면 이런 금융 그 경제 크라이시스 위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해석했어. 자, 얘들아, 여기 헤드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봐. 금융위기는 이렇게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라고 쌤이 해석했어. 만약에 이 대공황 시기의 규율이 없어지지만 않았더라도라고 했어.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가 들어가면 이 구문은 어떤 구문이었다는 거야? 가정법이 쓰여져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얘들아, 가정법이 쓰여지려면 우리 못 써. 접속사 if를 써주잖아. 그런데 지금 눈 씻고 찾아봐도 접속사 if는 없습니다. 왜 없냐? 생략됐으니까. 자, 그래서 접속사 if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는데 얘를 싹 생략해 주면서 어떻게 된 거야? head랑 앞에 있었던 주어가 자리를 바꿔버린 거지. 즉, 도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접속사 if가 원래 있었는데 그럼 있었더라면 어떤 문장이었을 거야? If depression era regulations had not been removed and if existing regulations had been enforced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야. 그런데 접속사가 생략되면서 헤드랑 주어가 위치 바꾼 거 너무 잘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동그라미 1번은 치고 넘어가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문제를 맞췄어도 1번이 왜 맞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을 수 있거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 이 헤드가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자, 이때 if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면서 도치된 구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알고 가면 좋겠죠. 자, 그랬을 때, For all the importance of rules and incentiv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규율이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The debate that focuses only on the proper mix of these two mechanism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체제에 아주 적당한 mix라고 하면 뭔가 혼합이잖아요. 적당한 혼합에만 관심을 갖는 이러한 토리, 논의는 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는 어디 있어요? 이거 두 개 중요한 거 알아. 그치? rules, 규율이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중요한지는 알지만 아, 이런 보상과 규율을 어떤 비율로 해야 될까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논의하는 것은 자, 이때 진짜 주어는 논의지, 논의. 그러면 여기서 동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면 leave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정말 적절한 비율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논의는 leave out이라고 하면 배제시켜버리는 거죠. 무엇을요? An important ingredient, 아주 중요한 요소를 배제시키게 됩니다. 라고 해석할 거야. 자, 그러면 주어 동사 잘 잡았는데 얘들아, 주어를 보니까 제 단수야, 복수야? 어, 주어가 단수인데 leave라고 하는 복수 동사가 쓰여져 있잖아요. 자, 그럼 얘 뭐로 바꿔야 돼? leave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바꿔줄 겁니다. 자, 그럼 2번에서 이미 답이 나와버렸어. 그치? 그럼 마음 편하게 이제 다음 문장들을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The kind of work that most practitioners want to d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모두 대부분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종류의 업무 그리고 and that those they serve also want them to d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봉사하는 즉 약간 고객 같은 거죠. 그들이 봉사하는 그 사람들도 그 대상들에게 원하는 그러한 종류의 업무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 자 얘들아 그러면 3번 문장에서 퀴즈 하나만 낼게. 동사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 3번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을까? 쌤이 이미 다 힌트를 주기는 했는데 demands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지금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부분까지가 다 뭐라는 거야? 주어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종류의 업무 어떤 업무? 대부분의 현업 종사자들이 원하는 업무 그리고 그들이 봉사하는 사람들도 그들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도록 하는 그러한 업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이때 첫 번째 등장하는 that 그리고 3번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이 that 둘 다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관계 대명사로서 특히나 말하자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앞에 나오는 업무를 꾸며주고 있고 진짜 동사는 누구다? demands라고 하는 요구한다 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업무들,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하는 이러한 업무는 무엇을 요구하게 되냐면요. practical wisdo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게 된대요. rules and incentives may improve the behavior of those who don't c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규율이나 혹은 보상을 제공해주는 것 자체가 누구의 행동을 증진시켜 줄 수는 있냐면요. who don't ca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즉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사람이거든. 즉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면 더 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무관심한 사람의 행동을 증진시켜 줄 수 있지. 왜? 내가 보상 줄게. 아니면 규율로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해야 돼. 라고 하는 규율을 제공해 주거나 보상을 제공해 주면 이 사람들의 행동은 증진시켜 줄 수 있겠지만 though they won't make them wis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들은 그들을 현명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they는 누구야? 그들은 그것들을 현명하게 만들어주진 못한다. 이때 등장하는 they는 rules and incentives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규율이나 동기 같은 거, 보상 같은 것들은 그 사람들을 현명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등장하는 them은 누구죠? 앞에 등장하고 있는 those who don't care 이 사람들 되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현명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 자, 그럼 얘들아, 주어에 있는 이 애랑 목적어에 있는 이 애가 같은 애야, 다른 애야? 다르잖아. 그러니까 아, 여기 제귀대명사 쓸 필요 없이 그냥 목적어 형태로 them이 잘 왔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 그쵸? 하지만 in focusing on the people who don't c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은요, 하게 된다면, We miss those who do ca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we miss those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치게 되는 거냐면 who want to do right things but lack the practical wisdom to do them wel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을 놓치게 될 거래? 진짜 올바른 일들을 하고 싶어 하지만 뭐가 부족한 사람들이야? 실질적인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을 놓치게 되는 거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그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뭐가 부족한 사람들? 실질적인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는 놓치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 자, 그럼 이때 but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누구랑 누가 이어지는지 한번 봐야겠지. 첫 번째, we want to do, who want to do the right things.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lack the practical wisdom, 실질적인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이때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want라고 하는 거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이어진다? lack라고 하는 동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선지가 맞는지 물어보신다면, 아, want라고 하는 동사와 그리고 but이라고 하는 무슨 접속사죠? 등위 접속사가 잘 레크를 연결시켜주고 있구나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랬을 때 5번까지 동그라미를 치신다면요. Rules and incentives won't teach these people the moral skills and will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규율이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지는 않을 거야. 도덕적인 기술이나 혹은 의지를 가르쳐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They need 그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이런 도덕적인 기술이나 혹은 의지를 가르쳐 주지는 못한대. Even worse, 심지어 더 최악인 점은요. Rules can kill skil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언가 규칙을 마련해 주는 것 자체가 도덕적인 기술을 해할 수도 있고요. And 그리고 incentives 동기 뭔가 보상을 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없애버릴 수도 있대요. will이라고 하니까 뭔가 의지잖아요. 의지를 꺾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맞죠? 그래서 우리 답은 생각보다 초반에 나와서 나머지 부분은 편하게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7번 문제로 넘어갈 건데 얘들아, 이 문제 시작 전에 쌤이 여기 문제 밑에다가 별을 달아놨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자, 그럼 눈좀 크게 뜨고 우리 27번 문제는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문항이었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To begin with a psychological reas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리적인 이유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면요. The knowledge of another person's affai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일에 대한 지식, 즉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은 can tempt A to B라고 하는 우리 구문 표현이 있거든요. 몰랐다면 지금 한번 필기를 해보세요. Tempt A to B라고 하면요. A로 하여금 B 하도록 설득시키다, 유혹하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 자, 그러면 부추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the possessor of this information,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도록 부추긴데 repeat, 반복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얘들아 퍼뜨리다라는 뜻도 있거든. 그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하나의 가십거리로 퍼뜨리도록 부추길 수 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치? 자, 해석은 다 됐어요. 이때 얘들아, tempt A to B라고 하는 우리 구문 표현을 알고 있었으면 너무 쉽게 풀었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A로 하여금 B를 부추기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오케이. 1번 괜찮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하나의 가십거리로, 뭔가 뒷담화거리로 퍼뜨리기를 뭐 한다? 부추긴대요. 왜냐하면요, as unrevealed information, 뭔가 밝혀지지 않은 정보로서, it remains socially inact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어떻대요? 사회적으로 뭔가 비활성화된 채로 남아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막 퍼뜨리는 것을 부추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Only when the information is repea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언제만이 그 정보가 오직 퍼졌을 때만이 라고 지금 등장하고 있어. 우리 얘들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우리 저번 시간까지만 해도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그치? 까먹지 않으셨죠? Only 다음에 부사구가 문두로 빠지면, 즉, 문장 앞으로 오면 우리 뭐 한다 그랬어? 도치시킨다고 했잖아. 그래서 only when the information is repeated, 오직 정보가 퍼졌을 때에만 can its possessor,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할수 있대요? Turn A into B. A를 B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오직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만 그 정보가 땅 하고 퍼졌을 때만 뭘할수 있대? Turn the fact that he knows something. 그가 무언가를 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떤 거로 바꿀 수 있대? Something socially valu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언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뭔가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사회적인 명성, 사회적인 악명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는 건 언제다? 그 정보가 퍼졌을 때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럼 문법 볼 건데 얘들아. 이번에 turn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얘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어떤 거 짚을 수 있어? Only 부사구 다음에 아, 도치가 지금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도치가 되어지면 이때 turn이라고 하는 게 어느 자리에 와 있어? 그거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럼 turn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조동사 다음에 turn이었을 거야. 원래는 its possessor can turn the fact A into B라고 하는 거니까, 아, can 다음에 turn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 오는 거? 너무 괜찮네. 라고 동그라미 쳐줄 수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as long as he keeps his information to himself 이라고 나오고 있어. 뭐뭐 하는 동안에는 이라고 해석을 할 건데,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말을 발설하지 않고 뭔가 혼자 가지고 있는 동안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겠지. 자, 그럼 문법 먼저 볼까, 얘들아? himself 이라고 하는 목적어 부분에 제귀대명사가 오고 있어. 그럼 우리 얘 어떻게 확인해야 돼? 주어 부분이 누군지를 확인해야 되잖아. 주어 부분을 타고 올라갔더니 he라고 하는 것이 주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즉, 아, 주어랑 목적어랑 있는 애가 같으니까 제귀대명사 himself 쓴거 너무 괜찮다. 그치? 자,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he may feel superior to those who do not know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어? 우월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래요. 그쵸? 얘들아,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 그러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된대? superi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뭔가 우월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나 봐. 자, 그랬을 때 4번 문장 위에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얘들아, 별표 하나 같이 따라 쳐볼까? 왜 별표를 쳤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But, 하지만, knowing and not telling does not give him that feeling of superior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정보를 알기는 알아. 그런데, not telling, 내가 말하고 다닐 수는 없어. 라고 하는 그것은요, 그에게 어떤 감정을 주진 않을 거래? superiority, 우월감이라는 감정을 주지는 못할 거래. 왜? 내가 알고 있기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말을 못해. 그러면, 우월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 하니까. 그치? 자, 그랬을 때, 이때 등장하는 대시 뭔지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이때 등장하는 대시 뭘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 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관계대명사일까? 접속사일까? 동격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면, 우리 앞에 부분을 한번 볼까? superiority라고 했으니까 선행사가 존재해. 자, 선행사가 일단은 존재하고, 자, 뒤에 문장을 한번 보려고 했더니, so to say, 말하자면, 사비법구니까 생략할 수 있고요. latently contained in a secre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밀로 잠재적으로 보관되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얘도 뭐야? 사비법구야.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이렇게 괄호를 쳤을 때, 얘들아, 문장 뒤에 뭐가 남아?
fully actualizing itself only at the moment of disclosure 이라고 하는 부분이 남아있거든. 자, 이때 등장하는 that 얘 뭔지 이제 좀 생각이 났어? 얘 관계대명사예요. 그쵸? 그러면 앞에 나오는 superiority라고 하는 그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을 수식해 줄 거거든? 그러면 관계대명사면 얘들아 뒤에 문장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돼. 그런데 불완전한 것까지는 좋아. 왜? 여기 지금 주어 자리가 없어.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까지는 괜찮은데 얘들아 문장 뒤를 봤더니 뭐도 없어? 동사도 없어. 얘들아 문장을 이끌고 있는데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줘야 된다? 이 문장에서 동사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이 4번 actualizing을 뭐로 바꿔줄 수 있냐면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꾸며줄 거니까 아, 얘 단순해? 그럼 뭐로 바꿔줄 거야? actualizes라고 바꿔주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나왔고요. 자, 그런데 그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엄청나게 비밀로 가둬져 있었는데 온전히 실현되어질 수 있대요, 그 스스로. 언제 그 비밀이 실현되어질 수 있냐면요. Only at the moment of disclos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뭔가 폭로의 순간에만 딱그 스스로 실현되어질 수 있는 그 우월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기는 힘들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쵸? 얘들아,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 선배가 이 문제에서 많이 틀렸어요. 왜? 여기 나오는 이 that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관계대명사인지 몰랐던 거야. 그래서, 어? 컴마 찍으니까, 컴마 찍고 ing, 얘 분사구문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문장 구조를 보고, 이때 대신 관계대명사니까, 뒤따라 나오는 애에 동사가 없네? 라고 하는 걸 재빠르게 캐치해냈으면 이 문제 맞추셨을 겁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this is the main motive for us. Gossiping about well-known figures and superi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이 주된 동기래요. 뭐에 대해서? Well-known figures 이라고 하면 유명인사거든요. 유명인사들이나 우월한 사람들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 가장 주된 동기부여일 겁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the gossip producer assume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뒷담화거리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은 assumes that 뭐라고 생각하냐면 that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야, 그럼? 접속사 that이야.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도 완전하니까. 자, 그랬을 때, 이 가십거리를 말하고 다니는, 만들어내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some of the fame of the subject of gossi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뒷담화거리의 대상의 유명세라고 하는 것이, 얘들아, 컴마, 컴마 삽입어꾸니까 살짝만 빼고 한번 해석해 볼게. 그래서 그 가십거리의 주체가 되는 그 사람의 유명세가 will rub off on hi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에게 반드시 옮겨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문장이지. 자, 그러면 해석은 됐는데 여기서 컴마, 컴마 찍고 들어가 있는 그 삽입어구에 whose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얘들아, whose 하면 뭐가 생각나? 후수하면 관계대명사 중에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생각날 거야. 근데 생각이 잘안날 수도 있는 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잘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 거야. 얘들아, 소유격 관계대명사면 우리 두 개의 문장을 합쳐줄 때 관계대명사를 쓰잖아. 그럼 얘가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이 합쳐졌는지를 봐야 되거든. 자, 그래서 한번 이 문장을 볼게요. 이 6번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쌤이 밑에 준비한 이두 가지 문장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괄호 친 부분, 아까 전에 해석할 때 살짝쿵 빼놨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빼놓고 이 나머지 부분이 하나의 문장이었을 거야. 그래서 the gossip producer assumes that some of the fame of the subject will rub off on him 이라고 하는 문장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문장은 이 괄호 안에 있었던 문장이었을 텐데 어떤 문장이었냐면 he present himself 그는 그 스스로를 밝힌 거예요. 뭐로 밝혀 주었냐면 as the subject's frie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정말 유명 인사라고 하는 그 가십거리의 주체의 친구라고 스스로를 소개한대.
자, 그러면 이두 문장이 합쳐지려면 얘들아, 뭐가 있어야 돼?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 자, 이두 문장에서 공통

사진에 누가 있을까? The subject라고 하는 얘 있을 거고, the subject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같아 보여. 그런데 얘들아, 밑에 문장에 봤더니 얘는 뭐야? 소유격이야. 그랬을 때 얘를 뭐로 바꾼다?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whose로 바꿔 주는 거지. 자, 그런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 명사랑 같이 따라와야 되잖아. 그래서 얘들아, 이 whose라고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랑 명사를 똑 뽑아다가 이 앞에다가 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문장이었냐면요. Whose friend he presents himself as will rub off on him 이었는데, 얘들아, 관계대명사는 뭐를 앞에다가 가져올 수 있어? 아, 전치사도 달고 다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보고 있는 문장은 전치사가 앞으로 빠지고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있는 이 하나의 덩어리 형태를 보게 된 겁니다. 얘들아, 이 문제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쌤이 6번 문장 앞에도 별표를 달아놨어. 그러니까 이 수업 다 듣고 한번 스스로 복습하면서 이 문장이 어떻게 합쳐지게 된 건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셨죠? 자, 그랬을 때 이때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쓰인 거는 너무나도 잘 쓰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저희는 18번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20학년도 3월 학력평가 29번 문제입니다. When children are young, 아이들이 어렸을 때, much of the work is demonstrating to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일은요, demonstrating to them,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래.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요, that they do have contr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진짜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래.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첫 번째 문장부터 do에다가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얘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 자,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들의 업무의 대부분은 아이들한테 뭘 보여주는 거래? 야, 너 진짜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래. 이때 등장하는 do는 뭐야? 뒤에 나오는 have 동사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나온 강조 동사 do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앞에 나오는 they가 주어니까 do, does, did 중에 뭐를 채택해 온 거야? do를 채택해 온 거지. 자, 그러니까 잘 채택해 왔다고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조금 더 읽어보자면요. One wise friend of ours. 우리 친구 중에 한 아주 현명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어떤 친구냐면 who was a parent educator for 20 years. 20년 동안 부모를 교육한 그 현명한 친구가 한명 있어. 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 바로 뒤따라서 advices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앞에 부분까지가 지금 주어라는 말이잖아. 그러면 진짜 주어를 한번 찾아볼까? 이 문장에서 진짜 주어를 찾는다면? One wise friend. 이 부분이 진짜 주어겠지. 뒤에 있는 부분은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수식해주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들의 아주 현명한 친구, 한 명의 현명한 친구니까 단수 주어, 단수 동사로 받은 거 너무 잘 받았어. 그치? 자, 그랬을 때, 우리의 현명한 친구는 advices, 조언을 해 주었는데, 두 가지 조언을 해 주었대. 첫 번째, 어떤 조언이야? Giving calendars to preschool age childre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 학교에 가기 전인 아이들한테 무엇을 주래요? 달력을 주래. 자, 첫 번째 조언해 준 거는 달력을 준다. 두 번째, and writing down all the important events in their lif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이벤트들을 그 달력에다가 적어보라고 조언을 해준 거죠. 자, 문제로 출제되진 않았지만 and라고 하는 접속사 두개 사이로 ing 형태가 동등한 형태로, 대등한 형태로 나오는 거볼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in part because 왜 그런 거냐면 일부분은요. It helps children understand the passage of time bet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는 것은이라고 말해 주고 있어. 얘들아, 그거 하는 거 뭐야? 달력을 받아가지고 애들이 본인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그 달력에다가 써놓는 것은 help children, 아이들로 하여금 무엇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드냐면요. 시간의 흐름을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And how their days will unfold. 그들의 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스스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대. 그쵸? 그랬을 때, we can't overst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과장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과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는 그만큼 좋다는 말이겠지. 자, 무엇을 과장하지 않을 수 없냐면요. The importance of the calendar to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달력이 도구로서의 달력의 중요성을 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달력이 도구로서 좋다라고 하는 거를 말해주고 있어. 뭐 하는 데 있어서 in helping kids feel in control of their d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날에 대해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본인이 통제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을 돕는데 굉장히 달력이 좋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그랬을 때 have them cross off days of weeks as you come to the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have라고 해서 얘들아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어. 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해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해주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얘들아 이 have 동사 어떤 동사야? 사역 동사잖아. 자, 사역 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만 올수 있어? 동사? 원형만 올수 있지. 자, 그랬을 때 cross off라고 하는 동사 원형 잘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만들어 보래? 좀 날짜를 지우도록 만들어 보래요. 뭐 하게 되면서 너가 그 날짜들에게 다가감에 따라서, 즉, 날짜가 지남에 따라서 한번 그 날짜들을 지워보도록 만들어 보래. 그리고 spend time, 시간을 같이 보내 보래. 어떤 시간이요? Going over the schedules for the day. 그 하루의 스케줄을 좀 검토하는데, 점검하는데 시간을 좀 들여봐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뭐 하면서? Giving them, 그 아이들에게 선택지를 주면서, In that schedule, whenever possible, wherever poss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능할 때마다 그 아이들에게 스케줄에 있어서 뭔가 선택지를 자꾸 주면서, 뭐 해보래? 그, 스케줄을 같이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보내봐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내용은 다 이해가 됐는데, 얘들아, possible, 여기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뭐를 물어보는 걸까? 사실, wherever 이랑 이 possible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어져 있냐면요. it is 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얘들아,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 자리인데, 보어 자리에 형용사인 possible 들어오고 있는 거 너무 괜찮잖아요. 그래서 얘는 바로 동그라미 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생략되었는지 문장에서 그걸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wherever it is possible, 그것이 가능할 때마다 아이와 함께 스케줄에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자꾸 줘봐라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원래 우리 스케줄에는 지금은 슈퍼마켓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놀이터 한번 가볼까? 선택지를 주면 뭐 하게 된다? 아이들이 통제감을 느끼게 된다. 통제력이 본인한테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랬을 때, this communication, 이러한 의사소통은요, expresses respect, 뭔가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준대. 그래서 they see that 그 아이들은 무엇을 볼수 있냐면 that They are not just a tag along to your day and your pla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부모님의 날, 그리고 부모님의 계획에 그냥 뒤따라 다니는 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볼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and they understand 그들은 이해하게 된대 what is going to happen, when and wh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언제 벌어질지, 그리고 왜 벌어질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as they get older, 그들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게 됨에 따라서 아이들은 will then start to write in important things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중요한 일을 조금 기록해 보게 될 거고요. It further helps them develop their sense of contr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더 나아가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통제감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얘들아, 지금 4번까지 다 맞았거든? 그러면 5번에 나오는 얘가 이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한번 문장을 보자. 앞에 나오는 children부터 themselves까지가 한 문장. 그리고 it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control이라고 하는 부분까지가 두 번째 문장이야. 얘들아, 절과 절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접속사도 없어. 그 다음에 바로 it이라고 하는 명사가 등장할 수 있어? 없지. 절과

절을 이어주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and, it이라고 바꾸시거나 혹은 우리 알고 있는 것도 뭐 있지? 접속사랑 대명사 합친 거뭐 있어? and랑 it을 합쳐서 우리 하나의 이 which로 바꿔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꿔 쓰거나 and it이라고 두 가지 선택지가 우리는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의 마지막 문제 19번 볼 거고요. 2019학년도 수능 29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면요. Monumental is a wo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념비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요. That comes very close to expressing the basic characteristic of Egyptian a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집트의 예술의 가장 기초적인 특징을 드러내는데 가장 가까운 단어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뭐가 기념비적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 이집트의 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단어랑 가깝나 봐. 자, 그러면 문법 한번 볼까? express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에를 슬쩍 봤더니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등장하고 있지. 자,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ing 등장하고 있는 거 너무 잘 오고 있네. 그러면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고. Never before and never si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까지는 괜찮은데 얘들아, 문장 앞에 뭐가 나오고 있어? 부정어가 나오고 있잖아. 그치? Never 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당연스럽게 어떻게 됐겠어? 뒤에 문장이 도치가 일어났었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 예상할 수 있었겠네. 자, 그래서 그 전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뭐가 없었냐면요. has the quality of monumenta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기념비성이라고 하는 그 질이 한 번도 도달되어진 적이 없대. 뭐만큼이나 as fully as it did in Egyp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집트에서 그 어떤 건 monumentality 그런 기념비적인 특징이 달성되어진 것만큼이나 달성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지. 즉, 이집트가 가장 기념비성이라고 하는 특징에 가장 잘 부합했었나 보죠. 자, 그럼 우리 해석은 했는데, 이때 이 did가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얘 지금 대동사가 와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 그러면 어떤 동사를 대신해서 받았는지, 우리 그거 확인해 보기로 했잖아.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did가 어떤 동사를 받아야 되는지 한번 볼게. 이집트에서 그 기념비성의 특징을 뭐한 것보다, 뭐한 것만큼이나, 성취한 것만큼이나, 완벽하게 성취되어진 애들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지금 이렇게 해석했잖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did는요, 대동사가 어떤 대동사? was라고 하는 대동사가 와야겠지. 왜? 뭐를 대신해서 받아줘야 되니까? was achieved라고 하는, 아! 수동태가 와야 되니까 이집트에서 달성되어진 것만큼 완전하게 달성되어진 적이 없었다라고 지금 해석해 줄 거니까 이때 나오는 대동사는 did가 아니라 뭐가 와야 된다? was라고 하는 대동사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이미 나왔고요. 수능 문제인데 2번에서 답이 이미 나와 버렸고 The reason for this 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이유, 즉 이집트만큼이나 온전하게 기념비적인 특징을 다 갖추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이유는요, is not the external size and massiveness of their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집트의 뭐 때문은 아니래요. external size, 뭔가 외적인 크기나 혹은 massiveness of their work, 그들의 뭔가 작품들, 혹은 그들의 유적들의 massiveness, 거대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비록 그 이집트인들이요, 당연스럽게도 achieve some amazing things in this respect.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그 이집트인들이 만든 그 유적들이 엄청나게 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아, 단순히 이집트인들이 외적으로 큰 기념비적인 사물들을 만들었으니까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단순히 얘들이 큰 것을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래요. Many modern structures exceeded those of

Egyp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현대 structures 구조물들이요 농가했대요. 초과했대요. 그 이집트의 그것들을 초과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ose는 뭘까? 이집트의 그것들을 능가했다, 초과했다라고 했는데 앞에 얘 무슨 대명사를 받아주고 있는 거냐면 현대의 구조물들이라고 하는 structures를 받아주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현대의 구조물들이 그 이집트의 구조물들을 초과했대요. 뭐에 있어서? In terms of purely physical size, 물리적인 크기에 있어서는 얘네들을 넘어섰대.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나오는 those 괜찮니? 라고 물어본다면 앞에 나오는 명사가 structures라고 해서 복수 형태니까 아, 복수 대명사 써준 거 너무 괜찮네. 그래서 현대 구조물들이 크기로서는 넘어섰는데, but massiveness, 그 거대함, 방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런 관련이 없대요. 뭐와는요? monumentality, 어떤 기념비성이라고 하는 것과는 크기는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뭐 때문일까? On Egyptian sculptur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집트의 sculpture 하면 뭔가 조각품들이잖아요. 그런 이집트의 조각품들은요, no bigger than a person's hand, 사람의 손보다도 크지 않은 그런 이집트의 조각들이요, is more monumental th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기념비적이래요. 자, 뭐보다 더 기념비적이냐면, that gigantic piles of sto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엄청 거대한 돌 무더기보다 얘가 더 기념비적이래. 손바닥만한데. 그래서 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그랬을 때이 대시 뭔지 한번 살펴볼게. 뒤에를 봤더니 constitutes the war memorial in Leipzi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Leipzig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발생한 the war memori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쟁을 기념하는 것을 구성하는 그러한 the gigantic pile of stones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뭘까? 앞에 선행사도 있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하니 얘 뭐다? 관계대명사다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럼 관계대명사로서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어. 자, 그런데 내용이 뭐였냐면 아, 이집트의 그러한 구조물들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조각이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 것 때문에 기념비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 자, 그랬을 때 monumentality 이런 기념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not a matter of 어떤 것의 문제가 아니다. external weight, 외적인 무게 때문이 아니라 but of inner weight, 내적인 무게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외적으로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기념비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뭔가 내실이 있나 봐요. This inner weight, 이러한 내적인 무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특징이냐면, which Egyptian art poss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집트 예술이, 이집트 문화가 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래요. 자, 그런데, to such a degree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 특징이, Everything in it seems to be made of primeval st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집트 예술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처럼 보인대요. 뭔가 하나의 원시시대에 돌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정도래요. Like a mountain ran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마치 하나의 산맥인 것처럼 이집트 문화에 있는, 이집트 예술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뭔가 원시시대에 돌로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이때 등장하고 있는 이 inner weight라고 하는 것, 내적인 무게라고 하는 것이, 아, 이집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즉, 이집트의 예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구나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랬을 때, even if, 비록, it is only a few inches across or carved in wo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그것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그럼 it은 뭘까? 이때 등장하는 it은? 앞에 등장한 Egyptian art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집트의 예술이 오직 a few inches acro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한뼘 정도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혹은 or carved in wood 뭔가 나무에 새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 이집트의 예술, 이집트의 뭔가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inner weight, 내부의 내적인 무게를 가진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럼 5번에 carved라고 하는 거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면 그 이집트의 예술이 is carved in woo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무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수동태라고 비동사 플러스 PP가 쓰여져 있는 거니까 5번도 잘 쓰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5문제 푸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하나 20번 문제 풀고 이제 어법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2027학년도 수능 완성 독일어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7회 실전 모의고사 이제 앞부분 문제부터 풀어볼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휘 영역에 조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6회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왔거든요. 이번엔 또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 팁스 통해서 조금 더 정리할 수 있을지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문항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 이라고 했고요. Was ist passiert? 이라고 했더니 Ich hatte einen Unfall 이라고 했네요.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라고 했더니 우리 자주 보지 못했던 명사가 하나 나왔어요. Unfall, 사고란 뜻이고요. 강세는 당연히 이름절에 있습니다. 강세 모음 뒤에 그러면 자음의 개수 일단 세어볼까요? 몇 개예요? 두 개가 나오죠. 이럴 경우는 짧은 우 발음이죠. 그래서 나 사고가 났었어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지금처럼 저렇게 짧은 우 발음이 나려면 뒤에 자음이 두 개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X라고 하는 자음이 X라고 하는 자음이 사용됐을 때 앞에 모음을 짧게 발음하게 된다라고 하는 규칙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용해서 한번 볼게요. 쑥은 뒤에 자음이 하나죠. 우는 장음일 거예요. 무는 자음이 두 개죠. 그런데 선생님이 읽을 때 맞아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무라고 읽었죠. 모음의 길이가 깁니다. 예외로 길게 발음 났었던 단어예요. 책이라는 의미를 지녔던 이 아이도 장모음 우가 들어가 있었고요. 블루마는 지금 강세가 여기 앞에 이름절에 있죠. 강세 모음 뒤에 자음의 개수가 한 개인 거니까 앞에 길게 발음 나는 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슈르도 어떤가요? 강세 모음 뒤에 자음의 개수가 한 개여서 장음으로 발음 나는 우가 들어가 있었고요. 5번 봤더니 슈톤드 강세는 가지고 있어요. 우 모음이 하지만 자음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이죠. 방금 우리가 봤었던 운팔이랑 똑같아요. 자음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인 이 단어가 짧은 모음입니다. 지금 장단음의 규칙은 우리가 원체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 모음 같은 경우는 이런 똑같은 발음을 낼 수 있는 예외 발음들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기존의 규칙을 잘 적용을 하면 충분히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낱말과 강세 위치가 같은 것은? 이라고 있어요. 오랜만에 강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Tschüss, bis morgen. 그랬더니 Auf Wiedersehen 이라는 헤어질 때 하는 인사 두 개가 나왔네요. 안녕, 내일 만나자 라고 했고요. 다음에 또 봐 라고 하는 인사말이고요. 밑줄 친 Wiedersehen은 분리, 비분리 전철로 모두 다 활용이 될 수 있는 wieder라고 하는 전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wieder가 만약에 활용되어서 분리 동사로 활용이 되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전철인 wieder의 강세가 갈 거고요. 만약에 비분리

분리동사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전철 다음인 모음 첫 번째 단어, 모음에 강세가 들어갈 겁니다. 그쵸? 전철 다음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모음에 들어가는지 잠깐 볼게요. 위다제한이 분리동사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파생된 명사인 거니까 다시 만나다라고 해서 위더와 제의 의미가 그대로 살아서 해석이 되면 분리동사다라고 했었죠. 위다 제의는 재회라는 의미를 지닌 분리동사 파생 명사입니다. 그럼 강세가 어디에 있을까요? 위다진이라고 해서 이름절에 강세가 있어요. 강세 위치가 같은 거 찾으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름절에 강세가 들어가는 걸 찾으면 돼요. 보통은 이렇게 이름절 강세어를 찾으면 강세 위치가 다른 걸 하는데 강세 위치가 같은 걸 찾으라라고 했다는 건 나머지 선지들이 맞아요. 강세 위치를 주의해야 하는 단어들이 구성이 되어 있겠죠? 볼게요. apotheker, 약국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 단어는 삼음절에 강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테마틱 이렇게 이카로 끝나면 대부분 이카의 강세가 온다라고 했었죠. 그럼 마테마틱은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어요. 사음절 강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메디카멘트도 모음의 지금 개수가 4개인데 메디카멘트는 강세 여기 있어요. 동일하게 사음절 강세어이고요. 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트슈텔르 합성어이죠. 할텐이란 동사랑 그 다음에 슈텔르 합쳐져서 할트슈텔르 정류장이란 단어가 만들어졌고요. 합성 명사예요. 그쵸? 품사가. 그럼 합성 명사는 첫 번째 단어의 강세 규칙을 따라간다라고 했으니까 할텐이라고 하는 여기에 강세가 어디 있었나 알면 돼요. 그러면 이름절 강세요. 동일한 거 그래서 몇 번이에요? 4번인 할트슈텔러였고요. 5번 강세 위치 어디인지 볼게요. Verabredung은 verabreden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sich verabreden이라고 하는 동사이고요. 얘는 비분리 동사이거든요. 그럼 비분리 동사였으니까 원래 동사였을 때도 강세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파생된 명사도 강세는 어디 있을까요? verabredung이라고 해서 이음절에 강세가 있었겠네요. 그러면 약속이라는 의미를 지닌 verabredung은 이음절 강세어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특히나 삼음절 강세어, 지금 사음절 단어 중에서 2, 3, 4음절에 강세가 오는 경우들 사실 우리가 자주 볼수 없는 어휘들이니까 눈여겨서 한번 봐주시고요. 정답 4번 확인했지만 앞에 분리비분리 전철 모두 다 활용될 수 있는 위더와 관련되어 있는 비분리 동사의 예시 하나만 그럼 우리 살펴보고 갈게요. 우리가 자주 활용하는 복습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맞아요. wiederholen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가 복습하다일 때는 비분리 동사였고요. 무엇을 다시 가지고 오다라는 의미로 쓰이면 분리 동사였어요. 그러면 wiederholen이라고 하는 반복, 복습이라는 명사형은 강세가 어디에 있을까요? wiederholen이라고 하고선 이렇게 생긴 만약에 명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반복, 복습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해석을 했네요. 그러면 강세는 wiederholen이 아니라 wiederholen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동사 있어요. 즉 비분리 전철 다음 음절 여기에 나오니까 몇 음절 강세어? 얘도 3음절 강세어가 됩니다. 즉 wither는 분리 비분리로 모두 다 활용이 될수 있는 전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단어가 어떤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는지를 잘 보고 여러분이 강세 위치를 구분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표적인 예시로 나오는 거는 wiederholen, wiederzien, 이름절 강세어. 그다음에 반복하다, 복습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wiederholen이라고 하는 요두개 단어 그룹으로 나뉘어질 거니까 지금 선생님이 예시 들어준 요 단어들만 잘 기억을 하면 아마 전철에 따른 강세 위치 구분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그러면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의 의미는 이었고요. 이건 우리 자주 보던 유형이죠. 첫 번째 단어는 이컵 안에 들어있는 음료수의 종류예요. 와사, 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켓이라는 의미를 지닌 야케의 모음 아, 글자 아가 빠져 있습니다. 샐러드라고 하는 단어에 글자 엘이 빠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 반려견이라는 단어에 자음 디, 글자 디가 빠져 있어요. 자, 요거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순서대로 조합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선택지의 정답이 벌써 보입니다. 뭐냐면
Wald였어요. Wald가 혹시 여러분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숲이라는 단어였었거든요. 정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단어들은 그러면 어떤 철자를 갖고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벽은 Wand라고 하는 철자를 활용을 했었고요. 손은 Hand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좋음. 자, 그 다음에 시계, 세 개는 웰지였었죠. 그쵸? 그리고 포도주는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 했었던 건 V로 시작을 하고 D로 끝나는 단어였으니까 숲이라는 Wild이라는 단어였구나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세계라고 하는 표현 태어나다 뭐 이런 거할땐 하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자주 못 보는 거여서 설마 이 단어가 어떤 철자였더라 잠시 헷갈렸던 친구들 있는 건 아니겠죠? 계속해서 4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Wie weit ist es? 라고 물어보고선 Nur ein Ist nicht weit 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멀어? 거리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누워 뭐뭐뭐였어요. ein 다음에 들어갈 명사 어휘와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거리를 의미할 수 있는 어떤 명사 어휘가 있는 거구나. 선지에서 찾으면 돼요. 멀지 않아? 라고 했어요. 봤더니 후스는 발입니다. 신체 부위. 탁은 하루란 표현이고요. 플라츠는 자리 또는 좌석, 광장이란 뜻이 있어요. 슈득은 조각이란 표현이 있거나 아니면 문학 작품들을 세는 작품이라는 단위 명사로 활용이 됩니다. 쉘터는 창구, 매표소 이런 표현 쓸때 우리 쉘터를 쓰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활용이 되는 아이예요. 조금, 약간이라고 해서 거리상으로 얼마 멀지 않은, 거리상으로 근접한 이런 표현을 쓸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썼나요? Einstück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조각이 아니라 그래서 한뼘 정도, 즉 얼마나 멀지 않은, 가까운, 조금이란 표현으로 이때 쓰는 단어가 Einstück이었어요. Wir müssen noch ein Stück zu Fuß. 우리 좀 걸어서 가야 해. 좀 멀지 않은 거리를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단어 의미에 Stück이 들어가 있었구나. 대신 걔는 항상 뭐랑 같이 써요? Ein이라고 하는 이 부정관사랑 같이 쓰는 용법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Wir müssen Stück weiter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Ein Stück weiter라고로 우리가 활용을 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늘의 팁스는 여기 나왔던 단어들 중에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어휘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휘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스는 신체 부위로 발이란 표현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가구의 아래쪽에 해당하는 다리라는 표현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Er hat sich den Fuß verletzt라고 하면 그는 발을 다쳤어라고 하는 의미로 쓸수 있고 Der Tisch hat vier Füße라고 하면 이 책상은 다리가 발이 네 개야라고 하는 표현으로 묘사를 할 때도 활용할 수 있어요. 탁은 Guten Tag 하면 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할때 우리 인사말로 쓰는 그 탁이고요. 그 다음에 einen Tag 이라면 하루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Die Tage werden immer kürzer라고 하면 겨울이 되면 이런 묘사를 많이 쓰거든요. 뭐예요? 낮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지네라고 해서 맞아요. 점점 더 저녁 시간이 길어져. 이런 표현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사실 문학 작품 등에서 많이 활용하는 구문이죠. Eines Tages 어느 날 언젠가 이런 표현으로 쓰게 되는 관용적 표현이 있습니다. 플라츠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했죠. 좌리 좌석이란 뜻도 있고 광장이란 뜻도 있고요. 관용적 표현도 많이 활용됩니다. Das Buch hat keinen Platz mehr im Regal. 남성 명사인 이 플라츠를 활용을 해서 선반에 이 책이 들어갈 자리가 더 이상은 없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고요. 아니면 Korea steht auf dem ersten Platz이라고 해서 자리를 순위의 표현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한국이 현재 첫 번째 자리, 즉 1위에 위치하고 있어라고 해서 아홉 선째랑 같이 써서 서수 표현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는 어떤 지명을 나타낸 표현 뒤에 플라츠를 쓰거나 아니면은 우리 합성어로도 많이 봤습니다. Sport Platz, Spiel Platz 하면 무슨 무슨 터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그 단어들이거든요. Ich möchte zum Potsdamer Platz. 저는 포츠담 광장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게 되고요. Aufzentsa와 함께 쓰였을 때 Auf dem Platz 하면 지금 바로 즉시라는 의미로 시간적 의미로 활용을 하게 된 관용적 표현이고요. Einen Platz bringen이라고 하면 어떤 자리로 가져다 놓자잖아요. 근데 그 앞에 sein이란 소유관사를 써서 본인의 자리로 가져다 놓다라고 해서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다. 사용했던 물건 제자리에 갖다놔 아니면 장난감 가지고 놀았던 거 치워 정리해 제자리에 갖다놔라고 했을 때 ein Platz bringen 이라는 관용적 표현을 쓰게 돼요. Stück은 전체 중에서 한 조각이란 표현을 쓰여서 Kannst du mir bitte ein Stück Kuchen geben? 나에게 케이크 한 조각만 좀 전해줄 수 있어? 줄래? 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작품이란 표현을 쓰게 된다라고 했었죠. Es war ein sehr schönes Stück이라고 하면 매우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공연 작품이거나 예술 작품을 쓸때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Einstück이라고 해서 거리상으로 조금 약간의 의미를 쓸 수도 있어요. Wir müssen ein Stück zu Fuß gehen. 방금 했던 표현이죠. 우리 좀 걸어가야 해 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조각을 내다 잘게 썰다 라고 하면 이 뒤에 에라는 어미를 붙여요. 그래서 Einstücke schneiden 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과거 기출문제 보시면 여러분이 여기 뒤에 에가 붙어있는 형태를 볼수 있을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라고 할 때, 쉘터라고 하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의어적 의미가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피터 깃, 팀 하우스라고 했습니다. Die Schule ist um 12 Uhr 뭐뭐뭐 했고요. Die Wasserflasche ist Glas 라고 했네요. 자, 봤더니 지금은 삼격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전치사를 찾아야 돼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선지가 모두 다 전치사이거든요. 참, 이 중에서 삼격이 안 되는 아이가 있나 봤더니 없고, 삼사격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삼격으로만 활용하는 전치사가 몇몇이 있네요. 아는 어디 어디에 면을 접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거나, 즉 뭐뭐 가에, 아니면은 우리가 안전치사 쓰면 어디 어디 근방에 이런 표현으로 쓸수 있어요. 바닷가. 물가에 대해 안전치사 쓴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우프는 뭐뭐뭐 위에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쵸? 면을 접하고 위에 있다. 아우스는 안에서 밖으로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우스가 무엇무엇으로 만들어진 이라는 의미로도 쓸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fun은 어디 어디로부터 이거나 아니면 이격의 대용용법으로 뭐뭐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1번은 면을 접하지 않은 상태로 뭐뭐 위에, 영어의 over 이란 개념이랑 똑같은 거고요. 또는 무엇무엇을 건너다라고 해서 맞은편에 라고 할 때도 저 über을 쓰게 돼요. 다리 저쪽으로 넘어가다 건너가다 할 때, über die Straße gehen, über die Brücke gehen 이란 표현을 쓰고요. 수치와 함께 쓰이면 무엇무엇 이상이라는 의미로 쓰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볼까요? 패턴은 집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gehen, 가다라고 했어요. 그럼 집 위로 가다 이런 거는 쓰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gehen 동사랑 함께 쓰이게 되면, 자, 이 중에서 über 전치사의 같은 경우는 삼사격 집의 전치사인데 이동의 의미랑 쓰이면 몇 격으로 뒤에 사격밖에 못 씁니다. 안전치사도 삼사격 집의 전치사인데 이동의 의미인 gehen을 쓰게 되면 사격을 쓸 거고요. Aufhören도 삼사격 집의 전치사잖아요. 얘도 사격만 지금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 문법 규칙을 이해를 했었다라고 하면 이미 세 개의 전치사를 지울 수 있었거든요. 그럼 두개 중에서 고민을 할게요. 패턴은 집에서부터 왔다인지 집 밖으로 나갔다인지 봤더니 집 밖으로 나갔다. 패턴 git, aus dem Haus, Peter geht von dem Haus에서 표현은 von은 안 쓰고 kommen 동사를 썼을 때 kommt von dem Haus 썼을 거예요. 동사의 의미를 봤을 때 여기는 aus가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Die Schule ist um, 지금은 무엇이 종료되다, 끝나다라고 하는 aussein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인 거예요. 여기도 그러면 aus가 들어갈 거고요. 세 번째 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답을 명확히 해줍니다. 이 유리, 이 Wasserflasche, 이 물병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유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무엇으로 만들어진 소재 등을 나타내는 전치사 뭐를 쓴다고 했나요? 아웃을 써요.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3번. 자, 격지배를 잘 이해를 했으면 지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동사를 조금 자세히 보면 두 개의 전치사가 하나는 출발점을 나타내고 하나는 안에서 밖으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였지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아, 이동하다인 가다인지 오다인지 동사를 통해 구분할 수 있었어요. 특수형법까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outside이라고 하면 끝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사소통 기능 영역 문제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뭐라고 질문을 했더니, 야, aber mein Heft liegt zu Hause. Oh nein. Frau Maya findet Hausaufgaben sehr wichtig. Ich hoffe, sie versteht das. 라고 했어요. 자, 봤더니, 나는 나의 공책을 집에 두고 왔어. 오, 안 돼. 마이어 선생님은 숙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셔. 뭐뭐를 희망하고 소망한대. 그녀가, 즉 선생님이 날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거야. 내 상황을 좀 양해해줬으면 좋겠는데 한 거죠. 너 숙제했어? 이런 거 물어봤을 거야. 왜냐면 야하라고 대답했거든요. 너 공책 있어는 못 물어봐요. 그러면 야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집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너 숙제했니? 했어. 근데 공책을 안 가지고 왔어. 이거든요. 그럼 어떤 표현인지 볼게요. Hast du dein Heft dabei? Dabei haben은 지니고 있다죠. 너 공책 갖고 왔어. 이건 물을 수 없습니다. Nein이라고 공답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Hast du dein Buch vergessen? 너네책 벌써 또 깜빡했니? 잊어버렸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책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요 2번 문장도 들어갈 수 없겠네요. Was machst du nach der Schule? 너 방과 후에 뭐 해? 라고 해서 활동을 묻는 거니까 지금 대화에선 적합하지 않고요. Kommst du mit mir zur Bibliothek? 너 나랑 같이 도서관에 갈래? 라고 하면 제안하는 거죠. 그러면 긍정의 응답인 야, gern. 싫으면 nein, ich möchte nicht. 거절하는 표현을 써야 하거든요. 지금 활용할 수 없는 표현이고요. 5번, Hast du die Hausaufgaben gemacht? 선생님이 딱 말했던 그거죠. 너 숙제했어? 했지. 그런

근데 공책은 집에 있어인 거예요. 응답 표현 때문에 정답 중에서 사실은 1번과 5번 중에 고민을 했었다라고 하면 조금 꼼꼼하게 보셨어야 돼요. 이거 보지 않고 그냥 해프트에만 딱 꽂혀서 정답을 찾으면 너무나 쉽게 여러분이 실수할 법한 문제이긴 했거든요. 5번 정답 확인하면서 우리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던 페어슈디엔이 실제로 어떤 말을 이해하다가 아니라 내 상황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쓸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있고요. 호텔 대화 상황이네요. Guten Tag, willkommen im Hotel Traube. Guten Tag, ich habe über das Internet ein Zimmer reserviert. Mein Name ist Paul Becker. Einen Moment bitte. 뭐라고 물어보고선, Ja, natürlich. Hier ist mein Pass. 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라우베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했고요. 안녕하세요. 라고 했고요. Über das Internet. 이라고 하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라는 표현이에요. 인터넷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라고 했으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방을 예약을 했습니다. 제 이름은 파울 베커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고선 확인을 했죠. 그런 다음에 물론이죠. 라고 한 거예요. 상대방이 뭔가를 지금 부탁하거나 제안한 거예요. 그걸 수락하면서 여기 저에 뭐가 있어요? 여권이 있습니다. 즉 신분증 주실 수 있나요? 여겼어요. 신분증 독일어로 뭐라고 해요? Ausweis였을 거예요. 이 표현의 명사가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봤더니 Was ist in Ihrem Zimmer passiert? 방에 무슨 일이 있으신 거세요? 이거는 지금은 Ja, natürlich 하고 여권 주세요. 그래서 묻지 않겠죠? Darf ich bitte Ihren Ausweis sehen? 오, 나왔네요. 제가 당신의 신분증을 좀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여기 저의 여권이 있습니다. Passen Sie gut auf Ihr Gepäck auf. Auf passen은 주의하다이고요. 무엇을 주의하다? Auf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대상을 주의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짐잘 챙기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4번, Möchten Sie ein Zimmer reservieren? 방을 예약하고 싶으세요가 아니라 이미 예약을 했습니다. 5번, Wie viele Nächte möchten Sie bleiben? 며칠을 숙박하실 예정인가요도 이미 예약을 다 끝나고 온 상황인 거니까 굳이 프론트 직원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하고 쓰는 표현이고요. 신분증은 Ausweis, Pass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명사 중에서 복수형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Papier에도 신분증이라고 하는 의미로 쓸수 있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라고 하는 표현에서 über전치사를 쓰게 되면 그것을 활용하여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im internet이라고 하면 내가 인터넷에서 그 정보를 찾았어 또는 인터넷에서 무엇을 했어라고 할 때는 im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내가 이거 온라인으로 구입을 했지라고 하면 ich habe das im internet gekauft 또는 reserviert, bestellt 이런 표현을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전치사를 조금 다르게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im Computerraum. 컴퓨터실에서는 이네요. 그럼 주의해야 하는 규칙을 정리한 내용일 거예요. 어떤 내용들인지 볼게요. Darf man nicht laut sprechen? Darf man keine Spiele spielen? Soll man den Platz sauber machen? Darf man nicht essen und trinken? Darf man keine Programme installieren? 이라고 했어요. 컴퓨터실에서는 시끄럽게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네요. 그 다음에, Spiele 라고 해서 여긴 게임이에요. 여기서는 게임을 하시면 안 돼요. 즉, 컴퓨터 게임 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고요. Platz는 여기선 좌석 자리고, sauber는 깨끗한, 이고, halten은 유지하다예요. 즉,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세요. 인 거니까 와서 본인이 사용한 물건 다 치우고 가세요. 라는 표현이겠죠. 자신의 자리를, 뭐예요? 자리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먹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금지 표현이에요. 이곳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인스탈리어는 설치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자, 볼게요. 이해한 내용을 알맞지 않은 거. 크게 말해서는 안 된다. 있었어요. 그쵸? 요거 맞는 거고요. 게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Darf man keine Spiele spielen? 이라고 했거든요. 잘못 이해한 거 2번이고요. 음식을 먹고 마시면 안 된다.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4번 볼까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안 된다. 가 darf man keine Programme installieren 있었고요. 5번 자리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soll man den Platz sauber halten. 여기 halten 동사가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라고 하는 실제 그 의미 그대로 지금 활용이 된 거예요. 자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요세 번째 거에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컴퓨터실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들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m Freitag läuft ein neuer Film im Kino. Möchtest du mitkommen? 그리고 뭐라고 대답했더니 Schade, vielleicht später. Einmal? 하고선 Ja, gerne, danke. 라고 했네요. 금요일에 극장에서 새로운 영화가 laufen, 상영될 예정이야. Möchtest du mitkommen? 너도 같이 갈래? 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일단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아가 거기에 대해서 schade, 안타깝다, 아쉽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갈수 없다라고 거절을 한 상황인 겁니다. Vielleicht später einmal 이라고 해서 한 번이죠. 그렇다면 나중에 한번 같이 갈래? 라고 했더니 야, gerne, 좋아 라고 하고선 고마워 라고 했네요. 다음에 또 가자고 제안을 해준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고맙다라는 응답 표현을 한 거예요. Ich bin dabei. dabei sein은 함께 하답니다. 즉, 동참해라는 표현이, 나갈 거야. 라는 표현인데, 지금은 거절하는 거라고 했어요. 정답 될수 없고요. Ich komme sicher. sicher는 명확한 확실한이에요. 나 당연히 가지.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꼭 함께 하겠다라는 표현인 거니까 1번이랑 같은 의미인 거잖아요. 이것도 쓰일 수 없고요. 3번. Gerne, bis Freitag. Gerne는 어떤 표현이죠? 기꺼이어서 수락하는 거고요. 심지어 본인이 제안도 했어요. 금요일에 보자. 라고 하는 거. 불가능하겠죠. 4번. Prima. Ich freue mich darauf. Auf etwas freuen은 무엇무엇이 너무 기대된다. 기다려진다라는 표현이거든요. Prima는 심지어 좋아요. 좋아. 벌써 너무 기대되는 걸. 이라고 하는 건그 영화를 볼게 벌써 설렌다라는 뜻이에요. 정답이 될수 없고요. 5번. An dem Tag habe ich schon etwas vor. Vor haben이 무엇무엇 할 예정이라고 schon etwas, 이미 무엇인가를 할 예정이야. 즉, habe ich schon 아이는 체아민 이란 표현으로 바꿔 쓸수 있는 그거죠. 내가 벌써 다른 일정이 있어. 아쉽다. 다음에 그럼 한번 볼까? 좋아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정답은 5번이고요. 니셔라는 표현을 써서 당연히 할 거야, 기꺼이 할 거야, 수락의 의미를 쓸수 있다. 기억해 주세요. 얘 혼자 응답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 뭐뭐뭐 할까? 야, 지셔라고 하면 물론이지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지셔가 꼭 안전한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기능에서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고요. Entschuldigung, wo ist die Bushaltestelle? 그랬더니 Tut mir leid 이라고 했어요. 실례합니다. 버스 정류장 어디 있나요? 라고 했더니 죄송합니다로 끝났다는 건 얘도 사실은 이곳이 초행길이라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저도 이곳이 초행길입니다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면 될것 같아요. 봤더니 Ich bin nicht von hier 라고 해서 저는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했고요. Ich bin auch fremd hier 라고 해서 저도 이곳이 낯섭니다. 이게 우리가 자주 봤던 저도 이곳이 초행길입니다. 여기 처음이에요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주로 쓴다라고 했어요. Ich weiß es leider auch nicht. 저도 잘 모릅니다. 라는 표현 쓸수 있겠죠. 4번. Ich wohne gleich um die Ecke. Um die Ecke는 코너를 돌아라는 표현이에요. Gleich를 써서 저 여기 코너 돌자마자 살아요. 갑자기 길을 물어봤는데 자기가 어디에 사는지 얘기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 사는지 안다라고 하는 건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도 얘기해 줄수 있는 상황이겠구나. 즉, 뭐로 하잖아요. Tut mir leid를 쓰지 않겠구나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5번 볼까요? Fragen Sie bitte am besten den Polizisten dort. Fragen이라고 하는 동사가 사격, 지배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경찰관이라고 하는 명사를 사격으로 썼고요. 경찰관이라는 Polizisten은 특수변화 명사, 즉 뒤에 n 또는 an이란 어미를 붙여서 활용하는 그 명사여서 단수형임에도 불구하고 polizist 뒤에 an이 붙은 거예요. Am besten, 가장 좋은 방법은 저기 있는 저 경찰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즉 나는 모르니까 저 사람한테 물어봐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활용이 된 거네요. 모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모릅니다를 1, 2, 3, 5번과 같은 상황으로 답변을 할수 있는 거고요. 적합하지 않은 건 4번이네요. Das weiß ich auch nicht. Ich bin fremd hier. Ich bin nicht von hier. 그다음에 오, ich kann Sie nicht weiterhelfen. 이런 표현도 쓸수 있어요. 제가 큰 도움이 또는 더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 같군요.라고 하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Du siehst nicht gut aus. Geht es dir nicht gut?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서 Gute Besserung. Soll ich dir etwas bringen? 그랬더니 Ja, einen Tee bitte. 라고 했어요. 너안 좋아 보인다. 어디 아파? 라고 한 거예요. Geht es dir nicht gut? 별로니? 잘 지내지 못하니? 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는데 Gute Besserung. 빠른 쾌유로 빌어. 라고 하고선 내가 너한테 뭐좀 가져다

줄까라고 했더니 차한 잔만 가져다 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잘못 지내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돼요. 그쵸? 그런데 그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대화 맥락상 배는 아픈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픈 것과 관련이 없는 표현을 한걸 찾아야 돼요. 선지가 사실은 조금 까다로웠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Ja, mir ist seit gestern schlecht. Jemandem schlecht sein. 이라고 하는 이렇게 삼격 지배로 쓰게 되면 속이 안 좋은, 토할 것 같은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 어제부터 속이 안 좋아, 배가 아파 이런 표현이어서 질병 증상이니까 빠른 쾌유를 빌어 쓸수 있습니다. 오, 1번에 동그라미가 돼 잘못했네요. Leider nicht, ich fühle mich krank. 2번은 안타깝게도 아니야라고 했거든요. 너잘못 지내? 안타깝게도 아니야 쓸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해요? 나 어제부터 어제부터는 없어요. Ich fühle mich krank. 나 지금 좀 아픈 것 같아라고 해서 Ich fühle는 뭐뭐라고 느끼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나좀 아픈 것 같아. 몸이 좀안 좋아. 이런 Ich fühle는 써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Ja, ich habe starke Bauchschmerzen이라고 했네요. 너잘못 지내?라고 했더니 나 매우 심한 복통이 있어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즉, 잘못 지낸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이것도 정답이 가능하고요. Mein Hals tut sehr weh und mir ist kalt. 나 목이 아프고, 그 다음에 너무 추워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봤더니 이번에는 Doch, aber alle sagen, ich sehe krank aus. 자, doch는 일단 부정의문문에 대한 긍정인 거죠. 너잘못 지내 라고 했더니, 잘못 지내 인 거죠, 지금. 봤더니 잘못 지내? 너? 하면 당시 뭐예요? 지금 너 그랬었다는 건잘못 지내가 아니라 반대 상황이죠. 웬걸 나잘 지내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나잘못 지내면 뭘 쓰죠? 부정 표현은 부정 짝꿍 나온다고 했으니까 나인으로 써야 돼요. 지금은 너 그랬었으니까 잘 지내인 거예요. 그래 놓고선 그런데 다들 말하길 내가 아파 보인다고 하더라. 자, 응답 표현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부정 결정 의문에 대해서 너로 대답하는 거 맞는 거고, 뒤에 상황도 너에 대한 뭐로 진술로 타당하거든요. 문제가 뭐예요? 빠른 쾌유를 빌어라고 했다는 건 배가 아픈 거거든요. 즉, 나 완전 쌩쌩한데?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 5번이. 그럼 그런 표현을 쓸수 없는 거죠. 맥락상 지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문상으로는 5번이 가능한 거였는데, 이 구문으로 봐선 전혀 어색한 표현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앞뒤 대화 맥락으로 봤을 땐, 아프니까 빠른 쾌유를 빌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 너무 좋은데 근데 다들 나보고 아프냐 그러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5번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쭉 보면서 2번이랑 5번을 놓고선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응답 표현에서 부정결정 의문문에 대한 긍정응답이 나왔을 때 하는 답변, 그것에 대한 부정응답이 나왔을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나왔었던 거에서 잘못 지내, Du siehst nicht gut aus, was ist denn passiert, was hast du denn? 이런 건다 기억나시죠? 너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생긴 거야? 왜 그래? 이런 표현. 네, 같이 한번 정리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예보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봤더니, 함부르크는 일단 5도시이고요. 그 다음에 하노버 6도시이고, 베를린, 6도시고, 그 다음에 드레스덴 5도시고, 슈투트가트 1도, 뮌헨은 마이너스이네요. 영하네요. 뒤셀도르프는 6도입니다. 또 각각의 지역의 구체적인 날씨를 봤더니, 함부르크는 흐릴 예정이에요. 흐리다, 독일어로 뭐라고 하나요? bedeckt 하고서는 sein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뒤에 sein 동사. 하노버는 어때요? bedeckt 하지만 모두 하기도 해요. sonnig도 하기도 하네요. 그러면, sonnig 하고서는 그 다음에 bedeckt 두개다 나올 거예요. 하지만 구름이 빼꼼히 가려진 부분이니까, sonnig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마 흐리다라는 표현을 주로 썼을 것 같고요. Berlin은 비가 온다이니까 regnen이라는 동사로 이 날씨를 묘사했을 거예요. 드레스덴도 지금 봤더니 부슬부슬 비가 좀 내리긴 합니다. 그럼 여기도 regnen이라는 동사를 썼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München은 눈이 내려이면 뭐 쓰죠? schneien이라는 동사를 써요. 자, 그리고 슈투트가트는 bedeckt이라고 하는 표현 그대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düsseldorf는 sonnig, 화창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네요. 자, 기온이 나왔다는 건 어디가 더 춥고 어디가 더 따뜻하고라고 하는 형용사 비교급 표현이 활용이 되었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보고 가셔야 돼요. 자, 일단 볼게요. Hannover ist eine der wärmsten Städte. 부정대명사를 활용해서 심지어 설명했습니다. 하노버는 뭐뭐 중 하나이다라고 하면 이 똑같은 상황인 도시가 일단 하노버 외에 하나가 더 있다.

하나도 체크가 되어야 돼요. 볼게요. 한오번은 warm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최상급이 나왔습니다. 가장 따뜻한 도시들 중 하나이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 최고 기온인 도시를 일단 찾아봤더니 최고 기온이 6도씨예요. 그쵸? 6도씨인 그럼 도시가 어디에 있나 라고 했더니 베를린, 그 다음에 하노버, 그리고 뉴셀도어프가 있네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 중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게 맞네요. 그쵸? Eine von. 왜냐하면 am wärmsten 이라고 하면 유일하게 가장 더운 곳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기온은 도시가 3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온 거예요. 하노버는 가장 따뜻한 도시들 중 하나입니다.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 그다음에 2번. Im Süden ist es wärmer als im Norden. 이번엔 비교급 써서 남쪽이 북쪽보다 더 따뜻하다라고 한 거예요. 즉, 남쪽이 북쪽보다 더 따뜻해야 되니까 기온이 더 남쪽이 높았어야 하거든요. 볼까요? 남쪽은 München을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영하 2도였었고요. 북쪽의 최북단에 있는 함부르크, 그는 봤더니 영상 5도였습니다. 그럼 어디가 더 따뜻해요? 북쪽이 더 따뜻했거든요. 그럼 Im Süden ist es wärmer als im Norden이 아니라 ist es kälter를 써야 되네요. 그쵸? 뭐뭐보다 더 추웠다라고 해야 되니까 일기예보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2번. 3번 볼까요? In München ist es kälter als in Stuttgart. 뮌헨은 일단은 뮌헨이 더 춥다는 무조건 맞을 거예요. 뮌헨 혼자 영하였거든요. 뮌헨은 어디보다는 춥다라고 했어요. 슈투트가르트보다는 춥다. 슈투트가르트는 그래도 영상 1도였어요. 이것도 맞는 내용이었고요. 4번. In Dresden und in Hamburg ist es gleich warm. 드레스덴이랑 함부르크는 모두 다 똑같이 따뜻하다. 즉 기온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함부르크와 드레스덴의 기온이 같은지 볼까요? 드레스덴은 5도씨였네요. 그러면 함부르크도 5도씨인 걸 확인해야 돼요. 자, 드레스덴 5도씨 맞고요. 그 다음에 함부르크도 5도씨가 맞아요. 그러면 Ist es gleich warm? 같다. 똑같이 따뜻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맞는 거네요. 5번. In München fällt Schnee und in Berlin regnet es. Schneien이란 동사를 쓸줄 알았더니 Schnee fallen이라는 명사 구문을 활용했어요. 눈이 내리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눈이 오다가 아니라 뮌헨은 눈이 내리고 그리고 베를린은 비가 온다라고 했어요. 자, 뮌헨은 눈이 내려요. 맞죠? 그다음 베를린은 비가 온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정답 지금 2번이에요. 잘못 이해한 건 2번이었어요. 그럼 함부르크는 흐리다는 어떻게 하나요? In Hamburg ist es bedeckt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드레스덴은 화창합니다. 아, düsseldorf는 In Düsseldorf ist es sonnig 또는 해가 쨍쨍 내리비칩니다. Scheint die Sonne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수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혹시 여러분 눈비가 내리다라고 하는 표현이랑 그 다음에 눈비가 내리지 않다라고 할때 쓰는 형용사 또 기억나시나요? 터켄 나스가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흐린 날은 뭐한 거예요? 눈비가 내리지 않는 거니까 bedeckt aber trocken 이렇게도 쓸수 있네요. 눈비는 내리지 않아요. 하지만 흐립니다를 같이 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예보 나왔을 때 형용사 비교급을 활용한 기온의 차이도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그 날씨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기예보로 나와서 조금 복잡하고 어려웠었던 문제였습니다. 오늘의 팁스는 비교급의 활용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뭐 한 만큼 뭐뭐뭐 하다라고 하면 so 원급 다음에 wie 쓰시면 돼요. Peter ist so groß wie mein Bruder. 페터의 키랑 나의 남자 형제 키랑 같아인 거고요. 뭐뭐보다 더 뭐뭐 하다라고 하면 비교급 다음에 als 씁니다. Mein Buch ist dicker als dein Buch. 내 책이 너의 책보다 두껍지인 거고요. 덜 뭐뭐 하다라고 하면 nicht so wie를 쓰거나 아니면 weniger 하고선 als를 써요. 자, 일단은 원급 쓰고 비교급 쓰는 건데 여기도 원급인데 왜 als인가 하면 앞에 weniger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 아시죠? Heute ist es nicht so kalt wie gestern. 오늘은 어제만큼 춥지 않아. Heute ist es weniger kalt als gestern. 여기가 달라집니다. 어제만큼 춥지 않아이고요. 비교급은 to 비교를 쓰거나 입맛은 점증용법이라고 씁니다. Es wird immer kälter, es wird kälter und kälter. 이렇게 쓰는 그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1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Kann ich bitte mit Herrn Müller sprechen? 이라고 했더니 뭐뭐뭐라고 얘기해서 Verstehe, dann versuche ich es später noch einmal. Okay, auf Wiederhören. 마지막 회화랑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보고서 이거 전화 통화 상황이구나 알수 있었어요. 뮬러 씨와 통화 좀할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고선 알겠습니다를 Verstehe를 쓴 거예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시도하죠라고 했거든요. Versuchen. 다시 한번 전화하겠습니다를 Anrufen이란 동사를 쓰지 않고 Versuchen 했었어요. 처음 나오는 형태이거든요.

잘 기억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통화하죠. 인 거니까요. 뮬러 씨가 지금 현재 없는 거예요. 뮬러 씨 지금 없다라는 내용을 그럼 찾아볼게요. I'm apart. 무슨 뜻이죠? 접니다. 당신이 찾는 그 사람, 제가 전화 받았습니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어서 요거는 뮬러 씨가 있는 상황이겠죠. 그럼 불가능하고요. Escort back. back 사인은 떠난, 없는이죠. 잠깐 자리 비우셨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해보죠. Escort nicht da. da 사인 없다죠. 지금 방금 없는데요. 아, 제가 나중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그럼 가능한 거고요. Die einen Moment, ich hole ihn. 아,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라고요? 전화 통화 상황인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건 적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고른 것은 B7을 선택한 3번입니다. 여러분 혹시 am 아파라트랑 바꿔 쓸수 있는 또 다른 표현들도 다 기억나시나요? 상대방이 누굴 찾았는데 그게 나예요. 그러면 am 아파가 쓸 수도 있지만 this person이라는 표현도 쓸수 있다라고 했던 거 같이 기억하고요. 우리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Sprechen Sie Englisch? 영어 할줄 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Ich spreche nur Deutsch. 저는 독일어만 할줄 압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영어 할줄 아세요? Genauso 라고 하는 표현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똑같아라는 표현이거든요. 지금은 똑같아라고 하는 것을 응답 표현으로 쓸수 없는 상황이고요. Leider nicht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Nur를 썼잖아요. 저는 독일어밖에 할줄 몰라요. 즉, 뭐를 못해요? 영어를 할줄 못합니다라고 하는 대화 상황으론 2번이 들어가야 적합할 것 같아요. Einverstanden는 알겠습니다라는 표현이고요. 4번 Kein Problem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언제 쓰냐 하면 사과하는 상황에서 괜찮아요의 표현에도 kein Problem을 씁니다. Nicht so danken 언제 쓰죠? 감사합니다라고 할때 천만에요에 대한 표현으로 쓰는 게 Nicht so danken이에요. 지금은 사과나 감사 인사 전한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4번, 5번은 불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대화 나오면 저다할줄 알아요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Leider nicht, ich kann nur Deutsch. 전 독일어밖에 못하네요라고 하는 표현이었고요. Genauso라고 하는 표현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 Ich denke genauso. 이런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랑 나랑 생각이 같아, 너랑 나랑 키가 같아, 뭐 이런 표현을 쓸때 genauso라고 하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아마 표현이어서 저거 어떻게 활용하는 걸까 좀 고민됐을 텐데, 아, 같다 이때 쓰는 거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15번 보겠습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묘사 상황이고요. Über dem Sofa hängt ein Bild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소파는 여기 있어요. 이거 위에 면을 접하지 않은 상태로 뭐가 있어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이거 맞는 거네요. Auf dem Tisch steht eine Lampe. 그 다음에 뭐 위에? 책상 위에는 테이블 위에 등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3번, Das Sofa steht an der linken Wand. 왼쪽, 오른쪽이 나왔어요. 자, 봤더니 이쪽은 rechts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거고요. 여기는 links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방향을 제시하면. 그러면 뭐가? 소파가 왼쪽 벽면에 있다라고 하는 거 맞네요. The sofa steht an der linken Wand. 방에서 이 기준을 봤을 땐 왼쪽 편의 벽면에 있다라고 하는 건 맞는 거예요. 4번 볼까요? Der Fernseher hängt an der rechten Wand. TV가 오른쪽 벽면에 걸려 있다라고 했거든요. 동사가 들렸어요. 오른쪽 편에 있는 거는 맞는데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여기 지금 장식장 위에 있어요. Auf 뭐뭐뭐 이렇게 해야지. An der rechten Wand 행에이면 여기 벽에 걸려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4번. 5번 봤더니 Der Tisch steht in der Mitte des Zimmers라고 했어요. 테이블은 요 테이블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In der Mitte. 정중앙이죠. 뭐의? 방의 정중앙에 위치합니다라고 해서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혹시 여러분 창문의 위치를 한번 보면 Das Fenster 하고서는 ist auf der rechten Wand 쓸수 있겠죠.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만약에 regal 앞에 문이 없으니까 regal이라고 한다면 auf dem regal stehen 동사 써서 der Fernseher steht auf dem regal 이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코너에 뭔가 딱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에 혹시 나중에 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전등이 여기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면 혹시 코너에 무엇 무엇이 있다라고 하면 내부 공간일 때는 어떤 전치 썼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때는 in der Ecke를 씁니다.
etwas steht in der Ecke라고 해서 한쪽 구석에 한쪽 코너에 무엇 무엇이 있다. 뭐, die Lampe steht in der Ecke라고 쓸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위치하고 있지 않네요. 그래서 묘사적 표현을 쓰고자 할 때 in der Mitte, in der Ecke 또는 어느 어느 편에라고 하는 전치사도 잘 보셔야지만 지금은 사실은 전치사는 다 올바르게 쓰였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했나요? 동사의 활용이 올바르지 않아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태로 지금 있는 건지도 잘 보셔야 합니다. 가구 등은 세워져 있다이기 때문에 stehen 동사를 많이 쓰는데요. 책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눕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liegen이라고 하는 동사 써서 das Buch liegt auf dem Tisch라고 하는 표현으로 동사를 활용하기도 해요. 그렇게 동사를 통해서 위치 어떤 사물의 지금 현재의 위치 상태를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Der neue Lehrer ist nett und erklärt alles gut.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고선 Jetzt verstehe ich den Unterricht viel besser 라고 했어요. 새로 오신 선생님이 친절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하다죠. Erklären alles gut. 모든 것을 잘 설명해 주셔 라고 했더니 상대방도 어떤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그래 놓고선 나는 이제 뭐 해요? Verstehen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고 수업을 viel besser 굿의 비교급을 썼죠.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한 거예요. 나는 수업을 이제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상대방의 말에 동의한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는 표현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Ich bin dagegen. 나는 반대해 라는 표현이고요. 아, Ich glaube kaum. 나는 거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Das sehe ich nicht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즉, das sehe ich anders를 nicht so는 anders의 표현으로 결국은 바꿨을 수 있어요. 나는 다른 생각이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즉, 반대한다일 때 쓰는 거거든요. 4번 볼까요? Ich bin deiner Meinung. 나 너랑 같은 생각이야. Das glaube ich auch. Ich denke auch so. 또는 das sehe ich auch so.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표현일 때 쓸 수 있는 그 아이가 나오면 되죠. 동의한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고요. Das ist nicht ganz richtig. 아, 완전히 맞는 표현은 아니야. 그러니까 네 말이 다 맞진 않아 인 거죠. 그러면 이 뒤에는 약간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게 뭔지를 써야 돼요. 그래, 지금 그 선생님이 설명은 잘하시지만 뭐는 어떻더라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만 Das ist nicht ganz richtig 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말이 완전한 정답은 아니야. 다 맞지는 않아. 그 다음에 뒤에는 항상 반문하는 어떤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그 내용이 나오지 않고선 이 아이가 지금 이 상황에 활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지금 erklären 동사가 우리가 자주 보지 못했지만 실전 문제 안에서는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의미로 활용이 된다는 건지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ch glaube kaum을 언제 쓰는지 혹시 여러분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나요? 거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했는데 거절하는 상황에서 주로 씁니다. 혹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 아, Ich glaube kaum 이라고 하면 우리 거의 만날 수 없을 것 같은데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너의 말이 거의 맞지 않다고 생각해 이게 아니라 그게 나한테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렵겠어 라고 하는 표현이 Ich glaube kaum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대화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이고요. Guten Tag, ich möchte eine Fahrkarte zweite Klasse nach Frankfurt.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크푸르트행 2등석 열차표 한 장을 원합니다. Der nächste Zug fährt um 14.20 Uhr ab und kommt um 17.05 Uhr in Frankfurt an. 다음 열차는 4시 20분에 앞 fahren 해요. 출발하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 5시 5분에 도착합니다. Sie müssen nicht umsteigen. 환승하실 필요 없어요. Es gibt aber nur noch Fahrkarten für die erste Klasse. 문제는 1등석 차표밖에 없어요. Oh, wirklich? 정말요? Wie viel kostet eine Fahrkarte? 열차표가 얼만데요? Sie kostet 45 Euro, 45 유로입니다. Gut, dann nehme ich sie, danke. 아, 그렇다면 괜찮아요. 제가 그거 사겠습니다. 즉, 1등석이라고 해서 비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겠죠. A의 목적지는 프랑크푸르트 맞고요. 그 다음에 A는 기차를 갈아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도 맞았어요. A가 구입할 기차표는 45유로도 맞고요. A는 2등석 구차표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1등석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동시간은 계산하면 되겠죠. 쭉 봤더니 3시간 미만이죠. 그렇죠? 20분 전에 도착을 하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인 17번 문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18번부터 30번 문안까지 이제 풀어볼 예정이에요.
문법 팁스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게 여러분도 문제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네,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5회 두 번째 시간인데요. 16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의사소통 기본 표현, 그리고 문화, 그리고 어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본인이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그리고 또 점검하는 시간으로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6번 문제 살펴볼까요? 네, 16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네, 굉장히 긴 문장이 나왔어요. 이렇게 뒷부분은 의사소통 기본 표현 문항들이 상당히 길고 좀 독해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틀리는 친구들은 다양한 문장을 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하나 문장을 해석하면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형광펜으로 따로 칠을 해두고 복습할 때그 부분을 자꾸자꾸 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해석이 안된 건지, 단어를 몰라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구를 이해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주어 수로 목적어를 잘 판단하지 못한 건지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문장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5년前我去外国旅行. 자, 5년 전에 나는 외국에 여행을 갔대요. 玩了几天后, 며칠 놀고 나서 我感到又累又麻烦. 자, 요요 구조 나왔습니다. 이런 구조는 꼭 기억하셔야겠죠. 感到는 느끼다라는 뜻이에요. 레이는 피곤하다, 그리고 마파는 귀찮다는 뜻입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그래서 有几个地方就没去. 몇 곳을 안 갔대요. 在饭店里休息, 그리고 호텔에서 쉰 거죠. 那个时候我想,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下次再来看就行了. 다음번에 다시 와서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대요. 可是 하고 나왔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2년前, 2년 전에 那个美丽的地方因为地震被破坏了. 자, 그 아름다운 곳이 인웨이 뭐뭐 때문인 거죠. 지진 때문에, 地震 하면 지진입니다. 지진 때문에 破坏了, 망가졌대요. 훼손이 됐대요. 再也看不到了. 그래서 다시는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这件事让我明白了. 이 일이 나로 하여금 알게 했대요. 有机会的时候, 기회가 있을 때, 一定要抓住. 예, 抓 하면 잡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교훈을 얻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抓住에서 쭈를 좀 보도록 합시다. 예, 쭈는 살다라는 뜻을 가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어로 쓰였을 경우에는 예, 멈추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잡아서 딱 멈추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쭈로 표현합니다. 밑줄 쭉 있고요. 그러면 뭘 교훈을 얻은 건지에 대해서, 그 교훈의 내용에 대해서 풀이가 쭉 나오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글을 한번 다시 한번 구조를 보면, 5년 전에 여행 갔을 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며칠 보다가 다못본 거예요. 그 외국에 있는 명소들을. 그랬는데 2년 전에 그곳이 지진 때문에 망가졌죠. 훼손이 됐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볼수 없게 되었다라는 걸 보고, 이제 해외여행을 갔을 때 그렇게 힘이 들더라도 좀다 보면 좋겠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其实没有不敢做的事. 자, 이렇게 해서 교훈이 나올 건데요. 이 1, 2, 3, 4, 5번 모두 다 좋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교훈은 교훈이지만 이 상황에 맞는 교훈을 결론 지을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거죠. 사실은 감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뿐간 할때 간, 감이 뭐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해봐야 된다 그 얘기인 거고요. 2번, 劝你忘掉其他的条件. 자, 忘掉 하면은 잊어버리다, 잃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기타의 다른 조건들은 잊어버리기를 너한테 권한대요. 很可惜, 아주 안타까워요. 这次没空去旅行. 이번에 그 여행을 갈 시간이 없는 것, 틈이 없, 没空 할때 空은 틈, 시간이죠. 그 시간과 틈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 4번, 用功读书带来了好机会. 用功하면 열심히란 뜻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준다라는 의미고요. 자, 해석에는 별 무리가 없고요. 마지막 거 보죠. 5번, 以后不一定会再有机会. 그 이후에 앞으로 다시 그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지금 전체 문장과 이어지는 문장으로서 적합한 것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전체 문장 한번더 해석해 보면요. 이 일이 나로 하여금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라는 걸 알게 해줬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음에는 다시 이러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나에게 알게 해줬다라는 明白了라는 내용에 쭉 뒤에 걸리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긴 문장 한번 해석해 봤어요. 네, 긴 문장, 줄글의 문장을 만났을 때는 전체 문장이 중간중간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있더라도 문장의 흐름을 끝까지 쫓아가려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이세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이세 단어 나온 것들을 통해서 힌트를 또 얻으시면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이번에 17번으로 가볼까요? 네, 17번. SNS 광고문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네, 1점짜리 문항이지만 있는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걸 구별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SNS를 보니까 니하오 화디엔이 나왔어요. 안녕 꽃집이네요. 예, 그리고 꽃 그림이 있고요. 송게 아이더른 친소 조더 화. 예, 선물하세요. 누구에게? 자랑하는 사람에게. 친소 하면 친히 만든, 손수 만든 이런 뜻입니다. 손수 직접 이런 뜻이에요. 직접 만든 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세요. 그리고 시간은 8월 1일 토요일, 星期六,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고요. 참가人数, 참가하는 사람은 3인입니다. 现在有2个人报名, 报名은 등록하다라는 뜻이죠. 지금 2명이 등록을 했어요. 还有1个人可以参加, 또한 사람이 더 참가할 수 있습니다. 不用准备什么, 뭘 준비하실 필요도 없고요. 这里都有, 여기에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SNS 광고 글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 광고 글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한번 찾아볼까요? 有什么活动? 예, 무슨 활동이 있습니까? 예, 직접 꽃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그런 활동이 있는 거죠. 2번, 做起来难不难? 예, 만들기에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자, 어렵다, 안 어렵다는 나오지 않았네요. 그리고 3번, 多少人一起参加? 몇 명의 사람이 함께 참가할 수 있습니까? 아, 참가할 수 있는 인원 3명, 참가 인수 이렇게 나와 있죠. 3명이라고요. 다음 4번, 现在能不能报名? 지금 报名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리고 아직 한 사람이 참가할 수 있다라니까 아직 참가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5번, 活动要多长时间? 활동은 몇 시간이 걸립니까? 자, 시간은 2시부터 4시니까 2시간 걸리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도 좀 익숙하시죠? 계속해서 보니까 어떤 것이 문제로 나오겠구나라는 것이 아마 유추가 되실 거예요. 뭐 시간이든 요일이든 참가하는 사람이나 참가 비용, 그 준비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이제 18번이에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你又去看棒球比赛吗? 너또 야구 경기 보러 가? 是啊, 맞아. 今天我跟爸爸一起去. 오늘은 아빠랑 보러 가. 电视上都能看到, TV에서 다볼수 있는데, 而且看得更清楚一些. 게다가 더 분명하게 볼수 있잖아. 不是吗? 아니야? 在棒球场不止可以看比赛，자不止여기까지같이가볼게요不止可以까지같이갈게요예뭐뭐할수있을뿐만아니라라는뜻입니다예야구장에서그경기를보면경야구장에서는

경기를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이 그이 또할수 있대요. 같이 이치 加油, 예 加油 하면 응원이죠. 함께 응원도 할수 있대요. 特别解压, 예, 특히 아주 많이 스트레스 해소가 되란 뜻입니다. 解压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구조에서 지금 전체 문장 해석을 보면요. 예, 야구장에 아빠랑 간다는 거고, 오늘 B는. 네, 그리고 A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B를 지금. TV로도 볼수 있는 거, TV로 보면 더 선명하게 보고 크게 볼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B가 직관을 했을 때의 매력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야구 경기를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이 응원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전체 내용 정리해봤고요. 이번엔 선지로 가볼까요? 하나하나 해석해보겠습니다. 이젠 바바지오 B怎么打棒球? 이전에 아빠가 B에게 어떻게 야구를 하는지 가르쳐 주었다. 아니죠. 그죠?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없습니다. A不喜欢看不清楚的比赛. A는 분명하지 않은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고요. A愿意跟B下次一起打棒球. A는 B와 다음번에 함께 야구하기를 원한다. 愿意. 아니죠. B不是第一次去看棒球比赛. B는 처음 야구를 보러 간 것이 아니다. 자, 요 문장 4번이 정답인데요. 요거 4번 놓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볼수 있냐면요. 첫 번째 문장에 이어오라는 부사어에서 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또 야구 경기 보러 가는 거야? 그럼 이전에도 본 거고 이번에도 또 간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라는 부사 때문에 비가 처음으로 야구 경기 보러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A 认为 看棒球比赛节目特别解压. A는 야구 경기를 보는 야구 경기 프로그램이네요. 야구 경기가 아니라 야구 경기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특히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고 여긴다. 아니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B였습니다. 자, 이런 거는 아주 작은 부사지만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하면서 잘 꼼꼼하게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틀리셨다면 다시 한번 첫 문장부터 해석하고 이요 부사의 용법을 다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8번도 함께 풀어봤고요. 이제는 19번으로 가볼까요? 네, 1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에 한두줄 나와 있고요. 보기도 한자로 나와 있습니다. 怎么了? 어떻게 된 거야? 电梯门怎么关不上? 电梯 하면 엘리베이터죠. 그 엘리베이터 문이 어째서 안 닫히는 거야? 예, 关上 하면 닫히는 거잖아요. 이 앞서서 앞선 문장에서도 우리 풀이에서도 나왔었는데요. 关 열려 있던 것이 닫힐 때이 상이라는 보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가능보의 부정으로 关不上 닫힐 수가 없다라고 가능보의 부정 형태를 쓰고 있는 거죠. 니칸 봐봐, 저리 写着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밑줄이라고 써 있잖아. 我们走上去吧. 우리 걸어서 올라가자. 자, 그러면 지금 엘리베이터가 안 되는 상황, 문이 안 닫히고 고장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밑줄에 써 있으면 알맞은 상황이 되겠네요. A번, 请慢用 하면 식사할 때 쓰는 표현이죠. 네, 천천히 드세요인 거니까 많이 드세요라는 의미로 请慢用 A 쓸수 있고요. 상황상 맞진 않습니다. B번, 电梯坏了. 예,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여기 고장났다고 써 있으니까 우리 걸어 올라가자. 자연스럽죠. 그럼 请勿使用. 예, 쓰지 마세요라고 써 있어요. 사용하다, 使用, 사용하다고요. 우는 뭐뭐 하지 말아라라는 금지의 의미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请把门关好. 예, 문을 닫아주세요라고 써 있잖아. 이건 문을 닫아주세요는 지금 맞는 상황은 아니죠. 예, 그래서 B와 C 정답은 예, 3번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안내문 같은데 이제 금지나 안내하는 상황에서 쓸수 있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와 C가 같은 의미라는 거, 지금 고장나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의미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특히 징우실용 같이 우라는 요런 표현들은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한번 복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문장이 다르게 또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잖아요. 뭐 그림의 유형이라든지 뭐 안내문에서 이 징우실용을 넣는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변형이 되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적으로도 또 다양하게 볼수 있는 문제였다. 자, B, C, 3번까지 같이 봤고요. 이제 2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관용어 문제가

이 관용어 문제를 풀이할 때는 앞뒤 문맥을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밑줄의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문장을 밑에서 찾아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샤위라, 비가 내린다. 今天的活动怎么办呢？ 오늘 활동 어떡하지？ 我们赶快再安排一些在教室里做的活动吧。 우리 얼른 다시 계획하자. 교실 안에서 할수 있는 활동들을 좀 계획해보자. 时间还来得及. 네, 시간이 아직 있다. 자, 来得及는 시간 안에 될수 있다란 뜻이에요. 우리가 주로 봤던 문장들은 来不及였죠. 뭔가 기차야 여기 가야 되는데 늦어서 뭐 택시 타는 그런 상황에서 쓸수 있는 来不及였는데 来得及도 쓰여요. 시간 안에 아직 시간이 있다란 뜻인 거예요. 好, 좋아. 办法 总比 困难 多. 방법이 항상 어려움보다 많다란 뜻이에요. 이 얘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움의 숫자보다 더 많다라는 거니까 해결 언제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没有解决不了的. 그 뒤에 바로 자세하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건 없어. 다 해결은 돼. 이 얘기죠. 有办法解决困难. 예, 해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요 얘기고요. 2번, 各方面都有困难. 각 방면마다 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괜찮아 보이지만 용맹맥은 아닙니다. 항상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 더 맞는 문장이고요. 来不及找办法了. 방법을 찾기에 늦었다. 아니죠. 没有困难就没有进步. 어려움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 因为下雨, 비가 왔기 때문에 没办法安排活动. 예, 활동을 계획할 방법이 없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요 办法 좀비 困难 多도 이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는 훨씬 더 어려운 문맥으로 나왔는데 이젠 조금 더 문맥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나와서 요 정도 문제는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번 문제까지 같이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 뒤로 갈수록 이제 관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다 모두 다 독해의 맥락이라는 건 같아요. 그래서 단어량을 충실하게 하고, 그리고 해석을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으면서 잘 하고, 모의고사 때 그런 연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21번입니다. 21번.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지금 뭐 밖에서 텐트를 치고 별 구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불 앞에서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한 명의 표정이 영 좋지 않네요. 네, 이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유추해 보면서 문장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A와 B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두 상황이 다 맞아야 하기 때문에 해석을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죠. 这里 晚上的风景好极了. 여기 저녁의 풍경이 아주 멋지다. 지금 저녁이 아주 밤이라서 별도 있고 예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B가 A라고 했어요. 吃饭不方便，洗手间也太远了.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합니다. 밥 먹기도 불편하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너무 멀어요. 예. 그러면 A가 이 상황에서 A가 굉장히 좋은 말을 했더니 B는 동의하지 못하면서 다른 반대의 말을 해야겠죠.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는지 볼게요. 1번, 쩐 讨厌, 아우, 너무 싫어요. 예, 讨厌, 싫다라는 뜻이죠. 아, 가능하겠죠. 그리고 2번, 太漂亮了, 너무 예뻐요는 지금 동의, A의 말에 동의하는 거니까 아닐 것 같고요. 好, 什么呀, 뭐가 좋아요, 안 좋지. 그러니까 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 我觉得不错, 나는 좋은 것 같아요, 아니고요. 再好不过了, 再A不过了 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A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좋다, 굉장히 좋다라는 의미로 再好不过了 쓸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좋은 긍정의 의미니까 5번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 앞에 첫 번째 문장 A번만으로도 1번과 3번으로 문장이 추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뒤로 가서 B번에서 마지막 정답을 한번 찾아보죠. 既然来了, 자, 요 표현 중요합니다. 既然就, 우리 수능 특강에서 우리 앞뒤 문맥 나타낼 때 쓰는 표현으로 접속사 표현으로 했었어요. 호응 관계. 기왕 왔으니까 好好玩吧. 잘 놀자. 재밌게 놀자.
기왕 뭐뭐 한 김에 뭐뭐 하다 할 때, 既然, 就 용법이 있었습니다. 니칸, 天上的星星可多了. 봐봐, 저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니? 爸爸, 对不起, 아빠, 죄송해요. 자, 둘의 관계가 나왔네요. 아빠와 아들이었습니다. 비예요. 只是不习惯在外边睡觉. 밖에서 자는 것이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자, 제가 싫다는 게 아니라요. 단지 밖에서 자는 게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B번에 들어갈 말 찾아볼까요? 我不想来这儿. 나는 여기에 오고 싶지 않다. 아니고요. 다음, 3번. 我不是不喜欢.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요.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단지 이럴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저 해석해 볼게요. 我不该这么说. 제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됐었어요. 그리고 我听你的. 제가 당신 말을 들을게요. 对你很满意. 당신께 아주 만족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 B 두 가지가 다 충족돼서 정답이 될수 있는 것은 3번밖에 없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도 사실은 정답률이 좀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둘 중에 하나는 알더라도 하나를 정확하게 모르면 풀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독해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선생님이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예, 21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이제는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2번부터는 문화 문제가 등장해요. 우리 문화 문제 다섯 문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예,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그 유형이 나오는 것이 항상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유형에 맞는 구문을 익히면 단어만 달라지고, 그리고 또 상황만 달라질 뿐이지 거의 묻는 것은 비슷하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쪽이 좋고요. 특히 문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해석을 구문에 따라서 해석하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세 단어들도 많이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세 단어가 아닌지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겠죠.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올 테니까요. 예,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단어가 있더라도 너무 당황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A라고 치환해서 봐도 무방하다. 자, 22번 볼게요. 외국인 一到中国就会发现. 자, 依旧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아시겠죠? 계속 선생님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중국에 오면 발견하게 될 거래요. 中国人说的汉语. 중국인들이 말하는 중국어가 跟自己在学校学过的不太一样. 자기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 그 중국어와 좀 같지 않다라는 것을, 그다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这是因为中国很大. 이것은 중국이 아주 크기 때문에, 各地的方言也很多. 각지의 방언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但是在中国学校里学的、广播电视里说的都是 미주. 그러나 중국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리고 방송에서, TV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다 밑줄입니다. 所以不用担心不能沟通. 그래서 소통이 안 될까 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 표준어를 구사하죠. 중국어에는 방언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표준어를 구사하게 하고, 학교에서나 방송에서는 다 표준어를 구사합니다. 그럼 그 표준어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느냐? 바로 5번에 있는 普通话라고 하죠. 보통화. 네, 그래서 요거는 중국 문화 할때 상식으로 우리 중국 문화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1번은 와이위, 외국어고요. 네, 2번은 声音인데요. 네, 声音은 목소리, 소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3번 句子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4번 翻译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번역하다라는 뜻도 있고 번역가라는 의미도 있어요. 번역과 통역가의 의미도 있죠. 정답은 5번 普通话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어에서 이제 보통화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또 설명이 되어 있죠.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방언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 보통화를 표준어로 쓴다. 자, 이제는 23번 한번 가볼까요? 23번도 문화 문제이긴 한데요. 3번은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최신 중국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최근의 출제 경향이기 때문에 신조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나온 이 단어는 좀 나온 지는 좀된 단어고, 과거에도 한번 등장했던 적이 있었던 단어거든요. 띠더우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도 스마트폰을 워낙 많이들 보기 때문에 이 단어는 알고 계시면 좋을 단어 같습니다.
먼저 세 단어를 볼게요. 주는 족이고요. 智能手机 하면 스마트폰을 智能手机라고 합니다. 低头族, 低는 숙이다.

그래서 이 위화의 그 호저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없는 질문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하죠. 是谁写的? 누가 쓴 거냐? 예, 위화라는 작가가 쓴 거죠. 2번, 이공出现几个人? 다 합쳐서 몇 명의 사람이 출연하냐? 이 출연하는 등장인물이 몇 명인지는 안 나왔어요. 주요 내용은 뭐냐? 주요 내용은 뭐냐? 중국의 역사와 중국인의 생활에 대해서, 특히 농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죠. 被谁拍成了电影? 누구에 의해서 영화화 되었나요? 장이모라는 감독에 의해서 영화가 되었고요. 让我们了解到什么?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해하게 해주나요? 예, 그래서 요 뒤에 문장 아까 그대로 나온 거, 중국 역사와 중국인의 생활, 농촌 생활에 대해서 이해하게 해준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活着라는 책은 중국어 공부하는 친구들은 많이 읽고 또 영화도 많이 보는데요. 영화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만들어진 지는 좀 오래됐지만 그 인물의 역사 속에서 역사의 부침 속에서 그 인물이 어떻게 성장하고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또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한 인물의 스토리를 따라서 역사와 함께 이야기하는 책이거든요. 굉장히 재밌으니까 한번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국의 대표 소설 위화의 活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는 2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26번은 요리가 또 하나 나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요리가 나왔을 경우에도 항상 원칙이 있었죠. 막 표현하는 거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요리는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뭐를 먼저 넣고, 그리고 뭐 끓인다든지 삶는다든지 이런 표현들도 기억해야 했었고,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리고 어느 지역의 요리인지, 맛은 어떤지 이런 것도 같이 봐야 했고요. 자, 이런 특징들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오늘은 뭐가 나왔냐면요. 수완차이 뚠粉条가 나왔습니다. 예, 요거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예, 수완차이 뚠粉条是 유명한 동베이차. 자, 이 요리는 유명한 동북 요리입니다. 동베이차. 味道 又酸又辣. 예, 시기도 하고 맵기도 하대요. 예, 시기도 하고 맵기도 하다 했는데 시고 맵는데 매콤달콤한 맛이 나왔어요? 아니라는 거알수 있고요. 쪼어의 방법은 만드는 방법은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 순서 나왔어요. 요리에서 순서 중요하다고 했죠. 先把酸菜하고 猪肉放在一起炒. 예, 酸菜는 배추 절임이에요. 이 배추 절임하고 猪肉 돼지고기를 같이 넣고 볶아요. 그리고 나서 再把粉条, 예, 粉条은 당면입니다. 이 당면을 放进去 慢慢炖, 천천히 넣고 그리고 천천히 푹 삶습니다. 这里东北人家里常吃的啊，这是东北人家家里常吃的一个菜。 자, 이게 바로 동북 사람들이 집에서 자주 먹는 요리입니다. 冬天吃，身体都会暖和起来。자，暖和。 요거 우리 계절할 때도 했었어요. 날씨할 때도 했었고요. 暖和는 따뜻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얘가 허가 아니라 火로 읽힌다는 거, 이것도 중요했죠, 발음. 예, 겨울에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맞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매콤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아까 아니었어요. 味道 又酸又辣였고요. 그 동북 지역의 가정 요리다. 첫 번째 줄에서 동베이차이라는 거알수 있었고, 这是东北人家里常吃的一个菜에서 가정 요리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C번. 겨울에 주로 먹는 계절 음식이다. 예, 우리 여기서 冬天吃이라는 게 나오기는 나왔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겨울에 먹으면 몸이 따뜻해진다지 이게 겨울 요리라는 것은 파악할 수 없죠. 그래서 겨울에 주로 먹는 계절 음식이다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D번, 돼지고기랑 수완차이, 당면을 재료로 만든다. 아까 요리 순서에서 수완차이하고 쭈로우를 먼저 넣고 그리고 나서 펀티아오를 넣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세 가지 요리가 재료가 나온 거예요. 돼지고기랑 수완차이랑 당면을 재료로 만든다는 걸 거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B와 D가 되겠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요리 문제 아주 전형적인 문제고 요리의 방법과 그리고 지역, 맛, 그리고 만드는 방법, 그리고 언제 먹는지 뭐 이런 것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문장 자체를 좀 기억하시고.

치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꼭 추가로 복습하시면서 해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26번 문화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는 27번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죠. 27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 낱말 카드로 완성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네, 어순배열 문제가 나왔는데요. 어순배열 문제는 1점짜리라 굉장히 쉽게도 느껴지지만 답이 또 명확하기 때문에 모르면 아예 못풀 수도 있다라는 단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순은 문장 속에서 계속 해석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시는 것이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어순이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看样子他不会来了. 예, 보아하니까 그가 오지 않을 것 같대요. 我们等他了. 예, 그를 더 기다리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 B, C에도 보시면 不, 在, 뭐 要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럼 더 기다리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선 넘어가서 해석 먼저 볼게요. B번, 我再联系他一下吧. 내가 다시 그에게 연락을 해볼게. 예,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연락해보겠다고 B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A, B, C를 잘 먼저 조합을 좀 해보면요. A번 뿌가 있고 그리고 야오가 나오네요. 뭐뭐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의 금지입니다. 부야오잖아요. 부야오. B의 의미죠. 우리 더는 기다리지 말자잖아요. 그냥 기다리다라는 동사 앞에 부사 와야죠. 그래서 B는 요 위치에 와야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시 한번 읽어보면 我们不要再等他了. 우리 더 이상 그를 기다리지 말자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답 한번 찾아봐야죠. 정답은 A와 C, B 순서가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28번으로 가볼 거예요. 28번 문장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먼저 전체적으로 공통점 한번 찾아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他有1米6, 그녀는 1m 60cm다. 房间里有一只猫, 방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最近的情况有你说的那么严重吗? 최근의 그 상황이 네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니?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지금 공통적으로 묻고 있는 건 뭐냐면요. 여우용법이에요. 여우. 자, 모두 다셋다 여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능 특강의 어법에서 여우를 어디에서 배웠냐면요. 존재문일 때. 먼저 있다, 없다라고 말할 때, 짜이 여우실 비교하면서 배웠고요. 그리고 비교문일 때도 이 여우를 배웠어요. 뭐뭐만큼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요. 이렇게 하나의 한자를 놓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는 것이 합쳐져서 어법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좀 쉽지 않겠죠? 이걸 뭘 묻는 거지? 내가 어법에 나왔던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지라고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항은 사실 난이도가 높은 문항에 속합니다. 여러 가지를 같이 끌어다가 한 가지 개념으로 묶어서 보고 있는 거라서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죠? 우리 요구를 수능 특강에서 정리했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더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들으시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던 것이 이렇게 합쳐져서 기억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우는 장소가 먼저 주어 자리에 오고요. 그리고 요우가 나오고 뒤에 불특정한 사람, 사물이 나오는 게 특징이었어요. 예, 그래서 요우자 뒤에 불특정한 것이 나온다라는 게 중요했고, 부정 형식은 没有였습니다. 방제리 요이글, 방에 한 사람이 있다. 요런 문장들. 전형적인 문장이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주어 앞에는 전치사 짜이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짜이 방젤리, 방 안에, 자, 방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짜이를 여기 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존재를 나타내는 요우가 의미가 왔을 때요맨 문두에는 짜이가 오지 않는다. 教室里现在没有学生. 교실에는 지금 학생이 없다. 있다, 없다에서 요우는 있다, 没有는 없다였죠. 그리고 비교문에도 요메이요가 나왔었습니다. A 요메이요, B 这么那么 형용사 동사구였죠. 这孩子已经有他爸爸那么高了. 이런 거야. 이 아이는 이미 그의 아빠만큼 그만큼 그렇게 키가 컸다라는 뜻으로 뭐뭐만큼의 의미로 요가 나올 수 있고요. 걔랑 짝꿍지어서 쓰이는 것은 这么와 那么였습니다. 他有你这么不高 하고 이렇게 부정형을 이렇게 붙이지는 않고요.
这顶帽子没有那顶那么

漂亮. 이 모자가 저 모자만큼 그렇게 예쁘지 않다라는 뜻으로 레이오를 또쓸수 있었죠. 그래서 여우는 존재 존엿물일 때도 쓰이지만 비교급일 때도 쓰인다. 각각의 용법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 그럼 걔네를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타여이밀료. 그녀는 1m 60만큼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우가 여기서는 뭐뭐만큼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B번 볼게요. 방젤리오이 질마오. 자, 이거 아주 전형적인 존재 문장이죠. 방 안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다. 자, 몇 마리, 그 고양인지, 이 고양인지, 누구 고양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고양이가 있다, 존재한다라는 존재만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주어 자리에 장소가 올 수도 있고, 전치사 짜이는 함께 오지 않는다. C입니다. 最近的情况有你说的那么严重吗? 최근의 상황이 네가 말한 것만큼 그렇게 심각해? 인 거죠. 요와 저 뒤에 있는 나머는 아주 잘 어울리는 짝꿍입니다. 뭐뭐만큼 그렇게, 뭐뭐만큼 이렇게 쓰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는 A, B, C 모두 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문장은 뭐 하나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29번 가볼까요?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역시 뭐 물어보는 건지 맥을 잡아야겠습니다. 빠바 취고 지창 찌엔 위헐. 아빠가 아이를 데리러, 딸을 데리러 공항에 간 적이 있다. 지에지에 다수한 坐火车 취상하이. 언니는 기차를 타고 상해에 갈 예정이다. 디디 매일 나저 쇼지 부팡. 남동생은 매일 휴대폰을 들고 놓지 않는다. 나이나이 매우 시간 照顾 自己. 할머니는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다. 마마 听到我的消息笑了起来. 엄마가 내 소식을 듣고 웃기 시작했다. 자, 이거 모두 다 동사가 두개 이상 나오는 연동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동문의 특징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역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면 연동문의 부정 형식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동사 앞에 뿌나 메이오를 썼습니다. 我不去中国学习汉语. 나는 중국에 중국어를 공부하러 가지 않는다. 그리고 他没有来这儿吃饭. 그는 이곳에 와서 밥을 먹지 않았다. 이런 것처럼 이 부정형은 앞에서 대표적으로 끌어서 부정을 시켜줬었어요. 근데 그래서 정반 의문문의 형태도 달랐죠. 정반 의문문도 첫 번째 동사를 긍정 부정화해야 했습니다. 니 취부치 나란치오. 너 농구하러 가니 안 가니 이렇게요. 니 취메이취니자와르. 타 취메이취니자와르. 그는 너희 집에 놀러 갔니 안 갔니 이렇게 쓰일 수 있었죠. 그래서 정반 의문문의 경우에도 첫 번째 동사를 긍정형 부정형으로 만들었다. 자, 연동문일 때이 러와 꼬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요거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시험에. 지금도 그 포인트로 묻고 있는 거고요. 러나 꼬어는 첫 번째 동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두 번째 동사 뒤에 출현해서 전체를 포괄해 줍니다. 다 취러 도서관 借 이번 수 아니고 다취 도서관 借了 이번 수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동사 뒤에 쓰인다. 他来过找你 에서 둘 중에서 오른쪽 게 맞다는 거죠. 지금 이 1번 문제도 바로 이걸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빠바 취고 지창 제뉴얼 요거 같은 경우에도 취가 첫 번째 동사, 찌에가 두 번째 동사인데 꾸어가 첫 번째 동사 뒤에 있을 수 없어서 뒤로 빼줘야 된다. 빠바 취 지창 찌에고 뉴얼 요렇게요. 그래서 나머지 문장들은 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동문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수단, 이거 하기 위해 이거 하러 이렇게 간다, 탔다. 이런 수단, 그리고 앞뒤에 같은 걸 나타내는데 동시에 쓰는 경우. 나저쇼 이제 휴대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같은 맥락이 긍정형과 부정형으로 나오는 경우. 그리고 시간이 있다 없다처럼 있다 없다를 사용해서 정반 연동문을 만드는 경우. 예,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동문의 특징에 대해서도 잘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30번 문제 볼까요? 30번. 밑줄 친 부분의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你要买什么水果? 너 무슨 과일 사려고 해? 我想买点苹果. 나는 사과를 사고 싶어. 哪个更好一点? 어떤 게더 좋아요? 苹果颜色红的一般更甜. 사과는 색깔이 빨간 것이 일반적으로 더 달아. 买这个吧. 이거 사자. 但是我喜欢比较大大的. 근데 저는

이건 비교적 큰걸 좋아해요. 쭉은 요디얼 쇼. 이건 좀 작네요. 자, 정답은 D번인데요. 이거 뭐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 이거 형용사 중첩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형용사 중첩을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소개했을 때 의미가 심화되는 거, 정도가 심화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정도가 심화되기 때문에 경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음절 형용사는 AABB 형태로 중첩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수러나 보어로 쓰일 경우에는 끝에 덜을 붙여서 이렇게 중첩해서 넣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요거 보세요. 我喜欢比较 따따더. 우선 따따더는 괜찮을 것 같나요? 예, 이렇게 뒤에 더가 붙어서 뭐 형용사를 중첩해서 덜을 붙였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 문장에서 따더는 큰 것이라는 명사화하는 더입니다. 예, 그 수러 뒤에 붙는 더가 아니라요, 명사화하는 더고, 형용사 중첩형은 이 더로 명사화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미 정도부사 비지아오를 쓰고 따따도 썼다는 것도 보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아예 다 빼던지요. 그래서 워시환 따 그냥 나는 큰걸 좋아해라고 말하려면 워시환 따더 이렇게 써주시는 게 맞는 문장입니다.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더로 명사화 시킬 수도 없다. 따더 이렇게 따따더 이렇게 할수 없다. 그냥 따더만 쓰시면 된다. 그래서 워시환 따더를 D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 연동문 문제 하나만 더 추가로 풀어볼까요? 202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고사 문제고요. 我是从北京来的. 나는 베이징에서 왔어. 我很喜欢北京. 나 아주 베이징 좋아해. 我以前去北京. 우선 베이징에 가서 가야 여행을 하죠? 그쵸? 그래서 去北京旅行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동사 뒤에 꾸어 붙여야 되니까 꾸어는 맨 뒤에 오는 게 맞겠습니다. 去北京旅行过. 요렇게요. 그래서 정답은 A, D, B, C, 2번이 되겠네요. 아까 문제와 같은 맥락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어순배열 문제로 등장한 거예요. 네, 한 문제 더 볼까요?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我刚才我去了超市买一些梨. 같은 맥락이에요. 예, 去了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두 번째 동사 뒤로 와서 방금 내가 슈퍼에 배를 좀 사러 갔다는 거니까 사다 뒤에 러가 위치해야 맞습니다. 2번, 我没有那么多钱可以借你. 아, 내가 너무 그렇게 너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3年以前我来过中国旅游旅行过. 3년 전에 내가 중국에 여행에 온 적이 있다. 그래서 旅行 두 번째 동사 뒤에 꼬어가 잘 붙었네요. 4번, 那个人怎么还站着不走呢? 예, 그 사람은 아직 서서 왜안 가는 거야?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한 연동문 형태고요. 我们每天都骑自行车上学. 우리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간다. 예,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니까 일에 발생할 순서대로 쓰고 있습니다. 얘도 맞죠? 정답은 1번입니다. 마지막 한 문제만 더 볼까요? 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형용사 중첩입니다. 这里没有我家舒舒服服的. 이곳은 우리 집만큼 편안하지 않다라는 뜻이고, 조금은 뒤다回答的清清楚楚的. 이 문제는 그가 아주 명백하게 대답했다고요. 그리고 房间里暖暖和和的，你快进来吧. 방이 따뜻하니까 빨리 들어와고요. 그리고 特别认认真真的听老师讲课呢. 그들이 아주 열심히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걸 듣고 있다. 자, 열심히 이미 한번 중첩했으니까 特别 올수 없죠.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고쳐줘야 되냐면, A번 같은 경우에는 这里没有我家那么舒服. 이렇게요. 그만큼 뭐뭐하지 않다. 没有라고 비교급 부정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那么를 써줘야 맞고요. 그리고 아까 D번은 했던 것처럼 认认真真的 붙었으면 特别 같이 붙을 수 없죠. 네, 이렇게 전체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 선생님 추가로 준비했던 문제들이 우리 중첩이랑 형용사 중첩 같은 문제들, 그리고 연동문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추가 문제도 꼭 한번 같이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바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6과 문제풀이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짜이찌엔!

안녕하세요. 훌륭한상 러시아어의 박소연입니다. 오늘이 10강이니까 벌써 절반 걸어왔습니다. 자, 새로운 절반이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자기의 마음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오늘 강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16번 모의고사 5회 펼치시고 여러분이 풀어 오셨을 텐데 사실 의사소통 영역은 그렇게 막히는 구석은 없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확실히 정답으로 가져가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표현이 있으면 확실히 기억하시고 조금 자신 있는 표현이라도 그게 조금 변주됐을 때 어떤 의미로 달라지는지도 잘 기억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제안을 하고 있어요. 왜 제안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냐면 나바이가 나와서 나바이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는 불완료형이 왔을 때 그런 거고요. 의 변화형이 왔을 때는 완료성 동사가 왔을 때 그런 변화형이 되는 거죠. 아비에다치 동사 아시죠 여러분? 그거 앞에 바가 붙으면 완료상이 돼요. 완료상이 왔으니까 나바이 다음에 의 형태 변화형인 요게 왔죠. 점심 먹자 미에스 함께 내가 나 야 오친고라젠 나 정말 배고파. 자, 요거 어떻게 표현한다고 저번에 나왔었죠? 야 고로젠 까크 work. 늑대처럼 배가 고프다가 바로 이런 표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A. 누마유 부지아지 모르시. 생각하고 있어. 부지아지. 선택하다. 고르다. 모르시. 비트가 들어가서 붉은색을 띠는 굉장히 맛있는 러시아 숲입니다. 그거를 한번 선택할까 생각 중이야. 내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따그다 마슐리 아비에다치. 자, 그러면 가자. 점심 먹으러 가자. 에이, 다스비아지 하면은 요건 언제 등장하는 아이냐면 편지 쓰고요. 아랫부분에 연락하렴 요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기 적절하지 않고요. 2번 아스타로우시나 하면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상황과 어울리지 않죠? 3번 또치는 이스나요. 또치는 정확하게.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확신이 서지 않았을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요것도 X. 4번 하로시 웨이벌 하면은 이게 선택이라는 말이거든요. 웨이브라치라는 선택하다는 동사가 있고요. 그곳의 명사형이 이거입니다. 좋은 선택인데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지베나드크브라추. 자, 여기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할 거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다, 필요하다라는 의미죠. 동의어는 노슈너가 있습니다. 요게 왔을 때 의미상의 주어는 역격을 쓴다.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역격을 써야 되므로 이 상황에서 뜨이가 아닌 뜨이의 역격인 지베가 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 어디 어디 쪽으로 할 때 사람 쪽으로 할 때는 그 플러스 역격을 사용한다. 의사 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 너는. 그래서 너 병원 한번 가봐야 되겠는 거라는 충고의 말이 되겠습니다. 17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하고 짧은 대화가 나왔는데 A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모슈나 해도 될까? 무지아지 빌리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모슈나 무지아지 빌려도 될까? 뭐를 하고 얘가 지금 목적어니까 각각 대격이 됐겠죠? 원래는 치트라지가 여성명사니까 뜨바야 였을 텐데 너의 공책을 하고 목적어가 돼서 이게 대격 형태 미야키스나 여성명사는 주격과 대격이 동일하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공책을 빌려도 될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까니에요, 슈나. 당연하지, 물론이지. 그런데 하지만 삐리리 이요. 이 공책을 말하는 거예요. 공책을 내일 뭐 해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마워. 감사응답. 바쇼하고 있다 있고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얘는 노래하다의 명령어예요. 명령법. 그래서 노래해 라는 말이고요. 얘는 돌려주다. 비루누치의 명령법. 돌려주렴. 공책을 내.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얘는 아스타비치, 남겨두다에서 남겨둬라는 다 같은 명령법의 형태고요. 얘는 자부이츠 하면은 있답니다. 아 플러스 전치표기하면 뭐뭐에 대해 있다. 그거의 명령법, 잊으렴이란 말이고요. 얘는 빠찌리아츠 동사, 얘는 잃다예요. 잃다, 뭘 잃어버리다. 그래서 그거의 명령법에 해당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으로 가겠습니다. 18번 문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되어 있고요. A가 까그다라고 질문했습니다. 언제라는 말이죠. 때를 묻는 질문이에요. 언제 우찌비야 너에게 이게 있어? 젠 날이고요. 요거는 라쥔이의 탄생의 성격이죠. 왜냐면 명사 플러스 명사하면 뒤에 명사는 성격이니까 합쳐서 탄생일, 생일이 되겠습니다. 너 생일이 언제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언제라고 답을 해야 돼요. 즉, 때를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데, A번 보시면, Mart. 이게 3월이죠. 3월인데, 몇 월에? 라고, 이 까그다에 대해서 답을 하고 싶을 때는 공식이 부 플러스 전치격입니다. 그래서 부가 왔고요. 자음으로 끝난 명사의 전치격 형태가 와서, Mart. 3월에. 생일 언제야? 3월에 있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번, Siu Noch 되어 있어요. 뭐뭐 내내 라고 할 때, vs. 자, 요거의 여성 형태가 뭐예요, 여러분? 뒤에 여성 명사 왔을 때는 psia. 중성이면 psio, 복수가면 psie. vs, psia, psio, psie. 남녀 중복에 따라서 네 가지 변화가 있고요. 다음에 시간 명사가 오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얘를 통으로 같이 묶어서 어떤 격으로 만들어주면 대격으로 만들어주면 선생님이 맨 처음에 썼던 이뜻 뭐뭐 내내란 말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 형태에서 어떻게 된 걸까요? Notch 이 찌뜨라 앞에 나왔던 찌뜨라치와 동일하게 여성 명사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가 뭐였겠어요? 여성 명사 요거죠. Psia Notch. 근데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얘를 통으로 다 대격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뭐뭐 낸다란 말이 되니까 psia 대격이 psiu거든요. 미야키사 여성명사의 대격은 똑같으니까 주격과 밤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생일이 언제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자, C번. 왜또 쓰리에도? 원래 수요일이 쓰리다입니다. 우선은 아로 끝난 명사의 대격이 우 보시면 이렇게 됐는데 앞에 철자는 그대로 되는데 강세에 네, 강세에서 쓰리다가 쓰리에도 하고 앞으로 이동한다는 것도 여러분 발음 문제에서 어렵게 출제하려 치면 이것도 낼 수가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자, 무슨 요일에 할때 공식이 부 플러스 대격이라서 대격 와서 이번 주 토요일에 생일이 있어 말 되겠죠. 자, 마지막 가슈디젠은 뭐예요, 여러분? 매일이란 말이에요. 가슈디젠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매일. 그래서 얘도 들어갈 수가 없겠죠. AC가 있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까그다로 물어볼 때 요일이나 뭐 주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인지에 대한 공식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 누 문예 빠라이지. 자, 빠라. 뭐뭐 할 시간이다. 뭐뭐 할 때다. 그 의미상의 좀 역격이 와서 문의해 봐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치는 가다니까 나 가야 할 시간이야 이런 말이 되겠죠. 하라쇼 좋아. 그리고 얘도 말하고 얘도 말했어요. 그러면 가야 될 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상황이에요. 헤어지는 상황에 적절한 표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비엣 하면 안녕이라는 말이고요. 명사로는 안부라는 말을 로 이제 해석이 돼서 전해주렴 명령법 비리다이 브리비엣 이렇게 하면 안부를 전해줘 누구에게 가족에게 시미에 뜨바이 시미에 너의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주렴 이렇게 쓰이죠. 그다음 2번은요 바쁘다라는 단어미 형태인데 주어가 남성일 때는 아가 없어요. 그때는 강세가 자닛 이렇게 되고요. 주어가 여성일 때는 단어미 여기 끝에 아가 붙었는데 강세까지 옵니다. 자니타, 그녀가 바빠요. 아나 자니타 이렇게 돼서요. 이 강세 남성일 때, 주어 여성일 때 이동하는 거잘 보시고 해석을 하면 바쁘지 않다라는 말이 되겠죠. 네가 있으니까. 자, 3번.
다 플러스 생격이면 뭐뭐 까지고요. 얘가 만남이라.

하는 말이어서 만날 때까지 잘 지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바꿔 쓸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 나 플러스 요일을 생격으로 만들어도 그 요일에 만납시다, 보자 이런 헤어질 때 인사가 되고요. 앞에 기원하다 동사가 생략돼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모든 것이 좋기를 이라는 기원의 내용이 생격이 돼가지고 얘가 헤어질 때 인사로 쓰이는 표현들이 있죠. 시버 하로시버, 시버 노브라바. 이렇게까지가 헤어질 때 인사 되겠습니다. 4번은 노브리젠 굿애프터눈이고요. 5번은 빠스나 꼼시야 하면은 서로 인사 나누렴. 요럴 때는 대화문에 3명이 등장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랑 세 번째를 다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처음 만나는 상황.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나머지 둘에게 하는 말이에요. 서로 인사 나누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소개 상황에서. 20번 가겠습니다. 길찾기 문제인데요. 이렇게 약도가 나오고 길찾기 문항이 나오면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이거예요. 방향. 자, 볼게요. 왼쪽으로. 방향 부서죠? 다 우로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똑바로 라는 표현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또 하나는 뭐 있냐면 나프로지프라는 말이 있어요. 얘는 맞은편에, 요것도 길찾기 할때 간혹 등장하니까 잘 보시고요. 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는 날리에바, 오른쪽으로는 나프라바. 헷갈리시면 이 단어가 조금 더 길죠? 우리도 왼쪽 이음절, 오른쪽 삼음절이니까 조금 더긴게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똑바로, 프리아마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건 뭐예요? 슬리에바 스프라바. 학기 초에 배웠는데 그거랑 얘는 어떤 차이가 있죠? 자, 요거는 방향 부사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으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할 요거는 장소 부사예요. 왼쪽에 슬리에바, 오른쪽에 스프라바. 그리고 뒤에 명사까지 와서 뭐 학교로부터 왼쪽에, 우체국으로부터 오른쪽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아트 플러스 생격으로 가져와 주시면 돼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얘가 여기 서 있고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방향을 트셔서 보셔야 돼요. 마가진, 상점, 슈콜라, 학교, 도움, 집 이렇게 있습니다. 이즈비니치, 바쇼오시다. 실례합니다만 자기가 어떤 질문을 하기 전에 예의 바른 표현으로 던지는 말이죠. 깍빠빠스 플러스 대격. 어떻게 도달하나요? 여기까지. 상점까지 어떻게 가나요? 여러분 요거 지어주시면 돼요. 브라두브디. 식료품 24라는 상점으로 어떻게 도달할 수 있나요? 실례지만 알려주시겠어요? 물어봤더니 매가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고 있고요. 길 알려줄 때는 1단계, 2단계. 스나츄알라 하면은 처음에, 빠똠은 그 다음에, 처음에 뭐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지제, 처음에는 가세요. 자, 우선은 여기서 출발하는데 마가진을 가려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우선 직진을 해야겠죠. 직진이 뭐예요 여러분? 똑바로 프리아마. 프리아마 찾아볼까요? 여기 두 개, 3, 4, 5번 아웃. 그런 다음에 우회전을 해야 되겠죠. 우회전이 뭐예요? 오른쪽으로 나프라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온 무제스 브라바. 그러면 그것이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 찾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거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범위가 넓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학습량이 많지 않아서 만나면, 요 문항이 나오면 반가운 마음으로 정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21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A가 이렇게 말을 시작했거든요. Zavtra. 내일 sabiramsya. 뭐뭐할 예정이야. 혹은 뭐뭐할 계획이야. 라는 말이에요. sya가 붙었을 때. 빠 이해하지. 갈 계획이야. 가다는 이동단순환이가 뒤에 꾸다가 와야 되는데, 뿌리로다가 자연이니까 자연으로 갈 예정이야. 호주시. 너 원하니? 누구와 함께? 스플러스 족격. 우리의 족격. 우리와 함께 갈래? 그랬더니 배가 그 초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스파시바 발쇼에 정말 고마워. 감사해요. 사 플러스 대격이죠. 브리글라 쉐니 하면

초대입니다. 초대해줘서 정말 고맙다. No, 하지만, 그 사슐리뉴. 유감스럽게도란 말이어서 제안을 거절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었죠. 그러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A가 Joel, 유감이네. Muy ochinatieli. 우리가 정말 원했는데 뭘 원했냐면 Ti to shepa ihala. 너도 역시 가길 원했는데. 자, 1번 어떤 것이 거절의 이유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들어가겠습니다. Ya zavtra. 내가 내일 오친 매우 zanita 바빠 나라보지 직장에서 갈수 없는 이유 맞죠?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걸 참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고요. 2번 문예 누슈나 누슈나면 뭔말 필요가 있다 의미상의 주역격 야의 역격 문예 같고 가토비차 크 플러스 역격 순두특강 20강에서 등장했던 아이예요. 뭔말을 준비하다. 그래서 이그자매인 자음으로 끝난 남성 명사잖아요. 자음으로 끝난 남성 명사의 역격은 우가 와서 이렇게 연결이 됐죠. 나는 시험을 준비해야 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우미니아 나에게 우슈의 EST 플라니 이미 있어 계획이 있는데 뭐 계획할 때 만약 여름 계획이면은 plan na rieta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얘는 내일 계획이니까 plan na zavtra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예전에 여기가 이렇게 밑줄이 걷어서 구멍이 떨어져 있었어요. 문법 문제에서. 얘도 역시 이 거절의 이유로 합당하니까 정답은 아니고요. 4번. Ya just will see ya ni ochin harasho. 나는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는 않아. 그래서 얘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정답이 아니고요. 4, 5번, 야, 까크라스. 까크라스 하면 마침이란 말이에요. 마침. 내가 마침 하고 싶었는데, 뭘? 아따 후누치. 쉬고 싶었는데, 자연에서. 그러면 당연히 동의했을 테니까, 5번이 문맥상 어울리지가 않고요. 이 까크라스는 어떤 옷이 나에게 꼭 맞다라는 말로도 쓰여요. 예를 들어서, 에따 유프가, 이 치마가 무니에, 나에게 까크라스 하면은 딱 맞다 이렇게도 쓰이는데요.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은 채딱 해석을 보면 잘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요거 제가 의상과 관련돼서 소개했던 거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해 보세요. 자, 보기 먼저 볼까요? A가 모슈나 스프라시지 스프라시지는 뭐죠, 여러분? 이게 완료상인데 질문하다예요. 요거의 불완료상은 스프라시바지. 그다음에 대격이죠. 누구누구에게 질문하다 해서 간접 목적어라 역격이 올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대격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시험 문제에 자주 출 때가 되죠. 이건 이제 문법 문제가 아니지만 워낙 중요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슈나 스프라시지 하면 물어봐도 될까요?라는 말이고요. B 가코이 우바스 에라스미에라 치수죠. 당신 치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C번, 이아이슈. 자, 이건 이스까지 찾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뭘 찾고 있냐면, 블라지에, 원피스, 나리에다, 여름용 원피스를 찾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요 동사의 야 변화형이에요. 자, 올라가서 A가 드라스위지, 안녕하세요. 하고 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메가 안녕하세요. 챔 무엇으로 슈토의 족격 수단 방법 무엇으로 그래서 족격이 됐고요. 마구 할수 있나요? 제가 빠모치 돕다 도울 수 있을까요? 밑줄 그다음 우나스 이스지 우리에게는 말쇼의 웨이버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름 원피스에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원피스 종류가 많다는 말이겠죠? 여기 보시면 플라치에가 있는데요. 얘의 복수 생격 형태가 F가 붙어서 수능특강에서 이렇게 별도로 표시되었던 부분에 등장한 아이라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니까 기억하시고요. 또 질문했더니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42호가. 그럼 여기는 치수 묻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하라쇼. 좋습니다. 이아빠스마트류. 제가 한번 볼게요. 맨 위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요 말, 모션어스 프라시지.
질문해도 될까요? 물어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자, 여기는 치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B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C죠. 야 이슈 블라찌나리에따. 저는 여름용 원피스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여름 원피스 종류 참 많아요. 그래서 순서는 A, C, B가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A가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요. B가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야 미추따유,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나는 꿈을 꿔. 근데 잘때 꾸는 꿈이 아니고요. 자기 장래에 대한 꿈이에요. 스타트, 되다, 플러스 족격. 장래 희망 나올 때 항상 등장하는 동사죠. 족격이니까 자음을 끝난 명사 족격, 옴 붙었고요. 인슈니어럼, 나는 기술자가 되기를 꿈꾸고 있어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되고 싶어? 어떤 일 하고 싶어? 이런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알맞지 않은 거니까 하나가 이 문맥에 다른 거예요. 1번 가까이 집에 미치다. 요거 동사원이 미추다치인데요. 요거의 명사형이 미추다예요. 꿈입니다. 장래희망. 너에게 어떤 장래희망이 있니? 들어갈 수 있죠. 정답 아니고요. 슈토티 호치시 꾸피치. 꾸피치는 여러분 뭐죠? 요 동사만 알면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입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무엇을 사고 싶어? 얘가 정답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다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한번 맞는지 볼게요. 라보타치 동사가 나왔는데요. 라보타는 일이고요. 직장. 그리고 라보타치는 일하다인데 뒤에 족격이 오는 경우, 직업이 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족격으로 만들면 그 직업으로 일하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면 질문할 때 누구로 일하냐고 하면 누구의 족격인 게임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동사로 인하여 그토가 게임이 된 거죠. 누구로 너는 일하고 싶어? 너는 뭐 무슨 일하고 싶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4번, 가까이라 보다. 이 일하다 동사의 명사형이죠. 어떤 일이 집에 너에게 흥미롭니?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대답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5번, 아까 골프 프라피시. 어떤 직업에 관하여 너는 꿈을 꾸고 있니? 라는 말인데요. 순두강 20강의 동사 격집에서 전치 격집의 동사에 등장하는 아예요. 요거 다음에 아 플러스 전치 격. 뭐뭐에 대해 꿈꾸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게 세트라서 아 플러스 전치격이 왔는데 원래 까까야 프라피시야죠. 근데 얘가 전치격을 지배하니까 얘도 전치격 형태, 얘도 전치격 형태. 이하로 끝나는 명사의 전치격은 이이라서 이런 형태가 왔습니다. 자, 24번으로 가겠습니다. 일기예보로 보아 오늘 날씨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날씨에 관련된 많은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오늘은 쪼플라 파고다. 따뜻한 날씨입니다. 찜베르뚜라는 온도죠. 낮에는 몇 도냐면은 오클라, 약이에요. 오클라는 그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랑 결합하면은 그거 옆에, 그거 주변에 주위에라는 말이고 숫자랑 결합하면 대략, 약이라는 말입니다. 약 18도, 영상 18도입니다. 낮 기온이. 그리고 류후기 위젤 하면 가벼운 바람이 불 거고요. 니에바 하늘은 시에라, 시에라이. 시에라이 하면은 회색의라는 말인데 이제 흐리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하늘이 흐리고 손짜니에트 태양은 없습니다. 햇빛은 없습니다. 위처럼 저녁에는 비가 또한번올수 있고요. 와지미치 하면은 가져가세요, 챙겨가세요. 뭐를? 존트 우산을 예슬리 만일 이주지 나 울리츠 밖으로 나가실 거라면 우산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비가 온다. 아침에 비가 온다라는 말이 있었나요? 없었죠? X. 그 다음에 현재 강한 바람이 분다. 류키 가벼운 바람이니까 이것도 X. 낮 기온은 약 18도 여기에 등장했고요. 낮에는 하늘이 흐려 해를 볼수 없다. 하늘이 흐려서 해가 없다. 해를 볼수 없다. 그래서 C, D가 있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날씨와 관련된 질문 어떻게 하죠? 아까이 시보니아 빠고다. 자, 여러분. 까꼬이 가까야 가꼬에 깎기에
이렇게 변하는데 이것은 의문문일 때는 어떤이라는 의미고요. 감탄문에서는 얼마나 뭐뭐 한가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자, 그러면 요런 것들이 들어간 질문들이 워낙 많아서 몇개 정리해보고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날짜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얘는 각고에 시보드냐 치슬로. 날짜 숫자라는 의미가 있어서 얘가 중성이라서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요일 있습니다. 요일은 젠이거든요. 젠, 날이란 말이 들어가서 얘가 남성이라서 네개 중에 까꼬이 거겠죠? 까꼬이, 시오니아, 젠 이렇게 되고요. 아까 말했던 날씨. 자, 날씨가 빠고다. 여성 명사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는 까까야를 선택해야겠죠? 까까야, 시오니아, 빠고다. 자, 요거 말고 이제 시보니아 빠져 있는 거 볼게요. 계속 나오는 거. 당신 치수가 어떻게 되나요? 까꼬이 우바스 라스미에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소. 여기를 아드레스로만 바꾸면 돼요. 까꼬이 우바스 아드레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성격을 물어볼 때. 성격이 러시아어 뭔지 한번 써볼게요. 하락질. 얘도 남성이네요. 까꼬이 넣어주고요. 만일 그녀의 성격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려면 운이요 하면 되겠죠. 그녀에게 어떤 성격이 있어? 이런 말이니까. 그래서 까꼬이가 들어간, 그리고 이제 여성형도 있고 중성형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25번으로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띠, 너는 나브노,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유비오시, 살았니? 살고 있니? 마스크베 모스크바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어? 오래전부터? 우쉐 이미 비아틀리엣 5년 동안 살고 있지. 자, 우쉐의 반대말은 뭐예요? 우쉐가 이미 벌써인데 아직이라는 말은 이쇼죠. 이쇼. 근데 얘는 뜻이 두 개가 있어요. 아직이라는 말도 있고 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래를 시켰는데 잘 부르면 다시 한번 앵콜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러시아로 이쇼라스로 합니다. 또한 번. 이렇게. 자, 그리고 저기 옆에 있는 리에또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할게요. 몇년할때 러시아어로 고트라고 합니다. 몇 살도 돼요. 나이 말할 때 그래서 이거 쓰죠. 1 다음에는 단수 주격이 와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2, 3, 4 다음에는 단수 생격이 오죠, 여러분. 그럼 얘 생격은 뭘까요? 자음을 끝낸 명사 생격 R을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5 이상의 수사에서는 몇 년, 몇 살이 전혀 다른 형태인 리에쇼입니다. 그래서 5년 하면 빼앗지 리에시 되는 거고요. 6살 하면 쉐스트 리에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칙을 합성 수사에는 어떻게 적용하냐? 합성 수사. 합성 수사는 31, 47, 56, 69 이런 거거든요. 얘는 30하고 1이 합쳐진 거고 얘는 40하고 7이 같이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가지 숫자를 같이 말해야 되는 경우에 합성수사라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 이 뒤에 있는 1의 자릿수를 보고 요거를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31은 1로 끝났으니까 31살은 드리짜치 아진 고트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요. 47은 7로 끝났으니까 소럭 심 리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는 5가 나왔으니까 리엣이 왔어요. 이미 5년째 살고 있지.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A가 뭐라고 말을 한 다음에 띠, 너가 쇼땀 모스크바에 있는 모든 것을 우쉐 스나이쉬 알고 있겠구나. 내가 그 말을 듣고 인정합니다. 나, 야, 내가 나쉐 심지어 빠마가유 도와 누굴 돕냐? 뒤에 역격이 오겠죠? 투리스트가 관광객인데 복수 역격이 왔습니다. 관광객들을 도와주는데 뭐 하는 걸 도와주냐면
나이지다로 오고

나로과가 길입니다. 길을 찾는 것을 도와준다. 참고로 여러분, 요거 이치 동사의 과거 시제를 그대로 사용하면 돼서 과거 시제가 not sure이에요. 주어가 남성일 때, 여성일 때 not sure나, 중성일 때 not sure로, 복수일 때 not surely 되겠습니다. 길 찾는 것을 도와줘, 관광객들. 자, 그러면 1번 나 위에르나에 하면은 아마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마도 너는 모스크바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니에자슈도는 감사 응답이죠. 천만에요. 바꿔 쓸수 있는 거는 니스토이트 그리고 빠슈아글시다 있습니다. 3번 니와스모슈노 하면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고요. 4번 우바쉐니에 여기가 존경 스플러스 족격으로 해서 존경을 담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편지에 말미에 쓰는 표현이죠. 5번 브리비엣 여기선 안부 비리다이 하면은 전해주렴 안부 전해주렴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네요. 자, 26번으로 가겠습니다. 의사소통 마지막 문항인데요. 자, A가 안녕하세요. 바카슈이치 하면은 보여주세요라는 말이고요. 여기는 please의 의미죠. 공손한 표현. 좀 보여주세요. 뭐를? 마트루슈카를 좀 보여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나시에시 라즈니에. 우리에게는 다양한 마트루슈카가 있습니다. 아트, 뭐뭐부터 뭐뭐까지. 작은 마트루슈카부터 큰 마트루슈카까지 다양한 마트루슈카가 있어요. A. 아, 문인 라비츠사 보테타. 이것이 제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 마트루슈카가 어떤 거냐면 스 플러스 족격이 돼서 꽃이 그려져 있는 이 마트루슈카가 마음에 들어요. 질문 했어요. 그랬더니 500루블입니다. 아, 위에가 굉장히 길었지만 별 영향가가 없는 거였고 사실은 요 대답 보면 질문이 가격을 묻는 거였구나. 충분히 알수 있겠죠? 1번 까꼬보 치슬라. 자, 요거 뭐냐면 앞에 선생님이 가꼬의 시보네 취소 오늘이 몇월 며칠입니다 라는 질문 날짜를 묻는 질문이라고 했죠. 거기에서 까꼬 예 중성의 지금 생격 형태 치슬로의 생격 형태가 왔어요. 얘는 구체적인 날짜를 묻는 질문으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며칠에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며칠에 이렇게 며칠에 시험이 끝나 며칠에 방학이 시작돼 그 며칠 애로 해석이 될 때는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냐면 러시아어는 일이 먼저 오고 월이 나중에 오고 월은 생격을 썼죠. 몇월 며칠입니다 할때 그리고 일은 뭘 썼어요? 서수, 중성, 주격을 썼습니다. 근데 이 답변을 할 때는 생격은 월을 그대로 생격을 처리하는 거는 그대로인데 여기가 달라요. 서수, 중성, 생격. 아까는 주격이었는데 생격으로 답변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3월 8일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3월을 먼저 생격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8일에인데 여덟 번째의 서수니까 여덟 번째의를 이렇게 쓰죠. 와시모에. 근데 이렇게 주격을 쓰면 안 되고 생격을 써야 되는 거니까 와시모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3월 8일 에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나 플러스 대격은 뭐뭐 예정으로죠. 그래서 나스 골코드니 며칠 예정으로라는 말이고요. 드니에이는 니엔 날의 복수 생격 형태입니다. 날은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스콜코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가 오면 복수격이 오므로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자, 3번 스콜코 아나. 아나가 가리킨 거는 마트로슈카입니다. 마트로슈카 얼마입니까?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4번 가꼬유바스 라스미에르. 치수가 어떻게 되나요? 5번 가케치베띠 브이 루비찌. 어떤 꽃을 당신은 좋아하십니까?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으로 가겠습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27번부터 이제 문법 문제가 시작되는데 요 문항은 동사의 상과 관련된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AB의 정답을 선지에서 고르기 전에 관련된 개념을 조금 정리하고 연결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상

하지만 동사의 상이 굉장히 이렇게 영역이 넓은데 그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거, 이거는 절대 다르게 해석할 수 없는 부분만 시험에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이 소화하실 수가 있어요. 자, 동사의 상의 종류에는 두 개가 있죠, 여러분. 불완료상이 있고요. 그리고 완료상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불완료상은 반복적인 행위를 표현할 때, 그래서 빈도부사나 혹은 빈도를 표현하는 그런 것들과 결합을 하기 십상이고요. 완료상은 일회성에 해당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매일 아침? 매일 아침이면 반복이네. 반복이니까 그때는 일어나던 동사를 불완료상을 쓰지만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7시보다 늦은 9시, 2시간 늦은 9시에 일어났어. 그렇게 하려면 오늘이라는 반복이 아닌 일회성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완료상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등장하는 걸 볼게요. 일어나다라는 게 있어요. 일어나다. 여기다 아래다 쓰는 게 보시기 편할 것 같아요. 일어나다의 불완료상은요, 여러분, 스타바지 동사예요. 좀 길어요. 얘보다 완료상은 스타지 동사입니다. 짧아졌죠? 자, 동사 변화 한번 시켜볼까요? 얘는 아바지 동사라고 하죠. 아바지 동사는 동사 변화할 때 어떤 특징이 있나요? 바로 va가 탈락합니다. 그래서 vsta you 되고요. 뜨이는 요와 돼요. 그래서 vsta yush, 오나나 vsta you 됩니다. 그리고 얘는요, 우리가 딱이 무스타일로 봤을 때 왠지 얘랑 이게 연결되는 것 같지 않나요?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얘는 N이 들어가요. 스타, 누. N이 갑자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식 규칙이에요. 스타니쉬, 스타닛.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어나다 이 동사 불완료상과 완료상을 봤을 때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것이 적절한지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것이 빠 플러스 역격입니다. 얘는 복수의 격이죠. 뭐뭐마다. 시간에 뭐뭐마다도 되고, 공간, 장소에 뭐뭐마다도 돼요. 뭐, 백화점마다, 시장마다 이것도 되고요. 일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이것도 된다는 거죠. 얘가 일요일이에요, 여러분. 얘로 끝나는 명사, 바스켈시니의 얘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 역격은 얌이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나는 늦게 뭐 한다? 일어난다. 일요일마다? 일요일마다는 반복이잖아. 그러면 불완료상이잖아. 그러면 얘를 써야겠네. 그래서 이거의 동사 변화요. 야에 해당하는 부사 유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1번, 2번 살아남고 아웃, 아웃, 아웃 되겠습니다. 노! 하지만 오늘. 오늘은 일회성. 일회성은 완료상. 그러면 이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동사의 지금 과거 시제. 근데 오늘은 내가 7시에 일어났어. 왜냐하면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 일어났다. 과거 시제. 완료상의 과거 시제. 이게 들어가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28번 볼게요. 전치사 문제네요.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니까 어떤 전치사가 있는데 걔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인 것 같습니다. 야, 뿌리슐라. 내가 도착했어. 카페에 도착했어. 그리고 나서 뒤에 지금 숫자가 나오는데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생격, 집에 전치사 중에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vs 플러스 생격. 얘는 늘 생격만 지배합니다. 의미가 두개 있는데 두 개가 너무 이제 거리가 멀어서 시험에 내기 좋아요. 첫 번째는 뭐뭐 없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 반대말은 뭘까요? 스 플러스 족격이겠죠? 얘는 뭐뭐와 함께니까. 두 번째로는 몇분 전이라는 시간의 표현이 있거든요. 이때 해석할 때 여러분 뒤에서부터 해석하시면 돼요. 몇시 뒤에 나오는 것이고요. 얘가 분이고요. 그리고 얘가 몇분 전, 몇 시, 몇분전 이렇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2번이 첫 번째 밑줄이고요. 1번이 두 번째 밑줄입니다. 미에스 넣어볼게요.

0: 뒤에서부터 해석해 볼게요. 2시 10분 전에 내가 카페에 도착했어. 자, 이렇게 yes가 들어간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오, ti bruciò la grana. 정말 일찍 도착했구나. Ti sei accasato al caffè? 커피 주문했어? 내가 졸업할 커피, 블랙 커피 주문했어. 생격이 왔네요. 이게 설탕이에요. 설탕이 없는 블랙 커피 주문했어. 문인 라비자. 나는 좋아하거든. 뭐를? 고리쿠스. 쓴 맛을 좋아하거든. 자, 그러면 나머지 전치사 한번 볼게요. 1번은요. 첫 번째. 생격을 지배할 때는 뭐뭐로부터 아침부터 수트라 이렇게 쓰죠. 성격 지배할 때 이렇게 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썼던 것처럼 뭐뭐와 함께. 이때는 무슨 격이죠, 여러분? 족격이 사용되죠. 우는 성격만 지배합니다. 첫 번째 뜻은 뭐뭐 옆에. 두 번째는 누구누구에게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뭐뭐로부터인데요. 어디로 방향에서 불을 쓰는 명사로부터 온다고 했을 때 is 성격을 쓰죠. 이렇게 쓰면 헷갈리겠네요. 성격이 오고요. 글을 쓰는 명사로부터 온다고 할때 is 생격을 씁니다. 아트는요, 사람으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에타 피시모 아트 브라타 이것은 오빠로부터 온 편지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얘는 정답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29번 보겠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은 자, 1번은요, 제기 동사 용법인데요. 씨야 동사를 제기 동사라고 하죠. 제기 동사는 세 가지 의미가 존재합니다. 씨야에 첫 번째는 셀프의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 옷을 입거나 스스로 씻을 때 붙는 씨야가 그때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수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거 써드려야 될것 같아요. 무이싸 스스로 씻다. 아지와싸 스스로 옷을 입다. 이렇게 두 가지가 셀프의 시야의 의미고요. 두 번째 수동의 아트그리와싸 이거는 열다고요. 시야가 붙으면 열리다. 반대말 자그리와싸 다치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성명하다. 알고 지내다. 빠스나 꼬미짜스 플러스 족격. 이럴 때는 상대가 있는 것이 왔을 때 상호의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상호의 의미로 대표 동사를 써봤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약속하다. 나가바리짜. 약속도 누가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호의 의미고요. 스 플러스 족격 동일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세 가지 중에 1번은 어떤 의미일지 볼게요. 마마, 엄마가 씨야. 무이치 동사의 동사 변화가 이렇게 3인칭 단수가 이렇게 되거든요. 씻는다, 아들을. 말이 좀안 되죠? 이 씨야가 빠지면 타동사가 돼서 누구를 씻기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뒤에 대상이 왔죠? 아들을. 그러면 이 씨야가 사라져야 말이 되는 거죠. 이거는 누구를 씻기다. 얘는 스스로 씻다니까요. X 되겠습니다. 2번, 우미니아 말릿 우쉬. 자, 어디 신체 부위가 아프다고 할 때, 우 생격을 써주면 돼요. 누가 아프다 할 때, 우미냐, 우집이야, 우니보.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는 신체 부위가 주어입니다. 귀, 목, 머리, 이게 주어예요. 그럼 주어에 따라서 동사는 변화하는 거죠? 우쉬는 우허. 한쪽 귀의 복수 형태예요. 우쉬, 복수. 복수면은 안이 해당하는 동사 변화가 돼야 되겠죠? 말리야. 그래서 얘도 X. 3번, 그림이 벽에 걸려 있단데요. visit 플러스 그지 하면은 어디 어디에 걸려 있다 상태 동사거든요. 그러면 분화 전치격이 와야 되는데 지금 전치격이 아니라 대격이 와서 이게 아웃입니다. 비교급이 나왔습니다. 4번, 이하 위소기 키가 큰이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이에요. 더 키가 크다. 찌비하는 비교 대상. 비교 대상은 생격이고요. 비교의 차이에. 차이의 앞에 오는 것이 나예요. 나 플러스 대격으로 차이를 표현하는데 차이 나왔고, 오 다음에 복수성격이니까 자음으로 끝난 명사 복수성격. 5cm 나보다 내가 더 크다, 너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비교급의 완벽한 문장이네요. 오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나, 그녀가 떠났다. 어디로? 부플러스 대격, 러시아로 떠났다. 이동동사니까 꾸다집에 했고요. 8월 1일에 떠났겠죠. 아까 제가 설명한 그거예요. 날은 다른 성격인데, 에, 며칠 에 하고, 일이 에가 붙을 때는 서수, 중성, 주격이 아니라 성격이라서, 베르바바라고 고쳐줘야 됩니다. 얘도 X.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이 도시에는 매우 많아요. 뭐가 많냐면 박물관이 많은데, 박물관은 자음으로 이크라트코로 끝나는 남성 명사죠. 이크라트코로 끝나는 남성 명사의 복수 성격은 보시는 것처럼 예프어밀 같습니다. 옳아요. 옳은 표현입니다. 문어가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가 오면 복수성격이 오는데, 박물관에 셀 수가 있으니까 이런 형태가 왔죠. 이안이스나유? 나는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봐야 하는지. 가다 동사가 왔으니까 그제가 아니라 꾸다가 오겠죠. 방해하니까 꾸다. 그래서 비도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이아싸 비에또유. 싸 비에타 바치. 조언하다라는 건데, 누구누구에게 조언하다니까 무슨 격이 올까요? 역격이 와야 되는데, 때의 역격이 제대로 왔네요. 내가 너에게 조언할게. 에르미타슈에 가는 것을. 에르미타슈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에 속하는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A, B, C는 다 맞으니까 이제 D 아니면 E 중에 답이 있겠네요. 에타 아진. 그러니까 이 에타는 이거예요. 에르미타슈 박물관은 뭐뭐 중에서 이즈가 이렇게 아진이랑 같이 오면은 뭐뭐 중에서 하나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고 예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방점은 이거예요. 아진이 맞는 표현이냐? 가장 싸움의 최석급이죠. 이즈 위에스니흐 유명한 장소. 원래 장소는 오로 끝난 명사인데 오로 끝난 명사의 복수성격 오가 탈락한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장소 중에 하나이다. 근데 어디에서? 러시아에서. 자, 선생님이 뭐뭐 중에 하나이다 할때이 하나라는 것을 아진, 아드나, 아드노 이런 것들 중에서 뭘 선택할지의 기준이 뭐냐, 기준점이 뭐냐 설명드렸는데 바로 여기를 보라고 했죠. 뭐 중에 하나냐, 장소 중에 하나라면서요. 단수 주격을 보고 얘 중성이네. 그러면 아진이 아니라 먹어야 될까요? 아진, 아드나, 아드노. 그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남성이면 아진, 여성이면 아드나, 중성이면 아드노인데, 미에스다, 장소 중에 하나고, 이 장소가 오로 끝난 중성명사니까 세 번째 아드노로 고쳐줘야지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얘가 X. 마지막, 스파시바, 고맙습니다. 자 플러스 대격. 감사의 이유는 자 플러스 대격인데, 조언이죠. 조언에서 고마워. 대격 형태에 맞게 적용되어 있어서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한 세트가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러시아 실력에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시피다니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봉자두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완성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이제 오늘 열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열 번째, 두 번째 자리로 이제 왔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6번부터 30번까지 풀어볼 예정입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좀 재밌게 풀시지 않았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부터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5회편 두 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이제 1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계속해서 이제 의사소통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발문의 형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하는 형태로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16번도 지금 되어 있죠? 보시면 Bonjour, je voudrais des billets, s'il vous plaît. 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표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가 뭐라고 물어봐요. A가 대답을 하기를 C'est pour moi et mes deux enfants. 이라고 했습니다. 저랑요, 제두명 아이들 거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1번 볼까요? 오늘 le combien 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바로 그 앞에서 우리가 한번 봤죠. 꽁비행이 여러 개 쭈르륵 나온 것들 중에서 앞에 르가 있으면 날짜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날짜를 대답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2번 꽁비행 뜨덩 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라고 하는 거 역시 아닙니다. 3번은 부전압의 꽁비앙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읽으면 답으로 갈 수가 있는 문장인데, 요건 뭐예요? 몇 개를 가지고 계신가요? 인 거죠. 이게 숫자이긴 하지만 이거는 몇 개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4번, 꽁비앙 사쿠틀리 비에라고 했어요. 이거는 가격을 물어보는 거죠? 아니고요. 5번, 꽁비앙 드 팍선, 몇분거 사실 거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랑 아이들 둘이요. 라고 했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인원수를 물어보는 5번입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꽁비앙이 5개의 지문에 다 나와 있죠. 1, 2, 3, 4, 5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나올 때마다 의미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6번 풀어봤고요. 이제 17번 넘어갈게요. 자, 17번 페스티벌 다비뇽에 관한 포스터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페스티벌 다비뇽, 아비뇽 축제가 되겠죠. Le 70e 19e 페스티벌 다비뇽이라고 했어요. 79번째 아비뇽 페스티벌이래요. Le dernier feu라는 제목이고요. Entrée sans carte festival. Festival 카드가 없으면, 성은 뭐뭐가 없이고요. 아베크는 뭐뭐와 함께잖아요. 그러니까 뭐뭐가 그 티켓이 없으면, 그 카드가 없으면 35유로. Carte festival 카드가 있으면 30유로. 그러니까 5유로가 할인되는 거죠. 날짜는 23 주에 7월 23일이 되겠고요. To ARP 2020부터 23시 20분까지 한대요. 어디서? 올리세 생 조세프 고등학교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알맞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1시간 20분 공연이에요. 맞아요. 22시, 23시 20분이니까 맞죠? 2번 공연은 7월 23일에 열린다. 맞아요. 여기 날짜 나와 있어요. 7월 23일. 79년도에 시작한 축제이다라고 했는데요. 79년도에 시작이 됐는지는 몰라요. 79번째라는 거죠, 2번이. 3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4번 공연은 고등학교에서 진행된다. 마지막에 나오죠. 올리세 상 조세프. 5번 축제 카드가 있으면 5유로 할인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35 빼기 30, 5유로죠? 그래서 17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Je veux acheter une nouvelle robe. 내가 새로운 원피스를 사고 싶어요. Tu peux venir avec moi ce week-end? 이번 주말에 저랑 같이 갈수 있을까요? 나랑 같이 갈래? 라고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겠죠? Merci, tu es ma meilleure amie 라고 했어. 고마워, 넌 정말 최고의 친구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마워, 최고의 친구다라고 했다는 거는 같이 가주겠다는 얘기겠죠. 볼까요? 1번, 다카, 그래, 좋아. 쓸수 있죠. 가능합니다. 이번에 비에나 투어라고 했는데요. 비에나 투어는 편지 글에서 이제 마지막에 잘 있어, 안녕히 라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죠. 이거는 여기에 쓰면 안 되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싸막슈, 좋아. 싸막슈도 뭐 괜찮아, 좋다 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Avec plaisir. 어우, 기꺼이. 같이 가지. 가능하고요. 5번, 뿌꾸 아빠. 왜안 되겠니? 가지. 이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18번은 알맞지 않은 것, 2번이죠. 비에나 뚜아는 편지글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자, 19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의사소통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이두 개가 가장 많이 나와요. 보겠습니다. 에이, 뚜성블루 파찌게. 쌍블레 다음에 저렇게 형용사가 나오면요.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 피곤해 보인다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비가 Je mal dormi hier. 네, 어저께 잠을 잘못 잤어. 그죠? 그럼 들어가는 말 뭘까요?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니까 피곤해 보인다. 무슨 일 있어? 라고 하면 되겠죠. 1번, Qu'est-ce qu'il y a? 무슨 일이야? 가능하죠. 2번, Tu ne vas pas bien? 너 컨디션이 안 좋아? 잘못 지냈어? 잘안 돼? 잘안 되는 좀 이상하군요. 컨디션이 안 좋아? 3번, Qu'est-ce que tu as? 무슨 일이야? 4번에 Qu'est-ce qui ne va pas? 뭐가 안 좋아? 어디가 좀 그래? 문제가 있어? 5번, Qu'est-ce que tu vas faire? 라고 물어봤어요. Qu'est-ce que tu vas faire?는 뭐예요? 너는 무엇을 할 예정이니? 라는 거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5번이죠. 자, 이것도 1점짜리예요. 문제가 굉장히 쉽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Qu'est-ce qu'il y a? Qu'est-ce que tu as? Qu'est-ce qui ne va pas? 이거 세 개는 수능 특강에서 이렇게 같이 묶어서 나온 걸 여러분들이 볼수 있을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개는 항상 묶음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2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 Tu as lu le livre La vie devant soi 라고 하죠. 너 La vie devant soi라고 하는 책을 읽었니? 라고 물어봅니다. 자, 요거 아 류에서 이 류는요 읽다라는 거에 과거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요거랑 많이 헷갈리시는데 요거 아닙니다. 과거 분사는 류예요. 류. 읽었다. 책을 읽었니? 라고 물어봤어요. 비가 너무 빠장까 응? 아직 안 읽어봤어. Mais je veux le lire. 근데 나는 그것을 읽고 싶어 라고 하죠. 그래서 물어봐요. 애가 j'aime beaucoup. 나도 아주 좋아해. L'histoire est très belle et triste à la fois 라고 합니다. à la fois 라고 하는 거는요, 동시에라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가 아주 아름답고 동시에도 슬프기도 해 라고 합니다. 이스토아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형이기 때문에요. 여기 멜, 그리고 트리스트 이렇게 다 여성형으로 맞춰준 거예요. 물론 트리스트는 남성형도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성화, 여성형의 형용사를 구분을 할때 끝에가 이렇게 트리스트처럼 의가 나오는 경우에는 남성 형용사와 여성 형용사의 형태가 동일하죠. 한번더 의를 써주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볼게요. 정답 찾아볼게요. 나도 읽고 싶다. A, B가 뭐라고 했으니까 A가 j'aime beaucoup라고 했을까요? 1번, tu penses à quoi? 너는 무엇을 생각하냐? 무엇을 생각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나 매우 나 좋아해 이렇게 안 하겠죠? 아니고요. 2번, qu'est-ce que tu fais? 너 뭐하니? 라고 했을 때나 너무 좋아해 이것도 이상합니다. 3번, c'est une bonne idée? 라고 했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니? 너무 이상하죠? 4번, quelle est ton adresse? 너의 주소가 뭐냐? 이것도 이상합니다.
5번, 깨스케 쥐엉 뻥스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도 좋아해. 이야기가 아름다워. 그쵸? 5번이 정답입니다.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자,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4번에 아드갈스라는 철자, 요거 조심하셔야지 되겠어요. 프랑스에서는 아드갈스 주소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대가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닙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그 영어랑 혼동하셔가지고 자꾸 두 개로 쓰시는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에는 5번이 정답입니다.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건 좀 대화문이 조금 길죠. 다른 것보다. A가 얘기합니다. Excusez-moi, vous êtes perdu? 라고 합니다. 실례합니다. 길을 잃으셨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B가 지금 상황에서 막 어딘지 모르고 막 우왕좌왕 하는 것 같으니까 물어본 거죠. Vous êtes perdu. B가 oui, 네, je cherche le jardin du Palais Royal 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그 팔레 화이얄 정원을 찾고 있어요. 라고 하죠. Vous pouvez m'aider, s'il vous plaît? 라고 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A가 bien sûr, 물론이죠. Ce n'est pas très loin d'ici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Allez tout droit, 직진으로 가시고요. Et vous allez voir la station de métro 라고 합니다. Station de métro는 지하철역이거든요. 지하철역을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Et puis 그 다음에 Descendez à la station Palais Royal Musée du Louvre라고 합니다. 내리세요. 정거장에서 Palais Royal Musée du Louvre라고 하는 지하철역에서 내리라는 거죠. B가 Merci beaucoup. 정말 감사해요. A가 De rien. Bonne visite. 천만에요. 즐거운 방문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뭘까요? 보통은 이렇게 길 찾기를 할때 가는 방향들이 정답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1번처럼 뭐 길을 건너세요라든지, 뭐 저기서 버스를 타세요라든지, 뭐 바로 앞에 있습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그동안의 그런 어떤 길 찾기 문제, 틀을 깬다라고 할까요? 조금 독특한 그런 문제입니다. 볼게요. 직진으로 가시면 이제 거기 지하철역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서 1번에 거리를 지나가세요. 이거 좀 이상하죠? 지금 지하철이 보일 거예요 라고 했으니까 A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 대답에는 지하철에서 뭘 어떻게 하라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지하철이 있을 거예요. 그 지하철에서 내리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 지하철에 관련된 그 문장을 썼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길을 건너세요 라고 하니까 난데없이 적절하지 않죠. 2번 보시면 퍼네라딘 세트라고 합니다. 7호선을 타세요라고 했어요. 그죠? 요게 정답이 되겠죠? 거기 가시면 지하철역이 보일 거거든요. 거기서 7호선을 타세요. 7호선을 타신 다음에 여기 팔레 화얄 뮤제 두 루브르에서 내리세요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은 Ça prend une heure en voiture라고 했어요. 자동차로 1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뭐예요? 뭐 여기서 뭔가요? 라고 했을 때 1시간이 걸렸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고, 또 아니면 거기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차로 1시간 걸려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어색하죠? 그래서 펑의 그 사펑, 펑도 동사는 여러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타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도 있고, 먹다도 있고, 그다음에 물건을 사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뜻이 있는 동사입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걸리다라고 쓰이고 있어요. 그럼 4번 볼게요. C'est mieux de prendre le métro. 자, 여기 펑도 또 나오죠? 이때는 자전거를 타다. 자전거를 타는 것이 더 좋아요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Tournez à la première rue à gauche. 왼쪽에서 첫 번째 도로에서 이제 그 뭐죠? 왼쪽으로 가라는 거죠. 첫 번째 도로에서 왼쪽으로 가라는 거죠. 이것도 이상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가는 방법이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거기에 함정에 빠져라 라고 하면서, 이거는 상황을 묻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문제예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지 답을 오답으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번 풀어봤어요. 자, 이제 22번부터는요, 문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2번에는 요거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던 주제이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1점짜리였던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좀 많이 풀수 있는 문제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C'est le jour de fête du travail. 노동절입니다. 이것은 노동절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travail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축제고 노동절의 날입니다. C'est un jour important pour les droits des travailleurs 라고 나오죠. Travailleurs는 travailler, 일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예요. 직업 명사예요.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Ce jour-là, 그날, beaucoup de magasins sont fermés.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아요. On peut aussi voir des manifestations de travailleurs dans la rue라고 하죠. 거리에서 많은 그 일꾼들, 그 노동자들의 시위를 또한 볼 수가 있어요. En plus, 게다가, on offre du muguet à sa famille ou à ses amis라고 했어요. Offre는 offrir라는 동사의 변화형이에요. 제공하다라는 것의 변화형인데, 요거는 변화형이 조금 다르죠. 독특하게 변합니다. 일군 동사처럼 변해요, 지금. 가족과 친구들에게 뮤게 은방울 꽃이거든요. 은방울 꽃을 줍니다. Ça va leur porter chance. Porter chance 아 누구누구에게 행운을 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에게 행운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뭘까요? 노동절 5월 1일이죠. 퍼미에 매. 이거는 이제 문화에 대해서 프랑스의 그런 축제 날이나 기념일에 대해서 상식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 문제 치고는 조금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뭐 그냥 뭐 바게트, 에펠탑, 뭐 루브르 박물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노동절 5월 1일인 걸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본 거였기 때문에 조금 요거는 난이도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워낙 자주 나왔기 때문에 금방 알 거다라고 해서 이제 1점이 된것 같아요. 2번, le 1er avril, 4월 1일이죠. 3번, le 14 juillet, 7월 14일 혁명 기념일이고요. 4번, le 1er janvier, 1월 1일. 5번에 le 25 décembre, 12월 25일이죠. 그래서 22번에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23번 볼게요. 볼 세잔에 관한 글을 이해한 걸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문화 지문을 가면요, 이렇게 지금 지문이 길어지고 독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볼 세잔느는 우리가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주제가 아 세잔느 화가이기구나라고 하면서 좀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처음 봤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여러분들의 독해 능력으로 푸셔야 되기 때문에 좀 문화 부분에서는 좀 꼼꼼하게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의사소통 영역에서 문제가 어렵지 않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풀 거를 빨리빨리 딱딱 풀고 문화에서 또는 문법에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지 적절한 시간 배분을 잘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제 볼게요. 볼 세잔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이라고 했어요. 볼 세잔 est un peintre français라고 하죠. 볼 세잔은 프랑스의 화가입니다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단어가 나오죠? 뱅트 화가. 엑스포지시옹 전시회 임프레시오니스트 인상주의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문화편에서는 단어가 수능 어휘가 아니면 이렇게 밑에 각주가 달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를 몰라서 못 풀었어요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다 각주가 있기 때문에. 볼게요. 이제 계속 일레네 어뮤성 통뚜네프 엑상프로방스 윈 빌라 dans le sud de la France라고 하죠. 그는 1839년에 태어났어요. 엑상프로방스라는 도시에서. 근데 이 도시가 어디냐면 프랑스의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En 1861, 1861년에 il est allé à Paris, 파리로 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 Pour faire des études d'art라고 하죠. 예술 공부, 미술 공부를 하기 위해서 파리로 갔어요. En 1862, 1872년에 아 퐁투아스에서
봉투아지에서는 il a commencé à travailler,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avec plus de couleurs, 여러 가지의 그런 색깔들로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Dans les années 1870, 1870년대에 il a montré son travail, 그는 그의 작품을 전시했어요. 보여주었어요. 어디에서요? Dans des expositions impressionnistes, 인상주의죠. 인상주의의 전시회에서 그의 작품을 보여주었어요. Mais après, 하지만 그 후에 il a travaillé seul dans sa ville. 후에는 그의 도시에서 혼자 작업을 했어요. 도시 어디? Aix-en-Provence에서 홀로 작업을 했습니다. De nos jours, on dit que c'est le père de l'art moderne. 오늘날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합니까? 현대 예술의 아버지다라고 말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폴 세잔에 대한 글이었고요. 이제 하나씩 보시면 1번 프랑스 북부에서 태어났다라고 했는데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네, 엑상포방스 시드라고 나오죠. 남쪽에서 남부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죠? 2번 문학 공부를 위해서 파리에 갔다라고 했는데요. 문학 공부 아니죠. 예술, 미술 공부. 3번 인상주의 전시회에 관람하러 갔다라고 했는데요. 관람하러 간게 아니라 그죠? 그의 작업을 보여준 거죠. 4번 오늘날 인상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답으로 그냥 가기 쉬운데요. 뭐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인상주의가 아니라 현대 예술의 아버지다라고 했습니다. 4번 답으로 고르시면 안 됩니다. 5번 퐁뚜아즈에서 더 다양한 색채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죠. Il a commencé à travailler 나옵니다. 여러 가지의 색깔로. 그래서 23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글로 다 읽어보셨잖아요. 이제 해석도 해석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해석을 하시면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해서 뭐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폴 세잔이 이런 사람이었지, 남부에서 태어났지, 엑상프로방스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뭐 인상주의 그 전시회에서 작품을 전시했지, 그리고 현대 예술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이렇게 간단한 것만 이렇게 메모만 해두셔도 나중에 나왔을 때 훨씬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학 문제를 다 이렇게 달달달 외워라 이거 이런 말씀은 아니고 뭐 이렇게 상식이 많을수록 문학 문제는 풀때 도움이 된다. 자, 이제 24번 볼게요. 24번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레솔드라는 단어예요. 솔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저기 가로 안에 써 있죠. 세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겐 세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격을 할인해서 파는 거.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솔드라고 합니다. 그 솔드 아웃의 그 솔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일이에요. 세일에 관한 글을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재밌는 그런 문장입니다. 솔드 여기다 있죠? 퍼센트 표시가 나와 있는 거, 몇 퍼센트까지 할인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보시면, A가요, Second les sols d'hiver cette année 라고 했어요. 올해는, 겨울에 솔드 세일이 언제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큰 화면으로 다시 볼게요. 겨울에 세일이 언제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비가, 엉, 누메 왕셋 2027년도에는 레솔드 디베르 겨울 세일은 꼬멍스르 시즈정비에 1월 6일날 시작을 한대요. 그리고 일피니스 끝나요. 언제 르두 페브리에 2월 2일날 끝나요. 자, 이게 겨울의 세일이니 요 때고. 그래서 애가 물어봅니다. 키 데시드 레다트라고 했어요. 누가 그 날짜를 정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비가 레타 데시드 데 다트 데 솔드라고 했어요. 국가가 세일 날짜를 정해. 이것도 조금 우리한테 어색할 수 있죠. 국가가 정한대요. 아윈 오트르 페리어드 그리고 다른 기간에는 오느 부빠 유틸리제 르모 솔드. 솔드라는 단어, 뭐가 단어죠? 솔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솔드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지정해주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하는 그 세일만 우리가 솔드라라는 명칭을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쥐새꾸야, 너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라고 물어보죠. 비가 또 설명을 해줍니다. Il y a du période de solde par an. Par an은 1년에 1년 당이란 뜻이죠. 뭐뭐 당이라고 할때 par 다음에 저 관사 없이 이렇게 영어를 쓰죠. 1년에 두 번의 기간이 있어요. 세일 기간이 있어요. 솔드 기간이 있어요. 어느 때 여름에 한번 있고 에언 이베르 겨울에 한번 있어요. 4 semaines chacune. 그래서 각각 4주래요. C'est pour aider les gens. 그것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거다. 에데 구문은요, 이거 부정법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에데 목적어, 그 다음에 전치사 아,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뭐뭐 하도록 도와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거야. 뭐 하는 거야? Comprendre que les vrais soldes et les autres promotions sont différents.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거래요. 어떤 걸 이해하는 거예요? 진짜 솔드와 레조트 프로모션, 그 다른 프로모션의 행사를 구분해야 된다. 그거와는 다르다라는 걸 이해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가 정하고 솔드라는 그 어휘를, 단어를 아무 데나 쓸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세일하고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런 다른 여러 가지의 그런 여타의 그런 프로모션 행사와 그리고 국가가 정한 솔드와는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세일에는 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조금 재밌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면 이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볼게요. 1번 세일 기간은 국가가 정한다. 맞아요. 그렇죠? 국가가 정한다고 했어요. 2번 세일은 1년에 두 번, 여름과 겨울에 진행한다. 맞습니다. 여름과 겨울. 3번 정해진 세일 기간 외에도 솔드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부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알맞지 않은 거 3번이죠. 4번 2027년 겨울 세일은 1월에 시작해서 2월에 끝난다. 맞습니다. Le 6 janvier, il finit le 2 février라고 나오죠. 5번 기간을 정하는 것은 다른 할인 판매와 진짜 세일을 구분하러 돕기 위해서이다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솔드에 관한 그런 재미있는 지문이었습니다.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또 볼게요. 이거는 이제 프랑스의 음식에 대한 문화 문제입니다. 타르트 플랑베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La tarte flambée est un plat d'Alsace. Tarte flambée는 알사스의 요리입니다. 알사스 지방의 요리래요. Dans le passé, 과거에는요, les gens des villages, 그 마을 사람들이 se rencontraient toutes les 2 à 3 semaines pour faire du pain dans un four à pois 라고 합니다. 문장이 좀 길죠? 사람들이 만났대요. se rencontraient 만났어요. 얼마 동안? 뚜뚤레 두 아, 투아스맨. 2주나 3주마다 사람들이 같이 모였대요. 만났대요. 뭐 하기 위해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 푸거는 화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로 되어 있는 화덕에서 빵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2주,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같이 빵 구워 먹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Avant de le mettre au four라고 하죠. Avant de 동사 원형, 뭐뭐 하기 전에. 그래서 그것을 그 빵을 얘기하는 거죠. 빵을 화덕에 넣기 전에 Il faisait une tarte flambée. Tarte flambée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quand le four était très chaud. 그리고 이제 그 화덕이 매우 뜨거울 때 이제 그것을 플랑베를 이제 넣었다라는 거겠죠. 만들었다는 거겠죠. Mais ce n'est pas qu'un plat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르크잖아요. 그리고 바가 앞에 있죠. 그냥 단순한 요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La tarte flambée est surtout la tarte flambée는요, 특히 un moment de fête et de partage. 축제와 그리고 partage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눔의 시간을 말한다.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tarte flambée가 되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만들고.

그리고 또 화덕에 넣기 전에도 막 빵을 만들어가지고 오븐이 뜨거울 때, 아니 오븐이 아니죠. 화덕이 뜨거울 때 이제 넣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함께 얘기도 나누고 마을 파티도 하면서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럼 볼게요. 알맞은 것. 1번, 사탕 플라 파리지앙. 이것은 파리의 요리이다. 아니죠. 알사스 지방 요리라고 했어요. 2번, 올라 프레파갈 뚜솔. 혼자서 그것을 준비했나요?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같이 했다고 했어요. 3번, 올라 퀴진에 아, 오트 땅페라티오. 오트 땅페라티오는 땅페라티오가 온도잖아요. 높은 온도로 그것을 만든다. 맞죠? 뜨겁게 하는 거죠. 4번, on a fusée une après avoir fait du pain 이라고 했어요. 빵을 만들고 나서 그것을 만들었다? 빵을 만들고 나서 이 따뜻 블랑베리를 만들었어요? 아니죠. 4번, 아닙니다. 5번, ce n'était pas un plat pour passer un bon moment ensemble.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기 위한 요리가 아니었다라고 나오죠. 늦바. 아닙니다. 이거는.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자, 26번 갈까요? 이거는 이제 언어 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언어 문화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셔서 아시겠지만 저렇게 관용적인 표현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그것의 의미를 맞추는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은 이제 그 문장만으로 봤을 때는 그 문장이 무슨 뜻인지를 잘 간파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시면 되는데 뭐 어렵지 않아요. 보겠습니다. A가 J'ai vraiment peur de présenter devant la classe라고 하죠. 아, 저는 그 교실 앞에서 소개하는 거에 정말 두려움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Avoir peur, 두려워하다. Ce n'est pas la mer à boire 라고 하죠. 그것은 마셔야 할 바다가 아니야. 조금 이거는 좀 유추가 가능하죠. 마셔야만 되는 바다가 아니죠. 바다를 우리가 마실 수가 없잖아요. 엄청나게 많죠. Ne t'inquiète pas, 걱정하지 마. 라고 했어요. 이것도 힌트가 될수 있겠죠. 걱정하지 마. Je pense que tu peux le faire sans problème. 너가 문제 없이 그것을 할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Tu vas réussir. 성공할 거야. Et merci de me donner du courage. 나한테 용기를 줘서 고마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까요? 마셔야 할 바다가 아니다. 어렵지 않다는 얘기겠죠?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문제 없이 할수 있을 거야. 라고 하니까. 자, 1번 볼까요? 아, 스니빠 파실이라고 했어요. 쉽지 않아. 쉽지 않은 건 뭐예요? 그건 마셔야 할 바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니죠? 2번에 스니빠 아무아. 그것은 내게 아니야. 에트 아 다음에 이렇게 인칭 대명사가 나오게 되면 소유를 나타낼 수가 있죠. 아닙니다. 3번 스니빠 아 부아. 그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 부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쓴것 같아요. 4번, 스냅바 포시블,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것도 아니죠? 5번, 스냅바 시 디피실. 이때 쓰는 매우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다라는 의미예요.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 자체를 모른다 하더라도요, 뒤에 있는 요두 개의 그런 그두 줄을 통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26번에는 정답 5번입니다. 그래서 문화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이제 문법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문법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 많습니다. 볼게요.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A가 il est déjà 13h라고 했어요. 벌써 오후 1시야. Je n'ai 빈칸 déjeuné. 나는 점심을 먹지 못했다. 그쵸? 누가 있으니까 일단 부정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Tu as quelque chose à manger? 먹을 거좀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Quelque chose처럼 이렇게 부정되면서 나올 때 뒤에 동사가 나오면 여기 아 쓴다고 얘기했죠? À manger, 먹을 게 있냐? B가 désolé, 미안해. Je n'ai 빈칸 à manger. 내가 먹을 게 없네 라고 얘기를 했겠죠? 여기도 지금 아가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 부정 대명사가 들어가겠죠? 볼게요. 자, je n'ai 빈칸 déjeuner라고 했어요. 그럼 점심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준해라고 하는 동사, 점심 식사를 하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자동사입니다. 목적어를 가져올 수 없어요. 그래서 무엇 무엇을 점심으로 먹다,

하고를 조금 동사가 다르죠. 이건 그냥 점심 식사를 하다, 점심을 먹다라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이 뒤에 명사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명사를 받는 대명사 역시 같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히행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받을 수 없고 그 목적어를 받는 대명사 역시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일단 아니고요. 3, 4, 5번이겠죠? 빠장가가 내주네. 아직 점심을 먹지 않았어. 점심을 먹지 못했어. 먹을 게 있어? 그랬더니 아니,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라고 했을 때 여기 보세요. 히엔 옥경 자매가 있죠? 자매는 늘 자매 결코 뭐뭐지 아니란데 뒤에 아, 멍제 이렇게 나오지 않죠. 옥경은 부정 형용사죠? 뒤에 명사가 나와 있어야 되죠? 그죠? 아니고요. 히에나 멍제, 요거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멍제 깰크쇼즈예요. 예를 들면 뭐뭇을 먹단데 그 뭐뭇을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무엇무엇을 그 목적어를 받는 히행 대명사가 앞으로 나와서 부정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히행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빠장가하고 히행이 들어가 있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요건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풀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28번을 보겠습니다. 28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죠. A, il a ouvert la porte. 요거는 ABCD를 다 보시면요. 지금 복합과거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avoir, PP, 대명동사, 과거. 복합과거, 대명동사, 과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A번은 그가 문을 열었다 라고 돼 있죠. 문을 열다, ouvrir라는 동사에 과거 분사 적절하게 쓰이고 있죠? 그리고 avoir, PP인 경우에 지금 뒤에 그냥 목적어 명사로 나와 있죠? 그 맞출 거 없죠? avoir 동사의 과거 분사는? 직목이 동사 앞으로 나갔을 때만 맞추는 건데 얘는 지금 직목이 뒤로 가 있잖아요. 얘는 맞출 필요가 없이 그냥 ouvrir로 깔끔하게 떨어지면 되는 거니까 1번은, A번은 맞는 문장이죠. 기번에 elle se lavait la main. 그녀는 손을 씻었다. 대명동사인 경우에 이 제기대명사가 직접 목적 보호인 경우에는 과거분사를 일치시키지만 얘가 문장에서 간목인 경우에는 일치시키지 않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손을 씻었다라고 해서 la main이 문장에서 얘가 직목으로 쓰이고 있죠. 그러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제기 대명사 얘는 저절로 간목이 되겠죠. 왜냐하면 한 문장에 직접 목적어가 두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간목이에요. 간목인 경우에는 과거분사를 맞추지 않죠. 그래서 라베라는 형태에 맞게 쓴 거죠. 그래서 B번은 맞아요. C번. Je passe mes vacances à Nice. 나는 니스에서 바캉스를 보냈다. 라고 나오죠. 빠세 동사는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되는 거죠. 타동사가 될때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으면서 아부와 PP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맞게 쓰인 겁니다. 맞게 쓰인 거고요. 그럼 D번 볼게요. Elle s'est réveillée tard ce matin. 그녀는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지금 se réveiller에는 그녀 스스로 일어나다라는 거잖아요. 이때 쓰는 문장에서 지금 직목으로 쓰이고 있죠. 얘는 이거를 맞춰줘야지, 으로. 그래서 D번은 아니죠. 그래서 A, B, C가 되어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복합과거의 일치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조동사가 아부화할 때 직접 목적 보호가 동사 앞에 오면 과거분사는 직목의 성수의 일치를 한다라고 했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하파일의 분이 하파일 왔어? 라고 했어요. 주는 레파뷰. 나는 그녀를 보지 못했어. 하파일이 여성형이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얘는 지금 앞으로 나갔잖아요. 동사 앞에 오잖아요. 얘를 일치를 시켜준 거죠. 네, 빠빠, 쥐어 토베메 딕시오네. 아빠, 제 사전지를 찾았어요. 그랬을 때 아니, 사전들을 못 찾았어. 이 사전들을 목적어가 동사 앞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동사 앞에 나와 있는 레, 딕시온의 복수, 남성 복수에 맞춰줘서 여기에는 과거 분사에 S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맞춰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거 분사 아부와의 일치였습니다. 그리고 대명동사의 경우에는 재개 대명사가 직접 목적 보호이면 과거 분사의 성과 수에 일치한다. 주어의 성수에 일치하고 간목이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Don Luis es assis acudit tua, moi라고 되어 있죠. 내 옆에 앉아 있다. 여기에 일치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Il se sont lavé les cheveux avant de dormir라고 되어 있죠. 잠자기 전에 자기 전에 머리를 감았다. 머리를이라고 하는 직목이 나와 있어서 얘는 자동으로 감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라베에는 이렇게 주어가 3인칭 남성 복수다라고 하더라도 s를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였어요. 요거 한번 다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제가 나와서 기억해 두시고 이제 2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9분도 조금 어렵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의문 대명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요거는 설명부터 보고 나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의문 대명사인 경우에는 사람을 나타낼 수가 있고 사물을 나타낼 수가 있었죠. 사람인 경우에는 앞에 이제 끼가 붙고요. 사물인 경우에는 앞에 끄가 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장 안에서 얘가 주어 역할을 할 때는 여기에 끼가 붙고요. 주어 역할이 아닐 때는 뒤에 끄가 붙죠. 요거 제가 수축에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에 끼와 끄는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거고, 뒤에 나와 있는 끼와 끄는 그 문장에서의 성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대명사, 전치사가 있을 때는 전치사하고 같이 쓰이되, 끄인 경우에는 꾸아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물과 사람의 그런 의문 대명사로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사람일 땐 앞에 전부 다 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속사일 때는 끼에스, 끼에스 끼세 누구냐? 끼 흑야가 대후 누구를 보고 계시냐? 다 사람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사물인 경우를 볼까요? 앞에가 끄라고 그랬죠? 그래서 깨스키라고 하면 사물이니까 무엇, 뒤에가 끼니까 무엇이 일어났느냐, 깨스키 따리브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니, 이렇게 되는 거고, 직목일 때 끄블레부 앞에 다 끄죠. 사물 무엇을, 무엇을, 그쵸? 여기 끄가 나오니까 또 무엇을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겠죠. 원하느냐, 아쿠아 뻥스지 전치사 뒤에는 끄가 꾸아로 바뀐 거,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런 것들을 한번 다 기억해 보시고 다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게스키에 또 애니멀 프레페레라고 했어요. 너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동물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게스키는 사물이면서 주어잖아요. 무엇이라는 건데 요것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이렇게만 보면. 근데 무엇이 너가 좋아하는 동물이지라고 했을 때 동사를 잘 보시면요. 동사가 지금 에트르 동사잖아요. 에트르 동사고 얘가 주어죠. 그러면 주어이고 에트르 동사의 속사를 쓰일 수 있어야 돼요. 그쵸?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속사를 써야 되는데, 대명사 이때는 에트르 동사의 속사는요, 의문 형용사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깰 있죠? 깰이 다네 개가 발음이 똑같죠? 깰로 써야 됩니다. 남성 단수형 깰로 써야 됩니다. 의문 형용사로 써야 됩니다. 이때는 애트리 동사의 속사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의문 대명사로 쓰시면 안 됩니다. 요거 조금 어렵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은 아키 에스케치 엉푸알 렌베사주라고 했어요. 앞에 끼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사물이죠. 앞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누구에게라는 뜻이 되죠. 그럼 누구에게가 걸리는 동사가 뭐예요? 엉푸아 보내다라는 거죠. 그럼 너는 메시지를 누구에게 보내느냐라고 해서 아키 에스크라고 이렇게 쓰인 거 맞죠? 2번은 맞는 문장. 3번 키에스크 쥐 안윗 아톤 아니베르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앞에 끼가 있으니까 사람이죠. 그리고 뒤에 주어가 동사가 나오고 또 끄가 있죠. 그러면 얘는 주어가 아니죠. 사람이가 아니죠. 누구를이라는 뜻이겠죠. 너는 초대하다. 누구를 이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의 생일에 너는 누구를 초대하니? 맞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때는 앞에가 끼지만 뒤에는 끄죠. 4번 끼에스 끼 이거는 앞에도 끼

0: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30번 문제로 가볼게요. 30번 문제는 29번에 비해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굉장히 확 쉬워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 Do you have Emma? 라고 물어봤어요. 너 엠마 봤어?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B가 We 응 라고 하면서 El 빈칸 de la classe il y a 5 minutes 라고 합니다. 일리아가 있으면 뭐뭐 전해져. 반대로 뭐뭐 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덩이죠. 5분 전에 교실에서 뭐뭐 했어? 라고 합니다. 동사를 보시면 아뷰 과거잖아요. 과거를 물어봤으니까 과거겠죠. 그 문장을 보시면 그리고 또 일리아라고 하는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과거 시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맞죠. 1번 보시면 el soho라고 나와요. soho는 소크티우, 지금 동사 원형이 소크티우죠. 소크티우의 현재 시제죠. 그녀는 5분 전에 교실을 나간다? 이상합니다. 아니죠? 2번에 아소크티라고 했어요. 이거는 소크티의 동사는 원래 자동사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나가다라는 뜻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를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꺼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내가 가방을 꺼냈다라든지 뭐 이럴 때는 이제 그때는 타동사를 쓰기 때문에 복합 과거도 아부와 PP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나가다, 내가 교실을 나간다라고 할때 그때는 에를 쓰죠. 에터소크티를 쓰죠. 3인칭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가 쓰는 거예요. 이때는 인칭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과거분사, 에트를 PP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지만 아소크티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서 아부와 PP로 쓰고 PP 역시도 과거분사 역시도 주어에 일치시키지 않는다. 뒤에 목적어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이건 아니겠죠. 아소크티. 지금 어디 어디에서 나온 거니까 3번의 vasocti는요 근전 미래예요. 5분 전에 나갈 것이다 아니죠. 4번의 viande socti는 근접 과거 막 나갔다. venir은 동사 원형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의 est en train de sortir라고 하는 것은 être en train de 진행형이죠. 나가고 있어요. 그럼 지금 나가고 있어요가 맞는 거지 5분 전에 나가고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30번에는 정답 4번입니다. 근접 과거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5회 편도 오늘 다 풀어봤는데요. 문제를 푸시면서 좀 아시겠지만, 5강 실전 모의고사는 조금 문제들이 좀 재밌는 것들도 많고, 또 문법 문제는 조금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 푸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생각입니다. 오늘 39번째 시간이고요. 드디어 멀고 먼 길을 달려 마지막 주제, 18번째 주제로 도달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충청, 호남, 영남 지방과 제주도 관련된 내용이고요. 역시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역 지리 파트라서 오늘도 지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리고 역시 지도가 중요한 파트여서 지도 공부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 각 지역의 위치와 특성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도 학습은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반드시 꼭 해주셔야 되는 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요,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주 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었죠. 일단 자주 보면서 각 지역들의 위치를 익혀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충청, 호남, 영남 지방과 제주도 149페이지에 1번.

1번 충청지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지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지방은 크게 네 가지의 광역행정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대전, 광역시, 그리고 충남과 충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도와는 다르게 동쪽이 충청북도, 서쪽이 충청남도. 이름은 남도 북도이지만 남북으로가 아닌 동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뭐 이것이 정설이다라고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동쪽이 북도, 서쪽이 남도입니다. 자, 충청남도부터 좀 볼게요. 자, 일단 여기는 태안입니다. 태안. 그래서 태안에는 기업 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태충아, 태충아 영원하자, 우리 영원하자, 태충아 영원하자. 그래서 태안, 충주, 영암, 해남, 그리고 원주 네 군데 기업 도시 조성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도 기업 도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신두리에 엄청난 해안 사구가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두리 해안 사구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또 태안 하면은 굉장히 큰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이런 내용들이 태안 하면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갑니다. 태안에서 서당 다니던 아이가 천자문에 오다 세대 맞았다. 태안에서 서당 다니던 아이가 천자문에 오다 세대 맞았다. 이렇게 기억해 둡니다. 자, 서산은 석유화학공업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거의 요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당지는 제철공업, 그리고 여기에도 대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당진. 어쨌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제철입니다. 제철. 자, 아산과 천안. 여기 천안에 수도권 전철 연결된다고 나와 있는데, 수도권 전철은 천안뿐만이 아니라 아산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아산까지. 그래서 아산 또한 수도권과 전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산은 전자조립공업과 자동차공업이 모두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충청권에서 세종에 이어서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곳이에요. 아산. 다음 천안. 수도권 전철 역시나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최근에 전자조립공업 발달하고 있죠. 삼성전자 캠퍼스가 아산과 천안에 모두 있습니다. 다음 홍성과 예산인데요. 아, 미안합니다. 여기를 놓을게요. 아산 천안까지 서당 아천 세는 세종이겠죠? 행정중심 복합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특별자치시고요. 그리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새롭게 조성이 되면서 많은 인구가 순 유입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죠. 원래는 아산보다 인구가 적었었는데 최근에는 아산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얘는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세종. 다음 고민 태는 대전입니다.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가 위치하고 있어서 생산자 서비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대전은 충청권의 인구 1위 도시입니다. 인구가 대략 150만 정도. 그리고 경부선과 호남선, 고속철도 말고 일반 철도의 분기점이 대전에 위치합니다. 이런 내용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어가 볼게요. 자, 세종하면은 당연히 세종대왕에서 딴 것이겠죠. 세종대왕이 고기와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근데 세종대왕이 조선시대 때 맥주를 마시거나 위스키 마시거나 와인 마시지 않았겠죠? 주로 청주를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청주를 좋아해. 그리고 세종대왕, 왕의 딸은 공주겠지? 그래서 세종대왕은 청주를 좋아한다. 세종대왕의 딸은 공주다. 이렇게 기억해서 이렇게 기억해 둡니다. 자, 청주는 일단 충북의 인구 1위 도시죠. 87만 정도, 그리고 충북 도청 소재지입니다. 안창수 전무가 청춘이라 할때 청이 청주에 해당하죠. 다음 여기는 오송이란 곳이 있는데, 오송에 바이오 산업이 육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송은 KTX의 호남선과 경부선의 분기점입니다. 분기점. 그래서 일반 철도는 대전에서 나뉘어지고 KTX는 청주의 오송에서 나뉘어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청주. 그리고 청양무 혹시 기억나세요? 청양무. 청양고추 맛이 나는 무. 우리나라 국제공항이 있는 곳입니다. 청주는 국제공항도 있어요. 국제공항. 이렇게. 청주. 다음, 공주 얘기했었죠? 공주. 공주는 많은 문화유산들이 남아있는데, 특히나 백제시대의 문화유산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제 유산, 공산성, 무령왕릉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와 더불어 부여도 마찬가지예요. 부여 또한 백제의 다양한 유산들이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익산까지. 그래서 공주 부여 익산까지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세계 문화 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자, 일단 여기 지워 볼게요. 자, 다음, 여기, 입 벌리고 있는 이 친구 있죠? 입 벌리고 있는 이 친구는 보령입니다. 보령. 그래서, 머드 축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 석탄 박물관,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태백, 보령, 문경에 있다. 그리고 여기도 대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보령하면 요 정도 키워드 나옵니다. 그런데, 보령 머드 축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너무나도 많은 쓰레기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보령 머드 축제 걸리면은 청서부 아저씨가 되게 힘들어요. 청서부. 보령 청서부.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청서부. 자, 부여는 아까 얘기했고요. 청량은 그냥 촐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청량 같은 경우에 청량 고추의 원산지로 알고 있는 친구들 많은데요. 그건 아닙니다. 청송과 영양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아니, 글자를 따서 청양고추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죠. 다음, 서천. 서천은 서천 갯벌. 서천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빠, 목포 언제가 신안보고서 할 때, 신안, 보, 보성순천, 고, 고창, 서가 서천 갯벌이에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서천과 군산. 서천과 군산을 연결해서 금강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금강 하구뚝.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의 논산은 딸기 유명합니다. 최근에 논산 딸기가 정말 세계로 많이 수출이 되고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다양한 딸기 품종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품종들이 다른 나라에서 맛볼 수 없는 품종들이라서 굉장히 많은 딸기가 수출되고 있다고 하고, 제가 여기서 군 생활했거든요. 당시에도 딸기가 되게 유명해서 저희가 이제 교장이라고 얘기하는데 훈련하러 걸어갈 때면 항상 딸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금산하면은 금산 인삼 이렇게 돼요. 금산 인삼. 금산 인삼 이렇게 돼요. 금산 인삼 이렇게. 이것만 기억해 둡시다. 다음 충북으로 올게요. 자, 아 여기 빼먹었네요. 자 여기 다음 홍성 예산이 있는데 홍성 예산에 걸쳐서 내포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그래서 원래 대전에 충남도청이 있었는데 대전이 광역시로 승격을 합니다. 그래서 충남과 동일한 위치에 광역 행정구역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대전에 충남도청을 둘 수가 없으니까 이전하자. 그런데 수도권 인접 지역들은 어느 정도의 제조업도 성장하고 있고, 그래도 인구가 꽤나 유입되고 있는 지역들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낙후했던 홍성 예산일 때 내포 신도시를 만들어서 충남도청을 옮겼어요. 그래서 도청 소재지이고요. 최근에 혁신도시도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그리고 예산은 사과로 유명하고요. 홍성은 한우로 유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 다 대충 살펴본 것 같고요. 다음, 진천 음성은 충북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충북 혁신도시.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진천 음성은 충북 혁신도시. 그리고 충주 아까 얘기했었죠? 그리고 제천 단양은 석회동굴 많이 있고 시멘트 공업이 발달한 지역. 이렇게 묶어서 살펴보시고요. 단양하면은 마늘 축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마늘이 굉장히 유명해서 이 단양의 구경시장이라는 데 가면 정말 마늘로 만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판매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충주 한번더 얘기해 보면 아까 기업도시 얘기했었죠? 그리고 수력발전소. 굉장히 큰 규모의 수력발전소가 있어서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충주. 다음 여기 밑에 있는 괴산, 보은, 옥천, 영동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지역들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촐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요. 괴산 하면 하나만 기억해 두면 좋은 게 괴산과 문경이 연결되거든요. 문경에 고개 하나 있죠. 문경에 조령 있습니다. 조령이 경북의 문경과 충북의 괴산을 연결하는 고개입니다. 보은 하면 대추 같은 거 유명하고 영동은 사과 굉장히 유명하고 아 포도 유명합니다. 영동은 포도. 좋습니다. 이렇게 충청지방 살펴봤고요. 이제 본문으로 가볼게요. 자, 충청지방 이렇게 4개의 광역행정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륙 수운이 발달했던 지역이었는데 특히나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분기점인 우리 아까 얘기했었지.

일반 철도의 분기점은 대전에 있다. 그래서 경부선과 호남선이 요때 개통이 됩니다. 요때 1970년대 진행됐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이전에 이미 다 개통이 되었던 겁니다. 철도. 그러면서 대전이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성장을 했죠. 이외에 수많은 고속도로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충청지방이 되겠죠. 게다가 2000년대 이후로 수도권 전철도 연결됩니다. 아까 아산과 천안까지 연장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고속철도 개통으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천안 아산역 지나가고, 그리고 청주와 대전도 지나가죠. 다음, 최근 교통발달과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분산정책의 시행으로, 자, 여러분 얘기했었습니다. 수도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충청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의 아이콘, 인구와 제조업이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나 충청지방이 이렇게 교통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이렇게 남한만 좀 그려보면은, 이렇게 산맥이 분포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태백산맥이 여기, 아이고, 아이고, 너무 소백산맥을 높이 그렸네요. 태백산맥이 이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서방향의 교통로가 발달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이쪽으로 가는 교통로보다는 남쪽으로 이렇게 가는 교통로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남쪽을 지나가면은 대부분 충청지방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교통로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교통로가 지나갑니다. 뭐다 기억해 둘 필요는 없고 그냥 충청지방에 굉장히 다양한 철도와 고속도가 지나가는구나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최근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 당연히 새롭게 조성된 세종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도권 인접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수도권 인접 지역. 반면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나타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낮은 곳.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전도 인구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화로 인해서. 특히나 세종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죠. 여기는 촌락의 특색이 뚜렷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율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도권 전철이 천안과 아산까지 이어집니다. 천안과 아산까지. 자, 다음. 빠르게 성장하는 충청지방. 자,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얘기했듯이 수도권에 다양한 규제가 가해지면서 수도권의 공업이 충청지방으로 많이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공업의 이전. 또 교통이 발달하면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제조업체들이 충청지방에 입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산의 석유화학, 당진의 제철, 아산의 자동차, 아산은 전자조립까지, 그 다음에 대전의 대덕 연구개발특구, 그 다음에 청주입니다. 청주의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있는데 이 청주가 종종 나오거든요. 청주는 전기장비 제조업이 꽤나 발달한 곳이에요.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자, 다음 도시의 성장과 변화. 도시. 자,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 아산, 그리고 제조업이 발달한 당진, 서산 등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도권 인접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행정 중심 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도 있어. 충청남도 도청은 내포신도시에 있습니다. 기업 도시는 태안과 충주. 혁신도시는 진천, 음성, 그 다음에 대전, 예산, 홍성은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역시나 여기에도 혁신도시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49페이지 보조단 보면은 내포신도시 나와 있죠? 얘기했듯이 원래 대전광역시에 충남도청이 있었는데 대전이 광역시로 승격을 하면서 대전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남의 집 살이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충남도청을 옮기자. 어디로 옮길까? 홍성 예산에 신도시 만들어서 여기로 충남도청을 이전시킨 겁니다. 다음에 혁신도시는 두 군데예요. 진천, 음성군 이런에 이렇게 걸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혁신도시 있고 저기 내포신도시 그리고 대전까지 혁신도시 있고요. 기업도시는 두 군데, 충주와 태안. 그래서 기업은 충주시 주도급, 대소원면, 중앙탑면 이런 요 중앙탑이 그 중원고구려비 있는 데거든요. 기업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50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충청지방의 제조업 특성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요번 수특에서 권역별로 지금 충청지방 나왔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151페이지에 호남 지방의 제조업 특성도 나오고, 뒤로 넘겨보시면 영남 지방의 제조업 특성도 비슷한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얼마든지 연계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그래프도 좀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충청 지방의 제조업 출하액 순위는 아산, 서산, 청주, 천안, 당진 순서다. 그중에서 여기 아산, 서산을 꼭 기억해두자. 아산, 서산이 1, 2등입니다. 우리 항상 포광당, 포광당 하면서 제철할 때 당진 나오잖아요. 그래서 당진이 제조업 출하액 되게 많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당진은 제조업 출하액이 그렇게 많진 않아. 아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죠. 전자조립과 자동차가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전자조립이 부가가치가 크죠. 전자조립과 자동차 덕분에 출하액이 제일 많고, 서산은 이게 정유입니다. 정유. 그리고 석유화학. 석유 관련 산업들도 출하액이 꽤나 많은 편이기 때문에 서산이 두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서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 최수와 종사자 수가 상대적으로 출하액에 비해서 적은 편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사업체 대비 출하액이 많은 편이다. 종사자 대비 출하액이 많은 편이다. 이게 정유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사업체 규모가 엄청나게 큰건 아니에요. 종사자도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출하액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서산은 상대적으로 사업체 대비, 종사자 대비 출하액이 많은 편이다. 요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비 제조업 얘기했죠. 전기장비, 2차 전지 같은 거 쉽게 얘기하면 충전지 같은 거 많이 만들고 있고요. 전자조립공업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천안에서 제조업 관련된 문제가 나오긴 조금 어려운데요. 일단 전기 장비가 청주와 더불어 발달했구나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당진은 역시나 제철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다음 아래로 가서 이번에는 호남 지방 살펴볼게요. 호남 지방. 자, 호남 지방 전북 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전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봅니다. 군 김을 전주 비빔밥에 사서 무진장 먹었다. 무진장. 누가? 임순남이. 이렇게. 구운 김을 전주 비빔밥에 사서 무진장 먹었다. 임순남이. 이렇게 기억해둡니다. 그래서 군산 같은 경우에 뜬다리 부두가 위치하고 있고요. 새만금 간척지도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천이 군산 바로 위에 있거든요. 서천과 군산을 연결해서 금강 하구둑 건설해 놓았죠. 그리고 군산 같은 경우에는 근대 역사 유적을 활용해서 최근에 관광을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 호남 지방 자체가 일제강점기에도 쌀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였거든요. 여기에서 일본이 쌀을 많이 수탈해 갑니다. 그때 이제 군산을 통해서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어져 있던 굉장히 근대적인 건물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가 도대로 지금 관광산업 육성하고 있는 거죠. 다음, 익산. 아까 얘기했듯이 공주 부여와 더불어서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석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보석. 그리고 김제는 대표적인 전통농촌의 특색을 갖고 있는 곳이고 지평선 축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쌀 생산량 굉장히 많은 곳이 김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간척평야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주하면 나올 만한 게 너무나도 많죠. 일단 위치가 전북의 한가운데거든요. 전북 특별자치도의 한가운데. 자, 일단 도청 소재지입니다. 전북 특별자치도청이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도시로도 지정되었고요. 혁신도시. 그리고 전북 인구 1위 도시이기도 합니다. 인구 65만 정도. 그리고 한옥마을 유명하고 한지도 전주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이런 내용들이 다 출제가 되니까요. 전주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무진장. 무진장. 요일 때 이제 고이평탄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고이평탄면. 무주는 반딧불이 축제로 유명한데 사실 뭐 자주 나오는 곳은 아니고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장수가 소백산맥에 위치하고 있어서 해발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낮은 지역으로 많이 출제가 되죠. 다음, 임실하면 치즈 유명하고, 순창하면 고추장, 된장 같은 장류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남해하면은 춘향제가 열리는 곳, 춘향전의 무대여서 춘향제라는 축제가 열리고요. 목기, 나무로 만든 그릇도 유명합니다.
아멘.

광안루원이 또 대표적인 관광지죠. 다음 이쪽에 부정고, 부정고 되는데요. 부정고, 부정고. 전반적으로 겨울철에 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부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변산반도의 채석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채석강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부안군에서 고성을 들렀다 기억나시죠? 다음에 고창. 고창은 고인돌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고인돌. 세계 문화유산으로 고인돌 유적지가 세 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강화, 고창, 그리고 화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래로 내려와서 광주. 광주 중심으로 광주에서 담화를 나누었다. 광주에 놀러 가서 광주에 사는 친구와 담화를 나누었다. 광주, 담양, 화순, 나주 이렇게 기억해 둡니다. 광주 기아 자동차 있죠? 자동차 공업 발달했고요. 광주가 빛의 고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광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엔날레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광주 비엔날레. 다음 담양하면은 대나무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담양은 죽제품 유명합니다. 죽제품. 화순 아까 얘기했듯이 고창과 더불어서 고인돌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얼마 전까지도 석탄 채굴했지만 지금은 폐광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촌락의 특성이 나타나는 곳이고요. 나주. 나주는 배 유명하지, 배. 배. 그리고 나주하면은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혁신도시. 그래서 부진한 울 김나진. 김나진 할때 나가 나줍니다. 혁신도시 조성되고 있고 여기에 한국전력이 내려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되고 있다. 나주. 광주에서 담화를 나누었다. 다음, 영광하면 제일 유명한 게 굴비죠, 굴비. 그리고 한국 지리 공부하면서, 아, 영광에 원자력발전소가 입지하고 있구나. 이것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영광굴비가 워낙에 유명하니까 친구한테 사주고 싶은 거야. 야, 너 영광굴비 함, 무 볼래? 야, 목포 가자! 영광굴비 함, 무 볼래? 목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잘안 돼요. 영광굴비 함, 무 볼래? 목포 가자. 영광하면 키워드가 딱 둘이에요. 두 개예요. 원자력발전소, 굴비. 둘 중에 하나라도 반드시 나옵니다. 한평은 나비대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나비대축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다음, 무안. 무안하면은 양파 굉장히 유명하고요. 양파. 그리고 무안에 전남 도청이 있습니다. 전남 도청. 또 국제공항이 있는 청양무 기억나시죠? 청양무. 그 무가 무안이에요. 그래서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무안 국제공항. 여기까지. 목포. 목포는 저 대전에서 갈라졌던 호남선이 여기까지 옵니다. 물론 호남선 일반 철도. 그래서 호남선의 종착역이고 이 앞에 신안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신안으로 가는 수많은 배들이 목포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 연안 여객선 터미널이 있는 곳입니다. 목포. 그리고 목포와 영항 걸쳐서 이렇게 영산강 하굿둑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다음 목포 앞에 있는 요 수많은 섬들을 신안군으로 묶어 놓았는데요. 섬이 1,004개나 있대요. 그래서 천사의 섬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신안하면은 천일제염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천일제염. 쉽게 얘기하면 뜨거운 태양빛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 얻어내는 방법이죠. 이렇게 천일제염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조량이 풍부하다는 얘기고, 일조량이 풍부하다는 것은 소우지라는 얘기가 되겠죠. 비가 적게 내려. 그래서 천일제염업도 하고요. 또 비가 적게 내리면 태양광 발전에도 유리합니다. 신안에 굉장히 큰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신안. 다음, 영암, 해남. 아까 얘기했던 태충아, 영원하자 할때 영암의 영이, 태충의 영입니다. 그래서 영암, 해남 걸쳐서 기업도시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암에 조선소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선소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자, 다음, 이쪽으로 올게요. 여기, 보성이란 곳이 있는데요. 보성하면 일단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죠? 녹차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녹차. 근데 제 친구가 보성에 있는 여고를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보성 출신이야. 어느 학교 나왔니? 물어보니까, 아, 나 보성에 있는 순광여고 다녔어. 순광여고. 보성에 있는 순광여고 다녔어. 이렇게 됩니다. 보성은 녹차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순천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정원박람회가 열렸던 곳이고 지금도 이 박람회장이 남아 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저도 한번 갔었는데 거의 한나절을 돌았는데도 다 둘러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규모가 넓고요.

가봤던 곳 중에 손을 꼽을 정도로 굉장히 괜찮았던 곳입니다. 한번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성과 순천이 붙어 있거든요. 보성과 순천을 연결하는 요일대에 엄청나게 규모가 넓은 갯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람사르 등록 습지이기도 하고요. 세계 자연유산에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성에는 벌교읍이 있거든요. 벌교하면 꼬막 되게 유명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다 채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천 세계 정원박람회 람사르 등록 습지. 광양하면은 뭐 제철공업 유명하고 성비가 높습니다. 중화공업이니까. 그리고 매화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매화축제. 여수. 여수는 석유화학공업 발달했다. 여수 이렇게 해서 시험 모양입니다. 그리고 KTX 전라선의 종착역이 여수 엑스포역이에요. 다음 고흥의 밑에 섬두개 있죠? 요 아래에 있는 게 외나로도입니다. 외나로도 바로 나로 발사했던 거기에요. 그래서 최근에 우주항공산업 발달하고 있고요. 우주항공산업. 고흥하면은 또 유자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고흥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 있는 곡성과 구례, 촌락의 특색이 뚜렷하다. 구례 같은 경우에는 산수유 축제로도 유명하다.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 다 정리해 봤고요. 이걸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지방, 한반도의 서남쪽에 위치합니다.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를 포함합니다. 자, 동부는 산지 지역이고, 서남부는 평야 지역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두껍게. 이렇게 여기 소백산맥 지나가잖아요, 소백산맥. 그래서 동쪽은 산지, 서쪽은 평야 지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고위평탄면도 나타나게 되는 거고, 요 끝자락에 지리산도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부 산지, 서남부의 평야 지역. 농산물과 해산물이 모두 풍부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발달하였죠. 호남지방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대의 곡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부터 굉장히 다양한 농지 개간과 간척 사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김제시 광활면은 대표적인 간척 평야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음, 1960년대 이후에도 간척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부와 민간이 주도하여 대규모 간척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안군의 개화도, 영산강의 하구, 해남 공 새만금 일대 대규모 간척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진행되기도 했고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쌀 자급률 증대에 기여하게 되었고요. 또이 일대에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서 지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새만금 간척지에 다양한 산업과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양한 산업이 발달한 곳인데 특히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라는 겁니다. 1차 산업. 기후가 온화하고 비옥한 평야가 발달하였으며 기내안선과 넓은 갯벌을 끼고 있어 농업과 업이 모두 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전남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죠. 그래서 우리 보조단에 보시면 권역별 경지 및 논면적 쌀 생산량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경지 면적도 호남권이 1등. 그 다음에 논면적도 호남권이 1등. 쌀 생산량도 호남권이 1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업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경지 면적은 호남권 1등, 그 다음 영남권, 충청권 순입니다. 그런데 논면적은 호남권 다음에 충청권 다음에 영남권이 되죠. 쌀 생산량도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이고. 왜냐면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산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돌아가서. 다음, 제조업도 성장하였습니다. 서해안 고속국도와 호남 고속철도 등의 개통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죠? 여수의 석유화학단지. 그리고 1980년대 광양제철소가 조성이 됩니다. 자, 요게 까다롭게 나올 때는 시기를 구분해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수가 1970년대, 광양이 1980년대 제조업이 성장한 지역이다. 요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광산업단지, 광산업, 그리고 자동차, 전주의 첨단 부품 소재 산업 등이 최근에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호남 지방의 제조업 특성 나와 있죠?

역시 출하액은 여수, 광주, 광양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제철공업이 발달한 곳이 생각보다 출하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얘기했었죠? 광양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 출하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수, 광주 다음에 광양이라는 거. 여수는 당연히 정유 발달했고 석유화학이 발달했습니다. 요두 가지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광주는 자동차, 자동차 및 트레일러, 그리고 광산업 발달했으니까 전기 장비 제조업도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광양은 당연히 포광당 할 때, 포광당 제철이 되겠죠. 그리고 얘기했듯이 석유 산업 발달한 곳들은 상대적으로 사업체 대비 출하액이 많은 편이다. 여수도 마찬가지죠. 사업체 수는 광주와 비교했을 때 광주보다 적은데 출하액은 더 많아. 종사자 대비 출하액도 많아요. 종사자는 더 적은데 출하액은 더 많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호남 지방 살펴봤는데요. 아래에서 요거까지 살펴볼게요. 다음,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경제 자유구역. 광양만권과 광주가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혁신도시 전주 완주 일대에 걸쳐 조성되고 있고요. 나주에도 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한국전력 있다고 얘기했었죠. 다음 관광산업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관광산업 발달했습니다. 축제 굉장히 다양한 축제가 열렸는데요. 전주에 대사슴놀이와 세계 소리축제, 남야 남원 춘향제, 김제 지평선 축제, 보성 다양대 축제, 순창 장류 축제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축제들 김제 지평선, 전주 세계 소리축제, 순창 장류 축제, 남원 춘향제, 광주 비엔날레, 아까 얘기했었죠? 함평의 나비대 축제, 광양의 매화 축제, 보성의 다향대 축제, 요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고창과 화순의 고인돌군이 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전주에 한옥마을이 있는데요. 요거는 세계 문화유산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 다도해상 국립공원도 주요 관광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고흥 나로우주센터. 여기에서 나로호 발사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호남지방 살펴봤고요. 이제 영남지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지방. 영남지방도 지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지방. 보죠. 일단, 문경입니다. 문경. 문경은 석탄박물관 있죠? 태백, 보령, 문경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여기 조령이었습니다. 조령. 그래서 아까 충북의 괴산으로 넘어간다 그랬죠? 문경은 사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문경 사과. 다음 상주. 상주는 경주시와, 다시요. 경주와 상주의 앞글자 따서 경상도가 됐죠? 그래서 경상도 이름의 유래가 되는 곳입니다. 상주. 곶감 굉장히 유명합니다. 곶감. 다음 쭉 따라가서 김천으로 문상을 갔다.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김천. 김천은 혁신도시 있어요. 혁신도시. 여기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접근성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김천에 들어서 있습니다. 자두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두. 쭉 따라가서 김천 바로 아래쪽에 성주. 성주는 참외로 유명한 곳입니다. 참외. 참외. 다음 동해안 쪽으로 갈게요. 울진 원자력발전소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고 울진과 영덕 일대에 또 풍력발전소 건설되어 있습니다. 풍력발전소. 다음 포항은 당연히 제철공업 발달한 곳이고요. 경북 인구 1위예요. 인구가 약 50만 정도. 경북 인구 1위. 다음 경주하면 당연히 세계 문화유산인 경주 역사유적지구 굉장히 넓은 지역이 유적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불국사와 석굴암 그리고 양동마을까지 되게 다양한 세계 문화유산이 분포하고 있는 곳이 경주입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역시 입지하고 있고요. 경주. 다음 울산. 울산은 굉장히 다양한 제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업도시입니다.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과 정유 그리고 제철공업의 출하액도 꽤 많아요. 어마어마한 제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곳이고요. 역시 원자력발전소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시도 중에서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울산 제조업 발달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많다. 다양한 제조업이 발달하였다. 다음 고민되는 부산입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죠.

인구 330만, 우리나라 제2의 도시. 우리나라 최대 항구이면서 역시나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부산. 그래서 여기 포경울부라고 기억해두면 좋아요. 포경울부. 다음 이쪽으로 갈게요. 자, 여기 봉화, 영양, 청송입니다. 여기를 흔히 BYC라고 부르거든요. BYC. 아까 얘기했던 청양고추가 청송의 청과 영양의 양을 따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BYC는 전형적인 촌락의 특색을 갖고 있는 지역들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청송이 또 사과가 또 유명합니다. 다음 안동. 안동은 국제 탈춤 페스티벌 열리죠. 그리고 경주의 양동마을과 안동의 하회마을은 한국의 역사마을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은 경북 도청 소재지입니다. 경북 도청이 안동에 있습니다. 양반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죠. 안동. 다음 안동 밑에 의성은 마늘 유명한 곳이고요. 그 밑에가 이제 대구가 되는 거죠. 대구. 대구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도시입니다. 인구 230만. 최근에 교회화로 인해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서울, 부산, 대구가 3대 대도시였는데 인천 인구가 늘어나면서 대구의 인구를 앞지르게 되었죠. 자, 어쨌든 요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한 도시입니다. 광역시이기 때문에 특히 요 경산 쪽으로 많은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교회화로 인해 인구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경산이 대구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산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경산 같은 경우엔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었는데 대학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유학생이 또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경산 대구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섬유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게 나타난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다음 아래로 올게요. 울부는 살펴봤고, 자, 김해와 양산이 부산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구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부산으로의 통근통화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다음 창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내륙 최대 습지인 우포늪이 있는 곳입니다. 람사르 협약이 역시나 등록되어 있는 습지이고요. 내륙에서는 가장 큰 습지예요. 낙동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원. 창원은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어 만들어진 곳입니다. 옛날에는 마창진이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근데 아예 통합을 시켜버렸습니다. 현재는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는, 인구 100만 넘어가는 대도시고요. 그리고 특례시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경남 도청이 여기 있습니다. 경남 도청. 경남 도청. 안창수 전무가 청춘이라 내가 포기했지 할때 안창. 그게 바로 창원입니다. 기계공업이 발달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군항제라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봄꽃 축제가 개최되기도 합니다. 다음, 일로 올게요. 고성. 고성하면은, 와! 공룡이다!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곳입니다. 다음, 고통 거제인데, 고통 거제. 고통을 제거한다. 고통 제거. 이렇게 기억해둬도 괜찮아요. 거제는 조선공업 발달한 곳이고, 대표적인 중화공업이라 성비가 높게 나타납니다. 거제. 거제 성비가 되게 높은 곳이다. 거제. 다음, 여기는 남해라는 곳인데요. 남해는 굉장히 멋진 풍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남해 가면은 이렇게 해안도로 따라서 쭉 드라이브 하다 보면 정말 멋진 풍경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멋진 풍경들을 사진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남해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남해 사진. 그래서 남해 위에 사천. 사천이 공항이 있는 곳입니다. 사천 공항이 있고요. 역시 여기도 항공산업 발달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주항공산업. 우주항공산업. 사천. 다음, 진주. 진주는 혁신도시 조성되고 있는 곳이죠. 혁신도시. 그 다음, 남강 유등축제가 개최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진주. 그외 여기 내륙에 있는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지역들 살펴봤는데요. 자, 여길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울릉도와 독도인데요. 울릉도와 독도는 경상북도에 포함이 됩니다. 경상북도.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예요. 울릉도는 또 굉장히 낼게 많죠. 칼데라 분지, 나리 분지가 있고요. 또, 저지대가 굉장히 온화하기 때문에 난대림이 서식을 합니다. 하계. 여름 강수 집중률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편이고 겨울 강수 집중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다설지.

독도는 우리나라 국토의 최동쪽 끝에, 최동단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남 지역의 다양한 내용들 살펴봤고요. 본격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영남지방은 부산, 대구, 울산이라는 세 개의 광역시와 두 개의 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는 부산, 대구, 울산 순이죠. 울산이 110만, 그리고 경남 인구 도시인 창원이 100만 정도. 자,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그래서 상대적으로 충청도나 전라도보다는 산지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밭의 비율도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과수원을 넓게 보면은 밭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거든요. 경북하면은 과수재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다 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대형 선박이 입출항이 편리한 수심이 깊은 해안에는 항만 발달하고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주요 공업 지역입니다. 산업 분포, 아까 얘기했듯이 북부 내륙 지역에 과수 농업이 이루어집니다. 과수, 우리나라 대표하는 과수재배 지역이고요. 낙동강 삼각주와 대도시 근교에는 시설 원예 농업이 이루어집니다. 뭐 김해나 양산 이런 지역들. 다음, 제조업. 대표적인 제조업 발달 지역이죠. 수출 위주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으로 특히나 남동 이내 지역 중심으로 중화공업이 빠르게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에 1960년대에는 우리 대도시인 부산과 대구 중심으로 신발과 섬유 같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 발달했었죠. 그러다가 이때 수출 위주의 중화공업이 육성되면서 1970년대 이후에 중화공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남 내륙 지역은 크게 대구, 구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대구는 다른 지역보다 섬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구미는 전자조립공업 발달하였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남동 임해공업 지역, 원료 및 제품 수출입에 유리한 항만과 정부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중화공업 지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울산은 굉장히 다양한 제조업 발달한 곳이죠. 제철까지 포항, 제철, 창원, 기계, 그리고 거제는 조선공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남동 임해 지역은 지금 우리 영남권이기 때문에 안 나왔지만 호남권의 여수, 광양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다음 영남 지방의 제조업 특성 역시 마찬가지죠. 출하액 제일 많은 데가 울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창원, 구미, 부산, 포항 순이에요. 또죠. 포광당 얘기했던 제철공업 발달 지역들은 생각보다 출하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시도별로도 출하액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당연히 영남권 내에서 제조업 출하액이 가장 많겠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사업체 수는 부산보다도 적은데 출하액이 저렇게 많은 거예요. 대구보다도 적은데도 출하액이 저렇게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업체당 출하액이 굉장히 많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유, 자동차, 석유화학, 제철도 발달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조선도 발달한 곳입니다. 창원 하면은 기계공업 발달했고, 구미는 전자조립공업, 그리고 부산도 GM 자동차 공장이 있어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꽤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포항은 제철, 대구 같은 경우에는 1위는 자동차인데 다른 지역보다 섬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게 포인트인데 지금 3위까지만 표현해 놓았기 때문에 섬유는 없습니다. 어쨌든 다른 지역보다 섬유의 출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거제는 기타 운송장비, 조선공업 발달한 곳입니다. 자, 이렇게 영남지방의 제조업 특성도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가죠. 영남지방 인구 분포, 전통적 대도시인 부산과 대구, 공업도시인 울산, 창원, 포항, 구미 등지에 인구가 많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구와 부산, 울산에서 인구 밀도 높게 나타나고요. 구미, 포항, 창원 이런 지역들도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나죠. 전반적으로 공업이 발달한 도시들, 거제까지 이런 지역이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 대도시의 교회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대도시인 부산과 대구에서 인구와 기능이 주변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교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 주변의 김해와 양산, 대구 주변의 경산 등의 도시가 성장하였죠. 그리고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게 됩니다. 안동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회마을과 같은 전통 문화유산 바탕으로 관광산업 육성하고 있고 경상북도도청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석굴암, 불국사, 경주 역사유적지구, 양동마을이 역시나 세계 문화

산에 등재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영남지방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제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전반적으로 저위도에 위치하고 그리고 난류가르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연평균 기온이 높아요. 그래서 난데성 식물이 자라죠. 게다가 해발고도도 높아서 식생이 수직적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 지형적으로는 신생대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지형 발달합니다. 360여 개의 오름 분포하고 용암동굴과 주상절리, 폭포 등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배운 내용이죠. 주된 기반암이 현무암이어서 물이 잘 스며듭니다. 그래서 하천 발달이 미약해요. 하천이 많이 없어 건천이 주를 이룹니다. 자연환경이 독특하고 아름다우며 여러 가지 것들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세계 자연유산으로 2007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 여기 한라산과 그 주변 지역, 성산 일출봉 일대, 검은오름 용암동굴계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안 북측에 나타납니다. 일단 전통철학은 해안가의 용천대를 중심으로 발달했었죠. 왜? 물을 쉽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확보할 수 있어서. 다음 현무암을 이용한 돌담 그리고 그물 모양으로 그물 지붕을 만듭니다. 배수가 양호하기 때문에 경진 대부분 밭과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산업은 1차 산업 농사짓고요. 과수 재배하고 3차 산업이 꽤나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국 대비 3차 산업의 부가가치 비율 높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특히나 2차 산업의 부가가치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에요. 종사자 비율도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굉장히 높고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죠. 관광 산업 발달하고 제조업 발달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주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 자유도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로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최근에 유입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바탕으로 최근에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8번째 주제이고요. 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새로운 내용들은 없죠. 여러분 얘기했지만 앞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앞에 내용 꼼꼼하게 복습했으면 다알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정리했던 내용 바탕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미리 풀어보시고요. 뒤쪽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같은 주제 다른 문항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선자 보엑스, 나와라!

꼼꼼하게 스마트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체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30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자, 30강까지 왔다는 거 진짜 대단한 거지, 얘들아. 1시간의 인강을 듣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본인이 시간 내에서 전자기기 켜고 뭐 사이트 찾아서 이렇게 듣고, 여기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30강까지 왔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좀 대견하게 여겨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진짜 윤사의 진심인 거잖아. 윤사의 매력에 푹 빠진 거잖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모든 시험에서 정말 윤리와 사상이 여러분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과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매 시간 정말 기라성 같은 사상가들 만나고 있는

있는데 우리 그중에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중세 그리스도교 사상가들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후반부에 아퀴나스 공부했었어. 기억나지 얘들아? 이성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해낸 다섯 가지 방법으로 증명해낸 사상가였었고요.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부동의 동자 언무브드 무버, 영어로 훨씬 더 이렇게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자신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으면서도 다른 만물을 움직이는 그 부동의 동자로서의 신의 존재 증명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공이 굴러간다는 걸내 눈으로 본 거지. 아, 신의 존재 증명은 감각적인 경험, 눈으로 보는 감각적인 경험에서부터 출발해서도 가능하고요. 이성을 통해서도 신의 존재 증명할 수 있고요. 또 신의 계시, 신이 직접 보라야 이렇게 자신을 계시해서 자신의 존재를 또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의 계시를 통해서도 신의 존재는 증명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한 건 사실이지만 이성을 통해서만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건 아퀴나스 입장으로 옳지 않다라는 뭐 이런 디테일까지도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먼저 복습하고 쌤과 함께 만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라쌤 잠깐 스탑해 놓으시고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사상에 대한 꼼수체크 자료 한 2분만 투자해서 한번 눈으로 찬찬히 그렇지 살펴보고, 이어서 같이 한번 또 아퀴나스의 후반부 사상들,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또 중요한 사상들, 법사상 같이 한번 자연법 사상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퀴나스 뭐 선생님이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굉장히 날카로운 어떤 지성의 소유자였고요. 그 당시에 천재 중에 천재로, 찐천재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었는데, 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깊이 있게 공부했었고, 법에 대한 조예가 아주 깊었습니다. 그래서 아퀴나스 사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법사상을 빼놓을 수 없고요. 어떻게 보면 그의 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굉장히 아퀴나스 출제할 때 아주 공을 들여서 이 자연법 관련된 문항들 변별력 있게 최근에 계속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퀴나스의 법사상, 특히 자연법사상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퀴나스는요, 이제 법의 체계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자, 법의 체계를 구분하면서 먼저 영원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름 자체가 영원법이네. 아, 영원한 법이구나. 얘들아, 이름이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우리한테 주죠. 영원한 법이래. 변하지 않는 법이래. 그럼 얘들아, 이건 누가 만든 걸까? 그러지. 영원한 법이잖아. 딱 나오잖아. 신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죠? 아, 영원법은 신이 제정한,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법이야. 자, 이 영원법은 당연히 누구의 좋아요? 시인의 예지와 의지가 담겨 있는, 신의 예지와 의지로 창조되고 정립된 영원불변하는 질서와 법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뜻과 계획, 자신의 명령,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영원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 영원법이라고 하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신의 명령 혹은 그 신의 의지, 요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한마디로 신의 명령과 의지를 우리는 영원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신이 창조한 영원불멸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기억나니? 신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 무엇에 따라서? 이 영원법에 따라서 창조한 거야. 신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냥 엉망진창으로 대충대충 창조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법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창조했는데, 아, 신은 그 영원법에 따라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했어. 따라서 삐뽀 삐뽀 잘 봐봐. 모든 사물이 신의 영원법에 의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모든 사물의 본성뿐만 아니라 인간도 역시 신이 영원법에 의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그 인간의 본성, 즉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이미 영원법의 내용이 다 어떻게 되어 있어? 반영되어 있는 거야. 어렵지 않아. 쫄지 마. 처음 들어봐서 낯설 뿐 전혀 어려운 개념 아니야. 그런데 너무 중요해. 다시 보자. 영원법은 신의 뜻과 의지가 담겨있는, 신의 명령인 영원불변하는 법이야. 그 영원법에 따라서 신은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했어. 따라서 모든 사물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 즉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이미 영원법의 내용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반영되어 있는 거야. 따라서 인간은 자신에게 반영된 그 자연적인 성향을 인식하고 그 자연적인 성향에 따름으로써 신의 뜻을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어. 다시 한번 봐. 자신의,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이미 신의 영원법이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면, 아, 신의 뜻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야. 그런데 신이 이렇게 영원법에 따라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그 영원법을 인식할 수 없다면 너무 비극이잖아. 그래서 신이 인간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거야. 무엇을? 그렇지, 이성을 선물해 준 거야. 자, 인간은 신으로부터 이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성을 통해

얘기했어. 영원법 얘기했지. 영원법은 신이 창조한 신의 뜻과 계획, 신의 의지가 담겨있는 법이야. 그 영원법에 따라서 신은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만물과 인간의 본성, 즉 자연적인 성향 안은 이미 영원법의 내용이 다 반영되어 있어. 그리고 인간은 이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무엇으로? 이성에 의해서 그 영원법을 인식할 수 있어. 물론 얘들아, 인간의 이성은 유한하잖아. 근데 영원법은 무한하지. 그러니까 그 무한하고 광대한 완전한 그 영원법을 인간의 유한한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는 없을 거야. 정리해볼까?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영원법의 무엇을, 영원법의 일부를 인식할 수 있겠지? 그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의 일부를 아퀴나스는 뭐라고 불렀다는 거야? 그렇지, 자연법이라고 불렀다는 거야. 다시 해봐. 오늘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반복할 거야. 자연법은 뭐니? 아퀴나스의 자연법은 뭐니?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의 일부. 너무 중요해. 계속 이번 수업만 들어도 여러분의 입에서 아퀴나스의 자연법이 뭔지 말해낼 수 있을 만큼 선생님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이거 가져가야 돼. 이거 안 가져가면 아퀴나스 공부했다고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퀴나스 문제를 손을 댈 수가 없어. 너무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다 나오고 있거든. 꼭 시험에 나와서만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잖아. 아퀴나스를 공부했으면 그의 사상의 정수를 알아야 되잖아. 다시 해봐.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의 일부를 뭐라고 불렀어? 자연법이라고 부른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의 일부잖아. 그럼 자연법은 결국 누가 만든 거야? 그치? 영원법을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거니까 결국은 그렇지, 신이 만든 거지. 이 자연법은 역시 신이 제정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아, 불변하고요. 역시 신이 제정한 그 영원법의 일부를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것이 자연법이었어요. 얘들아, 아퀴나스는 따라서 이 영원법이 자연법의 토대가 된다라고 생각했고요. 이 자연법을 토대로 인간이 사회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실정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 영원법이 제일 중요하잖아. 이게 제일 중요한 영원불멸의 토대가 돼야 되잖아. 다시 해봐. 영원법이 자연법의 토대가 되는 거야. 이해했지? 영원법이 자연법의 토대가 되는 거야. 그것처럼 무엇이? 자연법이 실정법의 토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하, 자연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신의 영원법과 인간이 만든 실정법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자연법은 영원법과 실정법을 징검다리처럼 중간에서 매개한다. 이렇게도 자주 표현되고 있어요.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이 무엇의 토대가 되는 거야? 이거 너무 중요해. 영원법이 더 영원한 토대잖아. 영원법이 제일 중요한 영원한 베이스, 근거잖아. 따라서 영원법이 자연법의 근거이고요. 그것처럼 자연법이 실정법의 근거인 거야. 어떻게 맨날 오답선지로 나올 것 같니? 그렇지. 이렇게 뒤집어서 많이 나와. 자연법은 영원법의 토대가 되고 실정법은 자연법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나오면 다 땡 걸러낼 수 있어야 돼. 영원법을 토대로 자연법이, 자연법을 토대로 실정법이 네,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생각해봐. 인간은 결국 신의 피조물인데 그 인간이 자연법을 통해서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왜냐하면 다시 한번 오늘 무한반복한다 그랬지? 자연법이 뭐니?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자연법을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다. 요 정도의 좀 독특한 워딩도 아퀴나스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 결국은 자연법을 잘 이해한다면 신이 정한 질서도 이해할 수 있겠지. 다시 생각해. 이거 어렵지 않아? 신은 온 우주 만물을 영원법에 따라서 창조했어. 그래서 모든 사물의 본성과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영원법의 내용을 이미 다 반영해 놓았어. 그 영원법을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것이 자연법이야. 따라서 우리가 자연법을 이해한다면 신이 정한 질서, 그것도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신이 정한 질서라고 하는 건 결국은 영원법인데 그 영원법을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것이 자연법이기 때문에 아, 자연법을 이해한다면 신이 정한 질서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돼도 우리는 이거 맞다라고 하는 것들 파악할 수 있어요. 얘들아, 근데 잘 봐봐. 지금 이 자연법 사상이 아퀴나스의 법 사상 공부할 때 가장 하이라이트거든. 그런데 그 자연법도 법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어떤 법칙, 원칙, 원리가 있겠다. 자, 자연법의

가장 첫 번째, 제1원리를 같이 한번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이 제1원리로부터 다른 자연법의 원리들이 또 파생이 되는 거거든. 얘들아, 자연법의 제1원리를 아퀴나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무엇을 피하라? 조와 악을 피하라. 엥, 쌤?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고요? 이거 생각보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자연법 하니까 뭔가 굉장한 게 있을 것 같고 자연법의 제1원리 그 뭔가 아주 뭔가 좀 이렇게 깜짝 놀랄만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이건 너무 임팩트가 없는데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걸 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라고 하는 자연법의 제1원리가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느껴지지? 그렇지. 이미 이러한 자연법의 내용이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잖아. 다시 해. 계속해야 돼. 계속해야 돼. 이거 이해해야 돼. 신은 영원법에 따라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들었지. 따라서 온 자연 만물과 인간의 본성, 자연적인 성향 안엔 이미 영원법의 내용이 다 반영되어 있지. 그 영원법을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것이 자연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법의 제1원리의 내용이 당연히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쌤의 본성 안에 모든 인간의 자연적 성향 안에 이러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라고 하는 자연법의 제1원리가 이미 다 반영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딱 들었을 때 당연한 얘기 아닌가? 왜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써놨지? 이렇게 이걸 되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얘들아 천천히 보자. 이것은 인간의 어떤 성향? 좋아요. 자연적인 성향 안에 이미 다 반영되어 있고요. 그런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쌤 다 알겠어요. 자연법의 제1원리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도대체 그 선이 근데 뭐예요? 그 선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얘들아 그 선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자연법의 제1원리에 해당한 그 선의 구체적인 내용도 이미 다 알 수 있는 거야. 대표적으로 아퀴나스는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성향. 두 번째, 그렇지, 종족을 보존하려고 하는 성향. 세 번째, 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성향. 신에 대해서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성향. 네 번째, 좋아요, 사회적으로 함께 어울려서 살고자 하는 성향. 이러한 성향이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자연스러운 성향으로 이미 다 부여되어 있는데 그러한 자연적인 성향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자연법에서 이야기하는 선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 아퀴나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얘들아 구체적으로 다 알아야 돼. 입으로 말해낼 수 있어야 돼. 이거 쉽게 말하면 암기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 생윤 같이 공부한 친구들도 알잖아. 생윤에서도 아퀴나스의 이런 자연법 사상 다 디테일하게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윤사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천천히 다시 해보자. 첫 번째,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성향. 두 번째, 그렇죠, 종족을 보존하려고 하는 성향. 세 번째, 신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성향. 네 번째, 어떻게 사는 삶, 그렇지, 함께 어울려서 사회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죠. 아퀴나스는 그렇지, 신을 사랑하는 그리스도교 사상가로서 자존심을 지키면서, 자존심을 지키면서 신사적으로 행동했대. 얘들아, 자존심을 지키면서 신사적으로 행동한 아퀴나스를 생각하면서 자종신사, 자종신사, 자, 자존심을 지키면서 신사적으로 행동하는 자종신사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해보자. 자, 무슨 성향? 그렇죠, 자기보존의 성향. 종, 그렇죠, 종족보존의 성향. 신, 그렇죠, 신에 대한 진리탐구, 즉, 신을 알고자 하는 성향. 신을 알고자 하는 진리탐구의 성향. 네 번째는 그렇지 함께 어울려서 서로 배려하면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사회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성향. 이 네 가지가 바로 자연법에서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선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이 중에서 이 네 가지의 성향 중에서는요. 인간만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도 함께 목적으로 삼는 성향이 있어. 예를 들면 자기 보존. 이거는 식물도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지. 그렇지. 잘했어. 동물도. 인간도.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공유하는 그런 목적이야. 그런 성향이야. 종족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 그렇지. 동물도 종족을 보존하려고 해. 그리고 인간도 그렇네. 이건 동물과 인간이 함께 그렇지 목적으로 삼는 그런 성향. 그러한 선이 있다는 거야. 동물과 인간이 함께 목적으로 삼는 것.

것도 자연법 안에서 선으로 지금 규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신에 대한 진리 탐구와 사회적인 삶은 오직 그렇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런데 잘 봐봐. 이렇게 자종신사, 자기보존, 종족보존, 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신에 대한 진리탐구, 그리고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자연법의 내용들을 지키는 것은 어때? 도덕적으로도 무엇이라는 거야? 선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도덕적인 선. 즉, 이것이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동의할 수밖에 없고 따라야 하는 도덕적인 무엇이다, 의무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알수 있어요.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어렵지 않아? 자연법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 오늘 계속 얘기한다 그랬지? 그렇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의 일부야. 그 자연법의 일원리는 뭐였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야. 그 선의 구체적인 내용, 자종신사, 자존심을 지키면서 신사적으로 살아가는, 그렇지. 자종신사야? 이러한 자기보존, 종족보존, 신에 대한 진리 탐구, 사회적 삶에 대한 성향이라고 하는 건,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덕적 의무다라고도 우린 이야기해 볼수 있겠다. 따라서 다시 한번 보자. 이런 자연법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고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야. 이건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구나. 결국은 이성에 의해서 파악된 자연적인 성향, 이것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다? 그렇지. 도덕적인 의무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알수 있어요. 그럼 얘들아, 같은 맥락에서 우린 이걸 어떻게도 표현해 볼수 있을까? 인간의 도덕적 덕을 따르는 행위는 자연법을 따르는 행위이기도 하다. 자,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종신사의 성향, 이런 자연적인 성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도덕적인 의무고, 이것이 도덕적인 선이었어.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었어? 그렇지, 자연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법을 따르는 행위이기도 하다. 아퀴나스 당연히 인정하겠죠. 얘들아, 그런데 이러한 워딩은 아퀴나스뿐만 아니라 스토아학파도 당연히 예스라고 대답할 법반 진술이 된다. 기억나니? 우리 스토아학파 공부할 때 여러분들 부동심 아파테이아에 이르기 위해서 동그라미 3번 자연법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 공부했었지. 자, 스토아학파 사상가들도 자연법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은 그 자연법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류 다 사랑해야 한다. 공동선을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도덕적인 의무를 우리에게 부과해 준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자연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도덕적인 그런 덕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토아학파도 당연히 인정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잘 보자.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자연법이라고 하는 건 필연적인 자연 법칙 그 자체였어. 하지만 자연법이라고 하는 그 워딩, 요세 글자, 요 표현 자체는 스토아학파도 오케이, 아퀴나스도 오케이로 인정할 법한, 공통적으로 사용할 법한 워딩이 되고요. 이런 자연법에 따라서 살아갈 때그 사람이 도덕적인 삶을 살수 있다라고 하는 진술 자체는 아퀴나스와 스토아학파의 공통점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걸 공부했기 때문에 삐뽀삐뽀 같이 한번 OX까지 한번 볼게요. 자연법은 선악의 관념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아니지. 자연법 자체가 이미 보편적인 도덕 법칙입니다.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선악의 관념을 초월하지 않았습니다. 자연법은 신의 계시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법이다? 아니지, 얘들아. 자연법은 오늘지만 일곱 번째 하나 봐. 자연법이 뭐니?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인식한 영어법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인식이 됩니다. 신의 계시를 통해서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쌤, 그러면요, 신의 계시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법도 있나요? 예리해. 좋은 질문이야. 얘들아, 아퀴나스는 신의 계시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법이 존재한다. 그건 신법이라고 부른다. 라고 따로 우리에게 보너스로 이야기해 주기도 했답니다. 세 번째 볼게요. 영어법에 기초한 자연법은 인간이 따라야 하는 도덕 법칙이다. 천천히 보자. 자연법이 영어법의 기초에. 오, 좋아.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그런 자연법의 구체적인 내용, 자종신사, 그 자연적인 성향, 그것에 따르는 것이, 인간에게 보편타당한 도덕적인 선, 도덕적인 의무, 도덕 법칙이다. 완전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자, 영어법을 토대로 자연법이 있었고요. 그 자연법

산업을 토대로 인간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뚝딱뚝딱 만든, 그렇죠, 실정법이 성립합니다. 자, 실정법은 그런 의미에서 신이 아니라 누가 제정한 거야? 좋아, 이게 인간이 제정한 거야. 인간이 제정했기 때문에 실정법은 변할 수 있겠다. 가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네요. 자, 자연법이 영어법에 기초하는 것처럼 실정법도 당연히 뭐에 기초해야 돼? 자연법에 기초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자연법을 위반할 경우, 구체적으로 자종신사,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신에 대해 알고자 하는 성향, 사회적 삶을 살고자 하는 성향, 이런 것들을 오히려 실정법이 해칠 경우에는 그 실정법은 정당성을 잃게 된다라고까지 아퀴나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법을 근거로 해서 자연법이, 자연법을 근거로 해서 실정법이, 네, 존재한다라고 하는 아퀴나스의 기본적인 입장들 다시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OX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전능한 신은 선의 결핍인 악의 최종적인 존재 근거가 된다.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잘 보자. 전능한 신까지 좋아. 문제 없습니다. 그치? 그리고 선의 결핍인 악. 뭐 이것도 좋아요. 근데 그 신이 악의 최종적인 존재 근거니? 악이 왜 존재했는지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신 때문에 존재하게 되니? 아니잖아. 자, 신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죠? 어디까지나? 그런 의미에서 악은 실체가 아니었어. 악은 선의 결핍 결여였습니다. 그 악은 인간의 자유의지 남용에 따른 결과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해석했죠. 신은 인간이 악행을 행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는다. 얘들아, 인간이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았대. 맞지? 왜? 신은 인간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무엇을, 자유의지를 부여했기 때문에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신이 주는 선과 인간이 만든 악의 투쟁이다. 네, 아퀴나스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자, 신은 스스로가 선으로서 선한 것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신의 뜻을 거역함으로써, 아, 이렇게 선과 악의 투쟁으로 인류의 역사가 펼쳐졌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라보고 있네요. 행복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역시 향유하는 것이다.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향유라고 하는 건 결국 무엇이야? 신에 대한 사랑이야. 그 신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데, 그런 진정으로 신을 사랑하고 향유하는 건 어때? 다른 동물들은 할수 없는 것이죠. 오직 인간에게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죄악은 불변하는 선을 인간이 외면하는 데서 발생한다. 불변하는 선, 그것이 바로 무엇이야? 신이야. 그 신을 인간이 외면함으로써, 즉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신의 뜻을 외면함으로써, 아, 죄악이 발생한다. 맞는 진술이 되겠죠. 선의 원천은 신이지만 자유의지는 인간 자신에게서 유래한다. 얘들아, 선의 원천이 신이다라는 표현 맞아. 인간이 자유의지 갖는 것도 맞으니까 이거 오죠. 얘들아, 근데 잘 생각해봐. 자유의지가 인간 자신에게서 유래하는 거니, 신이 인간에게 선물로 준 거니? 아, 신이 인간에게 준 거잖아. 따라서 자유의지도 인간 자신에게서 유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의 덕은 모두 지혜의 덕에 따른 표현이다. 이렇게 나왔네, 최근에. 그렇지, 잘못된 진술이 되겠죠? 얘들아, 믿음, 소망, 사랑의 덕이 모두 지혜의 덕에 따른 표현이 아니라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지용절정의 사주덕이 모두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자, 아퀴나스입니다.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게 되면 삶의 목적이 실현된다. 맞지? 자, 신의 은총을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되는 그런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게 되면 삶의 목적 실현됩니다. 행복, 목적,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아퀴나스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 떠올려 볼수 있어요. 완전한 행복은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누릴 수 있다. 왜 틀렸니? 현세에서는 완전한 행복 누릴 수 없어. 왜냐하면 신과 완전하게 하나가 될 수는 없거든. 완전한 행복은 내세에서, 그래서 신과 하나가 될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선들 중에는 동물이 목적으로 삼는 것도 있다. 이거 방금 배웠는데. 맞지? 자, 인간의 선, 어떤 게 있었어? 자종신사, 자연법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성향, 사회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성향, 이런 것들이 인간의 선이었는데, 그 중에 동물이 목적으로 삼는 거 있었잖아. 그치? 여러분, 아까 어떤 거 생각할 수 있을까? 종족 보존, 뭐 이런 것들은 동물이 목적으로 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성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완전 맞지?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의 일부가 자연법이었는데, 그것은 어때?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이미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맞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연법은 영원하며 모든 피조물이 준수해야 할 법칙이다. 얘들아, 자연법이 영원한 건 맞지? 신이 제정한 영원한 것이었잖아, 자연법도. 근데 모든 피조물이 다 준수해야 할 법칙이니? 다시 생각해봐. 자연법의 정의, 진짜 중요하다고 했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어법의 일부잖아.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다른 동물이나 식물은요, 이성이 없기 때문에 자연법 자체를 파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연법이 모든 피조물이 준수해야 할 법칙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이건 오직 인간이, 이성에 가진 인간이 준수해야 할 법칙이죠. 쌤, 나 아까 전에요, 종족보존이나 자기보존 이런 건 동물도 다 목적으로 삼는다고 했잖아요. 아, 그래. 근데 얘들아, 그거는 동물이 그걸 꼭 준수해야 할 법칙이기 때문에 한게 아니라 동물들은 그걸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을 뿐이지. 준수해야 할 법칙으로서 자연법을, 그렇지, 인식하고 자연법을 행위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이야. 왜? 자연법 자체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어법이기 때문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의 덕은 자연적 본성만으로도 성취가 가능하다? 아니죠. 자연적 본성만으로는 성취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신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의무는 인간 본성에 부여된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 인간의 도덕적인 의무, 보편타당한 의무로서 그 도덕적인 의무가 자연법,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자연법이었죠? 이것은 인간 본성에 부여된 원리,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에 반영된 그런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 인간의 도덕적 의무가 자연법이 될 거고요. 인간의 그 자연적인 성향 안에 부여되어 있는 그 원리가 영어법이 되잖아. 자연법은 영어법에 기초해야 한다. 완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신의 섭리 전체는 자연법 안에 포함된다. 이거 얘들아, 작년 수능에 나왔던 굉장히 변별력 높았던 선지입니다. 틀렸지? 왜냐하면 신의 섭리 전체가 영원법이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영원법 전체가 자연법 안에 다 들어가니? 아니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의 일부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 영원법이 자연법 안에 포함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우리 종교개혁 시기에 종교개혁 사상가들의 입장, 프로테스탄티즘 어렵지 않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중세 교회와 교황은요, 결국 이제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권력을 장악하면서 부패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 사상가들이 성서와 신앙의 우위를 확립하는 종교개혁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중세교회와 교황은 죄를 면해주는 티켓인 면죄부를 판매할 정도로 극도로 부패하면서 루터가 그런 면죄부 판매 부당성을 지적하는 95개 이유로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그렇죠, 지적하는 이런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이 널리 또 퍼지게 되죠. 그 결과 그리스도교 교회가 가톨릭, 구교와 프로테스탄트, 즉 신교로 분리가 되는데요. 이러한 어떤 종교개혁 사상은 이후에 자본주의 발전과 시민혁명의 원동력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개혁 사상가 루터와 칼뱅을 좀 가볍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원론적인 내용 한번 볼게요. 루터는 오직 믿음, 은총, 성서를 모토로 교회의 예배의식이 아니라 오직 신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주의를 주장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교회나 교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 네, 성서에 있다라고 하는 성서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신앙인이 성직자이자 사제로서 신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만인 사제주의를 펼쳐나가요. 그 결과 개인 중심으로 신앙이 변화하면서 개인의 권리와 양심을 중시해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근대의 자유주의 사상이 싹트는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칼뱅 볼게요. 칼뱅은 인간의 구원은 신의 선택에 의해서 미리 예정되어 있다, 미리 정해져 있다는 예정서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직업에 대해서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하죠. 루터도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윤사 교육 과정에서는 칼뱅에서 조금 더 무게중심을 싣고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윤에서도 같이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죠. 자, 칼뱅은 직업은 신이 각 개인에게 내린 소명, 즉 부르심이다라고 바라보면서 지상에서 이웃사람과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신의 부르심인 직업생활에서 근면 성실하게 일해서 직업에 성공했다는 건 그만큼 신의 부르심에 잘 응답했다는 거고, 이것은 신에게서 선택받았다는 사인, 증표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신의 부르심인 직업생활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그렇죠, 부를 얻고요. 그 부를 검소하게 사용하면서 부의 축적이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부의 축적을 통해서 근대의 자본주의가 싹틀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아, 근데 자본주의 정신적 기반이다라고 오늘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바탕으로 같이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먼저 오늘은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문제 풀고요. 보라색과 좀 만나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가 예스에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래. 우리가
쾌락이 목적이다라고 할 때, 쾌락은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나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쾌락은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이다. 이거 뭐라고 불렀어? 그렇지. 아타락시아, 한글로는 평정심이 되겠네요. 맛있는 음식이나 생선 요리, 이런 풍성한 것들이 즐거운 삶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욕구와 회피의 근거를 잘 파악하고 영혼을 회오리바람처럼 뒤흔드는 광기를 몰아내는 명료한 사고, 이런 이성적인 사고만이 즐거운 삶을 만들어준다. 이성을 강조하고 있네요. 1번입니다. 쾌락은 최고수원님의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인가? 네. 에피쿠로스의 대표적인 주장이 소개되어 있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쾌락적인 삶을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추구해야 하는가? 아니죠.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구는요,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어때? 오히려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가능한 멀리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속적인 쾌락이 아니라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하는가? 오히려 반대가 되겠죠? 감각적인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쾌락의 추구나 고통의 회피와 무관한가? 아니죠. 에피쿠로스는 오히려 인간의 본성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한다. 그렇기 때문에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구의 적극적인 충족은 고통과 불안의 제거보다도 중요한가? 오히려 반대라고 했어. 에피쿠로스는 욕구의 적극적인 충족이 아니라 나쁜 걸 제거하는, 나쁜 걸 덜어내는 고통과 불안의 제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소극적 쾌락주의 입장을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1번의 답은 그렇죠. 1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대의 서양 사상가들이 또 소개가 되고, 서양 사상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욕구들 중에서 어떤 것은 자연적이고 어떤 것은 공허하대. 자연적인 욕구들 중에서 어떤 것은 필수적이고 어떤 것은 필수적이지 않대.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하는 필수적인 욕구들 중 어떤 것은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어떤 것은 몸의 휴식을 위해서 필요하며 어떤 것은 삶 자체를 위해서 필요하대. 이런 사실을 잘 관찰하는 것은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대. 아, 이성을 잘 발휘해서 욕구를 잘 분별해서 자연적이고도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삶을 살 때 아타락시아에 이를 수 있다? 좋아요. 계속해서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기억입니다. 이성을 통해서 욕구를 잘 분별하고 절제해야 한다. 완벽한, 그죠? 맞는 설명이 되겠죠? 삶의 목적을 이루려면 모든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 모든 욕구를 충족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이고도 필수적인 욕구만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되겠습니다. 부에 대한 욕구는 자연적이고도 필수적인 욕구이다. 아니죠. 부에 대한 욕구, 부, 명예 이런 것에 대한 욕구는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헛된 생각을 버리면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는 사라질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이런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들은 다 쓸데없는 헛된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헛된 생각을 버리면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헛된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는 과욕 부리지 마. 자연적이 고도 필수적인 욕구, 즉 의식주의 기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 그럴 때 평정심, 그럴 때 아타락시아, 그럴 때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의 답은요. 그렇죠. 기억과 리율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들은 판단, 욕구, 혐오 등 우리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고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들은 육체, 명성, 지위 등 우리 자신이 행하지 않은 모든 일이다. 나에게 달려있는 것과 나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 즉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걸 얘기하면서 바꿀 수 있는 건 내 마음, 바꿀 수 없는 건 외적인 모든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욕구한다면 반드시 불행해질 것이다. 즉 내가 바꿀 수 없는 외부 사건에 대해서 막 바꾸려고 한다면 나는 불행해질 것이다. 스토아파 입장이잖아. 그치? 외부 사건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운명으로서 수용하고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내 마음의 주파수를 조절해서 외부의 운명을 순응하는 쪽으로 내 마음을 바꿀 때 이성적인 삶, 정념에 초연한 삶, 부동심, 아파테이아,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스토아파 이렇게 생각하고 푸시면 되고요. 스토아파 사상가 에픽테토스의 주장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람직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이성을 통해서 모든 감정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거 왜 틀렸지? 그래 딱 봐도 모든 감정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잖아. 이거 불가능하잖아. 기억나니? 스토아파 사상가들도 자연적인 정념, 그치?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이런 거는 존재는 인정하잖아. 다만 초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그걸 제거해야 한다. 다 모든 감정, 모든 정념 다 제거해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초자연적인 인격신의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니죠. 스토아파가 이야기하는 신은 초자연적인 인격신이 아니라 필연적인 자연 그 자체였네요.

자연의 필연적인 질서를 파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연의 필연적인 질서, 이게 바로 이성, 로고스, 이게 바로 신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외적인 사건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얘들아, 외적인 사건은 변화 불가능이야. 이건 수용해야 되겠네요. 공적인 삶을 피하고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주어진 운명에 순응한다는 후반부는 참 좋아. 근데 왜 틀렸어? 전반부가 틀렸죠?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공적인 삶을 피하지 말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라. 공동선에 기여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공적인 삶을 피해라라고 얘기한 건 좋아요. 에피쿠로스의 주장이 되겠죠. 계속해서 고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신들이 하는 일들은 섭리로 가득 차 있다. 운명도 자연의 섭리가 지배하는 복잡한 인과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만물은 섭리에서 흘러나온다. 자연 전체가 가져다주는 것과 자연 전체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자연의 모든 부분에도 이롭다. 자, 고대 서양 사상가인데 지금 자연을 이야기하면서 어때? 그 자연을 지금 신으로 해석하고 있어. 그러면서 어때? 인과관계를 얘기하네. 인과관계는 뭐야? 그렇지, 원인에 따른 결과가 필연적으로 나오는 거잖아. 인과관계 안에는 결국 필연성이라고 하는 속성이 담겨져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운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토아파 사상이네, 그치? 친구들 스토아파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되고요. 4번은 스토아파 사상가 아우렐리우스의 주장이 됩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신의 섭리에 따른 것이라도 나쁠 수 있다? 얘들아, 신, 여기서 말하는 신은 어때? 필연적인 자연 그 자체이잖아. 이런 신의 섭리, 그것이 바로 일어날 만한 일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운명이잖아. 얘들아, 운명은, 운명에 따르는 건, 나쁜 게 아니지? 자, 운명은 어디까지나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야. 자, 우리 스토아파 사상가들에 따르면 자신에게 나쁜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일어날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주어진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 이거 아니야. 뭐 운명을 막 개척해, 운명을 변화시켜. 모두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정념의 지배에서 벗어나 신의 섭리에 따라야 한다. 그렇죠. 이들은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정념의 초연한 그런 아파테이아의 경지를 이야기하면서 신의 섭리에 따르는, 이성에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성에 따르는 삶과 신의 섭리를 따르는 삶은 다르다? 아니지. 스토아파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이성이 바로 자연이고 그게 바로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에 따르는 삶과 신의 섭리를 따르는 삶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연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인간에게 가져다 준다? 아니야.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었어? 네, 필연성, 신. 일어날 만한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잖아. 일어날 만한 일들이 마땅히 일어났다는 것은 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인간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고방식과 연결되겠죠. 따라서 답은요, 좋아요.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같은 요런 선지들 친구들 좀 다른 워딩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낯설다라고 느낄 수 있어. 괜찮아. 차분하게 그 맥락을 이해해서 내 것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세로 넘어갈게요. 두 개의 사랑이 두 개의 나라를 이루었다. 얘들아, 두 개의 사랑 나왔고 두 개의 나라 나왔어. 그럼 나와야지 누구야? 그렇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죠? 신을 멸시하면서까지 이르는 자기 사랑이 지상의 나라를 만들었고 자신을 멸시하면서까지 이르는 신에 대한 사랑이 천상의 나라를 만들었다. 지상의 나라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만 천상의 나라는 신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긴다. 두 개의 나라가 구분되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신은 실존적으로 만나야 하는 인격적인 존재이다. 완전 맞지? 선생님 진짜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했어.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신은 이성적 인식을 넘어서 실존적으로 만나야 하는 인격적인 존재였습니다. 참된 행복의 실현은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가능하죠. 인간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요. 신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은 선악을 포함하여 만물을 창조한 절대적 존재이다. 이렇게 나와. 이게 딱한 글자 때문에 틀렸어. 옳지, 잘했다. 악을 창조하지 않았죠? 신은 오직 선한 것만을 창조했습니다. 선악을 포함해서 만물을 창조했다. 틀렸어.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세에서, 그렇죠. 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참된 행복, 그리고 참된 선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신이 부여한 자유의지 행사할 수 있는 존재였네요. 옳지 않은 거, 정답은 그렇죠. 3번이 되겠습니다. 중세 서양 사상가입니다. 본성적인 선은 덕으로 이끌리는 자연적인 성향이래. 얘들아, 한번 찬찬히 봐봐. 자, 인간의 본성, 그 자연적인 성향 안에 있는 선이라고 하는 건 덕으로 이끌리는 자연적인 성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아, 그러한 덕에 이끌리게 된대. 이성에 일치하여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덕스럽게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이래. 한편 사람은 이성적인 본성 없이 죄를 지을 순 없대. 그렇다고 해서 죄가 사람으로부터 이성적인 본성을 완전히 빼앗을 수 있는 건 아니래. 그러므로 덕으로 이끌리는 자연적인 성향은 완전히 파괴될 수 없으며 그것은 자연법에 귀속된다고 나왔어요. 친구들이 중세 서양 사상가 나오고 끝에 자연법이 나왔기 때문에 아퀴나스 바로 알겠지만 얘들아 우리 어려운 시험, 특히 수능시험 같이 어려운 시험에서는 똑같은 제시물을 주면서 이 마지막 문장 완전히 파괴될 수 없다까지만 주고 자연법에 귀속된다를 안 주고도 이렇게 출제가 될수 있어. 그래도 우리 다 배운 내용이잖아, 얘들아.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이미 신의 영어법의 내용이 다 반영되어 있고 그 영어법을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것이 무엇이야? 그렇지, 그것이 바로 자연법이지. 자연법의 제1원리는 어때?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중심사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이미 다 반영되어 있죠? 아퀴나스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아퀴나스 입장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법은 이성에 의해서 인식된 영어법이다. 그러지, 쌤이 왜 이렇게 강조했는지 알겠지? 나와야 돼. 아퀴나스의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어법.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어법의 일부였습니다. 실정법은 자연법과 무관하게 제정되어야 한다 아니라고 했어요. 영어법을 토대로 자연법이 성립하고요. 자연법을 토대로 실정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자연법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할 것을 명령하죠. 자연법의 제일 원리였네요.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자연적인 성향을 인식할 수 없다? 아니잖아. 자,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 자중심사, 그 자연적인 성향에 따르는 것이 선이고 그것이 자연법의 내용이었는데 자연법은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답은요, 그렇죠.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그리스도교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은 발문이 미세하게 바뀌었지, 얘들아. 중세 서양 사상가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교 사상가라고 발문이 살짝 바뀌었어요. 교황의 이름으로 된 면죄부를 사면 죄의 형벌을 면제받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황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고 있다. 그치, 얘들아? 종교개혁 사상이구나. 우리 윤사 시간에는 그것을, 그렇지, 저항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의 주장,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아, 종교개혁 사상, 프로테스탄티즘을 공부할 때 배웠었던 사상가겠구나라고 하는 거 떠올려 볼수 있어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 모두 면죄부 없어도 벌이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더큰 선행이라는 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지금 여기는 세 가지가 나왔지만, 이렇게 95개의 근거를 들면서 면죄부 판매를 반박했대. 그렇지,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떠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교 사상가, 그렇죠, 루터가 되겠네요. 자,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생각하면서 루터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교회가 아니라 성서에 있다. 맞아. 어떤 교회나 예배 의식, 교황 이런 어떤 권위 속에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성서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요 종교 개혁 시기에 어때? 그 성서를 이렇게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도 하잖아요. 아, 성서주의 다시 한번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면죄부를 사는 것이 빈민을 돕는 것보다 우선이다. 얘들아, 방금 위에서 뭐라고 했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더큰 선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스도인은 사제를 통해서 만신과 대화할 수 있다? 아니죠. 오히려 루터는 만인 사제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신앙인이 신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회의 예배 형식은 개인이 지닌 신앙보다 중요하다? 아니죠. 오히려 교회의 예배 형식보다는 개인이 지닌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네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를 통해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아니죠.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지 면죄부를 통해서가 아니다라고 루터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교 사상가라고 발문이 유지되고 있어요. 예스,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한번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일찍이 자신의 영원 불변한 진리를 통해서 구제하고자 하는 자들과 파멸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미 다 결정해 놨대. 아,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못 받을지는 신에 의해서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야. 미리 정해져 있다? 예정설이다. 예정설. 그렇지? 그러므로 우리는 신이 그의 부름에 소명에, 부르심에 주목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신은 여러 가지 삶의 계층과 삶의 양식을 구분해 놓음으로써 각 사람이 해야 할 일, 즉 직업의 순서를 정해 두었다. 신은 그 같은 삶의 양식들을 부르심, 즉 소명이라고 명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위치가 신인, 신

정한 것임을 생각해야 한다. 아, 직업이라고 하는 건 신의 부르심이다. 까지 나왔네요. 누구야? 그렇죠. 예정설과 직업소명서 우리 좋아요. 칼뱅의 사상 공부했습니다. 칼뱅이 S라고 대답할 질문 한번 골라볼게요. 직업노동을 열심히 해야 구원의 대상이 되는가? 얘들아, 이거 세균에서도 맨날 나와. 똑같은 거. 그치? 그럼 이제 칼뱅의 사상을 오해하면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럼 내가 직업에서 성공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오히려 그렇게 내가 직업에서 성공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누가 구원받을지 받지 않을지는 이미 다 신이 정해놓았는데, 그 신에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표, 신에게 구원받았다는 사인으로 우리는, 아, 직업 생활에서 성공한 것을 들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직업은 신의 부르심인데, 그 직업 생활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신의 부르심에 잘 응답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직업 생활에서 성공한 사람은 어때? 신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걸알수 있는 하나의 증표, 하나의 사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아, 직업적 성공은 구원의 증표이다.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사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기억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생윤에도 그렇지 계속 나와. 니은입니다. 직업은 지상에서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인가? 네. 그래서 직업이 신의 부르심이다라고 칼뱅은 강조하죠. 모든 직업은 신의 소명이며 귀천이 정해져 있는가? 얘들아, 봐봐. 전반부는 좋아. 모든 직업은 신의 소명 맞아. 따라서 직업의 귀함과 천함은 없다라고 내 칼뱅은 이야기하죠. 각 직업은 다 신이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직업의 귀천은 없다라고 칼뱅은 해석하고 있어요. 직업 노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 당연히 이 노동이라고 하는 건 신의 부르심인데 그걸 정정당당하게 근면성실하게 잘 해내서 부를 축적하는 건 당연히 신의 축복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죠. 따라서 예전에는 그리스도교에서 부를 많이 쌓는 것을 중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좀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때? 칼뱅은 이런 직업 소명서를 통해서 아니야, 직업 노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건 신의 축복이야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부의 축적을 가져왔고 그것이 자본주의를 싹트겠다라고 오늘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답은요, 그렇죠. 니은과 리을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내 것으로 좀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반드시 실전 문제 먼저 풀고 생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반갑습니다. 생윤호의 멋진 파이널을 위한 문풀 특훈 여섯 번째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한 문제 한 문제 정성 들여서 분석해보고 나의 확실한 실력으로 만들어두기로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윤리학의 분류 문제인 것이고 발문은 가나 윤리학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쓰고 있고 가나 제시문 마지막 부분에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라고 마무리 시켜주면서 그래도 네 가지의 윤리학 중에서 어느 부분에 가중치를 둘 수 있는가를 한정 지을 수 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가나가 각각 어떤 부분에 대한 핵심 과제를 관심 갖고 있는가를 보면 가는 옳은 행위란 무엇인가에 대한 도덕 문제를 탐구한다.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도덕 표준과 도덕 규범을 제시화하고 정당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큰 틀에서는 규범 윤리학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지요. 왜? 옳은 행위란 이라는 것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이 주어진다. 또한 도덕 문제를 탐구하며 그 표준이나 규범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규범적인 성격이 크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점을 잡아두시고 문제를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혹시 이거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 실천이라고 해야 되나 라고 불안해하시기보다는 규범적 특성을 넓게 말해주고 있는데 라고 잡아놓은

다음 1, 2번 선지를 먼저 판단해 보시면 그 불안이 없어질 수 있어요. 정말 그런지 볼게요. 1번. 윤리 문제를 가치중립적으로 서술해야 함. 규범윤리학에게 적절하지 않죠. 이유는 위에서 말한 대로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치중립적으로 서술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보면 가치중립적으로 윤리 문제나 도덕 현상이나 도덕적 관습을 서술하고 기술하는 것을 강조한다라고까지 조금 더 보완해서 복습을 해보면 기술 윤리학한테 자주 쓰던 표현이 나오긴 했네로 복습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2번 선지. 보편적인 도덕 원칙의 정립이 가능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이것도 적절하지 않아요. 왜? 위에서 말한 대로 도덕 표준과 도덕 규범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보편적인 도덕 원칙으로서 정립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럼 1, 2번 제외했습니다. 확실하죠? 그럼 나를 읽고 3, 4,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윤리학은 옳다, 선하다와 같은 도덕적 언어 의미 분석한다. 참 거짓으로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을 검증한다. 그래서 메타적으로 분석해보는 메타 윤리학이겠고, 그 상태에서 3번 선지 가보면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강조한다. 메타 윤리학에게서 꼭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이 잘 들어갔네요. 그러면 3번이 정진술로 정답이고, 4번, 도덕적인 가치 판단을 위한 도덕 규범의 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라고 했는데, 나의 경우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 자체보다는 그 옳다, 그르다, 선하다 같은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거나 논리 추론의 정당성을 따져보는 것에 가깝거든요. 그러니 그런 가치 판단 혹은 규범 정립 자체는 메타 윤리학에게서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또 2단계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강조점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규범 윤리학이 갖고 있는 특성이기는 해요. 그래서 4번은 그렇게 한번더 복습해 보시면 좋겠고, 5번. 도덕 현상의 객관적인 진술이 주된 목표다. 그럼 이건 기술 윤리학에게 가까운 표현이죠. 이렇게 3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요소는 어떻게 복습하면 좋은지 체크해 봤습니다. 1번 문제 클리어 했고,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문제는 우리를 훈련시켜주기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그 사상가를 이렇게 한 번씩 환기시켜줌으로써 잊지 않게, 그리고 좀더 고난도의 문제로 접근해 볼수 있게 하거든요. 이 사상가는요, 두 번째 줄, 남성과 다른 여성들의 목소리를 배제하지 않고 여성의 관점을 포함하는 더 확장된 도덕 이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다른 목소리로의 뭐 저자이기도 하고 이 사상가 캐롤 길리건입니다. 그럼 이 길리건은 배려윤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남성들과는 다른 여성들의 목소리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으되 그것이 행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남성들의 목소리나 윤리를 여성들의 목소리나 윤리로 대체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둘의 상호적인 조화를 강조하는 입장이라는 걸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럼 그 길리건이 강조하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와 윤리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건요. 첫 번째, 인간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보살핌과 책임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배려윤리의 강조점이 잘 드러나 있어요. 핵심적이다라고 마무리 짓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죠. 이거 절대 놓치지 않는 상태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짚어보겠습니다. 여성의 관점을 포함하는 것이 여성의 발달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양성 모두의 도덕관을 지닌 특성과 그 발달 단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이 된다. 그러니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거다라거나 이것으로 지금까지 윤리를 대체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나 남성들이 모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화로운 관점으로 도덕적 발달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향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 잘 체크하신 상태에서 1번 선지 보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도덕적 발달 단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아니요, 차이가 있다라는.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남성과 다른 여성들의 목소리로서 남성들에 비해서 관계 보살핌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1번은 맞지 않는 진술, 2번 인간관계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인 추론을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맞지 않는 진술이에요. 왜 그러냐면 배려윤리적인 관점에서는 구체적인 인간관계에서의 감정을 중시해요. 여성들의 윤리에선 이걸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의 도덕 발달 단계에서 이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으로 발달해 가고, 반면에 남성적인 목소리나 윤리에서는 이성적인 추론과 책임의 권리 문제들, 뭐 정의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배려 윤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성들의 다른 목소리는 이런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이 여성의 윤리와, 여성의 목소리와 남성적인 이런 특성이 조화로운 발달 단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점을 두고 보자면,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 추론을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조화로운 관점과는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라고 볼수 있죠. 세 번째, 여성과 남성 모두 도덕 문제를 권리와 규칙의 문제로 인식한다. 아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성들이 도덕 문제를 권리와 규칙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요. 그리고 이성적인 추론을 좀더 강조하는 입장이 크다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여성들은 위에서 말한 감정, 책임, 보살핌, 관계, 이걸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맞지 않는 진술이고, 네 번째, 도덕 판단에 있어서 인간 관계의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네, 맞아요. 위에서 말한 대로 인간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맥락과 상황들, 그 속에 보살핌,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이 길리건, 이 이야기하는 입장으로는 가장 적절하겠어요.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필요성을 부각시키면서 또 다른 것들과의 조화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5번. 여성의 도덕 관점을 관찰하는 것은 도덕 이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관점이니까 5번도 적절한 진술은 아니겠어요. 5가지 선지 중에서 가장 적절한 진술은 4번입니다. 이렇게 배려윤리 혹은 길리건, 큰 틀에서 배려윤리의 특징을 한번더 복습해 두시는 것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갑니다.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학기술의 입장에 대한 관점인데, 갑은 기술은 인간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비인간의 수중에서 광기를 부릴 수는 없다. 이 말은 과학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라는 거예요. 기술 자체는요. 그래서 끝에 기술은 분명 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그 자체는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잘 훈련한 야스퍼스의 입장이고요. 야스퍼스 문제 나올 때 우리 꼭 이것까지 생각해 놓읍시다. 과학기술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의 활용과 적용, 그 결과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 윤리적인 숙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거 꼭 챙겨 놓게. 자, 그래서 야스퍼스는 이렇게 말하네요. 기술은 인간과 독립된 자립적인 존재로서 일종의 공헌입니다. 그러니 갑번 제시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춘 진술 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빠져 있는 것은 윤리적인 숙고가 필요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챙겨놔야 된다. 1번. 우리가 기술을 이용하는 데에만 급급해 기술에 매몰되어 있는 한 기술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결코 경험할 수 없다. 그럼 1번이 이야기하려는 기술의 본질은 무엇일까?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한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지게 된다. 여기서 달라지는 거죠. 을의 경우에는 과학기술 자체를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빠져있지만, 탈은폐의 방식으로서 작동하는데, 그 본질을 잘 모르고, 이거 그냥 써먹으면 되는 기술일 뿐이야, 라고만 생각하면, 기술에

종속돼 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하이데거 입장이에요. 그럼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특히 하이데거에서 지금 중요한 거니까 자, 우리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니까 3번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요. 현대 기술은 자연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탈은폐 방식이다라고 했잖아요. 이 진술이 탈은폐 방식이라는 핵심 용어가 들어가서 마치, 어? 맞는 말인가?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오진술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탈은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숨겨져 있는 것들. 자, 은폐되어 있던 것들을 보여내라라고 닥달하는 것으로서의 현대 기술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자연의 본질과 자체를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목적, 뭐 사용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의 적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연의 그 본질 자체가 드러나게 해준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탈은폐 방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3번은 핵심 용어가 들어가 있지만 맞는 진술은 아니다라고 빼낼 수 있고 거기에 이어서 4번 선지로 가보면 인간이 기술의 종속에서 벗어나려면 기술에 대해서 숙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위에 말한 대로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지게 되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만 고찰하지 않고 그 본질을 제대로 고찰하고 숙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진술로 정답입니다. 자, 그럼 갑번이 이야기한 야스퍼스 1, 2번을 신속하게 정리해 볼게요. 1번. 인간의 개입이 없어도 기술은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럴 순 없죠. 왜? 과학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서 하나의 그 도구일 뿐인 거예요.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개입 없이도 과학기술이 알아서 우리한테 해를 끼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을 어떠한 의도와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을 끼칠 수도 있고 악을 끼칠 수도 있는 거죠. 그 자체는 선악이 아닌 거예요. 그것의 영향이 어떤 의도로 쓰였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선과 악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이 개입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우리한테 해를 끼친다. 그건 맞지 않는 진술. 두 번째, 인간은 기술을 활용할 때 가치 중립적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어? 이 가치 중립이라는 말이 활용이라는 말과 붙어버리게 되면 그때 조심하란 말인 거예요. 활용을 하게 됐을 때에는 윤리적인 숙고가 필요해요. 가치 중립이라는 말이 붙을 때에는 과학기술 그 자체를 말할 때 가치 중립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번 선지 중요하고 3번 선지는 매력적인 오답지로서 중요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오답률이 나오는 문항이에요. 5번 선지로 마무리할게요. 인간은 기술 속에 내재되어 있는 도덕적인 특성을 성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기술 속에 도덕적인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야스퍼스는 기술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도덕적인 특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 공부하는 방법, 문제 푸는 방법, 도덕 특성, 도덕 판단이라는 건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말을 단계별로 풀어서 다시 접근해 보면 기술 자체가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의 여지가 있는 옳고 오름 혹은 그름의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 아니, 아니, 아스퍼스의 경우에는 가치가 중립적인 것이라는 것. 과학기술 자체는요. 그래서 도덕적인 특성과 기술 속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야스퍼스에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이요. 쉬운 듯 해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냥 넘길 수 없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4번 문제 갑니다. 담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제시문은요. 지금까지 니부어 출제되면서 우리한테 어느 정도 노출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니부어의 관점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문 속에서 좀 찾아가 보자면 우리가 개인 생활

갈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더욱이 그들의 선의지는 자국에 대한 충성이라는 여과를 거치면서 국가의 이기주의를 확대하는 경향까지 생긴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국의 이익을 달성하려고 하는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니부어에게서 나왔었던 내용이고 선지로 출세되었었던 핵심 문장이긴 해요. 그럼 그의 관점에서 1번 선지, 국가 관계에서도 사랑과 박애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충분히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다른 국가의 관계 속에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라고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박애보다는 국가의 이기주의를 확대, 자기 국가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단들 간의 공동지성과 목적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다. 맞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집단의 생활로 가면 갈수록 이성의 충동에 대해 갖는 비중이 점점 더 부정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 내지는 공동의 지성과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으로 작동하면서 오히려 그 집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목표에 더 강력하게 추동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말한 대로 이기주의를 확대하는 경향까지, 내가 속한 집단과 국가의 이기주의를 확대하는 경향까지 생겨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세 번째, 집단의 이기심을 견제하기 위한 강제력일지라도 본질적으로 악이다. 아, 안 되죠. 지금까지 말한 대로 집단은 이기심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런 집단과 집단 사이에는 이기심이 충돌할 수 있겠죠. 그럼 그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건가? 니부의 입장에서의 해법은 강제력인 거잖아요. 그러니 그 강제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본질적으로 악이다라고 말하다거나, 혹은 그 본질적으로 악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혹은 도덕적인 이상주의로 흐르는 것은 실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게 해버린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 강제력은 분명 필요하다. 본질적으로 악이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니부어의 주장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인 협력이 확대된다면 종국에는 사회적인 분쟁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사회적인 협력이 확대된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인 분쟁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자국의 이익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집단 간의 분쟁은 불가피하게 지속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맞지 않는 진술이고, 다섯 번째, 개인의 선의지는 집단 속에서 강화 안 되겠죠. 지금 핵심이 계속 이거예요. 개인들의 관점에서는 선의지를 잘 발휘할 수 있겠지만, 개인이 아닌 집단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선의지가 강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성도 강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기적으로 변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되지만 이 부분이 맞지 않는 진술. 니부어에게서 정답은 2번 선지예요. 그래서 니부어에게서 까다롭게 나왔었던 부분까지 기출 문항이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도 교재들에서 개발되는 문항들에서 그냥 니부어를 꼼꼼하게 좀 짚어봐야 되는 개념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5번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시적 여가 활동과 과시적인 소비 이야기한 것을 보니 베블런의 관점이겠는데, 그런 베블런의 관점에서 핵심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선지를 한번 연결시켜서 판단을 해볼게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까지 봤었던 베블런 문제들에 비해서 한번더 체크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짚어드리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한번 읽고 갈게요. 의사소통 수단의 발달과 인구 이동에 따라 개인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보는 앞에서 개인이 과시하는 재화 말고는 개인의 명성을 판단할 방법이 없다. 이 문장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 보면, 이런 인구 이동에 따라서 이런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서를 통해서 바로 1번의 판단으로 넘어가요. 인구 구조의 변화 혹은 인구 이동 등에 따라서 사람들의 소비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봐도 알겠죠?

이런 선지는 잘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선지가 나왔다면 제시문에 단서를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류의 시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꼭 제시문을 읽어보고 그 제시문의 정보 기반하여 선지랑 연결시키는 훈련을 해둬야 된다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도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럼 2번 선지 갑니다. 과시적인 소비는 현대사회 구조 전반에 거쳐서 강제적인 영향력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시적인 소비와 여가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상류에 있는 계층으로부터, 상위에 있는 계층으로부터 그렇지 않은 계층에까지 끊임없이 영향을 주게 되면서 우리한테 결정적인 영향들을 주게 되죠. 그것이 내가 꼭 자유적으로 선택해서 그런 것들을 향유한다라기보다는 사회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표현해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진술이 됩니다. 그럼 3번. 유한계급은 외면의 치장보다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명성을 얻으려고 하느냐? 아니겠죠. 왜 그럴까요? 이 유한계급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과시적인 소비라고 하는 것이 외면의 치장보다가 아니라 외면의 치장을 중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면서 그것으로부터 나를 과시하는 재화, 뭐 의류 같은 것들처럼 외면을 치장하는 것으로서 자신을 과시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부의 소유를 증명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따라서 내면의 성찰을 더 중요시하는 것보다는 외면의 치장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통해 명성을 얻으려 합니다. 맞지 않는 진술이에요. 네 번째, 유한계급은 명성을 목적으로 한 소비 활동에서 낭비를 줄이려고 한다. 지금 얘기들을 보면 명성을 얻으려고 소비를 해요. 그러면 그 소비에서 낭비를 줄이려고 하느냐? 아니요. 오히려 이 소비 활동들은 더 시간의 낭비, 재화의 낭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이 나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 나를 증명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 낭비적인 소비를 계속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현대사회는 과시적 소비보다 여가활동을 통해서 부를 드러내고자 한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요. 과시적인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부를 드러내고자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비보다가 아니라 나의 소비를 통해서 또 여가활동에서도 시간을 낭비하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과시적 소비를 통해서 특히나 내 부를 드러내고자 해요. 그래서 옳지 않은 진술은 가장 적절한 진술은 2번 선지가 정답이라는 것을 일단 체크를 했고요.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 하나씩 이렇게 짚고 가고 싶은 거는요. 내용과 구조뿐만이 아니라 선지의 구성에서요. 이거요. 뭐뭐보다. 그다음 5번에서도 뭐뭐보다 이런 장치를 쓰는 선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A보다 B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 이 사상가는 A를 배제하지 않고 상당히 강조하는 입장이 있는 경우에는 A보다 다른 거라고 썼을 때 오진술로 좀 확실하게 제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 3번과 5번에서 그 확실한 장치를 썼다. 라고 문제에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2번 정답 찾아냈습니다. 6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 적절한 것만 찾아라. 갑과 을이 각각 철인과 현자로 시작하고 있는데, 갑에서 이야기하는 철인은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철인 통치에서 그 선의 이데아를 깨달은 자인 걸알수 있고, 영혼을 몸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관심사로 삼는다. 죽음을 육체로부터 벗어나 분리된 정신의 상태로 본다. 우리가 순수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이 몸에서 벗어나서 대상 자체를 영혼으로 관찰해야 된다. 그러니까 갑 플라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철인과 같은 이상적인 인간상, 인간들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지혜, 순수한 지식, 인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기역 니은 선지 먼저 우리 검증을 해볼게요. 죽음은 철인조차 두려워하지만 결국 의

유연하게 받아들인다. 오답 포인트가 제가 밑줄 친 부분에 있어요. 철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죽음을 통해서 내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이 되는데, 그러면 내 영혼은 더 순수한 인식을 할수 있게 되는데 왜 두려워? 두렵지 않아. 라고 할 가능성이 커요. 따라서 기억번의 이 부분은 철인에 대한 잘못된 진술로 오답화 시키려고 하는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니은번. 죽음은 인간이 참된 진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 네. 지금 얘기한 대로 몸에서 벗어나 대상 자체를 영혼으로 관찰하게 해준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번은 플라톤에게 맞는 진술이에요. 그럼 1번. 현자는 삶을 도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삶의 중단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삶이 그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삶의 부재가 어떤 악으로 생각되지도 않기 때문에 가장 쾌락적인 삶을 원하는 에피쿠로스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 얘기하려면 원자에 대한 개념을 꼭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원자에 대한 관점을 꼭 한번 복습하신 상태에서 디귿선지 가보면요. 죽음 이후 인간의 영혼은 해체되며 감각작용도 사라진다. 네. 개별 원자로 흩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각작용, 감각기관이 없어지니까 감각작용도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또한 영혼까지도 개별 원자로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 세계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에피쿠로스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 진술이었던 것을 우리가 많이 훈련한 바 있습니다. 디귿번 맞는 진술이에요. 리을번, 갑과 을, 죽음은 이상적인 인간도 피할 수 없는 고통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판단은요, 을에게서 중요한 연결점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은 현자일 거고요. 그런 현자들의 경우에 죽음을 피할 수 없냐, 근데 그걸 고통이라고 여기겠느냐, 이두 가지 판단이에요. 일단 사실적이고 현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건 누구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피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에 중요한 정오 판단의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고통이냐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 다시 원자 얘기로 가봐요. 개별 원자로 흩어져요? 감각기관이 해체돼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쾌락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으므로. 왜? 그들은 경험의 결과에 의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맞지 않는 진술입니다. 니은하고 디귿이 들어가는 진술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7번. 다음을 주장할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론장 이야기 나오면서 의사소통 행위 이야기하는 하버마스 관점이거든요. 그런 하버마스 관점에서 제시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 제시문 내용 토대로 선지 바로 연결시키는 걸로 여러분들한테는 분석해서 보여드릴게요. 1번. 전문적인 언어 교육을 받아야 공론장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맞지 않는 진술이에요. 자,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거나 혹은 뭐 언어 교육을 받았다거나 하는 것이 뭐 있는 것을 부정하진 않겠죠. 전문적 지식이 있어? 그럼 들어와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줄수 있을 거고. 또 언어에 대한 교육도 받았어? 그럼 또 그것을 토대로 좋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1번의 뉘앙스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참여를 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 거죠. 전문적인 언어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이 있고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라고 볼수 있고, 제시문 자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지만 하버마스에게서 워낙 지속적으로 출제되어 온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기억해 두시고 짚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공적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에는 전문가만 참,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있다면 그에게서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좀더 원활해질 수 있다는 거, 합리적인 결론으로 갈수 있다는 거, 도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전문가만이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될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그 공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1, 2번은
비슷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오답의 이유들이에요. 그럼 3번. 발하자는 타당성에 대한 근거 제시가 요구돼도 근거를 생략할 수 있냐? 안 돼요. 발화자가 내 의견과 욕구하는 바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다고는 했어요. 그쵸? 하지만 그 자유롭게 표출한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주장을 보면 자신의 의견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 이 우리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논의를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준다. 그러니 타당성 있는 근거 제시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런 근거를 제시해주세요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그걸 생략할 수 있다라고는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에 대한 근거 제시가 이 소통의 과정에서 정책의 조정을 위해서, 논의의 조정을 위해서 필요하며 그것에 대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제시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이렇게 오진술화 시켰다. 그렇게 정리하면 깔끔하겠죠. 네 번째, 공론장에서의 의사소통 행위는 일방적인 전달을 통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정답이 아니라 상호 주관적인 의사소통의 행위들. 그래서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일 테니까 적절하지 않겠죠. 다섯 번째, 정치적 의사소통은 시민의 공적 관심을 끄는 모든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요. 모든 문제로.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이 옳은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1, 2, 3, 4번까지 다 짚어보면서 왜 오진술에 근거가 있는지, 어떤 장치가 있는지 훈련해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5번 자체는 하버마스에게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하버마스 선생님은 현대사회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시잖아요. 많은 얘기를 하시고 그러셨었죠. 그러니 5번까지 가기 전에 오답의 이유를 훈련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문제라고 또볼수 있겠네요. 8번 문제.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AI 문제는 지금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빈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다만 이것에 대한 과학 기술적인 접근 자체가 아니라 칼럼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핵심일 테니까요. 이걸 먼저 짚어보는 문제 접근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시문상에서 뭐 이게 핵심이다. 뭐 이걸 강조한다. 라는 류의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건 우리한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장치를 활용합시다. 맨 마지막에 요컨대. 자, 내 핵심을 여기다가 요약하겠다. 이거 꼭 한번 봐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질문과 그로 인해 생성된 결과에 대해서까지 성찰적 검열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AI를 통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성찰적인 검열을 수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건 비판적 검토, 성찰적 검열. 를꼭 하자라는 4번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에 비해서 지금 AI가 생성된 결과에 대해서 인간의 개입을 차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인간이 개입되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비판적인 검토를 하고 성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틀렸죠. 두 번째, AI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인간의 가치 판단과는 무관하다. 아니요, 인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말한 대로 인간의 가치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 번째, AI의 학습 데이터가 누적되면 비판적인 검토는 불필요해진다. 아니죠. 똑같은 논의예요. 비판적인 검토, 성찰적 검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요. 여러분들 3번과 4번을 모아보세요. 정진술은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오진술은 비판적 검토 불필요하다. 화끈하지 않아요, 이 구도가?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거 다시 한번 확인되고, 5번. AI로 인한 문제점은 피할 수 없으므로 효율성을 우선시해라. 효율성 자체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비판적이고 윤리적인 성찰을 해라. 성찰적 검열을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4번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답으로 잡아두면 어떻게 오진술이 만들어졌는지가 눈에 더잘 들어오실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9번 갑니다.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분배적 정의네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인데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갑 판단해 보고 1, 2번 선지 분석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은 순수 절차적 정의가 성립하는 경우

경우에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없다고 했어요. 없으나 여기까지요. 자, 일단 우린 로이스인지 알아요. 근데 저이 단서를 안 놓치기 위해서 바로 1번으로 이어갈게요. 정의로운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있어야 공정한 분배가 실현된다. 와, 이 문제 너무 고마운 거 아니에요? 혹시 내가 이 개념을 잊었다고 하더라도 단서를 명확히 줬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여서 한 번만 더 반복합니다. 로이스가 말하는 순수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없어도 공정한 절차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 결과도 공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포인트만 빼서 이야기해보면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 사전적 기준이 따로 있어야 되냐? 그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1번에서처럼 올바른 정의로운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있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먼저 빼낼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문장 읽고 2번 선지까지 가보겠습니다. 공정한 게임의 결과로 생긴 어떤 식의 재화 분배도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 왜 어떤 식의 분배도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냐라면 순수 절차적 정의 때문에 이 공정한 절차를 잘 따라왔을 때, 그 게임이 공정했을 때그 결과를 우린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롤 선생의 입장에서 2번.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원초적 입장은 역사적 사실이 아님을 가정한다. 아, 맞는 얘기죠. 지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공정한 절차, 또 그러한 공정한 사회를 규제하기 위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고 도출하기 위해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상의 상황을 설계하는 거죠. 원초적 입장이라는. 사회계약에서의 자연상태와 같은 것이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죠. 하지만 문화적인 원시상태는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신의 특수한 상황을 모르지만 자신이 이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으로 인간사회에 관련된 기본적 지식들은 알고 있다. 제가 지금 말로 쭉 했는데요. 이걸 앞에 회차에서 제가 써드리면서까지 강조해 드렸던 원초적 입장에 대한 핵심 내용들, 이거 잊지 마세요 라고 정리해 드렸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말로 다시 한번 복습시켜 드렸고, 2번이 정진술이라는 게 정리가 됐어요. 그럼 1번 하면서 3, 4, 5번으로 가볼게요. 1번은 과거의 상황이나 과거의 행위가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를 창조한다. 이 과거의 상황과 행위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과정을 보겠다라는 역사적 원리죠. 그러니 분배의 결과에 대한 정형적인 기준을 따로 정하지 말라는 점에서 비정형적 원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취득과 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절차나 과정과 원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직이잖아요. 그 노직을 두고 3번 선지. 모든 과세 정책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함으로 부당하다. 그렇지 않죠. 왜 그러느냐? 자, 정당한 노동에 대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돕기 위한, 뭐 복지를 위한 과세 정책을 부과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그의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3번은 그 내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과세 정책이 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부당하다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과세 정책들 중에서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과세 정책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과세 정책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노직 입장이에요. 최소 국가라고 해서 그 최소 국가가 부과하는 모든 과세 정책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최소 국가가 운영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과 치안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구성원들 사이에 발생될 수 있는 부정의한 문제들을 교정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한 국가 운영과 시스템의 유지 비용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과세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은 X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이런 설명할 때, 나 이거 기출에서 많이 봤는데, 라고 하면서 제 진술이, 제 설명이, 아, 복습처럼 잘 귀에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 나 이거 놓쳤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아, 이거 놓쳤네 하는 친구들은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제가 짚어드리는 이 내용, 기출에 나왔었던 거니까 기출에 나왔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본적으로 빼놓지 말고 다 챙겨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적어두셨으면 좋겠어요. 꼭 메모를 해놓으시고 복습을 완벽하게 한다. 그리고 기출문제까지 한번 다시 복습을 한다. 네 번째, 최소 국가보다 포괄적인 국가에서는 소유권리가 발생할 수 없다. 맞지 않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 헷갈렸다면 헷갈렸을 만한 부분은요. 노직은 최소 국가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 형태, 예를 들자면 복지국가 같은 형태는 정당하다라고 보지 않기는 하겠죠. 근데 문제는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지 그곳에서 소유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발생은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소유 권리가 혹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 국가의 포괄적인 더 확장된 역할들이 개인들에게 어떤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로 노직이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긴 하지만, 이 문제 자체에서는요, 최소 국가든 최소 국가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에서든 누군가 개인들의 소유권, 소유권 자체는 발생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유권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그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에 혹은 자유의 침해가 될 거냐, 아니냐는 그 다음에 논의고, 그런 가치 판단 이전에 소유권 자체는 발생할 수는 있을 테니 맞지 않는 진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열을 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기출에 나오면서 노직한테 허를 찌르는 선지로 이미 선배들이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안에 그게 데이터로 남겨져 있으니까 이것 역시도 이 문제뿐만 아니라 기출문제까지 훈련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른 분배가 공정한 분배로 인정될 수 있다. 최대 행복이라는 원리 혹은 그것에 대한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을 따로 정해놓는 것은 특히 롤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공정한 분배로 인정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X 해주실 수 있고, 이걸 지금 해설에 나와 있는 것보다 출제 선생님께서 써주신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보자면 을 최대 행복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공리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라면,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을 같은 노직의 경우에서도 분배 결과에 대해서 정해 놓는 것이 비정형적 원리를 추구하는 노직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분배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표현들을 모두 다 지금까지 기출에서 나왔었던 내용들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분석 요소로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문제니까, 또 기출의 요소가 정말 잘 들어가 있는 문제니까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10번 갑니다. 갑을병 사상가들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연 상태를 토대로 해서 왜 국가가 발생했는가에 대한 국가 권위의 정당성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여기에 갑을병 사상가가 누구인지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갑은 일반 의지 단어 나왔어요. 루소인 거 여러분 잘 아실 테지만 그래도 그런 루소의 입장에서 자신의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 둔다라고 하는, 우리가 직접 민주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의 관점은 선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이따 확인해 볼게요. 1번은 자연 상태에서 강제적 힘에 대한 공포 없이 맺은 약정은 무효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신의 계약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선지랑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단서가 위에 보시면 3번 선지요. 이 3번 선지랑 연결돼요. 다시 한번 을의 첫 번째 문장과 3번 선지 연결된다. 약정된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공통 권력이 존재한다면 유효하다. 그 공통 권력은 리바이어던과 같은 것으로 묘사되는 커먼웰스일 테니까 홉스. 병번은 법에 따라 다툼을 해결할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자연

권의 집행법,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고 공동체에 양도하면서 시민사회가 성립한다라는 로크의 입장. 그럼 1번 선지 보겠습니다. 루소가 홉스에게 사회계약으로 비로소 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홉스는 간과하지 않는다. 홉스 입장에서는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 불이 내 것, 네 것의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이 있다고 볼수 없을 텐데, 사회 상태가 되었을 때에 이 소유권이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입장이에요. 간과하지 않으므로 1번 맞지 않다. 2번, B와 D예요. 홉스가 두 사람에게 주는 비판인데, 사회계약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주권을 가질 수 없음. 그런데 당신들은 그걸 간과함. 이거 정답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이 문장에서 키워드 하나를 꼽으라면 주권. 제가 각 회의 문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주권, 입법권, 처벌권 같은 그 키워드 중심으로 각 사상가들을 분류해보면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2번을 홉스 입장에서 보자면 사회계약에 참여한 구성원들, 계약의 당사자들, 계약의 체결자들은 시민이겠죠. 하지만 그 시민들이 리바이드한테 자연권을 양도하면서 그 공통의 권력이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주권자는 리바이어던이죠. 따라서 홉스에게서는 계약의 체결자와 주권자, 다시 한번, 계약의 체결자, 주권자가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입장이에요. 홉스. 두 사람에 비해서. 왜?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로크에게서, 루소에게서 모두 주권은 시민들한테 있어요. 하지만 로크는 그것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해서 세워두는 신탁을 한 상태인 거고, 루소의 입장에서는 그 주권이 당연히 시민들한테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2번이 홉스와 묵소 로크를 갈라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왔어요. 자, 그럼 3번 C. 로크가 홉스에게 사회계약을 강제할 힘 없이 말로만 성립된 계약은 무효임을 간과하는구나. 간과하지 않는다. 제가 앞에 써놓은 이 부분이에요. 홉스는 강제적 힘에 대한 공포 없이 맺은 약정은 무효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계약은 말로만 성립된 계약은 무효임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4번 2. 로크가 루소에게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는 사회계약 이후에만 형성됨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 로크의 입장이 아니므로 로크에게서 나갈 비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왜? 로크 입장에서는 자연 상태에서도 자신의 노동이 가해지고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양과질의 것을 남겨놨을 때에는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어요. 더 짧게? 자연 상태에서도 소유권이 존재함! 이게 로크의 관점이었잖아요. 그러니 사회계약 이후에만 형성됨, 만이라고까지 했으니 더더욱 로크의 입장이 아니어서 로크에게서 나갈 발언이 아니라는 거죠. 다섯 번째, 입법권과 행정권, 집행권 모두 주권자인 시민 전체에게서 속한 배타적인 권리임을 간과한다. 루소가 로크에게. 루소 입장에서 봤을 때 입법권, 집행권 모두 주권자인 시민 전체에게 속한 배타적 권리임. 이걸요. 로크가 비판을 받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보면 좀더 명확한 것이 로크는요, 주권자인 시민들, 말 그대로 시민들이 주권자이고 그들이 이 신탁 계약을 통해서 입법권과 집행권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입법부와 집행부가 자신들의 의지에 반하게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은 철회가 되죠. 그러니 이것은 시민 전체에게 속한 배타적인 권리이고, 그런 배타적인 권리를 통해서 두 이권 분립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언제든지 시민의 뜻에 따라 철회될 수 있는, 계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럴 수 있는 그 근거가 시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로크는

5번과 같은 문장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역시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꼼꼼하게 볼 것이고, 루소가 들어간 상태에다가 세 사람이 다 들어가 있고, 형식적으로는 3원형 비판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럼 11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달아서 중요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네요. 갑과 을은, 네, 해외 원조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해외 원조 이야기하는 갑은 온정적 간섭주의를 발휘해서는 안 된다. 이거 선지에 종종 나오고 있으니까 체크해 보세요. 최종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행동해야 되고, 고통받는 사회들의 자유와 평등 확립이 원조의 최종 목적이다라고 보는 롤스 입장이잖아요. 그런 롤스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 기역, 니은 먼저 분석해 보죠. 기역번, 인권에 대한 강조는 고통받는 사회 기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매우 중요해요. 고통받는 사회가 왜 기금 문제에 처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롤스는 그 사회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 전통들 혹은 그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 정부가 시민들의 기금 문제에 대해서 혹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그래서 이들이 기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잘 노력하지 않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 국민들의 인권의 문제에 관심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금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접근은, 당신들 정부는 시민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그 관심 갖는다면 이 기금 문제에 빨리 해결해야 그들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 또 인권을 향상시킴으로써 그런 기금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 지점에 매우 중요점을 두는 사상가이므로 기역번 꼭 들어가야죠. 니은번. 원조 대상국의 적정 수준의 정부가 작동되면 원조가 차단될 수 있다. 컷오프 포인트 이야기하는 롤스에게서 핵심 개념 역시 또 나왔네요. 그럼 1번.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적 정의에 규제되지 않는 사회의 정치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장기적 문제보다 더 급박한 문제로서 그 사람들의 피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될까? 그러니 인류 전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원조를 해야 된다라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 세계 시민주의적인 관점의 싱어에게서 롤스와 같이 어떤 공적 정의 혹은 그 사회의 정치 문화를 변화시켜줘야 돼라는 긴 관점보다는 지금 고통받는 사람을 당장 어떻게 대응해서 도와줄 수 있냐 이거에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디귿번 사회 내 부조와 해외 원조 사이에는 접근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공리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접근하면 되니까. 따라서 디귿번 맞지 않고 리을번, 원조 시행 시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고려해야죠. 갑의 경우에는 원조를 시행했는데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적정 수준의 사회로 진입했다면 컷오프 포인트가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이 상황을 고려하면서 원조를 더 지속할 것인지 말아야 될지 판단해야 돼서. 두 번째, 싱어의 입장에서는 원조를 받는 그 나라가 우리의 원조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다면 비용 대비 혜택을 분석해 봤을 때이 원조가 효과했다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그때는 원조가 중단될 수도 있으므로 정치적인 상황을, 대상국의 상황을 고려해 봐야 된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요소야. 그래서 기니리 들어간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중요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꼭 도움되셨길 바라고 12번 갑니다. 다음 사상가 입장에서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인데요. 제시문은 고통과 쾌락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밴담인 건잘 아시겠지만 제시문이 참 좋죠. 동기가 좋거나 나쁘다면 이는 오직 결과 때문이다.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없다. 더더욱 밴담입니다. 쾌락을 낳거나 고통을 피하는 경향 때문에 좋은 것이다. 핵심적인 좋은 문장이고 그에게서 문제 상황 속에 자, 한정된 의료 장비를 가지고 누구를 치료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대학병원 의사 A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럼

정답은 너무 명쾌한데요. 치료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해악과 사회적인 편익의 총합을 계산하세요. 비용 대비 혜택을 분석하세요. 이게 공리주의에서 꼭 나와야 되는 정답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하고 공리주의의 원칙, 유용성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2번 선지, 보편적인 도덕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공리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자, 이 공리의 원리를 모든 상황들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 그 적용한 결과가 이익을 증진시켰는지 판단해 보시고요. 그렇게 이익을 증진시켰으면 그건 옳은 행위일 가능성이 커요. 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보편적 도덕 원리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자주 나오죠. 세 번째,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인지를 따져보라 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칸트적인 입장일 가능성이 크고, 4번, 유덕한 사람이 했을 법한 행동을 본받아서 실천하시라 라고 하면 덕유일 가능성이 크고, 다섯 번째,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이라고 한다면 밀일 가능성이 크죠. 벤담은 질적인 쾌락은 따로 없다. 질적인 차이가 따로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또잘 나오는 오답의 유형이기도 하죠. 정답 1번인 거, 나머지가 오답인 거 깔끔하게 정리되죠. 13번 갑니다. 시민불복종이네요. 갑번은 두 번째 문장.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해서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음을 정당하게 알린다라는 롤스적인 관점이고, 1번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실시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으로서 악의 크기와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를 저울질해본다라는 공리주의적인 싱어의 관점이 잘 드러난 제시문. 이걸 통해서 기역범. 공유된 정의 간 자체에 대한 시민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나요? 이것도 핵심이죠. 롤스는 안 된다고 하겠죠. 공유된 정의 간의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인 것이지, 공유된 정의 간 자체를 불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볼 거예요. 반면 싱어는 공유된 정의 간이라고 하는 것들도 만약에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면 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죠. 핵심적으로 나오던 것이어서 기역번을 먼저 제외하고 시작합니다. 니은번, 공정한 기획균등의 원칙을 침해한 법에 대한 항거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나요? 역시 중요합니다. 정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 위배 여부가 심각하지 않다면, 정의를 훼손하는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불의한 법을 지킴으로써 그 불의의 공유를 함께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죠. 더 짧게 말해봐요. 로스의 입장에서는 그 불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을 때에는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불의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공유된 정의관에 의해서 판단됐을 때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심각성의 정도. 디귿번. 시민불복종뿐만 아니라 양심적인 거부도 입헌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도가 될수 있나요? 될수 있어요. 양심적인 거부도 이러한 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시민불복종이라는 공공의 정의관, 공유된 정의관 자체에 근거해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 것과는 다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불복종은 공동의 정의관에 대한 판단 근거가 있고, 양심적 거부는 그야말로 개인의 양심적 거부가 될수 있다면 그것은 판단의 근거는 다를지라도 디귿번이 포인트 두고 있는 것은 입헌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도가 될 수는 있냐? 될 수는 있다. 1번. 시민불복종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될수 있느냐? 싱어가 아예 자신의 저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의사결정을 복원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니, 디, 리가 들어간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되겠고, 기출에 기반했을 때 핵심적인 요소들이 잘 들어가 있으니까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14번. 강연자가 지지자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동안 지속적으로 출제되다가 최근에는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교재 문제에서도 오랜만에 보는데요. 주거윤리 이야기하는 볼로브의 관점이에요. 그가 인간이 자기 집에 사는 방식을 거주라고 표현하면서 어디에 머무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핵심은 머무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는 것 자체 이상의 의미가 있다.

내가 진정한 거주를 위해서는 각별히 노력해야 된다. 그 주거에 대한 나의 노력과 책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선지랑 바로 연결시켜서 보여드릴게요. 1번. 인간은 자신의 거주지를 자기 삶의 중심으로 형성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거주 공간 속에서 내가 특정한 장소를 집으로 삼아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속해 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거주를 통해 실존 회복의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기 중심으로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관점이에요. 그래서 답이 먼저 나왔고, 나머지 2번.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여 더큰 집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소유 이상의 책임과 관계 형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며, 더군다나 더큰 집을 가지려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지. 이건 내 실존을 회복하는 기회를 강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세 번째, 집을 피상적으로 소유함으로써 거주의 본래 의미를 실현한다. 소유라는 단어를 다시 썼습니다. 소유 이상의 것인데 심지어 피상적으로만 소유한다. 안 됩니다. 구체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안에서 내 책임을 강조합니다. 맞지 않아요? 키워드 두 개, 소유. 그 이상으로 가야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집은 인간의 저항을 극복하고 적을 막아내야 하는 희생의 공간이다. 아니겠죠? 여기요. 위험에 대한 경계심 내려놓고 긴장을 풀수 있는 안정의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희생의 공간 아닙니다. 다섯 번째, 인간이 지구상의 어느 공간에라도 정착하기만 하면 거주가 완성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 인간이 단순히 존재하고 머무르기만 한다면 그것은 공간과 피상적인 관계만 맺고 있을 뿐인 거다. 반면에 이러이러해야 한다. 그러니 정착하기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상적으로 소유하는 것만도 아니다 라고 제시문 속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제시문의 단서, 정보를 꼭 활용해야 된다. 15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에 대답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는 사상가이지만 문제 상황 속에서는 고마워요. 왜? 개념적으로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실수하지 않고 이분의 메시지를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지혜로운 선비는 청렴을 교훈으로 삼고 탐욕을 경계했다. 수령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를 도적으로 여겨서 그가 마을을 지낼 때에 더럽다고 욕하는 소리가 높아질 것이니 이건 큰 수치다라고 하면서 뇌물받지 말고 또 청렴한 노력을 통해서 내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약용 선생이 이야기하는 목민심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정약용 선생의 입장에서 목민관으로서의 책임은 어떠한 것이겠는가? 자, 1번.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백성의 삶을 보살펴야 된다. 백성을 사랑하는 자는 청렴하게 절약하며 백성의 삶을 보살핍니다. 두 번째, 사적인 청탁 배제해야죠. 뇌물도 받지 말라고 했어요. 세 번째,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고 권한을 넘어서는 일은 삼가야 되죠. 선공후사해야 합니다. 네 번째, 큰 포부를 지니며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지닌다. 맞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을 일으키고 뇌물을 받아서 자기의 그런 작은 경제적인 이익에 집착해요. 그래서 비리를 일으키는 거죠. 하지만 정약용의 입장에서는 큰 포부를 지닌 사람, 뜻이 큰 사람은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청렴을 통해서 백성을 사랑하는 목민간의 역할을 다한다는 거예요. 5번.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사회적 책임에서 면책되면 안 되죠. 사회적 책임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뇌물받지 말고 백성을 사랑하면서 절약하면서 공직의 일을 우선 삼아서 너의 책임을 다해라.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그래서 5번이 부정의 대답. 고마운 문제 맞죠? 16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조합은 이제 우리 훈련된 생윤도한테는 아, 또이 조합이네. 딱 느껴지는데요. 그쵸? 이것, 저것에 어떤 관계를 얘기하려는 걸까를 보면 갑번은 인연을 통해서 이것과 저것의 관계를 말하고 싶다. 즉, 인연 생기를 통한 상호 의존적인 관계.

관계를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 석가모니의 관점인 것이고 그에게서 중도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1번은 이것은 동시에 저것이고 저것은 동시에 이것이다라고 하는 건 도가적인 관점에 있어서 말하자면 유무상생이죠. 밤이 있어야 낮도 있는 것이고 죽음이 있어야 삶도 있는 것이고 이것과 저것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저것이고 저것은 동시에 이것이다. 그러니 이걸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상대적인 특성. 그러한 상대적인 특성 속에서 성인은 저것에는 옳고 그름이 동시에 있고 이것에도 옳고 그름이 동시에 있다라고 보면서 도의 지도리. 상대적 대립관계를 넘어서서 없어지는 경지를 일컬어 도의 지도리라고 한다. 제대로 짚었죠? 자, 장자의 입장이에요. 그럼 1번. 지속적인 고행을 바탕으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자, 여기서 오답 근거에 딱 밑줄을 쳤어요. 지속적인 수행을 해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고행이어야 되느냐? 그건 중도에서 어긋나요. 중도라는 것 자체가 극단적인 쾌락으로도, 극단적인 고행으로도 가지 않는 게 중도입니다. 그래서 1번 맞지 않고요. 2번. 바른 견해를 일으켜서 삶과 죽음이 계속 반복되도록 윤회해야 된다. 먼저,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거, 정견, 정사유, 정명, 정업 하는 불교에서의 팔정도와 같은 지속적인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맞는 진술이겠지만, 방향이겠지만, 삶과 죽음이 계속 반복되면 죽음을 통해서 내가 다음 생을 받게끔 윤회하면 이것은 로병사로 이어진다.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데 생로병사는 위에서 말한 대로 태어남, 늙음, 죽음, 병듦, 죽음은 괴로움이에요. 이건 어쨌든 괴로움이에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윤회를 해서 또 괴로우세요. 아, 또 태어나셔서 또 괴로우세요. 이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윤회를 끊어내라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뺍니다. 세 번째, 인위적인 규범을 따라 절대자유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절대자유의 경지 소유유에 이르르는 것은 맞아요. 외적인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인위적인 규범을 따른다. 하덕을 따른다. 인간사회 규범과 도덕과 지식과 경험과 언어와 경험을 따른다. 라고 하면 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소유유에 따르려면 도의 경지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 4번, 3번 맞지 않고 맞네. 도의 관점으로 시비 선악 미추의 분별에서 벗어나라. 도가 하면 분별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선지에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훈련되면 너무 고맙죠.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4번 정진술, 5번 집착 탐욕 버려라. 고정불변의 실체 확립해라. 훈련된 우리한테는 이것도 눈에 확 보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특별히 물어보는 걸까요? 석가모니, 불교. 고정불변의 실체라는 건 인연생기를 깨달았다면 없어요.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 끊임없이 변화됨으로 고정된 거 없고 변화 안 되는 거 없고 실체인 것도 없어요. 이걸 합쳐서 고정불변의 실체 이건 세트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빼줍니다. 17번 갑을병사 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자연과 윤리 문제예요. 이거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자연과 윤리가 나오게 되면 요 시간이 중요하니까 요거 그런 거 훈련한다라는 의미에서 딱 정확하게 정오답 포인트 잡아내면서 가보겠습니다. 1, 2, 3, 4, 5번으로 선지가 구성되었는데 보통은 기니들이인데요. 갑의 병의 벤 다이어그램은 잘 나오는 유형이죠. 훈련을 해보죠. 갑. 자연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서 어긋난다. 동물에 대한 감사는 간접적 의무다. 정말 많이 나오죠? 이걸 보는 순간 칸트인 걸 여러분들 잘 아시죠? 1번. 각각의 유기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고 고유한 선을 추구하는 유일한 개체다. 테일러죠? 병번. 돼지 공동체. 인간은 그 구성원, 레오폴드죠?

인간 중심주의와 탈인간 중심주의 둘. 개체론과 전일론. 이런 요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1번 전지. 인간의 의무를 묻는데, 동물 학대 금지를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규정할까요? 라고 칸트에게 묻는다면, X죠. 칸트는 동물에 대한 의무는 없어요. 제시문에 동물에 대한 감사를 하더라도 그건 동물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만이 있고 그것과 그것을 위해서 동물과 관련한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간접적인 차원의 의무라고 하는 거죠. 이 문장이 1번의 정오 판단 근거예요. 그래서 저 문장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갑의 입장으로 맞지 않으므로 갑만의 입장으로도 틀리다. 2번, 생명에 대한 권리는 인간에게만 한정되는 특수한 권리가 아니다. 을만의 입장이냐? 을의 입장은 맞아요. 생명에 대한 권리는 인간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유기체에게 확장이 될 테니까, 테일러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테일러만의 입장은 아니에요. 레오폴드의 입장에서도 생명 공동체, 또그 안에 존속할 권리를 갖는 구성원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인간에게만 한정되는 특수한 권리가 아니다라고 을과 병이 말할 것이므로. 세 번째,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생명 없는 존재는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칸트 입장에서는 인간이 도덕적 고려 대상이고 테일러는 유기체가 도덕적 고려 대상이니까 인간과 유기체는 모두 생명 있는 존재이므로 생명 없는 존재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겠죠. 3번이 정답. 4번. 생명 없는 존재의 파괴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가 있다. 생명 없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파괴하거나 그 파괴라는 말 자체에 선악의 가치 판단을 잡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이 종이를 만들어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생명 있는 나무를 파괴해서 종이로 만들었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인간의 삶을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서 자연의 대상물을 이용하는 그런 단계까지 넓게 이야기해 본다면 이건 세 사람이 모두 긍정할 것이므로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이라고 할수 없고 레오폴드가 들어가 줘야 되겠습니다. 자율적인 행위 능력과 관계없이 도덕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칸트의 입장에서는 자율적인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도덕적인 지위가 있거든요. 그러니 칸트는 여기에 긍정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갑이 들어가면 안 되는 구도입니다. 5번은. 그래서 정진술은 3번뿐입니다. 잘하셨어요. 18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야, 문화산업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화산업에서 소비자들은 상품을 꿰뚫어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동화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1번에서처럼 문화산업이 소비자에게 해방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사유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며 오히려 그 자본에 종속되어 있는 시스템 안에서 무비판적으로 소비하는 것이라고 봐요. 1번 정진술. 2번. 문화산업은 소비자의 충동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승화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소비자들이 자본에 의해서 종속된 시장 안에서 무비판적으로 소비하게끔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충동을 승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럼요, 3번. 오히려 문화산업이 이렇게 강해지면 소비자 욕구를 더 능숙하게 통제함으로써 무비판적으로 소비하게 만들고요. 지속적인 문화상품의 소비 상태에 머물게 하는 그들이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계속 소비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요. 다섯 번째, 문화상품의 본질을 파악하면서도 문화산업에 동화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동화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문화산업의 본질을 파악을 하지만 거기에 동화돼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제시문 속에 강조하고 있어서 부정은 2번이에요. 잘하셨어요. 그럼 19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 교정적 정의인데요. 갑번은 사형에 대해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백하리아 관점이고 반면에 을은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응보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칸트인데 기업번 갑, 형벌의 유용성이 범죄자의 범죄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용성의 관점에서 백하리아가 매우 강조하는 거죠. 니은번 갑, 형벌은 정신의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고 신체에 큰 고통을 주는

말하는 갈퉁인데요. 기업번 갑, 평화는 민족들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되거나 보장될 수 없으니까 반드시 그러한 계약과 연맹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미음번, 평화연맹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영구 평화에 가까이 갈수 있느냐? 아니에요. 연맹의 종류가 다양해야 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출제된 내용이지요. 디귿번,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 평화의 실현을 하는 방법도 평화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라는 갈등의 핵심 내용이에요. 1번, 정치 체제가 개선되는 것이 평화를 위한 수단이 될수 있다는 건 둘의 공통점으로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해결해 봤는데 잘 복습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확실히 만든 다음 우리 다음 시간 마지막 7강에서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버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21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하고 있었냐면 구문의 활용 부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문의 활용 네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구문의 활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 배웠었냐면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한번 출제되면 어렵게 돼서 기출 문제로 한번 잘 다지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얘기 했었습니다. 자, 오늘 얘들아 수업 들어가기 전에 미리 조금 말을 해주자면 오늘 다루는 문제들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차분히 오늘 좀 천천히 수업을 나가도록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 보도록 합시다. 오늘 첫 번째 풀 문제는요. 15번 문제입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Most historians of science point to the need for a reliable calendar 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과학 역사학자들은 point to라고 하면 무엇무엇을 지적하다라고 지금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 대부분의 과학 역사학자들은 무엇을 지적을 해주냐면요. The need for a reliable calend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믿을 만한 그런 달력의 필요성을 지적한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믿을 만한 달력이 필요하냐면요. To regulate agricultural activ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농업 활동을 뭔가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달력이 필요했던 거야. 자, 그런데 as the motivation for learning about what we now call astronom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천문학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motivation, 동기부여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그래서 무언가 내가 농업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믿을 만한 달력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 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Early astronomy, 그 초기의 천문학은요, provid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 천문학은요, 무엇을 제공해줬대? Information about when to plant cro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 작물을 심어야 할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요. And 또한 gave humans, 인간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었냐면 their first formal method of recording the passage of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에게 어떤 것을 주었냐면 그들이 최초로 공식적인 방법을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공식적인 방법이냐면 of recording the passage of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간의 흐름을 기록할 수 있는 최초의 공식적인 방법을 제공해 준 게 뭐다? 초기 천문학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문법 지금 there를 살펴보기 전에 뭘 하나 보고 싶냐면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 하나 보고 싶어 얘들아.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두 개가 같이 대등하게 연결되어져야 된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gave라고 하는 동사를 봤을 때 이 gave가 어떤 다른 동사랑 연결되는지 그거를 찾는 게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웠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대등하게 연결이 되어지려고 하는데 gave

receive라고 하는 두 번째 동사랑 연결 지어지는 동사 어떤 거예요? 앞에 나오는 provided 이 동사가 지금 연결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초기 천문학은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천문학은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 해석됐다고 보면 되겠네. 자, 이거 왜 짚냐면 다음번에는 이때 there의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더라도 만약에 gave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어떻게 찾아야 된다? 아, 앞에 등위 접속사 있네. 얘가 어떤 거랑 연결 지어지는지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보라고 일부러 한번 말해줬어요. 자, 그럼 우리 1번에 밑줄 그어져 있는 there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이때 there이 오는 거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해석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지. 초기 천문학은요, 인간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제공해 주었냐면, their first formal meth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시간의 흐름을 기록할 수 있는 그들의 최초의 formal method, 공식적인 방법을 제공해줬다 그랬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re은 누구야? 그들의 최초의 방법. 자, 이때 등장하는 there은 바로 앞에 나오는 human, 인간들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 복수 형태의 대명사, 특히나 소유격 대명사를 써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너무 괜찮다. 동그라미 쳐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Stonehenge라고 하는 지금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얘가 뭔지 잘 모르잖아. 자, 뭐라고 설명해주고 있냐면 컴마 찍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Stonehenge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동격으로 The 4,000-year-old ring of stones in the southern Brita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영국의 남부 쪽에 있는 4,000년이나 된 고리 모양을 하고 있는 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대? Stonehenge라고 부른대. 자, 그랬을 때 이런 Stonehenge is라고 해서 어디에 밑줄 그어져 있어? 동사에 밑줄 그어져 있잖아. 자, 그러면 동사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우리 뭐 해야 된다? 주어 부분을 찾아봐야 돼. 자, 이 문장 전체에서 주어 부분 어딨어? Stonehenge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뒤따라 나오는 거는 동격으로 받은 거니까 여기서 진짜 주어는 Stonehenge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이 Stonehenge라고 하는 것은 is perhaps 아마도 the best known monument to the discovery of regularity and predictability in the world we inhab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 Stonehenge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잘 알려진 무엇이다? 기념비일 것입니다. 뭐에 있어서? 뭐의 발견에 있어서 가장 잘 알려진 기념비냐면요. 첫 번째, regularity, 어떤 규칙성, 그리고 predictability, 예측 가능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규칙성과 그런 예측 가능성의 발견을 나타내는 기념비적인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The Great Markers of Stonehenge라고 나오고 있어요. Great Markers라고 하면 표식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Stonehenge의 가장 큰 표식은요. Point 2. 얘들아, 우리 첫 번째 문장에 Point 2라고 하는 거한번더 있었거든? 살펴봤어? 자, 첫 번째 문장에 봤을 때 Point 2는 무엇무엇을 지적하다라고 했지만 지금 네 번째 문장에 나오는 입대 Point 2는 무엇무엇을 가르키다 라고 해석하는 게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랬을 때, 스톤헨지의 가장 큰 표식은요, 무엇을 가르키냐면요, the spot on the horiz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평선에 하나의 장소를 가르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where the sun rises, 해가 떠오르는 장소래. At the solstices and equinox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와 동지 그리고 춘분 혹은 추분에 해가 떠오르는 장소를 누가 가르쳐준대? 스톤헨지의 가장 큰 표식이 가르쳐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해석은 다된것 같으니까 우리 where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 자, 얘들아, where 같은 경우는 관계 부사라고 알고 있지. 자, 관계 부사면 일단 뒤에 문장은 어때야 돼? 뒤에 문장은 완전해야 돼. The sun rises 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어. 그럼 일단 반은 조건이 충족이 됐고, 그럼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나오려면 앞에는 무슨 선행사가 나와야 돼? 장소의 선행사가 나와야지. 자, 그래서 the spot on the horizon 이라고 해서 장소의 선행사가 앞에 나오고 있고, 뒤에 문장은 완전하고 하니까 관계부사 where이 나오는 거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자, 이때 그 스톤헨지의 가장 큰 표식은 어느 부분을 가리켰다고 했어? 그 지평선에 해가 하지와 동지, 그리고 춘분 혹은 추분에 해가 떠오르는 그 장소.

청소를 가르친다고 했는데, 얘들아, 우리가 이 표현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설명해 줬어. 하지와 동지, 춘분 혹은 추분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는 날짜인데 어떤 날짜냐면, We still use to mark the beginning of the seas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절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사용하는 그 날짜이다 라고 설명을 해준 거죠. 자, 그랬을 때, the stones, 여기서 말하는 stone은 Stonehenge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 돌들은요, may even have been used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거 좀 익숙하지 않아? May have PP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 뭐뭐 할지도 모른다 라고 해서 우리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때 may have PP라고 하는 수거 표현 쓴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돌들은요, 아마도 심지어는 사용되어 졌을지도 모른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그러면 뭐로 사용되어졌을지도 모르냐면 to predict eclip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일식 이라고 하는 월식과 같은 그런 식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해석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들아, 4번에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볼까? 비동사 플러스 PP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 자, 그러면 수동태로 잘 쓰였니?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들아, 스스로를 쓰는 거야? 아니면 쓰여짐을 당하는 거야? 수동으로 쓰여짐을 당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수동태로 지금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그 돌들은 사용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뭐로? 아, 일식이나 월식을 예측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쵸? 그랬을 때, The existence of Stonehenge. 그 스톤헨지의 존재는요. 그 스톤헨지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built by people without writ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기록을 하기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스톤헨지의 존재는 자,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 이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본다면 bears 여기 부분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톤헨지의 존재는 무엇을 낳을 수 있냐면 silent testimon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조용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지금 볼수 있겠지. 자, 그런데 조용한 증언은 증언인데 어떤 조용한 증언을 보여주냐면 both A and B라고 하는 수거 표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와 뭐의 조용한 증언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첫 번째, to the regularity of nature. 그리고 두 번째, to the ability of a human mind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 여기 both A and B라고 하는 그두 개의 표현 사이에 똑같은 형태의 애들이 들어가 있는 거 보여? 아, 그치. 그래서 여기 등위 접속 사인 and를 기준으로 해서 to the regularity of nature 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 그리고 to the ability of the human mind 이두 개의 표현이 아, 동등하게 들어가 있네 라고 하는 것도 같이 봐주면 좋겠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이런 스톤헨지의 존재는 조용한 증언을 제공해준다고 했었어. 자, 무엇, 어떤 거에 대한 조용한 증언이냐면 to the regularity of nature 자연의 규칙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언, 그리고 두 번째, to the ability of a human mind, 인간의 마음에 대한 능력, 그두 개를 보여준다라고 했어. 근데 아직 문장이 안 끝났네. 인간의 마음에 대한 능력이 뭐냐면, to see behind immediate appearanc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인간의 어떤 능력이래? 뭔가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것그 너머에,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볼수 있는 능력. 여기서 to는 앞에 나오는 ability를 꾸며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뭔가 직접적으로 보는 것, 너머에 있는 그것을 볼수 있는 인간의 마음의 능력과 and, 얘들아, 이때 and는 누구랑 누구를 연결 지어주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 그럼 이때 and가 누구랑 연결되어지는지 한번 지금 해석어를 통해서 봅시다. discovers deeper meaning in the ev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건에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라고 해석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and는 누구랑 누구를 이어주는 거야? 그래서 쌤이 일부러 앞에 이 and의 세모를 치고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아, 형식이 똑같네 라고 하는 거 강조해 줬잖아.
그치?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and는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켜줄까?

자, 일단 디스커버는 맞는 것 같고, 이 디스커와 연결되어질 친구는 C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능력은 능력인데, 뭔가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 넘어에 있는 것을 볼수 있는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그 사건의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discovers가 아니라 어떤 형식이 돼야 돼? discover이라고 해서 이 s를 떼버리면 되겠지. 왜? 이때 c랑 형식을 맞춰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 2022년 6월 모의평가 29번 문제는 5번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discovers가 아니라 discover이라고 써야 된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16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0학년도 사관학교식 9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Rules and incentives are an inevitable and necessary part of our social and political life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 Rules, 규칙이나 규율, 그리고 incentive는 보상이잖아요. 규칙이나 규율, 그리고 보상 같은 경우는요, 필연적인 것이래요. 그리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우리의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뭐가? 규율과 보상이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규율과 보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랬을 때, the banking crisis would have been far less serio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banking crisis 이라고 하면 금융위기거든요? 그 금융위기가 훨씬 덜 심각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금융위기가 훨씬 덜 심각했을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더라면 덜 심각했을 수 있냐면, Had Depression Era Regulation not been remov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대공황 시기에 규제가 없어지지만 않았더라도, 라고 지금 해석되어지고 있어. 오케이. 자, 그리고 and had existing regulations been reinforc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 규율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만 시행이 되었더라면 이런 금융 그 경제 크라이시스 위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해석했어. 자, 얘들아, 여기 헤드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봐. 금융위기는 이렇게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라고 쌤이 해석했어. 만약에 이 대공황 시기의 규율이 없어지지만 않았더라도 라고 했어.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가 들어가면 이 구문은 어떤 구문이었다는 거야? 가정법이 쓰여져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얘들아, 가정법이 쓰여지려면 우리 뭐 써? 접속사 if를 써주잖아. 그런데 지금 눈 씻고 찾아봐도 접속사 if는 없습니다. 왜 없냐? 생략됐으니까. 자, 그래서 접속사 if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는데 얘를 싹 생략해 주면서 어떻게 된 거야? head랑 앞에 있었던 주어가 자리를 바꿔버린 거지. 즉, 도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접속사 if가 원래 있었는데 그럼 있었더라면 어떤 문장이었을 거야? If Depression Era Regulations had not been removed and if existing regulations had been enforced 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야. 그런데 접속사가 생략되면서 헤드랑 주어가 위치 바꾼 거 너무 잘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동그라미 1번은 치고 넘어가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문제를 맞췄어도 1번이 왜 맞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을 수 있거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 이 헤드가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자, 이때 if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면서 도치된 구문이었구나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알고 가면 좋겠죠. 자, 그랬을 때, For all the importance of rules and incentiv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규율이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The debate that focuses only on the proper mix of these two mechanis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두 개의 체제에 아주 적당한 믹스라고 하면 뭔가 혼합이잖아요. 적당한 혼합에만 관심을 갖는 이러한 토의, 논의는 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는 어디 있어요? 이거 두개 중요한 거 알아. 그치? Rules, 규율이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중요한지는 알지만, 아, 이런 보상과 규율을 어떤 비율로 해야 될까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논의하는 것은, 자, 이때 진짜 주어는 논의지, 논의. 그러면 여기서 동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면, leave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정말 적절한 비율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논의는 leave out 이라고 하면 배제시켜 버리는 거죠. 무엇을요? An important ingredient, 아주 중요한 요소를 배제시키게 됩니다 라고 해석할 거야. 자, 그러면 주어 동사 잘 잡았는데 얘들아, 주어를 보니까 쟤 단수야 복수야? 주어가 단수인데 leave라고 하는 복수 동사가 쓰여져 있잖아요. 자, 그럼 얘 뭐로 바꿔야 돼? leave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바꿔줄 겁니다. 자, 그럼 2번에서 이미 답이 나와버렸어. 그치? 그럼 마음 편하게 이제 다음 문장들을 읽어보면 될것 같은데. The kind of work that most practitioners want to d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모두 대부분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종류의 업무. 그리고 and that those they serve also want them to d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봉사하는, 즉 약간 고객 같은 거죠. 그들이 봉사하는 그 사람들도 그 대상들에게 원하는 그러한 종류의 업무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 자, 얘들아, 그러면 3번 문장에서 퀴즈 하나만 낼게. 동사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 3번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을까? 쌤이 이미 다 힌트를 주기는 했는데, demand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지금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부분까지가 다 뭐라는 거야? 주어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종류의 업무, 어떤 업무? 대부분의 현업 종사자들이 원하는 업무, 그리고 그들이 봉사하는 사람들도 그들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도록 하는 그러한 업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이때 첫 번째 등장하는 that, 그리고 3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이 that, 둘다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관계 대명사로서, 특히나 말하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앞에 나오는 업무를 꾸며주고 있고, 진짜 동사는 누구다? demands라고 하는 요구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업무들,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하는 이러한 업무는 무엇을 요구하게 되냐면요. practical wisdo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게 된대요. Rules and incentives may improve the behavior of those who don't c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규율이나 혹은 보상을 제공해 주는 것 자체가 누구의 행동을 증진시켜 줄 수는 있냐면요. who don't ca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즉,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사람이거든. 즉,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면 더 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무관심한 사람의 행동을 증진시켜 줄수 있지. 왜? 내가 보상 줄게. 아니면 규율로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해야 돼. 라고 하는 규율을 제공해 주거나 보상을 제공해 주면 이 사람들의 행동은 증진시켜 줄수 있겠지만, though they won't make them wis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들은 그들을 현명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한다. 라고 말해 주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they는 누구야? 그들은 그것들을 현명하게 만들어 주진 못한다. 이때 등장하는 they는 rules and incentives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규율이나 동기 같은 거, 보상 같은 것들은 그 사람들을 현명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등장하는 them은 누구죠? 앞에 등장하고 있는 those who don't care. 이 사람들 되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현명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럼 얘들아, 주어에 있는 이 애랑 목적어에 있는 이 애가 같은 애야, 다른 애야? 다르잖아. 그러니까, 아, 여기 제귀대명사 쓸 필요 없이 그냥 목적어 형태로 됨이 잘 왔구나라고 볼수 있겠네. 그쵸? 하지만, in focusing on the people who don't c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은요, 하게 된다면, We miss those who do c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we miss those.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치게 되는 거냐면 who want to do right things but lack the practical wisdom to do them wel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을 놓치게 될 거래? 진짜 올바른 일들을 하고 싶어 하지만 뭐가

부족한 사람들이야. 실질적인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을 놓치게 되는 거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그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뭐가 부족한 사람들? 실질적인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는 놓치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 자, 그럼 이때 but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누구랑 누가 이어지는지 한번 봐야겠지. 첫 번째, who want to do the right things.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lack the practical wisdom, 실질적인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이때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want라고 하는 거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이어진다? lack라고 하는 동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선지가 맞는지 물어보신다면 아, want라고 하는 동사와 그리고 but이라고 하는 무슨 접속사죠? 등위 접속사가 잘 lack를 연결시켜주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겠네. 자, 그랬을 때 5번까지 동그라미를 치신다면요. Rules and incentives won't teach these people the moral skills and will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규율이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지는 않을 거야. 도덕적인 기술이나 혹은 의지를 가르쳐주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They need, 그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이런 도덕적인 기술이나 혹은 의지를 가르쳐주지는 못한대. Even worse, 심지어 더 최악인 점은요. Rules can kill skil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언가 규칙을 마련해 주는 것 자체가 도덕적인 기술을 해할 수도 있고요. And 그리고 incentives, 동기, 뭔가 보상을 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없애버릴 수도 있대요. Will 이라고 하니까 뭔가 의지잖아요. 의지를 꺾어버릴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맞죠? 그래서 우리 답은 생각보다 초반에 나와서 나머지 부분은 편하게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7번 문제로 넘어갈 건데 얘들아, 이 문제 시작 전에 쌤이 여기 문제 밑에다가 별을 달아놨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자, 그럼 눈 좀 크게 뜨고 우리 27번 문제는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문항이었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To begin with a psychological reas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리적인 이유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면요. The knowledge of another person's affai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일에 대한 지식, 즉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은 can tempt A to B 라고 하는 우리 구문 표현이 있거든요. 몰랐다면 지금 한번 필기를 해보세요. Tempt A to B라고 하면요. A로 하여금 B하도록 설득시키다, 유혹하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 자, 그러면 부추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the possessor of this information,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도록 부추긴데 repeat, 반복하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얘들아 퍼뜨리다라는 뜻도 있거든. 그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하나의 가십거리로 퍼뜨리도록 부추길 수 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치? 자, 해석은 다 됐어요. 이때 얘들아 tempt A to B라고 하는 우리 구문 표현을 알고 있었으면 너무 쉽게 풀었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A로 하여금 B를 부추기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오케이, 1번 괜찮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하나의 가십거리로, 뭔가 뒷담화거리로 퍼뜨리기를 뭐 한다? 부추긴데요. 왜냐하면요. As unrevealed information, 뭔가 밝혀지지 않은 정보로서 It remains socially inact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어떻대요? 사회적으로 뭔가 비활성화된 채로 남아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막 퍼뜨리는 것을 부추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Only when the information is repea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언제만이 그 정보가 오직 퍼졌을 때만이 라고 지금 등장하고 있어. 근데 얘들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우리 저번 시간까지만 해도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그치? 까먹지 않으셨죠? Only 다음에 부사구가 문두로 빠지면, 즉 문장 앞으로 오면 우리 뭐 한다 그랬어? 도치시킨다고 했잖아. 그래서 Only when the information is repeated, 오직 정보가 퍼졌을 때에만
Can its possessor,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할수 있대요? Turn A into B. A를 B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오직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만 그 정보가 땅 하고 퍼졌을 때만 뭘할수 있대? Turn the fact that he knows something. 그가 무언가를 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떤 거로 바꿀 수 있대? Something socially valu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언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뭔가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사회적인 명성, 사회적인 악명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는 건 언제다? 그 정보가 퍼졌을 때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럼 문법 볼 건데 얘들아. 2번에 turn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얘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어떤 거 짚을 수 있어? Only 부사구 다음에 도치가 지금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도치가 되어지면 이때 turn이라고 하는 게 어느 자리에 와 있어? 그거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럼 turn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조동사 다음에 turn이었을 거야. 원래는 its possessor can turn the fact A into B라고 하는 거니까 can 다음에 turn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 오는 거 너무 괜찮네라고 동그라미 쳐줄 수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as long as he keeps his information to himself 이라고 나오고 있어. 뭐뭐 하는 동안에는 이라고 해석을 할 건데,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말을 발설하지 않고 뭔가 혼자 가지고 있는 동안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겠지? 자, 그럼 문법 먼저 볼까, 얘들아? himself 이라고 하는 목적어 부분에 제귀대명사가 오고 있어. 그럼 우리 얘 어떻게 확인해야 돼? 주어 부분이 누군지를 확인해야 되잖아. 주어 부분을 타고 올라갔더니 he라고 하는 것이 주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즉, 주어랑 목적어랑 있는 애가 같으니까 제귀대명사 himself 쓴거 너무 괜찮다. 그치? 자,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he may feel superior to those who do not know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어? 우월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래요. 그쵸? 얘들아,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 그러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된대? superio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우월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나 봐. 자, 그랬을 때 4번 문장 위에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얘들아, 별표 하나 같이 따라 쳐볼까? 왜 별표를 쳤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But 하지만 knowing and not telling does not give him that feeling of superior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정보를 알기는 알아. 그런데 not telling 내가 말하고 다닐 수는 없어. 라고 하는 그것은요, 그에게 어떤 감정을 주진 않을 거래? superiority, 우월감이라는 감정을 주지는 못할 거래. 왜? 내가 알고 있기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말을 못해. 그러면 우월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하니까. 그치? 자, 그랬을 때 이때 등장하는 대시 뭔지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이때 등장하는 대시 뭘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 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관계대명사일까? 접속사일까? 동격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면 우리 앞에 부분을 한번 볼까? superiority라고 했으니까 선행사가 존재해. 자, 선행사가 일단은 존재하고 자, 뒤에 문장을 한번 보려고 했더니 so to say 말하자면 사비법구니까 생략할 수 있고요. latently contained in a secre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밀로 잠재적으로 보관되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얘도 뭐야? 사비법구야.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이렇게 괄호를 쳤을 때 얘들아, 문장 뒤에 뭐가 남아? Fully actualizing itself only at the moment of disclosure 이라고 하는 부분이 남아있거든? 자, 이때 등장하는 that 얘 뭔지 이제 좀 생각이 났어? 얘 관계대명사예요. 그쵸? 그러면 앞에 나오는 superiority라고 하는 그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을 수식해 줄 거거든? 그러면 관계대명사면 얘들아, 뒤에 문장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돼. 그런데 불완전한 것까지는 좋아. 왜? 여기 지금 주어 자리가 없어.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까지는 괜찮은데 얘들아, 문장 뒤를 봤더니 뭐도 없어?
동사도 없어.

얘들아, 문장을 이끌고 있는데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줘야 된다? 이 문장에서 동사로 바꿔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이 4번 actualizing을 뭐로 바꿔줄 수 있냐면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꾸며줄 거니까 아, 얘 단순해? 그럼 뭐로 바꿔줄 거야? actualizes라고 바꿔주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나왔고요. 자, 그런데 그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엄청나게 비밀로 가둬져 있었는데 온전히 실현되어질 수 있대요, 그 스스로. 언제 그 비밀이 실현되어질 수 있냐면요. Only at the moment of disclos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뭔가 폭로의 순간에만 딱그 스스로 실현되어질 수 있는 그 우월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기는 힘들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쵸? 얘들아,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 선배가 이 문제에서 많이 틀렸어요. 왜? 여기 나오는 이 that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관계대명사인지 몰랐던 거야. 그래서, 컴마 찍으니까, 컴마 찍고 ing, 얘 분사구문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문장 구조를 보고, 이때 대시 관계대명사니까 뒤따라 나오는 애에 동사가 없네? 라고 하는 걸 재빠르게 캐치해냈으면 이 문제 맞추셨을 겁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this is the main motive for us. Gossiping about well-known figures and superi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이 주된 동기래요. 뭐에 대해서 well-known figures 이라고 하면 유명 인사거든요. 유명 인사들이나 우월한 사람들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 가장 주된 동기부여일 겁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the gossip producer assume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뒷담화거리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은 assumes that 뭐라고 생각하냐면 that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야, 그럼? 접속사 that이야.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도 완전하니까. 자, 그랬을 때이 가십거리를 말하고 다니는, 만들어내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some of the fame of the subject of gossi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뒷담화거리의 대상의 유명세라고 하는 것이 얘들아, 컴마, 컴마 삽입 바꾸니까 살짝만 빼고 한번 해석해 볼게. 그래서 그 가십거리의 주체가 되는 그 사람의 유명세가 will rub off on hi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에게 반드시 옮겨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문장이지. 자, 그러면 해석은 됐는데 여기서 컴마, 컴마 찍고 들어가 있는 그 삽입 어구에 whose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얘들아, whose 하면 뭐가 생각나? 후수하면 관계대명사 중에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생각날 거야. 근데 생각이 잘안날 수도 있는 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잘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 거야. 얘들아, 소유격 관계대명사 하면 우리 두 개의 문장을 합쳐줄 때 관계대명사를 쓰잖아. 그럼 얘가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이 합쳐졌는지를 봐야 되거든. 자, 그래서 한번 이 문장을 볼게요. 이 6번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쌤이 밑에 준비한 이두 가지 문장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괄호 친 부분, 아까 전에 해석할 때 살짝 쿵 빼놨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빼놓고 이 나머지 부분이 하나의 문장이었을 거야. 그래서 the gossip producer assumes that some of the fame of the subject will rub off on him 이라고 하는 문장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문장은 이 괄호 안에 있었던 문장이었을 텐데 어떤 문장이었냐면 he present himself 그는 그 스스로를 밝힌 거예요. 뭐로 밝혀 주었냐면 as the subject's frie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정말 유명 인사라고 하는 그 가십거리의 주체의 친구라고 스스로를 소개한대. 자, 그러면 이두 문장이 합쳐지려면 얘들아 뭐가 있어야 돼?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 자, 이두 문장에서 공통되는 애 누가 있을까? The subject라고 하는 얘 있을 거고 the subject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같아 보여. 그런데 얘들아 밑에 문장에 봤더니 얘는 뭐야? 소유격이야. 그랬을 때 얘를 뭐로 바꾼다?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whose로 바꿔주는 거지. 자, 그런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
명사랑 같이 따라와야 되잖아. 그래서 얘들아, 이 whose라고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랑 명사를 또 뽑아다가 이 앞에다가 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문장이었냐면요. Whose friend he presents himself as will rub off on him 이었는데, 얘들아, 관계대명사는 뭐를 앞에다가 가져올 수 있어? 아, 전치사도 달고 다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보고 있는 문장은 전치사가 앞으로 빠지고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있는 이 하나의 덩어리 형태를 보게 된 겁니다. 얘들아, 이 문제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쌤이 6번 문장 앞에도 별표를 달아놨어. 그러니까 이 수업 다 듣고 한번 스스로 복습하면서 이 문장이 어떻게 합쳐지게 된 건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셨죠? 자, 그랬을 때 이때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쓰인 거는 너무나도 잘 쓰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저희는 18번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20학년도 3월 학력평가 29번 문제입니다. When children are young, 아이들이 어렸을 때, much of the work is demonstrating to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일은요, demonstrating to them,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래.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요, that they do have contr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진짜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래.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첫 번째 문장부터 do에다가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얘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 자,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들의 업무의 대부분은 아이들한테 뭘 보여주는 거래? 야, 너 진짜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래. 이때 등장하는 do는 뭐야? 뒤에 나오는 have 동사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나온 강조 동사 do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앞에 나오는 they가 주어니까 do, does, did 중에 뭐를 채택해 온 거야? do를 채택해 온 거지. 자, 그러니까 잘 채택해 왔다고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조금 더 읽어보자면요. One wise friend of ours. 우리 친구 중에 한 아주 현명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어떤 친구냐면 who was a parent educator for 20 years. 20년 동안 부모를 교육한 그 현명한 친구가 한명 있어. 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 바로 뒤따라서 advices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앞에 부분까지가 지금 주어라는 말이잖아. 그러면 진짜 주어를 한번 찾아볼까? 이 문장에서 진짜 주어를 찾는다면? One wise friend. 이 부분이 진짜 주어겠지. 뒤에 있는 부분은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수식해주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들의 아주 현명한 친구, 한 명의 현명한 친구니까 단수 주어, 단수 동사로 받은 거 너무 잘 받았어. 그치? 자, 그랬을 때, 우리의 현명한 친구는 advices, 조언을 해 주었는데, 두 가지 조언을 해 주었대. 첫 번째, 어떤 조언이야? Giving calendars to preschool age childre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 학교에 가기 전인 아이들한테 무엇을 주래요? 달력을 주래. 자, 첫 번째 조언해 준 거는 달력을 준다. 두 번째, and writing down all the important events in their lif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이벤트들을 그 달력에다가 적어보라고 조언을 해준 거죠. 자, 문제로 출제되진 않았지만 and라고 하는 접속사 두개 사이로 ing 형태가 동등한 형태로, 대등한 형태로 나오는 거볼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in part, because 왜 그런 거냐면 일부분은요, it helps children understand the passage of time bet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는 것은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거 하는 거 뭐야? 달력을 받아가지고 애들이 본인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그 달력에다가 써놓는 것은 help children, 아이들로 하여금 무엇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드냐면요. 시간의 흐름을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And how their days will unfold. 그들의 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스스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대. 그쵸? 그랬을 때, we can't overst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과장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과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는 그만큼
좋다는 말이겠지. 자, 무엇을 과장하지 않을 수 없냐면요. The importance of the calendar to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달력이 도구로서의 달력의 중요성을 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달력이 도구로서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뭐 하는 데 있어서 in helping kids feel in control of their d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날에 대해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본인이 통제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을 돕는데 굉장히 달력이 좋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그랬을 때 have them cross off days of weeks as you come to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have 라고 해서 얘들아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어. 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해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해주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얘들아 이 have 동사 어떤 동사야? 사역 동사잖아. 자 사역 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만 올 수 있어? 동사? 원형만 올 수 있지. 자, 그랬을 때 cross off라고 하는 동사 원형 잘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만들어 보래. 좀 날짜를 지우도록 만들어 보래요. 뭐 하게 되면서 너가 그 날짜들에게 다가감에 따라서 즉 날짜가 지남에 따라서 한번 그 날짜들을 지워보도록 만들어 보래. 그리고 spend time, 시간을 같이 보내보래. 어떤 시간이요? Going over the schedules for the day. 그 하루의 스케줄을 좀 검토하는데, 점검하는데 시간을 좀 들여봐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뭐 하면서? Giving them, 그 아이들에게 선택지를 주면서 In that schedule, whenever possible, wherever poss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능할 때마다 그 아이들에게 스케줄에 있어서 뭔가 선택지를 자꾸 주면서 뭐 해보래? 그 스케줄을 같이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보내봐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내용은 다 이해가 됐는데 얘들아 possible 여기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뭐를 물어보는 걸까? 사실 wherever이랑 이 possible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어져 있냐면요. it is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얘들아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 자리인데 보어 자리에 형용사인 possible 들어오고 있는 거 너무 괜찮잖아요. 그래서 얘는 바로 동그라미 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생략되었는지 문장에서 그걸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wherever it is possible, 그것이 가능할 때마다 아이와 함께 스케줄에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자꾸 줘봐라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원래 우리 스케줄에는 지금은 슈퍼마켓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놀이터 한번 가볼까? 선택지를 주면 뭐 하게 된다? 아이들이 통제감을 느끼게 된다. 통제력이 본인한테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랬을 때 this communication, 이러한 의사소통은요, expresses respect, 뭔가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준대. 그래서 they see that, 그 아이들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that they are not just a tag along to your day and your pla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부모님의 날, 그리고 부모님의 계획에 그냥 뒤따라 다니는 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And they understand, 그들은 이해하게 된대, what is going to happen, when and wh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언제 벌어질지, 그리고 왜 벌어질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as they get older, 그들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게 됨에 따라서 아이들은 will then start to write in important things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중요한 일을 조금 기록해 보게 될 거고요. It further helps them develop their sense of contr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더 나아가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통제감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얘들아 지금 4번까지 다 맞았거든? 그러면 5번에 나오는 얘가 이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한번 문장을 보자. 앞에 나오는 children부터 themselves까지가 한 문장. 그리고 it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control이라고 하는 부분까지가 두 번째 문장이야. 얘들아, 절과 절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접속사도 없어. 그 다음에 바로 it이라고 하는 명사가 등장할 수 있어? 없지. 절과 절을 이어주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nd, it이라고 바꾸시거나 혹은 우리 알고 있는 것도 뭐 있지? 접속사랑 대명사 합친 거 뭐 있어? and랑 it을 합쳐서 우리 하나의 이 which로 바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꿔 쓰거나 and, it이라고 두 가지 선택지가 우리는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의 마지막 문제 19번 볼 거고요. 2019학년도 수능 29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면요. Monumental is a wo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념비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요. That comes very close to expressing the basic characteristic of Egyptian a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집트의 예술의 가장 기초적인 특징을 드러내는데 가장 가까운 단어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뭐가 기념비적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 이집트의 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단어랑 가깝나 봐. 자, 그러면 문법 한번 볼까? express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에를 슬쩍 봤더니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등장하고 있지. 자,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ing 등장하고 있는 거 너무 잘 오고 있네. 그러면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고 Never before and never si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까지는 괜찮은데 얘들아 문장 앞에 뭐가 나오고 있어? 부정어가 나오고 있잖아. 그치? Never 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당연스럽게 어떻게 됐겠어? 뒤에 문장이 도치가 일어났었겠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예상할 수 있었겠네. 자, 그래서 그 전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뭐가 없었냐면요. has the quality of monumental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기념비성이라고 하는 그 질이 한 번도 도달되어진 적이 없대. 뭐만큼이나 as fully as it did in Egyp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집트에서 그 어떤 건 monumentality 그런 기념비적인 특징이 달성되어진 것만큼이나 달성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지. 즉, 이집트가 가장 기념비성이라고 하는 특징에 가장 잘 부합했었나 보죠. 자, 그럼 우리 해석은 했는데 이때 이 did가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얘 지금 대동사가 와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 그러면 어떤 동사를 대신해서 받았는지 우리 그거 확인해 보기로 했잖아.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did가 어떤 동사를 받아야 되는지 한번 볼게. 이집트에서 그 기념비성의 특징을 뭐한 것보다, 뭐한 것만큼이나, 성취한 것만큼이나, 성취, 완벽하게 성취되어진 애들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지금 이렇게 해석했잖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did는요, 대동사가 어떤 대동사? was라고 하는 대동사가 와야겠지. 왜? 뭐를 대신해서 받아줘야 되니까, was, achieved라고 하는 아 수동태가 와야 되니까 이집트에서 달성되어진 것만큼 완전하게 달성되어진 적이 없었다라고 지금 해석해 줄 거니까 이때 나오는 대동사는 did가 아니라 뭐가 와야 된다? was라고 하는 대동사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이미 나왔고요. 수능 문제인데 2번에서 답이 이미 나와 버렸고 The reason for this 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이유, 즉 이집트만큼이나 온전하게 기념비적인 특징을 다 갖추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이유는요 is not the external size and massiveness of their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집트의 뭐 때문은 아니래요. external size, 뭔가 외적인 크기나 혹은 massiveness of their work, 그들의 뭔가 작품들 혹은 그들의 유적들의 massiveness, 거대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비록 그 이집트인들이요, 당연스럽게도 achieve some amazing things in this respect.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이집트인들이 만든 그 유적들이 엄청나게 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아, 단순히 이집트인들이 외적으로 큰 기념비적인 사물들을 만들었으니까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단순히 얘들이 큰 것을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래요. Many modern structures exceeded those of Egyp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현대 structures, 구조물들이요. 농가했대요. 초과했대요. 그 이집트의 그것들을 초과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ose는 뭘까? 이집트의 그것들을 능가했다, 초과했다라고 했는데 앞에 얘 무슨 대명사를 받아주고 있는 거냐면 현대의
구조물들이라고 하는 structures를 받아주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현대 구조물들이 그 이집트의 구조물들을 초과했대요. 뭐에 있어서? In terms of purely physical size, 물리적인 크기에 있어서는 얘네들을 넘어섰대.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나오는 those 괜찮니? 라고 물어본다면 앞에 나오는 명사가 structures라고 해서 복수 형태니까, 아, 복수 대명사 써준 거 너무 괜찮네. 그래서 현대 구조물들이 크기로서는 넘어섰는데, but massiveness, 그 거대함, 방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런 관련이 없대요. 뭐와는요? monumentality, 어떤 기념비성이라고 하는 것과는 크기는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뭐 때문일까? An Egyptian sculp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집트의 sculpture 하면 뭔가 조각품들이잖아요. 그런 이집트의 조각품들은요, no bigger than a person's hand. 사람의 손보다도 크지 않은 그런 이집트의 조각들이요, is more monumental th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기념비적이래요. 자, 뭐보다 더 기념비적이냐면, that gigantic piles of st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엄청 거대한 돌 무더기보다 얘가 더 기념비적이래. 손바닥만한데. 그래서 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그랬을 때이 대시 뭔지 한번 살펴볼게. 뒤에를 봤더니 constitutes the war memorial in Leipzi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Leipzig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발생한 the war memori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쟁을 기념하는 것을 구성하는 그러한 the gigantic pile of stones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뭘까? 앞에 선행사도 있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하니 얘 뭐다? 관계대명사다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럼 관계대명사로서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어. 자, 그런데 내용이 뭐였냐면, 아, 이집트의 그러한 구조물들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조각이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 것 때문에 기념비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 자, 그랬을 때, monumentality, 이런 기념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not a matter of 어떤 것의 문제가 아니다. external weight, 외적인 무게 때문이 아니라 but of inner weight, 내적인 무게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외적으로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기념비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뭔가 내실이 있나 봐요. This inner weight, 이러한 내적인 무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특징이냐면, which Egyptian art poss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집트 예술이, 이집트 문화가 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래요. 자, 그런데, to such a degree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 특징이, Everything in it seems to be made of primeval st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집트 예술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처럼 보인대요. 뭔가 하나의 원시시대의 돌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정도래요. Like a mountain r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마치 하나의 산맥인 것처럼 이집트 문화에 있는, 이집트 예술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뭔가 원시시대의 돌로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이때 등장하고 있는 이 inner weight라고 하는 것, 내적인 무게라고 하는 것이, 아, 이집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즉, 이집트의 예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구나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랬을 때, even if, 비록, it is only a few inches across or carved in wo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그것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그럼 it은 뭘까? 이때 등장하는 it은? 앞에 등장한 Egyptian art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집트의 예술이 오직 a few inches acro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한뼘 정도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혹은 or carved in wood, 뭔가 나무에 새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 이집트의 예술, 이집트의 뭔가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inner weight, 내부의 내적인 무게를 가진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럼 5번에 carved라고 하는 거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면 그 이집트의 예술이 is carved in woo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무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수동태라고 비동사 플러스 PP가 쓰여져 있는 거니까 5번도 잘 쓰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다섯 문제 푸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하나 20번 문제 풀고, 이제 어법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1970-80년대에 탄광산업으로 호황기를 누렸던 강원도. 이곳에는 근현대기 산업발달의 원동력이었던 탄광광부들의 삶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유산의 보물단지 탄광촌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에서 석탄 매장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4개의 광업소가 몰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 탄광도시는 바로 태백인데요. 전국 석탄 생산량의 약 30%를 생산하여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 사람들에게 희망과 풍요를 주는 땅이었습니다. 태백이 석탄 산업의 중심지가 되자 전국 각지에 있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약 13만 명이 넘을 정도로 호황기를 누리기도 했는데요. 모두가 풍족하진 않았습니다. 갑자기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집이 부족해지자 건물 및 냇가에 기둥을 세우고 칸을 만들어 보금자리라 여기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끝이 없을 것만 같던 태백의 호황기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석탄 사용량의 감소로 인해 1989년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대다수의 탄광이 문을 닫고 일자리를 찾아 모여들었던 광부들 역시 뿔뿔이 흩어졌죠. 북적이던 마을은 이제 정막만이 흐르는데요. 과거에서 시간이 멈춘 듯 마을은 광부들의 생활과 애환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과거 태백의 향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태백산 나지막한 곳에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요. 석탄의 생성 과정과 산업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태백 석탄 박물관입니다.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해설사 한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탄광촌에서 젊음을 바친 남효준 명장님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광부를 업으로 삼고 실제 갱도에서 채탄과 안전작업을 하면서 지낸 세월이 약 20년이라는데요. 우리나라 2대 광부로 탄광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막자. 그 안에서의 작업은 상상 이상이었는데요.
1: 광성사고는 그 한둘이 다치고 죽고 하는 건 비일비재한데,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구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조하는 구조 활동 했던 게 제일 기억이 나는 거예요.
0: 지하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한 높은 습도와 30도를 웃도는 내부 온도를 이겨내야 하는 작업. 광부들은 땀과 탄가루를 뒤덮은 채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1: 힘든 것보다는 의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광업소 다니면서 일하는 거는 내 형제들, 부모들 계시니까 그게 내 장남으로서 가정을 유지해 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 하는 그 책임감 때문에 열심히 일은 열심히 했어요. 해가지고 그 동생들 뒷바라도 해주고 그래서 생활했던 거죠.

0: 고된 작업을 참고 이겨내야만 했던 광부들. 그들은 가족을 위해 온몸을 던진 우리들의 아버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광부들의 삶이 담긴 또 다른 장소는 정선 사북석탄 유물 전시관입니다. 2004년까지 운영했던 실제 광업소인데요. 지금은 탄광문화 전시관으로 재탄생하여 여행자를 반깁니다. 사북석탄 유물 전시관은 실제 광부들이 일했던 갱도 안을 둘러볼 수 있는데요. 광부들이 인차를 타고 갱도에 들어갔던 것처럼 관광객들도 인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어 더욱 실감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1: 올라가면서 탄병이 있으면 좌우로 다 파묻고 들어가요. 안에서 안에 그냥 구름이 너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바깥쪽에서 또 큰 철탑을 하나 봤죠. 버스에서 내리면서. 그 철탑이 무슨 철탑이냐면
0: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말로만 들었던 연탄. 그 원료인 석탄을 캐던 갱도를 처음 본 아이들은 그 신기함에 눈이 반짝입니다. 다음은 유물 전시관입니다. 실제 광부들이 사용했던 각종 장비를 비롯해 세탁기와 샤워실 등을 그대로 살려 과거의 모습을 보존, 전시하고 있는데요. 광부들이 쓰던 사물함과 안전모, 장화, 작업복 등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광부들의 자취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합니다. 전시실 여기저기에는 안전문구가 많이 있는데요. 아직도 선명한 붉은 글씨는 안전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북석탄 유물 전시관은 1960년대부터 운영한 민영 광업소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004년 10월에 문을 닫게 되자 옛 탄광의 자취를 남기기 위해 전시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당시 광부들의 물품과 작업장을 그대로 보존하여 광부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석탄 산업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어 그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마지막 작업과 함께 이제는 역사가 돼버린 탄광. 탄광은 광부들의 고단했던 삶의 현장이자 한국 산업 발달의 원동력으로 그 흔적은 우리들에게 생생한 감동으로 전해집니다.

0: 단기간 내 쉽게 성적을 올릴 수 없는 수학. 실제 고학년으로 갈수록 개념과 개념의 융합이 복잡해지고 과정의 연계성은 뚜렷해진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수학 공부에 공을 들이고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데.
1: 왜 어려운 건지, 개념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고 어떤 문제풀이의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의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수학의 고수가 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2: 실제로 고난도 문항이 나오면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보

0: 전략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은 전략을 짜고 그 전략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략이 있죠.
1: 오늘의 주인공 장혜영 양. 입시 수학을 공부하다가 수학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서울대 수학교육과에 진학했다는데 탄탄한 기초를 바탕으로 사고력과 응용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제마다 그에 맞는 풀이 전략을 세웠다는 혜영 양. 그녀의 공부법엔 어떤 수학 전략들이 녹아져 있을까? 일찍이 공부의 재미를 느꼈던 혜영 양.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수학 1등급을 놓쳐본 적 없던 우등생이었다. 하지만 고비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찾아왔다. 고등학교 3학년. 다른 과목에 집중하느라 수학 공부를 소홀히 했던 것이다. 떨어진 성적을 원상복구시키려 노력했지만 한 번 떨어진 수학 성적은 좀처럼 오를 생각을 하지 않았다.
2: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문제 30번 같은 문제는 기존에 제가 공부했던 방식으로는 잘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이 공식을 써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판단이 서지가 않고 그래서 내가 정의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을 잘 모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푸는 방법, 공식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개념, 정의도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고난도 문제일수록 다양한 개념이 섞여서 출제된다는 것을 알고 난 후 혜영 양은 모호했던 개념을 다시 찾아 공부하기 시작했다.
2: 교과서 단원명을 참고해서 가장 먼저 눈에 띄게 키워드를 제 위에 적어놓았는데요. 처음에는 교과서에 적혀있는 정의들만 적어놓았어요. 그리고 교과서 예제 혹은 그 개념을 정말 잘 적용할 수 있는 어떻게 문제에 활용될 수 있는지 잘 보여줄 수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옮겨 적어놓기도 하고요. 그 문제를 푸는데 왜 못 풀었는지 어떤 정의, 개념을 놓치고 있어서 풀지 못했는지를 개념 노트에 적어두었어요.
1: 개념을 새롭게 공부하면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보였다. 수학의 기본이자 시작이 되는 정의였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키가 될 수 있는 정의. 혜영 양은 정의를 근거로 답을 유추하는 과정에 집중했다.
0: 개념 노트 또는 오답 노트를 만들 때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냥 정말 디테일한 것들을 제대로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그 단어들이 계속 이렇게 쌓일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학생이 문제를 풀 때 이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또는 이 공식에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이 용어에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아는데 그냥 개념 써놓고 거기에 대한 예만 써놓고 이러면은 그런 것들 디테일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으면 실제로 고난도 문항에서는 그 단어 하나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1: 이후 복잡한 공식보다는 기초가 되는 정의를 이용해 문제풀이를 했고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필기에 복습의 효율을 높였다.
2: 혹시 만약에 어떤 문제가 틀렸다면 그 문제를 틀린 이유를 반드시 적어두었어요. 내 풀이와 해설 풀이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풀이를 모두 다 적어놓았어요. 해설지에 있는 풀이도 제 풀이로 만들기 위해서 풀이노트에 함께 적어두었어요.
1: 어려운 문제일수록 쉽게 다가서고 싶었던 혜영 양.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접하면서 쉽고 재미있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했다. 수없이 부딪히며 찾아낸 문제 접근법과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과 정의는 빠짐없이 적어두었다. 공식만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려는 학생들과 달리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시선으로 문제를 보려 했던 혜영 양. 이런 혜영 양의 전략은 성적 상승으로 이어졌다.
0: 장점은 실제로 고난도 문항에서 5개념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5개념을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 우선 좀 상위권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고 실제로 이게 진짜 중요한 요소인지 아닌지를 이 학생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곳에만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어렵게 풀어내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0: 수학만큼 재미있는 과목이 또 있을까? 수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참된 재미를 느낀 해영양이기에 수학을 포기하는 후배들이 더 안타깝다. 해서 모교를 방문. 수학 공부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후배들을 위해 멘토링을 해주기로 했는데 수학에 대한 고민도 단원도 천차만별.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해영양이 뽑은 멘티는 누구일까?
1: 내가 기준이라고 하면은 나랑 제일 비슷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서 내가 내 공부 방법을 전달해 주기가 제일 편하고 제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친구를 골랐거든. 그래서 내가 고른 멘티는 예솔이야.
0: 오늘의 멘티 김예솔 양. 친구들 사이에선 알아주는 공부벌레.
2: 다른 애들 보면은 똑같이
0: 공부 좀 한다는 예솔 양. 굳이 멘토링을 신청한 이유는 뭘까?
2: 공부하다가 9월까지 있는데
1: 수학 어디가 제일 어려워?
3: 저 미적분투에서 함수의 극한 부분이 처음 보는 함수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것 자체도 일단 낯선 것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미적분원에서 배웠던 개념들은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혼합해서 어떤 적재적소에 그걸 써야 될지 잘 모르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0: 개념의 이해는 완료.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지만 개념을 풀이해 활용하는 부분이 미흡하다.
4: 부담도 되고 어떻게 잘 배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언니한테 더 많은 걸 물어보고 많은 걸 배워야 그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애들한테 그게 다 도움이 되는 일일 것 같아서 열심히 해보자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0: 드디어 멘토링 D-Day. 공부 흔적을 보는 멘토의 눈이 매섭다.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에 애써 공부한 개념을 활용하지 못하는 걸까? 개념에서부터 프리 팁까지 빼곡한 노트 안에 그 답이 있을까?
3: 풀 때마다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문제들도 되게 새로운 유형들이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5: 그럼 약간 익숙한 유형이 나오면 풀 수 있는데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조금 당황하는 거지. 그럼 그거를 푸는데 못 푸는 이유는 개념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 거야?
3: 뭔가 풀 때마다 안 풀리면은 내가 이걸 잘 모르니까 처음부터 이걸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막상 개념을 처음부터 정리하려고 들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근데 또 정리하다 보면 이건 또 알겠고 싶은 것들이 많아져서
5: 어디가 둥구멍인지 찾기가 힘들지 개념이 하도 많으니까. 근데 오히려 많이 적으면 이거 노트 만든 이유가 뭔데? 수능 때까지 내가 가져가야 될 개념을 복습하려고 가져가는 건데 너무 많으면 그걸 보는데 오래 걸려. 그럼 그냥 개념서 보는 게 낫지. 그치? 내가 필요한 것만 보려고 만든 노트잖아. 그러니까 너가 툴일 줄 알아야 돼. 아, 이거는 내가 한 번 정도 문제 보면은 할 수 있겠다. 아, 이거는 내가 다시 보면 못 풀겠다 하는 걸 한번 고민을 해봐. 그럼 이게 기준이 점점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이제 예솔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알겠고 근데 조금 더 예솔이가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내가 준비해온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
3: 네.
5: 이 문제는 함수의 미분, 극한, 연속의 모든 개념을 담고 있는 문제야. 이거 한번 풀어볼까?
0: 멘티의 수준에선 어렵지 않은 문제였을까? 생각보다 금세 문제를 풀어냈는데
3: 우선 여기 기억니은 지그시 다 뭔가 미분 계수의 정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인 것 같고 일반적으로 수에는 그냥 그런 꼴이었잖아요. 그래서 3번 했어요.
5: 되게 안타깝게 정답은 지그시 맞아. 지그시를 풀 때 지금 미분에 대한 개념으로 썼잖아? 근데 이거는 전혀 미분을 생각할 필요가 없던 문제였어. 그 어디에도 미분 계수로 풀라는 말은 이 문제에 없었어. 근데 너가 항상 그동안 봐왔던 문제들 때문에 바로 보면은 그냥 되게 습관적으로 미분 계수가 생각이 나고 왜냐면 그런 문제 많았으니까. 그래서 하던 대로 풀었더니 틀리게 됐잖아. 얘를 봤을 때도 이제 너처럼 아 이거 미분 계수네? 근데 X1에서 미분 안 되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틀리게 한 거잖아. 뭘 가지고

0: 써야 되는지를 생각을 잘못한 거야. 왜냐면 이게 미분 불가능한 함수라는 건 다 알아. 그랬을 때 얘가 과연 미분 계수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돼. 그래서 9번이고 3점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오답률도 있었던 문제고, 너처럼 생각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왜냐면 하던 대로 이거 미분 계수식이네? 이러니까.
1: 그럼 이렇게 알던 꼴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미분계수를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언니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극한의 정의부터 써야 되는지는 둘다 해보면서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0: 문제에서 안내해주는 대로 가야 되는 거야. 보통 미분계수를 이렇게 식으로 쓰는 문제는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는 조건 같은 게 분명 발문에 있을 거야. 근데 이제 그거는 너가 풀면서 아까 너가 노트에 정리했던 데다가 이제 이런 걸 정리를 해놓는 거지. 아, 왜 얘가 중요한지. 얘가 분명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있는데 나는 왜 얘를 당장 미분계수로밖에 못 봤지? 일단 극한이면은 극한인 게 맞아. 미분계수를 끌고 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동안 그렇게 풀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너가 잘못된 접근 방법을 쓰고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는지를 판단을 안 하고 너가 했던 대로 풀면은 이렇게 틀려. 그치?
2: 가장 강조되었던 부분,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인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가볍게 지나치는 실수를 범한 것이다.
3: 0부터 3의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X부터 3까지의 확률이 이렇게 된대요. 1차 함수와 2차 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X. 2차 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X. 이게 핵심입니다.
4: 학생들은 그냥 공식, 알고 있는 공식을 그냥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조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지 않고 그냥 공식에 집중하면 그냥 틀리는 문제들이 정의에 집중하고 그 정의에서 잘 기억하고 있던 어떤 조건들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조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고난도 문항이 좀 자연스럽게 풀리는 그런 현상들이 사실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조건 그리고 정의 그 관계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0: 30번 문제들을 보면 항상 되게 꼴이 비슷해. 왜냐면 얘도 어떤 지문 있고 박스 형태로 조건을 주어주고 묻는 게 있지. 그치? 이거는 올해 6월 모의고사인데 이것도 묻는 게 있고 어떤 내용이 쭉 있고 또 가나 조건을 주고 또 묻는 게 있어. 문제를 푸는 과정을 한번 여행에 빗대어 생각을 해보자. 여행 갈때 뭐부터 짜야 돼? 그치?
1: 목적지가
0: 어디 갈지를 알아야 그거에 맞춰서 뭘 타고 갈지 이런 걸 정하겠지. 그러면 문제에서의 바로 그 목적지가 구하라는 것이야. 구하라는 거를 먼저 안 보고 문제를 푸는 거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무작정 가방 메고 떠나는 거랑 똑같아. 서울에서 부산에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갈지 차를 타고 갈지 너한테 주어진 게 자전거밖에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뭔지 알아야 내가 가진 게 뭔지를 파악하고 가는 길을 찾겠지. 내가 자동차가 있는데 얘는 나한테 뭘 주는 거지?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치수 집합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fx 이런 조건이 없다면 난이 함수를 미분할 수 없겠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너는 아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겠네를 파악을 반드시 해야 돼. 이 앞에 전제를 가지고. 그럼 너가 지금 여기 있어. 너가 지금 여기 있는 상태고 목적지를 파악하는 게 1번이고 우리가 가진 게 뭔지 파악을 하고 준비를 여행 갈 준비를 하는 게 이렇게 2번인 거야. 그럼 우린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가면 좋겠지만 얘가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가라는 조건이 있는 지도가 하나 있는 거고 이쪽에 나라는 조건이 있는 지도가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를 보고 이렇게 가조건 방향으로 가야겠지? 근데 내가 나 조건을 안 보고 일로 쭉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너무 멀어지고 있잖아. 나는 가조건까지 보고 나서 나 조건을 염두에 두면서 나 조건의 방향으로 이렇게 와야겠지. 그럼 이게 4번이 될 거야. 나 조건까지 해결을 하고 나서 다시 구하라는 거는 적분값이네? 라는 걸 보면은 이제 너의 시선이 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마지막 문제 푸는 방법인 5번째. 이렇게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숨겨진 지도를 보면서 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해서 도착을 하는 거지.
4: 문제를 볼때 목표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건을 살펴보고

0: 있고, 박스 안에 있는 두 가지 가나 또는 가나다의 내용은요, 반드시 그세 개의 관계를 잘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뭐 가에서 나로 가고 나에서 다로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오히려 출발지에서 나로 갔다가 나에서 가로 갔다가 가에서 목적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순서가 아니라 그 박스 안에 있는 그뭐두 가지 또는 세 가지 가나 또는 가나다 그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모든 문제 접근 방식은 이래. 근데 문제마다 난이도 차이가 있고 얘는 풀고 얘는 못 푸는 이유는 이제 조건이 어떤 건지 해석을 해야 되잖아. 조건도 되게 많은 걸 숨기고 있어. 약간 포장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 30번 문제가 어려운 거는 이렇게 가리고 포장해서 줘. 근데 막상 포장지를 벗기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가 아는 계산하면 되는 건데 그 계산을 꽁꽁 숨겨주는 거야. 그럼 이 포장지를 벗기는 방법이 바로 뭘까? 그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한겹한 겹을 벗기면서 되는 건데, 개념을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좀 부족하게 알고 있거나, 어떨 때그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포장지를 벗기다 마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수능까지 너가 가지고 가야 될 개념은 너무 많아.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되게 많은 문제를 풀고 있겠지만, 거기서 너가 분명히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어. 너가 지금 공부한 것들을 과연 어디다가 정리해두지 않는다면 수능장에 생각이 날까? 안 나지. 하지만 너가 틀린 문제들은 반드시 계속 복습하고 가지고 가야 돼.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바로 노트인 것 같아.
2: 복습할 때는 어느 정도의 주기를 갖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1: 평상시에 만들고 시험 기간에는 한 가까워질수록 점점 짧게 보긴 했어. 예를 들면은 한 시험 한달 전쯤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계속 보다가 그럼 점점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내용도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반복해야 되는 주기장이 짧아지고 그래서 이제 틈날 때마다 정말 봤어. 그리고 이제 또 복습을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 문제를 풀다가 막혔어. 그러면은 일단 이거 무슨 어디 다는 문제지?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노트를 펼쳐서 이 문제가 해당하는 부분을 펼쳤어. 그 부분을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를 보다 보니까 이 문제 풀때 사용할 아이디어가 노트에 있어. 근데 그래도 문제지. 노트에 적어놨는데 못푼 거잖아. 그치? 그러면 거기에 한번 다시 표시해두는 거지. 아, 내가 이거 복습한다고 했는데 아직 조금 문제가 바뀌니까 분명 같은 아이디어인데 사용을 못하네? 이런 거를 한번 체크를 해주는 거지, 다시. 뭐 옆에 별표를 친다든지, 아, 이거 내가 다시 볼때 조금 더 주의해서 보자. 아니면 그 부분에 이 문제를 적어 놓는 것도 되게 좋아. 이런 것도 결국 같은 상황이다. 하든지, 만약에 아예 없어.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새로 적어 놔야 될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추려야 될지 모른다 했잖아. 그때도 내가 기존에 뭘 있는지 확실하게 알면은 이제 점점 쓸게 줄어들겠지. 근데 기존에 뭐가 있는지 이게 어떤 유형이랑 같은지를 판단을 안 하고 틀렸네? 적어야지? 이러면 당연히 많아지지. 그럼 이제 이렇게 내가 오늘 미적분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알려주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그런 문제를 풀수 있는지 또 이렇게 내가 틀린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해봤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너한테 숙제를 내줄 거야. 숙제를 내줄 건데 이거는 2017학년도 바로 직전에 9월에 본 모의고사야. 이 30문제를 푸는데 내가 몇 가지 너한테 해달라고 부탁할 게 있어. 거기까지 해서 나한테 다시 만나면 좋을 것 같아, 나랑.
3: 다음 날, 멘트는 멘토의 당부대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면서 실전과 동일하게 100분이라는 시간 제한을 뒀다. 또한 각 문제를 푸는데 걸린 시간을 체크했는데, 혜영양은 왜 이런 숙제를 멘트에게 내준 것일까? 주말이면 시계를 10시 30분에 맞춰놓고 실제 고사장에서 수능을 치르듯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었던 혜영양.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30개의 문제를 최적의 컨디션으로 풀기 위해서는 시간 전력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인데. 멘티는 과연 멘토의 당부대로 숙제를 해왔을까?
1: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은 어땠어? 원래 모의고사 풀때 시간 관리 어떤 식으로 해?
2: 이번에 풀 때도 별로 그렇게 신경은 안 썼던 것 같아요.
1: 실제 시험에서는 근데 검토도 해야 되고 틀린 것도 그 시간 안에 다시 보잖아.

0: 그래서 그 연습을 반드시 해야만 해. 왜냐면 보통 막 학교 시간표 맞춰서 공부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학을 1시간 이상 진득하게 앉아서 연속해서 공부를 잘안 해. 근데 수능은 100분 동안 보잖아. 그래서 내가 100분 동안 집중력을 끌고 갈수 있는 힘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예솔이가 100분 동안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살펴볼까?
1: 실전 전략을 세우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하는 것. 나 자신이 실제 어떻게 문제를 풀고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있냐는 것이다.
0: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일단 검토를 안 하고 있어. 검토를 안 하고 있고, 실제로는 3학년이 되면 처음에 문제 푸는 시간이 되게 많이 늘어날 거야. 11시 10분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떻게 시간을 활용했는지를 알려줄게. 그거 보고 예솔이가 너한테 맞춰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나 같은 경우는 1번부터 30번까지 안 풀리는 문제는 과감히 건너뛰면서 이렇게까지 30문제 풀었고, 여기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 내가 만약에 건너뛴 문제가 한 5, 6문제야. 못푼걸 풀어야겠지. 6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고, 이때는 이걸 다풀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그럼 나는 이렇게 못푼 문제들 중에서, 아, 내가 얘는 풀수 있겠다 싶은 문제를 선택해서 집중을 해야 돼. 두 번째로는 이 중에서, 아, 내가 막한 21번, 30번 이런 거 말고 갑자기 한 16번 때쯤에 막혀서 못푼거 있지. 그런 거는 내가 조금 더 고민하면 풀수 있을 것 같잖아? 이제 그런 거한 3, 4문제 정도를 먼저 푸는 거야. 그럼 이러면은 한 11시 40분 정도?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투자해서 풀었어. 그 다음에는 내가 이때 동안 못푼 2, 3문제는 일단 마음을 비우는 게 먼저. 아, 이거는 내가 이 중에 한 문제라도 풀면 좋으니까 일단 이거 빼고는 다 낫자라는 생각을 해야겠지.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딱 10분 남았잖아. 10분 동안 내가 못푼 한두 문제 물방울.
2: 시간 배분이라는 건 이런 알고리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몇몇 학생들은 이제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죠. 30번 더 풉니다. 그래서 이게 풀리면 성공이에요. 근데 이게 안 풀려버리면요, 모든 문제가 다 꼬여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어떤 시간 배분의 안배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 기본적인 문제는 30분. 30분이 됐으면 일단 넘겨야 되는 거예요. 빨리 처리하는 약간의 속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에 좀더 집중해서 시간 배분을 좀더 넉넉하게 주는 거죠. 출제위원들도 그 정도 감안하고 출제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 투자를 해줘야지 올바른 정답으로 갈수 있는 시간 배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정확하게 아는 문제를 먼저 풀고 헷갈리는 문제는 뒤로 밀어 시간을 벌었다는 것은 동일. 다른 것이 있다면 멘토는 검토를 할수 있는 시간까지 확보했다는 것이다.
0: 너가 전략을 이렇게 세워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검토야. 왜냐면 검토하는 과정이 수능장에서 과연 내가 30문제 다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되겠지. 그치? 그럼 나는 검토할 우선순위를 만들어야 돼. 왜냐면 검토를 뭘 먼저 할지를 안 정해놓으면 또 이렇게 1번부터 쓸데없는 내가 확실한 문제까지 검토를 하면서 정말 검토해야 되는 문제 놓치잖아. 그래서 나는 미리 내가 검토해야 할 항목들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았어. 아, 이 문제 계산량이 좀 많다. 이거 분명히 내가 평상시에도 계산을 좀 자주 하던 거네. 예를 들어 삼각함수 문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문제 체크를 해놨어. 이거 검토할 때꼭 다시 보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했어. 그러면 나는 검토할 때 얘를 먼저 보는 거야. 얘가 나의 검토 1순위야. 그리고 2순위는 단답형 문제. 왜냐면 객관식 문제는 그래도 내가 풀어서 답이 객관식 보기에 있으면 어느 정도 맞출 확률이 훨씬 높아.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보다는 단답형. 단답형은 너무 가짓수가 많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인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문제를 푸니까 단답형을 먼저 검토하는 게 좋아. 그리고 세 번째로 할게 이제 4점짜리 문제들. 객관식 중에 4점짜리 문제들. 좀 계산 과정도 길고 풀이 과정이 기니까 내가 실수했을 만한 부분을 이렇게 찾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2, 3점짜리 문제. 근데 2, 3점짜리 문제는 사실 마킹하면서 눈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검토 최하위인 거고 우선순위가. 그래서 보통 나는 시험 시간 내에 단답형까지 하기도 바빴어. 보통 4점짜리 문제를 검토할 시간은 잘 없었어. 근데 이것마저 안 정해놨으면 나는 뭐부터 검토할지도 몰랐겠지. 내가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들부터.

0: 검토를 하는 게 맞는 거고, 내 시간 내에 30문제를 모두 검토를 못할 거면 난 당연히 선택을 해야겠지. 그럼 너의 기준을 만들어야 너한테 맞는 선택을 할수 있는 거야. 이렇게 내가 해야 될 거에 대해 순위를 매겨놓으면 그 시간에 따라서 선택해서 하는 게 굉장히 편해. 그리고 그 선택하는 순간순간이 되게 중요한데, 실전에서는 그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단축할 수 있겠지. 다른 사람들 조금 고민하는 그 찰나에 바로 난 정해놨으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근데 나도 내 공부 방법을 한 번에 만든 건 절대 아니야. 나도 다른 사람들 것도 다 들어보고, 뭐 책도 봐보고, 그중에서 내 상황에 맞는 거, 너의 상황에 맞는 걸 선택을 해서 계속 내가 말한 대로 모의고사 풀어보다가, 아, 나는 13번에서 체크하지 말고 한 15번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너한테 맞게 변형하고 잘 활용해서 너만의 공부법을 찾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1: 아무리 많은 수학 문제를 풀어도 저만의 공부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문제를 풀 때마다 안 풀릴 때면 좀 속상하고 약간 이렇게 슬럼프에 빠진다는 느낌이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자기만의 어떤 확고한 공부법을 가진 선배한테 이렇게 멘토링을 받아보니까 언니가 했던 대로 저도 저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공부를 할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도 굉장히 많이 됐고, 저만의 공부법을 어떤 찾아갈 수 있는 갈피를 찾은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2: 배영량의 공부법이 예솔량에게 딱 맞는 공부법이 될 수는 없겠지만, 예솔량 스스로 공부법을 찾아가는데 큰 이정표는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3: 아, 좀 뒤에 자꾸 고슬리는
4: 지금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5: 오늘 답장 안 했다고 막 삐져가지고 보여주면 잘해야 되는데.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주력 지진. 나 벨로 검지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이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먹는 얘기를 좀 하면서 영자 이슈 시작해볼게요. 자, 여러분, 부대찌개 좋아하세요? 되게 맛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아, 저는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 근데 이 부대찌개가 탄생한 일화에 대해서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부대찌개, 1950년대 한국, 미국 부대 근처에서, 미군 부대 근처에서 생겨난 음식이죠. 1950년대 우리나라 어땠어? 너무너무 가난했잖아요. 사람들이 항상 굶주렸어요. 자, 그런데 미군 근처에서 햄이나 소세지 같은 이 미국 음식들을 조금씩 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어? 근데 그러면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햄이나 소세지 이런 거 그때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데? 근데 그때 우리가 먹던 전통적인 찌개에다가 이 햄과 소세지를 넣어서 바로 부대찌개라는 새로운 음식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부대찌개라는 음식을 영어로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 dish that shows creativity often begins when things don't go as planned. 자, 뭔가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진짜 걸작이 탄생한다라는 거. 우리 인생에서도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당장은 뭔가 내 마음대로 막 안 풀리는 것 같아서 속상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게 더 큰 성취를 위한 발판이 분명히 될 수 있거든요. 그 점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멘탈 챙겼지?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문제를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은 2회 모의고사 시작하는 날이죠. 자, 문제 다 풀어왔죠?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이제 2회 모의고사에 있는 거 1회보다 더 잘 풀 수 있겠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부터 시작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라 라고 하죠. 사진. 뭐 일단 사진에 대한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뭐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1: Hello everyone. This is Sam from Daily Digital Tips. Do you have too many photos on your phone but don't know how to organize them? If so, try the app PhotoNeat. It automatically sorts your pictures by date, location, and even subject so you can find what you need right away.
0: 자, 여기 보시면 자, 자기 누구인지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do you have too many photos? 사진이 너무 많으십니까? 폰에? 근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면은 try 자,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 PhotoNeat라는 앱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 대충 나온 것 같죠? 뭐요? 사진 정리할 수 있는 앱을 소개하려고 아닐까? 자, 그러면 좀 더 들어보죠.
1: The app also creates albums with a single tap, which makes it perfect for people who take lots of photos but have little time to manage them. Give PhotoNeat a try and comment below to let me know if you like it. Thanks for watching.
0: 자, 그래서 이 앱이 뭐 하는 앱이냐? 앨범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한번 이렇게 싱글 탭 클릭만 하면은 자, 그다음에 which makes it perfect for people who take lot of photos. 사진을 많이 찍지만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못 하는 사람들에게 강추합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give a try. 한번 시도해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좋아하셨는지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남자가 하는 일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뭡니까? 사진 정리를 도와주는 앱을 소개하려고 정답 1번 이렇게 고르면 되죠. 1번 문제 쉬운 문제였어요.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대화를 듣고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겠습니다. 자, 여자의 의견을 골라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선택지 보시면은 요리, 조리, 요리, 요리, 요리. 아,

0: 요리, 쿠킹이랑 관련된 거구나 정도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문제가 내가 아까 영자 이슈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대찌개랑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1: Hey, Olivia.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2: I'm taking another cooking workshop.
1: Another one? You must really enjoy those classes.
2: Yeah, they're really fun. Do you want to join me?
1: I'm not sure. I don't really see what's so fun about cooking.
0: 자, 무슨 상황이냐면 너 주말에 뭐 하는데? 그랬더니 자, 쿠킹 워크숍에 간대요. 어, 쿠킹 클래스 가나 봐요. 그랬더니 어, 너가? You must really enjoy those classes. 아, 그거 되게 좋아하나 보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they are really fun. 너무 재밌어. Do you want to join me? 너도 같이 갈래? 라고 했더니 I'm not sure. I don't really see what's so fun about cooking. 나는 뭐가 그렇게 쿠킹에서 재밌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야 되나? 했어요. 자, 그랬을 때
2: Well, I think trying new recipes helps boost your creativity.
0: 아, 여자의 의견이 나왔네요. 뭐라고요? I think라는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습니다. 자, 여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건데 I think라는 표현이 나왔으면은 어, 여기가 딱 정답 부분 아니야? 자, 나는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는 것이 helps boost your creativity, 너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에 도움을 주더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했네요. 자, 정답 나왔어요. 새로운 레시피, 요리를 하는 것은 창의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나머지 부분들 혹시 뭐 반전이 있진 않은지 들어볼게요.
1: Really? How does it do that?
2: You have to combine ingredients in different ways and sometimes adjust the recipe when things don't go as planned.
1: That's my problem with cooking. It never turns out how I want. It's too challenging.
0: 여기 어, 그게 왜 재밌는데? 왜 어떻게 그게 되는데? 어떻게 창의성을 증진시키는데? 했더니 자, 재료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섞어야 된대요. 그리고 조정을 해야 된대요. 뭔가 어떨 때 when things don't go as planned. 어떨 때 어떤 것들이 이 요리가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자, 여자 조정도 해야 돼요. 자, 그게 내가 바로 문제야. Never turns out how I want.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결과물이 나오지 않던데 It's too challenging. 너무 어려워.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2: The challenge is what I love about it. Experimenting with new methods helps me think outside the box.
1: That makes sense.
2: You should join me sometime. It might spark your creativity too.
0: 자, 보시면은 그 챌린지가 내가 사랑하는 거야. 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다 보면 helps me think outside the box. Outside the box라고 하면은 이거 창의적으로 생각하다 라는 뜻이죠. 이게 가능해져. 아, 말이 되네. 나랑 언제 같이 하자. It might spark your creativity too. 너의 창의성 증진에도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문제 풀어봅시다.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 될까요? 가족과 함께 요리 말도 안 되고 최신 조리기구 이런 얘기한 적 없고 재료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 아니고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는 것은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죠, 정답. 4번입니다. 자, 이거는 전통적인 요리법을 익혀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4번,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으로 가볼게요. 남자가 하는 말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주제 찾기이죠. 이거는 보니까 음성 메모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음성 메모가 뭐 어떻다는 건지 한번 들어볼게요.
1: Hello everyone. This is Mark from Work Smart, Not More. Have you ever forgotten a great idea that came to you when you were in the middle of a busy workday? If you're like me, the idea is gone before you find time to write it down. Well, I have a helpful tip for you. Try using voice memos. When an idea comes to mind, record it immediately before it disappears.
0: 여기까지. 자, 앞에 부분은 그냥 자기소개이고요. 자, have you ever forgotten a great idea that came to you? 자, 어떤 너에게 생각났던 great idea가 있었는데 그거를 까먹어본 적이 있니? When you were in the middle of a busy workday. 자, 하루 종일 바쁜 일과 중에 어떤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는데 바로 까먹어버린 적이 있니? 라고 하는 거야. 자, 당신이 나와 같다면 아이디어는 사라져버릴 거야. 그거를 적어버리기 전에. 자, 그러면 I have a helpful tip for

0: 이유 나에는 너에게 줄수 있는 팁이 있어라고 하면서 try using voice memos. 자, 이번에는 명령문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voice memo를 사용해 봐. 자, 그러면 아이디어가 있잖아? 그러면 그것을 사라지기 전에 바로 메모를 해버리는 거지라고 해. 자, 남자가 하는 말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음성 메모를 하면 좋다라는 내용인 것 같죠? 일단 여기까지는. 자, 좀더 뒤에 어떤 내용 나오는지 볼게요.
1: There's no need to look for a notebook or rush to type on your phone. When you replay the memo later, you can take time to organize your thoughts. So whenever you want to capture your thoughts right away, consider making voice memos.
0: 자,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노트북을 굳이 볼 필요가 없고, 자, 타입을 막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그냥 replay. 녹음해 놓은 거를 replay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organize your thoughts. 당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So whenever you want to capture your thoughts. 자, 그러므로 라는 중요한 힌트가 나왔죠? 내가 하고 싶은 말 여기 있다. Whenever you want to capture your thoughts right away. 지금 당장 내 생각을 딱 잡고 싶잖아? 그러면 consider 다시 한번 명령문. Making voice memos. Voice memo를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러면 남자의 말.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발표에 전달력이 향상된다. 아니고요. 아이디어를 즉시 공유하는데. 되게 비슷한데. 공유는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건 아니잖아. 자, 핵심 정보의 정리에 유용하다는 좋은데 AI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자, 음성 메모는 떠오르는 생각을 빠르게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 군더더기 없는 정답은 여기에 있네요. 4번이고요. 음성 메모보다 문서가 보존에 더 유리하다. 이거는 틀렸죠.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그림 문제죠. 자, 그림 요렇게 생겼고요. 그림 하나하나 보면서 틀린 거 찾아볼게요. 들어볼게요.
2: Mr. Lane, did you enjoy your Sunday at Riverfield Park?
1: Yes, I did. It was a relaxing afternoon with my nephew. Here's a photo I took.
0: 초반 부분에는 별 내용이 없어요. 아, 좋은 시간 보냈니? 좋은 시간 보냈어. 여기 사진 있어.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정답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 나옵니다.
2: Let me see. Oh, this boy wearing a striped t-shirt must be your nephew.
0: This boy wearing a striped t-shirt must be your nephew라고 하죠. 자, 줄무늬를 입은 소년이 너의 조카겠구나. 여기 줄무늬 입은 소년 있단 말이야. 1번은 맞는 선택지.
1: Right, that's Chris.
2: It looks like he had a great time flying his kite.
0: 이거 연 날리는 거 재밌어 보인다라고 했고요.
1: Yeah, I flew a kite too. Do you see the star-shaped kite lying under the tree? That's the one I flew.
0: 자, 그러면서 I flew a kite. 나도 연 날렸어. 여기에 striped-shaped kite, lying under the tree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스타 모양의 연인데 나무 아래에 놓여져 있는 거 보여라고 했죠? 나무 아래에 스타 모양의 연이 놓여져 있는 거 있습니다. 2번도 맞는 선택지. 자, 그리고요.
2: It's lovely. Does the sign hanging on the tree branch say Park Cafe?
0: 자, 여기 보시면은 sign hanging on the tree. 자, 추위에 걸려 있는 sign인데 거기에 Park Cafe라고 써 있는 거 보여? 라고 했죠? 써 있죠? 이것도 맞고요.
1: Yes, we weren't far from Park Cafe. Do you see the round table with the stools? That's part of the outdoor cafe.
0: 자, 여기 보시면 자, 맞는데 이 Park Cafe에서 멀지 않은데 Do you see the round table with the stools? 동그란 테이블 봤어? 라고 했는데 동그란 게 아니라 네모난 거네요. 그러니까 정답 찾았다. 뭐예요? 4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항상 이렇게 모양, 사각형인데 원형이라고 하거나 원형인데 뭐 세모라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출제를 많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뭐 전형적인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요.
2: I see two cups on the table. Did you have drinks there?
1: Yes, we had some tea before getting our kites out.
0: 자, 여기 보시면은 two cups on the table. 컵두 개가 테이블 위에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카이트 날리기 전에 티좀 마셨어라고 하는 걸로 대화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요, 요거, 요 문장 있었던 거, The park looks wonderful.

0: I should go there sometime. 나도 가봐야겠다 하면서 대화가 끝났고요.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 문제가 보면은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거 두 가지 생각하기로 했죠. 여자가 앞으로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는 겁니다. 주로 조금 뒤쪽에 정답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들어봅시다.
1: Hannah, are you as excited as I am about the school festival tomorrow? I hope our photo exhibition booth is popular.
2: Me too. Is everything ready?
1: I think so. But let's go over what we've done so far.
0: 자, 여기까지. 자,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자, 너 나만큼 신났어? 학교 페스티벌 내일 있는? 이라고 하면서 I hope our photo exhibition booth is popular. 자, 우리가 열 이 사진 전시 부스가 잘 됐으면 좋겠다. 어? Is everything ready? 다 준비된 거야? I think so. 어, 그런 것 같아. But, 그러나, let's go over what we've done so far.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 라고 하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금껏 한 일, 과거의 한 일들에 대해서 쭉쭉쭉 얘기를 하겠죠. 그러다가 어, 이거 안 했네 하면서 어, 그거 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대화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들어볼게요.
2: Good idea. I finished writing the explanations for the photos. Did you print out the photo files?
0: 자, 여기 보시면 Did you print out the photo files? Photo file print out 했어? 했더니
1: Yes, I printed all of them this morning.
0: 어, 프린트 다 했습니다 라고 해.
1: Landscapes, portraits, and the club group photos.
0: 여러 종류의 포토들을 프린트 했고요. 그 다음에
2: Great. What about checking the lighting equipment?
1: I handled that too. All the spotlights are working fine.
0: 자, 그 다음에 lighting, 조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명도 이미 처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잘 working well, 잘 작동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2: Perfect. I also arranged the frames on the display wall.
0: 어, 그리고 나는 또한 자, 이 전시 벽에 붙일 프레임을 정리를 했어라고 해. 액자를 정리를 했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요.
1: Oh, I forgot to confirm the delivery of the photo paper we ordered. Can you do that for me?
2: Sure, I'll do that right away.
1: Wonderful. Looks like we're all set for the festival.
0: 여기 나왔네. 마지막에. 뭐 나왔어요? 여기. I forgot to confirm the delivery of the photo paper we ordered. 나 뭐 까먹었냐면은요. 컨펌하는 거, 확인하는 거 까먹었어. 뭐를요? Photo paper, 그러니까 인화지죠. 인화지 배송받는 거, 확인하는 거 까먹었어. 너 해줄 수 있어? 그랬더니 여자가 Oh, I will do that right away. 지금 당장 할게 라고 하면서 끝났죠. 자,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거 나왔네요. 뭐요? 5번, 인화지 배송 확인하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금액 고르는 문제인데요. 우리 1회 모의고사에서 어떤 유형이 자주 나온다고 배웠었지? 가격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A옵션 있고 B옵션 있고 C옵션 있는데 어, 저는 그 중에서 B로 할래요? 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오늘 나올 문제도 그런 식이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해보자고 볼게요.
2: Hello, welcome to Happy Paws Pet Store. What can I help you with today?
1: Hi, I'm looking for a new dog bed.
2: Okay, we have three sizes. The small bed is $30, the medium is $45, and the large is $65.
1: I'll take a medium bed. That should be the right size.
2: Great.
0: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왔어요? Three size가 있습니다 라고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서 small은 얼마? 이제 들으면서 써야 되는 거죠. 30이고요. 어, medium은 45고요. 그 다음에 large size는 65구나.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뭐를 한다라고 했냐면 I'll take a medium bed. 두 번째, medium size를 선택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까지 지불해야 되는 돈은 45달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항상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뭘 사겠죠? 들어볼게요.
2: Is there anything else you need?
1: Yes. I also want to buy dog bowls. How much are they?
2: They are $12 per set. Each set comes with one

0: 나 3달러 쿠폰 있는데요.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1: Let me check. Yes, you can. I'll apply the discount on the total.
2: Great. I'll pay by credit card.
0: 뭐래요? I'll apply the discount on the total. On the total. 전체 가격에서 디스카운트 해줄게요. 자, 그러면 전체 가격에서 3달러 빼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니까 정답은 66달러가 되겠습니다. 정답 66달러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넘어가려고 했는데 영자 시크릿 픽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 유형의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자, 남자가, 여자가 뭐를 할 수 없는 이유를 골라주세요 라는 문제가 항상 등장을 하죠. 자, 그 문제는요. 어떻게 생겼냐? 라고 하면은요. 매번 형식이 똑같은데 자, 그러면 막 너 이것 때문이야? 아니야. 너 이것 때문이야? 아니야. 이것 때문이야? 아니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아이 그럼 무슨 일인데? 아, 사실은 이것 때문이야. 라고 대화가 전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역대 기출 문제 좀 살펴볼게요. 자, 대수능 2025학년도입니다. So why can't you go to the workshop? 자, 그래서 왜 못 가는 건데? 라고 했더니 아,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의 정답이 등장하는 거 볼 수 있었고요. 자, 9월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Then why can't you come to the competition? 자, 그럼 왜 못 오는 건데? 그랬더니 actually 완전 똑같이 생겼죠. 사실은 내가 어디에 가야 돼? 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자, 또 볼게요. Then why can't you participate? 아, 그럼 왜 못하는데? 아, the simple truth is that. 자,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정답이 탁 제시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약간 문장이 변형된 것도 있었어요. Can you tell me what's going on? 아, 그러면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지 나한테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 왜 안 되는 건데?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자, 이거 보시면은 something else must have come up then. 최근에 나온 문제인데 이거는 살짝 지금껏 보던 의문문의 형태가 아니라 평서문의 형태로 그러면 정답이 뭔데? 너 진짜 못 오는 이유가 뭔데? 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뭔가가 그러면 일어났었나 봤네. 일어난 것 같네. 라고 얘기를 해주고 맞아. 나 사실은 I have an early business meeting이 있어 라고 하면서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들을 문제도요. 사실 되게 전형적인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문제 구성되었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1: Hey Jake, want to walk together to yoga class at the community center today?
2: Unfortunately, I can't make it today.
0: 자, 일단 처음에 너 요가 클래스 갈래? 그랬더니 나 오늘 안 돼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제부터 왜 안 되는데? 이것 때문이야? 아니야. 이것 때문이야? 아니야. 이것 때문이야? 아니야. 그럼 뭔데? 아, 사실은 이거야. 라는 식으로 대화가 전개가 된다고요. 봅시다.
1: Why is that? Did you forget your workout clothes again?
2: No, I actually have everything, even my water bottle. I started keeping my stuff in my bag so I won't forget.
0: 자, 여기 보시면은 Did you forget your workout clothes? 뭐 운동복 까먹어서 그래? 그랬더니 아유, 그건 아니래요. 나 물병도 가지고 왔대요. 자, 그거를요. Stuff 여기 in my bag so I won't forget. 자, 가방에다가 다 넣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내가 안 까먹으려고 나 노력하고 있어.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운동복이 없어서는 정답이 아닌 거죠. 두 번째.
1: Good idea. Did you not pay your monthly membership fee? It was due this morning.
2: No, it's paid. I actually paid it yesterday on my way to the hospital to have my ankle checked.
0: 자, 여기까지 두 번째로 의심한 이유는 너 돈을 안 낸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 돈도 냈대요. 어제 냈대요. 자, 근데 병원 가는 길에 냈대요. 뭐를 하기 위해서? My ankle checked. 자, 내 발목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랬더니요.
1: Oh, right. You hurt your ankle during basketball practice a few days ago. Is it still bothering you?
0: 그러면 앵클 때문에 못 오는 거야? 했더니 그것도 또 아니랍니다.
2: No, it feels fine now.
0: 내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흐름이. 그리고 봐봐.
1: Then what's keeping you from going to the yoga class?
2: I have a dentist appointment today, and unfortunately, it starts at the same time.

0: time as the class.
1: Oh, dental checkups are important. Yoga can wait.
2: 됐어? 아이고, 봐봐. 자, 아이고, 너무나 전형적이네. Then what's keeping you from going to the yoga class? 자, 그러면 도대체 왜 너가 거기 못 가는 건데? 라고 직접적으로 질문을 딱 던지죠. 그랬더니 답을 줍니다. I have a dentist appointment today. 오늘 나 치과 예약이 있어. 그리고 같은 시간에 시작해. 자,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 나왔네요. 뭡니까? 치과 예약이 있기 때문에. 치과 예약 중요하지. 나중에 요가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가 끝났습니다. 자, 정답은요. 치과 예약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7번까지 했고요. 이제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rooftop astronomy night 행사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급되지 않은 거 고를 때요. 자, 사실은 이 장소 자체를 듣고 날짜 그 자체를 듣는 것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편한 줄 알아? 그거를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할 거야. 어디서 열려? 언제 열려? 얼마야? 뭐 가져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이 뭐 장소, 날짜 이런 거는 처음 듣는 정보잖아. 그거를 듣는 것보다 어디서? 언제? 얼마? 이런 단어들을 딱 들으면은 아 이게 등장했구나. 이런 식으로 제끼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문제 풀면서 한번 들어보죠. 자, 해볼게요.
1: Lucas, have you heard about the rooftop astronomy night next week?
3: No, I haven't. Where's it happening?
2: 자, 이거 봐봐. 자, 너 이 행사에 대해서 들어봤어? 아니, no, I haven't. 못 들어봤는데. Where's it happening? 어디서 일어났는데? 자, 그러면 이 다음엔 당연히 무슨 정보가 나오겠어? 장소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죠. 봐봐.
1: On the rooftop of the Aurora Center, the tallest building in our district. They're setting up telescopes along the edge.
2: 자, 이렇게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오로라 센터의 루프탑에서 열린답니다. 자, 그러면 장소는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건 어디냐면요.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건물에 setting up telescope. 뭐를 해준대요? 건물 옥상 이렇게 엣지 같은 데다가 텔레스코 망원경을 설치를 해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3: That sounds incredible. When is it?
2: 자, 그 다음에는요. When is it? 이라고 물어봤어요. 언젠데? 그럼 그 다음에 당연히 뭐 나오겠어? 날짜 나오겠죠. 볼게요.
1: It's on Saturday, April 4th, right after sunset.
2: 뭐 나왔어? 날짜, 구체적인 날짜 나왔죠. 그게 언젠지는 사실 우리 입장에선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요.
3: Nice. How much does it cost?
1: Admission is just $5, and it includes a guided constellation tour.
2: 자, how much does it cost? 얼만데? 라고 하니까 입장료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네요. 5달러래요. 얼만지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등장했다는 것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뭔가 가이드가 있는 별자리 투어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에요.
3: Cool. Do we need to bring anything?
2: 우리 뭐 가져가야 돼? 라고 하죠. 그러면 준비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죠.
1: Recommend bringing a light jacket since it can get chilly. And bring your cell phone or camera if you want to take photos of the night sky.
3: Perfect. Let's go together.
2: 됐네요. 자, 그들이 뭘 가지고 오라고 했냐면 뭐 자켓도 가지고 오라고 했고요. 셀폰도 가지고 오라고 했고요. 등등등등을 가지고 오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준비물 나왔죠. 좋아. 우리 같이 가자. 언급되지 않은 것은 정답 5번. 후원 기간은 등장한 적이 없죠.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8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9번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요. 어떻게 풀면 돼? 항상 정보가 등장할 때 선지 순서대로 등장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거 맞네 하면서 내려가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선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8월 22일에 4시간 동안 진행이 된다. 참가자는 안전 절차에 대한 브리핑에 참여할 것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참가 신청은 학교를 통해서 단체로 해야 한다. 참가자는 필수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살짝 틀린 내용이 하나 숨어 있을 겁니다. 그게 뭔지 우리 찾으러 가보자고요. 오케이? 갑시다.
1: Hello, everyone. This is Dr. Rachel Morano from Brightview Medical Center. We're pleased to announce that our 2026 Hospital Shadow Day will be held on August 22nd from 8 a.m. to noon.
2: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누구인데요. 자, 우리는요, 이러한 행사를 발표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will be held on August 22nd from 8 a.m. to noon. 자, 8월 22일에 자, 8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야? 4시간 동안 하는 거네? 1번 선택지의 내용? 맞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1: This program gives high school students an opportunity to observe medical staff as they go through their morning routines. Participants will also attend a short briefing on patient privacy and safety procedures.
2: 여기까지. 자, 이 프로그램은요, high school students에게 뭐를 줄 거냐면, an opportunity to observe medical staff. 자, 이런 medical staff,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이런 모닝 루틴을 따라감으로써, 그리고 participant, 참여자들은 뭐를 하냐면요, attend a short briefing on patient privacy, patient, 환자들의 privacy, 그리고 safety procedures, 안전 절차에 대해서 짧은 브리핑을 드릴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것도 선택지에 있던 내용이죠? 정답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요.
1: There's no participation fee, so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e cost. To join, students must register individually through the hospital's online education portal.
2: 자, 여기 중요한 정보 두 개나 나왔네요. There's no participation fee. 자, 참여료가 0원이에요. 참가비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도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To join, 들어가려면 students must register individually. 자, 이게 스튜던트들은요.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Hospital's online education portal. 자, 온라인 에듀케이션 포털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틀렸네요. 단체로 신청해야 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어요.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죠. 자, 5번도 한번 확인해 보죠.
1: In addition, all participants are required to submit proof of required vaccinations. Spaces fill up quickly, so early sign-up is encourage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there.
2: Okay, 자, 여기 보시면 더해서 모든 참여자들은 무엇이 요구되냐면 submit, 제출하는 것이 요구가 된대요. 뭐를? Proof of required vaccinations. 자, 이런 필수 예방접종, 백신 맞았는지 내가 혹시 감염병을 병원에서 옮기고 다니면 안 되니까 예방접종을 맞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라고 했고요. 자, 자리가 빨리 차니까 빨리빨리 사인업 하세요. 그러면 너를 보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 지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자, 여기에서의 정답은 몇 번? 4번. 학교를 통해서 단체로가 아니라 어떻게? Individually.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라고 했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10번 표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를 사나 하고 봤더니 계량 스푼 세트를 산대요. 자, 다섯 개의 모델이 있고 언제나 그렇듯이 둘이 대화를 하면서 아, 나 이건 별론데, 이건 이래서 별론데, 이건 이래서 별론데 하면서 속어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딱 하나만 남는 거 알고 있죠? 자, 그거 우리 하러 가봅시다. 해볼게요.
3: Lily, can you help me pick out a set of measuring spoons? I'd like to choose one of these five sets.
1: Sure. Let's start with the price. How much do you want to spend?
2: 자, 바로 시작을 합니다. 자, 나 이거 뭐 고르고 싶은데 나 고르는 거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했더니 Let's start with the price.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야. 가격 얘기부터 해보자. How much do you want to spend? 얼마나 돈을 많이 쓸 예정이야? 라고 했더니
3: I'd like to stay under $20.
2: I'd like to stay under $20. 20달러 아래로만 쓰고 싶대요. Is that okay?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20달러 넘는 친구는 지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 Okay.
3: Is that okay?
1: Yes, that's enough for a good set. That means these four sets are within your budget.
2: Within your budget. 자, 여기에서 budget이라고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Budget. Budget 하면은 예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예산에 맞는 게 이 네 개의 모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 I don't want plastic ones.
2: 또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게 나왔네요. I don't want plastic ones. 자, 나 플라스틱은 싫어.
3: They bend too easily.
2: 너무 쉽게 구부러지거든 이라고 해. 자, 플라스틱은 싫대요. 그러면 A번도 소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1: Good point. Now, how many spoons do you think you'll need?
2: 자, how many spoons? 얼마나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물었더니, 그 다음에
3: I need at least six, because I do a lot of baking, and the smaller sets don't have all the measurements I need.
2: 여기 나오네요. 나 몇 개? 최소 여섯 개는 있었으면 좋겠대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B, C, D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이건 4개밖에 안 되는 게 B잖아요. 그럼 B도 소거를 하시면 되겠죠. 자, 왜냐면 나 베이킹도 해야 되고 너무 작은 거는 내가 원하는 게 다 없어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남은 게 C 아니면 D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 ring과 관련된 정보가 정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봅시다.
1: Do you prefer spoons attached with a ring or separated?
3: I'd prefer them without a ring.
2: 자, 그러면 do you prefer spoons that attach with a ring or separated? 자, 이거 뭐라고 하냐면 자, 너 스푼인데 ring이 있는 게 좋아? 떨어져 있는 게 좋아? 라고 물어봤더니 I'd prefer them without a ring. 뭐가 좋대요? ring이 없는 게 좋대요. ring이 없는 게 좋대요. 정답 끝났네. 정답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슉 흘려보내면서 들어볼게요.
3: That way, it'd be easier to grab just one spoon from my drawer when I need it.
2: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딱 하나 필요할 때 잡기가 더 편해. 링이 없는 게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 Well, only one of the remaining sets is ring-free.
3: I'll buy that set. Thanks.
2: 이렇게 해서 대화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ring-free인 거 하나 남았네 라고 하면서요. 정답 3번이고요. 자, 이제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11, 12, 13 다 같은 유형의 문제죠. 14번까지 대화를 듣고 대화의 마지막 말에 대한 가장 적절한 응답을 고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볼 건데 자, 우리 마지막에 응답이요. 마지막 말이 제일 중요한데 마지막 말이 의문문이잖아? 그러면 그 의문문에 대한 뭐를 써야 된다고 했어? 대답. 그리고 마지막 말이 평서문이면 평서문에 대한 맞장구. 이게 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었죠. 이거 기억하면서 오늘도 똑같아요. 적용하는 연습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선택지가 영어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들으면서 읽는 게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나는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뭐 중, 다 멀티태스킹이 잘 돼요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읽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앞에 부분에 좀 쉬운 문제 풀 때 약간 독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풀잖아요. 근데 그러기보다 일단은 이 11번부터 시작되는 영어 선지가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을 좀 빨리 미리 읽어놓고 이 부분에서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틀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점수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11번 들어보죠.
1: You look stressed, David. What's wrong?
2: 너 스트레스 받아 보인다. 뭐가 문제야?
3: I'm having trouble writing a literary analysis for Professor Kane's class.
2: I'm having trouble writing. 나는 have trouble ing 이거죠. 문제가 있어요. 뭐를 하는데? Literary analysis for Professor Kane's class. 자, 이 문학 분석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나 봐. 근데 그거 쓰는 게 너무 어려워라고 얘기해.
3: I want to talk with him about it. But I don't know how to meet with him.
2: 그래서 선생님, 교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I don't know how to meet with him. 어떻게 그를 만나야 될지를 모르겠어 라고 했어. 자, 그리고요.
1: Professor Kane is setting aside extra time this semester.
2: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은요, setting aside extra time. 자, 시간을 따로 떼어주셔요. This semester, 이번 학기에.
1: To meet students individually.
2: 학생들과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1: He's available from 4 to 6 p.m. today.
2: 그래서 오늘 4시부터 6시까지 시간이 가능하셔라고 했어. 자, 평서문으로 끝났네. 자, 그러면 뭐 하면 된다고? 맞장구 치면 된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 나 그 시간에 가면 되겠다.

0: 이 정도의 응답이 오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자, 1번 볼게요. That's okay. 괜찮아. I don't think I need any help. 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아니죠? 자, 2번. That sounds perfect. 완벽해. I'll go see him this afternoon. 2번. afternoon에 가서 교수님 배워야겠다. 정답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죠. 3번 볼게요. Don't worry. 걱정 마. I already turned in the analysis yesterday. 자, 요거 turn in이라는 단어 좀 알아둘게요. turn in 하면은 제출하다랑 같은 뜻입니다. 뭐라고? 제출하다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나 이미 어제 제출했어. 이거 아니겠죠. 자, 4번 볼게요. 자, that would be helpful. 자, 도움이 될 거야. But I want to meet him individually. 그러나 나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니죠.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라니까 지금이. 자, 5번 볼게요. Thanks for letting me know. 알려줘서 고마워. I'll wait until the next lecture then. 자, 그러면은 나 다음 렉처까지 기다릴게 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넘어가기 전에 자인스 퀵체크 나갈게요. 자, 우리 중요한 단어가 하나 선택지에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turn in 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turn in 이라는 단어의 의미 까먹지 말라고 퀵체크로 나갑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화이팅!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이번에는 12번 문제예요. 같은 유형의 짧은 대화 후에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을 고르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2번 들어볼게요.
1: Hey, Lisa. Did you finish the application for the student exchange program?
2: Not yet. I wish I had more time to review my application, but the deadline is tonight.
0: 여기까지. 자, did you finish the application? 자, 신청서 다 작성했어? For the student exchange program? 학생 교환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작성을 했니? 라고 했더니, 아직 작성을 못했어. I wish I had more time.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To review my application. 내 신청서를 좀 다시 검토할. 근데, but the deadline is tonight. 오늘 밤까지가 데드라인이야. 아, 시간이 없어. 어떡해, 어떡해. 라고 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그랬을 때 다음.
1: Didn't you see the notice on the website? It says they extended the deadline by 3 more days.
0: 자, 여기 봤어? Didn't you see the notice on the website? 웹사이트에 공지 봤어? It says, 뭐라고 하냐면, they extended the deadline. 데드라인을 연장해줬대요. By 3 more days. 3일 더 연장을 해줬어 라고 하는 거야. 시간이 없어 했는데 아니야 시간 너 생겼어 라고 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럼 여기에 마지막 말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잘 됐다. 빨리 리뷰 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자, 1번 볼게요. That's too bad. 안 됐다. 아유, 여기서부터 이상하네요. I guess I'll have to submit it the way it is. 자, 그냥 나 submit 제출해야겠어. 그냥 있는 그 자체로 제출해야겠어. 아니죠. 시간이 늘었다라고 하니까. 2번. I know. 알아. Thanks to the extension. 자, extension. 연장해준 덕분에 I finished reviewing it. 나 지금 이미 리뷰하는 거 끝냈어. 이것도 아니죠. 3번 볼게요. Why not? 왜 안 돼? I strongly recommend you apply for the program. 그러니까 나는 너가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거 완전 추천해. 이것도 아니고. 4번 볼게요. Oh no, then I have to apply for the exchange program next year. 자, 그러면 나 이거 지원을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죠. 자, 5번 볼게요. That's a relief. 휴, 안심이 된다. That gives me more time to polish up my application. 자, 그것은요, 나에게 시간을 더 주겠네요. To polish up. Polish up 하면은 이렇게 닦아서 꾸며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review 한다라는 얘기예요. 검토하고 좀 더 예쁘게 만들 수 있겠다. 내 신청서를 이라고 하는 거죠. 정답 5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대화가 길어지는 13번입니다. 자, 13번 문제 들어볼게요.
2: Hello, this is the Group Study Space Center. How may I help you?
1: Hi, I'd like to ask about changing my reservation.
2: Sure. May I have your name, please?
1: Yes, it's Steve Johnson.

0: 일단은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파악을 해볼까요? 자, 지금 Group Study Space Center에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 I'd like to ask about changing my reservation. 예약을 변경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랬더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의 이름은 스티브 존슨입니다. 까지 대화가 전개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요.
1: Let me look it up. Oh, I see you reserved study room A for tomorrow.
0: Oh, I see you reserved study room A for tomorrow. A를 예약을 했구나. 내일 거를 위해서 라고 했어. 그랬는데
2: That's right. I made the reservation yesterday. It's a room for 12 people, right?
0: 자, 예약을 확인하죠. 맞아요. I made the reservation yesterday. 어제 예약을 했어요. It's a room for 12 people, right? 12명 들어갈 수 있는 방이죠. 맞죠? 라고 했더니
1: Yes, that's correct. What would you like to change about it?
0: 맞습니다. 12명 들어갈 수 있는 방이에요. 근데 what would you like to change about it? 뭐를 바꾸고 싶으신데요?
2: Actually, five of my group members can't make it. So, we don't need such a big room.
0: 아, 상황이 나왔네. 지금 다섯 명이나 그룹 멤버가 can't make it,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we don't need such a big room. 그렇게 큰 룸이 지금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해.
1: Okay. Would you like to cancel the reservation or switch to a smaller room?
0: 그랬더니 물어보죠. cancel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더 작은 방으로 스위치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2: I don't want to cancel it completely because we still need a space to meet. Is there a smaller room available at the same time?
0: 나는 cancel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왜냐면은 우리 여전히 만나야 될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Is there a small room available at the same time? 자,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탁 나갔습니다. 뭐요? 같은 시간에 작은 방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1: Let me check what's available. Yes, there is a smaller one that can accommodate 7 people.
0: 그랬더니 있대요. There's a smaller room. 자, 작은 방이 있어요. 7 people, 7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해야겠어요? 남자는? 아, 그러면 저 그 작은 방 예약할래요. 예약 바꿔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That's great. We need a larger room after all. 자, 우리는요. 더 큰 방이 필요합니다. 틀렸고요. 2번, In that case, 그러한 경우라면 I'll cancel the reservation completely. 나 그럼 예약 완전 취소할래요. 아니죠. 지금 방 있다는데. 3번, Perfect. Please change the reservation to that room. 자, 이 reservation을 바꿔주세요. 그 방으로요. 7명짜리 방으로 바꿔주세요. 맞죠? 정답 3번입니다. 4번 볼게요. Thanks. We will move the meeting to a different time. 자, 시간을 바꿀게요. 아니고요. That's unfortunate. I guess we will meet somewhere else. 자, 우리 다른 데서 만나야겠어요. 이것도 아니죠. 정답 3번이구나. 이렇게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3번까지 풀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마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영자의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퀵 퀴즈. 자, 여기 한 번 더 들려줄 거니까 이거 듣고 어떤 말이었는지 적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된답니다. 자, 들어볼게요.
1: I'll apply the discount on the total.
0: 잘 들었죠? 요거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듣기로 몸을 좀 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남은 듣기랑 독해 부분들 착착착 더 풀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 많았어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육회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사소통 표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는 조금 시간을 좀 축적할 수 있고, 좀 이렇게 세이브할 수 있고요. 뒤에 갈수록 문항들이 길어지는데, 이 20번 이후로 보통 문항들이 조금 길어진다 생각하고, 1번부터 한 15번 사이에는 좀 빠른 속도로 문제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2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했다 할 때, 이세 개의 빈칸이 주어지는 게, 이 아랍어의 뭐 그냥 그 시그니처 문항처럼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푸는데도 방법이 다 있죠? 물론 문맥으로 풀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이 아닌가 저렇게 이것저것 맞춰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문장의 종류가 의문문이 하나 끼어 있어요. 의문사를 먼저 찾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살라스 라이알린 캄 의문사죠. 캄. 그럼 여기 비가 여기 들어간 거알수 있어요. 캄이 들어갔으니까 하자스 투. 그러면 의문문이 아니죠. 그래서 두 개는 평서문, 비가 의문문이에요. A가 아유 헤드마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는데 살라스 라이알린 세 밤이요. 뜬금없죠? 그러면 뭐예요? C가 맞겠죠? C. 이렇게. 뭐예요? 하저스 투. 예약했습니다. 뭐를? 고르파탄 비스미 아샵 할리드. 아샵 할리드. 샵 할리드는 아마 그 이름이 아샵 할리드인 것 같아요. 샵 할리드. 이렇게 쓰면 샵 할리드 이름으로 청년 할리드라고는 안 했을 거고요. 샵 할리드라는 이름으로 예약을 방을 예약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샵 할리드의 이름으로 방을 예약했습니다. C가 앞에 올라갔고 그다음에 B가 A가 뭐라 그랬냐면 캄 라일라탄 하자스타 몇 밤을 예약하셨나요? 캄 라일라탄 몇 밤을 의문사 뒤에 비한정 단수 목적격이 오죠. 그래서 캄 라일라탄 하자스타 몇 밤을 예약하셨나요? 살라스 라이알린 A죠. 왜 살라스예요? 라이알린 자체가 라이알린이 단수가 라일라툰이에요. 라일라툰. 라일라툰이 단수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가 뒤에 오는 단어가 복수 형태인데 이것의 단수 형태의 성의 반대성을 가져요. 복잡하죠. 뒤에 오는 단어의 단수의 성의 반대성. 그러니까 뒤에 오는 단어 단수의 반대성을 취한다. 뒤에 오는 단어 라이알리의 단수가 라일라툰인데 그것에 반대되는 성을 취하니까 여기 타마르부타가 있는 여성형이니까 앞에가 여성형이 없어요. 타마르부타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타마르부타가 여기 떨어져 나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라수 라이알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라수 라이알린. 그래서 세 밤이요. CBA 순으로 지금 여러분이 문장을 결합해 볼수 있습니다. CBA 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1번입니다. 일정표의 내용으로 보아 마리야무가 할 일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일정표가 어떤 일과 표 같은 거죠? 자두왈루 마리야마. 자두왈루 마리야마. 마리야의 일정. 아사아투. 시각. 시간도 되고 시계도 되고 시간, 시각, 시계 다 되죠. 여기서는 시각이에요. 8시, 13시, 19시.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큰 것만 써놨네요. 자, 드라사투 아리아디아트. 드라사투 리아디아트 그러면 뭐예요? 수학 공부. 수학 배우기죠. 드라사는 공부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우는 거예요. 드라사투 아리아디아트 그러면 뭐 인터넷으로 뭐 수학을 공부하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것을 한번 뭐 배워보든지 알고 있는 거 공부하는 거하고 또 다른 얘기예요. 드라사투는 알고 있는 건 무자카라 쓰거든요. 무자카라. 이렇게. 다시 복습하기, 배운 것을 다시 뭐 되새기기 뭐 이런 건데 느라서는 새로운 거 공부하기 이런 말이고 13시 오후 1시에 무샤하다트 필민 제디든 필민 제디든 그럼 뭐예요? 새 영화, 새로 들어온 신작 관람하기, 신작 감뭐 관람 뭐 감상 뭐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9시 19시에 오후 7시에 다나 올를 아샤 저녁 식사 하기 전부 다 명사형이네요. 공부하기, 감상하기.

보기 그다음에 다나울 하기 식사하기 다나울을 아시아 마 아일라티하 그녀의 가족과 식사하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이 써준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왜냐면 그녀의 가족이라 했으니까. 자, 첫 번째 수학 공부 공부하는 거 여기고요. 그 다음에 영화 보는 거 2번 A고요. 마지막 식사하는 거 C가 3번입니다. B, A, C 순이죠. B, A, C 순 3번이 정답인 것으로 알수 있네요. 아, 수학 공부하는 게좀 특이해 보이네요. 수학 공부를 이렇게 들고 읽고 있는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수학은 보통 이렇게 막, 막 머리를 보통 수학할 때 머리를 쥐어뜯거나 머리에 손을 대고 막 이렇게 하거나 막 이마를 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 너무 그냥 이렇게 점잖게 책을 세워갖고 보고 있어서 아닌 줄 알았어요. 정답 예, BAC 3번이었습니다. 22번 대화의 상황을 표현한 그림은 대화의 상황이다. 자, 마다 두리드 안타 굴라 무엇을 드시고 싶습니까? 마다 두리드 안타 굴라 드시는 것을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 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거죠. 무엇을 드시는 것을 먹는 것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먹고 싶습니까? P가 우리도 따박갈 야우미 그러면 오늘의 요리를 원합니다. 마 샐러드와 함께 오늘의 요리를 원해요. A가 할 토리두 샤이안 아하라 샤이안 샤이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샤이운 그죠? 샤이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운일 때는 이렇게 그냥 쓰고요. 안 그러면 여기에 안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샤이안 됐을 때 이렇게 이 모음이 같이 붙습니다. 샤이안. 그래서 샤이안 좀 특이하죠? 그래서 샤이안 이렇게 변하는 걸볼수 있어요. 샤이안. 그래서 샤이안 그러면 샤이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샤이운에서 나왔다. 이것을 볼수 있어요. 샤이안 아하라 다른 것을 원하십니까? 샤이안 아하라에서 아하라는 아하루 아하라 이격 형태예요. 아하루 다른 또 다른 거죠. 아하라 다른 것의 주격은 아하루고요. 소유격 목적격이 같은 형태예요. 아하라 무슨 말이에요? 아하루는 이격 형태의 변화만 하는 거죠. 격 형태가 두 개뿐인 거예요. 그래서 아하란이 아니에요. 아하란이 아니고 아하라 탄윈이 없죠. 탄윈이 있어야지만 이 알리프를 쓸수 있거든요. 이렇게. 탄윈이 없으니까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샤이안처럼 이렇게 알리프를 쓰는 이유는 목적격이다. 비한정 목적격인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이안 그랬을 때 알리프를 써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이 단지 뭘 표시하기 위해서? 목적격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슈타라이투 나는 샀습니다. 기타반 이럴 때 기타반 이렇게 썼을 때 책을 샀습니다라는 것은 반할 때 알리프는 탄윈이 있는 즉 삼격 형태의 단어가 목적격임을 나타내 주는 비한정 상태의 단어일 때 씁니다. 즉 말해서 뭐예요? 나는 책한 권을 샀다 했을 때 Ich trage die Gitarre an 해놓고 탄윈을 붙여주고 알리프를 넣었어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이 알리프는 탄윈과 관련이 있는 거죠. 탄윈이 없는 곳에는 없어요. 기타 샤이안 아하라 여기 알리프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죠? 탄윈이 없으니까. 그래서 샤이안 아하라 탄윈이 없는 곳에는 아하라 그대로 그냥 알리프를 써주지 않고 목적격임을 표시해 줬습니다. 샤이안 아하라 다른 것도 원하십니까? 다른 것을 원하십니까? 라 슈크란. 아니요. 감사합니다.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식당에서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지금 정답인 것 같습니다. 환전하는 거고요. 호텔이고 병원이고 길 묻는 장면이죠. 그래서 1번. CG에서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색깔을 넣어주니까 너무 보기 좋고 이거 금방 확인되잖아요. 그냥 흑백으로 나올 땐잘 안 보이는데 너무 좋습니다. 23번. 문일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문일 사람 이름인데 문일이라는 이름은 아주 드물게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문이르는 원래는 빛을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문이르. 빛을 비춰주는 자. 문이르.

طالب في مدرسة ثانوية. 문희르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 이때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정관사 안 붙이고 문희르는 طالب في مدرسة ثانوية.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때 정관사 붙이면 안 된다고. 정관사 붙이면 섬에 고등학교가 하나뿐인 경우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 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은 정관사 붙일 수 있어요. 근데 문희룬 طالب في مدرسة ثانوية. ثانوية. ثانوية라는 것이 ثاني에서 나온 말이죠. secondary에서 나온 거예요. second가 아니고 ثانين 그러면 second죠. 두 번째 의예요. 근데 secondary 뭐예요? 두 번째 의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ثانوي. ثانويون 이렇게 돼 갖고 두 번째 형용사 형태예요. 두 번째 형용사 형태. 그러면 두 번째라는 말의 형용사 형태 두 번째 의. 이것도 사실은 이게 서수 같은 경우 서수는 두 번째 의라는 약간 그 수사적인 어떤 뭐그 수식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의 뭐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의 형용사형 사나위윤 이렇게 됐죠. 사나위윤. 그 형용사형의 여성형 사나위아툰. 그러면 세컨더리의 여성 형태예요. 마드라사틴 사나위아틴. 그러면 고등학교의 학생입니다. 이렇게 사닌 사나위인 사나위윤 사나위아툰. 고등학교의 이렇게 됐어요. 왜 유리두 안 유스비하. 앞에서 그 목적격을 지배하는 것 중에서 카나와 라이사 같은 걸 얘기했어요. 동사 중에서 불완전 동사 또는 보조 동사라고 불리는 이 카나 같은 경우는 카나 또는 라이사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오는 이 수로가 목적격 수로예요. 목적격 수로. 목적격 수로가 온다. 목적격 수로가 오는 이유는 이 동사가 불완전한 사건이 없는 시제만 있거나 또는 아니다 기다라고 하는 그 부정만 표시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특정 용도의 동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동사로서는 사건과 시제가 표시되어야 되는데 사건이 다 없고요. 일단 두개다 사건이 없고 이 라이사 같은 경우는 시제도 완료동사 형태 변화예요. 라이사는 라스트, 라스타, 라스티, 라이사, 라이사트 이렇게 뒤에 동사의 행위자가 오는데 지금 뭐예요? 완료동사 형태로 오는데 시제가 현재예요. 지금 라이사는 아니다예요. 아니었다가 아니고 아니다. 라스트 나는 아니다 할때 라스트. 그럼 완료형인가요? 완료형이에요. 형태는 완료형인데 의미가 현재형이야. 그래서 되게 헷갈리죠? 이두 동사의 수로는 목적격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에서. 그거와 같은 형태의 동사가 또 있는데 카나의 자매어라고 불려요. 카나의 자매어. 카나 와하와투 그래서 카나와 비스무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들. 그러니까 이다, 이었다, 일 것이다 또는 되다, 될 것이다. 이럴 때쓸때 유스비 아침이 되다라는 말이에요. 유스비 아침이 되다. 그러니까 유리두한 유스비하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했어요. 유스비오는 원래 사바할 하일 있죠. 사바훈이 아침이에요. 이 아침에서 나와갖고 아스바하 그러면 아침이 되었다란 말인데 이 아침이 되었다는 말에서 무엇이 되었다란 말이 돼요. 아침이란 말 빼고 아침에 무엇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써요. 그래서 되었다. 마사 알 하일에서도 마사운 저녁이죠. 저녁에서 나온 말이 저녁이 되었다. 암사 이러면 저녁이 되었다인데 저녁에 무엇이 되었다라는 뜻에서 저녁에라는 부사어를 빼고 되었다라는 뜻을 쓰여요. 카나는 있다, 있을 것이다, 있었다 이런 말을 쓰이고요. 아스바하는 아침이 돼 보면 무엇이 되어 있을 것이다. 암사는 저녁이 되면 무엇이 되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카나, 아스바, 암사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동사의 시간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시각을 나타내는 그 부사 개념과 상관없이 무엇이 되다라는 말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다, 무엇이 되다, 무엇이 되다 이런 말인데 무엇이 되고 싶다.

싶다 할 때, 카나 동사도 쓰기도 해요. 유리단 야쿠나 쓰기도 해요. 유리단 야쿠나. 또는 유리단 유스비하 따비발 아트팔린. 따비발 아트팔,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의사. 뭐예요? 소아과 의사죠. 소아과 의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는 고등학생인데 지금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리안나후, 왜냐하면, 문의는 그는, 리안나도 목적격을 지배하는 단어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카나나, 라이사, 아스파, 암사 같은 단어들은 뭐 전부 다 뒤에 목적격 서술어가 와요. 수로가 목적격이 돼. 보세요. 유스비아 따비바. 목적격이죠. 이 목적격이 제일 중요한 여러분의 실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주격은 다 아는 거니까 별로 상관없고요. 유스비아 따비바 아트팔린. 따비바. 목적격이잖아요. 수로가 목적격이다. 기억하세요. 지금 이렇게 동사가, 보조동사, 카나, 라이사, 아스파, 암사. 이런 단어가 전부 다 목적격 수로를 취한다라는 걸 여러분 알았죠? 리안나후, 왜냐하면 그는, 문희르는 요헵보훔, 그 아이들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리안나, 이번에 다른 목적격이에요. 리안나는, 리안나, 왜냐하면 이런 말인데, 이 왜냐하면 같은 이 끝에가 이 나로 끝나는 이런 접속사. 접속사 중에서 리안나, 라킨나. 그러나, 이게 접속사예요. 그러나는 역접이에요. 그러나, 라킨나, 인나, 인나, 안나. 인나, 안나는, 이 인나는 사실은 문장 맨 앞에, 여러분의 교육 과정에서는 그냥 문장 맨 앞에 쓰는, 나야말로, 인나니, 그야말로, 인나후, 인나 무함마단, 무함마드야 말로 이렇게 쓸 때,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안나는 뒤에 명사문이 와요, 명사문. 명사문이라는 것은 명사가, 주어가 맨 앞에 오는 거죠, 문장에서. 그래서 안나 뒤에 명사문이 오면, 안나는 무슨 명사를 지배해요? 뒤에 오는 명사를 목적격으로 지배하죠. 그래서 항상 뒤에 뭐가 오냐면, 목적격 명사. 글자가 잘 이렇게 내려가니까 안 써지네요. 목적격 명사. 그래서 안나 후, 인나 후, 라킨나 후, 리안나 후, 이런 식으로 후를 쓸수 있는 것은 후가 목적격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후가 목적격도 되고 소유격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후와가 주격이고 후 그러면은 목적격과 소유격이 되는데 이럴 때 모두 다 리안나 후 그러면 왜냐하면 그는 라킨나 후 그러나 그는 인나 후 정말로 그는 안나 후 그는 해놓고 강조하는 문장들이 들어가는 거죠. 또는 확실한 문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나 후 뭐뭐뭐 이렇게. 그래서 목적격이 올수 있는 단어들 이게 전부 다 접속사 중에서 나인데 샷다가 붙어서 무샷다다. 샷다가 붙은 나가 붙은 경우예요. 그래서 접속사가 앞에가 안나든지 인나든지 리안나든지 라킨나든지 하여간 요 나가 샷다가 있는 나가 있을 때요네 가지 경우 리안나, 라킨나, 인나, 안나 모두 다 명사의 목적격을 지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리안나 후 목적격 주어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희보험 그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아부후 사이달리윤. 아버지는 사이달리윤. 자, 사이달리윤 그러면 약사란 말인데요.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복잡하니까 내가 얘기를 몇번안 했는데 사이달리윤 그러면 이거는 사이달리윤 그러면 다른 말과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보통은 사이달라니윤 이렇게 쓰는 것이 혼동이 없이 완전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사이달리아툰 여자 약사할 경우는 약국하고 혼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달리윤 안 쓰고 사이달라니윤 이렇게 또는 사이달라니아툰 쓰면 여자 약사예요. 야툰 이렇게 쓰면 사이달라니아툰 약사란 뜻입니다. 뭐 이거나 저거나 상관없이 쓸수 있는데 자 앞에 아부후 그의 아버지는 무니르의 아버지는 아부후 아부는 기본 형태가 아분이었죠. 아분에다가 뒤에 그의 아버지 후를 붙였어요. 근데 이것이 주격일 경우에는 주격일 때 어떻게 돼요?

아, 구, 후가 됩니다. 소유격일 때. 소유격일 때는 아부하고 후가 써서 아, 아비히가 돼요. 아비히. 목적격일 때는 아바후. 아바후가 됩니다. 자, 아부후, 아비히, 아바후. 일단 이 아부하고 아훈 같은 경우, 이 아부하고 아훈 같은 경우, 아훈, 형제, 형이죠. 형이나 동생, 남동생. 아부와 아훈은 음절이 두 개, 그러니까 자음이 두 개로 되어 있는 단어예요. 아랍어에서 보통 단어는 자음이 세 개로, 그러니까 어근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죠. 다라사, 카타바, 자하바, 아칼라 전부 세 개의 글자로 되어 있는데 요건 두개 글자들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만이 아니에요. 담도 그렇고 피도 그렇고 야둔도 그렇고 야둔 담 그러면 이건 피고요. 담문 그다음에 야둔 이것도 좀 피인데 손인데 피나 손 같은 단어도 전부 다두개 글자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랍어 순수한 아랍어 단어는 아니고 다른 세모와 같은 공용으로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개 글자로만도 단어가 형성되는 건데 아붕과 아후도 그래요. 그래서 아부와 아후는 그냥 후를 붙이면 아부후 쓰면은 아바하 세개 쓰면 어근인지 주격을 나타내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개 글자인 것처럼 변형시켜 줍니다. 아분을 아부 아분을 소유격 아비 목적격을 아바 하나 둘세개 글자로 바꿔주고 뒤에 후를 붙여요. 그러면 그의 아버지는 아부후, 그의 아버지의 아비히, 그의 아버지를 아바후, 이렇게 씁니다. 하나 차이점은, 다 이제 이세개 글자로 바꿔준 건 알았죠? 근데 여기서 하나가 좀 이상하죠? 아부후나 아바후는 전부 후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후로 남아있는데, 아비히, 소유격에서 아비히는 히로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 이게 모음 동화, 모음이 앞에 있는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쩌렁쩌렁 거죠. 뭐 쩌렁쩌렁 그러면 쩌렁쩌렁은 쩌쩌쩌러쩌러 이렇게 어어어잖아요. 찰랑찰랑, 철렁철렁 이게 아아아아 어어어 이렇게 모음이 이렇게 뭐 비슷한 뭐큰 모음 작은 모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기도 이 모음이 이렇게 동화가 된다 그랬죠. 모음이 이 장모음이 있으면 이것이 히로 끝나는 거예요. 아랍어에서 후는 3인칭 남성 대명사, 남성 단수 대명사죠. 후는 앞에 그후 만약에 훔도 마찬가지네요. 복수도 마찬가지예요. 훔도 아부 훔이지만 아비 힘, 아비 히 이렇게 히로 바뀌고 힘으로 바뀝니다. 이 바뀌는 것은 모음이 앞에 있는 모음이 이 계열이기 때문에 이 계통. 아비 아비는 비장모음이잖아요. 이렇게 아비 이거 뒤에서 후가 후였던 것이 붙어서 아비히였는데 이것이 아비 후가 아니라 히로 바뀌어서 같은 모음으로 모음 이게 동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만 바뀐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부후 아바후는 똑같은데 아비히 다르죠. 아부후 사이다 리윤 그의 아버지는 약사십니다. 옴무후 와 옴무후 무마르다툰 그의 어머니는 간호사세요. 무마리다툰. 마리들을 대하는 사람. 무마리다툰. 여기서 환자를 대하는 사람. 이런 말이죠. 무마리다툰. 환자를 돌보는 사람. 아후후. 아부후도 마찬가지예요. 아부후나 아후후도 여기도 우가 붙었잖아요. 왜? 글자가 두 개뿐이 없는 상태에서 후를 붙이면 마치 아후후 세개 글자가 한 단어인 것처럼 생각될까봐 이렇게 우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후후, 그래서 아후후 알카비루 그의 큰 형, 나이 많은 형은 그의 큰 형은 그의 형은 이런 말이죠. 그냥 아부후 알카비루 그의 형은 무라실룬 필 하리지 무라실룬 통신원입니다. 통신원 뭐예요? 무라실 밖에서부터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죠. 무라실 필 하리지 외국에 있는 또는 외부에 있는 여기서부터 필 하리지만 외국이라고 생각합시다. 외국에서 통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은 통신원입니다. 알맞지 않은 거? 고등학생이다? 맞죠. 아버지 약사다? 어머니 간호사다? 맞죠. 형은 외국 유학생이다? 아니에요. 유학생이 아니라 통신원이라 그랬잖아요. 무라실.
보통 이제 기자들 보통 가는데 외국에 통신원으로 가서 아 여기서는 지금 뭐 전쟁이 어떻고 무슨 뭐 사고가 어떻고 무슨 뭐 유엔의 무슨 상황이 어떻고 무슨 조약이 어떻고 이런 걸 해주는 무라실들. 요새 이제 아랍 세계에서는 알자지라가 거의 다 이제 많은 그 통신원들을 보내갖고 통신원들이 뉴스하는 걸볼수 있는데 그때 통신원을 무라실이라고 합니다.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 맞죠? 4번. 4번. 형은 외국 유학생이다. 이거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24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B가 일요일에 하는 일을 다 나타내는 그림은. A가 마다 타팔리나 피 야움일 아하딜 야움일 아하디 아다탄. 아다탄 보통 일반적으로 야움일 아하디 일요일에는 마다 타팔리나. 너는 뭐 하니? 여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마다 타팔리나. 그랬더니 B가 아르카부 다라자타. 와우. 아르카브 다라자타 자전거 타라고 했습니다. A가 라야. 라야는 멋지다. 라야. 오, 대단한데? 이런 말이죠. 대단하다, 멋지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라야. 아, 요거는 테니스인지 뭐 배드민턴인지 모르겠지만 아, 테니스 같네요. 예, 테니스 같고 2번은 자전거 타기 정답이죠. 3번은 공부하고 책 읽기, 4번은 영화 감상하기, 5번은 음악 뭐 피아노 치기 이런 말이죠. 아,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라자. 나라자툰도, 나라지 그러면은 이 계단의 한단한단 같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나라자툰 하라라 그러면 온도에 한단한 단을 나라자툰 하라라 그래요. 나라자툰 하라라. 그 계단을 막 밟아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처럼 나라자. 기계형 패턴으로 쓴 겁니다. 기계형 패턴, 이게 뭔가요? 기계형 패턴은 나라자툰처럼, 아, 예를 들면, 살라자툰. 살라자툰. 살라자툰 그러면 쌀주가 얼음이죠. 얼음을 얼리는 기계. 살라자툰 냉장고예요. 가살라툰. 가살라툰 빨래하는 것을 가살라라 그래요. 닦는 거 씻는 거 가살라라 그러는데 가살라툰 빨래하는 기계. 세탁기죠. 사야라툰 사이아라툰, 사라가 빨리 가는 거예요. 사이아라툰, 빨리 가는 기계, 자동차죠. 이 기계형 패턴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갖다. 기계형 패턴. 그래서 이런 기계형 패턴에 나라자툰 그러면 빨리빨리 계단 밟고 쭉쭉쭉쭉 나가고 빨리 가는 거 있죠. 그래서 빨리 가는 기계, 뭐 빨리 타는 기계, 뭐 올라가는 기계,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나라자툰, 기계형 패턴인 거알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아르카부, 나는 타요. 탄다는 말을 갖다 쓰면 돼요. 아르카부. 타는 거 이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25번. 의사소통 문항 중에 마지막 문항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이압두 안나카마 쇼울룬. 너 바쁜 것이 보인다. 너 바빠 보인다 할때 이압두 안나카. 안나라는 말을 아까 설명해서 목적격 주어가 오는 것까지 설명했는데 그럼 왜 안나를 쓰느냐? 안나와 안의 차이점 뭐냐? 안나는 실제로 있는 일, 기다 아니다, 팩트가 있는 거, 팩트 체크가 가능한 거, 그 팩트인 것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 우리드 안 우스비하 따비브 아트팔. 나는 의사가,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두 안 우스비하. 아직 소아과 의사 된거 아니죠. 공부는 해서 열심히 해서 소아과 의사 되고 싶어. 근데 안될 수도 있잖아요. 공부하다 마음이 바뀌었어. 갑자기 디자이너가 하고 싶어. 우리드 안 우스비하. 아, 뭐, 다른 것도 할수 있잖아요. 우리도 안, 이 우리도 안은 현재 팩트가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원하다, 소망한다, 바라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뭐 예상한다, 이럴 때. 예상하는 것도 예상이지. 뭐, 예를 들면 한국이 뭐 세계 축구에 무슨 뭐 8강에 들어갈 것으로 뭐, 들어가길 바란다. 그럴 때, 아, 그때 바라는 거지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안 같은 거쓸수 있어요. 근데 안나는 사실일 때 써요. 안나는 야부도 안나카마 쇼울. 내가 바쁘다는 것이 보이네. 너 바빠 보인다 이런 말이죠. 실제 눈을 보고 있는 거니까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인 거죠. 이렇게 안나를 쓸 때는 팩트를 쓰는데 팩트 쓸 때는 명사 문장 주어가 먼저 오고 그다음에 다시 수로가 오는 그런 문장이 오죠. 그때 주어가 목적격 주어가 온다 그랬어요. 야부도 안나카마 쇼울. 너 바빠 보인다. 일라 아이나 타자하부 어디 가냐?

카즈로가 랭귀지 센터에 나는 가고 있어. 그랬더니 시험이 있구나 한 거죠. 그래서 A가 뭐라고 그랬고 B가 알프슈크린. 알프슈크린 그러면 1000번이나 고마워 이런 말은 정말 고마워 이런 말이겠죠. 1000번이란 말이 꼭 1000번이란 뜻이 아니라 정말 정도 됩니다. 네, 1000번. 네, 정말 고마워. 그럼 들어갈 수 있는 말 A, 그 빈칸에 1번 몸키눈 가능하다, 가능하다. 2번, 가이르 뭄키닌, 그러면 가능하지 않다. 이 가이르는 뒤에 오는 단어와 연결 형태예요. 그래서 가이르 뭄키닌, 항상 연결형이기 때문에 가이르 뭄키닌, 연결형 형태가 꼭 유지되어야 됩니다. 가이르 뭄키닌, 가능하지 않다. 3번, 아나 무타아키둔. 아나 무타아키둔은 나는 확신해. 나 정말 확신한다. 네가 꼭 붙을 거라고. 뭐 이렇게 아나 무타아키둔. 너 확신하다 할때 무타아키드요. 밑에 아키드는 확실히란 뜻입니다. 이거는 문장이고 이거는 전치사 구잖아요. 밑에 아키드 확실히 뭐 믿기로는 뭐 이렇게 확신하기로는 이렇게 밑에 아키드 거의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5번 아타만나 락 아나자 아타만나 바란다 락 너를 위해서 바란다 뭐를 아나자 성공을 바란다. 시험을 치는 사람에게 하는 말, 아타만나 락하나자 필림 태양 그러면 그 시험에서 성공하기 바래. 시험 붙기 바래. 시험 잘 치기 바래. 이럴 때 시험을 붙다, 잘 친다 할때 5번을 쓰죠. 아타만나 락하나자.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네. 문화 문제가 긴데, 천천히 볼게요. 글의 글과 대화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한번 볼게요. 야쿨루 무슬리무나. 야쿨룰 무슬리무나. 무슬림들은 먹습니다. 야쿨룰 무슬리무나. 이 무슬리무나에서도 이 무슬리무나가 무슬림은 해서 무슬림은 했었죠. 무슬림은. 그럼 무슬림이라는 단어를 로마자로 쓴 거예요. 이거의 복수 형태는 무슬림 무까지 똑같고 이 나를 마지막 모음을 우나 이렇게 길게 만들었어요. 마지막 모음을 길게 만들었어요. 길게 만든 게 이게 규칙 복수 형태입니다. 무슬리마툰 무슬리마툰 무슬림은 무슬리무나 마지막 이 모음을 길게 만든 것이 규칙 복수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탄윈이 내려온 겁니다. 탄윈이 내려왔죠. 탄윈이 내려서 무슬림은 무슬리무나가 됐는데 탄윈은 보통 정관사 붙으면 떨어지는 게 탄윈이었죠. 근데 이것은 정관사 붙을 때 떨어지는 그냥 단순한 하나가 아니고 이건 음절이 됐죠. 나가 됐어요. 그래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알이 붙어서 안 떨어져. 그 대신 뒤에 연결형이 되면 이 나가 떨어집니다. 그 이제 나중에 나오면 이제 한번 더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무슬리무나 탄윈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왜안 떨어져요? 정관사 붙었는데 왜안 떨어져요? 아, 글자로 고착이 돼서 그랬어요. 그래서 무슬리무나 이렇게 됐습니다. 야쿨루 무슬리무나 루홈을 하여와나트. 그러면 동물들의 고기를 루홈을 하여와나트. 동물들의 고기를 먹습니다. 당연히 먹겠죠. 미슬라 예를 들면 어떤 동물들이냐? 하여와나트와 같은 설명이에요. 미슬라 알파카르 암소. 암소인데 보통 우리는 소라고 하죠. 그냥 암소 안 쓰고 소. 왈카루프 카로프는 양이죠. 와다자주는 닭이에요. 소나 양이나 닭과 같은 동물들의 고기를 먹습니다. 이제 보통 그 동물들의 고기라고 했을 때 보통 크게 말하면 르홈을 하므라 해서 피가 있는 피라고 안 그러죠. 동물의 그 이제 그 피를 핏기가 있는 것을 육즙이라고 보통 해요. 육에서 나오는 고기에서 나오는 즙이라고 말하는데 육즙이 있는 그 고기를 르홈을 하므라 라 그래요. 르홈 하무라, 루후문, 하무라우. 이렇게 쓰는데, 빨간 색깔의 고기, 이런 말이죠. 빨간 고기. 우리 보통 빨간 고기라고 얘기하죠. 육고기 중에서 빨간색. 빨간색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닭고기가 있죠. 닭고기도 물론 뭐, 들어보니까 닭고기도 빨간 부분이 있긴 하는데, 보통 닭고기는 흰살 고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생선과 비슷하게. 그래서 닭고기는 보통 루홈이라는 데 같이 안 쓰고 루홈을 바깥 루홈을 카루프 쓰는데 루홈을 나자지는 쓰지 않아요. 그래도 뭐 그렇듯이 칩시다. 동물들의 고기를 먹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 바카르 와 카루프 와 다자지. 이런 동물들의 고기를 먹는데 알라티. 알라티는 뭐예요? 여기 하이와나트를 꾸미는 거예요. 어떤 동물들? 하이와나트 레티 두드바. 두드바는 도축되는 거죠. 두드바. 도축되는 동물들의 고기를 이렇게 여기 지금 알라티가 여기를 수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이와나트 알라티 두드바. 그러면 알라 따리카틸 이슬라미야티. 이슬람 방식으로 알라 따리카틸 이슬라미야티. 이슬람 방식으로 도출된다. 도축된다. 무슨 말이에요? 아, 이게 이제 그 할랄 풋과 관계가 있는 건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할랄 풋에 대한 그 되게 관심이 높아졌어요. 할랄 풋이 도대체 뭐냐? 아, 뭐 코셔라는 것이 옛날에 있었는데 유태인들이 먹는 음식 방법, 음식 뭐그 어떤 조건들. 코셔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은 안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할랄 풋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제 선풍을 일으키면서 이게 차세대 먹거리다. 우리가 진출할 뭐 사업 방향이다 해갖고 정부에서도 막 그냥 할랄 풋 무슨 뭐 어떤 그뭐그 중심 도시 뭐 만든다고 그랬는데 아, 연구를 안 하고 그냥 선포를 해버려서 그냥 선포한 게 지금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만 이 할랄 풋이라는 게 항상 이슬람식으로 도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슬람식으로 도축하려면 무슬림의 식의 표현을 써서 그러니까 비스밀라 해갖고 무슬림식 표현을 써서 피를 빼는 목을 따서 피를 빼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이슬람식으로 도축된 두드바 도축되다 수동태예요. 도축된 고기들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리안나후 도축된 고기 왜냐하면 그것은 아 이게 뭐 후라고 썼어요. 루흠인데 리안나하 썼으면 좋았을 걸. 리안나하 루후무 루흠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 걸. 단수로 썼습니다. 뭐 단수로 써도 무슨 말인지 아니까. 리안나후 라하무 라함은 할랄. 지금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이 문제 출제자가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하람만 나왔어요. 정답이 항상 하람만 여러분 손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문항이 출제됐는데 이제 허를 찔러서 반대로 하람만 계속 나오니까 학생들이 안 읽어보고 할랄 하람만 찍은 거예요. 그럴까봐 이렇게 문제를 반대로 냈습니다. 이런 고기, 이슬람식으로 도축된 고기는 라함은 할랄이다. 허락된 고기다. 할랄. 이 할랄이 정답입니다. 할랄. 2번이 할랄이 정답이에요. 할랄룬. 할랄이 형용사냐? 아니에요. 할랄은 동명사입니다. 하람과 할랄은 동명사인데, 동명사도 수식이 가능해요. 동명사도. 예를 들면, 알로가트 움무, 알로가트 알움무. 모국어 할 때도 움무도 형용사가 아닌데 수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동명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무 할랄룬. 이것은 허락된 고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동물 고기 중에서 육고기 중에서 이렇게 이슬람식으로 도축된 고기들은 할랄 그 고기라는 거예요. 왈라 야쿠루나. 그리고 무슬림들은 라 야쿠루나 먹지 않습니다. 뭐를 안 먹어요? 라하말 흰지리. 흰지리는 돼지고기죠. 돼지고기 나오네요. 돼지. 돼지고기입니다. 왈라 하물 알 하이와나틀 마이타타. 마이타티. 예. 하이와나틀 마이타. 그러면 이건 죽어가는 동물들의 고기인 거죠. 사실은 여긴 마이타, 죽은 고기래야 돼요, 죽은 고기. 마이타. 죽었다, 이미 죽어버린, 이런 거쓸 때는 마이타고요. 마이타하고 샷다가 들어가면 죽어가고 있는 고기, 아직 완전히 죽진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한 단어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거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냥 이걸 쓰건 저걸 쓰건 상관없이 그냥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흠을 하이와나틀 마이타, 죽은 고기들. 그러니까 사체나 돼지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여기서 A에서 할 하다 따함 무나시분 릴 무슬림이나 이 음식이 무슬림들에게 적당합니까? 무슬림 먹기에 적당합니까? 이런 말이겠죠. 나암 예슈말루 라함을 바까리 파깟 소고기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슈말루 포함하다예요. 라함을 바까르 연결형이죠. 소고기예요. 라함을 바깥 파깟. 와호와 다음은 그 소고기는 다음은 할랄 푸시입니다. 할랄. 할랄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하람은 금지된 거, 할랄은 허락된 거. 자카트는 자기 소득의 40분의 1, 2.5%를 종교세로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이슬람의 5대 그 의무 중에

아르칸의 이슬람은 함사. 이슬람 다섯 개의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무 중에 하나고요. 살라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다섯 번 드리는 예배. 샤하다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단어예요. 이건 증인 또는 증언 이런 겁니다. 제가 아마도 여기서 쓰려고 그랬던 것은 샤하다 타니인 것 같아요. 샤하다 타니. 샤하다 타니. 이걸 쓰고 싶었던 것 같은데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오류를 범해요. 샤하다는 그냥 증거 또는 증거 아니면 뭐 증언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신앙 고백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법정에서 샤하다 하면 이것은 증언 또는 증거 뭐 이런 거거든요. 샤하다 타니는 아 샤하다 타니 그러면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고 다른 신은 없다고 나는 고백한다. 또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라고 나는 고백한다. 두 개의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양수 두 개의 문장 양수로 씁니다. 양수 두 쌍수 두 개로 쓰거든요. 그래서 양수로 써야 되는데 한국에서 이게 샤하다라고 쓰는 이유는 영어권에서 샤하다 해요. 그래서 샤하다를 영어권 쓰면 무조건 맞다고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데 이건 절대로 아닌 거고요. 샤하다 타니가 맞는 말입니다. 이건 이슬람과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할랄이 정답이었습니다. 27번 대화에서 사알레 훈이 설명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는 그림은 민수와 사알레의 대화입니다. 야 사알레 사알레 그러면 사알레야 마 하다 따암 이건 무슨 음식이니? 이 음식은 마 무엇이니? 그랬더니 사알레 훈이 하다 타무르 하다 타무룬 이것은 대추야자야. 우리가 먹는 대추 한국에서 나는 대추는 안나비라고 그래갖고 약간 그 탄닌식품과 같은 뭐 비슷한 그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잘 익고 잘 익고 시간이 좀 덜 지나면 좀 떫은 맛이 나잖아요. 비슷합니다. 이것도 탄닌식품인데 타무르는 종려나무 높은 야자수 위에 이렇게 보통 달려 있는 그런 그 대추예요. 굉장히 답니다. 우리 대추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대추는 너무 그 말리면 약간 달달한 맛이 나잖아요. 이거는 진짜 너무 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먹어보면 알겠지만 설탕에 절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보다 더 달다 생각하면 돼요. 감, 그러니까 말린 감이죠. 홍시보다 더 달다 생각하면 됩니다. 후와 다음은 아랍이윤 라디둔. 맛있는 아랍 음식이야. 그렇죠. 먹는 거니까 뭐 음식이라 할 수 있죠. 와 무피둔을 세하. 그리고 몸에 건강에 좋아. 무피둔은 유익한 거죠. 건강에 좋아. 민수가 마타타 굴루나후 너희들은 그것을 언제 먹니? 여기서 너희들은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지만 미루어 보아서 민수는 사알레라는 사알레에 소속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사알레 나라 사람들 이렇게 말하겠죠. 보통 그냥 마타타 굴루나 그러면 이게 복수가 돼 갖고 좀 이상한데 너희들은 그것을 언제 먹니? 그럼 사알레는 나쿨 그럼 여기서 나쿨은 누군지 몰라요. 나쿨은 사알레가 사알레하고 그의 친구들인지 사알레하고 그의 가족들인지 사알레의 민족들인지 또는 뭐 사알레하고 무슬림들인지 이게 나쿨이라는 것이 정확한 그 지표가 없는 기준점이 없는 그 어떤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어 우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미루어 봐서 사알레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또는 사알레 같은 민족들이 되겠죠. 우리는 먹어 피 케피르 미날 아이야미 많은 날에 그것을 먹어 와하사탄 특별히 언제 먹느냐 피 라마단 라마단 때 먹어 라마단 때 우와 나쿨후 마 할립 아우 마 그리고 무슨 우유나 물하고 같이 먹어 라마단 때는 왜냐하면 하루 종일 금식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음식을 못 먹어요. 속이 빈 상태라서 그래서 보통 물을 먹고 타무를 한 조각 먹고 한두 개 먹고 이제 이슬람식으로 이제 이슬람 예배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밥을 먹고 하거든요. 그때 많이 먹습니다. 나쿨루 말 할립 아우 마 물이나 우유로 같이 먹는다. 뭐예요? 정답 3번이 되겠죠. 28번 아드라이아투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드레이아는 도시 이름입니다. 근데 잊혀진 옛날 도시 같은 자 보세요. 아드라이아투 마디나툰 아디마툰 옛날 도시입니다. 옛 도시입니다. 구도란 얘기죠. 필 맘라카틸 아르비아티 소디아티 이렇게 이름을 붙일 때 항상 순서가 있는데 형용사가 큰 게 먼저 오고 작은 게 뒤에 옵니다. 알 아라비아가 더 크고요. 아사우디아는 부족 이름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랍 세계가 훨씬 큰 단위고 사우디아는 작죠. 먼저 큰 게 오고 뒤에 작은 게 와요. 그래서 알 마물라카툴 아라비아투 사우디아티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에 있는 옛 도시입니다. 데르야가 카나트 아시마트 다울라트 사우디아틸 우라 이

이들이 이해하는 카나트, 예전에 뭐뭐였습니다. 아시마타 다울라트 사우디아트 우울라, 첫 번째 사우디 국가의 수도였습니다. 가보면 별 볼일 없어요. 되게 조그맣고 그냥 뭐 토담집 같은 뭐 이런 느낌들, 그다음에 뭐 성이라고 그럴 것도 없이 그냥 궁 같은 것도 되게 그냥 아주 소박하게 사막에서 처음엔 그런 식이었죠. 그리고 다카우 드르이야투, 드르이야는 어디에 위치하냐? 다카우 미꾸르바미나 리아드 근처에 위치합니다. 타카우는 원래가 와카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와카아에서 나왔는데 여기 타가 붙으면 2인칭 남성이나 3인칭 여성이죠. 여기서는 3인칭 여성이에요. 니르이아가 그리고 그것은 했으니까 3인칭 여성 단어 써서 그냥 타카우 썼는데 디르이아가 또 나왔네요. 이거 필요 없는 말이죠. 디르이아토 에 타와카우인데 이 타가 앞에 붙어서 미완료 형태가 되면 와가 생략됩니다. 그래서 타까우 해서 타까우 요것만 남는 거죠. 그래서 위치하다, 넘어지다도 되고 어디에 위치하다. 타까우 메꾸르바 미나 리아다. 리아드 그러면 리아드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리아드 가까이 있습니다. 와 피하 부유툰 까디마툰 와 주드란 미나틴. 그리고 그 니르이아에는 부유툰 까디마툰 옛날 집들이 있고요. 와 무유톤 까디마 와 주드란 쥐다르, 주드란은 담이에요. 울타리들이죠. 담이 있습니다. 담이 무엇을 만들었냐? 미나틴. 사막에 무슨 뭐 돌덩어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래에서 만들어 갖고 띤으로 만든 거죠. 진흙으로 만든 진흙이죠. 진흙. 그러니까 담이 어떻게 되냐면 진흙으로 되어진 담. 벽돌이죠. 이때 주드란 미나틴 그러면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 미는 재료예요. 무엇은 재료? 김치, 뭐 김치 민 말푸푸시니, 그 배추로 만들어진 김치는 할때민 같은 거 쓰거든요. 무엇으로 만들어진 할 때? 이 민과 마찬가지예요. 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 담이 있습니다. Why use the fiha? Use the fiha에는 use는 필요 없는 거죠. 발견되어집니다. 왜? fiha는 그냥 계속 쓰면 돼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다. fiha 이렇게 쓰면 돼요. 하이윤 아드라이프. 하이유 또라이프는, 또라이프라는 어떤 마을이에요. 아 또라이프 마을이 있습니다. 와후와, 하이는 마을이에요. 와후와 민타카 타리히야툰 무힘. 민타카 타리히야툰 무힘마, 유명한, 중요한 역사적인 어떤 지역입니다. 또라이프가 중요한 역사적인 어떤 그 지역이에요. 탐마타스질후 등록되었습니다. 동사 수동태 쓰기 힘드니까 그냥 등록되다라는 말을 탄말 써서 썼습니다.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피카이마트 유네스코 이 목록에, 무슨 목록? 리토라스 알람이 세계유산 목록,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록됐습니다. 피 알페인 와시라 릴메라 2010년에 등록되었습니다. 1번 계획도시다? 알맞지 않죠? 1번이 정답입니다. 리아드 가까이 있다? 맞죠? 사우디 왕조의 첫 번째 수도였다? 맞고요. 진흙으로 된 오래된 집들과 벽이 있다? 맞고요. 아, 하이 도라이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맞습니다. 정답 1번이었죠. 자, 오늘 어려운 문항들이 뒤에 있었는데 그런 거에 주눅들지 말고 다음 시간에 힘내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마살라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수석입니다.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느낌은 저만은 아니겠죠? 우리 이 강의 50강이라는 강의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를 제가 강의 중에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3시간씩 나간다라고 할때 우리가 요즘 교육과정에 의하면 16주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48시간이에요. 예. 그거보다도 더 많은 강의. 그러니까 일주일에 4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16주면 64잖아요. 예. 그랬을 때 중간고사 뭐좀 빠지고 뭐 수행평가 뭐좀 빠지고 하면 수업 시간으로 총 운영된 시간과 거의 맞먹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의 어떤 진도만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소화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더 자신감 가지고 아 이렇게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길게 그다음에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시간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능 때까지 미적분 1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런 강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초 강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본기를 다 다져야 되는 거고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그 단계를 높여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바로 문제 풀어 나가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과 같은 문제 유형편입니다. 자, 정적분 값이 0부터 1까지 정적분 했을 때 3이 된다? 그런 상수의 A를 찾아봐라. 그러니까 적분해 줄 거니까 4로 나눠버리면 2분의 1 x4제곱 플러스 ax. 근데 여기다가 1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뺀다. 0은 넣어봤자 0이니까 2분의 1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그게 3이다. 그러면 a 값 얼마다? 2분의 5다. 그냥 바로 나와버린다라는 거죠. 정말 쉽죠? 예. 자, 57번 가볼게요. 57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마치 이런 게 주어지면 꼭 fx를 찾아야 될것 같은 그 부담이 오거든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해봐. 이 f'x를 적분하면 뭐야? fx 되는 거 아니야? 얘를 미분하면 너잖아. 그리고 너 적분할 거니까 x3제곱. 거기에다가 3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2 넣어준 거 뺀다라고 이야기하면 너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다가 3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2 넣어준 거 빼는 거고.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x3제곱에 대해서 생각하면 3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2 넣어준 거를 빼면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예. 그 값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F3 마이너스 F2가 35, 마이너스 35가 넘어갔으니까 36이 돼버리는 거고, 문제에서, 아, 제가 여기 잘못했네. 마이너스 2죠. 왜 갑자기 2로 바뀌었어? 너가 3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너는 39가 되면 끝나는 거 아니야? 3 빼면 36 나오잖아. 이렇게 구해버리면 끝난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또 이런 거 있으면 F3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 넣어준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플러스 8인데 그걸 뺄 거니까 마이너스 8, 아, 이게 1. 이렇게 적는다 이거죠, 우리 친구들은. 예. 그런데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요런 계산으로도 좀 빨리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필요한 것들 묶어주고, 넣어. 그래서 넘긴다.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자꾸 식을 구사하고 계산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정적분 계산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성질을 좀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부터 2까지 정적분할 거고, 2부터 1까지? 그러면 1부터 2까지 정적분하는 거에 마이너스 4 보내면 되는 거지. 그럼 적분 구간이 같으니까 1부터 2까지로 한다면 여기 3이라는 게 너한테 곱해져 버릴 거야. 그래서 2분의 9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에서 너를 뭐 해줄 거야? 뺄 건데 2분의 1 곱해진 거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2분의 3x제곱 플러스 2분의 x 너 빼준 거를 너를 적분하겠다. 이렇게 봐라, 식을. 예. 그럼 일단 너에서 너를 빼주면 2분의 6이니까 3x제곱. 너에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x. 너를 1부터 2까지 적분하라는 문제를 이렇게 바꿔놨던 것뿐이에요. 예. 그 적분해주니까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돼버렸고, 여기다 2 넣어준 거에서 1 넣어준 걸 뺀다.
또2 넣어주면 8 마이너스 4에서 1 넣어주면 1 마이너스 1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4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계산 말고 x세제곱에 대해서 2 넣어주면 8 1 넣어주면 1이니까 빼면 7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해서 2 넣어주면 4 1 넣어주면 1 빼면 3 그래서 4 이렇게 계산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적분 성질 한번 정도 점검해 봐라 라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문제. 아니,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적분 구간이 같으면 함수를 쪼개거나 합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예. 네. 그래서 얘를 합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1분의 이거에다가 이거를 더할 거니까 x세제곱으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x제곱이 돼버려서, 예. 절대 얘가 이 구간에서 0이 되지 않아요, 얘가.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양수잖아. 그래서 약분이 일어나. 예. 그럼 결국 이 문제 자체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x세제곱을 적분하는 문제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적분해주니까 4분의 1 x4제곱이 돼버리는 거고, 거기에다가 3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1 넣어준 걸뺄 거야. 그럼 4분의 1에, 여기 x4제곱에 3, 3 넣어주면 81,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 81에서 1 빼주니까 80. 80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 20이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죠.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 자체를 적분하지는 않는다. 예. 눈치를 채야 되는 거야. 적분 구간이 같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지. 이거 보여요? 적분 구간 같게? 그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식에서 이 식을 뭐해? 뺀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적분하는 거다. 그러면 x제곱 없어질 거고, 2ax 마이너스 마이너스 2ax는 4ax가 되는 거고, a제곱에서 a제곱 뺐으니까 없어지는 거고, 결국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너를 적분한 게 30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a값 찾아라 이 얘기죠. 적분해주니까 2ax제곱이 돼버리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3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2 넣어준 거를 빼겠다. 그러면 2a로 묶어. x제곱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3 넣어주면 9, 마이너스 2 넣어주면 4. 그래서 9에 4 빼니까 곱하기 5. 그래서 10a가 됐던 거고, 너가 30이니까 a값은 최종적으로 얼마다? 3이다. 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죠. 선생님이 정적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런 것도 흉내를 좀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2가 8일 때, 적분 구간이 그런데 같아. 적분 구간이. 적분 구간이 같으니까. 예. 그래서, 얘를 보니까 2x, f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의 f 프라임 x. 예. 이거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실 거야. 자, 이 문제는 정말 별표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이거 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게 앞에 문제들을 보면 이거 했을 때 뭔가 없어지는 게 있었는데 없어지는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더 이상 묶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면 개념이야. 개념. 그 얘를 적분한다라는 거는 뭘 미분해야지 얘가 될까? 그 생각을 해봐.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거를 미분해주면 얘가 된대도요. 그럼 너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야.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설명하니까 들리죠. 설명하니까 보이지.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이게 되고,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뭘 미분해야지 너가 되는 걸까를 생각해서 적분을 알아내는 거고. 여기다 2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1 넣어준 거뺄 거니까 2를 넣어주면 2의 제곱 4에서 1 빼면 3fe 마이너스 1 넣어주면 0이네.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인데

문제에서 FE가 8이라고 했으니까 너가 8이야? 38에 얼마? 24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별표 칠하는지 아시겠죠? 예, 여기 개념, 이런 거잘 보시란 얘기입니다. 이게 뭘로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이라는 거는, 야, 얘 있으면 그 다음 얘지, 그 다음 얘지, 그 다음 얘지, 그러면 다 이해가 너무 순조로워. 근데 이건 약간의 점핑이 있잖아. 뭘 미분하면 얘가 될까요? 뭘 미분하면, 그걸 떠올리는 사람이 있고 못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이런 데에서는 갭이 있다. 그래서 아 요런 거를 볼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제가 개념에서 말씀드린 적 있을 거야. 근데 2차로 안 보여드리고 1차로 보여드렸지. x-k의 fx 이거 보여드렸잖아. 그래서 fx 플러스 x-k의 f 프라임 x 얘를 적분하는 형태 해주면 플러스 c 이렇게 된다. 이런 거잘 봐둬라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라고. 근데 fx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 이거에. 아 그런데 봤더니 너를 미분하면 이거고 너를 미분하면 얘고. 예. 너 미분하면 얘, 너 미분하면 얘. 아 그래서 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 예. 그래서 이런 거잘좀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번째 유형 문제까지 다뤄봤고요. 15번째 유형 62번부터 가봅니다. 자 fx가 이차함수인데 적분 구간이 뭔가 달라. 그런데 똑같은 적분해야 되는 함수는 fx야. 앞에 유형은 fx 함수는 달랐는데 적분 구간이 같았어. 요번엔 적분 구간이 다른데 함수가 같아. 그러면 그 적분 구간을 이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이을 수 있는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였고, 예. 얘를 1부터 2까지로 하면 마이너스가 붙어 앞으로. 근데 넘어갔어. 넘어갔어. 그러면 fx 입장에서 바라볼 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야.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 플러스 2부터 4까지 fx dx. 너가 12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럼 똑같은 적분해야 되는 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니까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fx dx 너가 12다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쟤를 적분하면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 x 제곱이 돼버리는 거고요. 여기다 4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2 넣어준 걸 빼겠다 이거죠. 4 계산 조금 귀찮죠, 여러분들? 4의 세제곱 얼마야? 64. 3분의 64. 예. 그 다음, 플러스 16의 2분의 2, 8a.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3분의 8. 마이너스 2 넣어주면 4, 2a.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아, 너하고 너를 계산해주면 3분의 72니까 3, 2, 6, 3, 4, 12, 24네. 그럼 8a-2a니까 6a 마이너스 6a 플러스 24를 해준 게 12가 나오려면 얘가 마이너스 12,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구하라는 건 f-2. 이걸 찾으라는 얘기니까. fx가 저기 주어져 있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2x였죠? 마이너스 2 넣어줄 거니까 4 플러스 4 해서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8이다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가능할까요? 네. 아니면 여러분들 또 이거, 여기에서도 제가 저저번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얘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잖아. 얘에 대해서.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 플러스 2부터 4까지 fx dx. 여기 위에 있죠. 여기. 근데 얘가 x제곱 플러스 ax니까 얘는 적분 안 해도 되잖아. 적분 구간 대칭에서. 그래서 x제곱에 대해서 먼저 너를 적분해주고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ax는 적분해서

단어 준 거에서 인어 준거 빼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도. 그래서 이런 것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63번 가볼게요. 이것도 뭔가 얘 2부터 0이 아니고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가니까 0부터 2까지로 해주면 마이너스 나가니까 플러스가 될거 아닙니까? 왜? 적분하는 함수가 같았거든. 지금.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3x제곱 마이너스 2를 적분해주면 되는. 아니, 그냥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위의 식으로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니, 직접 해서 0 넣어준 거 마이너스 1 빼. 이거 해준 다음에 2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 그리고 더해. 그래도 답은 나와. 예. 근데 이 문제에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풀어놓고, 아, 나 맞췄어. 나좀 하는 것 같아. 아니, 지금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저자가, 출제자가 학생들이 이걸 이렇게 해서 풀어주길 바라는 심정으로 낸 거잖아. 그러면 정확하게 그 길로 가보는 거지. 예. 그래서 적분해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가 돼버릴 거고요. 2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1 넣어준 거 뺀다. 자, 요거에 대해서. 2 넣어주면 8,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8에서 마이너스 2를 뺄 거니까 9, 마이너스 2에 대해서 2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1 넣어준 걸 빼니까 3. 그러면 9에서 6을 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 3. 이렇게 정답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2 넣어줘. 그러면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넣어줘. 이렇게. 예. 그래서 4 마이너스 1 해서 3. 뭐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정적분 계산할 때 이렇게도 찾고 여러분들이 호환 가능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호환 가능하게. 이 방법밖에 몰라. 이게 참 안타까운 거야. 그 방법을 약간 차단시켜버리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가는 거야. 두려움이지. 두려움. 자, 그 다음 63번 끝냈고요. 6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적분하는 함수는 같아. 예. 0부터 5까지, 2부터 5까지? 근데 여기가 5니까 얘를 5부터 2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근데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플러스가 될 거고, 이퀄 2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너에 대해서 0부터 5까지, 5부터 2까지 똑같은 함수니까, 아, 0부터 2까지 fx, dx. 그게 20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fx 여기 있으니까 얘를 적분해. x4제곱 플러스 2분의 a x제곱이 돼버릴 거고 너에다 2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뺀다. 0은 넣어봤자 0이니까 2 넣어주면 16 플러스 2a 그게 20이 된다. 따라서 a 값은 얼마? 2. 넘겨서 2a가 4고 그래서 a가 2고 이러지 말고 요 정도 암산은 되지 않나요? 요 정도 암산. a 값 2라는 거 찾아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5번. 16번째 유형이죠. 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1단원 내용이네.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1로 가까이 갈때 좌극한 값, 1로 가까이 갈때 우극한 값, 함수 값이 일치해야 되잖아. 1로 가까이 갈때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1. 1로 가까이 갈때 우극한 함수 값은 a-4. 따라서 A가 얼마다? 3이다라는 식이 나오네. 3.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fx를 0부터 3까지 얘를 적분하라는 얘기인데 함수가 달라지잖아. 적분하고자 하는 구간에서 함수가 달라지는 거죠. 0부터 1까지에서의 fx는 2x-3이었던 거고 그 다음 1부터 3까지에서는 fx가 이거 3x제곱 마이너스 4x였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는 적분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다르면 적분해야 되는 함수도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지. 귀찮을 뿐이지. 그게 적분해 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 1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뺀다. 요 파트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계산해주면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요 파트 계산해보겠습니다. 적분해주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 돼버릴 거고요.
여기다 3 넣어준 거에서 1 넣어준 거 뺀다라고 하면 3 넣어주면 27에서 1 넣어준 거 빼니까 26 마이너스 2 곱하기 2 3 넣어주면 9에서 1 뺄 거니까 8 그래서 26에서 16 빼니까 1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2 너가 10 두 개를 더했으니까 얼마? 8이라는 정적분 값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단원에서 연속이라는 걸로 먼저 A값 구해볼래? 함수 이제 다 만들었어? 그럼 적분 구간 다를 때 함수 각각 나눠가지고 적분할 줄 아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66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적분해야 되는 건 F'X야. 근데 F'X가 이렇게 주어졌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 가는 자미분 계수와 0보다 큰 쪽에서 가는 우미분 계수가 일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넣어봤더니 0, 넣어봤더니 0, 그대로 되네.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A값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F'X가 너잖아. EX를 적분해 주는 거고 0부터 2까지는 누구? AX제곱. 이거 전개합시다. AX제곱 마이너스 2AX. 너를 적분해 주면 그게 마이너스 9다. 그런 A값 찾아볼래? 방정식 문제잖아요. X제곱. 그래서 0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1 넣어준 거 뺄 거니까 이 값 0 넣어주면 0.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 0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요렇게. 아, 요 값이 마이너스 1로 나와. 마이너스 1. 너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얘는 3분의 A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여기다 2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겠다. 0은 넣어봤자 0이니까 2만 넣어줘. 3분의 8A 마이너스 4A. 그럼 너의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A.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너가 넘어가니까 3분의 4a가 될 거고요. 너가 넘어가면 플러스 8이 될 거고요. 따라서 a값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라는 사실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네, 이런 문제였습니다. 네.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까? 여기서? 아니, 이게 사람이 얼마나 기계적인 인간이냐면 F'X 이렇게 주어지니까 선생님이 Fx 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 X제곱 플러스 C 1 또 얘 적분해가지고 3분의 AX 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C 2 근데 0보다 작을 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연속돼야 되잖아. 그래서 0 넣어주면 C 0 넣어주면 C 2 아 너가 같구나. 같구나. 그래서 적분하려고 봤더니 F'X야. 아, 내가 왜 했지? 이렇게 된 거지. 네. 그러니까 먼저 아 F'X가 이런 건데 뭘 구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진도를 나가야지 쓸데없는 거 하면 안 되잖아. 그런 것도 낭비니까 시간. 네. 그래서 제 에피소드도 제가 설명드려봤습니다. 네. 자, 67번 가보겠습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 그래서 gx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gx를 적분한 값을 찾아봐라 라는 거야. 예,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거니까 gx가 연속이 될 거 아니야. 그 연속 보니까 아 여기에다가 0 좌극한값 2f0 여기다 0, 우극한 함수값 보면 6-F0. 예. 그 넘어가면 3F0이 6이니까 F0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겠네. F0은 2. 그런데 문제에서 Fx가 2차라고 그랬고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AX. 1차 몰라? 얘가 상수항이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여기까지 오실 수 있나요? 예. 네. 이렇게 오는 거죠. Fx가 이거다. 그런데
지금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라고 했고, 그 다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미분 가능이니까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 미분하면 두 배의 F 프라임 0이 좌미분 계수. 맞는 말이잖아요. 우미분 계수는 마이너스 F 프라임 0. 그게 같아야 된다고. 이게. 이 식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GX 입장에서 연속이니까 요 얘기가 나왔고,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G 프라임 X를 보면 얘가 EFX 마이너스 EF 프라임 X 마이너스 F 프라임 X. 근데 얘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 이거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냥 여기 상태에서도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얘 넘어갔어. 3F 프라임 0이 0이 돼. 그럼 F 프라임 0이 0이잖아. F 프라임 0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죠? 이게 1차항 계수라고 그랬지. 1차항 계수. 그 1차항 계수가 0이란 얘기지. 그래서 fx가 완성. 완성. 그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gx를 갖다가 할 건데, 0보다 작을 때두배 fx야. 여기다 두 배. 그럼 2x 제곱 플러스 4를 적분해주고, 플러스 0부터 1까지는 6 마이너스 fx잖아. 그럼 6에서 너를 빼줘. 그러면 4 마이너스 x 제곱을 적분해주면 된다. 이것값 구하라는 거죠. 그죠? fx를 찾았고, 그래서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너, 0부터 1까지는 너, 완벽한 식, 계산해주면 또 정답이죠. 그래서 3분의 2, 아, 산수 좀 귀찮다. 3제곱 플러스 4x. 여기에다가 0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2 넣어준 거뺄 건데, 0은 넣어봤자 0.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2를 넣어줄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6 마이너스 8 해주면 3분의 플러스가 돼버렸죠? 3분의 24에 3분의 40 아닙니까 얘가? 얘가 3분의 40. 너 적분하면 4x 마이너스 3분의 1 x 3제곱. 여기다 1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면 4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11. 아, 너가 3분의 11. 그래서 너랑 너를 갖다가 더해버리면 3분의 51. 3분의 51은 17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산수가 좀 길었지, 문제가 어려운 건 절대 아니다. 예,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는 요 조건 두개 찾는 거. fx에 대해서 gx가 미분 가능해. 모든 실수 전체에서 연속해야 되고, 예, 모든 실수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좌극한, 우극한. 그 좌극한을 저는 좌미분 계수, 우극한을 우미분 계수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이런 거 하나 빨리 알면 얘 미분해가지고 0 넣어줘서 또 A 값이 0이다 이렇게 찾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까 F0이 2다 그러면 아 상수항 이렇게 바라보듯이 F'0이 의미하는 바는 1차항의 계수 이렇게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7번째 유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절대값이 붙어 있어. 그 절대값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절대값 없이 하라고 그랬죠? 그럼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고, 1보다 클 때는 0,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는 얘가 x 플러스 2에다가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걸 적분해 주는 거고, 1부터 2까지는 이제 양수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너를 적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예. 가능할까요? 그래서 너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너를 적분해 주는 거죠.

너를 적분해 주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좀 귀찮아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가 될 거고. 여기다 1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2 넣어준 거뺄 거야. 예. 요거만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럼 1 넣어주면 이 마이너스 3분의 1은 있는 거야. 그럼 여기다 1 넣어줘봐. 1. 마이너스 2 넣어줘봐. 마이너스 8. 1 마이너스 마이너스 8은 9.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1 넣어주면 1. 마이너스 2 넣어주면 4. 그걸 빼면 3. 예. 아니,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 예. 플러스 2 곱하기, 여기다 1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2 넣어준 걸뺄 거니까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6이 될 거니까 2분의 9. 예. 하면 되지. 거기에다가 2 넣어준 거에서 1 넣어준 거뺄 거야. 아, 이게. 예. 그러면 3분의 1에다가 2 넣어주면 8, 1 넣어주면 1. 8에서 1 빼면 7.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2 넣어주면 4에서 1 빼니까 3. 마이너스 2에다가 2 넣어준 거에서 1 넣어준 거 빼면 1. 이렇게 되겠네. 이거 귀찮죠?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6분의 1로 통분하면 14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3. 그래서 6분의 11이 나오네요. 요거의 극한값, 요거의 정적분값 6분의 11. 그래서 너랑 너를 더하면 되니까 6분의로 통분해버리면 27에다가 11을 해줄 거니까 6분의 38. 2로 약분하면 3분의 19. 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산수 다 보여드리고 있죠? 제가 그 주로 EBS에서는 3학년 고난도 좀 수준 높은 강의만 한다고요? 이런 거 적분 안 해드려요. 식만 적어드리고 적분하면 얼마? 적분하면 얼마? 그래서 답이 얼마?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제가 친절하게 해드리는 거야. 제가 정적분 계산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예. 네. 근데 다만, 얘는 어쩔 수 없이 할것 같아. 근데 제가 이 계산은 안 했어. 이 계산은. 지금 이 함수를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 위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야. 근데 딱 마침 적분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아, 이거의 넓이네.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네. 그리고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최고 차항의 계수의 절대값이니까 1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빼면 3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야. 3 하나 1로 가 6분의 3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9. 그래서 이 정적분 값을 무시해버릴 수가 있죠. 어차피 정적분 하면 얼마야? 2분의 9. 이렇게 가버리면 그 정적분 계산을 조금이라도 줄여낼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얜 줄이고 이거는, 예. 가는 거죠. 아니면 이것도 방법적인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1이야.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고 있는 거고 얘를 1부터 2까지 정적분하는 거였어. 이 요값이 나오는 거네, 요값이. 2차 함수에서. 그러면 얘를 y축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얘를 y축으로. 아, 1이 아니고 얘가 0, 얘를 1이 아니고 0으로 만들어버려. 그럼 0부터 1까지 정적분하는 걸로 바꿔버릴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 0부터 1까지 정적분하면 적분한 다음에 1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는 거 쉽잖아, 이게. 그래서 이런 평행이동을 시켜서도 정적분을 구사하기도 한다. 예. 근데 지금은 제가 이걸 다 그냥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얘를 오른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켜버리는 거야. 아니, 왼쪽으로, 이렇게. 0부터 1까지가 될 거니까, 얘 1부터 2까지 정적분하는 건데, 여기를 0부터 1까지 정적, 얘이 값이 1에서 0이 되는 게 아니고, 0에서 0이 되게 만들어버리라고. 0에서 0이 되게. 그럼 얘가 0

0이 됐으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잖아. 얘를 갖다가 x 마이너스 1이 아니고 얘가 x가 된 거라고. 그럼 얘는 x 플러스 3이 돼버린 거잖아. 제가 해볼게요. 예. 네. 그러면 x에 x 플러스 3이라는 함수를 보면 이 그래프의 y축이 여기 와 있는 거고 요거 계산하는 거랑 같잖아. 그러면 얘가 x제곱 플러스 3x가 되는 거고, 그럼 적분하면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x제곱이 되고, 여기에다 1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뺄 거니까 3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이 돼버릴 거고, 그래서 6분의 2 더하기 9가 돼서 6분의 11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 2 넣어준 거에서 1 넣어준 거 빼고, 그거보다는 훨씬 빠르다라는 거지.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정적분을 내가 안 하면서 이 정적분 값을 알아낼 수 있을까? 넓이 공식 써보기도 하고. 선생님 같은 경우 이런 평행 이동도 많이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연습하는 단계에서 이 평행 이동 시켜가지고 정적분 하는 게 잘 안 보일 거야. 그런데 보려고 해보라는 거지. 우린 기초 단계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관심으로 볼 수가 있다. 나중에는 이제 이런 평행 이동과 넓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더 빨리 해결해 보려는 시도도 하고 해요. 네. 근데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자꾸 즐겨 해봐야 돼. 아, 뭐 요 정도 계산이야 뭐 하면서. 남들은 막 고생하고 있을 때 원래 누가 적분해 가지고 감내는 거 산수 틀리지 않으면 맞출 수 있다는 거 누가 몰라? 다 알아. 그런데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 가지고 정적분한다라는 거는 많은 학생이 그렇게 시도를 하진 않아.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도 내가 좀 더 연습해 가지고 이런 게 익숙해지면 계산해서 월등해지는 거지. 네. 자, 이렇게 해서 68번 문제 다뤄봤고 69번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69번은 지금 얘가 x의 x-1 이거의 절대값이 되고 있는 거니까 얘가 0이고 얘가 1이야.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인데 0부터 1까지는 함수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고 1부터 2까지는 어때? 양수니까 그냥 나오는 거지 절대값.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적분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그냥 나온 너를 적분해주면 되는 거다. 이거지. 이제 좀 보이는 게 있을까? 네. 결국은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적분하겠다는 건 이 넓이를 구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보여요? 이거 6분의 1인 거? 예? 네? 왜? 아니 최고차이에서의 절대값 하면 6분의 1이고 1에서 0 빼면 1이고 1에 3제곱 해봤자 1이고. 그런데 이런 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지 선생님이. 근데 꼭 이런데도요. 3분의 1 x3제곱 플러스 2분의 1 x제곱. 그래서 여기다가 1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뺄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0 넣어주면 0이니까 끝난 거고 6분의 1 이런데도요. 예, 괜찮다고 그래도.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x의 x-1인데 3분의 1 x3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2 넣어준 거에서 1 넣어준 거 빼겠다. 3분의 1이 있었어. 2 넣어주면 8 1 넣어주면 1 8에서 1 빼면 7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었고 여기에다 2 넣어준 거에서 1 넣어준 거 빼면 4에서 1 빼니까 3 그래서 6분의로 통분하니까 14, 마이너스 9 해주면 6분의 5. 6분의 1과 6분의 5를 더해서 너의 값은 얼마? 1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다. 근데 이것도 한번, 그냥 하는 거, 요게 지금 6분의 5가 나오고 있잖아. 이것도 한번 띄어서 봐. 자, 이렇게 되고 있고 0, 1이야. 그런데 1부터 2까지를 적분하고 싶대. 예. 근데 우리 적분에서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게 편하다라고 했잖아. 그럼 너를 0으로 만들겠다고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형태로 만들자고. 그럼 너가 얼마가 된 거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 똑같은 거야. 여기 이 모습을. 이 모습.

1이니까 6분의 2에다가 3 더해서 6분의 5가 나온다라는 이런 계산이 나온다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제가 개념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뭐, 아유, 이거나 뭐, 설명하고 있죠. 근데 함수가 0부터 1까지로 보인대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기초를 연습하고 있으니까, 아, 넓이를 정적분 계산하기 복잡할 때 이런 방법을 구사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다음 7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0번. 자, 절대값 EX-4 얘를 갖다가 적분할 건데 실수 A 값을 갖다가 지금 찾아보래. 근데 만약에 이게 EX-4라는 거를 한번 봐봐. EX-4라는 건 여기가 2여서 그림이 이쪽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0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0부터. 얘를 0부터 A까지 정적분할 거라고. 예. 근데 A가 만약에 이제 이 값을 볼때 A가 2보다 작다라고 해봐. 만약에 A가 2보다 작아? 그럼 정적분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겠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요 값이 0, 얼마야? 4가 되겠지. 얘가 4야. 그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만 줄 알아? 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하면 4가 나온다고요. 4가. 그러면 이 자체가 만약에 여기가 A였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4보다 작은 정적분 값이 돼버린다고. 근데 얘는 4에다 A를 더하고 있는데? A 양수고? 그럼 4보다 크잖아. 모순이야. 그래서 A 값이라는 게 2보다 큰 쪽에 가 있어야 된다. 왜? 이 4를 안고 가는 거야, 지금. 예.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했었을 때, 요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는 거지. 이건 기하적인 해석이야. 그래서 얘를 찾을 때, 0부터 얼마까지? 2까지. 예, 0부터 2까지 하면 얘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EX 플러스 4. 얘를 적분해 주고, 그 다음 2부터 A까지는, 양수 그냥 나오니까 EX-4를 적분해 주면 너가 A 플러스 4가 된다. 이런 식이 구사되는 거라고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A가 2보다 작아버리면 이거 모순 생긴다고. 그게 이런 개념이라고요. 네. 아, A가 만약에 2보다 작다면 0부터 A까지 마이너스 EX 플러스 4 너를 적분해 준 것이 얼마다? A 플러스 4. 이걸 계산해 줘야 되잖아. 그래, 적분해 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돼버릴 거고, A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가 A 플러스 4가 돼버려. 넘겨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4 이퀄 0을 만족시키는 A 값 없다고요. 이거 없다고. A 값. 그래서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라고요. 이런 식이 만족, 얘를 했을 때 넓이가 됐을 텐데, 이 넓이를 갖는 그런 A 값이 없다고.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근데 이 식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림으로 봐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너를 계산해주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너에다 2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8에서 얘가 4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 요 넓이가 얼마라고 지금? 4라고. 정적분값 양수니까 같잖아. 자, 이제 뒤에 거 적분해봐. 요거 적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돼버릴 거고 여기다가 A 넣어준 거에서 2 넣어준 거뺄 거니까 A 넣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4A 2 넣어주면 4, 2 넣어주면 마이너스 8을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빼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죠. 납득되세요? 그래서 너의 정적분값, 너랑 너를 더해준 게 너가 된다, 이거야. 예. 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이
A 플러스 4가 된다라는 얘기니까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0이 되는 거고 A 마이너스 1,

0: A-4 equal 0, 따라서 A는 1 또는 A는 4, 그래서 A는 2보다 커야 되니까 얼마다? 4다라는 정답이 나왔던 거라고요. 예.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여러분들 잘 봐봐, 이게. 지금 얘가 4라고 그랬으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A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를 잘 보면 요 길이가 얼마야? A-2였죠. 예. 그 여기다가 A를 넣어준다고 생각을 해봐. A를 넣어주면 2A-4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2에 A-2니까 결국 두 배의 A-2의 제곱에다가 2분의 1하면 요 넓이가 이거야. 그게 A가 되는 이 값을 찾고자 하는 거지. 그럼 정리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 이퀄 제로. 이것도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정적분에 활용해서 넓이와 정적분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해보면 이런 게 되게 쉬워진대도. 그리고 얘의 기울기가 2라는 건 안 내용 아닙니까? 그럼 이 길이로 갈때이 길이의 두 배만큼 가는 게 기울기가 2인 거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써버릴 거고. 아, 이거에다가 이거의 두 배를 곱해? 그리고 2분의 1을 해? 그러면 이 넓이가 될 거야. 이 넓이는 4였어? 그런데 그게 A 플러스 4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너가 4야? 그럼 너는 얼마란 얘기야? A가 넓이다라는 사실로서 그냥 이렇게 풀어버릴 수 있다고, 이 정적분 없이, 정적분 없이 이렇게 풀어버릴 수도 있대도요, 여러분들. 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원리, 원칙,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해결하고, 그 구간에 맞게끔 함수 잡아서 적분하고, 얼마든지 할수 있어. 그걸 못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걸 연습해야지. 보여드리잖아. 그런데 복습하거나 좀더 실력을 더 가지고 싶다면 이런 고민도 해보라는 거지. 정적분에 활용해서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면 이런 풀이를 많이 한대도요. 그래서 이런 관점도 한번 넓혀봐라 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문제 풀입니다. 다음 시간에 71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 김현준입니다. 오늘 42번째 시간이죠.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지름길이야. 남들은 다 이렇게 하면 좀 빨라라고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내 스스로 좀 길을 가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시행착오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시행착오 중에서 쌓였던 내공, 내 안에 쌓여있는 그런 내공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나중에 더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남들과 좀 비교하면서 조급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때론 좀 지름길로 가는 것도 괜찮지만 내 힘으로 싸워가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니까 양쪽에 좀 균형을 잘 맞추면서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좀 강조했었던 문제죠. 프리뷰만 하고서 풀진 않았었는데요. 어떤 점이 중요했냐면,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자, 이웃한 두 개의 수가 이제 서로 소가 되도록. 그 말은 1 말고는 공약수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때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럼 이웃하면 안 되는 친구들 좀 구해보면, 일단 2의 배수가 있죠? 여기 있는 녀석들은 다 약수로 2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웃하면 공약수 2를 가져서

훈수가 아니다. 이웃하면 안 된다. 출제자 하고 싶은 얘기는 이웃하면 안 돼. 자, 3의 배수인 36도 이웃하면 안 되잖아요. 얘도 이웃하면 안 돼. 자, 4의 배수인 4, 8은 어때요? 이미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고, 5 같은 경우는 소수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6은 이미 여기에 들어있죠. 6이 두번 들어있네?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죠. 그러니까 6은 특별 대우를 받아야 돼. 3가도 이웃하면 안 되고요. 짝수랑도 이웃하면 안 돼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 특별하게 잘 대우해야 돼. 자, 그 다음에 7. 소수니까 해당 사항 없고요. 8은 이미 여기 안에 들어있잖아요. 요 점을 잘 고려해서 풀면 되죠. 일단 2, 4, 6, 8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런 문제 풀 때는 이웃해도 괜찮은 친구들을 먼저 배열하고서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녀석들을 끼워넣는 전략을 썼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 1, 3, 5, 7을 먼저 배열할 거야. 이렇게 배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2, 4, 6, 8을 배열할게요. 자, 1, 3, 5, 7 배열하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자, 4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거니까 4 마이너스 1 팩토리얼. 자, 배열했다 칠까? 여기 안에 이제 1, 3, 5, 7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2, 4, 6, 8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서로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들어가야죠. 이렇게 하나씩. 그런데 6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6이 여기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6은 지금 3이랑도 이웃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 대우를 해야 돼. 따라서 2, 4, 6, 8을 그냥 배열하지 말고요. 이 안에서 6을 먼저 배열한 다음에 2, 4, 8을 배열하는 전략을 써볼게요. 그럼 6은 어디에 위치할 수 있을까? 3과 인접한 두 자리에는 올 수가 없고요. 6은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밖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6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 실이야. 그러니까 두 자리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6을 써놓자고요. 자, 그 다음에 2, 4, 8은 어때요? 2, 4, 8은 이제 어디에 와도 괜찮잖아요. 따라서 서로 다른 세 자리에 2, 4, 8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그냥 한 줄로 배열하는 것처럼 생각해도 괜찮고요. 여기 있는 사건들은 잇따라 발생하니까 곱의 법칙을 쓰면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건을 잇따라 발생하는 두 사건을 했더니 6이 이제 특별 대우가 필요해서 잇따라 발생하는 세 사건으로 재구성한 거고요. 각각의 경우의 수가 이와 같다. 자, 이제 계산해 볼까요? 자, 3팩토리얼 뭐예요? 6이잖아요. 이 실은 2고요. 3팩토리얼 6이 돼서 이거 다 곱하면 답은 72. 답은 72가 되겠다. 자, 이 문제 좀 특별하니까 여러 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문제를 꼬아서 내도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이웃하면 안 되는 문제를 풀 때는 늘 그랬듯이 이웃해도 되고 뭐 이웃 안 해도 괜찮은 녀석을 먼저 배열하고 그 사이사이 끼워넣는 전략은 어때요? 우리가 예전에 연습했었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완벽하게 새로운 문제는 없기 때문에 기존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겠다. 자, 이제 28번. 이번에 조금 어렵겠네? 자, 2022학년도 3월 학력평가지만 같이 하면 문제 없죠. 자, 세 명의 학생에게 자, 같은 종류인지 다른 종류인지가 너무나 중요한데 사탕이 서로 다른 다섯 개래. 자,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 주고요. 하나도 못 받는 친구가 있어도 괜찮대요. 뭐 그러면서 A, 가족권에서는 A가 적어도 하나를 받는데. 그러니까 A는 예외가 되겠다. A는 적어도 하나를 받는다. 하나 이상 받겠다. 자, B는 제한이 있죠. 얘는 이빨 썩으니까 최대 두 개까지만 받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줬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사탕이 있어요. 사탕을 붙여볼까? 1, 2, 3, 4, 5.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자, 학생은 A, B, C예요. A, B, C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각각이 받는 사탕이 있을 텐데 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자, B가 받는 사탕의 개수가 2개 이하니까 일단 각각이 받는 사탕을 스몰 A, B, C라 했을 때 어때요? 이때는 총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5개가 되겠죠. 근데 B 같은 경우는 0, 1, 2. 사건을 그냥 3개로 나누면 되잖아요. B가 하나만 받을 때, 2개 받을 때, 하나도 받지 않을 때. 그럼 세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분할 관계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하면 되겠다. 자, 시작할게요. B가 하나도 받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탕이 5개가 있는데, 자, 1, 2, 3, 4, 5. 5개 사탕을 이렇게 나머지 A씨한테 나눠주면 되잖아요. 1번 사탕한테 물어봤어. 너는 A한테 갈래? C한테 갈래? 선택지가 2개죠? 2번 사탕한테 물어봤어요. A한테 갈래? C한테 갈래? 각각의 사탕들은 선택지가 2개니까 2의 5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A는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죠. 그러니까 C한테 소위 말하면 C한테 다 몰리는 경우인 한 가지를 빼줘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 32에서 1을 뺐을 때 31. 첫 번째 케이스는 31가지가 있겠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 이때는 사탕이 서로 다른 5개니까 A씨가 몇 개를 받는지로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중복조합이고, 그때는 사탕이 똑같을 때고, 그때는 서로 다른 친구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탕한테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1번 사탕, A한테 갈래? C한테 갈래? 이런 식으로 따졌을 때 각각의 사탕은 선택지가 2개 있고요. 2의 5제곱이야. 하지만 조심할 것은 모든 사탕이 C한테 가는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해야 돼. 왜? A는 적어도 하나를 받기 때문에. 자, 두 번째, B가 한 개를 받는다고 치자. 그럼 B가 받는 한 개도 선택지에 고려해야 될거 아니야? 먼저 B가 받을 한개 사탕을 결정하고서 사탕 다섯 개 중에서 네 개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네 개를 A씨한테 나눠주면 되잖아요. B한테 물어봤어. 너 다섯 개 사탕 중에서 뭐 받을래? 5C1. 선택지는 다섯 개가 되고요. 그럼 이제 사탕이 몇개 있어요? 다섯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B한테 갔을 거 아니야? 1번 사탕한테 물어봤어. A한테 갈래? C한테 갈래? 두 가지. 3번 사탕도 선택지가 두 가지죠. 이런 식으로 네개 사탕은 각각 선택지가 두 개니까 2의 4제곱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 왜냐면 아까처럼 C한테 몰리는 경우인 한 가지를 이렇게 빼줘야 돼요. 5와 15를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75가지가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의 수가 되겠다. 이렇게. 자, 세 번째. B가 두 개를 받았을 때 최대를 받은 거다. 그러면 B한테 일단 두 개를 나눠주고 나서 자,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줬으니까 세 개가 남죠. 나머지 세 개를 A와 C가 나눠 갖는 거야. 자, B한테 물어봤어. 너 다섯 개 중에서 어떤 거 선택할래? 경우의 수는 OC가 되고요. 그럼 이제 사탕이 총 다섯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개가 B한테 간 거잖아. 그럼 이제 세 개가 남았어요. 세개 남았으니까 각각 물어봤어. 너 A한테 갈래? C한테 갈래? 경우의 수두 가지죠. 얘도 경우의 수두 가지고요. 2의 세 제곱인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C한테 몰리는 그한 가지 케이스를 빼줘야 돼. 그래야지 나조건에 부합하잖아요. 얘는 10이고요. 얘는 7이니까 뭐가 된다? 70이 되죠. 70. 이렇게. 70. 그래서 계산해 봐.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몇 가지예요? 31가지였죠? 두 번째는 75, 세 번째는 70이니까 이걸 다 더했을 때, 더하면 145, 더하면 176. 답은 176.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는 뭐 예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 기억나요? 지금 B가 받는 사탕의 개수가 2개 이하니까 경우가 3개로 분할되는 거야. 몇개 없잖아. 3개까지는 만만하죠? 이제 4개부터가 좀 번거로워서 이제 6사건을 쓸까 이런 고민이 들지만 3개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B가 하나도 못 받을 때, 1개 받을 때, 2개 받을 때로 나누는데 여기서 크리티컬 포인트는 뭐냐면 A는 적어도 하나 받아야 되기 때문에 C한테 몰리는 한 가지를 빼주는 것이 포인트다. 여기도 빼줬죠? 여기도 빼준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탕은 서로 다른 5개니까 각각의 사탕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너 어디로 갈래라고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가 않다. 근데 만약에 사탕이 총 똑같은 거다. 그럴 때는 중복조합. 각각의 친구들한테 사탕이 몇 개가 갔는지가 그땐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그런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다. 그래서 28번 문제 약간 어려웠지만 넘사벽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28번. 계속 어렵네. 자, 집합 X가 있는데요. 1부터 5까지 자연수를 갖는데요. 이때 함수 F는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아요. 이때 가조건 F1과 F3과 F5를 곱했더니 홀수야. 자, 곱했는데 홀수라는 얘기는 여기에 짝수가 섞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수 있지. F1, F3,
F5. 여기 있는 모든 녀석들이 홀수다. 이렇게. F2는 F4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와 사의 함수 값에 대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다. 자, 이 문제 매우 어렵다. 자, 28번이지만 실제로는 29번을 능가하는 고난도 문제인데 한번 같이 풀어볼까? 중간에 집중력을 잃으면 안 돼. 그러면 지금 F1, F3, F5가 홀수니까 치역은 적어도 홀수를 1개 이상 갖겠죠. 자, 다시 한번. 얘네들의 함수 값이 반드시 모두 홀수니까 치역에는 반드시 홀수가 1개 이상 있겠죠. 그 치역의 홀수가 1개 했을 때, 2개 했을 때, 3개 했을 때, 세 가지로 분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면 만만한 거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자. 치역에 홀수가 1개 있을 때. 자, 제일 만만한 거죠. 홀수가 1개 있을 때? 이건 좀안 만만한데? 홀수가 3개 있을 때 해볼까? 3개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 1, 2, 3, 4, 5가 있잖아요. 정의역. 자, 공역도 똑같아. 자,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3개인데, 3개가 다 홀수래. 그러면 화살을 맞는 친구들은 정해져 있네? 1, 3, 5, 이렇게. 정해져 있죠? 자, 2, 4는 뭐 제외되겠네, 이렇게. 그럼 요 안에서도 이제 또 경우가 나눠지는 거야. 왜냐하면 1, 3, 5는 홀수로 간다고 했지. 굳이 여기 다 나눠서 갈 필요는 없잖아요. 1, 3, 5가 1로 몰릴 수도 있어. 1, 3, 5가 3으로 몰릴 수도 있고요. 1, 3, 5가 서로 다른 곳으로 나눠져서 다 화살을 맞을 수도 있어. 1, 3, 5한테. 아니면 두 곳으로 몰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뭘할 거냐면 홀수가 비록 3개나 있지만 한 곳으로 몰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 1, 3, 5가 1로 몰릴 수도 있고 1, 3, 5가 3으로 몰릴 수도 있고요. 5로 몰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디로 몰릴까? 3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1을 선택할까? 이렇게? 이때는 1, 3, 5가 1로 다 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해돼요? 그럼 2, 4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야 돼요? 남은 두 친구가 다 화살을 한번 이상 맞아야 되잖아. 그럼 지금 2, 4는 어디로 가야 돼? 지금 2의 함수값과 4의 함수값은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2는 작은 친구인 3으로 가고요. 4는 큰 친구인 5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곱하기 1. 결과는 3. 잘 봐. 지금 치역의 홀수가 3개인 경우 중에서, 그 안에서, 홀수 중에서 한 친구로 1, 3, 5가 몰리는 케이스를 이제 한 거야. 계속 나와, 케이스가. 잘 봐. 이 문제는 좀 계산량이 많아요. 자. 그 다음 거는 뭐냐면, 이번에도 치역의 홀수가 3개인 거 맞아. 이렇게 해서 1, 3, 5가 치역이야. 2, 3 당연히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까는 지금 1, 3, 5가 한 친구로 몰렸었죠? 이번에 1, 3, 5가 두 친구로 가는 경우를 한번 볼게. 3개 중 2개만 홀수로부터 화살을 맞잖아요. 그래서 3개 중 누가 1, 3으로부터 화살을 맞을래? 3개 중 2개를 선택해봐, 이렇게. 1, 3을 선택했어요.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몇 개예요? 1, 3 아님, 1, 3. 두 개잖아. 3번은 선택지가 몇 개야? 두 개잖아. 5번은 선택지가 몇 개야? 두 개잖아요. 각각은 선택지가 두 개니까 여기다가 곱해주는 거예요. 뭐를? 2의 세제곱을. 그런데 조심해야 돼. 여기서 빼줘야 돼. 자, 겹치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 자, 각각은 선택지가 두 개지만 조심해야 돼. 우리 지금은 뭘 따지냐면, 홀수 중에서 두 친구가 홀수로부터 화살을 맞는 거야.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는 빼야 되잖아. 이미 여기서 카운팅이 됐는데? 따라서 1로만 몰릴 때와 3으로만 몰릴 때인 두 가지를 이렇게 빼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두 친구로 잘 나눠서 갔다고 치자.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갔어요. 이렇게. 이제 5번은 화살을 맞아야 될거 아니야? 이제 2번, 4번 중에서 한 친구는 적어도 5번으로 가야 될거 아니야? 2번, 4번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두 곳으로 갈 거잖아요. 그두 개를 선택해야 돼. 잘 봐. 이렇게 선택해도 괜찮죠? 2번이 여기로 오고 4번이 여기로 오니까.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2번, 4번 이렇게 가면 화살을 못 맞잖아요. 얘는 안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선택하는 건 어때요?
2번 여기로 가고 4번 여기로 가니까 모든 친구들이 화살을 맞기 때문에 치역이 1, 4, 5라는 조건에 부합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곱하기 뭐예요?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두 개가 뭐냐면 이렇게 선택할 때와 이렇게 선택할 때야. 그러니까 2사가 갈 화살이 맞는 친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라고요. 이걸 계산해 봐. 3C가 뭐예요? 3. 8에서 1을 빼면 6이고요. 여기다가 1을 곱해 봐. 결과는 36가지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우리 지금 첫 번째 케이스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야. 치역의 홀수가 3개 있을 때. 그 말은 치역이 홀수로만 구성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홀수가 홀수로부터 다 화살을 맞을 필요는 없는 거야. 짝수들이 맞아도 화살을 쏴도 괜찮잖아. 그래서 이 안에서도 세 가지로 갈려요. 홀수 세개 중에서 한 친구만 홀수로부터 화살을 맞을 때와 홀수 세개 중에서 두 친구만 홀수로부터 화살을 맞을 때야. 이건 좀 심플하죠. 이게 좀 컴플렉스하죠. 왜냐하면 세개 중에서 홀수로부터 화살을 맞을 두 친구를 선택했어. 이렇게. 그럼 1, 3, 5 같은 경우는 이 선택한 두 친구 중 하나로 가야 되잖아요. 선택지가 두 개, 두 개, 두 개야. 곱했어. 세 번.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세 친구 중에서 두 친구가 홀수로부터 화살을 맞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로만 몰리는 두 가지 케이스를 빼야 돼. 왜냐면 앞에서 카운팅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가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가. 5번 같은 경우는 아직 화살을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5번을 포함해서 두 개를 선택해야 돼. 그래야지 이상한 서로 다른 곳으로 가서 5번을 꼭 맞추거든. 그래서 이게 두 가지예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이거 생각하는 게. 자, 이제 첫 번째 케이스에서 두 번째를 했고요. 나머지 세 번째. 이번엔 뭘 해야 돼? 처음에는 세개중한 개가 홀수로부터 화살을 맞을 때. 두 번째는 세개중두 개가 홀수로부터 화살을 맞을 때. 그럼 그 다음은 세개중세개 모두 홀수로부터 화살을 맞을 때. 자, 이번에도 1, 3, 5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고요. 나머지 2사는 제외. 자, 홀수 3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곳으로 갔을 때 홀수 3개가 다 홀수로부터 화살을 맞죠? 그러니까 1번 어디 갈래? 선택지 3개잖아요. 3 곱하기 하나 갔어. 2번, 3번 어디로 갈래? 나머지 2개 중 하나 가야지. 이렇게. 선택지 2개. 5번 어디 갈래? 선택지 없잖아요. 한 개잖아요. 3팩토리알이야. 자, 그래서 홀수들을 대응시키는 경우에서는 3팩토리알 되고요. 그 다음에 2사는 어디로 갈래? 사실 2사는 이미 다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도 괜찮죠? 그런데 2사는 어때요? 함수 값이 서로 같으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선택해서 2사로 대응돼도 되고요. 이렇게 선택해서 2사로 가도 되고요. 이렇게 선택해서 2사로 가도 된다고요. 선택지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6 곱하기 3은 18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우의 수가 몇 개야? 18가지. 그리고 36가지. 그리고 3가지잖아요. 자, 여기다 써볼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첫 번째 케이스는 자, 처음에는 3가지 플러스 그다음에는 36가지 플러스 18가지가 돼서 57가지야, 57가지 이렇게. 치역의 홀수가 3개일 때. 그 다음에 치역의 홀수가 2개일 때. 치역의 홀수가 하나일 때. 또 검증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길어요. 근데 중간에 하나라도 덜 카운팅하거나 잘못 카운팅하면 삐끗하면 다 틀리니까 정답률도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28번이지만 실제로는 29번이라고 생각해도 괜찮다. 자, 이거 지울게. 자, 여기다 쓸까? 57가지. 자, 이번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치역의 홀수가 두 개일 때. 자, 그대로 써보자. 정의역 1, 2, 3, 4, 5. 자, 공역도 1, 2, 3, 4, 5야. 지금 홀수가 몇개 있어요? 1, 4, 5, 3개가 있잖아. 그 3개 중에 2개가 치역의 원소가 된다고. 따라서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자고. 1, 3을 선택했다 칠까? 그럼 5번은 자동적으로 탈락이 되겠죠? 근데 총 치역의 원소는 몇 개예요? 3개잖아.
나머지 두개 중에서 한 친구를 선택해야 돼. 따라서 나머지 두

4개 중에서 한 친구를 선택해서 치역의 원소를 정해야 돼. 얘를 정했다 칠까? 얘는 탈락이잖아요. 자, 이번에도 홀수들이 어디로 화살을 쏴야 될까? 자, 치역 중에서 홀수가 지금 몇 개예요? 두 개지만 둘다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얘네들은 홀수로만 가면 된다고. 따라서 이 안에서도 두 가지로 나눌 거야. 아까는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왜냐하면 치역의 홀수가 세 개니까. 이번엔 치역의 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두 가지로 나누면 돼요. 첫 번째, 두명중한 명으로만 몰릴 때, 1로만 몰릴까, 3으로만 몰릴까? 선택지가 두 개야. 1로만 몰린다 칠까? 그러면 다 1로 가죠. 하나, 둘, 셋 이렇게. 3, 4 같은 경우는 화살을 맞아야 되잖아요. 한 발씩. 최소한 한 발씩. 근데 지금 2사가 있잖아.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죠. 2사의 선택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1이라고 이렇게. 자, 계산해 보면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이거 뭐예요? 12가지, 12가지. 자, 두 번째로 갈게요. 이번에는 홀수 두 명이 1, 3으로부터 모두 화살을 맞는 케이스를 볼게요.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 자, 아까처럼 홀수가 지금 치역이 두 개니까 홀수 세개 중에서 치역이 될두 원소를 선택하자. 1, 3을 선택했다 치자. 5는 탈락이죠. 그리고 2, 4 중에서 한 친구는 치역의 원소가 돼야 되니까 2, 1. 자, 4를 선택할까? 2는 탈락이죠. 사실상 여기서는 이제 2와 5를 지우고 생각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아까는 홀수 두개 중에서 한 친구만 홀수로부터 화살을 맞았지만, 이제는 두 친구 다, 자, 여기 지금 1이 있고요, 3 있죠? 둘다 홀수로부터 화살을 맞는다고 칠게요. 자, 1은 선택지가 몇 개야? 두 개죠. 3도 몇 개야? 두 개고요. 5도 몇 개야? 두 개죠. 자, 그래서 2의 세제곱이라고만 쓰면 안 되잖아요. 한 명으로만 몰리는 케이스를 빼야지. 이미 한 명으로만 몰리는 것은 앞에서 카운팅이 됐잖아요. 1로만 몰릴 때, 3으로만 몰릴 때,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빼줄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갔다고 치자. 두 명이 갔고요. 한 명이 갔다고 치자고. 이제 얘도 화살을 맞아야지. 그러니까 2, 4 중에서 한 명은 4로 화살을 쏴야 될거 아니야. 2, 4는 근데 서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갔다고 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렇게 2, 4가 가면 얘는 화살을 맞지 않잖아요. 얘는 안 돼. 이렇게 두 명을 선택하면 괜찮죠? 이렇게 가기 때문에 4가 화살을 맞아서 모두 맞은 거잖아.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도 괜찮잖아요? 2는 1, 4는 4로 가서 화살을 맞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두 가지가 괜찮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고. 그럼 회피하지. 자, 계산해 볼까요? 3, 12, 3, 2, 11, 2, 8 빼기 2는 6이고요. 2, 11, 곱해. 자, 3, 2, 6, 36, 72. 72라고요. 아까 첫 번째 케이스는 세 가지로 분할됐잖아요. 지금은 두 가지로 분할돼. 12와 72. 그러니까 더했을 때 뭐예요? 84잖아, 84. 자, 이건 뭐안 지워도 되겠다. 왜냐면 세 번째 케이스가 너무 금방 풀리니까. 일단 적어 놓을게요, 답은. 자,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12개. 두 번째는 72가 있으니까 84가지가 두 번째 케이스의 답이 되겠다. 자,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57, 두 번째는 84. 이제 세 번째로 갈게요. 그럼 세 번째는 뭘 따지면 되겠다? 첫 번째는 치역의 홀수가 3개일 때, 두 번째는 치역의 홀수가 2개일 때, 이번에는 치역의 홀수가 1개일 때. 자, 정의역. 1, 2, 3, 4, 5. 공역. 1, 2, 3, 4, 5. 자, 홀수는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잖아. 치역이 될 홀수를 하나만 선택하면 되죠. 1을 선택했다 칠까? 그럼 3번과 5번은 탈락이죠. 그럼 나머지 치역의 두 원소는 자동적으로 이사가 되는 거다, 이렇게. 경우에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1, 3, 5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 무조건 홀수로 가야 되는데, 치역의 홀수가 1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곱하기 1. 2, 4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야 돼요? 나머지 두 친구는 한 발씩 화살을 맞아야 돼. 작은 놈은 작은 대로, 큰 놈은 큰 대로.
이때도 선택

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곱하기. 세 번째는 매우 심플하다.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 자, 답을 내볼까요? 자, 아까 1번 케이스에서 가짓수가 몇 개였어요? 57가지였잖아요. 2번 케이스에서 가짓수가 몇 개였어요? 84가지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구한 3번 케이스에서 가짓수가 몇 개예요? 3개잖아요. 이걸 싹다 더해봐. 더하면 87. 여기까지 더하면 144. 답은 이렇게 144가 되겠죠.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가 아마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 1번 케이스에서 풀었던 걸싹다 지워도 이게 한 바닥을 다 차지하니까. 일단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세 친구를 곱했을 때 값이 홀수니까 각각이 모두 홀수가 돼야 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 말은 치역에 적어도 한 개는 홀수가 돼야겠지. 하지만 홀수의 총 개수는 3개예요. 그 말은 홀수의 치역의 홀수가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로 분할해서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슬프게도 3개로 나눴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죠. 치역의 홀수가 3개인 경우는 또이 안에서 3개로 나눠질 수 있잖아요. 치역의 홀수가 3개라고 해서 홀수들로부터 다 화살을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 친구 중에서 한 명만 홀수로부터 화살을 맞을 때, 세명 중에서 두 명만 홀수로부터 화살을 맞을 때, 세명중세명 모두 다 홀수로부터 화살을 맞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하지만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치역의 홀수가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건이 두 개로 분할됐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매우 신속하게 풀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28번이지만 29번 수준이었고 어떻게 보면 30번에 해당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좀 지름길이 있어도 나만의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아가는 것도 좋다. 그 문제만을 봤을 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쌓였던 노하우, 내공들이 있어서 추후에 더 높은 장벽을 만났을 때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좀 두고두고 혼자 힘으로 많이 풀었으면 좋겠어요. 강의 들어서 이해했다고 해서 자기 게 아니에요. 내가 며칠 지나서 일주일 후에 백지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풀수 있냐? 그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이렇게 해서 넘사벽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진 않지만 좀 번거롭습니다. 쓸 때. 서술형 답지를 쓴다고 생각하면 정석대로 써야겠지만 객관식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요령껏 계산량을 좀 축소해서 빠르게 푸는 게 관건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예요. 이게 바로 함수 값의 집합이죠. 물론 여기 함수 값이 없을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이제 함수 값이 결정되는 건데,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자, 가나 조건을 관찰하니까 어떤 친구가 눈에 띈다? 바로 F3이죠. F3 값에 따라서, 사건이 결정되는구나. 그럼 F3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뭐가 있어요? F3은 함수 값이니까 공역의 원소가 되잖아요. 2가 되거나 4가 되거나 6이 되거나 8이 되거나 10이 되거나 12가 되죠. 하지만 2는 가질 수가 없잖아요. 왜? F3이 2라고 쳐봐. 2보다 작은 함수 값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공역 어디에도 2보다 작은 값은 없기 때문에 2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12를 가질 수 있을까요? F3이 만약에 10이라고 치자고요. 12보다 큰 함수 값이 존재하나? 자, 공역의 원소 중에서 12보다 큰 친구는 없기 때문에 이 친구도 가능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이 사건은 총몇 가지로 구성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네 가지 사건으로 분할할 수 있고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하면 그것이 바로 가능한 함수의 총 개수가 되겠다.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F3이 4일 때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44를 집어넣는 거야, 44. 그러면 F2는 4보다 작고요. 4보다 F4가 크잖아요, 이렇게. 자, 밑에도 4를 집어넣고요. 4보다 작다. 자, 정정. 4보다 크다. 누가? F1. 그리고 작다. 누가? F5. 그러니까 이미 3의 함수 값은 정해졌고요. 나머지 친구들의 함수 값을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F2는 어때요? 4보다 작으면 되잖아요. 근데 공역에서 4보다 작은 친구는 2밖에 없잖아. 하나밖에 없잖아. 그리고 4보다 큰 친구는 어때요? 4개나 있고요. 작은 친구 1개밖에 없잖아. 4보다 작은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F2의 선택지는 1개밖에 없잖아요. 4보다 큰 친구는 공역에서 4개가 있으니까 F4의 선택지는

선택지는 몇 개야? 네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능한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각각의 경우수를 곱하면 돼요, 이렇게. 4보다 크다. 4보다 큰 친구 누가 몇개 있어요? 네 개. F1의 선택지 네 개가 되죠, 이렇게. F5의 선택지 4보다 작은 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대칭적이죠,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 4보다 크다, 4보다 크다, 4보다 작다, 4보다 작다. 잘 계산해 보면 16가지 이렇게. 이해돼요? 사실 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정성 들여서 F2, F1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풀면 돼. 왜냐하면 문제 구조가 아주 간단하거든. 두 번째는 F3가 뭐예요? 6일 때잖아요. 여기 6을 써, 6을 써. 6보다 작은 것의 개수, 6보다 큰 것의 개수, 큰 것의 개수, 작은 것의 개수. 여기 어떤 녀석이 있겠지, 이렇게. 6보다 작은 게몇 개야? 자, 여기 6이 있잖아요. 6보다 작은 것은 2개, 큰 것은 3개니까, 작은 것은 2개 선택지, 큰 것은 3개 선택지가 있고, 큰 것은 3개 선택지, 작은 것은 2개 선택지가 있고, 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곱하면 36가지. 이 문제를 이제 객관식 풀때 정성 들여서 뭐 F2, F4를 일일이 쓴다? 그건 반댈세. 하지만 서술형 답지 쓸 때는 정석적으로 쓸 필요가 있겠다. 계속 해볼까요? 자, 세 번째는 F3가 뭘 때? 8일 때잖아, 8일 때. 이렇게. 이때는 8보다 작은 녀석, 8보다 큰 녀석, 8보다 큰 녀석의 개수, 작은 녀석의 개수. 지금 8은 어때요? 8은 이쯤 어딘가 있잖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작은 것은 3개, 큰 것은 2개. 3과 2의 곱이네. 자, 작은 것은 몇 개? 3개. 큰 것은 2개니까 선택지가 2개가 있다고 이렇게 곱해. 자, 큰 것은 2개. 작은 것은 3개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대칭적이다. 이렇게. 앞에 것만 정하면 뒤에 게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다. 이렇게. 이번에 66에 36이잖아요. 이렇게. 사실 눈치가 빠른 친구는 여기서도 대칭을 찾을 수 있죠. 36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다음 친구는 계산하지 않아도 알수 있잖아요. 뭐가 나오겠다? 16이 나올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방 풀수 있죠. 하지만 해설이니까 한번 다 풀어볼게요. 자, 네 번째는 F3가 10일 때. 이번에도 10보다 작은 것의 개수, 큰 것의 개수. 10보다, 자, 이번에는 큰 것의 개수. 그리고 작은 것의 개수. 자, 10보다 작은 건몇개 있어요? 사실 뭐 눈치를 챈 친구는 알겠지만 지금 문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어? 1, 4 그리고 2, 3. 합은 똑같아, 5로 써. 근데 1, 2, 3. 그다음 4가 오겠지. 4가 오고요. 합은 1이잖아요. 곱하기. 자, 그다음 10보다 큰 친구는 몇개 있어요? 한 개밖에 없네. 한 개. 나머지는 볼 것도 없이 4개가 되겠죠. 우리 예측대로 16개가 되네. 자, 마무리 해볼게요. 우리는 사건을 총네 가지로 분할했다. 자, 첫 번째 사건의 경우의 수몇 개? 16개. 두 번째는 36, 36, 마지막 것은 16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 다 더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sum 더해보면 104. 답은 104죠, 이렇게. 자,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것은 이제 사건의 경우가 총 6개가 아니라 끝에 있는 친구들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했다. 그래서 2와 12가 온다면 뭐 2보다 작은 친구가 없잖아요. 12보다 큰 친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건으로 치면 공사건이죠.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사건. 두 녀석을 제외했고요. 그다음 4680은 사실 대칭적이죠. 결국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4보다 큰 녀석의 개수, 6보다 큰 녀석의 개수, 작은 녀석의 개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걸 빨리 파악한 친구들은, 빨리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시간을 좀 아낄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서술형 답지를 쓸 때는 정석적으로 다 쓰지만, 객관식 풀 때는 꼭 너무 우직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쓰지 말고, 좀 자기만의 노하우로, 좀 빠르게, 적게, 쓰는 것이 중요했다. 이렇게 해서 28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풀었던 것이 2021학년도 3월 학력평가 28번이고요. 지금 또 나오는 것이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번. 그러니까 둘다 28번이고요. 1년 차이로 출제가 됐는데 문제가 거의 똑같아요.
좀 풀기 민망할 정도로. 그러니까 기출의 중요성을 알수 있겠죠? 기껏해 한두 문제만 신유형이고요. 웬만해서는 다 기존에 냈던 것들을 살짝살짝 변형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이제 평가원이나 교육청 문제 다 풀고 수능 다푼 다음에 그 문제들이 다 완벽하게 내가 마스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설 문제집을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집합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자, 이때도 정의역과 공역이 어때요? 똑같다. F3 플러스 F4는 5의 배수이다. 자, 그리고 여기도 F3가 어때요? 공통으로 나와 있죠? 여기도 F4가 공통으로 나와 있지 않다. 여기서는 F4다. 자, 이게 잘못 쳤네. F4.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F3와 F4가 뭔지에 따라서 나머지 친구들의 선택지의 개수가 결정되는 구조죠. 그리고 이거니까 뭐 F1을 결정하는 사건과 F2를 결정하는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곱의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가볼까? 일단 F3 같은 경우는 어때요? F4와 더했을 때 5의 배수예요. 그러면 가보자. F3 플러스 F4야. 자, 이 친구들은 최대값이 뭐야? 최대값이 6을 두번 더한 거니까 10이다. 이렇게. 최소값은 1만 두번 더한 거니까 2가 돼서 그 사이에 이 범위 안에 이제 5의 배수가 뭐가 있냐고. 5와 10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1, 4가 있고요. 그리고 2, 3이 있고 3, 2가 있고요. 4, 1이 있어. 지금 F3와 F4 사이에는 대소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케이스를 다 카운팅해야 돼. 지금 합이 5인 경우를 따졌고요. 이제 합이 10인 경우를 볼까? 자, 4, 6도 괜찮고요. 6, 4도 괜찮은데 이런 5, 5까지 있네. 케이스가 너무나 많죠. 하지만 몇 가지는 지울 수 있다. 일단 F3는 1이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F3가 1이 되는 순간 1보다 작은 친구는 없잖아요. 탈락이죠, 이렇게. 자, F4가 6이 돼도 안 되죠. 왜냐하면 6보다 큰 친구는 여기 없잖아요. 따라서 얘도 탈락이 되죠. 자, 그렇게 보면 케이스가 총 무려 몇 가지나 있다? 다섯 가지나 있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하면 되는데, 우린 요 안에서도 이제 대칭성이 없나, 그리고 구조가 똑같아서 한 명을 통해서 나머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건 없나를 잘 따져봐야겠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케이스로 가볼게요. 첫 번째는 F3가 2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F3가 2인 거야. 그러니까 2인 거야. 이렇게. 2. 그리고 F4가 3, 3, 3. 이렇게. 그래서 나 조건을 잘 써보면 F1과 F2는 둘다 작죠. 누구보다? 2보다. 이렇게. 자, 그리고 F4와 F6는 3보다 크다. 그래서 3보다 크다. F4, 그리고 자, F5죠. 자, F6. 이렇게. 자,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 직전에 풀었던 문제와 결이 똑같다. 2보다 작은 친구 누구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잖아.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고. 요놈의 선택지 하나, 요놈의 선택지 하나니까 1 곱하기 1, 1의 제곱이 되겠고요. 3보다 큰 친구는 공역에 몇 개나 있다? 4, 5, 6, 3개가 있잖아. 각각 선택지가 3개니까 3의 제곱. 그래서 9가 되겠다. 됐죠? 근데 사실 이렇게 공들여서 적을 필요도 없어. 선생님은 실전에서 풀때 이렇게 풀어요. 지금 3과 2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 3보다 작은 두 녀석. 그리고 2보다 큰두 친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공역에 3보다 작은 숫자 몇 개밖에 없다? 두 개밖에 없다. 각각은 선택지가 두 개니까 2의 제곱이 되고요. 자, 2보다 큰 친구는 4개밖에 없잖아요. 각각은 선택지가 4개니까 4의 제곱이 돼서 4 곱하기 16. 뭐야? 64. 금방 하지? 예쁘게 쓸 필요가 없다니까. 세 번째. 제가 두 번째 안 썼네.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세 번째. 이번에는 F3과 4고요. F4가 1이야. 그러니까 둘다 작은 거죠. 누구보다? 4보다. 그리고 1보다 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4보다 작은 공역의 원소 몇 개예요? 3개잖아. 각각은 선택지가 3개예요. 3의 제곱이 되고요. 자, 1보다 큰 친구는 총 5개니까 각각은 선택지가 5개여서 5의 제곱이 돼요. 자, 9 곱하기 25. 약간 숫자가 크죠? 225. 자, 벌써 3개나 했어요. 네 번째로 가볼게.
네 번째는 함수 값이 6과 4죠. 그래서 두 녀석이 6보다 작을 때, 그리고 4니까 두 녀석이 4보다 클 때. 자, 6보다 작은 친구 몇명 있어요? 공역에서. 5개나 있네? 각각은 선택지가 5개가 있어요. 5의 제곱, 이렇게. 자, 4보다 큰 친구는 공역에서 2개나 있잖아요. 각각은 선택지가 2개니까 2의 제곱. 자, 25 곱하기 4니까 100개. 어우, 숫자 크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번에는 F3와 F4의 함수 값이 5와 5니까, 자, 5보다 작을 때. 여기 지금 누가 왔는지도 좀 잊었죠? 사실 문제 풀때 잊어도 괜찮아. 그리고 5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자, 5보다 작은 친구는 공역에서 몇 개냐면 4개예요. 각각은 선택지가 4개, 4개니까 4의 제곱이 되고요. 자, 5보다 큰 거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네. 6밖에. 그래서 1, 1. 1의 제곱, 요거는 16이 되죠. 그러면 16개, 그리고 100개, 225개, 그리고 64개, 그리고 9개가 있는데, 천천히 더해볼까? 요렇게 더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더하면, 73, 73. 그리고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돼요? 325. 얘는 16, 그대로 쓰고요. 이제 세 개로 좁혀졌네? 첫 번째는 73. 두 번째는 325가 되고요. 세 번째는 16이 된다. 다 더해봐, 이렇게. 자, 더하면 8이고요. 더하면 4가 되고 1이 넘어가고, 더하면 8 올라가고 1이 돼서 414. 아, 답은 414가 되겠다. 어때요? 좀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지만, 직전에, 작년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출제됐던 문제의 변형에 불과하다. 그래서, 28번 정도는 과거 문제들을 잘 공부해보면 풀수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또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고 신속하게 푸는 게 중요해서 너무 정직하게 문제 조건을 다 쓰면서 풀 필요는 없겠다. 동그라미 같은 건 사실 문제 없지만 선생님이 약어로서 좀 썼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안에 잘 풀어야 되니까 웬만하면 좀 빨리 푸는 게 중요하죠. 자,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자, 이제 28번. 오늘은 좀 어렵네, 문제가. 자, 아까보다는 쉬울 거야. 한개 주사위를 한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3 이하면 그대로 점수를 가져가고, 3 이하일 때는 그 숫자만큼 점수를 가져가고, 하지만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0점을 얻는데요. 네번 던졌대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 D라 했을 때네 점수의 합이 4가 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순서쌍의 개수는 정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일단 설명을 해보면 이제 주사위 눈이 1, 2, 3, 4, 5, 6 있잖아요. 이제 얘네들을 점수로 환산하겠대. 1, 2, 3 같은 경우는 그대로 점수로 주겠고 4, 5, 6은 0점을 주겠다는 얘기야. 이런 점들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보란 얘기죠. 자, 일단 내 친구를 뽑았다고 치자. A, B, C, D. 이렇게. 그러니까 A, B, C, D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어떤 값이 있겠어요?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또는 0. 이네 개수를 잘 활용해서 네 개를 더했을 때 4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가장 큰 수인 3이 들어갔다고 치자. 3은 기껏해야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세개 중에서 이제 1이 있어야겠지? 나머지는 0으로 채우면 되겠다. 또 있어요? 3은 이제 최대 한 번밖에 안 들어가니까 3은 제외하고 가장 큰 수가 2일 때. 2는 최대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겠네? 나머지는 0으로 채우고요. 자, 2가 한 번만 등장했다고 치자. 나머지 2는 1로 채워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1만 4번 와도 괜찮네. 아, 사건을 크게 4가지로 분할할 수 있겠다. 1번, 2번, 3번, 4번이야. 자, 그렇게 해서 요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4팩을 2팩으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 망하는 거죠. 왜? 여기는 00은 진짜 눈의 수 0이 아니라 얘는 4일 수도 있고요, 5일 수도 있고요, 6으로부터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를 따져줘야 돼요. 일단 가장 좀 쉬운 게 요거네. 이렇게. 2, 1, 1은 어때요? 진짜 1, 2에서 온 거야. 이렇게. 하지만 0이라는 친구는 4에서 왔을 수도 있고요. 0은 5에서 왔을 수도 있고요. 0은 6에서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계산하는 거야, 지금.
지금 4개 중에 2개가 같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야?

4팩을 2팩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4팩을 2팩으로 나눠주는 거고요. 이것도 4팩을 2팩으로 나눠주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지금 보면, 0이 두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4, 5, 6중 하나죠. 선택의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다고. 얘도 4, 5, 6중 하나니까, 3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가 똑같으니까 2패. 그러니까 친구들이 요걸 잘 빼먹는다고, 요걸. 0이라고 해서 진짜 0이 아니라고, 4, 5, 6. 어디로부터 온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따져줘야죠. 이거 볼까? 요거. 이때도 0이 2개나 있네? 얘는 4로부터 올 수도 있고요. 5나 6으로부터 올 수도 있으니까 선택은 세 가지가 있고, 얘도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3의 제곱이고요. 이때도 4개 중에서 같은 것이 2개나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이땐 0이 하나밖에 없잖아. 얘는 경우의 수가 가능성이 세 가지가 있고요. 총 4가지 중에서 같은 것이 1, 2. 이번에도 2개가 있네. 이렇게. 하지만 얘는 어때요? 1은 다 진짜 1로부터 온 거고요. 얘를 배열하는 경우수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예요. 자, 계속 계산해 볼까요? 3의 제곱은 9고, 자, 4팩을 2팩으로 나눴을 때 뭐야? 10이니까 결과는 108. 자, 그 다음에 3의 제곱 9고요. 이때도 4팩을 2팩으로 나눴으니까 12는 이렇게 108. 아니죠? 같은 것이 2개네. 2개. 어쩐지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4팩토리알을 2팩토리알과 2팩토리알로 두번 나눠줘야 돼. 그러면 얘는 그대로 9가 되고요. 자, 24를 4로 나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돼요? 6이 되죠? 54. 됐지? 자, 그다음 여기는 뭐 같은 것이 2개 있는 거 제대로 썼기 때문에 계속 계산해 보면 3에다 곱할 거잖아. 누구를? 11을. 결과는 36. 얘는 그대로 1이죠. 이렇게. 자, 계산해 볼까?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돼요? 80, 81. 여기까지 더하면 80, 81. 그러면 100, 90이지. 더하면 90, 91. 더하면 199. 답은 199가 되겠다. 자, 계산량이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창의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자, 어때요? 기출문제 풀만하죠? 자,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자, 수많은 문제들 풀어보면서 우리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등비수열의 하베베어에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등비수열을 나열하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첫째 항 기준 공비를 아래 n-1제곱만큼 곱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 등비수열의 합, 우리 보통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드드드드 해서 나열을 해주면 되는데 등차수열에서는 제가 가우스 얘기하면서 서로 뒤집어가지고

얘네들이 하나씩 하나씩 밀려나가겠죠. 얘한테 알고 파면 A1에 아래 n-1제곱, 얘는 알고 파면 A1에 아래 n제곱. 네. 한 칸씩 한 칸씩 r씩 곱해지면서 네. 똑같은 거를 찾아내려고 밀어서 썼습니다. 두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식을 빼주면 좋겠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항들을 싹 다다 어떻게 하고 싶으니까, 날리고 싶으니까, 그죠? 그래서 두식을 뺍니다. 그래서 빼주면 1- 아래 SN은 A1하고 얘네 둘을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A1의 아래 N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네, 두식을 빼자. 그러면 얘도 A1으로 묶어버릴까요? A1으로 묶게 되면 1- 아래 n제곱으로 예쁘게 식을 정리할 수 있고요. SN식이 1-r분의 a1의 1- 아래 n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분자분모에 -1을 곱하면은 얘를 이렇게도 바꿔치기 가능해요. r-1에 a1 아래 n제곱 -1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식은요,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분모가 0되면 절대 안 되죠. 즉, 공비 r이 1이 아닐 때에만 쓸수 있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에요. 그러면 공비가 1이면요? 네, 공비가 만약에 1이면 a, 1 곱해도 a, 그 다음 거부터도 a. 그래서 공비가 만약에 1이면 Sn은 첫 번째 항을 총 n개만큼 더 있는 거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 뭐 공비 1인 거는 그냥 그 숫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n배만큼 해주면 돼서 어렵지 않은데 이식한 줄은 웬만하면 외워두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SN은 R-1분의 아래 n제곱-1의 첫째 항 곱한 거 혹은 1-r에 A1의 1-r에 n제곱 이렇게 한 거. 네. 어쨌건 왼쪽식이나 오른쪽식이거나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충분하시고요. 그리고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얘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항의 개수들을 따졌잖아요. 항 개수만큼 나열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 n은 항의 개수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다른 친구들이 뭘로 많이 헷갈려 하냐면은 일반 항에서는 n-1이잖아요. 근데 합공식에서는 n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맨날 헷갈려가지고 틀리는데, 아, 우리가 합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는 n개만큼 나열했잖아. 그래서 그 항의 개수로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쥐어서 가지고 가면은 식 한번 이제 증명해보면 그 과정들이 좀 보일 겁니다. 그쵸? 네. 이제 등비수열의 합, 요식을 활용해서 문제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공비가 음수인, 네, 조건 중요하죠. 네, 음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A3이 12, A7이 192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일반 항식을 활용해도 되는데, 첨자 차이가 4칸이니까, R4제곱만큼 곱해진 게 192라는 뜻이죠. 그러면, 아, 192를 12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죠? 192, 12로 나누면은, 1. 그 다음에 여기 72니까, 16. 해서 아, 아래 4제곱이 16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r 제곱의 제곱이 16인 거니까 r 제곱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거 얘는 실수니까 양수야 되거든요. 제곱하면. 그래서 4. 근데 공비가 뭐라고 했어요? 음수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이때 r은 이제 정해지죠. 아, 공비가 음수니까 r은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 공비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때 수열 첫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에서 S9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내가 찾아야 되는 건 S9다. 그럼 써봅시다. S9는 R-1분의 라고 해도 되는데 1-R로 쓸게요. 분모 양수 대기 하려고. 네. 그 다음 1-R의 항의 개수 9개. 그 다음 첫째 항을 구해줘야 되는데 첫째 항이 현재 모르니까 A1 이렇게 쓴 다음에 첫째 항을 계산을 어떻게 해주냐. 얘는 A1의 R제곱이잖아요. 근데 R제곱이 4니까 얘가 4A1이 되는 거죠. 그러면 A1은 얼마? 3이 되네요. 그래서 A1 자리에 3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거 보인다. 분모 3, A1 3 사라지고 나면 S9에 해당하는 정답은 1-에 마이너스 2의 9제곱인데, 마이너스 홀수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빠져나와서 플러스 되고, 2의 9.

구제곱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2의 구제곱은 512잖아요. 그래서 512 더하기 1 정답 513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 꼭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61번. 얘도 마찬가지죠? x씩 곱해져 있다. 그죠?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의 합인데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공공수학 1에서 네. 우리 나머지 정리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당식 px를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뭐다? pa다라는 거. 공통수학 1에서 우리 했었어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뭘로 나오냐면, 1차식으로 나눴으면 차수가 더 작아야 되니까 상수 r로 나와요. 그럼 이거 항등식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이거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니까, r 찾고 싶으니까, 목 부분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를 대입을 해주면, 네, 바로 얘의 나머지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R은 PA 바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나머지 정리를 쓸 거기 때문에 얘에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얼마를 대입해야 된다? 아, 주어진 이 개념에 의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쵸? 네.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자. 그러면 1에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에 땡땡땡땡 어디까지? 마이너스 3분의 1에 20까지 요 계산한 게 얘랑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여기에다가 써주셔야 되죠. 그래서 1-r분의 그죠? 1-r의 항의 개수를 올려줘야 되죠. 1부터 20까지 20개, 여기 1까지 해서 21개 써주셔야 되고요. 첫째 항 어차피 1이니까 뭐 계산해 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분모가 3분의 4잖아요. 결과적으로 4분의 3, 4분의 3 분자분모에 곱해줬다고 생각하면 4분의 3에 1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1에 21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 분배를 해줘야겠네요. 분배해주면 4분의 3 마이너스에 4분의 3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21제곱인데, 마이너스를 홀수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올 거여서 플러스로 바꿔주시고요. 3분의 1에 21제곱, 즉, 3의 21제곱분의 1의 21제곱이어서 그냥 분자는 여기 1로 써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나눠주면 되겠네요. 4하고 그대로 있고, 3 나눠주면은 20제곱. 그러면 문제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분의 3하고 이 뒷부분 보시면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20제곱분의 1이어서 A에 해당하는 것은 뭐다? 2고, B에 해당되는 것은 뭐다? 20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는 얼마? 정답 22.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61번의 문항의 경우는요, 나머지 정리에 대한 내용까지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62번 봅시다. 얘는 첫째 항이 4분의 3이고 공비가 2분의 루트 2. 벌써부터 계산이 복잡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숫자들이지만 등비수열 AN의 일반 항을 구할 수 있고요. 수열 예의, 새롭게 만들어진 수열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거, 예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이 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풀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얘를 이용해서 얘가 공비가 얼마인지 체크한 다음에 등비수열 합공식 적용하고 n 대신에 k를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문제이죠. 그럼 해봅시다. 일단 등비수열이 얘인데 내가 나열해야 되는 수열은 얘예요. 그러니까 a1, 그 다음 2 대입하면 a 얼마예요? 5죠. 그 다음 a9. 이게 도대체 공비가 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비수열 AN 자체는 등비수열의 일반 항식에 의해서 AN은 4분의 3에

2분의 1에 루트 2에 n-1제곱 계산해주면 되겠죠? 4분의 3, 2분의 루트 2에 n-1제곱. 그럼 a1을 구해볼게요. a1은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3 나와요. a5는요, 여기에다가 5를 대입할 거니까 2분의 루트 2의 4제곱이 나오거든요. 2분의 루트 2의 4제곱. 그럼 2분의 루트 2는 제곱하면은 2분의 1. 그걸 다시 제곱했으니까 얼마? 네,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표시한 요 값은요, 4분의 1이 될 거예요. 곱하기 4분의 1. 그럼 이제 A9를 구해봅시다. 여기다 9 대입하면 얘 8이겠죠? 그래서 4분의 3에 2분의 루트 2에 8제곱. 근데 우리 2분의 루트 2에 4제곱을 여기서 구해놨어요.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즉, 4분의 1의 제곱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4분의 1의 제곱이다. 그럼 이제 보입니다. 아, 얘 또한 무슨 수열이구나. 등, 비, 수열이구나. 그리고 제 n항은 여기다가 n을 대입한 거니까 a의 4n-3인데 n자리에다가 4n-3을 대입하면 얘는 4분의 3에 곱하기 2분의 루트 2에다가 4n-3 빼기 1 해서 4n-4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쓸 수가 있죠? 4제곱을 한 다음에 나중에 n-1제곱을 해줘도 되는 거죠. 근데 4제곱을 한 거는 얼마가 나온다고요? 네, 4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다시 다시 써주면 4분의 3에 4분의 1의 n-1제곱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공비가 얼마인? 네, 4분의 1인 등비수열의 합이네요. 그래서 SN식을 구하면 1-4분의 1, 네,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의 합이고 첫째 항은 4분의 3이고 1-4분의 1에 항의 개수로 써야 되죠. 항의 개수 얼마? 네, n제곱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요거 잘못 썼으니까 1-4분의 1의 항의 개수 n제곱 이렇게. 네. 그러면 밑에 분 모두 4분의 3, 여기도 4분의 3 쓱쓱 지워져서 남는 거는 sn이 1-4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얘한테 이제 k로 바꿔치기 하면은 1-4분의 1의 k제곱이고 거기에다가 1을 뺏고 절대값을 붙일 거니까 제시된 주어진 식은 4분의 1의 k제곱이 1000분의 1보다 작게 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이제 어렵지 않죠? 얘가 지금 2의 제곱이니까 얘는 2의 2k제곱분의 1. 그게 1000분의 1보다 작아지는 순간을 찾으란 얘기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2의 10제곱만 되더라도 얼마예요? 1024분의 1로 나오잖아요. 그럼 1024분의 1이면은 1000분의 1보다 당연히 작겠죠? 그러니까 아, k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구나, 5가 되는구나라고 바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4예요? 그럼 2의 8제곱이니까 256분의 1은 1000분의 1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5부터 가능하겠구나라는 판단을 빠르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2의 거듭 제곱으로 나와 있는 숫자들은요, 웬만하면 2의 10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2의 10제곱은 1024. 자, 이번엔 6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얘네 두 개의 식이 성립할 때 s15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s15 값을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등비수열 합공식에 의해서 r-1분의 아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얼마? 첫 번째 항. 얘를 찾으란 얘기예요. 그럼 제시되어 있는 조건식들도 다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R-1에 A1. 아래 5제곱 마이너스 1. 그게 10. 두 번째 조건식은 A1 곱하기 R-1에 아래 10제곱 마이너스 1. 그게 얼마? 30. 이제 여기에서 뭐할 거냐면, 요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등비수열에서는요, 인수분해를 좀잘 하면,

뭐가 추가적으로 곱했는지 좀 정확하게 볼수 있어요. 지금 얘가 a1 곱하기 r-1에 r의 5제곱 마이너스 1 얘랑 똑같잖아요? 그럼 이두 번째 식은 이첫 번째 식을 대입하게 되면은 10 곱하기 r의 5제곱 더하기 1한개 3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r의 5제곱이 2네요. 네. 그럼 r의 5제곱이 2라는 거를 알았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얘잖아요. 우리 여기서도 뭐쓸 거예요? r의 15제곱이 r의 5제곱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으로 또 자주 쓰이는 게 하나 있잖아요. x세제곱 마이너스 1에 x-1, x제곱 플러스 x+1 인수분해에서 배웠던 거. 우리가 이제 r의 15제곱 되어 있는 것을 r의 5제곱의 세제곱으로 보면 되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a1에 r의 5제곱 마이너스 1 하고 r 마이너스 1 그리고 위에 분자를 r의 제곱이니까 10제곱 플러스 r의 5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이거 쓴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죠? 예. 자, 그러면 r의 5제곱이니까 어차피 얘는 1. 예. r의 5제곱이니까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 그럼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이 부분은 얼마다? 7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만 찾으면 되겠네요. r-1분의 a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r-a분의 1은 어떻게 찾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r의 5제곱이 2라는 거 아니까 여기 그냥 1이잖아요. 그러면 r-1분의 a는 얼마? a1은 10이죠. 그래서 아, 여기까지 얼마구나. 10이구나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7이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얘는 정답 70이 되겠네요. 70. 그래서 63번에 대한 정답은 70이 되겠습니다. 얘는 인수분해만 잘하시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고요. 64번을 보도록 할게요. 얘는 모든 항이 다 양수인 등비수열이래요. 그러니까 공비가 양수라는 힌트도 주는 거죠. 아, 공비가 양수구나. 그 다음에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이 식이 성립할 때 a1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반복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그거를 그대로 작성을 해볼게요. 얘는 r-1분의 r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하고 첫 번째 항 곱한 것이 6이다. 얘는 r-1분의 r의 항의 개수 12개 마이너스 1하고 첫째 항 곱한 것이 9 곱하기 첫째 항은 어차피 이제 나중에 곱할 거지만 r-1분의 r의 항의 개수 6개 마이너스 1 요식이 성립된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똑같은 거다 날리고 가봅시다. a1 똑같고 합차공식 쓰면 되죠.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똑같은 부분들이 보입니다. r-1분의 r의 6제곱 마이너스 1 똑같으니까 지워내면 r의 6제곱이 8 돼야지 얘가 9가 될 수가 있습니다. r의 6제곱이 8이다. 그럼 여기서도 한번 따져볼까요? r의 6제곱이 8인데 얘는 다시 쓰면 r의 제곱의 세제곱. 얘는 8은 2의 세제곱. 그럼 r제곱을 2로 볼수 있잖아요. 그럼 r제곱이 2면은 여기에다가 대입하면은 a1 값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다가 r제곱이 2면 r의 4제곱은 당연히 4다. 그러면은 r은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루트 2여서 이 자리에 루트 2. 그럼 여기에서 나와 있는 식은 a1 곱하기 루트 2-1분의 3은 6. 그러면 얘 3도 나눠버립시다. 아, 그럼 a1은 2 곱하기 루트 2-1이구나. 그래서 a1에 해당되는 것은 2 루트 2-2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끝. 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서 계산을 잘 해주되 중간에 얘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로 되어 있으니까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해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r의 6제곱을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고 얘를 이용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등비수열의 합에서는 이런 계산 테크닉이 조금 중요한 문제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계산하는 거
좀 버릇을 많이 들이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나중 가서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65번. 첫 장이 양수고 공디 알이.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조건이죠.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닌 등비수열에 첫 장부터 제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될 때 A1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조건식은 풀어서 쓸 수가 있죠. 어차피 첫째 항은 뭔지 모르고 공디가 R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R-1분의 아래 항의 개수 3K제곱 마이너스 1 하고 첫째 항이 있을 거고요. 얘는 3 곱하기 첫째 항 곱하기 R-1분의 아래 항의 개수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A1 사라질 거고 R-1도 똑같으니까 사라지게 두면은 아래 3K제곱 마이너스 1이 3 곱하기 아래 K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할 거죠. 아래 K제곱 마이너스 1 아래 2K제곱 플러스 아래 K제곱 플러스 1이 3에 아래 K제곱 마이너스 1과 같습니다. 라고 식을 정리하면 여기에서 똑같은 부분은 얘랑 얘가 같아야 되겠죠? 아, 그러면 아래 2K제곱 플러스 아래 K제곱 마이너스 3이 1로 넘어가면 1에서 빠지면 마이너스 2죠? 는 0이구나. 그럼 인수분해가 가능하네요. 인수분해하면은 아래 K제곱 더하기 2랑 아래 K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구나 라는 식이 나와요. 그럼 아래 K제곱이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우리 거듭해서 곱해서 1 되는 수는요, 1하고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된대. 그랬으니까 아래 K제곱이 반드시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식으로부터는 쭉 계산해서 얘를 얻어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거를 볼 건데, 얘가 등비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A2는 A1R. A3는 A1R제곱, AK는 A1의 아래 K-1제곱, 이렇게 식을 쓸수 있죠. 그럼 이 앞부분까지는요, 공비가 R분의 1인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해당되는 거 제가 보라색식으로 정리하면 1- 이 녀석의 공비분의 1- 공비의 개수가 K이게 첫째 항은 A1분의 1 해서 요 A1분의 1 곱해준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아래. 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면 되니까. 아, 얘는 A1의 R-1분의 아래 K제곱 마이너스 1 하고 첫째 항 A1. 이것이 0이다. 이렇게 식을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래 K제곱이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 식을 좀더 계산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 K제곱 마이너스 2 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 되고, 그죠? 그럼 아래 K제곱이 마이너스 2다 하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그럼 이 식을 한줄더좀 계산 예쁘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분자 분모에다가 R을 곱하고 출발할게요. 그러면 A1분의 1인데 R 곱했으니까 R 얘 밑에 R 곱하면은 R-1 얘는 1-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여기 3 쓰고 앞에 2 하나 더 쓸게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3RA1이죠. 그래서 위에 마이너스 붙이고 3RA1 하고 여기 R-1은 0 이렇게 씁니다. 그럼 양변에 R-1을 곱할게요. 그럼 이게 사라지겠죠? 그 다음, 양변에 R분의 1을 곱하고 3분의 1도 곱할게요. 그러면 이 3R도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남은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2A1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A1은 0.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럼 A1, 2A1을 양변에 곱할까요? 그러면 2A1 제곱은 0. 그럼 이렇게 정리했을 때 A1 제곱은 2분의 1이 나와야 되고, A1 첫째 항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양수 루트 2분의 1인 2분의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65%,

6번에 대한 정답은요,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네, 별거 없죠? 그래서 등비수열 학공식을 활용을 하되, 이 중간 계산 조건식에서 얘를 쭉 나열해봤더니 여기까지는 규칙성이 있으니까 가만 보니 공비가 R분의 1인 등비수열이구나. 등비수열 학공식을 새롭게 쓰고,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등비수열의 공식을 R에 대해서, 공비 R에 대해서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식 자체가 조금, 네, 변동이 있었지, 막 특별하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제 66번부터 이제 활용 문제입니다. 66번, 67번이 활용 문제인데, 얘네들이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중점 이어서 만든 게 1단계, 2단계, 3단계,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 문장에서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을 했을 때, 예. 일반항을 찾으란 얘기예요. 둘레의 길이, ln. 그러면 이 일반항을 찾으면 그 수열의 합으로 나타낸, 첫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합으로 나타낸 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예. 어렵지 않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A1, B1, C1에 지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요한 변이 4, 여기도 4, 여기도 4예요. 그죠? 그러면 4, 3, 12. 그래서 A1, B1, C1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 네, 4, 3, 12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L2 볼게요. L2. L2면은 중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요변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현재 어떤 삼각형이라고 했냐면 정삼각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4를 반씩 나눠 가졌으니까 여기가 2. 그럼 여기도 2. 여기도 2. 2, 3, 6이 되겠죠. 그럼 L3는? L3도 당연히 2의 절반만큼 우리가 나눠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1, 1. 그럼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니까 1 곱하기 3에서 3입니다. 지금 공비가 보이죠? 공비 얼마? 네. 2분의 1씩이 된다는 것을 관찰을 할수 있죠. 뭘 쓰면 되죠? 등비수열의 일반항. 아, 첫째 항 12, 공비 2분의 1에 n-1제곱. 네. 그러면 이렇게 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일반항이 아니에요. 뭐예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죠. 우리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네. R-1분의 아래 n제곱-1 합은 다음에 앞에 첫째 항 A1을 곱해주시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R-1로 하려고 봤더니 뭐 물론 R-1로 해서 답은 나오지만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1-I식을 씁시다. 그럼 주어진 식에 해당하는 1-공비분의 1-공비의 항계수 몇 개? 8개. 그 8개 올려놓고요. 첫째 항에 해당되는 거 얼마? 12. 요 앞에 12 곱해주시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요게 2분의 1이니까 여기 분자 분모에 2를 곱해주면 훨씬 계산이 빠르겠죠? 그래서 여기에 결과적으로 24를 곱한 것과 같고, 네, 여기다 쓰면 안 되죠? 24. 네, 이렇게 쓰는 것과 같고, 이 부분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얘가 2의 8제곱분의 1이잖아요? 즉, 256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얘가 256분의 255가 되겠죠. 네, 거기에다가 24를 곱해주는 겁니다. 24. 그러면 256에다가 2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2로 한번 나누게 되면은 얘는 128. 2로 한번더 나눌 수가 있네요. 여기는 64. 여기 6. 2로 또 나눌 수 있죠. 여기는 3. 네, 여기는 얼마? 네, 32. 그래서, 아, 얘가 그러면 32분의 255 곱하기 3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죠. 네, 그러면 저는 이게 계산하기가 항상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255를요, 250 더하기 5로 쪼갤게요. 그러면 250 곱하기 3 하면은 750. 535 분배를 적용해서 이렇게 식을 계산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32분의 765가 되겠네요. 자, P는 지금 그럼 32, Q는 765.

두 개를 더한 것을 지금 구하라고 한 문제죠? 두개 더하면은 797이 정답이 되겠네요. 끝. 네. 할수 있겠죠? 숫자가 커지면 항상 계산할 때마다 부담스러운데, 그럴 때, 이거 뭔가 계산하기 까다로워. 그러면 그냥 1의 자리 숫자를 0으로 만들어 놓고 1의 자리 숫자를 따로 빼세요. 250 더하기 5로 쪼갤 수 있잖아요. 그럼 분배 법칙 쓰면 750, 15 해서 765식을 바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자, 정답은 797, 797이었고요. 이제 6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7번이 상이에요. 네. 대표 문제 하나 하고 요거 딱 하나 해서 두 개만 연습하기엔 좀 아쉬운 문제 유형이긴 한데 뭐 지금 이 문제 교재 단 구성상 두 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림 들어가다 보니까 한두 문제 정도밖에 실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67번 문제 상당히 네,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68, 69, 70은 기계적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67번의 경우는 사실 도형적인 요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크게 부담으로 올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항상 이렇게 비슷한 패턴으로 닮은 도형이 들어가는데 접한 거에 들어가고 접한 거에 다시 접한 거, 접한 거에 또 들어가고 막 이런 형태예요. 얘는 등비수열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A1, B1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2. 그 다음 B1, C1은 1이라고 나와 있는 직사각형이 있는데 A2, B2가 선분 A1, C1 위에 있다라는 정보밖에 없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직각삼각형 A1, 그 다음 C, D에 얘가 하필이면 딱그 안에 딱 들어가서 내접하면서 얘 또한 A2, B2, B2, C2가 2대1 비율을 이루는 직사각형을 만든대요. 여기 직사각형 또 들어있죠. 그리고 나서 얘를 또 다시 A3, 그 다음에 B3가 다시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 예, 대각선 위에 있고, 또 다시 얘도 2대1로 비율인 직사각형을 만들고, 얘를 계속해서 반복을 한대요. 그럼 이제 색칠이 돼 있죠.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TN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T1, 여기 T2, 여기 T3 이런 식으로 갈 때, 얘네들로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 도형을 총 10개를 더한 값의 결과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정보를 찾으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넓이를 찾으라고 하기보다는 저렇게 식으로 정리했을 때 상수 k값 구하시오라고 하면 좀 그래도 계산할 때 부담은 좀 덜하겠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첫 번째 항 t1은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1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얼마? 네. 얘는 그냥 1이에요. T1은 1이다. 이건 금방 구할 수 있죠. 첫째 항이 1이구나. 그 다음 T2예요. T2가 이제 요 삼각형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이것이 지금 현재 직각 삼각형이고, 얘도 1대2야. 네, 1대2고, 지금 얘는 직사각형에서 얘가 반으로 똑 쪼갰기 때문에,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은 서로 무슨 관계냐면 합동이에요, 두 개가. 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볼게. 그럼 이제 각이 같은 것들을 표시할 수 있겠다. 여기 90. 네.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이 90. 네. 여기를 제가 동그라미라고 하면 그 동그라미랑 x를 더한 게 90인 형태로 나와요. 그러면 직사각형이잖아요. 서로 평행하잖아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니까 엇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서 여기가 X, 네. 여기가 90도. 그럼 여기는 동그라미. 그리고 나서 또볼수 있는 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또 1대2 비율로 갖고 90도 껴있으니까, 닮은 비, 대응되는 변 길이의 비율이 같으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A1, B1, C1하고, 그죠? C1이 지금 잘려있죠? 요 C1. 그 다음, B2, C2, A3. 이 부분도 서로 자, 변 길이의 비율이 같으니까 닮음이겠구나라는 걸 알아요. 닮음이면 대응되는 각이 같을 테니까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가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그럼 여기는 X. 그럼 직각삼각형이 각이 다 똑같으니까 C2, B2, C1이랑 C2, B2, A3는 서로 닮음이에요. 근데 닮음인데 대응되는 변 길이 하나를 공유하고 있죠?
그 얘기는 얘네들이

닮음, 즉 합동이란 얘기입니다. 아, A, S, A 합동이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서로 같을 거고 얘의 절반이 얘일 테니 제가 일부러 B2, C2 길이를요, X로 잡을게요. 네. X로 잡자. 그러면 B2, C1은 1대 2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EX가 될 거고 네. 여기도 EX가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다 됐죠? 그리고 나서 또볼게 뭐냐면 여기가 X면 여기도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가 90도면은 여기도 동그라미가 여기서 직각삼각형이라는 거를 직사각형이라는 걸 아니까 여기도 다시 여기가 뭐가 돼요? 네, 수직이 돼요. 그럼 여기도 뭐예요? X가 돼요. 아, 요 작은 A1, A2, D2도 똑같은 직각삼각형인데 지금 표시된 얘네들하고 서로 똑같이 닮음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X, X, X.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X잖아요. A2, D2가 X가 돼요, 여러분. 여기가 X. 왜? 얘도 직사각형이니까 마주보는 변길이 같잖아요. 근데 얘는 똑같이 요 부분하고 또다시 닮음이잖아요. 얘도 1대 2 비율이 돼야 되니까 A1, A2의 길이가 X를 절반으로 나눈 2분의 X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끝났어요. 우리 요거 길이 2, 여기 길이 2, 1이라고 했으니까 2x 더하기 2x 더하기 2분의 x는 뭐가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2랑 1이니까 루트 5잖아요. 아, 얘는 그럼 4x 더하기 2분의 x는 얼마? 여기가 1, 여기가 2니까 루트 5. 빗변길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나는 뭘 찾을 수 있어? x를 구할 수 있어. 양쪽에 2를 곱할게요. 그럼 8x 더하기 x는 2루트 5. 그럼 9x는 2루트 5니까 x는 9분의 2루트 5가 돼요. 그러면 나는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따질 수가 있죠. 아, 나 t2 구할 수 있다. t2는 x 곱하기 2x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x제곱이구나. 그럼 얘 제곱하면은 9분의 4 곱하기 5니까 4, 5, 20, 9분의 20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찾았어요. 얘가 9분의 20이다. 그러면 그 다음 것도 공비가 늘 일정할 거니까 공비가 얼마라는 거 알아요? 9분의 20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은 9분의 20, 계산이 잘못됐네요. 9분의 20이 아니고 81분의 20이죠? 제곱하면은 81분의 20. 네. 그래서 9분의 20이 아니라 81분의 20. 그래서 공비가 81분의 20이라는 거 아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1-81분의 20 공비 1-81분의 20에 몇 제곱? 항의 개수 10개. 첫째 항 어차피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이때 분모가 81분의 61이잖아요. 근데 역수로 뒤집혀 있는 상황이니까 61분의 81 곱하기 1-81에 20에 10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분배하면 나오네요. 61분의 81 나왔죠? 이제 이거 분배할게요. 이거 분배하면은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두 번째 항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구나 해서 얘를 분배를 해주면은 61분의 81 하나가 날아갈 거니까 하나 줄고, 그죠? 앞에는 앞에 마이너스 살아있고, 81에 10제곱이었는데 81 하나가 날아가서 81에 9제곱분의 20에 10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81에 9제곱에 해당되는 게 3의 k제곱이 되겠죠. 얘가 3의 k제곱이다. 근데 얘는 3의 4제곱에 9제곱이니까 3의 36제곱. 즉, 36이 k의 값. k는 얼마다? 36이 되는구나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얘는 중간 계산 과정에서 요 삼각형의 닮음, 그리고 평행성에 대한 성질,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좀 난도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기하, 네, 그 내용들 꼭 여러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이제 68번 대표 유형 볼게요. 자, SN이 4의 n제곱 플러스 5일 때 얘의 값은 하고 물어봤는데 뭐 쓰자고 했죠? 네, 일반항과 SN 사이의 관계식. 네,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은 AN과 같다. 단 N이 얼마 이상? 2 이상일 때.